0: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 라디오 서울 5시 이브닝 뉴스.
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백악관 상황실에서 이란과의 종전협상 최종 결정을 위한 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같이 공개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파키스탄과 카타르를 중재국으로 세워 이란과 물밑 협상을 벌여왔으며 대부분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양해각서 초안에는 휴전을 60일 연장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 개방하며 그 기간 안에 비핵화 합의를 도출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금지와 통행료 없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 그리고 고농축 우라늄 440kg의 발굴과 파괴를 합의 조건으로 다시 강조했습니다. 그는 해협에 설치된 기뢰를 이란이 즉시 제거하거나 폭발시켜야 하며 갇혀있는 선박들이 귀국 절차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미국의 기습 폭격으로 지하 깊숙이 매몰된 고농축 우라늄은 미국이 국제원자력기구와 협조해 발굴하고 파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금전거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합의가 되더라도 이란의 동결자산 해제는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란 국영 파르스 통신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양해각서 발표 내용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파르스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올린 주장이 사실과 거짓이 뒤섞인 승리 연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통신은 행동대의 행동 형태로 작성된 양해각서 초안이 현재 이란 내부 최종 승인 단계에 있으며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료 없이 개방한다고 했지만 이런 조항은 양해각서 초안에 없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이 파괴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역시 초안에 없는 완전히 사실무근이라고 파르스 통신은 전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하지 않은 조항도 있다고 이란 측은 지적했습니다. 이란 동결자산 120억 달러를 미국이 양해각서 체결 직후 지급하기로 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란은 후속 협상을 시작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초안에 담겼다는 것입니다. 파르스 통신은 최종 합의는 이란 체제의 원칙과 레드라인을 기반으로 하고 미국에 대한 철저한 불신을 바탕으로 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년 전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의 대선 후보 TV 토론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질 바이든 여사를 겨냥한 글을 올렸습니다. 질 바이든 여사는 최근 CBS 인터뷰에서 토론 당시 남편에게 뇌졸중이 온 줄 알았다며 정말 죽을 정도로 무서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두고 좋은 아내라면 무대로 달려가 곤경에 처한 남편을 도왔을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연 6월 애틀랜타 토론에서 바이든 전 대통령은 여러 차례 말을 더듬고 맥락에서 벗어난 발언을 했습니다. 당시 상대 발언 중 멍하게 쳐다보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고령에 따른 인지력 저하 논란이 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무너진 이유가 자신의 강력한 토론 실력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나의 활약이 그를 지식하게 만들어 치욕적인 패배로 이끌었는지 그 답을 확실히 안다고 적었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토론 한 달 뒤 재선 도전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백악관 상황실에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핵심 참모회의를 동부 시간 오전 10시 50분에 열었습니다. 회의는 약 2시간 진행됐지만 현재까지 최종 결정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핵심 쟁점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처리와 동결자산 해제 문제로 양측 입장이 아직 좁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란산 원유를 수출하는 선박과 기업물을 추가 제재 대상에 올리며 협상과 동시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3: 신유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협상과 관련한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며 회의에 나선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4: 네, 백악관 상황실에서 열린 회의는 미 동부시간 기준 금요일 오전 10시 50분쯤 시작돼 2시간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지 4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핵심 참모들과 회의를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을 60일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양해각서를 승인할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는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며 동결 자산 해제 등 특정 사안들은 여전히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양해각서의 핵심은 호르무즈 해협을 즉각 개방하고 60일간 이란 비핵화를 집중 논의해 합의를 도출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이란은 절대 핵무기나 핵폭탄을 보유하지 않을 거라는데 반드시 동의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은 이란과 국제원자력기구 협조 속에 미국 주도로 발굴돼 파괴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은 통행료 등 제한 없이 즉시 개방돼야 하며 이란은 해협에 남아있는 기뢰를 제거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금전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서 합의가 이루어져도 이란이 원하는 동결 자산 해제가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협상에서 미국의 유리한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군사행동 재개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5: Well, a deal that wasn't going to be good for us is the line, ultimately, because, you know, I'm playing it out and we're going to see, and that's what I do. I negotiate, they negotiate, they're very good negotiators, they're crafty.
4: 제디 벤스 미 부통령도 협상 상황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이란 핵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6: The highly enriched stockpile and also the question of enrichment. So, you know, we're going back and forth with them. I guess the president will be in a position where he can endorse the agreement, but obviously, that's still TBD.
7: 네, 미국은 막판까지 대화와 제재 카드를 병행하면서 이란을 향해서 합의를 압박하고 있다고요.
4: 네, 현지 시간 29일 미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외무장관이 만났습니다. 두 장관은 모두 발언 없이 악수하며 기념 촬영한 뒤 기자들 질의에 답하지 않고 회담장으로 향했습니다. 파키스탄 외무부는 이번 회담에서 국제 정세에 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혀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 체결이 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파키스탄은 그동안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을 중재하는데 핵심 역할을 해온 만큼 막바지 협상 타결에 물꼬를 트일지 주목됩니다. 이런 국면에서도 미국은 이란 경제의 생명줄인 석유 수출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란산 원유와 석유 제품을 수출하는 데 관여한 선박과 기업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면서 이란 정부가 석유 수익을 늘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8: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9: 배달 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8: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9: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 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0: 이 방송은 교통안전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5시 이브닝 뉴스는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가 최고입니다.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달러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 메디컬 그룹.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노화센터 닥터 알렉스 김. 믿고 찾는 교통사

0: 모든 표지판을 철거하고 공식 자료에서 트럼프 케네디 센터라는 표현을 삭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케네디 센터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명칭을 트럼프 케네디 센터로 바꾸는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 행정부 출범 직후 진보 진영과의 문화전쟁을 선포하며 케네디 센터 이사진을 전면 교체했습니다. 센터는 전면 개보수를 위해 오는 7월부터 2년간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트럼프 이 기 행정부 들어 연방정부 곳에 대통령 이름을 붙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동자산 형성 프로그램은 트럼프 계좌로 불리고 신형 전함은 트럼프급 전함으로 명됐으며 100만 달러를 내면 영주권을 주는 트럼프 골드카드까지 등장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경제안보가 곧 국가안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강력히 옹호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캘리포니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 연설 원고에서 미국이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안락함과 소비를 강점으로 착각한 채 회복력보다 효율성에만 집착해왔다는 지적입니다. 그는 필요한 것을 제조하고 채굴하고 운송하고 정제할 수 없는 나라는 서히 힘과 주권을 다른 나라에 내주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 허용을 초당적 정책 실수라고 표현하며 이것이 미국 산업기반 침식과 외국 공급업체 의존을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핵심 물자를 경쟁국에 의존하고 미국의 이익을 공유하지 않는 국가들의 부상을 지원하는 것은 국제 질서 수호와 양립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과거 실수를 바로잡기 시작할 것이라며 이는 세계로부터의 고립이 아니라 더 강하고 공정한 조건으로 세계와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조한 지 이 주만에 나온 것이어서 미중 관계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고속도로에서 버스가 승용차 6대를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쳤습니다. 버지니아주 경찰에 따르면 29일 새벽 2시 35분쯤 주간고속도로 95번 남행선에서 버스 한 대가 공사 구간에 접근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앞서가던 차량들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현장은 퀀티코 지역 인근이었습니다. 사망한 5명은 모두 버스에 충돌당한 승용차 탑승자들이었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3명은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직후 남행선은 7시간 동안 전면 통제됐고 오전 9시 30분부터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이 고속도로는 워싱턴 DC와 플로리다를 잇는 동부 해안의 주요 간선도로입니다. 통행 재개 이후에도 한동안 극심한 정체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오늘 지방선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실시되는 첫 지방선거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무소속 후보들이 불공정 공천을 비판하며 연대에 나섰고 조국혁신당은 광주와 전남 27개 시군 가운데 10여 곳에 단체장 후보를 냈습니다. 정의당과 진보당도 농민노동단체의 지원을 바탕으로 표밭을 공략하고 있어 민주당 2회 후보들의 당선 여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2: 광주와 전남은 민주당의 절대 강세 지역이지요. 민주당 2회 후보들이 얼마나 당선될지가 관심인데요. 첫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치러지는 지방선거여서 선거 결과가 더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범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지지세가 강한 광주와 전남. 무소속 후보들은 민주당 일당 장기 정치 독재를 비판하며 연대에 나섰습니다.
4: 민주 진영 무소속 후보들이 하나로 뭉쳐 불공정한 공천을 심판하고 호남의 민주주의 전통을 복원하겠습니다.
3: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첫 기초 단체장을 전남에서 배출한 조국 혁신당은 이번에는 광주와 전남 27개 시군구 가운데 10여 곳에 단체장 후보를 냈습니다.
5: 첫째, 데이터와 기술로 일상의 불편을 해결하겠습니다. 민원 데이터를 분석해 불편 취약 지도를 만들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3: 정의당과 진보당도 농민과 노동단체 등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표밭을 갈고 있습니다.
6: 민주당만이 아니라 이렇게 좀 더 한 발 앞서 나가는 진보당이

0: 이 지방의회에 적극적으로 진출한다면 그래도 지역 주민들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
1: 공천 잡음으로 곳곳에서 민주당 항의 시위가 벌어진 전남 지역. 민주당은 호남권 후보자 공천장 수여식을 전남 강진에서 여는 등 텃밭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2: 모든 국민들에게 매월 30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제1 공약으로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민생이 훨씬 더 나아지겠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제1 공약으로 삼고 있고,
1: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치러지는 6.3 지방선거에서 정치 지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3: 평생 한 번은 꼭 가봐야 할 곳, 돌로미티와 알프스의 감동을 한 번에 만나보세요.
4: 몽블랑, 융프라우, 마테오른, 알프스 3대 미봉과 트레치메, 세체다, 라가즈오이, 칭크토리 돌로미티 4대 명봉까지.
3: 축구장 8,000개 크기의 알페디시우시, 대평원과 산타막 달레나 마을, 미주리나 호수와 브라이에스 호수까지.
4: 가슴을 파고드는 웅장한 풍경, 두세 시간 자유 트레킹의 특별한 경험, 미주 한국일보 인생여행 3탄, 그랜드 알프스 여행.
3: 2026년 6월 18일부터 30일까지 12박 13일, 경비 $6,995, 항공료는 별도입니다.
4: 문의는 323-229-2274 또는 213-304-3471. 평생 기억에 남을 단 한 번의 여행, 지금 함께하세요.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지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전직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저 역시 한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4: 말도 안 돼. 음료 한 잔에 $25라고?
5: 세상에. 오늘 저녁 식비로 $100나 썼다고 엄마한테 말도 못하겠어.
4: 요즘은 모든 게 다 비싸. 월세, 식비에, 주유비까지.
5: 우린 좋은 학교도 나왔고 일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 걸까?
4: 게다가 삶은 전혀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 정치인들은 헛된 약속만 늘어놓고 우리에겐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해.
6: 그래서 난 주지사로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그는 확실한 결과를 내놓거든. 직접 사업을 잃고 성공시킨 뒤 자리에서 물러나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싸워왔잖아.
4: 맞아. 서민주택을 공급하고 물가를 낮추고 우리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안겨주려고 하잖아. 나는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6: 나도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7: 베티니 전 가조에게 감사관을 비롯해 존경하고 신뢰하는 지도자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는 톰 스타이어 2026 주지사 선거 캠프에서 지불했습니다.
8: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9: 안녕하세요. 지역 사활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8: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10: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8: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10: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1: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12: 오늘 오후 3시 46분 하버시티의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와 벨포르테 에비뉴 교차로에서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9.11 신고를 받은 하버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부상자 구호 작업과 함께 교통통제를 실시했습니다.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에는 경찰관들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차로는 사고 처리가 진행되는 동안 일시적으로 통행에 불편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현장 증거를 바탕으로 사고 원인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미국 CNN이 부산의 복국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물 요리로 소개했습니다. 지난해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364만 명으로 전년보다 24% 넘게 늘었고 이들이 식음료에 쓴 돈만 전체 지출의 18%를 넘었습니다. CNN은 보고에 들어있는 신경독소, 테트로도톡신이 잘못 처리되면 치명적이지만 제독 과정을 거치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고를 다루려면 국가 자격증이 필요하며 손님이 식당 벽에 걸린 자격증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전했습니다. 부산 해운대 노포 초원복국은 보거탕에 김치와 미나리밥 보거튀김이 나오는 점심 세트를 약 12불에 제공합니다. 보거요리 전문가 박성배 셰프는 숙주와 보거를 함께 끓이면 상쾌하고 깔끔한 맛이 나며 단한 식감이 국물과 잘 어울린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식당에서 쓰는 보거는 대부분 양식산으로 독성이 들어있지 않은 사료로 키워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여행 전문가 레이첼 올리는 해변과 신선한 해산물을 갖춘 부산이 서울 외 지역을 찾는 여행객에게 자연스러운 선택지라고 평가했습니다.
13: 전 세계 부유층의 비밀금고로 불렸던 스위스가 역외 자산관리 시장 1위 자리를 홍콩에 내줬습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지난해 홍콩의 역외 자산 규모가 약 2조 9천억 달러로 스위스를 처음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역외 자산은 개인이나 기업이 자국 밖 금융기관에 맡겨 운용하는 돈으로 세금 절감이나 정치 리스크 분산을 목적으로 이동합니다. 홍콩이 유치한 자산의 60%는 중국 본토에서 들어온 자금으로 분석됐습니다. 중국 경기 둔화와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 자산가들이 해외 분산 투자를 크게 늘린 결과입니다. 스위스 자산관리업계 관계자 마이클 펠먼 로우랜드는 최근 고객들이 수익률보다 관할권 분산 자체를 중요한 전략으로 여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위스는 글로벌 금융 규제 강화와 조세 투명성 압박으로 과거 같은 우위를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2029년에는 홍콩의 역외 자산 규모가 스위스를 약 6천억 달러 이상 앞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2: 미국과 이란의 휴전 양해각서 합의가 임박했다는 서방 언론 보도를 이란 반관영 타스통신이 오늘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통신은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무난히 최종 확정돼 공식 발표만 남겨두고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ISNA 통신은 미국이 이란 핵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후퇴시킬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다는 펜스 부통령 발언을 워싱턴의 헛소리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 오늘 워싱턴에서는 중재국 파키스탄과 미국의 외무장관 회담이 예정돼 있어 이란의 최종 입장이 전달될지 주목됩니다. YTN 보도입니다.
14: 미국과 이란이 휴전 양해각서에 합의했다는 미국 매체의 보도를 이란 언론은 부인했습니다. 이란 핵을 후퇴시킬 위치에 와 있다는 벤스 부통령 발언도 헛소리라고 비난했는데 미 동부 시간 29일에 열리는 미국과 파키스탄의 외무장관 회담 결과가 주목됩니다. 보도에 한상옥 기자입니다.
15: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휴전 양해각서 문안이 최종 확정돼 공식 발표만 남겨두고 있다는 서방 언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렇게 전하면서 이란은 중재국인 파키스탄에 문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통보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확정되면 파키스탄과 함께 공식 발표할 거고 그전까지는 타결됐다는 서방 소식통의 주장은 신뢰할 것이 못된다고 강조했습니다. ISNA 통신은 미국이 이란 핵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후퇴시킬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다는 벤스 미국 부통령의 말을 워싱턴의 헛소리라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벤스 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16: And we're in a position where we could substantially set back their nuclear program, not just during the term of this president, but over the long term.
15: 미국 언론에서 타결이 임박했다거나 합의에 근접했다고 보도하고 이란 언론은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는 패턴은 이달 초부터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미 동부 시간으로 29일 워싱턴 DC에서 중재국 파키스탄과 미국의 외무장관 회담이 예정돼 있어 주목됩니다. 양해각서 막판 조율 단계에서의 만남이라 파키스탄 외무장관이 이란의 최종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17: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1: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0: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1: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0: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1: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2: Paid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3: 집값과 렌트비 부담이 커지면서 미국 노년층 사이에서 룸메이트 문화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터닷컴에 따르면 올해 72살인 촬영감독 데이비드 웨스트는 이혼과 할리우드 파업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뒤 LA 원베드룸 렌트비 월 $3,000를 감당할 수 없어 프레즈노로 이주했습니다. 그는 현재 비슷한 연령대의 집주인과 2년째 함께 생활하며 서로를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점에 큰 위안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룸메이트 매칭 플랫폼 스페어룸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룸메이트 연령층은 65살 이상 베이비부머 세대로 지난 10년간 전체 렌트 시장 내 비중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맷 허친슨 스페어룸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는 과거에는 50대와 60대가 이혼이나 퇴직 후 혼자 원룸을 구했지만 지금은 가격 자체를 감당하기 어려워 룸메이트를 선택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등 고정 수입만으로는 폭등하는 인플레이션과 독거 주거비를 동시에 감당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스페어룸 조사에 따르면 현재 룸메이트의 39%는 20살 이상 나이 차이가 나는 다세대 가구 형태로 거주하고 있으며 30살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27%에 달했습니다. 허친슨 디렉터는 많은 사람들이 주거비 문제를 개인 실패처럼 느끼지만 실제로는 시스템과 경제 구조 조의 문제에 가깝다며 기존의 은퇴와 주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예측시장 플랫폼이 청년층 도박 중독의 새로운 진원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측시장은 선거나 스포츠 금융 등 각종 사건의 결과에 돈을 거는 구조로 미국 법상 금융 파생 상품으로 분류됩니다. 카지노나 스포츠 베팅이 21살 이상만 허용하는 것과 달리 예측시장은 18세부터 접근할 수 있습니다. 카시는 자사 플랫폼을 머니에크나 부업으로 포장해 청년층을 끌어모았고 폴리마켓은 인플루언서를 내세운 광고로 이용자를 확대했습니다. 올해 3월 기준 카시의 주간 거래량은 30억 달러를 넘어 전년 동기 1억 달러 대비 30배로 급증했습니다. 국제문제도박센터는 18살에서 30살 남성 도박 중독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예측시장 플랫폼에는 기성 도박 업체들이 갖춘 중독 예방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카이시는 현재 19건의 연방소송에 휘말려 있고 이 중 4건은 집단소송으로 진행 중입니다. 상원에서는 자기배제 프로그램 의무화와 연령 인증 강화를 담은 예측시장법이 발의됐고 NBA와 PGA투어는 배팅 허용 연령을 21살로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4: 메타가 인공지능 모델 학습을 위해 직원들의 컴퓨터 사용 기록을 추적하는 도구를 운영하면서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규정 위반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내부 문서에 따르면 메타의 모델 역량 계획 도구는 애초 알려진 것보다 광범위하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메타는 미국 내 직원들의 업무 데이터만 수집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유럽 등 미국 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메타는 직원들에게 제공한 문서에서 발신자의 위치와 관계없이 미국 직원들에게 전송된 모든 이메일과 메시지 내용을 수집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은 기업이 법적 근거를 갖춰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하며 건강정보 등 민감 데이터에 대해서는 특히 엄격한 조건을 부과합니다. 개인정보 시민단체 전문가는 유럽 지역 직원 데이터를 제한적으로만 수집하는 경우에도 규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메타 대변인은 이 도구가 미국 직원 기에만 설치됐으며 화면 내용이 아니라 컴퓨터 사용 방식에 초점을 맞춘다고 해명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200개 이상의 앱과 웹사이트를 추적하면서 개인정보가 지나치게 노출되고 인터넷 데이터를 과도하게 소진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최고 경영자는 앞서 전사회의에서 매우 똑한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을 인공지능이 관찰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 도구의 도입 이유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올해 첫 대형 산불이 강풍을 타고 급속히 확산되면서 수천 명의 주민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 산림보호국은 현지 시간 어제 오후부터 시작된 이번 산불이 24시간 만에 수천 에이커를 태우며 주거지역으로 번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인근 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통제하고 주민 대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섭씨 30도를 웃도는 고온과 습도 10% 이하의 건조한 날씨, 그리고 시속 60km가 넘는 강풍이 진화 작업을 극도로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불 발화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지만 전력 설비 결함이나 인간 활동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재난관리국은 저녁에 화재 경계령을 유지하며 추가 산불 발생 위험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기후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로 인해 산불 시즌이 사실상 연중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당국은 주민들에게 비상 대피 계획을 점검하고 대피 명령 발령 시 신속히 이동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5: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6: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이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안경.

0: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4: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5: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6: 5시 이브닝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장 선거에서 노숙자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시원 출신 후보인 니티아 라만의 자택 앞에서 가짜 노숙자촌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위대는 라만 후보가 노숙자 쉼터 설치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자기 집 앞에는 반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라만 후보는 시의원 재임 시절 노숙자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번 시위로 정책과 실제 행동 사이의 괴리가 드러나면서 유권자들의 신뢰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현재 7만 명이 넘는 노숙자가 거리를 떠돌고 있습니다. 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 두 주요 후보 간 격차는 오차 범위 안으로 좁혀진 상태입니다. 이번 논란이 접전 양상의 선거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올해 1월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발표했던 25억 달러 규모의 구호 패키지 가운데 상당수가 아직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LA 카운티와 벤투라 카운티를 강타한 산불 직후 긴급 재난지원금을 약속했지만 실제 집행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느린 상황입니다. 주 정부 관계자들은 연방 재난지원금 승인 절차와 피해 규모 확정 작업이 지연되면서 자금 배분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뉴섬 주지사가 최근 이민단속 시위 대응을 위해 주 방위군을 동원하면서 산불 복구 예산 일부를 전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주의회 공화당 의원들은 산불 피해자들이 여전히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정치적 목적으로 예산을 돌리는 것은 우선순위를 잘못 잡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섬 측은 이민단속 대응 비용은 별도 항목에서 충당되고 있으며 산불 복구 예산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산불로 집을 잃은 수천 가구가 보험 처리와 재건축 허가를 기다리며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주 정부가 약속한 지원금이 언제 실제로 피해 주민들에게 전달될지가 관건입니다. 캘리포니아 예비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LA와 남부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사전투표소가 일제히 문을 엽니다. 투표일은 6월 2일이지만 유권자들은 이미 이번 주말부터 투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소는 LA 곳에 설치돼 평일과 주말 모두 운영됩니다. 캘리포니아는 우편투표와 사전투표를 모두 허용하는 주입니다. 이번 예비선거에서는 주지사 선거는 없지만 연방 하원의원과 주의회 의원 선거가 치러집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장과 시의원 선거도 함께 진행됩니다. 사전투표소 위치와 운영시간은 카운티 선거관리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A시 전체 범죄율이 올해 들어 주요 범주에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인타운을 포함한 일부 지역의 범죄 통계는 2년 넘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 전체 통계는 정기적으로 발표되지만 지역별 세부 현황은 업데이트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자신이 사는 동네의 실제 치안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경찰국은 데이터 시스템 개편 작업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구체적인 재개 시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역별 통계 공개가 주민의 알 권리이자 치안 정책 수립의 기본이라고 지적합니다. 시의회 일각에서는 투명성 문제를 제기하며 조속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범죄율 감소라는 긍정적 신호 뒤에 정보 공백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7: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0: LA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 로스앤젤레스의 노숙인 문제를 둘러싸고 시 정부와 카운티 당국의 갈등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연례 조사에서 전체 노숙인 수는 소폭 줄었지만 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해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는 긴급 임시주거 시설을 더 늘리고 캠프 정리 작업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카운티 당국은 정신건강치료와 약물 중독 재활 같은 장기 지원 체계를 먼저 갖춰야 한다며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원과 지하철 주변 주민들은 안전 문제를 들어 더 강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권단체들은 강제 퇴거보다 자발적 이주와 서비스 제공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숙인 위기는 오는 11월 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2: 오렌지 카운티 라군하우즈의 대형 시니어 커뮤니티에서 코요테 출몰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55살 이상 은퇴자들이 모여 사는 라군하우즈 빌리지에서 최근 몇 주 사이 코요테 목격과 공격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산책 중 반려견을 잃거나 노인들이 직접 위협받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산과 인접해 있어 야생동물 서식지와 주거지가 맞닿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뭄과 먹이 부족으로 코요테들이 주택가로 내려오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오렌지 카운티 당국은 주민들에게 반려동물을 실내에 두고 쓰레기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산책조차 두려운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도시 확장과 기후변화로 인한 야생동물 충돌이 새로운 안전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 오늘 오후 3시 오렌지 카운티 산타에나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산타에나 경찰에 따르면 버나달 플레이스 4515번지에서 총성 신고가 접수됐고 현장에 출동한 응급구조대가 피해자의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사망자를 30살 호세 라구나스 오르덴데이로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총격 동기와 용의자를 파악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단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타에나 경찰은 목격자나 관련 정보를 가진 시민의 제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택 공급 확대 법안이 지방 정부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베이에어리어를 중심으로 주 전역의 임대료가 여전히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가운데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 노력이 지역 자치권 논란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 상원에 계류 중인 다가구 주택 건설 촉진 법안이 일부 지방 정부의 강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이 법안은 대중교통 인근 지역의 건축 규제를 완화해 중저가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반대 측은 지역 계획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주택 옹호단체들은 님비 정서가 주택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베이에어리어의 중위 임대료는 여전히 월 2,500불을 웃돌며 서민과 중산층의 타지역 이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교통인프라 확충과 함께 중저가 임대주택을 대폭 늘리지 않으면 인력유치와 경제성장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합니다. 주택 문제는 캘리포니아의 장기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현안으로 부상했습니다.
3: 미주 한인사회 대표방송 라디오 서울이 직접 기획한 콘서트 데뷔 40여 년의 국민가수와 교포들의 특별한 만남 미주 한인사회 대표 한국어 방송 라디오 서울 AM 1652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콘서트를 기획했습니다. 이번 무대의 주인공은 대한민국 트로트 음악의 살아있는 전설 서른도시입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캘리포니아주 팜스프링스 판타지 스프링스 리조트 이벤트홀에서 그 감동의 막이 오릅니다. 서른도시는 1983년 데뷔 이후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국 대중음악의 정상을 지켜온 국민 가수입니다. 특히 미국 땅에서 고국을 그리워하며 살아오신 교포 여러분께 서른도시의 노래는 음악을 넘어 고향의 냄새와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레전드 트로트 가수입니다. 30대부터 70대까지 세대를 초월해 모두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는 이름이 바로 서른도시입니다. 서른도시는 자신의 전체 히트곡 중 절반 이상을 직접 작사 작곡한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합니다. 30년이 넘는 활동 기간 동안 민요 트로트, 댄스 트로트, 현대 트로트를 넘나들며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해왔으며 현재도 한국의 주요 방송 프로그램에 활발히 출연하며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완성도 높은 라이브 가창력과 넘치는 무대 에너지로 매 공연마다 관객들의 기립박수를 이끌어내는 그의 무대를 이번에 미주교포 여러분 앞에서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콘서트는 약 90분간 진행되며 30도시의 대표 히트곡들을 중심으로 풍성한 무대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가까운 친지들과 함께는 물론이고 동창회, 친목회, 골프 모임, 그리고 개모임까지 단체 관람하여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추천합니다. 티켓 예매 및 공연 관련 자세한 문의는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radioseoul1290.com 혹은 3239-217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이 부담되거나 거리가 다소 멀다고 느끼는 분들을 위해 관광버스 플러스 콘서트 티켓 패키지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으니 문의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 AM 1652 교포 여러분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이 특별한 무대, 소중한 분들과 함께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4: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5: We will fight for you.
4: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6: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7: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6: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티러만 직진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8: 마크 플리도 후보, 세리토스 시의원과 시장, 그리고 교육위원. 지난 30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마크 플리도 후보. 오는 6월 2일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마크 플리도 후보에게 투표해주세요.
9: 이 광고는 Citizens for an Affordable California Supporting Mark Pulido for Assembly 2026 Sponsored by Airbnb 제공입니다. 주요 후원사는 Airbnb와 California Apartment Association입니다. 이 광고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 통제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10: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11: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2: 이란과 미국의 종전협상을 둘러싼 엇갈린 입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국과 메시지 교환은 이어지고 있지만 최종 합의에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외무부 대변인은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서방은 이란에 지시할 수 없으며 이란의 국가 이익과 권리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파르스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과 거짓이 뒤섞여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료 없이 개방한다는 내용은 양해각서 초안에 없으며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이 파괴한다는 주장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이란 국영 매체는 전쟁 중 숨진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장례 준비 본부가 구성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성대한 국장 준비가 미국과의 합의 임박을 시사하는 신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란 타스님 통신은 호르무즈 해협 개슘섬 인근에서 혁명수비대가 미군 드론을 격추했다고 전했습니다. 물밑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에도 양측의 군사적 긴장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11: 5시 이브닝 뉴스는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가 최고입니다.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12: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달러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 메디컬 그룹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노화센터, 닥터 알렉스 킴.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비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바비큐. 물 한 방울 섞지 않은 100% 착즙. 빨간 양파즙, 도라지 배즙, 양배추즙을 $14.99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월드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이 방송은 교통안전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H마트에서 만나는 CJ 브랜드 위크.
2: 햇반, 컵반, 냉면, 찌개 양념, 볶음밥부터 호떡, 붕어빵, 떡볶이, 핫도그까지.
1: 집에서 즐기는 간편식부터 추억의 간식까지 골라먹는 재미가 가득.
2: 지금 가장 인기 있는 CJ 제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
1: LA 마당몰, 얼바인 지점을 제외한 H마트 전매장에서 6월 4일까지 만나보세요.
2: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3: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거망과로 새로이 탄생합니다.
5: 메디케어 HMO 손님들의 불편함을 깨끗이 해소해 보다 친절하게 정성껏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4: 앤텀 블루크로스, 스캔, 센트럴 헬스, 블루쉴드, 웰케어, 헬스넷, 클레벌케어 등 모든 종류의 메디케어 보험.
5: 학생들을 위한 최신 시력 교정, 올도 K렌즈까지 안경백화점 서도강경 거망과에서 지난 50년처럼 변함없는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4: 눈이 편안한 블루블랙 렌즈도 서도강경 거망과.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6: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4: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6: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4: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7: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8: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7: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8: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7: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8: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9: Paid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10: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1: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오늘은 현재 한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보약 방제 중의 하나인 보중익기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유명한 한약 처방전은 이동원 의사의 내외 상변 홍론이라는 이학저서에 있는 처방전입니다. 의원이 깊은 지식으로 환자의 병증을 잘 가감하여 이 처방전을 사용하면 그 놀라운 효과로 의사도 왕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이왕탕이라고 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토록 유명한 방제를 쓴 이동원 선생님의 호는 동원 노인이며 워낙 의술이 뛰어나 환자들이 방방곡곡에서 구름처럼 밀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평생 6권의 책을 쓴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유완소, 장종정, 주진형 이 세 명의 명리들과 함께 금원사대가라고 알려집니다. 정치에 여러 당이 있고 파가 있듯이 중요하게도 여러 파가 갈려져 있습니다. 이동원 선생님은 비위가 손상되면 모든 병이 발생한다는 내상학설을 주장하고 질병을 치료할 때에도 인체 내의 원기, 특히 비상과 위상을 보하는 것을 으뜸으로 하니 후세 이학자들은 이동원 선생님을 보비파라고 불렀습니다. 또 중의학의 오행학설에서 비상은 토에 속하므로 보토파라고도 불렀습니다. 중국 원나라 때의 명리 중에서 나천익과 왕호고 역시 보비파에 속합니다. 나천익은 이동원이 제자로서 후세에 이동원이 내상학설을 전파하는 데 크게 기여를 합니다. 왕호고는 이동원과 함께 장원 서익에서 수학을 했지만 여러모로 이동원 선생님처럼은 빛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의학의 큰 뜻을 품은 왕호건은 자존심을 버리고 몇 년 후에 이동원에게서 다시 사사를 받습니다. 같은 선생님 밑에서 사사를 받고 함께 사사를 받은 동문 밑에 들어가 사사를 다시 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그런 목마름으로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 배움에 정진을 하였기 때문에 왕호고 선생님은 후세에 길이 남는 이력의 큰 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복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12: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고물가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매파적 분위기로 이 무거워지던 시장을 이 외교 뉴스가 적극적으로 좀 구원을 했죠. 하지만 월가에서도 증시 전망은 엇갈립니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시장 과열을 경고하는 리포트를 내놓고 골드만삭스는 여전히 낙관론을 좀 펼치고 있습니다. 대체 이게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갈피를 잡기가 어려운데 지금 우리 증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앞으로 포트폴리오는 좀 어떻게 구성하면 좋은지 월간 연물료와 함께 오늘 5호로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허지만 유진투자증권 상무님과 이광수 국민일보 기자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사실 이게 좀 무난하게 또 8,400선 갈까 이렇게 좀 봤던 코스피가 어제 장중에 뭐 8,000피도 무너지기도 하고 상당히 좀 변동성이 좀 많이 좀 나오는 좀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어쨌든 좀 오늘 지금 이게 제가 계산한 거 좀 보니까 굉장히 또 좋은 분위기로 좀 출발한 것 같아요. 지금 8,400선 좀 이제 좀 넘는 분위기로 좀 출발을 한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시장 상황들 좀 먼저 허재환 상무님께서 네.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 그럼 뭐 그냥 기승전 반도체인데 네. 약간 이제는 슈퍼 사이클이냐 네. 아니면은 슈퍼 버블이냐 이 두 가지의 어떤 경계선에 조금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그 실적도 좋고 사이클이 좋은 것도 다 인정을 하긴 하는데 보면 미국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일본, 유럽마저도 사실 지금 오르는 종목수가 많지가 않아요. 거의 온리 메모리 반도체 또는 반도체 장비 그리고 그 업체들의 주가 상승이 근데 또 희한한 거는 그렇게 밸류에이션이 또 높지도 않아요.
3: 네.
5: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데 뭐 마이크론도 사실 별로 안 비싸고 근데 이제 그 반도체 시장 비중이 작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되게 소규모 반도체주들의 밸류에이션이 막 40배, 50배 갑니다. 그러니까 약간 좋고 또 그만큼 이제 실적이 뒷받침쯤 되는 장세이긴 한데 너무 소수가 끌어가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이제 어떤 부담감 이게 과연 올라가지만 올라가는 게 되게 불편한 그런 느낌들을 좀 주고 있는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3: 네. 아우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인데 사실 이게 저도 개인 투자하면서 소통 많이 하다 보니까 힘들어 죽겠대요. 아니 그 코스닥 왜 이 난리가 나냐. 코스피 저 세상에 가 있는데 왜 지하로 내려가냐 이렇게 좀 한탄하신 분도 좀 상당히 많은데 이제 상무님 말씀처럼 너무 쏠림도 되게 심한 것 같고 근데 또 말씀하신 대로 메모리가 또 비싸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더 쏠림이 좀 심해지는 것 같은데 그 이광수 기자님 좀 어떻게 보세요? 요즘 시장 뭐 특히 코스닥이 참 되게 좀 버거운 것 같아요.
4: 네 맞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레버리지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코스닥 액티브 상품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밀어줄 것이다 네. 라고 해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셨는데 지금 상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오로지 대형 메모리 반도체주 AI 밸류체인이 아니면은 철저하게 좀 소외받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 오늘 시장만 놓고 봐서 특이할 만한 점은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보다 상승폭이 더 커지고 있다.
3: 항상 뒤쳐졌잖아요.
4: 네, 항상 뒤쳐졌는데 이렇게
3: 무슨 일이죠?
4: 이렇게 가끔 한 번씩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를 압도한 날이 있더라고요. 그날이 오늘인 것 같고 지금 LG전자, LG CNS 이런 것들 좀 두 자릿수로 오르고 있는데 오늘 아마 좀 로봇주 관련된 거, 피지컬 AI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오르고 있어서 이렇게 증시가 다시 8,400선을 회복한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3: 네, 안 그래도 뭐 어제 뉴스 보니까 그 젠슨황 CEO가 다음 주에 또 한국 온다. 만난다. 누구 만난다. 이랬던 것 같은데 로봇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한번 시장 얘기 좀 잠깐 했는데 그 사실 어제 또 시장이 좀 흔들렸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이란 공습도 좀 있었지만 그 코스피 큰 손이죠. 국민연금의 중기자산 배분 결과 이게 어떻게 될지 좀 사실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일단 그 기자님 이게 좀 안도해도 되는 건가요? 일단 그 주식 비중을 20% 이상으로 좀 늘리기로 결정한 것 같은데 한번 이거 내용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 네. 이 국민연금이 원래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채권 이런 자산 비율을 목표치를 정해놓고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국내 증시가 워낙 올랐으니까 의도치 않았는데 더 사지도 않았는데 비율이 커진 거예요. 비중이. 그래서 아 이거를 그럼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는 대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우려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국민연금 만약에 판다고 하면은 시장이 폭락할 수 있잖아요. 예전에 이 코로나 이후에도 그때 국민연금이 한번 비중 너무 커졌어. 그래서 한번 판 적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40거래 1, 뭐 50거래 이 정도로 이렇게 한번 팔았었다고 국민연금이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그때 국민연금이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제 이제 국민연금이 결정을 했는데요. 이 국내 주식 투자 목표 비중을 기존에는 14.9%였는데 20.8%로 올려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 5%가량 높여 잡았고요. 그리고 2.8%를 넘어서면 바로 파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 좀 유동성 있게 좀 이렇게 플렉서블하게 이제 대응을 하는 것도 이제 국민연금의 특징인데요. 전략적 자산 배분 허용범위라고 하는데 네. 그게 기존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5%였는데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10% 포인트로 높여 잡았다. 좀 이런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국민연금이 담을 수 있는 국내 주식 최대 비중이 뭐 수학적으로 이제 계산해 보면 30% 수준으로 늘어나니까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이제 매물 쏟아질 부담은 좀 줄어들었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3: 네, 그래도 어쨌든 이제 시장에서 뭐 최대 뭐 160조 매물 폭탄이 네, 나왔었는데 맞습니다. 그 우려가 좀 해소된 것 같아서 일단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화답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신현송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처음으로 이제 지휘봉을 잡고 금통위 회의를 열었는데 사실 뭐 저도 이제 보면서 느낀 게 아 금리 인상 하겠구나 이거 신호탄을 준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본인이 직접 얘기한 건 아니지만 허재현 상무님 그 하반기에 두 차례 이상이라고 대부분 이제 전망들이 네. 나오는데 뭐 허재현 상무님도 좀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하시나요?
5: 저는 사실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 인상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은 그 물가 상승 압력이 굉장히 좀 크지만 이제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유가나 뭐 휘발유 가격이 올라도 이게 전체적인 압박으로 간 속도가 더딘데 네. 저희는 이제 뭐 원유 수입 의존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걸 통제하지 않으면은 유럽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약간 그 인플레 기대가 좀 그 처음에 안 막으면은 되게 이게 악순환이 될 수가 있어서 오히려 좀 뭐 좀 선제적으로 이렇게 좀 막아준다라는 측면에서는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 사실은 이제 중산층 이하의 네. 사람들이 되게 힘들거든요. 아, 그렇죠. 그리고 빚을 내서 최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집을 샀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저는 이제 하반기 두 차례 할 것 같긴 한데 두 차례를 하면 생각보다는 저희가 이제 금리 때문에 느끼는 어떤 그런 거가 거시 지표에는 덜 나타나긴 하겠지만 심리적으로 내수에는 좀 영향이 부정적인 영향이 일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살짝 좀 들긴 하는 것 같습니다.
3: 네, 그러면 이렇게 보면 결국 이제 제가 상무님 얘기 들어보면 그럼 내수 쪽은 더 좀 안 좋아진다고 보시는 그럼 쏠림이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5: 그러니까요. 그게 저는 진짜 좀 걱정이 되는데. 물론 이거를 함으로써 금리를 좀 올려놓음으로써 환율도 조금 안정을 시킬 수도 있고 또 부동산 쪽에서 좀 중심 그러니까 무게를 조금 두는 그런 효과들은 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아마도 이렇게 금리를 오히려 올리게 되면 결국은 차입 비용보다 지금 현재 당장 매출이나 이익이 높은 약간 대형 수출주들이 여전히 이게 안 바뀔 가능성이 사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3: 네. 그래서 사실 금리 인상 자체가 사실은 뭐 무조건 사실은 이게 증시에 뭐 100% 악재는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그만큼 성장도 하고 대신 또 물가 압력도 있으니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내수 쪽에는 영향을 좀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최근에 어쨌든 코스피는 뭐 8천 넘어서 이제 오늘 주제 중에 하나죠. 진짜 1만 피 가는 거냐. 네. 이걸 좀 한번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 그 기자님 그 현재 요새 뭐 외국계 투자 은행도 그렇고 국내 증권사들도 이제 만 포인트를 좀 이제 올리는 것 같아요. 좀 한번 그 상단 전망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봐주세요.
4: 네, 최근에 강 사장 보면은 국내 증권사보다 외국계가 오히려 더 강하게 얘기하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5천, 6천 얘기한 것도 아마 제 기억으로는 외국계 IB가 먼저 그렇게 네. 상단을 높여 잡았고 국내 증권사가 뒤따르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는 만 천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역시 좀 이제 해외 IB 중심으로 나왔었고요. 최근에는 국내 증권사에서도 만 이상을 나오고 있는데요. 그 최근에는 이제 삼성증권이 이제 26일에 이제 코스피 상단을 8,400포인트에서 11,000포인트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 근거를 봤더니 한국보다 ROE가 낮은 대만 증시랑 이제 자주 비교가 되는데 이 대만 PBR보다 한국 PBR이 절반 수준이다. 그래서 여전히 저평가다. 좀 이런 논리가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 그 왜 이렇게 저평가냐? 이렇게 저평가 됐냐라고 하면은 지금 상무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반도체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가격이 만약에 하락한다 하더라도 글로벌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이 우려할 만큼 하락할 가능성이 좀 낮다. 지금 워낙 이게 유동성 장세다. 좀 이런 논리를 삼성증권이 설명을 했고요. 이란 전쟁 이후에 좀 유동성 확장세가 둔화되긴 했었는데 좀 이달 들어서 전쟁 전 수준을 좀 대부분 회복했다라는 게 지금 이 증권사의 분석이고요. 이 삼성증권만의 생각은 아니고 이 노무라증권도 최근에 11,000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JP모건 또 연내 코스피가 만까지 갈 수 있다. 국내에선 또 현대차

0: 키울 수 있으니까 그런 약간의 이제 걱정도 좀 일부 좀 담겨 있긴 한데, 그래도 저희 증권사도 역시 최근에 이제 흐름 자체가 워낙 또 반도체 이익이 좋다 보니까 1만 포인트로 이제 최근에 올렸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0: 네.
1: 알겠습니다. 또 제가 궁금한 것은 유진증권의
0: 나
1: 교육이다.
0: 왜
1: 왜냐면
0: 또 나오셨네요, 오늘.
1: 유진증권이 사실 이제 뭐 대세에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자신만의 또 신념으로 가지고 이렇게 비유를 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0: 네.
1: 상무님, 유진증권은 지금 어떤 비유를 지금 제시를 하셨나요?
2: 저희 회사는 이제 제가 지수를 결정하는데,
0: 제가.
2: 저도 당연히 올렸죠. 올렸는데, 좀 비겁하게 올렸습니다.
0: 비겁하게.
2: 남들만큼은 딱
0: 아,
2: 올렸는데,
0: 네네.
2: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다들 이제 그이 소위 말해서 막말로 업자들끼리 하는 얘기로 이게 이제 너무 튀는 일단 전망을 하는 거를 저희들이 좀 싫어하고, 그러니까 너무 세게 불러도 좀 손가락질 받고,
0: 아, 그래요.
2: 너무 비관적으로 봐도 사실 오랫동안 시장에서 일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약간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아주 좋게 본다, 그다음에 조금 덜 좋게 본다, 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 대부분 다들 좋게 보는데, 가장 큰 근거는 영업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가끔 여기서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보통 한 해에 이제 그 영업이익에다가 곱하기 10을 하면은
0: 네.
2: 그 평균적인 적정한 코스피의 레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별로 이익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레벨. 거기서 이제 보통 코스피가 플러스 마이너스 한 300에서 한 400, 뭐 이렇게 진폭이 클 때는 한 500포인트인데, 올해 지금 코스피 영업이익이 뭐 6, 그 거의 이제 800조,
0: 800조.
2: 700조, 800조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 8천에서 9천 정도가 그냥 적정한 레벨인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좋아지면은 뭐한 8,500에서 9,000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내년은 대부분 이제 1,100조 정도 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다
0: 네.
2: 보니까 1,100조에서 0을 하나 더 붙이면 11,000이잖아요.
0: 11,000이죠.
2: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 4,500 정도? 그러면 보통 하반기는 올해 적정한 레벨에서 내년에 높아지는 정도의 한 중간 정도까지 이제 좀 땡겨서 반영을 하니까, 딱그 정도 하면은 아, 9천 중후반에서 한만 정도
0: 만 정도.
2: 가겠구나. 그 정도의 어떤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면 사실 이거 근거는 결국에 반도체네요.
2: 그렇죠.
0: 반도체 이익이
2: 반도체
0: 회사만,
2: 이익이죠.
0: 예, 고게 유지된다는 조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환율도 어쨌든 이게 참 옛날하고 다른 게 이것도 뉴 노멀일 텐데, 환율이 높은데도 코스피가 계속 가니까 상당히 좀 과거랑 좀 다른 흐름인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안정되면 환율도 괜찮아질 것 같다. 그리고 최근에 또 외국인 매도가 사실
2: 맞아요.
0: 요새 너무 많이 팔잖아요. 뭐 리밸런싱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게 그래서 외국계, 그러니까 개인 투자분들 일부는 또 그러세요. 약간 음모론을 또 제기를 하세요. 뭐냐면 왜 외국계 증권사는 목표주가 다 올려놓고 외국인도 왜다 파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환율하고
2: 네.
0: 외국인 매도.
2: 그러니까 일단 환율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보다
0: 네.
2: 상황 파악을 잘하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뭐냐면 지금 저희가 그 올해 경상 흑자 규모가 역대, 아니 그러니까 다 지금 반도체 때문에 모든 게다 역대인데,
0: Yeah. 네.
2: GDP 대비 경상 흑자가 한 10%가 넘게 나올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물론 대만 같은 나라들은 GDP 대비 한 20% 가까이
0: 20%.
2: 나오는 나라이긴 하지만 이제 사이즈가 좀 작고, 저희는 10%면은 진짜 역대급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달러 유동성이 많은데 왜 환율이 1,500원대냐? 진짜 외국인들이 많이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WGBI, 그러니까 이제 그 국제 이제 채권 지수에 편입이 돼서 일부 채권으로도 돈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또는 또 다른 거를 통해서 나가는 돈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어쨌든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이 또 그만큼 팔아대면서 나가는, 그러니까 그 이제 환전해서 나가는 돈들이 많다라는 건데,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가 좀 쉬어야 어떻게 보면 좀 환율이 안정이 된다라는 좀 극단적인 논리로 설명을 해도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만큼 지금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만큼의 주가 상승이 너무 세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차익에 대한 실현에 대한 압박이 큰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0: 네.
2: 근데 이제 좀 걱정이라기보다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진짜 계속 쏠림인 거예요.
0: 쏠림.
2: 그러니까 환율이 높으면 당연히

0: 수출 기업들의 실적은 더 좋아질 거고,
1: 네.
0: 근데 반면에 이제 내수 기업들이나 수입을 하는 기업들은 지금 이익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확실히 더 좋아질 건더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돌고 돌아 또 이제 양극화 얘기인데, 쏠림이 얘기인데, 이게 이제 환율도 그렇고 지금 주식시장의 모든 게 약간 뭐 AI 때문에 저희가 이제 좋게 반응하는 가격들도 있고 안 그런 가격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양극화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약간 저는 이제 오히려 반도체가 조금 쉬고 이러면서 약간 그래야 뭐 코스닥도 좀 숨을 쉬고 또 다른 국내의 다른 산업들도 좀 뭔가 개선의 어떤 빌미를 좀 찾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1: 네, 그러니까 계속 이제 강조해 주시는 게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 좀 반도체 때문에 좋은 거 맞는데 이제 너무 쏠린,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약간 걱정도 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한 분이 좀 이렇게 그 이렇게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시청자분께서 그 청취자분께서 예, 금리 인상은 증시 악재 아니냐, 금리 인상 얘기 나와서 좀 걱정이 된다 이렇게 좀 질문 좀그 문의를 해주셨는데 사실 금리 인상 자체가 당연히 좀 이렇게 좋은 건 아니죠. 주식시장에 이제 밸류에이션을 이 가치를 좀 떨어뜨리니까 비용도 증가하고 여러분도 사실 금리가 올라가면 담보대출 금리 올라가면 좀 위축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니까 뭐 당연히 좋다라고 좀볼 수는 없지만 다만 무조건 악재는 아닌 게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성장이 더 나오면 금리를 이길 수 있는 그 성장이 나오면 그걸 누르고 또 올라가는 경우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최근에 그래서 미국도 계속 AI 때문에 성장 나오죠. 우리도 지금 올해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훨씬 지금 높을 거라고 좀
0: 네.
1: 어제도 한국은행에서 올려버렸죠, 전망치를.
0: 상향했습니다.
1: 네, 그런 것들 보면 이게 물가 때문에 금리를 어쩔 수 없이 올린다면 22년처럼 악재가 될수 있겠지만 지금은 또 성장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금리 인상에 그렇게 민감하진 않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 성장이냐 물가냐 요 무게추에서 어디가 우선이냐가 저는 좀 결정을 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은 호재는 아니지만 예, 어쨌든 성장이 금리 인상을 좀 누르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그 보니까 또 문자가 왔는데, 와, 염불리 진행을 보다니요. 허재한 상무님은 주식 영재반에서 넘어오셨네요. 이강수 기자 중간에서 쏙쏙 설명해주고 질문해주는 거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생생연재로 상쾌하게 출발. 예, 아, 이렇게 문자 보내주 8494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번 좀 주요 이슈들 한번 좀 다뤄봤는데, 근데 1만 피 결국 좀 이제 허재한 상무님도 이제 최근에 그 목표지수 올려주셨는데 그 최근 증시가 워낙 좀 이제 가파르게 올라서 좀 이제 두 분께서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변수가 있을지 1만 피를 갈때좀 우리가 유념해야 될거뭐 약간 악재 같은 것들 있잖아요. 좀 신경 써야 될 것들 먼저 기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저는 금리일 것 같아요. 이제
1: 금리.
2: 금리가 무조건 뭐 증시의 하락으로 연결되는 그런 단순한 로직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금리가 더 튄다면 사실 그 전쟁 중에서도 이제 그 국채 금리가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4.5 이상으로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튀었을 때
1: 네.
2: 증시 급락하는 흐름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워낙 지금 쏠림 현상이 있고 시장에서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가파르게 오른 거 아니야? 이런 심리가 깔려 있는 상태에서 금리의 경로마저 우리의 예상보다 더 빠르게 뭐 금리가 튀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뭐 완전히 시장이 무너지진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조정을 계속 하면서 좀 흘러가지 않을까, 만까지는 이렇게 단숨에 가든다기보다는 그런 금리가 좀 종종 이렇게 한번 이렇게 건드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좀 방해를 할것 같다, 금리가.
2: 네,
1: 네.
2: 맞습니다.
1: 상무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0: 근데 이제 저는 금리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 2022년에도 뭐 이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1: 네.
0: 이게 금리 한 번, 두번 올리는 걸로 시장은 안 무너집니다.
1: 맞아요.
0: 그러니까 뭐 잠깐 한 5%, 10% 이렇게 조정을 받을 수는 있는데 안 무너지고요. 근데 이제 연준이 막 75년씩 이렇게
1: 그죠, 그죠.
0: 올려버리면 이제 망가지는 거죠. 그리고 뭐 지금 저희가 지금의 어떤 상승세가 어떻게 보면 99년, 2000년대 이후에 가장
1: 네,
0: 강력한
1: 강력하죠.
0: 랠리인데 99년에도 연준이 뭐한 반년 사이에 금리를 6번 촉착착 올리는데 한세 번, 네 번까지는 끝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혀 조정이 없었다, 이런 건 아니고, 간혹 10% 조정, 15% 조정이 있긴 했지만, 주가가 계속 올라가다가 이게 금리 사이클의 중후반에,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부담 때문에 성장률이 꺾이면서 망가지고 졌거든요. 그래서 금리 자체에 대한 거는 저는 이제 나중에는 문제가 될 텐데, 처음에 금리 인상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1: 없다.
0: 같고, 오히려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스페이스X 뭐 엔트로픽 같은 이제 대형 기업들의 IPO.
1: IPO.
0: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너무 큰게 들어오니까 딴걸 팔아야 되는 압박들이 분명히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저는 이제 엔트로픽이 지금 이제 오픈 AI보다 막 기업 가치가 넘어가고
1: 맞아요.
0: 있고, 저도 사실 클로드를 엄청 비싸가지고 투덜투덜 대면서도 쓰거든요.
1: 저도 그렇습니다.
0: 잘 좋으니까.
1: 네, 좋아요.
0: 근데 좀 저는 그러니까 이게 비싸더라고요.
1: 비싸요.
0: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너무 비싸니까, 어떻게 보면 얘네가 상장을 해서 자금 조달을 하면 또 반도체 투자를 하고 그래서
1: 네.
0: 좋을 것 같긴 한데, 결국 이게 모두가 다 엔트로픽이나 오픈 AI를 쓰면서 가격의 레벨 자체가 높아지면은 여기서 AI 때문에 더 양극화가 심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은 더 좋은
1: 더 양극화.
0: AI를 더 쉽게 잘 쓰고,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은 좀싼 AI 또는 저렴한 AI 또는 AI를 못 쓰거나 근데
1: 네.
0: 이러면서 더 벌어지면 사실은 이제 균형이라는 게 굉장히 좀 많이 흔들리면서 사이클이라는 게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은 좋게 얘기하면 시장이 한번 폭발했다가 폭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오히려 이런 AI가 그 시장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지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약간
1: 좀
0: 불길합니다.
1: 불길하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그리고 IPO 그 후에 또 있을 또 AI 이제 빅뱅. 근데 이 후유증도 좀 걱정이 된다. 이렇게 좀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1부는 이제 여기서 줄이고요. 월간 연불리와 함께 자, 월간 연불리와 함께 오후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LS증권 염승환 이사고요.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상무, 국민일보 이광수 기자와 함께 합니다.
2: 네, 지금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인데요.
1: 네.
2: 이 허상무님 별명이 여의도 차인표라는 그런 별명이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그런데 뵈니까 정말 차인표
1: 진짜
2: 느낌이
1: 느낌 있어요. 느낌 있어요.
2: 훨씬 나는 것
1: 맞습니다.
2: 같고, 저는 또 이광수 계보의 막내 이광수를 맡고 있어서 저도 연예인 이름을 갖고 있거든요. 오늘 또 이렇게
1: 그래요?
2: 두 연예인의 만남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염불리 염이사님은 좀 별명, 염불리 말고 또 다른 연예인 같은 이런 거 별명 없으신가요?
1: 저는 없었고 그냥 이제 옛날에 그건 있었어요.
2: 네.
1: 그 수검댕이
2: 수검댕이
1: 눈썹이
2: 아,
1: 찢어져가지고.
2: 저. 아, 오늘 또 이렇게 새 연예인의 만남입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참 저희 이 지금 이 경제 방송 하고 있는데
2: 네.
1: 갑자기 또 이제 엔터 방송이 된것 같아서. 자, 근데 요즘에 좀 나오는 말 중에 이제 뭐그 점심값 줄이고 커피 담배 끊고 택시는 참는데 주식은 두 배짜리 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뭐 어떤 얘기예요?
2: 네, 실제로 고물가 때문에 부담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점심 한 끼가 부담스러워서 편의점 도시락이나 구내식당 이런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실제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에도 구내식당이 있는데 저희 회사분들만 드시는 게 아니라 인근의 직장인분들도 줄 서서 드시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맛집이어서가 아니라 워낙 고물가여서 이제 만원 이하로 점심 해결하실 수 있고 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장점으로 부각이 돼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GS25 도시락 매출을 제가 봤는데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해 두 자릿수로 도시락 매출이 성장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 그럼 직장인들이 전략을 하냐 좀 이렇게만 보기는 어렵지만 워낙 이제 외식비가 물가가 좀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작용을 한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럼 그렇게 아낀 돈으로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주식을 산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휴가철인데 요즘에 휴가 얘기 별로 안 하시거든요. 휴가 안 가시고 어차피 지금 비행기 값도 많이 올랐는데 휴가 안 가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사야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제 주변에 많더라고요.
1: 참 주식 열기가 좀 뜨겁긴 한데 사실 이제 최근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추종하는 거죠. 요 이제 ETF 16종 이제 최근에 나왔는데 이 합산 거래대금이 뭐 9조가 넘었다면서요? 뭐
2: 네.
1: 시총도 뭐 5조 원이 넘었다고 하는데 진짜 열기가 너무 뜨거운데 좀 이제 어떤 상황인지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2: 네, 오늘도 지금 매매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인기 많은 상품이 지금 타이거 SK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인데요. 이게 이틀 연속 개인 투자자 ETF 순매수액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27일에 처음으로 이제 상장을 했는데 27일, 28일 개인 투자자 순매수액만 1조 404억 원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저는 개인이 아닌가 봐요. 1조 원씩이나 이렇게 이 상품 하나에 투자를 하셨고, 그 뒤이어서 이제 코덱스 SK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마찬가지로 1조 355억 원 그래서 뒤를 이었고요. 삼성전자 그리고 이렇게 코덱스 타이거 중심으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들이 지금 이제 5천억 원, 4천억 원 각각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를 하려면 이제 금융투자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27일까지 이 교육 신청하신 분이 24만 7천 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 사실 요즘 다추증 얘기하시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얘기를 하시는 그런 게 실감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 그 상무님, 근데 이게 참 이렇게 뭐 열풍 부는 건 뭐 열풍 부는 건데 좀 걱정도 돼요. 그러니까 네. 그런 이것 때문에 저는 또 코스닥이 빠진 거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네, 생각 들거든요. 그날 너무 놀랐던 게 상장 한 날 반도체 주식은 네. 하이닉스가 10% 오르는데 소부장이 폭락하는 건 네. 저는 처음 봤습니다.
0: 진짜.
1: 저도 그런 거 본 적이 없는데
0: 이해가 안 되죠. 네.
1: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투자하는 것까지 뭐 말릴 수는 없다 하더라도 좀 약간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인데 좀 상무님 좀 어떤 좀 의견을 갖고 계시나요?
0: 예, 네, 저도 저는 사실 이제 약간 그 레버리지 네. 이거를 쏙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이게 주가가 10% 오르면 레버리지 상품이 20% 오르니까 올라가는 장에서는 굉장히 강력하지만 그렇죠. 이 한번 빠졌다가 다시 회복을 하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상품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10% 빠지면 10% 올랐다고 해서 가격이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1: 손해죠, 아직. 그렇죠?
0: 굉장히 큰 손해잖아요. 그래서 저는 별로 이게 사실은 이제 좀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저 주변에 이제 지인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방향성이 확실한데 어차피 지금 저희 그 반도체라든지 이런 주식들을 처음부터 못 샀던 사람들 입장에서 그나마 뭔가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지수가 뭐 지금 8천에서 예를 들어서 만 간다고 해도 한 15% 20%잖아요. 네. 근데 반도체는 그 사이에 엄청나게 올랐는데 근데 이제 15%에 만족하기가 어렵거나 또는 그보다 조금 더 초과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 약간의 변동성을 감안을 하면서 이제 레버리지를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약간 공감은 되면서도 사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좋았으니까 네. 하는 이야기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좀 나중에 이게 시장이 안 좋아졌을 때는 사실 좀 부담이 있는 상품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약간 뭐 위험들이 좀 간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워낙 시장이 좋으니까.
1: 맞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좋은 말씀해 주신 게 좋을 땐 좋은데 네. 이게 영원한 건 세상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안 좋아졌을 때 그 어떤 좀 또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하셔가지고 이렇게 투자하실 때 레버리지는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정부에서 2시간이나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그 한 분이 이제 레버리지 이제 하려고 교육을 받았대요. 받았는데 듣고 나서 안 하기로 했답니다. 아. 너무 무서워서.
2: 교육을 충실하게 받으셨네요.
1: 네, 받으셨대요. 그 위험성이 네. 다 나오잖아요. 그만큼 위험하니까 이걸 교육을 하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 한 번에 만회하려는 그런 뭐 심정은 당연히 또 저도 뭐 이해는 하지만 그게 또 반대로 갔을 때는 큰 또 악영향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레버리지 상품에 좀 투자를 하실 때 그런 부분 유의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근데 이제 그 레버리지 ETF를 또 모르신 분도 계시니까 네. 오늘 삼성전자가 4% 정도 오르고 있는데 근데 또 어제처럼 만약 3%로 빠지면 이 레버리지금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 거죠?
2: 네,
1: 이게
2: 맞습니다.
1: 한번 좀 수익률 한번 그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단순히 이제 두 배로 하루 등락률을 추정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두 배 먹는다라고만 사실 사람들이 생각을 네, 하셔서 맞아요. 지금 이렇게 사시는 건데 두 배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가 3% 빠지게 되면은 레버리지 상품은 단순히 6%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또 삼성전자가 만약에 반등을 했다라고 네. 하면은 그 두 배로 다시 반등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다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은 그 음의 복리 효과라고 맞아요. 해서 네. 그 이제 현물은 이제 원금을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그 원금을 회복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어서 그 상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을 때는 계속 좋은 거고 나쁠 때는 계속 나쁘고 이렇게 방향성에 좀 베팅해야 되는 상품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제일 처음에 상장한 날 27일이었는데 이때 그 코덱스 반도체 레버리지 상품은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었거든요. 근데 삼전딕스가 거기도 이제 절반 이상 담겨 있는데 이게 이런 부분들 분들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 ETF라는 게 그 유동성 공급자 증권사 LP 역할을 해서 네. 호가를 계속 대잖아요. 그런데 9시부터 9시 한 10분까지는 호가를 댈 의무가 없고 또 장 3시 20분부터 3시 반 정도까지 뭐 더 길게 얘기하자면은 한 3시 10분부터 이렇게 호가를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코덱스 반도체 레버리지 그 LP분들이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너무 이제 신경을 쓰시다 보니까 그날 좀 호가를 제대로 안 된 것 아니냐. 왜냐하면 그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오른다고 해서 이제 무조건 추정되는 거 아니라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ETF라는 게 결국 그거를 이제 그 현물이나 이런 가격을 좀 쫓아가야 되는데 네. 그거를 그냥 실시간 다 쫓아갈 수 없다 보니까
2: 없습니다.
1: 그 괴리가 생기는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어쨌든 참 이렇다 보니까 이게 참 전 국민 단타장이 됐다는 참 우픈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어쨌든 너무 이렇게 과열되는 건 좀 이렇게 너무 한쪽으로도 쏠리거나 이런 것들은 언젠간 진정은 되겠지만 조금 이제 이런 부분들은 걱정은 좀 되는 거는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삼성전자 두 배보다 하이닉스 두 배가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좀 그 이유가 좀 혹시 있을까요?
2: 여러 가지 전문가분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가 더 순수 반도체 업체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삼성전자 이번에 노조 파업 다들 보셨겠지만 삼성전자가 반도체 말고도 맞다. 스마트폰도 있었고 파운드리도 있었고 가전도 있었지. 그래서 워낙 지금 메모리 반도체 상승에 베팅을 한다고 하면은 차라리 하이닉스에 베팅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것 때문에 하이닉스가 더 많이 오르고 이런 것 때문에 레버리지 상품도 반도체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도 하이닉스 두 배짜리에 더 수급이 몰리고 있다. 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또 공교롭게 삼성전자가 조금 더 하이닉스보다 더 오르는데 지금 보니까 하이닉스가 또 따라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어떻게 종가로 마감할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와 그리고 삼성전기가 200만 원 찍었다 그러네요.
2: 전기가?
1: 삼성이 작년 이맘때 20만 원도 안 했던 네. 것 같은데 지금 거의 1년도 안 돼서 야 진짜 엄청난 지금 상승이 좀 나오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상무님 그 이런 이제 ETF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소부장한테는 또 오히려 안 좋게 작용을 해버렸고 그리고 또 AI 전력주 ETF도 이게 수급을 뺏겨서 그런 건지 펀더멘털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거 보니까 다들 지금 삼전 닉스로만 너무 옮겨가는 것 같은데 지금 내가 그러면은 지금 뭐 이런 AI 전력주라든가 아니면 또 반도체 소부장 갖고 계신 분들은 또 고민이 클 것 같아요. 이런 이제라도 쫓아가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결국 좀 다시 같이 갈 것 같다. 계속 차별화된다. 좀 어떻게 보세요?
0: 같이 가야죠.
1: 같이 간다.
0: 근데 이제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특히 저희 전력기기 업체들 그러니까 효성 중공업 네. 같은 주식들이 2023년 그러니까 이제 챗GPT 나오고 본격적으로 이제 AI 데이터 센터 붐이 나오면서부터는 주가가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아시겠지만 효성중공업은 한 2년 반 동안에 50배 넘게 올랐었고
1: 네,
0: HD 현대일렉트로닉이나 LS일렉트로닉 같은 거가 한 20배 정도 올랐어요. 근데 이제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는데 이제 10배 정도 이렇게 올랐으니까 이게 이제 똑같은 네. AI 데이터 센터에서 먼저 병목이 생겼고 또 굉장히 제일 병목이 심한 전력기기 이런 쪽들이 먼저 많이 올랐었고
1: 네.
0: 그걸 지금 뒤따라서 이제 반도체가 이제 간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지금 이미 이제 뭐 20배, 50배 오른 거보다는 이제 10배 정도 오른 반도체 이쪽으로 그리고 실적도 지금 워낙 좋다 보니까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결국은 같이 갑니다.
1: 같이 간다. 그러니까
0: 저는 이제 전기도 어떻게 보면 기판인데 기판이 결국은 이 반도체를 이렇게 쌓는 과정에서 이렇게 기판이 많이 필요해진 거잖아요. 입체적으로도 그렇고 층을 쌓는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전기와 뭐 저기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는 같이 간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히려 이제 지금처럼 반도체 때문에 약간 수급에서 이렇게 좀 흔들리는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기회가 오히려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계속 반도체로만 가게 되면 아 이거는 펀더멘탈 무시하고 약간 수급으로만 가는 현상으로 보면서 오히려 조금 더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부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뭐 정말 너무 이제 반도체 한쪽으로 좀 쏠리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근데 뭐 요즘 또 증시 보면 삼전 우리가 보통 삼전하면 삼성전자라고 하는데 요새는 삼성전기라고 하더라고요. 요새 삼성 이제 못 오른 건 아닌데 너무 전기가 또 이게 수익률이 좋다 보니까 그래서 오를 땐 삼성 근데 어쨌든 뭐 삼성전자도 오르긴 하죠.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는 계속 오르는 것 같고 또 내릴 때는 안 오른 게 더 내리는 것 같고 이게 사실 좀 강세장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허재환 성우님도 이제 최근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이 버블장의 특징 좀 간단히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쏠리면서 그냥 끝나버리는 건가요? 그렇죠. 소외주는 영원히 못 가는 건가요?
0: 못 갑니다.
1: 못 가요?
0: 그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1: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0: 네. 그러니까 보통 이게 건강한 장 그리고 좀 오래가는 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2022년 같은 경우가 전체적으로 장은 힘들었지만 네. IT 많이 올랐었던 IT주들 빅테크 기업들도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도 소위 말해서 뭐 배당 많이 주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를 좀 방어적인 그런 업종들이 뭐 예를 들면 월마트 같은 주식들은 오히려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약간 이제 이런 선순환 내지는 로테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게 없는 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장이 사실 굉장히 화려해요. 멋있고 주가도 엄청 많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99년 2000년대 보시면 나스닥이 1년에 이제 더블이 납니다. 네. 저희도 이제 거의 더블 비슷하게 나는데 다우하고 S&P는 10% 후반 10% 중반대 수익률. 그러니까 수익률 역차가 4배, 5배 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 해에 이제 뭐 아무리 실적이 좋다고 해도 그 해의 주가가 뭐 배가 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1: 네, 맞습니다.
0: 그러니까 강세장은 생각보다 오래 간다. 그리고 이게 주가 뭐 예를 들어 금리가 올랐을 때 약간 덜컹거리지만 또 금방 굉장히 빨리 회복하는 그런 특징들이 좀 있는데 오히려 정말 강세장 그다음에 후반에 가면은 순환매가 잘 안 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그렇게 더 소위 말해서 뾰족하게 소수에 집중이 되고 세컨 티어에 있는 주식들이 다 탈락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순환매가 세게 나오거든요.
1: 네.
0: 그러면 그때는 이제 시장이 완전히 디엔드
1: 끝난다.
0: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쏠림은 강세장 이런 좀 초강세장에서는 계속 심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좀 마지막 좀 질문인데 좀 30초씩 좀 간단히만 좀 이렇게 의견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증시 체력을 키울 것 같다. 아니다. 예측 불가 변동성이 더 우려된다. 좀 기자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좋은 상품이지만 약간 변동성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워낙 우리 국내 개인 네. 투자자분들의 투자 성향 고려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1: 네. 상무님 좀 어떤 의견이세요?
0: 네, 저도 뭐 그쪽이죠. 그러니까 많은 투자의 구루들이 네. 레버리지로 성공하시는 분도 별로 없습니다.
1: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변동성을 좀 키우는 건 좀 우려된다. 이렇게 좀 정리해 주셨고 이 변동성 확대 우려와 함께 국내 주식의 이 가격 제한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30%인데 레버리지 상품은 이론적으로 하루에 최대 60%까지 손실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부는 여기까지 저희가 좀 진행을 해봤고요. 오늘 그 이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상무님, 이광수 국민일보 기자님 모두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네, 또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4: 붕괴 사고로 6명의 사상자를 낸 서소문 고가차도 주요 부분 철거 작업이 어젯밤 마무리됐습니다.
5: 운행이 중단됐던 경의선은 사고 발생 나흘 만인 오늘 첫 차부터 운행을 재개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임예진 기자.
6: 네,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현장입니다.
4: 네, 서울시의 긴급 철거 공사는 이제 마무리된 건가요?
6: 네, 어제까지만 해도 안전펜스 너머로 굴착기 등 대형 장비가 분주히 오가며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주변에는 구조물 잔해가 쌓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중장비도 사라지고 잔해물도 대부분 치워진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어제 자정부터 시작한 철거 공사를 밤 9시 40분쯤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6일 사고가 난 지 79시간여 만입니다. 철로를 덮쳤던 슬라브와 거더, 빔, 공중 비계 등 상부 구조물은 모두 사라졌고 이를 떠받치던 기둥은 일부 남아있습니다. 서울시는 붕괴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둥은 향후 열흘 이내에 열차 운행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철거한다는 계획입니다.
5: 네, 사고 여파로 열차 운행이 중단돼 시민들의 불편이 컸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정상 운행되는 거죠?
6: 네, 멈춰섰던 경의중앙선 열차가 나흘 만에 다시 운행에 들어갑니다. 저희 취재진이 새벽 3시 반쯤 현장에 도착했는데요. 안전점검을 하면서 여러 차례 시범 운전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은 어제 서울시의 긴급 철거 공사 이후 밤새 전차선과 신호 등 철도 시설물 복구 작업을 벌였습니다. 조금 뒤인 새벽 5시 첫 차부터 운행을 재개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부터는 행신에서 서울 용산 구간 KTX 운행과 서울에서 청량리 사이 KTX 이음 운행이 정상화됩니다. 오늘 계획된 전체 열차 운행 횟수는 643회로 평소 84.8% 수준까지 운행률이 회복될 거로 보입니다. 코레일은 이번 사고로 행신역과 수색역 차량 기지에 입고하지 못해 임시 정비하던 열차들도 오늘부터 기지에 순차 입고시킬 예정입니다. 이후 차량 점검과 정비를 마친 열차들이 투입되면 내일부터는 전 구간에서 모든 열차 운행이 정상화될 거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현장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4: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당일 새벽 구조물 일부가 2.9cm 내려앉은 모습이 담긴 현장 사진을 YTN이 확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구남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당시 현장 보고서를 보면 거더 연결부에 높이 차이가 생긴 모습이 확연히 드러나고 계측 장비에는 29mm라는 수치가 표시돼 있습니다. 현장 조치 예정 사항으로는 안전진단업체 조사를 의뢰하고 전도방지 플레이트 설치로 처짐 발생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서울시는 이후 양 방향에 크레인을 설치해 거더와 연결한 뒤 절단 작업을 진행하고 2분의 1 구간씩 나눠 인양하는 등 후속 작업을 검토했던 것으로도 나옵니다.
5: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가 발생한 당일 새벽 시공사가 작업 도중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도 서울역 측에 열차 운행에는 지장이 없다고 허위로 보고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철도공사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에 제출한 녹취록을 보면 시공사인 홍화건설 관계자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난 26일 새벽 1시 27분쯤 서울역과 무전 교신을 통해 작업을 중단하고 대기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조금 뒤 새벽 1시 반쯤 고가 철거 작업이 시작됐고 새벽 2시 반쯤 상판을 자르던 중 2.9cm의 단차가 발견돼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시공사는 서울역 측에 별다른 연락을 취하지 않았고 승인받은 작업 시간이 끝나기 5분 전인 새벽 4시 25분 무전으로 작업을 종료했고 열차 운행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보고에 따라 이상 징후가 발생한 새벽 2시 반부터 실제 붕괴 사고가 일어난 오후 2시 33분까지 고가 아래 철로에는 열차 166대가 지나갔습니다.
4: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서울시와 시공사 등을 상대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5: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에 필요한 물증 확보에 나선 건데요. 앞으로 남은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조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7: 문이 열리자 파란 상자를 든 경찰 수사관들이 시공사 사무실에 들이닥칩니다. 같은 시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건물에 들어섭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8: 압수수색 과정에서 저항이나 증거인멸 정황 이런 것도 있었나요?
9: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7: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50여 명을 투입해 모두 7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사를 발주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시공사는 물론 하청업체와 현장사무소도 강제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 3가지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붕괴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에 필요한 작업계획서와 안전점검 기록 등 자료 확보에 나선 겁니다. 사고 발생 4일 만에 전격 강제수사가 이루어지면서 앞으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경찰은 앞서 서울시로부터 사고 현장을 비추는 CCTV와 안전수칙이 기재된 계획서, 공사와 관련한 입찰과 발주 계약서를 이미 제출받았습니다. 확보한 증거물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에는 공사 현장 관계자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명 규모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검찰도 수사에 힘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와 시공사 등이 안전주의 의무를 다했는지가 남은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4: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서울시가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5: 서울시는 공사장과 고가, 교량 등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10: 경찰이 붕괴 사고 사흘 만에 이번 철거 공사의 발주처인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시는 자료 제출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면서 같은 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점검 계획을 내놨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7월까지 두 달 동안 시발주 공공공사장 114곳과 해체나 땅 파는 작업 등 위험 공정이 진행 중인 민간 공사장 338곳 등 모두 984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입니다. 특히 구조적인 위험은 없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C등급 고가와 교량 27곳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와 함께 선제적인 구조 안전성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결함이 드러나면 정밀 안전점검을 추가로 진행해 보수 보강 대책을 세운다는 방침입니다.
11: 해체 공사장과 고가 교량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시민 우려가 커지면서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점검을 시행해서 사고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우려도 낮출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0: 서울시는 위험 요인이 크다고 판단되면 통행 제한이나 공사 중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0: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전국 투표율은 11.6%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대선 때보다는 낮았지만 역대 지방선거 첫날로는 최고치였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1: 투표소 바깥으로 길게 늘어진 줄이 건물 안 계단까지 이어집니다. 인쇄기가 쉴새 없이 돌아가고 투표지 꾸러미를 받아든 유권자들은 신중하게 지역 일꾼을 고릅니다.
2: 저희는 일단 아이가 두 명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 정책을 내시는 분들을 좀 유심히 봤고요. 그런 분들을 투표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전국에서 유권자 518만 명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율은 11.6%. 지난해 대선 첫날보다 낮았지만 4년 전 지방선거보다 1.42%포인트 넘게 늘어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3: 제가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잠시 여기 전주에 들릴 일이 있어서 오는 길에 바로 간에 투표를 했고,
1: 지역별 투표 열기는 엇갈렸습니다. 전남이 22.31%로 첫날 사전 투표율이 가장 높았고, 전북과 강원, 광주가 뒤를 이었습니다. 본 투표 선호가 강한 대구 지역 투표율은 9.02%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서울은 11.22%였습니다.
4: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을 골랐습니다. 네, 그 소외된 국민이나 그런 현장에 직접 찾아갈 수 있고 그런 진취적인 그런 분을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네.
1: 통상 사전투표 첫날보다 이틀째가 더 높고 마침 주말인 만큼 최종 투표율은 20%대 중반을 넘길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5: 전국 3,571개 투표소에서 시작된 사전투표,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사전투표 동료에 나선 가운데 최종 투표율이 얼마나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0: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꼭 1년 만에 치러지는 6.3 지방선거에서 최대 변수는 투표율입니다. 여야는 지지층을 한 명이라도 더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건 물론 중도층을 잡기 위해 공을 들였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지방선거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유권자 관심도가 낮습니다. 역대 평균 투표율은 55.5%, 60% 벽이 견고하게만 느껴집니다.
7: 요즘에 잘안 보고 있어. 제 관심이 별로 없어갖고.
8: 막 도지사나 이런 분들은 사실 잘 모르긴 하거든요. 저희 지역 국회의원이 아니신 분들도 있어서.
6: 하지만 이번 6.3 지방선거는 비상계엄과 대통령 파면, 조기 대선 이후 꼭 1년 만에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로 정치적 의미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물론 정치권 안팎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처럼 여권에 유리한 구도가 재현될 거라는 전망이 대세입니다.
9: 충청도도 거의 다 민주당이 가져갈 것 같다라는 거고, 부울경이 핵심인데, 그래서 울산은 지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경남이나 부산도 민주당이 해볼 만하다.
6: 다만 민주당이 우세할 거라는 관측이 오히려 투표율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권 지지층은 승리를 낙관하며 투표 참여 동력이 다소 약해질 수 있고, 반대로 보수층은 패배의식 속에 투표를 일찌감치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내란청산 슬로건을 외치는 동시에 연일 접전이라며 지지층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10: 보수가 결집하는 것처럼 이제 겉으로는 보이지 않습니까? 선거가 잘못되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큰일 난다.
6: 국민의힘은 독주를 막아달라 정권 견제론으로 보수 집토끼 표심을 파고드는 동시에 중도층을 겨냥해 평범한 일상과 자유의 중요성을 전면에 내세우는 모습입니다.
11: 우리 국민들 커피 한잔 선택할 자유까지 빼앗길 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의 공포 정치입니다.
6: 지지층 결집이든 무당층 표심이든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으면 이기는 게 선거입니다. 여론조사가 아무리 기울어진 듯 보여도 투표소 문을 여는 유권자 수가 부족하다면 판세는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0: 탄핵과 수감 이후 공개 활동을 자제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근 전국을 다니며 광폭 행보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적극적인 민생 행보에 나서고 있어 이번 선거가 전현직 대통령 간의 대리전이란 얘기까지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12: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보수의 심장 대구서 탄핵 이후 첫 선거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13: 조금이라도 위로를 저분들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12: 이어 충청과 부산, 울산, 경남, 강원까지 당대표급 강행군을 소화하며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13: 우리 박민식 후보에게 봉사할 기회를 주신다면.
12: 한때 선거의 여왕, 하지만 최서원, 개명전 최순실 씨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된 뒤 공개활동을 꺼리다가 최근 선거판에 전면 등판한 겁니다. 광역 지자체 16곳 중 15곳까지 빼앗길 수도 있다는 보수 진영 위기감이 광폭 행보의 배경으로 보이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후보 면담 등으로 간접 지원에 나섰습니다.
14: 제가 제일 아름답게 만든 또 사람이 여기 있어요.
12: 이재명 대통령은 사전투표를 이틀 앞두고 최대 격전지 중에 하나 부산을 찾아 경남 거제 출신 김영삼 전 대통령을 두 차례 언급했습니다.
15: 김영삼 대통령께서 꿈꾸었던 해양강국 대한민국으로의 힘찬 도약을 앞당길 것입니다.
12: 부산행의 명분은 바다의 날 기념식이었지만 최근 일정이 울산부터 대구, 경북, 경남, 창원 등 동남권에 집중되면서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힘 실어주기란 얘기가 나왔습니다. 전현직 대통령들의 선거 전면 등판을 두고 양당이 서로 부끄럼을 모른다, 선거 개입이다 비판에 나선 가운데 이들의 후광이 실제 선거 결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민생 토론회란 이름으로 20곳 넘는 지역을 순회했지만 관권 선거 논란만 낳고 결과는 108석, 국민의힘 참패로 끝났습니다.
16: 청주 구간을 지하화하겠다는 약속을 제가 아마 각서에 서명까지 한 거로.
12: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22대 총선 기간 부산, 울산, 경남 일대를 돌며 민주당 후보 11명에 대한 지원 유세를 벌였지만 이 중 9명이 낙선하며 당시 보수 결집만 도운 거 아니냐는 책임론까지 불거졌습니다.
17: 지금처럼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봅니다.
12: 지방선거는 통상 대선이나 총선보다 투표율이 낮아 지지층인 집토끼 결집이 주요한 변수로 꼽힙니다. 전현직 대통령 등판이 지지층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6월 3일 결과에 달렸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18: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3100일쇼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 세일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에 드리며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799불 하나 사면 두 번째는 반값입니다. 사계절용 콤비 자켓, 티셔츠, 와이셔츠, 바지,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은 윌셔와 웨스트무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번입니다. 자동차 문제로 고민. 새 차를 샀는데 고장이 반복된다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소비자를 지켜온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이 있습니다. 20년 이상 경력,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합니다. 무료 상담, 한국어 서비스 제공. 지금 바로 213-400-0091, 213-400-0091 니타레몬 로펌으로 연락주세요.
19: 가장 싼 비행기 표를 찾으십니까? 타원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20: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갓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 해제합니다. 뉴스 왔당. 네,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금요일 언론특보 경향신문 유설희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3: 어제 TV토론 보시느라고 밤늦게 주무신 거 아니에요?
4: 저는 지금 국토부 출입 기사이기
3: 죄송합니다.
4: 때문에.
3: 죄송합니다. 첫 번째 뉴스 가보겠습니다.
4: 네, 오늘부터 이틀간 사전투표입니다.
3: 네,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거죠?
4: 네, 맞습니다. 사전투표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진행되는데요. 이 신분증만 지참을 하시면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투표소 어디서나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서 쉽게 확인을 하실 수 있고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3: 네, 요즘 모바일 신분증도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이것도 인정이 돼요?
4: 네, 인정이 됩니다. 이 네이버나 카카오톡 그리고 패스 같은 앱을 실행해서 이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를 하셔도 투표가 가능한데요. 다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 네. 반드시 현장에서 이 앱을 직접 실행해가지고 이 신분증 화면을 보여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미리 화면을 캡처해준 이미지는 신분증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3: 아, 그렇군요. 이번에요 투표 많이 하실 텐데 투표 용지는 몇 장을 받게 되나요?
4: 네, 무려 7장입니다.
3: 7장이요?
4: 예. 네, 투표 용지가 7장인 이유가 네. 7개 선거가 이제 동시에 실시가 되기 때문인데요.
3: 뭡니까?
4: 예, 일단 시교육감, 시장, 구청장 각각도 한정식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의원과 구의원이 이제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또 따로 뽑기 때문에 각각도 두 장씩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총 합치면 7장이 되는데요. 네. 이제 용지가 많아서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제 용지마다 색상이 또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쉽게 구분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또 주의할 점이 한 장당 딱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를 하셔야 한다는 건데요. 네. 두 명 이상에게 기표를 하면 무효표가 됩니다. 네. 여기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은 투표용지를 한 장 더 받아서 총 8장을 받게 되는데요. 이번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곳은 부산 북갑, 대구 달성, 인천 계양을과 연수갑, 광주 광산을 등 총 14곳입니다.
3: 좋습니다. 투표 절차도 좀 설명해 주세요.
4: 네, 사전 투표소는 이 본인의 주민등록지 내에서 투표하는 관내 투표자와 주소지 밖에서 투표하는 관외 투표자의 절차가 조금 다른데요. 우선 이제 주소지 안에서 투표하는 관내 유권자는 이제 신분증 확인을 하고 또 서명을 한 뒤에 이 투표용지를 받아서 기표를 하고 이제 투표함에 넣으면 이제 끝납니다. 반면에 이 주소지 바뀐 관외 투표소에서 이제 투표를 하시면 이제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라는 것을 추가로 받게 되는데요. 네. 이 본인이 투표한 용지 를 이제 원래 주소지에 관할 선관위로 보내기 위해서 이 봉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관외 유권자는 이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반드시 이 회송용 봉투에 넣고 밀봉한 뒤에 투표함에 넣으셔야 됩니다.
3: 일각에서는 사전 투표 부정 선거 막 이렇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런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서 선관위가 사전 투표함 보관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한다고요?
4: 네, 맞습니다. 이 투표를 마친 사전 투표함은 이 CCTV가 있는 곳에 이제 보관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각 시도의 선관위 청사에 이제 설치된 대형 CCTV 화면을 통해서 이 사전 투표함이 보관되고 있는 상황이 이제 24시간 실시간으로 공개가 됩니다.
3: 근데 이래도 부정선거론자들은 자기 주장을 안 굽힐 것 같아요. CCTV가 조작됐다라고 할 거고 그러면 CCTV 서버를 공개해라 막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죠?
4: 네. 그렇죠.
3: 이렇게 짧게 끝내요.
4: 씁쓸합니다. 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또.
3: 그러니까요. 네. 두 번째 뉴스는 뭔가요?
4: 네, 두 번째 뉴스는 일잘러 대통령 지원이냐 오만한 정부 견제냐입니다.
3: 어제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여야 모두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총력전에 나섰어요. 더불어민주당은 일잘하는 대통령에게 힘을 더 실어달라. 반대로 국민의힘은 오만한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막아달라 이렇게 맞서고 있는 거죠?
4: 네, 맞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일자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원과 내란 심판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프레임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어제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이 지역이 발전하라면 예산과 법이 중요한데 예산은 이재명 정부가 편성하는 것이고 법은 민주당이 통과시킨 것이다 이러면서 지지를 호소를 했고요. 또 유튜브 채널 이제 매불쇼에 나와서도 민주당 후보가 다소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들더라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차원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꼭 투표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대표가 이번 선거를 내란 세력 대 내란을 극복한 국민과의 대결이라고 규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3: 근데 뭐 집권 여당의 대표가 특정 유튜버들에게만 이렇게 나가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 뉴스 명당에도 나와가지고 저랑 인터뷰 해주기를 간곡하게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뭐라고 호소했습니까?
4: 네, 이재명 정부를 심판해달라 이렇게 맞불을 놨는데요. 장동현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 충남 논산 유세에서 숨 쉬는 것 하나, 커피 마시는 것 하나까지 대통령이 간섭한 나라가 돼선 안 된다. 기호 2번 국민의힘을 선택해야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정의용 국민의힘 사무총장 역시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권으로부터 내 집, 내 재산, 내 월급을 지키는 선거다 이러면서 정권 견제론을 펼쳤습니다.
3: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율이 높잖아요. 국정 지지도가 높은 상황에서 정권 견제론이 제대로 된 전략적인 선거 프레임인가 그런 것에 대한 조금 의구심은 좀 있어요. 좋습니다. 제3지대 정당은 어떤 메시지를 냈습니까?
4: 네, 서황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어제 광주 광산을에서 선거대책 회의를 열었는데 민주당의 일당 독점으로 퇴행하는 호남 정치를 다양성과 혁신이 살아 숨쉬고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호소를 했고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어제 강원 삼척 유세에서 빨간색은 오른쪽으로 파란색은 왼쪽으로만 간다. 결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이러면서 이제 거대 양당을 싸잡아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김재현 진보당 상임대표는 민주당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개혁 과제들을 진보당이 짊어지겠다라고 말했고 이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지방 선거에서 진보 정치 세력이 꺼지지 않게 해달라라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3: 단일화 저희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어제 울산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진보당 막판 단일화가 완성이 됐어요.
4: 네, 맞습니다. 이제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어제 이 민주당과 진보당이 김상욱 민주당 후보로 이제 울산시장 후보를 단일화한 건데요. 이제 양당이 이제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경선을 진행했었고 그 결과에 따라서 김상욱 후보로 단일화가 됐습니다. 이 김종훈 진보당 후보는 후보직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보수 진영의 단일화는 끝내 불발이 됐는데요. 이 울산시장의 보수 진영 후보가 이제 김두겸 국민의힘 후보 그리고 박맹우 무소속 후보 이렇게 두 명이 뛰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이 박맹우 후보가 단일화에 응하지 않으면서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3: 평택을 보궐선거 단일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4: 네, 이제 평택을의 경우는 이제 진보 진영 후보 3명과 보수 진영 후보 2명이 뛰고 있어서 이 단일화 여부가 큰 관심사였잖아요.
3: 네.
4: 하지만 어제까지 양진영 모두 단일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선 이제 유희동 국민의힘 후보는 어제 기자 회견을 열고 이 분열된 한 표는 김영남과 조국을 도울 뿐이다 라면서 이 황교안 자유와 혁신 후보에게 단일화를 촉구를 했어요. 근데 이후에 이제 황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단 한 번도 보수 승리를 위한 단일화를 거부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지금 단일화 요구에는 응하지 않은 건데 여지는 좀 다소 남겨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평택을의 진보 진영은 이제 민주당의 김영남 그리고 조국 혁신당의 조국 그리고 진보당의 김재현 이렇게 세 명이 뛰고 있잖아요. 네, 일단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의 단일화는 이제 후보 간 신경전이 좀 지나치게 격화가 되면서 사실상 좀 어려워진 분위기입니다.
3: 거의 뭐 안 볼 사람들처럼 마지막 뭐 멘트를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4: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조승래 이제 민주당 사무총장도 어제 국회 간담회가 있었는데 예, 혁신당에서 우리 후보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 이러면서 이제 단일화의 선을 명확하게 그었습니다.
3: 부산 북구 갑은 어떤가요?
4: 네, 이 지역도 이제 사실상 단일화가 무산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이제 정의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어제 국회 간담회에서 이제 박민식 후보가 단일화와 관련해서 불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기에 이제 이제 중앙당에서는 이제 후보 입장을 존중한다라면서 이제 단일화 불발을 좀 공식화했습니다.
3: 네, 어제 부산 북구가 후보들 첫 TV 토론이 있었는데 내용 좀 전달해 주세요.
4: 네, 맞습니다. 어제 이제 TV 토론에서 두 후보가 아주 원색적인 비난을 주고받으면서 정면 충돌을 했는데요.
3: 한동훈 박민식 후보 얘기하시는 거죠?
4: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박민식 후보가 이제 한동훈 후보가 이제 검사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점을 지적을 했는데요. 이제 박 후보가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징역 30년을 구형했는데 박 전 대통령이 무슨 유영철처럼 흉악범죄를 저질렀냐 이렇게 좀 따져 물었고요. 네, 이에 한 후보가 정말 뻔뻔하고 구질구질하다 이렇게 맞받아치면서 네. 자기가 물고 빨았던 윤석열 대통령이 한 구형인데 왜 나한테 그러냐 이렇게 좀 반박을 했습니다. 이제 박민식 후보가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국가보훈부 장관을 지냈잖아요. 이제 이런 친윤 인사였다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이제 받아친 건데요.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두 후보 간의 감정의 골이 아주 깊어질 대로 깊어졌기 때문에 이제 북갑의 단일화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좀 이런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3: 당시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맞고 네. 실질적으로 구형한 거는 한동훈 후보가 맞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어제 서울시장 후보들의 처음이자 마지막 TV 토론회가 열렸죠. 정리 좀 해주세요.
4: 네. 사전투표 시작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진행된 토론회였던 만큼 이제 후보들 간의 감정 섞인 설전이 그야말로 폭발했는데요. 이제 먼저 정원호 더불어 이제 민주당 후보는 이제 오세훈 후보 10년의 무능을 심판해 달라 이 보여주기식 행정과 서소문 이제 고가차도 철거 사고 등의 안전 책임론을 이제 주로 거론을 했고요. 이제 이게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5년간 서울 정상 상화를 위해 사력을 다했다. 세계 3위의 도시 경쟁력을 눈앞에 둘 정도의 성과를 냈다. 이렇게 이제 맞받아.

0: 너무 어려운 질문을.
1: 어려워요?
0: 네.
2: 죄송합니다.
0: 네.
2: 거대 양당 후보들 외에 제3지대 후보들의 검증, 압박 이런 것도 대단했다면서요?
0: 네, 맞습니다. 예, 권영국 정의당 후보는 GTX-A 삼성전 공사 과정에 철근 누락 의혹을 꺼내들면서 서울시가 알고도 5개월간 묵인했다면 범죄다 이러면서 오 후보를 몰아붙였고요. 이제 오 후보는 직무정지 상태라서 사후로 뉴스로 알았다. 사고가 아니라 공사 중에 자진 신고된 건이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또 한편 이제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이제 정원호 후보가 토론을 피해왔다라면서 정원호의 토론 도망 달력이라는 패널까지 들고 나왔는데요. 이제 금융시장으로 치면 불안전 판매다라고 꼬집었고요. 이에 정원호 후보가 주제와 관계없는 흑색 선전이자 네거티브다라면서 좀 강하게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사실상 이제 이번 선거의 처음이자 마지막 다자 토론회였던 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한치의 양보도 없는 난타전이 이어졌습니다.
2: 네, 세 번째 뉴스 가볼까요?
0: 네, 고가가 무너지기 5분 전 승객 42명 탄 KTX 지나갔다입니다.
2: 네, 그 관련된 소식 좀 전해 주세요.
0: 네, 이제 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사고가 난 이제 서소문 고가 차도를 하늘에서 이제 비춘 CCTV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요.
2: 네.
0: 이 영상을 보면 붕괴 사고가 나기 딱 5분 전에 행신역을 출발해서 이제 포항역으로 가던 이 KTX 열차가 고가 아래를 지나간 장면이 그대로 찍힌 거예요. 근데 이 KTX에는 승객 이제 4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고 1분 전에는 이제 무궁화호 열차가 지나가는데 이제 다행히 이 열차는 승객이 없는 빈 열차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자칫하면 이제 대형 참사로도 이어질 뻔한 좀 아주 아찔한 상황이었던 건데요. 이 코레일에 따르면 사고 당일인 지난 26일 오전부터 사고 직전까지 이 서소문 고가 아래로 이제 승객을 태운 열차가 총 59대가 지나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게다가 이제 고가 아래 이제 일반 도로에서도 이 사고 직전까지 차량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드러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 네, 큰일 날 뻔했네요. 이 차량을 미리 통제할 책임은 도대체 누구에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0: 네, 현재 이제 서울시와 이 철도 당국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이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먼저 이제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을 이제 산하 기관으로 둔 이제 국토부의 입장을 보면요. 이 서울시가 붕괴 관련 이상 징후를 이제 철도 당국에 미리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고 직전까지 열차가 운행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일단 이번에 이제 철거 공사를 발주한 건 서울시인데요. 이 서울시와 이제 시공사가 사고 전에 이제 이미 상판 일부가 내려앉은 것을 인지하고도 이를 코레일 측에 즉시 알려주지 않은 게 문제라는 거예요. 네, 이에 대해서 서울시는 이제 상판에 이제 주저앉은 상황을 코레일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서울시가 이 당시 철도 운행에 문제가 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인지 자체적으로 안전 점검을 하다가 그러다가 붕괴 사고가 난 거다 이런 입장입니다.
2: 유 기자님 보시기에 누가 책임이 더 커요?
0: 네, 저도 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밤늦게까지 기사를 쓰면서 이제
2: 네.
0: 야근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양측 모두 저는 책임이 있다고
2: 아,
0: 봅니다.
2: 그래요?
0: 왜냐하면 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이제 철도 보호지구라고 이제 지정된 곳이에요. 근데 이 철도 보호지구를 관리하는 주체가 이 국가철도공단입니다. 네, 물론 이제 서울시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이 철거 작업 공사를 발주한 주체가 서울시거든요.
2: 네.
0: 그리고 이제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붕괴 사고를 좀 미리 이제 예견을 하는 이상징후가 발생했는데 이제 어느 누구도 이제 안전조치를 하질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두 기관 모두 이제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책임을 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2: 그래도 최종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보여집니까?
0: 이 사안으로 보면 일단 서울시가 좀 알려주는 게
2: 네.
0: 사실관계상으로는 맞다고 보이죠.
2: 철도공단이 알려줬어야 했다. 네. 알겠습니다. 유 기자님, 오늘도 얘기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경향신문 유설희 기자였습니다. 저희가 어제 명당 인터뷰 이 같은 시간 이 자리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와 인터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와 전화로 만나봅니다. 후보님 나와 계시죠?
3: 네, 유정복입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3: 네,
2: 후보님.
3: 네, 반갑습니다.
2: 네, 오늘 사전투표 시작됐잖아요.
3: 네,
2: 투표하셨어요?
3: 아, 아직 못했습니다. 인터뷰하고 하려고 합니다.
2: 네. 어디서 하세요?
3: 제 캠프가 있는 곳 주변에서 합니다.
2: 네. 그 무슨 동이죠? 거기가 그러면?
3: 여기가 주안입니다.
2: 네. 알겠습니다.

0: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잖아요. 선거법 네. 판세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1: 아시다시피 여론조사 지표상은 정당 평가 영향으로 다소 불리한 것이 사실이죠. 네. 그러나 유세 현장에서 제가 직접 만난 인천 시민의 민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초기에 정당 바람이 이제 확연하게 인물 바람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고 남동풍이 불기 시작한 것이죠.
0: 네.
1: 선거 중후반부터 유권자들이 어떤 시장이 내 삶을 더 낫게 할 것인가를 따지기 시작했고 무책임한 말뿐이 아닌 검증된 인권을 찾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동안 숫자와 기록으로 증명된 경쟁력을 앞세워서 정당 논리가 아닌 실질적 정책과 시정 성과로 우리 유권자들이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인물을 뽑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개표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좋습니다. 그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전국적인 지원 유세하고 계시잖아요.
1: 네.
0: 혹시 주말에 인천을 찾을 계획이 있다 뭐 이런 보도도 있던데 실질적으로
1: 그 보도는 네, 그 보도는 뭐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하는 게요.
0: 네.
1: 이번 주말에 인천 오실 거라는 연락을 받은 거는 아니고요.
0: 네.
1: 뭐 우리 장사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오랜 인연이 있고
0: 네.
1: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를 함께 헤쳐온 사이이기 때문에 항상 힘이 되어주신 분입니다. 인천에 오시면 큰 응원이 될 것으로 보고 가능하시다면 한번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는 전한 바가 있습니다.
0: 네, 박근혜 정권 뭐 후보 시절이나 정권 시절에 비서실장도 하시고
1: 네네.
0: 행안부 장관도 하셨었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오시면은 좀 천군만마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네네. 하시는 건가요?
1: 네, 네 그렇습니다.
0: 알겠습니다. 후보님, 그 행안부 적극 행정 평가 2년 연속 1위. 행정의
1: 4년 연속입니다.
0: 4년이요?
1: 4년,
0: 아이고
1: 네,
0: 죄송해요.
1: 4년 연속입니다.
0: 행정의 네. 달인이라는 평가를 좀 받고 계시는데 최근 네. 뭐 인천시장, 인천시 같은 경우에 뭐 천원주택, 천원택배, 네. 바다패스 이렇게 생활형 복지정책 네. 좋은 평가 많이 받고 있으시잖아요.
1: 네네. 네.
0: 이게 어떻게 하면 지속이 가능할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1: 지속 가능하려면 결국은 제가 다시 연임을 해서
0: 네.
1: 이 부분을 이어가고 더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정답이겠죠.
0: 네.
1: 이런 거는 장수영자 아시다시피 제가 오랫동안 행정 경험뿐만이 아니라 항상 남다른 창의적인 노력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정책적 성공을 거둔 겁니다. 이 결과 대한민국에서 인구 증가율 1위, 경제 성장률 1위, 특히 출생아 수 증가는 압도적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 이것은 숫자가 거짓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0: 네.
1: 이런 부분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제가 연임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0: 네. 그 이게 현금성, 복지성 정책이잖아요. 어쨌든
1: 네.
0: 예산이 계속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인천시 재정에 좀 부담이 되지는 않으세요?
1: 이게 바로 유정복 정책하고 일반적인 다른 정치인하고의 차이점입니다.
0: 오,
1: 저는 예를 들어서 네. 천원주택이다. 그럼 하루 천원, 월 3만 원에 새 집을 신혼부부에게 제공해 주는데 이게 몇천억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 예산이 단 36억밖에 안 들어갑니다.
0: 그래요?
1: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어느 언론인도 지난 3년 동안 비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0: 네.
1: 다른 데서 다 벤치마킹 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아이플러스 1억 드림 정책 등등이 모두가 소위 말하면 최소 비용으로 효과는 그야말로 극대화시킨 가성비 높은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데 어떤 언론에서 이런 부분을 비판은 그냥 모두가 다 칭송을 하고 있고 시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재정 포퓰리즘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 인천시 정책입니다.
0: 호남의 어떤 도시에서는 만원 주택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벤치마킹한 곳도 있더라고요.
1: 네, 네.
0: 후보님 저 TV 토론 좀 살펴볼게요. 후보님께서 네, 네. 상대 후보인 박찬대 후보가 행정 경험이나 인천에 대한 이해도 측면에서 후보님보다 미비하다. 준비 좀 하고 TV 토론 나와라. 막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박찬대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박찬대 후보가 그동안 토론을 거부하고 침대 축구를 해왔던 이유가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본인이 무지 무능 무책임 여기다 이제 거짓 정치 공작을 하는 후보라는 게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토론이었습니다. 본인이 선거 공보물에 담겨 있는 공약과 숫자도 모르고 있고 또그 핵심 공약들은 거의 대부분이 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을 베껴서 이름만 바꾼 것에 불과한데 이조차도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인천의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인 수도권 밀집지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났고 또 인천발 KTX를 비롯한 각종 철도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없음을 확실하게 드러났는데 토론하면 준비를 하느라고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정도라는 것은 인천에 대해서 정말 아는 바가 없다. 그래서 여태까지 토론을 거부해왔던 거 아닙니까? 저는 정말 이번 토론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다, 아, 이거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저렇게 무지무능한 사람을 시장을 뽑아놔서 아주 인천 망칠 뻔했다 하는 것이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0: 네. 수도권 매립지 말씀하셔서 이거 여쭤볼게요. 이 문제가 좀
1: 네.
0: 잘 해결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관련 지자체가 소각장 설립이 좀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리고
1: 네.
0: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관할권 인천시 이관에 대해서도 정부가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거 잘좀 해결될까요?
1: 네, 제가 민선 6기 때 4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4자 합의를 끌어낸 것 그대로 이행하면 끝난 겁니다. 지금 상당 부분이 이행이 됐습니다. 어렵게
0: 작년에 이거
1: 진행,
0: 합의하신 거죠?
1: 아니, 2015년도에 합의를
0: 15년도,
1: 했는데요.
0: 예.
1: 그래서 다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행이 되고 있고 대체밀집지 공모도 지금 두 곳이 선정돼서 되고 있고 직매립도 금지가 됐습니다.
0: 네.
1: 이 매립지가 인천시를 전부 넘기는 것도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립지 관리공사가 당연히 인천시에 와야 이 주도권 행사를 하는 등 순조롭게 되는데 민주당이 민선 7기 시장이라고 이걸 전부 다 무산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방해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박찬대 후보는 이 내용 자체를 모릅니다. 이게 땅인지 뭐 공인수명인지도 모르고 사자 합의 사항도 모르고 또 이에 따른 지연이 왜 된지도 모르고 이게 여실히 그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내용도 모르면서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이런 시장으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거는 해결 국면에 됐고 이제 제가 시장이 되면 종료가 사실상 되는 거죠. 대체미지가 지금 조성 추진 중에 있고 직매립이 금지됐고 나머지는 SL공사가 인천으로 오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반대하는 게 민주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0: 네, 알겠습니다. 인천시 주요 이슈 중 하나인 공항 통합 문제도 좀 다뤄졌었던 것 같은데요. 박찬대 후보도 이에 대해 반대 입장 표명했어요. 근데도 좀 부족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1: 이것은요, 이런 겁니다. 공항공사 통합을 이제 가덕도시공항건설공단, 한국공항공사 통합하는 것은 치명적으로 인천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단호히 반대해왔는데
0: 네.
1: 박 후보는 이것을 근거 없는 의혹이다, 선동이다 이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 선거 때 보니까 나도 반대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전혀 진정성이 없는 표를 의식한 정치적 쇼에 불과하거든요. 왜 그러냐, 박찬대 후보는. 이제는 대통령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가 엇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 목소리를 못 내고 선거 앞두고 그냥 나도 반대다 하는 것이죠. 박찬대 후보가 시작된다면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말에 어떻게 거역을 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인천의 이해관계에 아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과 함께하지 않고 선동이라고까지 하는 이런 무책임한 정치인은 인천시장이 될 기본적인 자격 자체가 안 된다고 봅니다.
0: 알겠습니다. 어제 박찬대 후보가 저희 방송에서 인터뷰하면서요, 논란이
1: 네.
0: 됐던 대장동 발언에 대해서 결합 개발 방식의 상징적 표현이다, 이렇게 그 취지를 설명을 했어요.
1: 이것도 불리하니까 또 그렇게 얘기하는데
0: 뭐가 문제예요?
1: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장동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입하겠다 해서 진짜 이게 도대체 정신 있는 얘기인가 하고 했더니 페이스북에다 대장동 개발 방식 도입하겠냐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여론이 아 이거는 인천 시민들 좀 대단이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반발을 하니까 아 상징적 표현일 나쁜다 이렇게 또 말을 바꾸는 거예요.
0: 네.
1: 내장동이야말로 뭐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당국의 최대의 비리 사건인데 이것을 인천에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개발 사업에 대한 내용도 이 박찬대 후보가 잘 모르거든요. 인천 식정지구라든가 내용을 몰라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한 거는 모두 지고지선하다 하고 생각하는 이 아주 위험한 정치인이거든요. 그러면 인천은 망해도 관계가 없다. 근데 시민들이 반대하니까 지금은 아 상징적으로 표현했을 뿐이다. 이거야말로 시민들을 우롱하는 일이죠.
0: 네, 알겠습니다. 선거 막바지에 근데 후보님과 관련된 의혹도 좀 제기가 됐어요. 가상자산 네. 은익 의혹인데요. 네. 후보님께서는 형님 소유의 자산이라고 해명하셨지만 녹취록에선 후보님께서 직접 관리한 듯한 정황이 담겨 있다. 이러한 의혹도 있어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1: 우리 장수원님 옛날에 김대엽 사건 잘 아시죠?
0: 네.
1: 전형적인 정치공작인데 이거하고 거의 같은 이 상황입니다. 즉 이거는 어떤 코인 사기꾼이 어떤 악의적인 언론인하고 박찬대 캠프가 결합돼서 벌인 정치공작의 끝판왕이에요.
0: 네.
1: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실질적으로 투자를 한 사람이 있고
0: 네.
1: 그 사실 저희 형님입니다.
0: 네.
1: 목돈이 생겨갖고 부동산을 매각해서 그런 가운데 이 코인 전문가라고 사칭한 사기 행위자가 아주 혹하는 얘기로 우리 아내에게 이런 걸 해갖고 형님이 투자를 하도록 한 겁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굉장히 큰 손실을 본 것이죠. 그렇게 한 부분이 전부이고 이것을 재산 신고에 누락했다. 명백하게 대법원 판례나 공직자윤리법이나 인사실제 다 봐도 자기 실소유자가 등록을 하는 것이지 실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등록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0: 아, 후보님이 그럼, 실소유자가 아니다?
1: 예, 그렇죠. 그거는 명백하게 자료가 다 제출돼 있어요.
0: 네.
1: 형님한테 우리 집사람으로 계좌가 이체된 내역까지 다 공개됐거든요. 명백하게 사실하고 이 입증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코인 사기꾼의 그 많은 녹취록 중에서 자기네들이 주장한 거죠.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걸 갖고 편집해서 악마의 편집을 해가지고 한 전형적인 정치 공작 사건이거든요.
0: 네.
1: 이런 부분을 갖고 이 선거를 그야말로 이 흑색선전 흙탕물로 만들고 있는 박찬대 후보는 정말 이렇게 정치하는 게 아니죠. 가장 나쁜 게 뭡니까? 진실을 호도하고 왜곡하고 흑색선전하고 정치 공작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제가 책임을 물 것이고 이미 다 고발을 다 조치했고 조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밝혀질 겁니다.
0: 아, 법적 조치를 하셨군요.
1: 그렇습니다. 다 고발했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명백한 이런 정치 공작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네. 대응해 나갈 겁니다.
0: 시기가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12월 4일 이 시점이 12월 3일 날.
1: 뭐 아니 그걸
0: 네.
1: 정말 너무나 어이가 없는 게요.
0: 장수현님은
1: 12월 4일 날 무슨 일이 있고 무슨 통화하는 걸 압니까? 저도 알지도 못하죠. 이건 자기네들이 다 해놓고
0: 네.
1: 마치 그날 무슨 뭘 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얘기할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그런 것이 저 뭐 가상자산이 대회가 이런 걸 제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자기네들이 다 그렇게 해놓고선 악마 피차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걸 갖다가 한 거로 저는 기억도 없지만은
0: 네.
1: 그런 거로 비춰지는데 아 그게 개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얘기입니까? 자기가 전화해가지고 물어본 거를
0: 네.
1: 그러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런 악의적인 정치 공작이다 하는 거는 명백합니다.
0: 알겠습니다. 이상 뭐 어쩜 법적 다툼까지 갈 테니까 계속 뭐 의혹이 해명될지 의혹이 계속
1: 네네.
0: 될지 이건 좀
1: 네.
0: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선거 되게 어렵게 치르고 계시잖아요.
1: 네.
0: 참 국민의힘으로서는 굴곡도 많았고 쉽지 않은 선거로 보여지는데 이 장동혁 대표가 이제 후보님 지원 유세하러 와요?
1: 한번 왔다 갔습니다.
0: 계속 요청할 거예요?
1: 아무 뭐 제가 요청한 바는 없고요.
0: 네.
1: 당 대표가 와서 선거 지원유세 한다는데 제가 그 부분은 뭐 막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당 대표 선대위원장인데.
0: 아니,
1: 예.
0: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지역 분위기잖아요.
1: 아,
0: 그리고,
1: 분위기지만은
0: 예.
1: 그러나 이런 부분이 유정복이 당선돼야 된다는 전체적인 총회에 우리 당이 지원하는 부분을 오지 말라 하는 거는 도리가 아니죠.
0: 네,
1: 예.
0: 그러면은 이후에도 온다 그러면은 같이 지원 유세하고 받고 같이 공동 유세하고 그럴 생각이세요?
1: 당 대표가 선대위원장이 온다 그러는데 제가 반대하겠습니까? 예.
0: 알겠습니다. 그 보수 진영에 오랫동안 몸담으셨잖아요. 선거 이후에 국민의힘이 좀 나가야 될 방향,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1: 네, 국민이 정말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야말로 뼈를 깎는 쇄신이 필요하고 새롭게 우리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선거에 임하면서 조금 아까 공작 정치 얘기하고 그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능력 인물이고 그다음에 진실입니다.
0: 네.
1: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어저께 여기 와서 기자회견도 했지만 박찬대 후보가 정말 자기가 22천
0: 직계
1: 어떤
0: 논란. 네.
1: 독립유공자를 갖다가 자기가 할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하고 수없이 영상과 홍보물을 싣고 이제 와서는 22초인지 지금 알았다 하고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은 명백한 이거야말로 정말 허위 사실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족보상 민법상에도 8천 이내를 친족을 하고 있고요.
0: 네.
1: 그래서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랑 이렇게 하면서 모든 정치 행위를 해온 이런 부분은 국민을 속여왔던 사실에 대해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고 지금 인천에서 많은 그 독립유공자나 보훈단체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0: 네.
1: 저는 정말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뭐든지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 이거는 도리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렇게 그 독립유공자 외손을 사칭한 이 부분은 명백하게 박찬대 후보가 사과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정치권이나 제도권에서도 분명히 앞으로 입장이 정리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 박찬대 후보 측이나 그 종선부는 촌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린 진짜 옆집에 살고 친하게 지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1: 아, 친하게 지내면 이웃사촌이란 말이 있듯이 백천대도 무관한 사람도 옆에서 친하게 지내죠.
0: 네.
1: 그거는 그때 자기가 분명히 외손이고 독립유공인데 이렇게 얘기했지 나 친하게
0: 아,
1: 지내는 사람이다 얘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러면 국민들은 아, 저 독립유공자의 외손이구나. 할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22촌 그것도 외할아버지의 20촌. 아니 이런 부분을 갖고 외손으로 여태까지 전부 다 홍보해왔는데 아 그냥 친하게 지냈다. 아,
0: 알겠습니다.
1: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속여온 거에 대해서
0: 네.
1: 자기가 반성하고
0: 네,
1: 사과해야죠.
0: 알겠습니다. 부모님,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후보님, 건강하게 선거 잘 치르시고요. 선거 후에 저희 스튜디오에서 인터뷰 한번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이상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셨습니다.
2: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3: 협상에서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처리와 동결 자산 해제 등 핵심 쟁점에서 양측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유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협상과 관련한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며 회의에 나선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5: 네, 백악관 상황실에서 열린 회의는 미 동부 시간 기준 금요일 오전 10시 50분쯤 시작돼 2시간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지 4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핵심 참모들과 회의를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을 60일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양해각서를 승인할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는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며 동결자산 해제 등 특정 사안들은 여전히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양해각서의 핵심은 호르무즈 해협을 즉각 개방하고 60일간 이란 비핵화를 집중 논의해 합의를 도출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이란은 절대 핵무기나 핵폭탄을 보유하지 않을 거라는데 반드시 동의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은 이란과 국제원자력기구 협조 속에 미국 주도로 발굴돼 파괴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은 통행료 등 제한 없이 즉시 개방돼야 하며 이란은 해협에 남아있는 기뢰를 제거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금전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서 합의가 이루어져도 이란이 원하는 동결 자산 해제가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협상에서 미국의 유리한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군사행동 재개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6: Well, a deal that wasn't going to be good for us is the line, ultimately, because, you know, I'm playing it out and we're going to see, and that's what I do. I negotiate, they negotiate, they're very good negotiators, they're crafty.
5: 제디 벤스 미 부통령도 협상 상황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이란 핵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7: The highly enriched stockpile and also the question of enrichment. So, you know, we're going back and forth with them. I guess the president will be in a position where he can endorse the agreement, but obviously, that's still TBD.
3: 네, 미국은 막판까지 대화와 제재 카드를 병행하면서 이란을 향해서 합의를 압박하고 있다고요.
5: 네, 현지 시간 29일 미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외무장관이 만났습니다. 두 장관은 모두 발언 없이 악수하며 기념 촬영한 뒤 기자들 질의에 답하지 않고 회담장으로 향했습니다. 파키스탄 외무부는 이번 회담에서 국제 정세에 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혀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 체결이 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파키스탄은 그동안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을 중재하는데 핵심 역할을 해온 만큼 막바지 협상 타결에 물꼬를 트일지 주목됩니다. 이런 국면에서도 미국은 이란 경제의 생명줄인 석유 수출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란산 원유와 석유 제품을 수출하는 데 관여한 선박과 기업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면서 이란 정부가 석유 수익을 늘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3: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체결을 놓고 미국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지만 최종 합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4: 이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과 거짓을 뒤섞어 주장하고 있다며 핵 합의는 없을 거란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이번엔 이란 측 반응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권준기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양해각서에 곧 서명할 거라고 했는데 이란 쪽에선 온도차가 있다고요?
8: 그렇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국과 메시지 교환은 계속되고 있지만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에스마엘 바가이 외무부 대변인이 현지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인데요. 바가이 대변인은 서방은 이란을 향해 지시조로 말할 수 없고 이란 스스로 국가 이익과 권리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해상 봉쇄는 애초부터 불법이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해상 봉쇄 해제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3: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과 거짓을 뒤섞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고요.
8: 네, 이란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파르스 통신의 보도 내용입니다. 최종 결정이 임박했다는 트럼프 대통령 SNS 글은 사실과 거짓이 혼재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료 없이 개방한다는 건 양해각서 초안에 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미국이 먼저 해상 봉쇄를 풀면 이란은 미리 정해둔 절차에 따라 해협 개방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또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이 파괴할 것이란 주장도 사실 무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란의 동결 자산 해제와 레바논의 완전한 휴전은 양해각서 초안에 포함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언급을 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4: 네, 하지만 동시에 이란 내부에서는 합의가 머지않았다는 신호도 감지되고 있죠.
8: 네, 이란 국영 매체는 전쟁 첫날 미군 공습으로 숨진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장례 준비본부가 구성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기 위한 기초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건데 아직 장례식에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전문가들은 최고 지도자 장례를 준비한다는 건 미국과의 합의가 곧 체결된다는 신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장기 휴전에 들어간 뒤에나 성대한 국장이 가능한 만큼 사실상 전쟁 종식을 위한 막바지 단계에 진입했다는 방증이라는 해석입니다.
3: 네, 이 와중에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또 군사적 충돌이 있었다고요?
8: 네, 이란 타스님 통신은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게슘섬 인근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방공망이 미군 드론을 탐지해서 격추했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이 소식을 단독 보도로 전하면서 자세한 추가 정보는 추가 발표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SNS에는 어두운 밤하늘에 섬광이 번쩍이고 기관총 소리가 이어지는 영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이번 주에만 수차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교전을 벌이며 물밑 협상 와중에도 군사적 긴장을 이어갔는데요. 이란 전문가인 하미드레자 아지지는 SNS에서 낮에는 합의가 임박했다고 예고했다가 밤에는 교전을 주고받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3: 미국과 이란의 휴전 연장 합의가 임박한 가운데 이란 수뇌부가 연일 전후 경제 재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 전쟁의 충격으로 민생 경제가 무너지면서 이란 역시 다급한 상황인데 관건은 미국의 경제 제재 해제입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9: 이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전후 경제 복구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라고 의회에 지시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과 생산 활성화, 전쟁 피해 복구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문제를 거듭 언급해 물가 안정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란 대통령은 테헤란 상공회의소를 찾아 이제 경제와 국민 생계 회복이 핵심 전선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물을 제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같은 날 이란 정부는 혁명수비대 등의 거센 반발을 누르고 87일 만에 인터넷 접속을 복구했습니다. 대략 1000만 개의 일자리와 연결된 디지털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첫 조치였습니다. 올해 초 대규모 반정부 시위까지 벌어질 정도로 휘청거렸던 이란의 민생경제는 전쟁이 터지면서 붕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통화 가치가 기록적으로 폭락한 가운데 일부 식료품과 의약품의 가격은 두 배 넘게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소한 300만 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은 상태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자체적인 노력만으로 경제를 재건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란이 최대 1000억 달러로 추산되는 동결 자산 회복이나 경제 제재 해제에 매달리는 이유입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미국도 협상 진행 중에도 추가로 경제 제재를 발표하며 최대한으로 압박의 고삐를 쥐고 있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3: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문제 삼아 우방국 오만까지 폭격하겠다고 위협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치광이 전술이 선을 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4: 이란과의 종전 협상을 뒤흔든 거침없는 압박 타깃은 이제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쿠바로 향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의 전통적 중재국이자 맹방인 오만에 공개 폭격 경고를 날렸습니다. 이란과 밀착해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를 논의했다는 이유입니다.
11: Nobody's going to control it. It's international waters and Oman will behave just like everybody else. We'll have to blow them up. They understand that. They'll be fine.
10: 단순한 말실수가 아닌 의도된 압박임이 확인되면서 동맹의 경계마저 무너뜨린 트럼프식 미치광이 이론이 외교 무대 전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 1, 2기 통틀어 무력을 행사하거나 위협한 나라는 전 세계 국가의 8%에 달하는 15개국에 이릅니다. 이라크, 나이지리아, 소말리아에서 대테러 작전을 확장하고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납치하는 등 무력 수위는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벼랑 끝 전술에 국제사회는 레드라인이 사라졌다며 우려를 쏟아냅니다.
12: President Trump seems keen on taking the madman theory to new heights by demonstrating that there is basically no red line, no limitation in what is he's willing to do in order to achieve his objectives.
10: 동맹국까지 벼랑 끝으로 몰며 이란과의 종전 협상 판을 흔든 미국의 다음 타깃은 쿠바입니다. 극심한 경제난에 처한 쿠바를 전방위로 옥죄며 민중 봉기를 통한 올여름 정권 붕괴를 시뮬레이션하고 있습니다. 단순 제재를 넘어 워게임을 수행하고 쿠바 인근에 항공모함 전단을 전진 배치하는 등 군사적 위협도 노골화했습니다. 이란 종전 협상에 집중하기 위해 잠시 속도 조절에 들어갔던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가 무너지면 미국이 접수하겠다는 야심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맹방마저 사지로 몰고 약소국은 무력으로 집어삼키려는 트럼프의 거침없는 독주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3: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아랑곳 없이 레바논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4: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을 돕고 있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군에 쫓겨 도망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3: 레바논 남부에 또다시 이스라엘군의 폭탄이 떨어집니다. 모든 주민에게 마을을 떠나라고 알린 뒤 얼마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를 섬멸하겠다며 핵심 거점으로 꼽은 레바논 남부를 사실상 초토화하고 있습니다. 휴전 속에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머지 않았다는 전망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군이 레바논 남부 리타니강을 건너 전략적 요충지로 진출했다며 성과를 과시했습니다. 지난 두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진 공습에 마을은 이미 폐허가 됐습니다.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은 상황 속에 주민들은 대피할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민간인, 특히 어린이들의 피해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유니세프는 지난 4월 17일 휴전 이후에도 300명 가까운 어린이가 숨지거나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14: 15 children killed and 62 injured in 7 days. That's an average of 11 children every 24 hours. We understand the vast majority of these children were impacted by airstrikes in South Lebanon.
13: 어린이와 민간 시설을 항상 보호해야 한다는 국제 인도법은 여기서는 먼 나라 얘기입니다. 구호품도 제대로 닿지 않는 폐허 속에서 레바논 주민들은 자신들이 시작하지도 않은 전쟁이 끝나기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3: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지구 반대편 브라질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4: 브라질 정부가 긴급 방어에 나섰지만 유가 상승 여파로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일용직 노동자들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는데요. 브라질 민생 현장을 김수환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15: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장거리 화물차를 모는 다닐로 제수스 레미 씨는 최근 폭등한 기름값 때문에 운전대를 잡기가 무섭습니다. 운송비에서 떼는 유류비 부담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커졌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입니다. 이란 사태로 국제 브렌트 유가가 지난 3월 말 배럴당 $120를 넘어서자 세계 9위 산유국인 브라질도 충격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원유는 팔면서도 정제시설 부족으로 내수용 경유는 다시 수입해와야 하는 자원 부국의 역설 때문입니다. 브라질 석유청에 따르면 이란 사태 이전인 지난 2월 리터당 5.92 헤알이었던 경유 가격은 5월 넷째 주 기준 7.31 헤알까지 치솟았습니다. 전체 화물물류의 60%를 경유 트럭에 의존하는 브라질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긴급 보조금을 투입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중간 유통 단계에서 마진을 챙기며 현장 가격이 내려가지 않자 에너지 부장관까지 나서 민간 업계를 강력히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16: Mas eu quero fazer um apelo às distribuidoras e aos postos de gasolina. Que eles acelerem esse processo de repasse dessas medidas tomadas pelo governo federal.
15: 정부와 업계가 힘겨루기를 벌이는 사이 생필품과 식료품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고정 수입 없이 물가 상승에 직격탄을 맞은 서민과 일용직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생존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17: Olha, eu sinto bastante. Eu acabo trabalhando menos e eu já não compro mais o que eu comprava antes.
15: 중동 전쟁의 여파가 브라질 민초들의 삶과 경제까지 뒤흔들고 있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YTN 월드 김수환입니다.

0: 붕괴사고로 6명의 사상자를 낸 서소문 고가차도 주요 부분 철거 작업이 어젯밤 마무리됐습니다. 사고 발생 나흘 만인 오늘 행신역에서 목포역까지 가는 KTX 첫차가 새벽 6시부터 열차 운행을 재개한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임혜진 기자.
1: 네, 서수문 고가차도 사고 현장입니다.
0: 네, 먼저 서울시 철거 공사 이제 마무리된 겁니까?
1: 네, 어제까지만 해도 안전펜스 너머로 굴착기 등 대형 장비가 분주히 오가며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주변에는 구조물 잔해가 쌓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중장비도 사라지고 잔해물들도 거의 치워진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어젯밤 9시 40분쯤 긴급 철거 공사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6일 사고가 난 지 79시간여 만입니다. 철로를 덮쳤던 슬라브와 걷어 공중 비계 등 상부 구조물은 모두 사라졌고 이를 떠받치던 기둥만 일부 남아 있습니다. 서울시는 붕괴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둥은 향후 열흘 이내에 열차 운행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철거한다는 계획입니다.
0: 네, 사고 여파로 열차 운행이 중단됐었는데 이제 정상 운행되고 있는 겁니까?
1: 네, 멈춰졌던 열차 운행이 나흘 만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코레일은 어제 서울시의 긴급 철거 공사 이후 밤새 철도 시설물 복구 작업을 벌인 뒤 여러 차례 안전 점검과 시범 운전을 진행했는데요. 이 새벽 5시쯤부터 수색과 고향 차량 기지에서 나온 열차들이 이곳 철로를 지나 서울역으로 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부터는 행신에서 서울 용산 구간 KTX 운행과 서울에서 청량리 사이 KTX 이음 운행이 정상화되는데요. 조금 전 새벽 6시에는 행신역에서부터 승객을 태운 목포행 KTX가 이곳을 지나기도 했습니다. 수색역과 서울역 사이 운행이 중단됐던 경의중앙선 일반 전동열차도 오늘부터는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계획된 전체 열차 운행 횟수는 643회로 평소 84.8% 수준까지 운행률이 회복될 거로 보입니다. 코레일은 이번 사고로 행신역과 수색역 차량기지에 입고하지 못해 임시 정비하던 열차들도 오늘부터 기지에 순차 입고시킬 예정입니다. 이후 차량 점검과 정비를 마친 열차들이 투입되면 내일부터는 전 구간에서 모든 열차 운행이 정상화될 거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현장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0: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가 발생한 당일 새벽, 시공사가 작업 도중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도 서울역 측에 열차 운행에는 지장이 없다고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철도공사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에 제출한 녹취록을 보면 시공사인 흥화건설 관계자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난 26일 새벽 1시 27분쯤 서울역과 무전교신을 통해 작업을 중단하고 대기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조금 뒤 새벽 1시 반쯤 고가 철거 작업이 시작됐고 새벽 2시 반쯤 상판을 자르던 중 2.9cm 단차가 발견돼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는 서울역 측에 별다른 연락을 취하지 않았고 승인받은 작업 시간이 끝나기 5분 전인 새벽 4시 25분 무전으로 작업을 종료했고 열차 운행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보고에 따라 이상 징후가 발생한 새벽 2시 반부터 실제 붕괴 사고가 일어난 오후 2시 33분까지 고가 아래 철로에는 열차 166대가 지나갔습니다.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서소문 고가차도에서는 붕괴 12시간 전인 당일 새벽 상판이 2.9cm 주저앉는 이상 징후가 발견됐는데요. YTN이 당시 촬영한 사진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이미 날이 밝은 뒤인 것으로도 보이는데 단차가 생긴 구조물을 고정하기 위한 전도방지 플레이트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수현 기자입니다.
2: 회색 콘크리트 상판 한쪽이 다른 한쪽에 비해 확연히 내려앉아 있습니다. 줄자를 보면 29mm 단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난 26일 새벽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상판 일부가 주저앉았을 때 촬영한 사진입니다. 상판 침하가 발생한 직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작성한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3: 오늘 새벽 1시 반에서 2시 30분까지 S9 경간 슬라브 절단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슬라브 절단 작업 중 슬라브가 2.2cm 단차가
2: 서울시는 슬라브 처짐 현상을 발견한 뒤 절단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침하량을 시간별로 측정한 결과 추가 변형은 없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진단 업체에 조사를 의뢰하고 전도 방지를 위한 플레이트 설치로 처짐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적었습니다. 이후 양방향의 크레인을 설치해 일종의 보인 거더에 연결한 뒤 절단 작업을 진행하고 구조물을 절반씩 나눠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후속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후 단차가 발생한 부분에 플레이트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4: 즉시 공사 중지를 감리 책임감리가 명령을 하고 추가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더와 거더 사이를 연결하는 플레이트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2: 상판에서 침하 현상이 발견됐던 건 새벽 2시 반. 촬영 당시는 이미 날이 밝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전문가들은 사진 속에 플레이트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때까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문제라고 말합니다. 플레이트는 단차가 발생한 상판 양측을 고정해 쓰러지는 걸 막아주는 장치로 이상 징후가 발견된 뒤 곧바로 설치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5: 보고되기 전까지 이 플레이트를 갖다 설치하지 않다 보니까 실제 거더가 힘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거거든요. 분산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실제 플레이트 자체가 늦게 설치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위험성이 더 가중됐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장성철의 뉴스 명당, 여의도에서 분출되는 도파민을 책임질 여의도 숙녀 캠프 시작합니다. 텐션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정치권에 지지고 볶는 얘기들, 도파민 터지는 각종 이슈들, 오늘도 이 세 분과 분석해보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부산 가셔야지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4: 아, 저는 주말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예, 내일 갑니다.
3: 내일 가세요? 아. 예. 그럼 언제 오세요? 내일 가셨다가?
4: 내일 갔다 내일 오거나 숙소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일요일 오거나 네. 뭐 보면서 좀 하려고요.
3: 네. 분위기 괜찮아요?
4: 그러니까 분위기라는 게 그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알기는 어렵고 네. 이제 예를 들어 지난주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번에 가면 6주째 가는 건데 네. 그걸 느끼는 거죠.
3: 예. 좀 이따 많이 풀어주세요.
4: 아, 예.
3: 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 자리, 아, 이번 주구나. 월요일 날 저의 자리를 뺏었던 강수영 변호사님.
5: 안녕하세요. 강수영입니다.
3: 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5: 아, 예, 아닙니다. 예.
3: 그 텐션이나 이 딕션 너무 좋아가지고 사회 보셔도 되겠다.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제 자리를 탐내시는 건 아니고.
5: 아, 전혀 아닙니다. 감히 제가.
3: 패널에서 컷오프 될 수 있어요. 알았죠?
5: 알겠습니다.
6: 뭐야? 사회자 갑질 아닙니까? 그거?
3: 갑질이에요. 나는 갑질이에요. 네. 뭐 어쩌려고. 김영 기자님 뭐 어쩌려고요. 기사 쓸 거예요?
6: 아, 그렇습니다.
3: 한겨레 김영 기자님 어서 오세요.
7: 네, 안녕하세요.
3: 네, 우리 내기한 거 기억하고 네. 계시죠?
6: 아, 제가 어디 방송을 가도 방송마다 댓글이 달립니다.
3: 뭐라고?
6: 딜라우트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3: 그것도 오늘 한번 네.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정청래 대표 얘기부터 할게요. 네. 이번 선거 잘못되면 이재명 대통령 큰일 난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다니세요.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가서도 또 매불쇼 나가서도 이재명 대통령 언급을 많이 하던데 이번 지방선거 이재명을 지키는 선거다. 이번 지방선거 잘못되면 이재명 대통령 큰일 난다. 이재명 대통령 주어로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강수영 변호사님.
5: 네.
3: 왜 이래요?
5: 저 잘 모르겠어요.
3: 왜 몰라요?
5: 아니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이게 선거 전략에도 도움이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3: 네.
5: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3: 그래요?
5: 왜냐하면 지방선거를 이겨야 여당이 편해지고 대통령도 편해지는 건 맞죠.
3: 네.
5: 근데 지면은 대통령한테 큰일 난다? 뭐가 큰일 난다는 건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내가 어디에 표를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이익이 될 거냐 말 거냐 이걸 결정하는 의사결정인데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 후보자를 뽑으셔야 여러분들의 삶이 좋아집니다. 뭐 이 정도 캠페인 하면 되지.
3: 긍정적인 캠페인.
5: 대통령을 지켜야 돼. 네. 이게 전형적인 그러니까 피하 구분 선명하게 하고 우리 진영 결집하고 상대방은 적대화하는 이 프레임을 지방선거에도 가져오면은
3: 네.
5: 이게 그렇게 위력이 있나? 그래서 이제 가령 대구 같은 경우에도 내란정식 이런 거는 김부겸 후보가 입 밖에도 안 꺼내는데 여전히 김어준 뉴스 공장에서 계속 전통적으로 먹혀왔던 그 피하 구분, 적대시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 지키자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그 최근에 강동구 유세 현장에서 국정농단의 죄로 감옥 갔다 온 박근혜와 부정부패로 감옥 갔다 온 이재명 이렇게 막 발언을 하시다가 이명박 대통령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라고 정정했어요. 이거 이렇게 얘기하기 이거 쉽지 않은데. 네,
4: 그러니까 그게 이재명과 이명박을 헷갈렸다는 거죠?
3: 그렇죠.
4: 제가 볼 때는
3: 그 머릿속에 부정부패 이재명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 이거 정말 큰일 날 얘기잖아요.
4: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넘기거나
3: 네.
4: 뭐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럼 뭐 뻐꾸기가 다른 새 둥지에 알을 낳잖아요.
3: 네.
4: 탕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3: 네.
4: 비슷하게 저는 생각해요. 자기한테 쏟아질 거를 미리 저기다 옮겨놓고 그래서 굉장히 정의로운 척을 하고 있다.
3: 처음에는 이제 15대 1 경북 정도만 우리가 뺏길 거다라고 민주당이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전망이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4: 그렇죠.
3: 이걸 이재명 대통령이 슬쩍
4: 넘겨버리는 거죠. 예, 자기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 지켰으면 이런 말 안 하겠죠.
3: 좀
4: 잘 지켰으면.
3: 그렇지. 예.
6: 근데 뭐 중앙당 차원에서 전체 판세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아직 자신은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 정청래 대표가 급해진 건 전북 때문이에요.
5: 그렇죠.
6: 그러니까 이게 우리 편들이 주로 듣는 채널들에 나가서 대통령 얘기하고 이번 선거의 의미에 강하게 부여하는 이유는 사실 저는 이제 전북인데 이 전북 선거를 아니 뭐 당이 공천 관리를 잘못해갖고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선거 막판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굉장한 위기감을 갖고 있는 건 전북으로 보인다. 이런 생각 듭니다.
3: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큰일 나는 거 맞아요? 정청래 대표가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거기 지면은?
6: 아,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주어가 이재명 대통령인데.
3: 그러면 저 정청래를 지켜주세요. 저 당대표 정청래를 지켜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5: 그럼 표가 더 떨어지죠.
3: 그래요? 민주당 당원이잖아요.
5: 아니, 당원 아닙니다. 저는.
3: 아, 당원 아니에요?
5: 예, 당원은 아니고요. 아, 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는 마음은 읽히는데요. 제가. 그러니까 꼭 개인적인 동기라기보다는 지금 투표가 뭐 진보 진영이 있는 분들은 되게 넉넉하게 압승하는 것처럼 너무 오랫동안 이야기하다가 네. 지금 여론조사가 붙으니까 아 그래도 뭐 이기겠지 뭐 이러고 투표 안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데리고 나와야 된다. 보수 쪽은 지금 박근혜도 MB도 막 돌려고 하고 돌면서 투표를 안 하려고 했던 사람들 끌어내고 있는데
3: 네.
5: 진보도 방심했다가는 투표율 떨어졌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은 있을 것 같아요.
3: 네.
5: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3: 네.
5: 대통령을 지키는 선거다. 대통령 지켜. 글쎄 그 본인이나 대통령 좀 잘 지키시지 제가 봤을 때는.
3: 네, 그렇죠. 예. 이거는 어때요? 그냥 어제 보면은 정청래 대표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나갔다가 매불쇼 나갔다가 막 이랬잖아요. 그 거기 하여튼 특정 진영의
5: 그렇습니다.
3: 목소리를 크게 내는 그 예. 유튜버들이잖아요.
5: 네.
3: 거기에 나가는 게 맞아요?
5: 저는 상징적으로 진짜 제일 정말 저 빈말이 아니고요. 네. 뉴스 명당에 나오셔야 돼요. 어 진짜로. 왜냐하면. 역시. 진보 진영에만 자꾸 나가서 자기의 지지 기반이 되는 쪽만 계속 나가면은
3: 네.
5: 그냥 본인도 확정 평양에 빠지는 거고 확장도 안 되는 거고요. 조국 대표 저 후보하고 비슷해요 하는 거 보면
3: 네.
5: 자기 편 들어주는 데만 간다니까요.
3: 그러니까요.
5: 그럼 전혀 의미가 없다고 봐요.
3: 하정우 후보도 뉴스 공장에 3일 연속 나가고 뭐 노래도 부르고 그런 게 좋은 전략일까요?
5: 제가 보기에 하정 후보는 조금 그래도 양해해 주셔야 되는 게 워낙에 지금 이 정치 초보기 때문에
3: 네.
5: 장성철 앵커님 만나면 탈탈 털린다.
3: 아니, 잘해드렸어요.
5: 근데 김어준 씨가 노래시킨 거 저 정말 유감이었거든요.
3: 네.
5: 그리고 막 그 선생님처럼 뭐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게 하정 후보도 그걸 전혀 바라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나 싶어요.
3: 알겠습니다. 네. PD님, 저 강수현 변호사님은 출연료 두 배로 인상해드리고요. 그리고 저 뉴스 명당이 폐지될 때까지 고정.
6: 아.
3: 아니면은 매일매일 출연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마음에 쏙 드셨나 봅니다. 대답이.
3: 뉴스 명당을 지금 계속 얘기하시면서
6: 네.
3: 여기 인터뷰 나오라고 그러시잖아요.
6: 네.
3: 저는 편파적이에요.
6: 선거 막판에 뭐.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쓰는 거죠. 저쪽에서 이제 뭐 박근혜 카드도 쓰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일 거고.
3: 네.
6: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다 태운다, 불태운다 이런 관점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하정우 후보는 계속 그런 요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 공중전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요구들이 있어서 그거를 반영을 해서 이제 나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특정 후보가 한 방송에 3일 연속 나오는 거는
3: 그러니까.
6: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긴 한데 딱 보면 예를 들면 그런 식의 공중전이었으면 방송을 고를 수 있었을 텐데 여러 방송을 뭐 그런 면에서 보면 근데 하정우 후보는 기본적인 지금 캠프의 전략이 우리 편표를 다 끌어모으면 우리가 이긴다 이 전략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움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3: 근데 되게 뿌듯해 하더라고요. 뭐냐면 구독자가 5만 명으로 늘었어요. 그리고 후원금도 1시에 다 찼어요. 막 이렇게 고마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간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6: 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편들이 제일 많이 듣는 채널이니까 우리
3: 네.
6: 편들한테 어필을 한다 이런 차원인데 그러니까 왜 말하자면 뭐 선거 전략을 그렇게 가져가냐 이런 비판은 가능하겠지만
3: 네.
6: 선거 막판에 어쨌든 지금 매일매일 숫자를 확인하고 있는 게임인데 거기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본다 뭐 이런 차원으로 간 것 같습니다.
3: 윤희석 대변인님
4: 네.
3: 그 정청래 대표가 전북도시사 선거에서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막 약진하는 거 이걸 보고 막 고육지책이다 이렇게 막 애써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여기 선거 결과가
4: 예.
3: 하여튼 정청래 대표에게는 상당히
4: 그렇죠.
3: 당대표 연임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겠죠.
4: 예, 상징적인 그 예고편을 보여주는 게 될 거예요.
3: 네.
4: 본인이 그렇게 거칠게 제명을 한 사람이
3: 네.
4: 물론 제명할 이유는 충분했다고 저는 보는데 그 속마음을 그냥 드러낸 거잖아요.
3: 네.
4: 그렇게 빨리 그렇게 거칠게 그 결과가 이렇게 돌아온다. 그리고 김건희 지사도 솔직히 얘기하면 무소속 출마해도 당연히 어렵다고 봤었는데 프레임을 잘 잡았죠. 그만큼 김관영 지사를 떼놓고 봐도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반감이 당내에 많았다는 거죠. 특히 전북 지역에서. 김관영 지사 그 제명 문제 빼고도 공천 과정에서 다른 분들이 뭔가 마음에 맺힌 게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무소속 연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니까 네. 정청래 대표는 본인의 대표 생활을 돌아보는 계기로 이 선거를 봐야 되죠. 네. 김관영 때문이라고 국한하기에는 정청래 대표가 저지른 과오가 적어도 그 지역에는 많다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닌가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3: 윤희석 대변인님 보시기에 정청래 대표가 지역선거에서 좀 많이 다 이겼어요. 근데 여기서 지면은 야 정청래 대표 이거 큰일 났는데 생각하는 지역은 어디십니까?
4: 전북이죠.
3: 전북. 네. 강수영 변호사님.
5: 전북.
3: 전북. 네. 김한 기자님.
6: 당에서도 이미 전북이라고 얘기를 해요.
3: 전북 근데 어제 또 다른 여론조사 보면 또 뭐 이원태 후보가 앞서는 그런 뭐 여론조사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 뭐 이게 섞여 있더라고요.
6: 당은 어쨌든 낙관론은 있어요. 예를 들면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고 전통적 지지 기반이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네. 결국엔 이긴다라는 건데 여기서 한 30% 이상 뭐 40% 가까이 득표를 한다라고 하면 그 숫자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은 진다라고 생각해서 위기감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응집되는 숫자가 결국엔 그거는 100% 오롯이 당 지도부가 공천 관리를 잘못한 거에 대한 민심의 표 출이라고 읽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부담이나 이런 건 이미 이제 작동을 시작한 건데 뭐 저버리면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제 말하자면 6대 4로 이긴다 그래서 40이나 이탈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선거 끝나면 정청래 대표에게 이제 돌아가는 화살이 되겠죠.
3: 김한 기자님.
6: 네.
3: 전북 누가 이깁니까?
6: 아 저는 그래도 이제 이게 당이 이길 것 같은데 민주당 후보가 이길 것 같은데 근데 굉장한 접전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 네, 현장을 갔다 온 기자들 얘기 들어봐도 그러니까 후보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도부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당이 공천을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뭐 이런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는 이렇게 하고 저기한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고관여층이고 민주당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층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지도부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0: 누가 이긴다고 보십니까?
1: 김관영 현 지사가 재선한다고 봅니다.
0: 알겠습니다. 이제 장동혁 대표 좀 해볼게요. 윤희석 대변인님, 장동혁 대표의 발언 수위가 점점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등판 이후에 기세가 좀 올라간 느낌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와 행보.
1: 어느 순간부턴가 그 페이스북 메시지를 다른 분이 쓰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이제 그 투가 전혀 다르게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그 굉장히 거칠고 표현도 수위도 높고, 일단 이제 상대당 또는 대통령에 대한 호칭이 빠지고 뭐 이런 걸 저희가 많이 보잖아요. 감정 상태는 알겠는데, 그런 식으로 감정 상태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올바르다고 보실 분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제1야당 당대표인데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자를 안 붙이고 이름만 부르고 하는 거는 그 자체로 그냥 메시지가 다른 내용이 안 들리잖아요. 나 화났다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장동 대표 그런 상태로 이 선거를 보고 있고, 본인은 진두지휘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전혀 정치적으로 플러스되는 거는 지금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0: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고 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되게 크게 지금 보도되고 있고 여러 군데 많이 다니시잖아요. 장동현 대표 심정 어떨까요? 당대표가 저렇게 소외받고.
1: 뭐라도 하고 싶어서 저지른 게 느닷없는 방미였고, 그 이후에 보면은 선거 초반에는 김문수 전 후보가 선거 전반을 지배했다고 봐요. 7~8개 지역 후보들에 의해서 명예선대위원장을 맡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후반부는 중간에 이제 송원석 대표가 뭐 선대위 구성하는 것 때문에 여러
0: 맞아요.
1: 가지로 좀 주목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니까 당대표가 자리만 지키고 있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그래도 선거 분위기가 좀 올라와서 국민의 후보들이 선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내가 덜 지금 활동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도 있지 않을까?
1: 거기까지 갔으면 진짜 개꺼라가 된 거고요. 아마 본인은 본인 때문에 잘 올라갔다고 생각할 텐데
0: 그러겠죠.
1: 누가 그렇게 평가하겠어요?
2: 출입 기자들도 일정을 안 챙겨요. 내가 저 어제 물어봤거든요. 장동 대표는 어디 가냐 이랬더니 이제 말띵 기자한테 그랬더니 그러게요. 어디 갔는지 봐야겠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미 이제 기자들도 관심 밖으로 밀려났기 때문에
0: 그렇죠.
2: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전체 뭐 선거를 주도하고 뉴스의 중심에 있을 때가 민주당의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0: 그렇지.
2: 그런데 장동혁 대표 좀 빠지는 상황에서 보수 결집이 됐는데, 장동혁 대표는 어쨌든 본인이 형식상의 대표니까 이것도 내 공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현장의 분위기 또 완전 다른 거고, 예, 뭐
0: 소외됐군요.
2: 이런 거죠. 근데 장동혁 대표 지금 어쨌든 그 당을 출입하는 기자들 사이에서의 시야에서도 좀 멀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 듭니다.
0: 강승윤 변호사님, 뭐
3: 네.
0: 민주당 당원은 아니시지만
3: 네.
0: 진보 진영 응원하시잖아요.
3: 네.
0: 장동혁 힘내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으세요?
3: 아니 뭐 그전까지는 그런 좀 조롱에 가까운 이야기도 제가 방송에서 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뭐 거의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 같아서 뭐 굳이 그렇게까지 세기를 안 봐도 될것 같고, 제가 그 흥미로운 그냥 장난 비슷한 걸 해봤는데, AI한테, AI 시대니까요. AI한테 청취자분도 한번 해보시면 재밌는데, 자,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에 여론의 향배를 알수 없으니 선거의 판세를 읽을 수 있는 주요한 변수, 너는 어떻게 생각해? 뭘로 보고 선거의 흐름을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지는 쪽은 언사가 거칠어집니다.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지는 쪽은 언사가 거칠어진대요. 그리고 내부의 분열이 심화된대요. 적어도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하는 여러 가지 행동을 보면 매우 조급해 보이고 거칠어지는 것이 AI 판단이 정확한 거 아닐까?
0: 다른 데서도 뭐 평론 많이 하셨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보수 후보들, 국민의힘 후보들을 응원하는 것, 이게 좀 선거 판세나 민주당 후보에게는 좀 악영향을 미칠까요? 특히 접전지역 뭐
3: 영남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영남에서는 투표를
0: 영향이
3: 안 하려고 했던 고령층 유권자들이 그래도 투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을 어느 정도 소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30대, 40대, 50대, 60대 초반까지는 거의 영향이 없을 것이다. 예.
0: 어떻게 보세요?
2: 이게 전체 컨트롤 타워가 있으면 사실 하기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서울 수도권이 다 접전이다 이러면 고민이 들었잖아요. 예를 들면 서울 수도권의 민심 다르고 중도도 생각이 다르니까. 근데 이제 어떤 지역에서 요구가 있을 수 있겠죠. 뭐 대구라든지 어떤 지역에서. 그러면 지도부가 이 카드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쓸것 같아요. 제가 볼때 정상적인 선거라면.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거의 뭐 선대위원장처럼 돌아다니고 보수 언론들조차도 장동혁 대표가 돌아다니는 것보다 낫지 않냐 이런 평가가 나오니까 굉장히 기자들 입장에서는 이상한 선거다. 이런, 그러니까 왜냐하면 역대 전임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인 거고, 저도 이제 말하자면 완전히 국민의힘이 지금 이 영남

0: 밖에 없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를 뭐 강원도하고 충청도 가고 간다고 하지만 이게 이제 영남민심에는 그래 투표하자 뭐 이런 거는 실제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근데 이게 서울 수도권에서 보면 언제적 박근혜, 그러니까 이게 탄핵된지도 딱 10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아무런 정치적 활동도 없었고 오히려 뭐 국정농단이라든지 감옥 갔다 오고 사면받고 뭐 이런 과정이었는데 갑자기 등장한 게 다른 지역 선거에서는 마이너스고 영남 지역에서는 투표율을 좀 높이는 보수 투표율을 뭐 이런 정도의 제한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1: 윤희석 대변인님은 박근혜 정권 시절에 청와대에서 근무하셔서 감정이 좀 다를 것 같기도 하고 심정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판이 국민의힘 선거에 도움이 될까요?
2: 일부 지역에는 도움이 된다고 확실히 생각을 해요.
1: 그것도 대구 쪽뭐 이렇게 영남 쪽?
2: 영남이라 해도 부산은 좀 다를 것 같고요. 그 도시 구성이 다르고 인구 구성이 다르고 정치에 대한 반응도 그동안 달라왔어요. 뭐쭉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연히 국민의힘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나오신 게 맞지만 가 외의 목적이 훨씬 더 컸다고 봐요.
1: 어떤?
2: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전직 대통령으로서 선거 유세 역대 처음으로 나오신 거잖아요. 그 정도
1: 그러니까요.
2: 할수 있는 해야 한다는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탄핵된 지 거의 10년 가까이 됐고
1: 네.
2: 그동안 영어의 몸으로 있다가 나와서 꽤 많은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윤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적어도 보수 일각에서 이루어졌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탄핵당한 거야?
0: 재평가론.
2: 거기에 따라서 아마 본인의 평가를 다시 한번 받아보고 싶은 욕망이 있었을
1: 명예회복?
2: 거예요. 예, 명예회복 또는 뭐 정치적 복권 이런 단어를 쓸 수가 있겠는데 그 차원에서 지금 상황은 굉장히 본인에겐 좋을 거예요.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가까운 뭐 정치인 입장에서는 그걸 바탕으로 또 다른 꿈을 꿀 수가 있겠죠.
1: 네.
2: 그런 복합적인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0: 뭐 유영하 의원의 영향력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예,
1: 절대적이죠.
0: 유영하 의원이 어쨌든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플랜이나 이런 것 속에서
1: 네.
0: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나쁘게 말하면 이제 활용하는 거고
1: 네.
0: 좋게 말하면 이제 보수 자당의 선거운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더라도 유영하 의원이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의힘도 지도체제의 변화가 있을 텐데 거기서 뭔가 본인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보여주는 게 아니지. 지금 뭐 전화통이 불난다는 얘기를 본인이 스스로 하니까요. 그러니까
1: 전국에서 지원 유세
0: 예, 그러니까
1: 해달라.
0: 그거를 보면 결국엔 이제 유영하 의원의 전략, 정치적인 뭐 어떤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건데
1: 네.
0: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걸 거부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거부할 만한 판세가 아니라고 보니까 전직 대통령이 선거 유세를 하는 게 만약에 이제 민주당 진영에서 이렇게 했으면 국민의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이 보면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드까지 써야 되는 지금 상황이라고 이제 현장에서도 보는 거겠죠.
1: 지도부가 리더십과 권위를 갖고
0: 네.
1: 있다면 이게 중앙당 차원에서 좀 정리를 했었을 거예요. 근데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거 보면 확실히 장동현 대표가 리더십을
0: 네,
1: 확실히
0: 그렇죠.
1: 잃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윤희석 대변인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박민식 후보에 대해서도 우리 박민식 후보 일할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막 옆에 데리고 다니면서 선거운동 같이 하는 모습이 화면에 많이 비쳤잖아요. 겁났어요? 아이고 한동훈 후보에게 안 좋겠네.
2: 글쎄요, 저는 이제 그걸 더 세밀하게 보는 사람이니까 말씀은 그렇게 하셨고 기장 시장에 오라고
1: 네.
2: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1: 네.
2: 근데 정말로 박민식 후보의 당선을 진정으로 지원한다고 생각하셨으면 기장 시장이 아니라 구포 시장을 가셨을 겁니다. 예,
1: 네.
2: 뭐그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거기를 안 가셨겠어요? 거기도 부산이니까 거기에서 하면은 부산시장 지원하는 것도 되고 다될 거예요. 그런데 굳이 뭐올거뭐 알아 뭐이 정도 아니겠어요? 그럼 왔는데 뭐 아무 말씀도 안 하기는 어려웠을 거다. 전그 정도 생각하고 제가 유심히 본 것은 박민식 후보가 이게 영상도 많이 나왔을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이 이렇게 좀 물리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보면 왼팔이 하나가 쭉 나와가지고 이렇게 떼내고 굉장히 애처롭게 박민식 후보가 지나가는 장면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팔의 주인공은 유영하 의원인데 그럼 유영하 의원이 왜 박민식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했느냐, 뭐 경호 차원이냐, 그건 아닐 거고 뭔가 그런 장면을 연출해야 될 이유가 있었겠죠. 제가 또 듣기로는 박형준 시장 후보는 박민식 후보가 와서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았던 얘기도 있어요. 본인이 돋보여야 되는 자리였는데
1: 아,
2: 그
1: 그러네요.
2: 메시지가 흩어지고 지금 우리 뉴스에도 박형준 시장
1: 아,
2: 지원한다는 얘기는
1: 그러네요.
2: 거의 지금 가려져 있잖아요.
1: 네.
2: 시장 후보인데.
1: 그러네요. 네.
0: 그리고 이제 박민식 후보 입장에서는 자기 집가 선거하는 지역도 아닌데 거기까지 와갖고 그렇죠. 왜 투샷을 잡히려고 하냐. 현장에서 말씀하셨지만 유영원 굉장히 제지해요. 근데 결국에 이제 쓰리샷으로 잡혔죠. 그래서 박형준 네. 의원이랑 같이. 근데 네. 뭐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그 박민식 후보도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는 거잖아요. 어쨌든 네. 지금 그렇죠. 뭐 그런 상황에서 봐야 되는데 이런 얘기, 그러니까 동시에 두 가지 얘기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박민식 후보의 전략들이 다 너무 하드코어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90 노모가 나와서 머리를 깎는다 이런 게 이제 말하자면 좀 저 정도 연령에서 봐도 좀 약간 희한한 장면이잖아요.
1: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게, 선거 네. 운동의 행태는 아니죠.
0: 네. 네. 그리고 아니고. 전임 대통령이 시장 지원을 왔는데 거기를 자기 지역도 아닌데 가갖고 굳이 거기서 이제 잡히려고 한다 이런 게 박민식 후보 이런 전략들이 뭔지는 알겠는데 너무 이제 지역에서 받아 지역이나 이제 중앙에서 보기에 너무 이제 말하자면 아침 드라마 같은 전략을 계속 쓰고 있다는 거죠. 센 장면들은 그러니까 그 효과가 있을까 뭐 이거는 뭐 모르겠고 근데 다만 박근혜 후보의 등판으로 한동훈 후보도 약간 긴장감을 갖는 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터뷰하는 거 보면 그 구형 문제 갖고 막 이제 말하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네. 또 굉장히 이제 논란거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 결국에는 그 공소장까지 이제 그 표지까지 이제 공개되는 일까지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박근혜 인품을 존중하고 존경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결국에 이제 뭐 표의 기반이 거기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지만 여러 가지 어쨌든 박근혜 후보가 나오니까 국민의힘 당직자는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기사 많이 나오고 좋잖아. 뭐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1: 좋아요? 네. 그 진보 진영에 계신 분으로서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등판 국민의힘에게 도움이 될까요? 하정 후보에게는 어떨까요?
3: 저는 전반적으로 다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하정 후보에게도 별로 뭐 변수도 안 될 것 같고요.
1: 네.
3: 근데 하정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얼굴로 선거를 치르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더 선명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저희 3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4부에서는 평택을 그다음 부산 북구가 요 TV토론 단일화 요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원택 후보가 군산 전북에서 좀 앞서 나가는 당하는 여론조사 말씀드렸는데 한국복지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26일과 27일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해 전북에 거주하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 조사 방식이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4부로 돌아올게요. 기다려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4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4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을부터 살펴볼게요. 지금 김용남 후보랑 조국 후보 신경전이 대단합니다. CBS 토론인가요? 네. 거기서 김용남 후보가 마지막에 내가 정말 선거 지고 이기고 상대 후보랑 잘 지내지만 조국 후보는 내가 못 보겠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한 것 같은데 양측 간의 신경전 어떻게 보세요? 강수영 변호사님.
3: 후보자끼리도 안 볼 것 같지만 지지자들끼리도 안 볼 것 같아요. 이제 저러다가. 합당 논의도 뭐 누가 당선되든 상관없이 뭐 조국 후보는 본인이 당선이 되면 본인 주도로 이렇게 뭐 연대든 합당이든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뉘앙스의 말을 말씀하시는데
1: 네.
3: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렇게 가면.
1: 분위기는 어떻게 보세요?
3: 분위기는 양측이 이제 단단하게 결집하는 느낌이에요. 조국은 절대 안 돼와 김용남은 절대 안 돼가 결집하는 모양새. 근데 그래도 막판까지 가면 갈수록 대통령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누가 도움이 될 것이며 대통령에게 누가 친화적인 후보이냐 이걸 판단했을 때는 김영남 후보 쪽으로 기울 것 같긴 한데
1: 네.
3: 여론조사는 둘중날중하지만은요. 근데 TV 토론에서의 변수만 생각해보면 조국 후보는 유이동 후보에게도 매우 혼이 났고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본인의 리스크에 대해서 합리적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1: 뭐가 문제입니까?
3: 네. 결국 계속 나는 몰랐습니다. 운동하고 나는 몰랐습니다. 동생이 아버지에게 소송한 거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아, 민정수석이
1: 부인이 주식 산 거 뭐가 문제입니까?
3: 그러니까요. 나는 조국 씨 계명에 내가 주식 안 산다는 얘기지 뭐 배우자가 주식 안 산다고 얘가 얘기했어요. 뭐 아니 이게 저는 저는 처참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1: 네.
3: 이게 공직자가 본인 또 민정수석 출신이잖아요.
1: 네.
3: 민정수석은 고위 공직자들의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나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의 비위까지 두루 살피잖아요. 왜냐하면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가족들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 현대사회에 본인이 그 업무를 했다면은 자기 가족에서도 이렇게 주변에 많은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시민들이 보기에 조국 후보는 정치인이 되면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가지고 이렇게 사익을 취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불식시키는 게 아니라 나는 몰라요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1: 강 변호사님께 그럼 이거 여쭤볼게요. 네. 진보 진영에 계시잖아요. 진보의 가치를 지키면서 살아오신 분이잖아요. 네. 김용남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잖아요. 뭐 보좌진 갑질혹이라든지 뭐 SK 산당 근처의 용인 투기 투자 의혹이라든지 성범죄자 변호라든지 또 대부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보 진영에서 활동해왔던 분으로서 우리 진영으로 넘어왔지만 대통령이 픽을 했지만 네. 아 이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세요? 아니면 그래도 뭐 우리 편이니까 그냥 지지해줘야지 어떤 생각이세요?
3: 개인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심정적으로 막 유대관계가 생기진 않아요. 아, 막 애틋하고 네. 저 사람이 꼭 돼야 될 것 같고 네. 막 그런 강렬한 느낌까지는 없어요. 그런데 네. 필요하다고 하니 대통령께서 그리고 정부 여당의 힘이 된다고 하니 일단은 존중해 드리자는 마음이 일단 1번이고요. 2번은 그것보다도 더 강렬한 제 감정을 지배하는 것은 네. 조국 후보가 원내에 들어오면 안 되겠다. 정말.
1: 그래요?
3: 그러니까 김용남 후보가 당선이 혹시 안 되더라도 네. 뭐 진보당의 김재현 후보가 되는 일이 있더라도 조국 후보가 원내에 들어오게 되면은 진짜 이 진보 진영 안에 엄청난 갈등이 생기겠다. 오히려 뭐 통합의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지난 합당 논의 때부터 시작됐던 그 싸움판이 또 벌어지겠다. 네. 그런 걱정이 너무 들어서 그게 더 강렬하게 지는 것 같아요.
1: 김한 기자님도 진보 진영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0: 네, 뭐 진보정 매체에서 20년 가까이 있으니까.
1: 어때요?
0: 그러니까 이게 각각의 뭐 정책 평가가 떠나서 조국 후보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논란 났을 때 처음 기자들하고 뭐 밤 늦게까지 토론했을 때도 그러고 저도 보면 토론을 잘 못해요. 네. 네, 그 캐릭터의 특성이 좀 있는
1: 자기 고집과 확신이 강해서 네, 그래.
0: 그래서 토론을 잘 못하는데 이번 토론회에서 이제 그 모습이 좀 많이 드 왜냐면 협공을 당하니까 그 모습이 많이 드러난 것 같고 김용남 의원 같은 경우 워낙 뭐 방송을 많이 하던 분이고 선거도 여러 번 치러봐서 어떤 포인트에서 얘기할까 이게 선거는 사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김용남 의원이 지금 굉장한 네거티브를 당하고 있고 본인의 이런 상황을 오히려 설명은 잘해낸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처지다.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보기에 아 좀 짠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포인트로 얘기를 잘한 것 같고 근데 이제 구도를 또 물어보실 테니까 누가 될 것 같냐고 저는 여기는 이제 그러면 약간 어부지리로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1: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픽을 하셨는데 만약 저런 네 가지 정도의 개인적인 의혹이 있다라는 걸 알고도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은 받아들였을까요?
0: 그러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예를 들면 김용남 후보랑 김상훈 후보의 상징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방송에서 여러 차례 했었는데 왜냐하면 이거 이재명 대통령의 픽이라기보다는 민주당 차원에서도 보면 우리가 국민의힘이 저렇게 질이 멸렬할 때 중도까지 운동장 넓게 쓴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의 전선이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로서의 가치 그거가 돼야 그런 정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민주당 쪽으로 넘어오고 이게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강해지는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많이 했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랑 검증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건 별개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차원의 인물로 픽이 됐다고 하더라도 선거라든지 정치인으로서의 검증 과정은 있는 거고 저는 그 포인트에서 대법이라든지 뭐 저는 이제 변론이나 뭐 이런 거는 다른 뭐 후보들도 있었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1: 다른 후보 강북구청장은 그냥 후보 자격 박탈해 버렸잖아요.
0: 그렇죠. 뭐 그런 경우도 있죠. 그것도 당연히 검증거리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 대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선이 있다면 그 선의 문제에 걸쳐있는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두 분 간의 싸움과 진영 간의 싸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 그 민주당이 그 영입을 하려고 하는 의도는 잘 알겠는데 방금 전에 뭐 예를 들어 김용남, 김상욱 두 분 전혀 다르죠. 김상욱 의원은 정치 처음 하다가 민주당으로 간 거고 뭐 그렇게 따지면 김부겸 후보도 한나라당 출신이잖아요. 독수리 오영재 있었고 네. 그 경우와 김용남 후보는 전혀 다르다. 정치 인생 거의 대부분을 저희 당에서 강성 이미지로 꽤 그래도 성과를 올렸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중간에 이제 개혁신당 갔다가 이쪽으로 가는 과정은 방향도 방향이지만 그 각도 터널한 각도도 각도지만 너무 빨라서 저도 좀 의아했어요. 근데 결국 이런 상황이 온다. 이 얘기는 민주당, 소위 민주진보진영에 계신 분들이 김용남 후보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볼 때 저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러한 의혹이 나오니까요. 대법체 관련한 논란은 선에 걸쳐 있는 게 아니라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거죠. 선 한 세 개 거도 넘어갔을 거예요. 해명이 전혀 안 됩니다. 본인이 육성으로 얘기한 게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이 회사는 거의 자기 거란 식으로 얘기를 했고 배당이 떨어진다는 말까지 했다면 본인이 배당금을 받고 안 받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구조를 짰단 얘기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게 뭐 동생 거다 내가 떠안았다 이 얘기는 부차적인 얘기입니다.
1: 두 분이 좀 싸우고 다투면 유희동 후보가 어부질이 없습니까?
2: 그러기엔 전제 조건이 있죠. 황교안.
1: 아니, 안 됩니까?
2: 단일화, 그러니까 어느 분이 뭐 사퇴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라도 단일화를 해야 될 텐데 좀 들어보니까 좀 난관이 많이 있는 느낌이에요. 황교안 대표가 그래도 본인이 뭔가 대승적 결단을 할 것처럼 했는데 막상 접촉을 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더라라는 후문이 들리는 걸 보면 좀 봐야 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주장처럼 뭐 저도 똑같은 얘기를 듣긴 했지만 황교안 후보 지지자들은 사전투표 안 하기 때문에 아직 단일화 기한이 남아있다는 말도 있긴 한데 이미 사전투표 시작을 했고 이제 주말 사이에 뭐 없으면 이대로 그냥 가는 거 아니냐.
0: 근데 토론에 나와서 황교안 후보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얘기를 하러 나온 거잖아요. 부정선거 얘기를 하러.
4: 부정선거입니다.
0: 네. 내가 보기에는 유동 후보 입장에서 그거가 노출되기 전에 단일화를 했으면 효과가 날 텐데 지금 이제 황교안 후보가 본인의 입장을 얘기를 다 해버리는 해버렸어. 상황이 돼서 네, 쉽지 않아졌습니다.
1: 저도 어제 유희동 후보랑 통화해봤는데 상당히 당황스러워하더라고요.
2: 당황스럽죠.
1: 당황스러워하고 곤혹스러워하던데 좋습니다. 아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셨고 여기는 누가 된다고 보십니까?
3: 김용남 후보가 될 것 같습니다.
1: 그래도?
3: 네. 오. 그래도.
1: 윤희석 대변인은?
2: 누가 되니까 단일화가 안 되면 저는 조국 후보가 될 것 같아요.
0: 저만 또 생각이 다르구나.
1: 김종인 위원장님이 이제 그저께 인터뷰를 두 번을 하셨는데 아침에는 김용남 후보 된다고 그러시고 오후에 저랑 인터뷰할 때는 조국 후보가 될 것 같아요 이러시더라고요.
3: 왜 그러세요 진짜.
1: 그만큼 네. 이제 여기 알 수 없다.
3: 혼전이구나.
1: 알 수 없다.
0: 333으로 갈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투표함을 까봐야 아는 동네가 된 것 같아요.
1: 맞아요.
2: 저희 당의 어떤 내부 조사로는 김용남 후보 지지사가 상당히 빠진대요. 확연하게. 그 대부업 논란 이후로. 그럼 그 표가 100% 조국 후보로 가지는 않을 테지만 적어도 조국 후보가 어느 정도는 반사이가 없겠죠. 그런 차원의 분석입니다.
1: 댓글에도 유튜브 김용남은 아니다. 김용남이 된다. 이거 가지고만
0: 이게 어느 방송을 가도 이게 제일 뜨거운 이슈예요. 댓글창에서는.
1: 그러니까.
3: 그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유권자들 보시기에 그거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조국 후보는 의혹이 아니라 사실이고요. 본인의 문제가. 왜냐하면 판결을 받았으니까. 직권남용이든 뭐 네. 문서위조든 업무방해든 다 처벌을 받았고 근데 사면돼서 나와서 벌도 덜 받고 나왔는데 김용남 후보는 의혹 단계니까 네. 그 선상에서 바라보면 정치를 누가 그나마 그래도 하는 게 나을까를 판단할 때 이것도 중요한 요소 아닐까. 근데 네. 조국 후보가 만약에 그걸 철저히 반성한다면 또 이야기가 다를 수 있는데 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관계를 인정을 안 하는 듯해요.
1: 그러니까
0: 이런 거예요. 네. 이쪽을 바라보면 아 이거는 문제지 이걸 안 되지 하는데 또 그렇다 그래서 이쪽을 다시 바라보면 저기도 문제가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민주당 지지자들의 감정도 저는 그 지점에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요 대목을 조국 지지자들 네. 향해서 공격을 하고 그럼 조국 지지자들은 계속 그 문제도 있지 않냐 이렇게 공격을 하는 패턴이라서 저는 이런 싸움이 격화되면 이 두 후보가 모두 상처를 입고 결국에는 333으로 갈려져 있다라고 하면 여기는 이제 이쪽 진영 지지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최악의 결과가 나오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1: 민주당 진영 진보 진영에 계신 지지층 분들은 아침에 뉴스공장하고 맵을 좀 많이 보잖아요. 그 두 분은 조국 후보를 상당히 좀 미는 그런
2: 왜냐 그분들은 김용남 후보가 그 방송 활동 많이 하는 과정에서 접했던 그런 이미지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방송 진행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라고 생각이 안 되는 거죠. 이 안으로 안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방어를 할 수도 없는 일이긴 하지만 사안이 민주당도 뭐 그렇게 김용남 후보 김용남 후보 구하기 이런 거 하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저는. 네.
1: 그러니까 그것도 좀 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0: 아니 뭐 애시당초 뭐 김어준, 유시민, 조국까지를 팀 김어준이라고 불렀던 거니까 세 명의 친화, 세 명의 결합도는 굉장히 높은 거죠.
3: 그러니까 아마도 유시민 작가 또 나올 거예요. 선거 임박해서.
2: 어 또요.
3: 매불쇼 아니면 뉴스공장. 네. 제가 보기엔 매불쇼 또 나올. 네. 겁니다 아마. 예, 그러니까 너무 투명해 이들이 하는 건. 너무 골이 다 보여요.
1: 진보 진영 민주당 쪽 패널 분들도 거의 근데 이제 민주당 쪽 편을 들던데 그분들은 조국 후보를 편드는 패널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다. 뭐 그런 전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0: 기본적으로 22대 때. 의원직을 잃었다가 사면을 받아서 다시 22대에 나오는 것 자체가 저도 뭐 정치부 기자 하나 입장에서 이거 사실 도의 안 맞는 일이긴 하죠.
1: 알겠습니다. 그럼 부산 북구 갑으로 가보겠습니다. 김한 기자님.
0: 네.
1: 부산 북구가 TV 토론 보셨습니까?
0: 네, 봤습니다.
1: 어떻습니까?
0: 근데 저는 이런 정도 관심 지역에서 TV 토론이 뭔가 전세를 한 방에 역전시킨다. 뭐 이런 뭐, 거는 없는 것 같아요.
1: 말고 그냥. 네. 하정 후보 어땠어요?
0: 각각의 캐릭터들이 드러난 것 같아요. 근데 하정 후보가 생각보다는 좀 거칠게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여태까지 네. 진행한 캠페인에 비하면 네. 토론에서는 좀 거칠게 받았다는 느낌이 들고 저는 한동훈 후보도 본인은 잘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보는 사람들의 이미지 속에 아, 그래 저 이미지지 저렇게 늘 치받고 한마디 안 지려고 하고 이런 이미지지 그게 남은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명의 후보가 모두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니까 네. 아 이게 추세는 이런 건가? 토론회에서 이제 그 구도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뭐 그런 뭐 인상을 받았는데 어쨌든 근데 저도 그래서 쭉 보니까 근데 이제 각각의 지지층들에서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쇼츠를 소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이게 이런 정도 효과다.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을 결집하는.
1: 강수현 변호사님, 하정 후보 잘했습니까? 긍정적이에요?
3: 걱정한 것보다는 선방했다. 걱정을 무지하게 했습니다, 사실. 아, 예. 예, 무지하게 했는데 주도권 토론 시간이 막 4분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사실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에서 뭐 한 이슈가 소화되기도 어려운 시간이라 결국에는 목표는 어떤 그 뭐랄까 상대방을 굉장히 좀 당황시키고 좀 본인이 좀 더 유리해 보이고 이런 것들을 어필하는 이미지를 주는 거에 불과하다고 봤는데 그래서 걱정을 했던 거거든요. 네. 밀릴까 봐. 네. 어버버버 할까 봐. 근데 생각보다는 대처를 잘한 것으로 보여서 또 이렇게 와서 그 겨우 뭐 선방했다는 거냐 또 이렇게 또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 있겠지만 그래도 걱정한 것보다 잘.
0: 아, 저는 그 윤석열한테 90도 인사하는 사진을 판넬을 확 꺼냈을 때 그때가 하정우 후보가 제일 말하자면 뭐 회자되는 장면으로 남을 장면을 만들어냈다 이런 생각 듭니다.
2: 그 뒤에 장면이 있잖아요. 뭐. 윤석열 인수위에서 이랬냐.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아니, 그러니까 답변이 안 나오잖아요.
0: 맥락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아니, 이미지를 소비하는 거니까.
2: 그렇게 따지면 사실. 저도 드릴 말씀 많은데 네. 뭐 시간이 없으니까.
1: 어떠셨어요? 아니, 시간 많아요.
2: 하정우 후보가 정치인으로서 활동하기가 참 어려워 보이는 캐릭터다 이걸 증명했다고 생각해요. 뭐 아무리 본인이 불편해할 만한 질문이 나와도 상대를 보면서 얘기하는 게 기본일 텐데 허락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거는 도의가 아니죠.
1: 그러니까 상대분을 잘 안 보더라고요.
2: 예, 그러니까 이게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 TV 토론이 무엇이고 화면에서 비치는 나의 모습이 뭐고 이런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걸로 보이고 네. 의상부터 시작해서 선거 준비를 정말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는. 거기 무슨 사회자처럼 하고 나왔잖아요.
1: 그래도 TV 토론인데 국민 앞에 보이는 건데 넥타이 메고 좀 정장 딱 입고
2: 다른 후보들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1: 다른 후보
2: 지금 이 선거 후보. 상황이 어떻다는 걸 보면 그렇게라도 본인이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1: 유세복을
2: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부터 저는 깜짝 놀랐고 이건 뭐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이런 정도 관심이 있고 중요한 선거에서 토론회를 한다면 준비를 후보자들도 잘해야 되지만 방송사도 정말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오, 문제가 있었어요?
2: 그 보신 분들 다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 진행자의 여러 표정이라든지 개입하는 정도, 개입하는 시점, 타이밍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그 개인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토론이 진행자에 의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례여서 네. 어떤 방송국이든 이런 정도의 정치 토론, 선거 토론을 진행할 거라면 정말 준비 잘해야 한다.
1: 죄송한데 뉴스명당 장성철 진행자는 어떻습니까?
2: 토론 진행자로는 제가 볼 때는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1: 왜?
2: 아니, 너무 캐주얼해서.
1: 아 저요?
2: 예, 토론 진행은 캐주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럼 나 이제 진중하게 한다 그러면.
2: 뉴스명당만 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볼 때.
1: 진중하게 할 거예요. 진짜 아니,
2: 그러니까
1: 재미없게
2: 할까? 그러니까 제 생각이에요.
1: 어떠십니까? 어떠십니까? 할 수 있어요. 나 할까?
2: 아니야. 저는 아니라고 봐요.
0: 여기가 여러 면에서 지금 과열이 돼갖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실 이런 정도의 주목을 안 받아도 되는 선거인데 지역도 그렇고 뭐 여론조사도 그렇고 TV 토론도 그렇고 하니까 지금 이제 윤희석 대변인이 말하는 거를 받으면 하정우 후보가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정치적인 맷집이 있느냐 이 부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 정치를
0: 이거는
1: 처음 해보니까.
0: 그러니까 이제 그 맷집의 문제가 여기서 그러니까 보통의 정치 신인들은 거기까지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뭐 이게 전국에서 다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 거라고 하면 한 지역구만 이렇게 관심을 받지는 않으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이 자꾸 좀 노출이 되는 거, 그게 이제 약점화되는 거, 뭐 이런 과정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뭐 하정우 후보가 뭐 아직 뭐 이렇게 뭐 결정이 난 건 아니니까 우리 선거 끝나고 나서 다음 주 금요일에 한번 반출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쉬운 부분들은 저도 많은 것 같아요. 네. 마지막 남은 며칠 동안 하정우 후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3: 저는
1: 변호사님.
3: 오프라인 스킨십을 극대화하는 수밖에 없다. 1분 1초를 아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악수하고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다. 방송 출연 안 되고요.
1: 뉴스명당은 그래도 안 되고.
3: 더 이상 미디어 노출보다는 현지 유권자를 설득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이미지는 이제 충분히 심어졌으니까 이제 남은 기간 죽어라 뛰는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1: 김한 기자님도 조언 한번 해주세요.
0: 뭐 같은 얘기죠. 이제는 어쨌든 근데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이른바 깡깡이미 기간이라고 하는 기간에 역전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이제 근데 이제 북구는 그래도 샘플이 작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떻게 될 거냐 요거 관건인데 그거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유권자를 만나는 것밖에 없고 우리 편 최대한 투표하러 나와라 이렇게 호소하는 것밖에 사실 안 남은 거죠.
1: 좋습니다. 북구가 누가 됩니까?
0: 모르겠어요.
1: 강 변호사님.
3: 그래도 저는 하정우로 하겠습니다.
1: 하정우 윤 대변인님. 네.
2: 저는 칼날 같은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한동훈 후보의 당선이 당선을 예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어제 서울시장 TV 토론 있었잖아요. 보셨어요?
2: 예, 봤습니다.
1: 어떠셨어요, 좀? 그러니까 TV 토론 가지고 뭐 판세를 뒤집고 뭐 뒤처지고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뭐,
2: 새로운 게 나온 건 없었고 그 서로 감정 표현하는 게 많아서 특히나 이제 다른 두 후보도 또 계셔서. 그냥 의혹 제기 다시 하고 그 반복되는 것만 보여서 좀 보기가 지루하다고 해야 되나요? 좀 괴로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 오세훈 후보 잘했어요?
2: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하기가 어려운 서로 득점도 득점과 실점이 똑같았다 뭐 이 정도 얘기해야 되겠죠. 득실이 아예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 토론도 사실은 우리가 항상 정책 토론해야 된다.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많이 줘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같은 정치 상황에서는 아무리 그렇게 뭔가 주제를 정하고 해도 안 되겠다. 우리 대선 토론 때도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토론은 여러 번 하자. 지금 법정 토론 한 번인데 세 번으로 늘리자고 해도 크게 뭔가 바뀔 것 같진 않아요. 결국 정치, 문화, 토양이 바뀌지 않으면 이 상황은 뭐 몇십 년 가도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강 변호사님, 네. 정훈 후보는 생각보다 잘했습니까?
3: 정훈 후보는 뭐 선방했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본인의 정책을 드러내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방어하는 걸로 완전히 거의 이제 청문회 비슷하게 제 느낌에는 본인 청문회처럼 이렇게 흘러간 게 본인 입장에서는 아쉬웠을 거예요. 오세훈 시장의 실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어필하고 싶었을 텐데 거의 뭐 모든 후보들이 이제 공격을 하다 보니까 그 점이 좀 아쉬웠을 것 같고 저는 윤희석 대변인님하고 비슷한 문제의식 갖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토론회가 아니라 공적으로 그 약간 글을 게재해가지고 글로 좀 주고받았으면 좋겠어요. 토론을. 공식적인 선관위가 주관해가지고 게시판이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양측에서 논제를 미리 받고 그 논제에 대해서 본인들 입장을 글로 정리해서 업로드를 해라. 네. 유권자들이 좀 차분하게 읽게요.
1: 네.
3: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짧은 주도권 토론 가지고 문답하다 보면 답을 다 못하고 흐지부지 돼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명료하게 요 문제 뭐 각각 한 4개 정도 주제를 던질 수 있게 권한을 주고 그 주제에 대해서 각자 글로 입장들을 다 표명하고 한번 반박을 쓸 기회 주고 그렇게 해서 박제를 시켜버린 거야 아예 계속 두고 좀 보게 기자님들도 그거 분석하고 또 추가 취재하도록 그래야 의미가 있지 이거 TV 토론회 형식이 너무 옛날 방식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1: 김한 기자님.
0: 정훈 후보가 토론 안 한다 뭐 이런 이미지 계속 있었잖아요. 저는 왜 토론을 안 하지 그냥 토론을 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구도나 이슈나 소재나 모든 면에서 정훈 후보가 불리할 게 없어 보이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아, 정말 뭐 토론을 못하나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했는데 뭐 득실 없이 뭐 했다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시장 선거는 구도면에서나 뭐 지금 이슈면에서나 소재 뭐 공격할 소재 면에서나 보면 정원 후보 훨씬 더 우위여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 듭니다.
1: 판세에는 별로 영향이 없을까요?
0: 네, 큰 영향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어제 시간이.
1: 네. 네, 저도 이렇게 좀 보다가 졸려가지고 그냥 잤어요. 못 보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여의도 숙녀 캠프 아닌가? 우리 여의도 숙녀 캠프 맞나?
2: 맞아.
1: 아, 여의도 숙녀 캠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는 전반적으로 네. 중요한 몇 군데 한번 뒷얘기 위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김한 기자님부터. 뉴스명당 유튜브에서 좋아요 눌러주세요. 동료 멘트 한마디씩 하시고.
0: 뉴스명당 유튜브에서 좋아요, 구독, 그다음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네, 뉴스명당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윤희석 대변인님 땡겨달라는 표현 들어가야 됩니다.
2: 해야죠. 뉴스명당 좋아요 5천만 땡겨줘요.
1: 와! 감사합니다. 네, 강수영 변호사님, 김한 기자님, 윤희석 대변인님 감사합니다.
3: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4: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5: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발생 나흘 만인 오늘 중단됐던 열차 운행이 단계적으로 정상화됐습니다.
6: 행신에서 서울 용산역을 지나는 KTX 열차와 경의중앙선 일반 열차 모두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임예진 기자.
7: 네,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현장입니다.
5: 네, 서울시 철거 공사는 마무리된 건가요?
7: 네, 어제까지만 해도 굴착기 등 대형 장비가 분주히 오가며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주변에는 구조물 잔해가 쌓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준장비들도 대부분 사라졌고 잔해물들도 거의 치워진 상태입니다. 긴급 철거 공사는 사고 발생 79시간여 만인 어젯밤 9시 40분쯤 마무리됐습니다. 철로를 덮쳤던 슬러브와 거더 등 상부 구조물은 모두 사라졌고 이를 떠받치던 기둥만 일부 남아 있습니다. 서울시는 붕괴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둥은 향후 열흘 이내에 열차 운행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철거한다는 계획입니다.
6: 네, 나흘 만에 열차 운행도 재개됐죠?
7: 네, 조금 전 열차가 지나가는 모습 보실 수 있었을 텐데요. 아침 6시 행신에서 출발해 목포로 가는 KTX 열차가 이곳을 통과했습니다. 이처럼 오늘부터는 행신에서 서울 용산 구간 KTX 운행과 서울에서 청량리 사이 KTX 이음 운행이 모두 재개됩니다. 수색역과 서울역 사이 운행이 중단됐던 경의중앙선 일반 전동 열차도 첫 차인 5시 37분부터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열차 운행이 완전히 정상화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계획된 전체 열차 운행 횟수는 643회로 평소 운행률의 84.3%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코레일은 차량 정비를 순차적으로 마친 뒤 내일부터 전 구간에서 모든 열차 운행이 정상화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현장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5: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당일 새벽 구조물 일부가 2.9cm 내려앉은 모습이 담긴 현장 사진을 YTN이 확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당시 현장 보고서를 보면 거더 연결부에 높이 차이가 생긴 모습이 확연히 드러나고 계측 장비에는 29mm라는 수치가 표시돼 있습니다. 현장 조치 예정 사항으로는 안전진단업체에 조사를 의뢰하고 전도방지 플레이트 설치로 처짐 발생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서울시는 이후 양방향에 크레인을 설치해 거더와 연결한 뒤 절단 작업을 진행하고 2분의 1 구간씩 나눠 인양하는 등 후속 작업을 검토했던 것으로도 나옵니다.
6: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가 발생한 당일 새벽 시공사가 작업 도중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도 서울역 측에 열차 운행에는 지장이 없다고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철도공사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에 제출한 녹취록을 보면 시공사인 흥화건설 관계자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난 26일 새벽 1시 27분쯤 서울역과 무전교신을 통해 작업을 중단하고 대기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조금 뒤 새벽 1시 반쯤 고가 철거 작업이 시작됐고 새벽 2시 반쯤 상판을 자르던 중 2.9cm 단차가 발견돼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시공사는 서울역 측에 별다른 연락을 취하지 않았고 승인받은 작업 시간이 끝나기 5분 전인 새벽 4시 25분 무전으로 작업을 종료했고 열차 운행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5: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서울시가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6: 서울시는 공사장과 고가, 교량 등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8: 경찰이 붕괴 사고 사흘 만에 이번 철거 공사의 발주처인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시는 자료 제출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면서 같은 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점검 계획을 내놨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7월까지 두 달 동안 시발주 공공공사장 114곳과 해체나 땅 파는 작업 등 위험 공정이 진행 중인 민간 공사장 338곳 등 모두 984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입니다. 특히 구조적인 위험은 없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C등급 고가와 교량 27곳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와 함께 선제적인 구조 안전성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결함이 드러나면 정밀 안전 점검을 추가로 진행해 보수 보강 대책을 세운다는 방침입니다.
9: 해체 공사장과 고가 교량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시민 우려가 커지면서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점검을 시행해서 사고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우려도 낮출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8: 서울시는 위험 요인이 크다고 판단되면 통행 제한이나 공사 중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0: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어제 투표율이 11.6%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첫날 사전투표율 10.18%보다 1.42%포인트 높은 수치로 역대 지방선거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22.31%로 가장 높았고, 전북이 19.39%, 강원 14.37%, 광주 14.19%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9.02%를 기록한 대구였고, 서울은 11.22%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14곳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첫날 사전투표율은 12.07%로 집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선거운동에 나선 국민의힘을 겨냥해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감옥 3인방을 이겨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다면 1번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1: 지역구에서 일찌감치 사전투표를 마친 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곧장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캠프로 향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다면 1번을 뽑아달라고 말했습니다.
2: 주식계좌를 보면서 마음이 흐뭇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민주당 기호 1번에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이어 이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 경기 성남시를 찾아 추미애 경기지사,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를 온몸으로 지원했습니다. 최근 선거운동에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등판한 것을 겨냥해선 역사를 거꾸로 돌려 과거로 퇴행하려는 국민의힘을 심판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 감옥 3인방이 설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박근혜, 이명박 10배, 100배 일자라는 분이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1: 정청래 대표는 SNS에도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 감옥 3인방을 이기자고 썼습니다. 또 한병도 원내대표가 전담 마크 중인 전북지사 선거에서 이원택 후보를 뽑아달라고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약진하며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란 공식이 처음으로 깨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거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김관영의 6대 거짓말 판넬까지 제작해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4: 이분은 영입인재 1호가 아니라 우리 민주당이 용서해준 1호예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의 문제 때문에 당에서 징계에 제명된 것이구나.
1: 정청래 대표는 본투표 전 마지막 주말 전남 곳곳을 돌며 텃밭 다지기에 나섭니다. 선거 직전 전북 방문도 계획하고 있는데 당 안팎에선 비토 여론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0: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열세 지역인 세종과 경기 부천 등을 잇따라 찾아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대한민국을 투표로 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치솟은 물가와 집값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규정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5: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사전투표 첫날 첫 행선지로 세종시를 찾아 갓길 위 택시부터 전통시장까지 바닥 표심 하나하나 훑었습니다. 장 대표는 커피 한 잔까지 통제하려는 독재 정권을 막자며 한 표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6: 한표 차이로 지더라도 그것은 패배입니다. 목숨 걸고 지켜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표에 달려 있습니다.
5: 이어서 경기도 광명과 부천, 김포 등 열세 지역을 차례로 누볐습니다. 장 대표는 최소 네 곳의 선거구가 피발리는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며 고개를 넘지 못하면 저들의 개헌과 공소 취소 폭주를 막을 방파제가 완전히 무너진다고 호소했습니다.
6: 대한민국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데 이제 몇 센치 남지 않았습니다. 투표장으로 가서 국민의힘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5: 경제 관료 출신 당 투톱 송원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경제 실정 심판을 호소했습니다. 치솟은 물가와 환율, 집값을 심판해야 한다며 국민 삶과 민생 경제를 지키기 위해 기호 2번에 힘을 모아달라고 외쳤습니다.
7: 이번 지방선거는 물가 폭등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집값 폭등을 심판하는 투표가 되어야 합니다.
5: 선대위원장급 왕성한 활동력을 뽐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마산 어시장을 찾아 보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주말 부산을 찾아 대표적인 친이계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에 힘을 싣기로 했습니다. 보수 통합을 꾀하겠다는 명분이지만 흘러간 인물들의 때 아닌 귀환에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도 내부에서 감지가 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은 사전투표 첫날이었던 어제 김혜경 여사와 함께 청와대 인근 삼청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표소에서 투표하던 중 투표용지를 들고 바깥으로 나와 선거관리위원에게 동그라미가 반밖에 안 찍히는데 무효가 되지 않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이 괜찮다고 대답하자 이 대통령은 다시 기표소로 들어가 투표를 마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처럼 이 대통령이 사전투표 중 투표용지를 들고 기표소 밖으로 나온 걸 두고 심각한 불법 행위이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탄핵감이라고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이 언론사 카메라 수십 대가 돌고 있는데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들고 나와 보여줬다면서 자신을 따라 찍으라는 신호를 보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청와대가 기자들에게 투표용지를 확대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보도도 자제시켰다면서 불법 선거운동도 보도 통제 지시도 모두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4: 이번 스타벅스 코리아의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서 깊은 아픔과 분노를 느끼셨다는 사실을 저는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3: 네, 한국 스타벅스와 미국 스타벅스의 차이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한국에서 최근에 스타벅스가 5.18을 모욕하는 마케팅으로 인해서 논란이 일자 정용진 회장이 직접 나서서 사과했죠. 옛날 같으면 재벌 총수가 직접 나와서 사과를 하면 웬만한 문제는 잘 사그러들곤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또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러자 스타벅스 코리아를 보유한 신세계 그룹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역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라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뭘 어떻게 교육하겠다는 것인지, 무슨 프로그램을 물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스타벅스 코리아가 스타벅스의 전체 이미지를 손상시켜서 미국 본사로부터 주식 환수 매입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스타벅스 본사는 한국의 스타벅스 코리아를 허가하는 계약을 해줄 때 만에 하나 스타벅스 미국 본사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상황을 발생시키면 당시 주가, 즉 현재 주가의 35%를 후려쳐서 미국이 그 주식을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을 기재해서 조항에 써넣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미국의 스타벅스는 뭐 실수 안 하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스타벅스 본사도 실수 많이 합니다. 미국에서는 뭐 역사 왜곡 같은 게 아니라 주로 이제 인종 문제로 인한 논란이 자주 발생합니다. 하지만 미국 스타벅스 본사와 한국의 스타벅스 코리아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분명 달랐습니다. 스타벅스는, 즉 미국 스타벅스는 과거에 인종차별 사건이 벌어지자 전국 매장의 문을 아예 싹 닫아버리고 직원 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지난 2018년 미국의 스타벅스는 필라델피아 매장에서 벌어진 흑인 남성 체포 사건으로 큰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주문 없이 매장에 대기하고 있던 흑인들이 수갑까지 찼다가 매장에서 쫓겨났고 인종차별 논란에 미국 전역에서 거친 시위가 들끓기도 했습니다. 이에 스타벅스 CEO는 곧바로 두 남성을 찾아가서 직접 사과했습니다. 한 장짜리 종이 들고 와서 기자들 앞에 서서 마이크에서 그저 죄송합니다 하고 머리만 몇 번 숙이고 들어가 버리는, 또 질문도 받지 않고 그냥 휙 들어가 버린 한국 스타벅스의 정모 회장과는 달랐습니다. 미국의 스타벅스는 그 사건 이후에 매장 정책을 아예 다시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배포했고 심지어 전국 8천여 곳 매장에서 반나절 동안 문을 닫고 인종차별 방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당시 반나절 문 닫은 것으로 인해서 스타벅스가 입은 손해는 약 2천만 달러 정도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케빈 존슨 당시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임을 매장 직원들에게 돌리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경영상의 문제이며 저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데에 대한 책임, 그리고 직원 교육을 통해서 이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이번 한국의 스타벅스 코리아는 총수가 나와서 한 장짜리 사과문만 잠깐 발표했지 구체적인 재발 방지책과 신뢰 회복 방안을 발표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벌 총수가 직접 나와서 머리를 숙이고 사과를 하면, 아 그래, 회장님이, 재벌 회장님이 저렇게까지 나와서 사과하는데 라며 다 풀어주고 다 해결될 줄 알았던 것일까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알고 싶지 않은 건지 의아스러울 뿐입니다. 이러다가 미국 본사가 이미지 손상을 이유로 한국 스타벅스 코리아를 계약서대로 해서 35% 덤핑된 가격으로 주식을 사가겠다라면서 아시아 스타벅스 코리아를 가져가 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근데 그걸 제가 왜 걱정하죠? 아무튼 걱정됩니다.

0: 연방정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방 재무부가 신생아의 자산 형성을 위한 이른바 트럼프 어카운트, 트럼프 저축 계좌를 오는 7월 4일 공식 출시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재무부는 애플과 구글 등 주요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계좌 개설을 위한 앱을 이미 출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인 아동의 과세 이전 저축 투자 계좌를 개설해주고 특히 지난해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즉 트럼프 대통령 2기 임기 중에 태어난 신생아에 대해서는 정부가 $1,000씩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두 번째 임기 중에 태어난 자녀가 아닌 경우에는 민간 기부금 등으로 조성된 자금을 계좌로 지원한다라는 방침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컴퓨터 제조업체 델 테크놀로지의 CEO 마이클 델 부부는 이 프로그램에 사용하라며 62억 5천만 달러를 기부한 바 있습니다. 세금 납부 등 일정한 자격이 확인된 가정의 자녀는 18세가 되기 전까지 이 트럼프 어카운트, 이 트럼프 계좌 개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을 넣은 $250짜리 지폐를 발행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100달러도 아니고 200달러도 아닌 $250짜리 지폐입니다. 브랜든 비치 연방재무관 등 행정부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화가 담긴 $250짜리 지폐 시안을 제작하도록 조폐국을 압박하고 있다라고 전 현직 조폐국 직원 4명이 증언했습니다. 비치 재무관이 직접 지폐의 디자인을 제공하기도 했는데 이는 $250짜리 지폐 중앙에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커다랗게 새겨져 있는 형태였습니다. 지폐가 $250짜리인 이유는 올해가 독립 250주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행법상 지폐에는 사망한 인물의 초상화만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의 반발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에 반대하던 패트리샤 솔리맨의 인쇄국장은 지난달 다른 부서로 전보 발령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간 $100짜리 지폐는 현재 인쇄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 CNN이 부산의 대표 향토 음식인 복국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물 요리라고 소개하며 한국의 복어 문화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이 독성을 지닌 복어를 정교한 손질 과정을 거쳐 별미로 발전시킨 부산의 음식 문화는 물론 복국집에 얽힌 정치사까지 함께 다뤘습니다. CNN 트래블은 최근 독과 오명을 벗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물 요리 이런 제목의 기사에서 복어의 치명적인 신경독인 테트로도톡신이 포함되어 있지만 한국에서는 전문 조리사가 안전하게 손질해 즐기는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부산은 복국과 복불고기, 복사시미 등 다양한 복어 요리로 유명한 도시라고 소개했습니다. 복어는 조리 과정이 까다로운 식재료로 꼽힙니다. 내장과 눈, 혈액 등에는 강한 독성이 남아있을 수 있어 전문 자격을 갖춘 조리사만 손질할 수 있습니다. CNN은 한국에서 복어를 조리하려면 국가 자격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대부분 복어 전문점이 조리사 자격증을 식당 내부에 게시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한편 부산의 대표 복국집인 초원 복국도 기사에서 언급됐습니다. 지난 1992년 대선을 앞두고 지역기관장들의 선거 개입성 발언이 도청돼 논란이 된 사건이라고 소개하며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에 비견될 정도의 정치적 상징성을 지닌 공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재의 초원 복국은 정치적 논란보다는 복국 맛집으로 더 잘 알려져 있으며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부산의 대표 식당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고도 전했습니다.
0: 네, 트럼프 행정부가 빠르면 올 여름 쿠바 정권의 붕괴 가능성에 이미 대비하고 있다라는 보도입니다. 미국은 심지어 쿠바 붕괴에 대비해서 여차하면 군사작전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판단에 군사작전을 이미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사작전이란 반드시 뭐 쿠바를 침공해서 쿠바를 먹어버리겠다라는 것보다는 혼란, 대혼란이 생기면 군인들이 들어가서 무언가를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군사작전도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일각에서는요. 이대로라면 쿠바는 올여름에 없어질지도 모른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2: 미 행정부 관리들에 따르면 쿠바 정권은 올여름 최악의 고비를 맞을 전망입니다. 미국의 제재로 경제가 마비된 가운데 베네수엘라 등에서 들여오던 에너지 공급마저 끊겨 쿠바 국민들이 열대 기후의 여름을 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한 소식통은 날씨는 더울 것이고 사람들은 전기가 없다며 냉장이 안 되면 음식은 상하고 사람들은 분노하게 된다. 그들은 거리로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 7월 쿠바에서 수십 년 만에 벌어졌던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상기했습니다. 올해도 전력난에 치안까지 나빠지면서 쿠바 곳곳에서 크고 작은 반정부 시위가 잇따르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강요들은 쿠바가 이미 실패한 국가이기 때문에 스스로 무너질 것이며 미국이 쿠바를 해방해 접수하게 될 것이라고 공공연히 주장해왔습니다. 미국은 쿠바의 숨통을 계속 조이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금수 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달 초 쿠바 핵심 국영기업인 가에사와 거래 외국 기업을 제재하고 가에사 총괄 사장의 여동생도 체포했습니다. 가에사는 쿠바의 마쿠 실세인 라울 카스트로 전 공산당 총서기가 30년 전 설립한 군산복합체이자 쿠바 정권의 돈줄입니다. 미국은 라울 카스트로를 기소하며 신변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가에사에 대한 직접 제재 및 거래 기업에 대한 2차 제재는 쿠바에 그나마 남아있던 스페인, 파나마, 멕시코 등 외국의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철수로 이어질 것이라고 쿠바 제재를 담당했던 전직 재무부 관리는 예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 참모는 미국의 쿠바 압박이 전형적인 트럼프 방식이라며 적이 균형을 잃고 흔들리도록 압박을 가하고 반응을 지켜본 뒤 더 센 압박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집중하기 위해 쿠바에 대해선 속도 조절을 하고 있으며 쿠바 정권이 느린 속도로 고사하도록 단계적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미 행정부 고위 관리는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60일 휴전 연장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골자로 한 잠정 합의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합의 조건을 공개한 것으로 봐서 최종적인 협상이 이제 막판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뉴욕 맨하탄에서 지하 선로에 있던 정비용 열차에서 불이 나서 작업자 5명이 다치고 출근 시간대 뉴저지주와 뉴욕시를 잇는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오늘 화재는 새벽 1시 25분 허드슨강 터널 맨하튼 쪽 입구 외곽에 있던 엠트랙 정비 차량 엔진에 불이 붙으면서 시작됐습니다. 뉴욕 소방국은 소방차 46대를 동원해서 지하 선로 화재 진압에 나섰고 새벽 4시가 돼서야 큰 불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 화재로 현장에 있던 작업자 5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오늘 화재로 뉴저지주와 뉴욕시 맨하탄을 잇는 통근 열차 운행이 중단되면서 아침 출근 시간대에 뉴요커들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의료복지 예산 축소 정책 여파로 인해서 캘리포니아주의 공공의료 시스템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의 재정 기반이 흔들리면서 수백만 명의 보험 상실 가능성은 물론 병원 폐쇄와 의료 서비스 축소, 보험료 인상 등으로 인해 중산층까지 그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논란의 중심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서 지난해 연방의회를 통과한 HR1이라는 법안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전국적으로 저소득층 공공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예산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특히 메디케이드를 메디켈로 부르는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더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메디켈이라는 이름으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주민 약 3명 가운데 1명인 1,500만 명 정도가 이 메디켈에 가입돼 있습니다. 그동안 캘리포니아는 연방정부로부터 연간 약 70억 달러의 이 메디케일 재정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HR1 법안은 이를 크게 제한하면서 사실상 핵심 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내년에는 약 4만 4천 명, 내후년에는 무려 130만 명이 보험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료보험 상실이 단순히 개인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병원과 클리닉의 재정적인 악화, 또 응급실 과밀화, 그리고 의료 인력 이탈 등 연쇄적인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미국에서 집값과 렌트비, 생활비 등의 부담이 커지면서 시니어들 사이에서도 룸메이트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베이비부모 세대들이 생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타인과 집을 공유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룸메이트 연령층은 바로 65세 이상의 소위 베이비부모 세대들입니다. 이들의 전체 렌트 시장 비중은 지난 10년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 55세에서 64세 사이의 연령층 역시 두 번째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시니어 경제 전문가들은 과거에는 5, 60대가 이혼이나 퇴직 후 혼자서 원룸이나 스튜디오를 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원룸도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에 결국 룸메이트를 선택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개막이 임박한 가운데 이번 대회가 축구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의 머니게임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선 참가국이 기존 32개의 나라에서 48개 나라로 대폭 확대되면서 전체 상금 풀이 총액수가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우선 본선 진출국 전원에게는 대회 준비 지원금 250만 달러와 퀄리파잉 보너스 1000만 달러를 더해서 총 1250만 달러의 기본 참가 보조금이 모든 팀에게 기본적으로 지급됩니다. 여기에 본선 조별리그에 참여하는 48개국에 주어지는 성적 상금 900만 달러는 또 별도로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이 조별리그에서 탈락한다라고 해도 최소 조별리그에서 한 경기도 이기지 못하고 탈락한다 해도라도 최소 2,150만 달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16강이나 8강에 진출할 경우에는 각각 총액 2,750만 달러 또는 8강일 경우에는 3,150만 달러라는 거액이 축구협회에게 지급됩니다. 그런데 수익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FIFA는 중계권 그리고 티켓

0: 판매 등 추가 수익의 일부도 각국 축구협회에 추가적으로 분배할 예정이어서 실제 각국 축구협회와 선수들이 얻게 될 수입은 역대 최대가 될 전망입니다. 한편 우승팀에게는 기본적으로 최소 무려 6,250만 달러가 주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1: 1250만불, 1250만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혼잡을 피해 미리 투표하세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어느 투표소든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투표소를 찾으시려면 plan.lavo.gov를 방문하세요. 망설이지 말고 투표하세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선거관리국이 제공합니다.
5: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6: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5: 2133885600, 2133885600.
6: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5: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6: 융자나라 좋은 나라.
5: 융자라면 콜미
6: 2133885600, 2133885600.
7: 융자 나왔어요.
8: 우와 빠르네.
9: 이북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0: 뉴서울 호텔 내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3355100번.
11: 말도 안 돼! 음료 한 잔에 $25라고?
12: 세상에, 오늘 저녁 식비로 100달러나 썼다고 엄마한테 말도 못하겠어.
11: 요즘은 모든 게 다 비싸. 월세, 식비에 주유비까지.
12: 우린 좋은 학교도 나왔고 일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 걸까?
11: 게다가 삶은 전혀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 정치인들은 헛된 약속만 늘어놓고 우리에겐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해.
13: 그래서 난 주지사로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그는 확실한 결과를 내놓거든. 직접 사업을 일궈 성공시킨 뒤 자리에서 물러나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싸워왔잖아.
11: 맞아. 서민주택을 공급하고 물가를 낮추고 우리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안겨주려고 하잖아. 나는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13: 나도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14: 베티리 전 가조에게 감사관을 비롯해 존경하고 신뢰하는 지도자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는 톰 스타이어 2026 주지사 선거 캠프에서 지불했습니다.
15: 1등 회사 상호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16: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15: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16: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15: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얀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16: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15: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27-5500.
17: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0: 이어서 연봉 20만 불 받는 사람도 카드 빚에 허덕허덕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크레딧 카드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물가에 생활비가 불어난 데다가 이 카드 금리까지 20%대로 뛰면서 카드 연체율이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늘 아침 미국인들이 인플레이션과 높은 금리에 밀려서 크레딧카드 빚 상환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적인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실제로 뉴잉글랜드의 한 대형 병원에서 운영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올해 42살의 캐서린 클라크의 사례가 보도됐습니다. 그녀의 연봉은 19만 4천 달러, 약 20만 달러에 가깝게 받았습니다만은 체이스 사파이어 크레딧카드의 잔액은 1만 5천 달러까지 불어났습니다. 그녀는 매달 미니멈 상환액, 미니멈 페이먼트 572달러는 낼 수 있지만 카드 금리가 무려 26%에 달해서 원금은 전혀 줄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클라크는 친구들과의 외출을 줄였고 저녁에는 동네 체육관에서 접수원으로 이 투잡을 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직 카드 원금 줄이는 데에는 실패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연봉 20만 불을 받는 캐서린 클라크도 이 정도인데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은 불보듯 뻔하다라는 게 이 금융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이란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는 물론이지만 식비 상승, 주거비 상승, 의료비 등등이 모두 오르면서 크레딧카드 페이먼을 할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에 집 페이먼트를 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 이어서 차 페이먼트 그리고 전기세와 가스세 등 각종 공과금, 각종 비를 그 다음에 지불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비용들이 다 상승해서 결국은 크레딧카드 결제가 뒤로 밀리고 밀리고 하면서 페이먼트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욕 연준이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미국 내 크레딧카드 잔액 가운데 90일 이상 연체된 비율은 13.2%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15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당인 공화당 내부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선거 전에 크게 터질까봐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제를 정치로 보면 물론 그렇겠습니다만은 사실 경제도 정치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여서 트럼프한테 잘 보이면 마약 혐의도 그냥 패스 스토리입니다. 연방 법무부가 델시 로드리게스 이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에 대한 마약 관련 수사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은 어제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인 로드리게스에 대한 마약 관련 수사를 해오던 이 마이애미 연방검찰에게 수사 중단을 비공식적으로 지시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다른 베네수엘라 고위 인사들처럼 미국에서 기소된 적은 없지만 미국 마약단속국의 오랜 추적 대상이었습니다. 실제로 연방검찰과 FBI는 로드리게스가 임시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마약 밀매와 금괴 밀수 또 자금 세탁 의혹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후에 로드리게스를 임시 대통령으로 앉혔고 로드리게스는 트럼프 행정부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로드리게스에 대한 금융 제재를 해제해준 데 이어서 이번에는 마약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도 중단시켜줬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SNS를 통해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을 훌륭한 인물이다라고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트럼프한테 잘못 보이면 멀쩡한 사람도 아웃 스토리입니다. 지난해 CBS 방송에서 트럼프 행정부 눈치 보기라는 제목으로 현 정부의 치부를 폭로한 베테랑 기자가 시사 프로그램 60미니츠에서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어제 CBS가 간판 프로그램 60미니츠에 무려 11년간 제작과 출연을 함께해온 샤린 알폰시 기자와 재계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알폰시 기자 측은 CBS에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재계약 여부를 문의했었지만 계속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CBS가 결국 어제 돌연 계약 만료를 통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킨 셈입니다. 이에 대해서 알폰시 기자는 이번 결정은 보도국 전체에 대한 위협적인 메시지다라며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묵묵하게 일하는 기자에게 의도적으로 징벌을 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CBS는 간판 프로그램인 60미니츠를 아예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객원 기자를 대거 영입하고 라이브 이벤트 등을 더한다라는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서 알폰시 기자는 지난 60년간 이 프로그램의 공식, 이 프로그램의 포맷은 늘 같았다. 포맷을 바꾼다고 진실이 감춰지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CBS가 트럼프 행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을 개편하거나 출연진을 교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달 초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풍자해온 스티븐 콜베어의 The Late Show with Stephen Colbert를 폐지했고 또 지난 2월에는 20년간 60미니츠를 진행했던 앤더슨 쿠퍼 기자와도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트럼프한테 잘 보이면 마약 혐의도 그냥 패스. 하지만 트럼프한테 잘 못 보이면 그냥 아웃 스토리였습니다.

0: 오늘이 세계 장 건강의 날입니다. 자, 장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영양소, 식이섬유죠. 식이섬유는 장내 수분을 흡수해서 변의 부피를 늘리고 장 운동을 활성화시킵니다. 특히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죠.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전반적인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식사 후에 이렇게 식이섬유가 많은, 특히 단백질 분해를 돕는 천연 효소가 많은 과일을 곁들이는 것, 장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어떤 과일이냐입니다. 네, 체내에서 잘 흡수되지 않고 머무르면서 게스를 유발하는 단당류, 올리고당 등의 탄수화물 성분이 꽤 높은 사과, 배, 수박 등은 식후에 드시면 별 이점이 없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키위나 블루베리가 추천이 되는데요. 네, 실제로 뉴질랜드 오타고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를 한 연구에 따르면 기능성 변비, 과민성 대장증후군 증상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달 동안 매일 키위를 섭취하게 했더니 복통 완화, 변비 증상 개선, 뭐 배변 습관이 정상화되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네, 이때 먹은 키위는 그린 키위고요. 뭐 골드 키위도 참 좋습니다. 특히 100g당 바이타민 C 함유량이 150mg에 달해서 하루에 단 한 개로 성인 1일 바이타민 C 권장 섭취량을 훌륭히 채울 수 있으니까요. 자, 키위를 보니까 정말 입에도 다양한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양소 밀도가 가장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세계 장 건강의 날을 맞아서 이렇게 키위의 이점을 살펴봤습니다. 평소에 즐기는 분들은 네, 그린 키위는 특히 식후에 좋다더라 라는 말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유, 너무 쉬워서 잘 손이 안 가대 하시는 분들, 네, 새콤한 그 키위가 우리 장 건강엔 100점이라고 하니까요. 네, 그런 면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에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4: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5: We will fight for you.
4: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6: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 은퇴 구별 세일.
7: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6: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7: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틴 우양복 799불 하나 사면 두 번째 반값. 사계절용 콤비 자켓, 와이셔츠, 바지.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
6: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인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8: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지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전직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역시 한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9: 마크 플리도 후보, 세리토스 시의원과 시장, 그리고 교육위원. 지난 30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마크 플리도 후보. 오는 6월 2일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마크플리도 후보에게 투표해 주세요.
5: 이 광고는 Citizens for an Affordable California supporting Mark Pulido for Assembly 2026 sponsored by Airbnb 제공입니다. 주요 후원사는 Airbnb와 California Apartment Association입니다. 이 광고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 통제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10: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11: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10: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11: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10: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11: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10: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0: 성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주름이 맛있는 소반식당,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회계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 네, 한국에서는 오는 6월 3일 있게 될 6.3 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주요 격전지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후보들도 이제 이른 아침부터 투표소를 찾아서 한 표 한 표를 행사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선거 분위기가 바짝 달아오르고 있는 한국 소식, 한국 선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 부산 북구가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힙니다. 보수 단일화 무산으로 3파전이 형성되며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박빙 승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심에 걸맞게 사전투표 첫날부터 유권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졌고 후보들도 일찌감치 투표소를 찾아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3: 청와대에서 일한 일꾼이 된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난 20년간 발전 속도가 아쉬웠던 부분들을 다 극복할 수도 있게 될 겁니다.
4: 마지막 4일 동안 사력을 다해서 우리 보수를 지키고 또 북구를 지키기 위해서 제 한 몸을 불사르겠습니다.
5: 보수를 재건하고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박살내는 역사적인 선거입니다. 큰 책임감으로 그리고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2: 보수의 심장에서 격전지로 바뀐 대구시장 선거 후보들도 사전투표 첫날 나란히 부부동반으로 투표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접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두 후보 모두 승리를 자신하며 지지층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6: 이번에야말로 바꿔야 되겠다는 열망이 오히려 더 에너지가 더 솟아나고 있다.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선거 결과를 저는 뭐 제가 이길 거라고 저는 뭐 아주 넉넉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7: 각종 여론조사나 언론 등에서 치열한 초접전 양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대구시장 적임자임을 말씀드리면서
2: 5파전으로 치러지는 전라북도지사 선거도 여당의 조직력과 현직 프리미엄의 격돌이 주목받으며 첫날부터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는 당정청 원팀과 지역발전을, 무소속 김관영 후보는 여당 지도부를 향한 비호감 여론을 강조하며 투표를 마쳤습니다.
8: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우리 전북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 이번 선거는 전북을 살리고 정의가 실종된 민주당을 다시 살리고 또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2: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6.3 지방선거 주요 격전지 후보들은 첫날부터 투표소로 총출동하며 막바지 표심 공략에 주력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1: 이어서 심상치 않은 트럼프의 집토끼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 그래서 소위 트럼프의 집토끼로 불리우는 이 고졸 이하 백인 계층에서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했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백인 노동자 계층 유권자들은 지난 세 차례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물가 상승, 경제적 불안, 관세 부작용, 대외 군사작전 등을 계기로 이탈하고 있다라는 관측입니다. CBS 뉴스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 학위가 없는 고졸 이하 백인 유권자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 비율은 54%로 긍정평가 46%보다 처음으로 높았습니다. 고졸 이하 백인 유권자들은 2016년 대선 때부터 줄곧 굳건한 트럼프의 지지 기반이었습니다. 웬만하면 집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즉 웬만하면 이탈하지 않는 지지층이다라고 해서 트럼프의 집토끼라고 불리우는 세력입니다. 이들은 해외로 빠져나간 일자리를 되찾아서 세계화를 배척시키면서 미국 내에 여러분들의 일자리를 지켜주겠습니다라고 말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에 그야말로 열광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화를 배척해서 당신들의 그 단순한 노동 업무를 지켜주겠습니다라는 트럼프의 말에 열광했던 것입니다. 지난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는 고졸 이하 백인 유권자 가운데 3분의 2를 휩쓸었습니다. 그랬던 집토끼 지지층이 그러나 최근 분열하는 모습,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지지율 급락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다라고 정치 분석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고졸이야 백인 유권자들 사이에서 다른 것 다 빼고 경제 문제만 딱 놓고 본다면 경제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비율은 긍정평가 비율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높아도 적당히 높은 정도가 아니라 경제 문제만 놓고 본다면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무려 22%포인트 높게 나왔습니다. 사실상 두 배 높게 부정평가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트럼프의 집토끼들이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네, 이어서 트럼프에게 반기 든 ABC 방송국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으로 인해서 방송 면허를 예정보다 2년 일찍 심사받게 된 ABC 방송이 항의 서한을 공식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디즈니가 보유하고 있는 ABC 방송이 연방통신위원회 FCC에 자사 소유 TV 방송국 8곳에 대한 면허 갱신 서류를 제출하면서 이례적으로 이의신청서 형식의 서한을 첨부해서 보냈습니다. ABC는 이 서한을 통해서 FCC가 면허 조기 심사 명령을 내린 유일한 그럴듯한 이유는 정부가 싫어하는 발언을 한 방송국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노골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방송국이 정부를 상대로, 소위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노골적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특히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를 언급하면서 이 같은 명령은 불법적이고 자의적이며 위헌적이다라고까지 비판했습니다. 지난 4월 28일 FCC는 ABC 방송의 미국 내 8개 지국이 불법적 차별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조사해왔다라며 면허 갱신 신청서를 아직 2년이나 남았지만 지금 제출하라, 조기에 제출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마치 지금 면허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면 발급해주지 않을, 갱신을 시켜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방송국이 방송 면허를 갱신받지 못하면 방송국 문을 닫아야 합니다. ABC 방송으로서는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2028년 10월로 예정되어 있는 이 방송 면허 갱신 시점을 2년 넘게 앞당겨서 지금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라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ABC 방송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직후에 이런 명령이 나왔다라는 점에서 현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0: 변호사를 인생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3: 213-383-3838 213-383-3838.
14: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5: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상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4: 몸속의 열과 맹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5: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14: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5: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상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16: Your time to play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리의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자, 첫 번째 참가자.
17: 주문한 음료가 만들어지는 동안요.
16: 두 번째 참가자.
18: 네, 레스토랑에서 제 이름이 불리길 기다리다요.
16: 세 번째 참가자.
17: 오후에 정원을 가꾸고 난 후에요.
16: 훌륭한 대답입니다.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세 분 모두 정답입니다. 캘리포니아 라러웨이 스크래치에서 작은 재미 큰 행복. 재미감 있게 플레이하세요. 구매 플레이 또는 상품 수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3: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19: 아침에 맥도날드를 가져다 주는 사람은 좋은 친구죠. 그 친구가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를 가져왔다고요? 그 친구가 바로 베프죠. 그런데 그 베프가 샌드위치에 아이스 캐러멜 마끼아로까지 공수해왔다고요? 그런 소울메이트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20: 맥도날드의 아침으로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지금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두 개가 단돈 6불이거든요. 맥카페 하나 곁들여 감동 포인트까지 추가하세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와 함께 적용 불가. 단품은 정상 가격임.
21: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22: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21: 품격 있는 가정에 대한 선물
22: 우메캔.
23: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21: 감사한다면
22: 사랑한다면
21: 역시 우메캔.
22: 저도 우메캔을 받고 응? 싶어요.
23: 888-941-3311 우메캔.
0: 성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 이어서 미국을 따라하는 중국이 아니라 중국을 따라하는 미국 스토리 전합니다. 중국의 정찰풍선 사태로 외교 마찰을 빚었던 미국이 결국 같은 정찰풍선을 띄우기 위해서 풍선 도입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블로그에 따르면 최근 미국 육군은 고고도 정찰풍선을 도입하기 위해서 구매 신청서를 발부했습니다. 구매한 후 사용처는 인도태평양 사령부 본부가 있는 하와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운용 고도는 지상 약 18,000m에서 최고 무려 37,000m의 성층권으로 민항기 항로와 대공 레이더 탐지망보다도 오히려 더 높은 곳입니다. 정찰풍선 하나만으로도 수백 킬로미터 해역을 감시할 수 있으며 정찰기 1회, 즉 정찰 비행기, 비행기로 정찰하는 정찰기 1회 출격 비용의 아주 극히 10%도 안 되는 일부 수준으로 정찰풍선의 운영이 가능합니다. 야간과 악천후 등에서도 바다에 떠있는 함정이 어느 나라 것인지, 그리고 그 함정에서 나오는 엔진의 열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인원은 몇 명인지 등까지 싹 다 식별할 수 있습니다. 미 육군의 이번 정찰풍선 도입 사업은 2023년 2월 중국의 정찰풍선 사태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당시 미 육군은 미국 본토를 가르지르던 이상한 물체를 뒤늦게 발견한 뒤에 확인해보니 중국이 띄운 것으로 드러난 정찰풍선이었습니다. 결국 미국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앞바다에서 풍선을 격추시키면서 일단락됐습니다만은 이때부터 미국은 다급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당시 중국이 띄워서 운영한 정찰풍선은 5개 대륙 40여 개국에 걸쳐서 수백 개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도 지금 다급하게 정찰풍선을 도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을 따라하는 중국이 아니라 중국을 따라하는 미국이 된 셈입니다. 한국이 미국과 함께 시가총액 1조 달러 이상 기업 2개를 보유한 나라 반열에 올랐습니다. 삼성전자에 이어서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돌파했기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즉 시총은 어제 기준 1632조 884억 원, 1632조 88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달러로 1조 달러를 넘어선 것입니다. 삼성전자에 이어서 SK하이닉스까지 1조 달러 기업 반열에 합류하면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 1조 달러가 넘는 기업을 2개 이상 보유한 나라는 미국과 한국 딱 두 나라뿐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1조 달러 이상 기업 한 곳 이상을 보유한 나라는 넘쳐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 1조 달러가 넘는 기업 한 곳 보유한 나라는 국영석유 기업 아람코를 보유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세계 최대의 파운드리 기업 TSMC를 보유한 대만 두 나라뿐입니다. 한 나라에서 1조 달러 이상 기업 한 개를 보유하기도 이렇게 어려운데 대한민국은 두 개씩이나 보유한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에 따른 고유가의 충격으로 4월 들어서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지수 상승률이 약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연방 상무부는 4월 개인 소비 지출, 즉 PCE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8% 상승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2023년 5월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률입니다. 세부 항목을 보면 재화가 전월 대비 0.7% 올라서 4월 가격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이 개인 소비 지출 지수가 상승했다라고 하니까 경제가 좋아졌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소비 지출이 상승했다라는 것은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좋아져서가 아니라 이란 전쟁에 따른 고유가 충격 때문입니다. 유가가 높아지자 지출해야 할 돈이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를 반영해서 가솔린 및 기타 에너지 제품 가격이 전달 대비 무려 5.5%가 상승했습니다. 1년에 5.5%가 아니라 한 달 만에 5.5%가 급상승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개인 소비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개인 소비 지출, 즉 PCE 지수의 상승률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때문에 지난해 한 번 상승했다가 이어서 이번에 이란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충격이 잇따라 들이닥치면서 지난 2월 이후에 오름폭이 계속 확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3: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4: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5: 언니, 우리 이번 주말에 골프 치러 가자.
6: 누구랑? 우리끼리?
5: 아니, 골프 프로미에서 너무 재밌는 이벤트가 있더라고. 바로 쉽게 가입해서 신청해.
24: 티칭 프로와 함께 배우고 재밌는 골프 이벤트도 즐기는 새로운 골프 플랫폼
25: golfpromi.com.
26: 우사장님 주말에 뭐해?
24: 골프.
26: 누구랑 해?
24: 프로랑.
26: 어떻게 해?
24: 골프 프로미에서.
5: 맞춤형 티칭 프로를 만나고 다양한 골프 이벤트도 함께 즐겨보세요.
24: golfpromi.com.
27: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28: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27: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28: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27: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28: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27: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29: 화로로 간다.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30: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29: 장례비는요?
30: 공원묘지랑 다른 장에서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에서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29: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30: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2: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6: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2: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7: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8: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9: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10: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9: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10: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살 거야?
9: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11: 안녕하세요, 리웨이 펀딩 대표 브라이언 주입니다. 오늘은 복잡한 수입 증명 없이 간단히 융자받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영업자의 경우입니다. 1년치 은행 스테이트먼트만 가지고 융자가 가능합니다. 매상은 충분한데 여러가지 이유로 인컴택스가 부족하실 경우, 만약 비즈니스 구좌에 입금이 많이 되신다면 융자 은행은 이를 수입으로 인정하여 융자가 쉽게 나옵니다. 다음은 직장에 다니는 경우입니다. W2 없이 재직 증명만으로도 융자가 가능합니다. 직장에 오래 다니셨고 회사 사정상 실제 수입은 많은데 증명이 어려울 경우 이 방법으로 융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입 증명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세계인이 다 좋아하는 이 음악은 이글스의 Take It Easy 인데요 원래 이 음악은 이글스가 만든 게 아니라 잭슨 브라운이 거의 95% 거의 다 완성해놓고 있다가 마지막 한 소절을 만들지 못해서 완성을 하지 못하고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바로 옆집에 살던 이글스의 한 멤버가 우연히 만나서 그 한 소절을 만들어주면서 탁 완성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누가 탁 도와주면 마지막 하나만 어떻게 탁 도와주면 이렇게 잘 풀립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주말 그 한 소절 그 탁 도와주는 결정적인 휴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Take it easy 하시기 바랍니다.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봉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굿모닝 차차차 탱자 한미옥입니다.
4: 아니 갑자기 왜 석지? 존댓말 하다가 왜 갑자기 반말을 하지? 뭐야 이거?
3: 그런데요. 나쁘게만 볼 게 아니고요. 존댓말과 반말이 섞이는 사람이 특징이 이러하다고 합니다. 거리감을 재는 사람, 상대방과 가까워지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다 보니 두 말투가 함께 튀어나오는 거죠. 감정이 앞서는 사람, 순간적으로 감정이 올라오면 나도 모르게 본래의 말투가 드러나는 거죠. 가식이 아니라 솔직한 성격임을 보여주는 거죠. 존댓말과 반말이 섞이는 사람의 특징 세 번째,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 딱딱한 사회적 위계나 서열보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친밀감과 관계 자체를 더 중요하게 여긴대요. 마지막으로 존댓말 반말 섞어하는 사람 배려가 많은 사람이래요. 혹시 내가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면 어떡하나, 신뢰를 범하는 것은 아닐까 끊임없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요. 반말했다가도 갑자기 존댓말하면서 그러다가 감정이 이렇게 나오면 그렇지! 뭐 이러면서 반말하고 다소 말투가 흔들린다는 거죠. 그래요. 왜 그렇게 저기 은근히 반말하고, 어쩌면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요. 상대방과 가장 적절하고 좋은 관계의 거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노력하고 존댓말을 했다, 반말했다가. 이 존댓말은요, 우리 한국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 어쩌냐고 반말이야? 너 몇 살이냐? 이래서 비극적인 그런 일들이 있었죠. 말투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요, 누가 은근히 반말하면요, 어머 저 사람이 나랑 친해지고 싶은가 보다, 이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해 주자고요. 어머 5월이 벌써 이렇게 휘리릭 지나갔습니다. 하, 진짜 빠르지 않아요. 금쪽 같은 시간 고민하고 우울하게는 너무 아까워. 자, 이 곡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손잡으려고 한 곡 추실까요 했는데 음악이 마지막 곡이라서 아쉽게 끝나거나, 아니면 실제 그 사람과의 마지막 댄스였습니다. 자, 5월의 마지막 날 잉그버트 험퍼딩크의 The Last Waltz.

0: 언제 들어도 매력적인 잉글버트 험퍼딩크였습니다. 이분이 인도에서 자라셨어요. 그래서 얼굴도 보면 좀 인도인 같잖아요. 근데 전혀 섞이지 않은, 아빠는 영국인 뭐 군인이었나요? 영국 출신, 어머니는 독일계 혈통을 가진 영국인이었습니다. 그 식민지였던 인도에서 아버지가 부모님이 근무를 하셔서 인도 태생의 영국인일 뿐 인도인의 피는 섞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워낙 눈썹이 뚜렷하고 이국적인 이목구비이기 때문에 종종 오해를 받곤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믿어요. 왜냐하면 그 환경에 따라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제가 예전 뉴욕에서 동부에서 살면 이렇게 LA에서 오셨다는 부분은 보면 대부분 새카매요. 아무래도 햇볕을 받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LA 처음에 왔을 때는 어머 동부에서 오셨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뽀했나 봐요. 근데 지금은 저도 이제 캘리포니아 걸 이렇게 돼서 햇빛이 참 좋지요. 어디 가나 그래서 환경에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처한 이 상황에서 가장 그래도 내 주변 환경을 쾌적하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으로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도 얘기를 했더니 어제 그 스펠링비 파이널이 있었습니다. 최종 우승자는 슈레이 파리크, 역시 인도 학생이에요. 인도 학생들이 머리가 좋은가 봐요. 어쩌면 그 스펠링을 그렇게 빨리 너무 빨리 해서 심판관들이 제가 저거 맞나 했나 이래가지고 다시 영상을 되돌리면서 그것을 다시 점검할 정도로 그렇게 빨리 얘기하면서 동시에 땡 하고 이렇게 본인이 치면서 하는데 말도 못하게 어렵더군요. 올해의 결정적인 우승 단어는 바로 커셔라는 거랍니다. 이게 CASHAW, 우리 캐시넛하고는 발음이 조금 비슷하지만 철자가 달라서 아주 헷갈리기 쉬운 건데요. 이거는 호박, 이렇게 북미 지역에서 자라는 구부러진 큰 호박을 카시어라고 그런다고 해요. 너무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서 저게 뭐야 그랬더니 바로 라틴에서 나오는 그런 아주 그 문학적인 것부터 해서 여러 그런 단어들이, 그래서 사실은 이 코치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철저히 준비를 이 슈레이 선수가 했다고 그래요. 바로 란초쿠카몽가 출신의 14살 학생인데, 이번 우승이 더욱 감동적인 것은 지난번 대회에 나갔는데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머리가 하얘지는 바람에 아주 기초적인 단어 캘리퍼스, 요 철자를 들려서 학교 예선에서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엄청난 상실감에 빠져서 몇 달 동안 진짜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이 제한으로 인해서 올해가 마지막으로 참가할 수 있는 해였는데 마음을 다잡고 눈물의 제기를 한 끝에 이렇게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나에게도 마지막 라스트 왈츠처럼 뭔가 라스트 그 나의 전성기가 올 곳이요 라고 스루스루 대내임은 그렇게 간대요. 사실은 뭐 전성기가 뭐 필요합니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나의 아름다운 시절이다 라는 사람이 결국은 당신이 챔피언. 이제 주말도 그렇게 맞이하시면서요, 내가 처한 상황에서 가장 편안하고 그런 멋진 주말을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씨도 너무 좋네요. 자,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은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육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1: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83838.
5: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미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6: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5: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6: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7: 99세까지 팔팔하게.
8: 모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9: 아니, 갑자기 웬 청산별곡이야?
7: 청산까지 갈 필요 있나? 여기 다래가 있는데.
9: 어머나, 이게 그 화제의 새로 다래야? 디자인 진짜 예쁘다.
7: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맛도 엄청 화사해.
9: 우와, 진짜 소주 특유의 알코올 향이 거의 안 느껴지는데?
7: 제로 슈거니까 깔끔하게 상큼한 딱 12도의 마법이지.
9: 이거 한 잔이면 여기가 바로 청산이네.
7: 지금껏 보지 못한 달콤함의 진수. 국산 다래와 제로 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10: 부당 찜뜸의 명가 김영석 찜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찜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11: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10: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찜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12: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3: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2: 네.
13: 수영도?
12: 그럼요.
13: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2: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3: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4: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0: 새롭게 단장하고 여러분을 모십니다.
1: 최신 검안 기기와 막막 건강 검사까지 최고의 선생님들과 업그레이드된 최신 시설, 최상의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0: 모든 메디케어, HMO 보험과 각종 보험, 그리고 최신의 학생 시력 교정, 올도 케일 렌즈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한인 사회와 성장한 지난 50년 꾸준히 성원해 주신 모든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 봉사하는 서독 안경 검안과가 되겠습니다. 서독 안경.
2: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3: 안녕하세요. 지역 사활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2: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4: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5: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6: 굿모닝, 차차차! 이번 주 금요일 메가밀리온 잭팟 331밀리온 이상이라고 그러는군요. 더 크고 더 나은 메가밀리언스 제곡으로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뉴스 보면요 그런 거 많아요. 20불을 해서 복권 당첨이 됐는데 이거로 떡 사 먹거나 이러지 않고 다시 재투자를 해가지고 2밀리온이 된 사람 오늘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디 비치에 놀러 갔는데 놀러 간 김에 하나 사볼까? 이래서 5만 달러가 당첨이 됐기도 했고요. 하나님 나는 왜 복권이 당첨 안 돼요?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셨다 그러죠. 임마 일단 하나 사고 봐. 자 뭔가 그런 운을 타는 것도요. 열려진 그리고 릴렉스 하는 가운데 이렇다고 그래요. 자 오늘은요. 안젤라 장보험의 우리 제이정 씨 오셔서요. 메디케어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다. 제이정 씨 안녕하세요.
7: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 네, 오랜만입니다. 잘 네. 지내셨어요?
7: 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6: 개인적으로 저의 에이전트이시기도 해요. 네, 벌써 이제 이제 6월이 시작되는데 제이 씨는 그쵸. 좀 한가해지셨나요? 어쩌세요?
7: 아 그래도 이제 좀 많이 한가해졌고 다시 네. 또 이제 바빠질 시기가 다가오고 있죠.
6: 아, 네. 3월 말이 보험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라고 알고 있는데 바꿀 네. 수 있는 또 다른 기간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럼?
7: 네 그렇죠. 원래는 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3월 말이 마지막이고요. 네. 근데 이제 뭐 특별하게 이번 연도에도 그 재난이라고 해가지고 뭐 네. 윈터 스톰이나 뭐 네. 허리케인 뭐 이런 것들이 재난이라고 치는데 네. 캘리포니아는 주로 뭐 산불이나 이런 게 많죠. 그래서 네. 여전히 그것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네. 보험회사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것들도 사실 이제 5월 말이면 끝나고요.
6: 네.
7: 그래서 이제 6월이 시작이 되면은 사실상 보험을 바꿀 기회는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6: 아, 네. 그러면 지금은 어쨌든 한 번 더 바꿀 기회가 있는 거고
7: 네.
6: 이 기간이 없어지게 되면 네. 아무도 더 이상은 보험을 올해는 바꾸실 수 없는 거죠?
7: 그렇죠. 사실상은 그렇고요. 근데 하지만 뭐 특별한 케이스에 가지신 분들이 계시겠죠. 네. 뭐 이사를 하시거나 뭐 새로 메디케어를 받게 되시거나 또는 네. 뭐 지병이 있는 분들은 뭐 C-SNP이라는 네. 보험도 있고요.
6: 네.
7: 또는 메디케어, 메디칼 둘 다 갖고 계신 분들은 네. 뭐 D-SNP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특별한 케이스들도 있으니까요. 만약에 네. 혹시나 본인이 이런 거에 해당되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네. 말씀 들어보고 어떤 거에 해당이 되신다 알려드릴 수가 네. 있습니다.
6: 만성질환을 갖고 계시다거나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해당이 되니까
7: 그쵸.
6: 내가 이런 특별한 케이스에 해당됐다 하시는 분들은 지체 말고 전화 주셔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젤라장 보험 323-707-4242 제이정 씨는 714-715-4911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7: 네, 오늘은 뭐 이제 특별한 가입 기간도 딱히 뭐 이제 다 지났고 하니까
6: 네.
7: 이제 좀 기본을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뭐 예를 네. 들어서 메디케어 파트 A, B, C, D 우리가 네. 다는 알고 있지만 좀 정확히는 모르는 주제 같아요.
6: 네.
7: 그리고 또 요새 65세가 새로 되시는 네. 분들이 또 많기 때문에 61년생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뭐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 좀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예, 얘기를 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6: 아, 61년생 네. 소띠들이 이제 드디어 메디케어로 진입을 합니다.
7: 네.
6: 네. 그러니까 이제 65

0: 되치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메디케어를 준비하시면 될까요?
1: 네, 이제 61년생 분들께서 이제 내 생월 기준으로 네, 3개월 네. 전 그리고 3개월 후 요 총 네. 7개월이 처음 메디케어를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네. 그리고 요때는 메디케어의 파트 A와 파트 B를 신청을 하는 기간이고요.
0: 네.
1: 그리고 가입 조건은 파트 A 같은 경우에는 내가 미국에서 10년 동안 세금복을 하셨으면 네.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보험이고요.
0: 네.
1: 그리고 만약에 10년이 안 되시면은 네. 내가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근데 네. 그 금액이 이제 뭐 내가 세금보고 한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0: 네.
1: 뭐 적게는 280불부터 많게는 매달 500불까지도 내셔야 되니까 좀 네.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0: 네.
1: 그래서 사실 10년 동안 택스보고를 하신 기준으로 신청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0: 네.
1: 또 파트 B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5년 이상 거주를 하면은 내가 매달 202불 90전을 이번 연도 기준입니다.
0: 네.
1: 내고 이제 살 수 있는 보험입니다. 파트 B는요.
0: 네.
1: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내가 네. 만약에 한국에 나가 있거나 혹시나 뭐 내가 65세가 된 걸 까먹었다.
0: 네.
1: 그래서 요 기간을 놓치고 신청을 안 해버리면
0: 네.
1: 이 파트 B는 내가 평생 동안 내야 되는 페널티가 부과가 됩니다.
0: 오 마이 갓.
1: 그게 네. 이제 보험료의 10%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0: 네.
1: 이번 연도가 202불 90전이니까
0: 네.
1: 10%면 한 20불 정도 되겠죠.
0: 네.
1: 그게 내가 신청 안 한 1년마다 10%씩 계속 올라가요.
0: 어머나.
1: 죽을 때까지.
0: 어머나 너무하네요.
1: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기간은 반드시 놓치지 마시고
0: 아니,
1: 신청을 하셔야 돼요.
0: 아니 왜 이렇게 벌금을 평생
1: 불려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게 법입니다.
0: 어리버리 네. 못 챙기면 완전히 평생 벌금을 내야 하는 무지막지한 거예요. 이거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메디케어 신청 기간 놓치시면 평생 페널티가 붙게 된다니까.
1: 그렇죠.
0: 이번에 61년생 이제 소띠 되시는 분들은
1: 네.
0: 자기 생일이 있는 달 전후로 3개월 또 3개월 해서
1: 네.
0: 7개월 기간에 꼭 우리 제이씨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나요?
1: 그럼요. 네. 네. 일단 사실 메디케어 파트 A와 B는
0: 네.
1: 저희 같은 이제 중개인들이 직접 신청을 해주는 건 아니고요.
0: 네.
1: 근데 이제 SSA 그러니까 소셜 국하고 국을 네. 통해서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0: 네.
1: 근데 이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보니까
0: 네.
1: 이 ssa.gov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0: 네.
1: 거기에 아이디가 있으신 분들은 내가 몇 살 때 연금을 얼마 받고 뭐 이런 것도 다 확인이 가능하시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신청하는 것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시작을 해드리면
0: 네.
1: 이제 결과가 나오면 운이 좋으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고요. 근데 보통 한국인을 제가 신청 도와드리면 시민권자들은 한 열에 한 여덟 그 정도는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가고
0: 네.
1: 나머지 두 명은 시민권을 가지고 오라 그래요. 신청하고
0: 네.
1: 나면
0: 네.
1: 그럼 이제 소셜 오피스에 네, 원본을 들고 가셔야 됩니다.
0: 네. 네.
1: 그리고 요새 이번 연도부터는 소셜 국에 가실 때 반드시 네. 약속을 하시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워크인이 안 돼요.
0: 네.
1: 그래서 신청하시고 한 네. 2주 정도 후에 소셜 네. 오피스에 약속 잡으시고
0: 네.
1: 그 사람들이 필요한 다큐멘트 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0: 네.
1: 근데 영주권자들은 대부분이 다 가지고 오라고 해요.
0: 네. 네.
1: 영주권뿐만 아니라 내 proof of age, 내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0: 네.
1: 그거는 그 영사관에 가셔가지고
0: 네.
1: 가족관계 증명 등본이 있어요. 증명서. 그걸 띄어가지고 가셔야 돼요.
0: 아, 그렇군요. 네.
1: 근데 다행히도 그걸 번역을 하거나 공증을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이 그냥
0: 네.
1: 한국말로 된 걸 띄어서 가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0: 숫자니까.
1: 그렇죠.
0: 네. 네.
1: 그리고 이제 특히 LA에는 네. 한국 사람들도 일을 되게 많이 해요.
0: 네.
1: LA 소셜 오피스는.
0: 네, 네.
1: 그래서 이제 번역이 따로 필요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0: 네, 다행이네요.
1: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만
0: 뭐 붙이면 복잡한데.
1: 그렇죠. 네.
0: 오,
1: 그런
0: 다행이네요.
1: 것만 가지고 가시면 네. 되고요.
0: 네.
1: 그래서 거기서 보면 때때로는 이거를 우편으로도 붙일 수 있게 해놨어요.
0: 네.
1: 절대 원본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0: 네.
1: 우편으로는 절대 보내지 마시고요. 저희 손님 중에서 진짜 잃어버리신 분들 계세요.
0: 아.
1: 보냈다가 원래는 돌려줘야 되거든요.
0: 네.
1: 근데 진짜 가끔가다가 안 돌려받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불편하시더라도
0: 네.
1: 꼭 가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0: 아, 우리 동네 소셜 오피스가 네. 어딘가 이 정도는 네. 알고 계시면서 또 다소 듣기 복잡하니까 아무래도 메디케어 신청 경험이 많으신 우리 제이 씨에게
1: 네.
0: 도움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 714-715-4911 714-715-4911입니다. 자, 그럼 이제 메디케어 파트 A, 파트 B를 신청했으면 이게 끝인가요?
1: 이제
0: 아니죠?
1: 이게 네. 신청을 하면 네.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기 앞서 A, B, C, D가 있다고 했는데
0: 네.
1: 각 파트가 뭘 커버하는지 네. 좀 이제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파트 A일 경우에는 명칭이 hospital로 되어 있어요.
0: 네.
1: hospital 하면 병원이죠.
0: 병원.
1: 그러니까 깔끔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병원에 입원을 했었을 때
0: 그게 A?
1: 네, 뭘 하느냐. 병원에 입원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A입니다.
0: 네, 수술비, 네,
1: 그렇죠.
0: 병실 입원비.
1: 그렇죠. 네, 네,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뭐 도구, 거기서 와서 의사들도 돈을 따로 줘야 되죠.
0: 네.
1: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입원 관련된 게 A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0: 네.
1: 간단하게. B 같은 경우에는 medical이라고 되어 있어요. 의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메디칼 보험과는 관련이 없고
0: 네.
1: medical이라고 해서 의료 관련된 뭐냐면 내가 주치의를 보는 거. 전문의를
0: 네,
1: 보는 거,
0: 네.
1: X-ray, 검사, 피검사, 뭐
0: 아.
1: 이런 대장 내시경 이런
0: 네.
1: 모든 것들이 파트 B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 흔히 생각하는 내가 병원 관련된 서비스를 받는 거가 파트
0: B구나.
1: B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 그리고 무조건 네. 병원에 입원하면 A.
1: A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 A로 가면
1: 네.
0: 안 되는데.
1: 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A하고 B 둘 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0: 네.
1: 내가 A하고 B가 나오면 메디케어는
0: 네.
1: 그 A하고 B 비용의 80%만 커버를 해줍니다.
0: 네.
1: 그러면 그것만 갖고 있으면 내가 20%를 내야 되잖아요.
0: 네.
1: 그래서 내가 그 나머지 20%를 커버하기 위해서 들은 보험이 파트 C. 네.
0: 네.
1: 파트 C 또는 이제 다른 거는 이제 메디갭이라는 게 있는데
0: 네.
1: 그거는 이제 또 아주 디테일한 설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제껴두고
0: 네. 네.
1: 대부분이 가입하시는 파트 C 메디케어 우대보험이라고 하죠. 메디케어
0: 네.
1: 어드밴티지라고
0: 네.
1: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 보험은 HMO를 가입을 하십니다.
0: 네.
1: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광고들에 나오는 대부분들 그게 이제 파트 C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 네.
1: 광고 보면 뭐 치과가 얼마니 뭐가 얼마니
0: 아, 네.
1: 이런 추가적인 혜택이 많잖아요.
0: 네, 네.
1: 그런 것들은 다 이제 파트 C HMO 보험에서 제공을 해주는
0: 네.
1: 혜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이를테면 저희 광고에도 많이 나오시는 뭐
1: 네.
0: 클레버
1: 네, 네, 네.
0: 또 뭐 아스티바
1: 네,
0: 뭐
1: 네, 네,
0: 이런
1: 등등의
0: 쪽이 다 그런
1: 그렇죠.
0: 거죠.
1: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0: 파트 C까지
1: 맞습니다.
0: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D는 또 언제 가입을 하나요? 그렇다면?
1: 네, D는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린 이유가
0: 네.
1: 이 파트 C 보험들이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0: 네.
1: 다 파트 D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부르는 명칭이 MAPD라고 하는데
0: 네.
1: 이제 Medicare Advantage Prescription Drug
0: 네.
1: 플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0: 네.
1: 이런 플랜에 가입을 하면 C하고 D까지 다 커버가 돼요. 그래서
0: 네.
1: 내가 A하고 메디케어 B를 신청을 해서 그 카드 빨간 줄 파란 줄 그려진 카드를 받고 요 파트 C까지 가입을 했다.
0: 네.
1: 그러면 이제 그때 비로소 A, B, C, D가 다 커버가 끝난 겁니다.
0: 네.
1: 네.
0: 그러면 이 C, D 보험을 결정할 때 손님들이 보셔야 될 중요한 사항들이 있을까요?
1: 그렇죠. 아무래도
0: 네.
1: HMO이기 때문에
0: 네.
1: HMO의 특성이 내가 주치의가 있다는 거죠.
0: 네.
1: 그리고 그 주치의가 속해 있는 메디컬 그룹이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내가 다니는 의사가 지금 현재 HMO 보험과 계약이 되어 있는지
0: 네.
1: 또한 메디컬 그룹이 계약이 되어 있는지를 일단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것이고요.
0: 네.
1: 그리고 파트 D도 커버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0: 네.
1: 내가 복용 중인 약이 있으면
0: 네.
1: 약도 반드시 가입하시기 전에 컨펌을 하셔야 됩니다.
0: 아.
1: 약은 커버가 되는지 커버가 되면은 내가 지불해야 되는 코페이는
0: 네.
1: 얼마
0: 네.
1: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확인을 하신 후에
0: 네.
1: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혜택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0: 네.
1: 그리고 추가적인 혜택보다도 사실 이게 건강보험이기 때문에
0: 네.
1: 기본적인 또 혜택들이 있지 않습니까?
0: 네.
1: 내가 입원을 할 때 입원비는 얼마인지 수술을 받으면 얼마인지
0: 네.
1: 암에 걸렸을 때 방사능 치료받을 때 얼마인지
0: 네.
1: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혜택이에요.
0: 네.
1: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혜택이 마음에 드신다면
0: 네.
1: 일단 이제 1순위, 2순위를 다 컨펌 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광고에 많이 나오는 치과는 얼마고 안경은 얼마고 그로셔리는 얼마고 이런 혜택입니다.
0: 네.
1: 대부분 가입을 하실 때 순서가 많이 바뀌죠.
0: 아,
1: 왜냐하면 광고에 네. 뜨는 게 혹하거든요.
0: 네.
1: 내가 장 볼 때 얼마 준다더라.
0: 네,
1: 그리고
0: 네.
1: 옆에 권사님은 치과를 했는데 뭐 2,000불을 했다. 근데 왜 나는 이게
0: 네.
1: 안 되냐. 근데 이 보험이라는
0: 네.
1: 것이
0: 네.
1: 정해져 있는 금액을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혜택이 확 좋으면 다른 혜택은 안 좋아요.
0: 아.
1: 모든 게 좋을 순 없어요.
0: 그쵸.
1: 모든 게 좋으면 다 그
0: 네.
1: 플랜에 들겠죠.
0: 아.
1: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 가입을 하시게 되잖아요. 어떤 단점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무조건 다 확인하신 후에 네. 가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아,
0: 그러니까 주치, 네. 메디컬 네. 그룹 네. 그리고 약 네. 기본적인 의료 혜택을 본 후에 추가적인 혜택을 보라는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1: 맞습니다. 가장 네. 이 우리가 말하듯이 건강보험이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내 건강 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기본적인 혜택들을 먼저 살펴보시고 네. 그 후에 추가적인 혜택을 살펴보시는 게 좋다고 저는 그렇게 네.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되게 많죠.
0: 네.
1: 그래서 반드시 이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0: 바로 저의 에이전트이시기도 합니다. 너무 일 잘하시고 너무 친절하시고 아, 항상 연락하면 탁 되는 바로 안젤라 장보험이 우리 제이종 씨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323-707-4242 안젤라 장보험 323-707-4242 우리 제이종 씨 너무 정말 건실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만 봐도 믿음이 가죠. 메디컬 뭐 이런 보험 메디케어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아유 나 이거 좀 나 모르겠어 이러면 다 그렇게 정말 나서서 봉사를 해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714-715-4911 우리 제이정 씨 전화번호 714-715-4911 714-715-4911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정말 여러 가지 메디케어 잘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나를 위한 나랑 딱 맞는 에이전트가 정말 필요해로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에이전트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중에서
1: 그렇죠. 네.
0: 안젤라 장보험을 우리 또 네. 제이 씨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 네. 끝으로 말씀해 주시고
1: 네. 네. 일단 사실 안젤라 선생님도 여전히 저희하고 같이 일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보험은 그 보험 책자에 나와 있는 것만 보고 가입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그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사실 실무가 좀 결정을 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는. 그래서 사실 책에는 뭐 치과가 얼마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치과 혜택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치과 의사한테 가서 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가이드해주고 이런 것을 좀 잘 알려면 경험이 누구보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는 단연 이제 엔젤라 선생님 뭐 30년이 넘으셨기 때문에 너무 많으시고 저 또한 지금 거의 15년째 지금 여기서 종사를 하고 있어서 경험이 많다고 자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는 오피스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에이전트를 선택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에이전트를 했는데 연락이 안 돼요. 저희는 네. 연락이 안 되면 네. 연락이 안 될 일도 없지만
0: 네.
1: 사무실에서 그냥 오시면 돼요.
0: 네.
1: 도망갈 수도 없어요.
0: 네.
1: 그래서 저희는 도망갈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네. 일을 무조건 해결을 해드립니다.
0: 네, 사무실이 네. 바로 한인타운 중심에
1: 네.
0: 저희 있죠?
1: 육가하고 버질에 있습니다.
0: 육가하고 버질.
1: 거기 그 그랜드 메디컬 센터 그 네. 예전에 그 차민영 선생님
0: 네.
1: 그 메디컬 센터 바로 그 근처에 있고요.
0: 네.
1: 미주 보건 방송 예전에 있던 그 건물에 있습니다.
0: 거기를 자꾸 들락날락 하시면 네. 여러 가지 정보도 받고
1: 그렇죠.
0: 도움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네. 2082님이 예를 들어서요 수술하러 병원에 들어가서 수술할 때는 무슨 보험을 들어야 합니까? 어떤 보험회사가 더 유익할까요?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어요.
1: 아, 제가 여기서는 특정한 보험을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0: 그쵸?
1: 법상.
0: 예.
1: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병원 같은 경우에는
0: 네.
1: 각 보험회사마다 제공하는 혜택들이 다 틀려요.
0: 네.
1: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어떤 보험은 병원 입원했을 때 제로 달랍니다. 병원 입원했을 때 수술을 하든 뭘 하든 다 제로.
0: 네.
1: 네, 하나도 내는 게 없고요.
0: 네.
1: 근데 어떤 보험은 처음 5일간 매일 100불씩 내야 되는 보험도 있고
0: 네.
1: 어떤 보험은 6일에서 며칠까지만 얼마씩 내야 되는 보험도 있고
0: 네.
1: 어떤 보험은 90일까지만 커버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보험 특성이 다 다르고 혜택이 다 다르기 때문에
0: 네.
1: 사실 이런 거는 이제
0: 그 사람 상황에
1: 그렇죠.
0: 맞게
1: 그리고 그것만 또 보면 안 되겠죠.
0: 네.
1: 그것을 가기 위해서 메디컬 그룹도 있을 것이고 리퍼럴도 네. 필요할 것이고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짧게 제가 상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0: 네, 네.
1: 그래서 본인의 뭐런 상황과 뭐 본인이 질병을 갖고 계실 수도 있을 것이고
0: 네.
1: 그래서 거기에 맞는 최선의 플랜은 어떤 것인가를 좀 상담을 통해서
0: 네.
1: 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0: 네, 우리 2082님 네. 들으셨죠? 우리 제이 씨한테 전화 주시면 아주 상세하게
1: 네.
0: 가장 베스트를 뽑아주실 것 같습니다. 714-715-4911 714-715-4911입니다. 네, 네. 저희정 씨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2: 지금까지 안젤라 장범의 제이정 씨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전화번호 323-707-4242. 우리 제이정 씨는 714-715-4911, 714-715-4911입니다. 이번에 소띠 되시는 분, 61년 우리 소띠 오빠 언니들 잊지 마시고 꼭 메디케어 상담하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놓치면 벌금이 평생 간대요. 세상에나. 그러면 안 되죠?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지는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육년근 에브리원 홍삼스틱. 넷박스를 99불에 대박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바베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차차차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3: 안녕하세요. 타임 1, 2, 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4: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3: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본 파트너 타임 1, 2, 3.
5: 라디오 서울과 홈쇼핑 월드가 함께하는 서른도 콘서트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펼쳐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팡 매장은 비치와 멜번에서 티켓 구매 가능합니다. VIP 티켓은 가수 서른도와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서른도 공연 티켓 구매도 홈쇼핑 월드.
6: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함께 차차차.
7: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8: 저압력 냄비로 폭풍 인기몰이를 했던 알텐바흐, 이번엔 프라이팬입니다.
9: 독일 110년 전통 기술력으로 완성된 알텐바흐 프라이팬과 웍 김수전기 있고
8: 포스코 스테인리스와 티타늄 코팅으로 더 강하고 더 오래 더 건강하게
9: 20cm, 28cm 프라이팬부터 웍 프리미엄 세트까지 $30대부터 다양한 구성 지금 김수전기에서 만나보세요.
8: 건강한 주방, 맛있는 음식, 행복한 하루 김수정기가 함께합니다. 김수정기.
10: 마크 플리도 후보, 세리토스 시의원과 시장, 그리고 교육위원. 지난 30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마크 플리도 후보. 오는 6월 2일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마크 플리도 후보에게 투표해주세요.
11: 이 광고는 Citizens for an Affordable California Supporting Mark Pulido for Assembly 2026 Sponsored by Airbnb 제공입니다. 주요 후원사는 Airbnb와 California Apartment Association입니다. 이 광고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 통제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0: 어머, 방송 사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블랭크가 얼마나 됐는지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아, 왜 광고가 제대로 쭉 안 나갔을까? 제가요, 아침에 물을 좀 많이 마셨더니 화장실을 안 다녀오고 그냥 할까 했는데 그러면 사고 날 것 같아가지고 얼른 뛰어갔다 왔어요. 그런데 광고가 이 블랭크가 있어서 잘 모르겠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적을 이런 침묵을 지키시면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자, 오늘은 바로 우리 세종바이오텍의 우리 대표님 모시고, 우리 데이비서 대표님 모시고 오늘 퀴즈 선물 받는 시간이죠.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네.
0: 정말 제가 달리기를 너무 잘해서 제가 휙 지나갔다면 뭐야 지금 뭐가 지나갔어 이러는데, 제가 사실 네. 1분 만에 갔다 온 것 같은데 사실 살짝 블랭크가 났나요? 어땠어요?
1: 잘 네. 모르겠고요. 네, 네. 괜찮고요.
0: 네, 죄송합니다.
1: 그 LA 도는 날씨 좋죠? 네.
0: 모처럼 좋아요. 어떤가요, 버지니아는?
1: 네, 여기 동부도 오늘 아주 쾌청한 날씨입니다. 기분 네. 좋습니다.
0: 네. 5월 딱 이제 마무리가 이렇게 되고 월요일부터 네. 6월 1일이 시작되니까 아주 깔끔한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죠?
1: 지난주에도 저 네. 퀴즈 했는데 네. 요즘 요 금요일 요 시간이 네. 아주 기다려지는 시간인 것 같아요.
0: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많은 분이 참가하셨나 궁금합니다.
1: 네, 지난주에 리포존 네. 비타민 C 드렸는데
0: 네.
1: 다섯 분에게 드렸는데 네. 역시 그 우리 직원이 이제 선착순 다섯 분에게 전화드리잖아요.
0: 네.
1: 정답자. 네. 그랬더니 막 비명 소리를 지르시는 분이 계셨어요.
0: 어머나 세상에, 그 에너지가 얼마나 좋을까요? 네. 네.
1: 또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거 당첨돼봐요. 그런 분도 계시고.
0: 네.
1: 네. 자, 지난주 당첨자 다섯 분 끝전화번호 네 자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0: 네.
1: 8499 축하합니다.
0: 8499. 네.
1: 1033.
0: 1033.
1: 6363. 전화번호 아주 좋네요.
0: 네.
1: 6363. 그 다음에 6082.
0: 6082.
1: 마지막으로는 3610.
0: 3610. Congratulations. 언제 들어도 좋은 Congratulations. 야, 축하드립니다.
1: 그 네. 정답자 다섯 분은 이미 선물 네. 아주 뭐 기쁜 마음으로 받아가셨고요.
0: 네.
1: 그 우리의 면역력이나 피부 건강,
0: 네.
1: 또 비타민 C는 뭐 젊음 유지에도 좋고,
0: 네.
1: 또 우리 한미옥 씨처럼 이른 아침에 또 방송 준비하시느라고 분주하신 피곤하신 분들에게도 네. 비타민 C는 필수적인 영양소가 됩니다.
0: 아, 그게 진짜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비타민 C는.
1: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요 세종바이오텍의 신제품은 제가 뭐 지난 그 정규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0: 네.
1: 리포존 비타민 C.
0: 네.
1: 리포존 비타민 C. 그래서 위장 장애 문제도 해결을 하고
0: 네.
1: 비타민 C가 이제 흡수가 잘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0: 네.
1: 이 문제도 잘 흡수가 됐기 때문에, 자, 드시는 분들, 이 기왕에 선물 받으신 분들
0: 네.
1: 하루에 한 캡슐 꼭 드시고, 요거는 두 달분이 한 병에 들어 있습니다.
0: 네, 획기적인 신제품.
1: 그렇죠.
0: 네.
1: 꼭 드시면서 효과를 충분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이 바이타민 C, 이 속이 안 좋은 분들한테 굉장히 안 좋잖아요. 쓰리고 이러는데 리포 좀 특별한 네. 획기적인 신제품으로. 속쓰림이 없이 위를 통과해서 대장에서 흡수가 되게 하는
1: 맞습니다.
0: 네, 하루 한 알로 충분한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네. 선물을 주실지 네 기대가 됩니다.
1: 네. 역시 오늘은요
0: 네.
1: 조금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0: 네.
1: 자, 뭐냐면요 지금까지 6개월을 제가 했는데
0: 네.
1: 매주 거의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하시는데
0: 네.
1: 한 번도 상품을 받지 못했던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0: 네, 네.
1: 조금 늦어가지고 왜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무래도.
0: 네, 네.
1: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선물을 받지 못했던 분들에게
0: 네, 네.
1: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네.
1: 좋죠. 그래서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이나 또 이렇게 조금 전화 이렇게 하는 것에 익숙지 않은 분들, 이게
0: 네.
1: 선착순이다 보니까
0: 네.
1: 젊은 분이나 이렇게 센스가 있는 분들한테는 빨리빨리 당첨이 되고, 어떤 분들은 막두번 받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0: 네.
1: 세번 받는 분도 계신데, 자, 오늘은 잘 들으세요.
0: 네.
1: 지금까지 우리 저 미옥 씨도 이런 거잘 못했을 것 같아요.
0: 네, 뭐요?
1: 그러니까, 자, 지금까지
0: 네.
1: 한 번도 당첨되지 않았던 분들.
0: 아,
1: 네, 그런
0: 그런
1: 분들에게
0: 분들만.
1: 기회를 드릴, 뭐, 오늘 다섯 분 했는데, 오늘도 안 되면 뭐, 그건 전화할 수 없고요.
0: 네.
1: 이제부터는, 오늘은 지금까지 몇번 했어도 한 번도 당첨이 못 됐어요. 저는 똥손인가 봐요. 그런 분들이
0: 네.
1: 계시는데, 그게
0: 네.
1: 아니고요. 오늘은 한 번도 당첨되지 못했던 분들에게 퀴즈를 내드리면,
0: 네.
1: 다섯 분에게, 선착순 다섯 분에게, 오늘도 가장 요즘에 인기인, 리포존 비타민 C, 리포존 비타민 C를 한 병씩 드릴 테니까,
0: 네.
1: 한 번도 당첨되지 않았던 분들, 오늘
0: 네.
1: 기회를 잡으시기
0: 아, 네. 한 번도 당첨되지 않은 분들만 응모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1: 바랍니다.
0: 세종바이오 어떻게 리포존 비타민 C 한 병을 걸고
1: 네.
0: 자, 응모 방법은?
1: 오늘 방법은요,
0: 네.
1: 일단 제가 전화번호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0: 네.
1: 혹시 처음 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213-383-8899.
0: 네.
1: 213-383-8899번인데,
0: 네.
1: 우리 이제 요 전화로 제가 퀴즈를 내면 요 전화에다가 음성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0: 네.
1: 정답은 뭐, 정답 몇번 해가지고 음성을 남기시면, 선착순 정답자 다섯 분에게 선물로 리포존 신제품입니다.
0: 네.
1: 리포존 비타민 C 2개월분인데 한 병씩 드릴 텐데, 자, 오늘은 한 번도 당첨되지 않았던 분들이니까
0: 네.
1: 여러분들 중에 이제 기회가 더 많아진 겁니다.
0: 네.
1: 그러니까 오늘 꼭 당첨이 되셔서 하시면 좋은데, 오늘은 제가 뭐 제품에 대한 설명 길게 안 하고요.
0: 네.
1: 우리 한미옥 씨가 바로 퀴즈를 부탁합니다 하면은
0: 네.
1: 제가 바로 퀴즈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0: 네. 자, 세종 바이오텍의 획기적인 신제품 비타민 C, 리포존 비타민 C 한병 선물로 걸고 다섯 분을 모십니다. 한 번도
1: 네.
0: 응모하지 않으신 분들만 213-383-8899로 전화를 주세요. 213-383-8899. 문제 주세요.
1: 드리겠습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전화 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것이 우리 회사 제품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 세종바이오텍이 어떤 제품을 설명하는지 알아맞히는 겁니다.
0: 네.
1: 그래서 제가 요 제품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1번, 2번, 3번, 4번 제품 이름을 얘기하면 정답을 그 제품 이름을 맞추시든지, 아니면 번호 몇번 하시면 되는데, 자, 어떤 제품을 설명하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0: 네.
1: 좋습니다. 세종 바이오텍의 주요 제품 중에 하나로 원료가 우리나라의 전통 솔잎입니다. 벌써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0: 네.
1: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한다는 뜻에서 혈관 청소부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0: 네.
1: 이 제품은 의약품 제조 기준인 GMP 기준으로 제조된 캡슐 제품입니다. 자, 제가 지금 어떤 제품을 설명한 건데요. 자, 예를
0: 네.
1: 드리겠습니다. 1번, 세종 후코이단. 2번, 세종 뇌보강. 3번, 세종 송보강. 4번, 세종 유산균. 자, 이 중에서 어떤 제품을 제가 설명했는지 여러분 맞추시면 되는데,
0: 네.
1: 어떤 분은 제 셀폰으로 전화, 저한테 셀폰으로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0: 네.
1: 자, 213-383-8899번으로 전화하셔서 정답 몇번 하셔도 되고, 제품 이름을 얘기하셔도 되는데,
0: 네.
1: 제가 빨리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0: 네.
1: 제가 설명하는 제품은 어떤 제품을 설명하는 건가요? 잘 들어보세요. 세종 바이오텍의 제품으로 원료가
0: 네.
1: 우리나라 전통 솔잎입니다.
0: 네.
1: 혈관을 깨끗이 청소한다는 뜻에서 혈관 청소부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0: 네.
1: 의약품 제조 기준인 GMP 기준으로 생산된 캡슐 제품입니다.
0: 네. 자,
1: 어떤 제품인가요? 1번 세종 후코이다, 2번 세종 뇌보감, 3번 세종 송보감, 4번 세종 유산균. 전화번호
0: 네.
1: 다시 한번 드립니다. 213-383-8899로 전화하셔서 정답 몇 번 하고 남기시면 됩니다.
0: 네, 늘 정답은 3번 아니면 4번 같은 느낌이 막 드는 이유는 뭘까요? 네, 대표님. 자, 오늘도 이렇게 청취자분들께 즐거움 주시고 정보 주시고 또 신제품 네. 세종 리포존 비타민C에 대해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바로 세종바이오텍의 우리 데이비서 대표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끝인사 주실까요?
1: 네, 저 전화번호 다시 한번 드릴게요. 또 못 받아보신 분들 213-383-8899로 제품 이름이나 번호를 얘기하시면 됩니다. 한미옥씨 감사합니다.
0: 네, 좋은 주말 되십시오. 네. 굿모닝 차차차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우리 2부의 남자 후니 씨랑 함께할게요. 잠시만요.
2: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3: 1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2: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3: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2: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4: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5: 너무너무 좋습니다.
6: 너무 잘 주물러주고
7: 최고예요.
4: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4: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0: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9: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0: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9: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10: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9: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0: 올림픽 골프니까.
9: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11: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2: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랙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서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사라너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레이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1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6: Your time to play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리의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자, 첫 번째 참가자.
7: 주문한 음료가 만들어지는 동안요.
6: 두 번째 참가자.
14: 네, 레스토랑에서 제 이름이 불리길 기다릴까요?
6: 세 번째 참가자.
15: 오후에 정원을 가꾸고 난 후에요.
6: 훌륭한 대답입니다. 스크래치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세 분 모두 정답입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리 스크래치스. 작은 재미, 큰 행복. 책임감 있게 플레이하세요. 구매 플레이 돈의 상품 수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6: Hi, I'm Maria Gobat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17: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6: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17: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16: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ti, for Judicial Seat 64.
17: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8: Paid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19: 만두, 수제 만두, 수제 만두가 땡긴다.
20: 그럴 땐 당연히 신우랑 올케랑으로 가야지.
21: 매일 손으로 빚는 수제 손만두, 김치, 소고기, 야채, 골라먹는 재미까지.
20: 한 입 먹으면 육즙 팡팡, 행복 팡팡.
21: 올케 콩국수로 시원하게, 쟁반국수로 푸짐하게, 단호박 들깨 수제비로 고소하게.
20: 신우랑 올케랑 완전 맛집이네.
21: 올림픽과 크랜셔, 투고 오케이, 딜리버리 오케이. 323-935-2724, 323-935-2724.
20: 수제만두 생각나면 신우랑 올케랑.
9: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0: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9: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0: 제린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9: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10: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9: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0: 올림픽 골프니까.
9: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22: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23: 안녕하세요. 오리지널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혼돈이 많이 되시는 인증마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까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FDA, 해썹, 코셔, 그리고 몽드 셀렉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혼돈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FDA 승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선 FDA 승인이란 말은 약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약도 FDA 승인을 받으려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매우 까다로운 과정이기에 대기업도 쉽게 FDA 승인을 받겠다는 엄두조차 내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건강보조식품은 FDA 승인이나 인증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해썹 인증인데요. 해썹은 식품위생에 관한 인증 제도로서 식품 원료의 관리, 제조부터 유통의 전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나 오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구매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코셔 마크는 고기와 식재료에 부여하는 종교적으로 정갈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인증 마크입니다. 그 외 몽드 셀렉션이 있는데 이는 1961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창립된 품질평가기관으로 식음료, 다이어트, 건강 및 미용 제품에 대한 품평을 하고 상을 주는 마케팅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JHFA 인증 마크가 있습니다. 해썹, 몽드 셀렉션, 코셔 마크 모두 원료와 제품의 위생을 인증하는 유익한 지표이지만 제품의 효능을 검증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파 JHFA 인증 마크는 제품의 위생과 안전은 물론 효능과 직결되는 후코이단 원재료의 분자량, 분자 구조까지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있어 일반 인증 제도와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리지널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다는 NPO 후코이다의 정회원으로서 모즈쿠와 완도산 미역교에서 추출한 두 가지 후코이다의 아가리쿠스 버섯의 뿌리 균사체를 최상의 비율로 만들어 자파 마크를 획득.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차차차 2부 출발합니다. 흔희 씨 밖에 날씨 어때요?
1: 금요일 날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일의 네. 남자 흔희 한우입니다.
0: 네.
1: 날씨 좋아요.
0: 어제 그제 계속 추워하시는 분이 많이 계셨어요.
1: 저는 개인적으로 네. 선선해서 좋던데요.
0: 그래요?
1: 네.
0: 쓸쓸하고
1: 좋잖아요.
0: 우울하고
1: 좋잖아요.
0: 우울한 게 좋아.
1: 네? 극도로 우울해질 수 있잖아 날씨가.
0: 그러다가 이렇게 네. 햇빛이 쫙 나면
1: 눈부셔.
0: 눈부시고 네. 감사한 거죠.
1: 좋죠. 네. 그때 햇빛을 보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0: 네.
1: 근데 하늘은 어제 맑았어요.
0: 오후 들어서.
1: 네.
0: 근데 오전에는 계속 흐리고 춥고 이래서 좀 따뜻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주말에는 조금 온도가 올라가는 것 같긴 하던데.
0: 네. 조금씩 그쵸? 나아지는데
1: 네.
0: 그래도 아직 선선한 날씨.
1: 감기 조심하십시오.
0: 네. 자, 오늘은 냉장고가 문제구나.
1: 아니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0: 네.
1: 이거는 남녀가 싸울 수밖에 없는 곳이야 냉장고는.
0: 네.
1: 냉장고 평소에 자주 여세요? 자주 한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0: 뭐 그래도 냉장고가 나의 식품 보고니까 잘 관리하려고
1: 하루에 여러 번 하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딱 뭐 한두 번만 딱 여는 스타일이에요?
0: 한두 번은 어떻게 열어요? 아니 그래도
1: 그래요?
0: 제가 볼 때는 한 2, 30번이 열지 않을까?
1: 진짜요?
0: 응.
1: 오.
0: 왜냐면 이거 하려면 저거 하고 요리를 하니까
1: 네. 요리 잘하시니까
0: 오늘은 네. 바로 금요일은 매주 금요일은
1: 남녀들
0: 남녀의 심리전에 관한 얘기예요.
1: 그렇죠.
0: 오늘은 냉장고가 주제입니다.
1: 오늘은 주제가 냉장고입니다.
0: 네.
1: 자, 남자는요 냉장고 앞에서 문을 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0: 응.
1: 야, 먹을 게 이렇게 없냐?
0: 아니
1: 먹이 먹을 게 없냐 이거 텅텅 비었나요?
0: 어이없어. 아니 이게 다 재료잖아. 이것도 몸 이렇게 좀 많은데
1: 그러니까
0: 먹게.
1: 그거는 재료죠. 재료지. 내가 말하는 남자들이 말하는 아 먹을 거 없네 라는 건 먹을 거 내 입에 지금 당장 right now 입에 넣을 수 있는 거
0: 완성품을
1: 게 없는데
0: 완성품을 찾는구나.
1: 완성품.
0: 그러니까 문제지.
1: 그게 문제예요.
0: 아니, 계란 있고 햄 있고 김치 있고 파 있고 두부 있고
1: 그러면
0: 왜 먹을 게 없어?
1: 그럼 그걸 해주시라는 거지. 자 봐요. 야채 있죠? 그거 먹어요? 못 먹잖아요. 뭐 잘라서
0: 당근
1: 씻어서 잘라서 볶아서 오이. 해야 될 거 아니 오이를 뭐 그냥 먹어요? 쌈장에 대장 찍을 그러니까 뭐라도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란을 뭐 껍질째 먹습니까? 프라이를 하든 뭐 데피든 찜을 하든 해야 되잖아요.
0: 그걸 챙겨줘야 된다. 이제 완성품을 원하는 남자.
1: 이거를 제가 먹으려고 뭔가를 하는 순간 그거는 뭐다? 노동이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0: 아 그걸 합치고 볶고 끓이고 감 맞추는 순간 그 모든 게 노동이라서
1: 노동이죠.
0: 남자들은
1: 그렇죠.
0: 냉장고 열면 여기 편의점이에요?
1: 아니 봐봐 힘들게 하루 고된 하루를 쫙 보냈어. 아 집에 출출한데 냉장고를 딱 엽니다. 먹을 게 없어요. 아니 집에 딱 갔는데 그 스토브라고 그러죠? 가스 냄비 뭐라고 해야 돼요? 그 스토브를 뭐라고 합니까? 전 그 뭐라고 그래? 가스 불리는데
0: 네.
1: 주방대
0: 우리 불 켜는 거
1: 불 켜는 거
0: 생각이 안 나.
1: 그 있죠? 가스
0: 예.
1: 오븐
0: 예.
1: 거기에 냄비가 있냐 없냐 그리고 냉장고에 랩이 쌓여 있는 접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남자의 희비가 얼마나 교차하는지 아세요? 퇴근하고 딱 가자 냄비가 있어. 그러면
0: 근데 열어봤는데 빈 냄비야.
1: 그러면 진짜 열받아. 열어봤는데 막 보리차 이럴 때 있어요. 정말 짜증나. 국인 줄 알고 열었는데 보리차일 때 있어요.
0: 딱 열었는데 뭐가 있는 걸 가장 좋아할까 남자들은?
1: 닭볶음탕. 그러니까 막 그런 거 막 찌개, 막 볶음탕.
0: 갈비찜.
1: 갈비찜. 이런 게 만약에 정말 생각도 안 했는데 냄비가 뭐지 퇴근을 늦게 왔어. 다 자 집안 사람들을. 근데 뭐지? 딱 이런데 막 갈비찜 뭐 아니면 뭐 아까 뭐 닭도리탕 뭐 이런 볶음탕 이런 게 있으면 내가 이 집에서 사랑받는구나. 그 정도는 되어 먹을 수 있어요.
0: 아 마치 진짜
1: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냉장고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너무 싫다. 수박 있대. 그래 있네. 썰어 놔줘야지.
0: 네? 아니 진짜
1: 네, 안 그래요?
0: 어디 뭐 식당이나 편의점 뭐 또 호텔을 원하는 거야? 왜 그렇게?
1: 그 정도 권한은 권리는 있지 않을까요?
0: 아 그거야.
1: 뭐요?
0: 맞벌이가 아니고.
1: 아 그러니까 맞벌이도 마찬가지예요. 맞벌이도 마찬가지. 서로가 서로를 위한다면
0: 네.
1: 여성의 약간 좀 본연의 모습이 있죠. 아무리 맞벌이를
0: 할 지연적.
1: 아니 그게 여자는 요래 이게 아니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끼리는 조금 해주고 싶지 않아요? 아니 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0: 싶죠.
1: 그게 여성들의 약간 모성애 같은 게 있잖아요.
0: 아 근데 언니들이 이제 나이 들면요. 야, 이 나이에 내가 누구 뒤치다 까라면서 밥상 차리니?
1: 그렇긴 하더라.
0: 나 혼자 산다. 다들 이러세요.
1: 맞아. 그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러면 남자는?
0: 남자는 뭐?
1: 이제 젊은 평생 당신들을 바쳐왔는데 나이 좀 어? 나이 좀 들었다고.
0: 딴 여자한테 받쳐놓고 아니, 이제 와서 아니, 나한테 바꿔달라고
1: 아니지,
0: 어떡해?
1: 아니지. 네. 근데 이제 와서 나이 들었다고. 네. 난 이제 못해 이러면 남자는 어떡해요? 그러니까 남자 바꿔 나가다니는 겁니다.
0: 어머나.
1: 자꾸 낚시하러 가시는 거고 친구들 네. 만나서 그냥 어? 뭐 여행 가는 거고 네. 이러면 안 돼. 집에 왔을 때 여성분이 다 냉장고 열었더니 남편이 만약에 수박을 좋아해. 수박을 예쁘게 딱 썰어갖고 랩을 딱 씌워놔봐. 내가 잠들어 있을지라도 해놔봐요.
0: 아.
1: 거기다 좀 더 팁이라면 쪽지 하나. 뭐
0: 여보.
1: 자기야 여보 이거 먹어요.
0: 나는 자기를 사랑할 수밖에 이렇게.
1: 그렇지. 아 진짜 그런 뭐 쪽지까지는 못하더라도 네. 요리 하나 아니면 음식 하나 해주면 얼마나 고마운 줄 아세요?
0: 네. 아 그런 거 하나가
1: 진짜 기분 나빠요. 왜 냉장고 있는데
0: 돼요.
1: 못 먹어라고 할 때가 기분 되게 나빠요. 아니까 아니, 끓여는 먹겠다고 해도 대표는 먹을 수 있는데 네. 요리를 하라는 거죠. 거기 가면 캔도 있고
0: 근데 요즘은요 남자분이 뭐, 싱글분인데 그러시더라고요. 아, 나는 집에 들어앉아서 살림만 했으면 좋겠다.
1: 아니 그분은 그걸 잘하시면 그렇게 할 수 네. 있지.
0: 그래서 그런 분한테는 또 이제 반대.
1: 근데 그분이 요리사 요리 잘하세요?
0: 자기는 잘한대요.
1: 그럼 괜찮지.
0: 모르지.
1: 근데 요리도요 잘하는 분이 있고 좋아하는 분이 있잖아요.
0: 네.
1: 좋아한다고 반드시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0: 그쵸.
1: 자기가 하는 건 좋아해. 맛은 보장이 안 돼.
0: 맞아.
1: 그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하는 건 되게 귀찮아 싫어하는데 막상 하면
0: 맛있어.
1: 너무 잘해.
0: 이게 서로 잘하는 거 하면 돼요.
1: 맞아, 잘하는
0: 거예요. 요리 잘하는 사람 요리하고.
1: 근데 보세요, 여자분이 요리한다고 하면 왜 여자는 요리 이러지만, 자 무거운 거 들 때 여자분 들라고 합니까?
0: 아 말다 그럼.
1: 남자가 들 그는
0: 그치요.
1: 우리가 야 내가 왜 들어 이거 안잖아요. 당연히 신이 준 몸이
0: 아니,
1: 여자보다 내가 더 세니까.
0: 골프 칠 때,
1: 네.
0: 어?
1: 빨간 티 치잖아요. 레드 티 가잖아 여자분들.
0: 근데요,
1: 네.
0: 골프장에서
1: 예.
0: 어떤 외국 사람이요.
1: 네.
0: 너무너무 멋진 여자를
1: 여자분?
0: 만난 거야.
1: 네네네.
0: 그래가지고
1: 본인 얘기 아니죠 지금?
0: 아니 네네. 이게 유명한 적이에요.
1: 네.
0: 그래가지고 네. 집에 갔어요.
1: 어.
0: 아,
1: 근데요?
0: 네. 그래가지고
1: 18월 끝나고 네.
0: 네. 이제 그랬는데
1: 네.
0: 어, 이 남자인 거야. 여자가 아니고.
1: 에이.
0: 아니 있잖아요. 왜 성
1: 그러니까 트랜스
0: 아, 트랜스 네. 그거는 이제 바꾸지 않은
1: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은 그런데 아직 바뀌지
0: 예, 예, 예,
1: 않은 몸이
0: 여자,
1: 안 바뀐
0: 여자인고 싶은데 거기에는 이제
1: 아직 남성이
0: 거시기가 있는 거지.
1: 아, 그 표현을 너무 하지 마시고 남성
0: 너무 놀래서 오! 이런데 그 남자가 뭘 했다는 줄 알아요?
1: 듣고 싶지 않은데
0: 너 왜 아까 빨간 티에 쳤어?
1: 네?
0: 왜 빨간 티에 쳤어?
1: 아 빨간 티에 쳤다고?
0: 응! 이래가지고
1: 그게 기분 나쁜 거야?
0: 왜 빨간 티에 쳤어? 아까 왜 빨간 티에 쳤어?
1: 그러네 어,
0: 그 유명한 미국 조크예요. 골프 조크.
1: 이게 뭔지 알겠다. 네, 아, 네. 맞아. 아, 그거 진짜 이게 네. 문제가 되는 게 뭐 전 트랜스젠더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문제가 됐던 게 남성분이 여성으로
0: 네.
1: 이제 바뀌는 분들 있잖아요.
0: 네.
1: 정말 얼마 전에 나왔던 뉴스인데 사이클 선수예요.
0: 네.
1: 이 자전거 사이클.
0: 응.
1: 남 들어보셨죠?
0: 아~
1: 남자 선수로 했을 때
0: 네.
1: 몇백이었대요. 몇백위. 그러니까 아예 네, 네. 수리가 올라가지도 못해. 뭐 몇백이야.
0: 네.
1: 참가만 하는 선수야.
0: 네, 네, 네.
1: 물론 프로지만.
0: 네.
1: 근데 이분이 이제 전환을 하면서 여자 선수로 갔거든요.
0: 여자로 트랜스젠더 수술을 해서 여자가 됐어.
1: 여자 됐거든요.
0: 근데 1등했잖아.
1: 1등이 아니고 세계 저거 월드 레코드를 썼다니까.
0: 이건 안 돼.
1: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0: 안 돼.
1: 복싱 선수 얘기 들은 거 아시죠?
0: 복싱 선수가 왜요?
1: 복싱 선수 올림픽 선수.
0: 네.
1: 이것도 남자분이요.
0: 네.
1: 전환을 하셨어요.
0: 네.
1: 여자분이 상대가 포기 기권을 해요. 난 쟤랑 못해 이러고 아예 포기하고
0: 그렇지.
1: 우승 한번 했는데
0: 네.
1: 자기는 여자 프로복서예요.
0: 응.
1: 얼마나 강합니까. 근데 남자 프로복서 출신한테 딱 맞으니까 바로
0: 아니,
1: 기권.
0: 거시기만 뗀다고 남잔가?
1: 네,
0: 여자가?
1: 그러니까 그건
0: 네.
1: 말이 안 되지.
0: 아.
1: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 해야 될 일이 있고
0: 이 스포츠 세계에도 공정한 게 그 기준이 다시 재정립이 돼야 될 것 같아요.
1: 뭐 저런 그런 논쟁되는 깊은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
0: 그러니까.
1: 중요한 거는 네. 요리는 냉장고 앞에서는 좀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지.
0: 결론은
1: 뭐.
0: 뭐냐면요.
1: 네.
0: 그냥 잘하는 사람이 자기 해서 맛있게 나눠 먹는 거 세상에 살는 게 뭐 있겠어요?
1: 맞아요.
0: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과
1: 그게 행복이야.
0: 맛있는 거 먹는 거 그게 최고야 최고.
1: 술 먹고 다음 날 아침에
0: 네.
1: 있을 때 제가 꿈이 뭔 줄 아세요? 어릴 때 결혼하기 전에 꿈이
0: 네.
1: 자고 있으면 소리가 알람에 깨는 게 아니라 좀 아시는구나 이게 보글보글 보글보글 하면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멀리서 또 이러다가
0: 냄새가
1: 싹 나는 거죠. 그때 하면은 아름다운 여성이 앞치마를 딱 들고 일어나셨어요. 금방 돼요. 잠깐만요. 그래요. 고마워. 물 한 잔만 줄래요? 그래서 뒤에서 고마워 백허그 한번 해주고 이거 올 때 꿈꿨거든요. 저는 그 꿈을 이뤘어요. 이렇고 와이프가 술 먹으면 담담 막 부벅부벅 끓여주고 막 끓여주는데 이제 안 해줘.
0: 이제 안 해줘?
1: 40 넘고 나면 안 해줘. 30대까지는 끓여줬고요. 네. 뭐 꼭 북어국이든 뭐든 끓여줬는데 네. 요새는 잘하면 뭐 꿀무나 던져주고.
0: 아니 그래서 네. 짬뽕 짜장 사다 놓고 맨날 그러니까. 그거 데펴 먹는 거 아니야? 네.
1: 홈쇼핑 가서 사 먹고 그래요.
0: 아 오늘은 네. 가서 저기 저도 오늘 멍게랑 장어를 사다가 파티를 해야 되겠다 좋다, 혼자라도. 자 여러분 네. 그럼 맛있는 거 좋죠. 좋은 사람과 한번 모여보시기 바래요.
1: 좋습니다. 네. 노래가 나오죠.
0: 무명전설의 우승자 성리.
1: 성리.
0: 생리가 아니고 쌍리. 성리. 주저하지 말아요.

0: 주저하지 말아요. 6월 2일 투표가 있죠.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1: 정말 주저하지 말고 한 표 한 표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여러분.
0: 과연 어디서 누구를 어떻게 투표할까 궁금하신 분들 잠시 후에 우리 아이린 리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판사로 만드는데 우리가 힘을 함께 모으자라는
1: 힘을 모아야죠.
0: 그래서 아이린 판사님 모셨습니다.
1: 맞습니다.
0: 잠시 모시고요.
1: 네.
0: 이번 금요일 메가 밀리언 잭팟 331 밀리언 이상입니다. 더 와우. 크고 더 나은 메가 밀리언스.
1: 네. 2부 함께 하십니다.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0: 하루하루 행복이 채워집니다. H 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0: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7: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
8: 해치한가 리조트 카지노가 다시 한번 하우스 증정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해치한가 리워즈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해치한가 리워즈 카드를 사용해 좋아하는 슬롯 머신이나 테이블 게임을 하면서 홈 스윗 윈 이벤트 응모권을 모으세요. 매주 토요일마다 추첨을 통해 한 명의 당첨자가 선정되어 5월 30일 결승 추첨에 진출하게 됩니다. 해치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당신의 완벽한 조합을 즐기세요.
9: 당뇨를 원인적으로 해결하는
8: 세종송보감.
9: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8: 세종송보감.
9: 쌩쌩 돌아라 하하.
8: 세종송보감이잖아.
10: 그렇습니다. 세종송보감은 천연 솔잎을 원료로 서울 약사 신협에서 연구하고 식약처가 인정한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세종송보감으로 우리의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3: 213-383-8899 383-8899
11: 세종.
12: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3: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14: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5: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4: 선택하세요 품질을,
15: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4: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5: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4: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5: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16: 세븐디아스 타이어.
0: 오늘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슈프리어 법원 판사 선거 오피스 시트 14에 출마하신 아이린 김 변사 후보님.

0: 모셨습니다. 아이린 리.
1: Welcome 네. to the show.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야, 진짜로 이거를 약간 we are honored 네. to have you again, 아이린 리. Candidate입니다. Judge of the seat number 14.
0: 네.
1: 인사 한번 와. 해주세요.
2: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아니, 아시죠, 여러분? 네. 우리 아이린 리 후보님께서는요. 네. 무려 18년 동안 검사직을 하고 계세요.
0: 18년 동안.
1: 18년 동안 경력의 검사인데 무엇을 제일 중요하느냐? 정의. 그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아주 헌신해 아주 너무너무 유명한 아주 유망한 네.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0: 네. 아, 우리 검사님 검사의 길을 선택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2: 제가
1: Do you want me to ask you in English or are you okay with it? You want me to?
2: 네.
1: Okay. 그, What inspired you to become 네, a prosecutor? 네.
2: 제가 영어랑 한국말을
1: 섞어서 하시면 돼요. 편하게. 네. 네, 네,
0: 우리 섞는 거 좋아요.
2: 네, 네.
0: 좋아요.
2: 네. 영어. 그 로스앤젤레스 폭동 당시 이곳에서 그 네.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제 네. 삶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네.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네. 법집행 기관 안에 우리 공동체를 대변하는 목소리가 네.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그 계속 제 생각에는 꼭 커뮤니티 위해 해야 돼요.
1: 아, 네. 사명감 같은 걸 느끼시는 거야,
0: 네.
1: 그렇죠?
0: 아, 네.
1: 근데요, 이 지금 네. 아이린 후보님께서는요, 네. 경력이 또 어마어마하세요. 그냥 네. 우리가 평소에 잘 못 보지만 검사님들을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시냐면 여러분 네. UC 샌디에고 시카고 켄트 로스쿨을 졸업을 하셨고요.
0: 네.
1: 현재 한인 검사협회죠 KPA 회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0: 네.
1: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한인회 KFLA의 이사 역임하고 계시고요.
0: 네.
1: 여성분들 한미 여성회 영카와에서 지금부터 활동을 하고 계신데
0: 네.
1: 얼마나 대단하시면 지금 현직 판사 여러분 100여 분 판사 100여 분. 전 친구도 100명이 없는데 판사 100여 분 연구에 선출직 검사장 3명이 또는 다수의 지역사회 지도자들의 어마어마한 지지 그리고 네. 추천을 받고 계신 분이에요. 저희가 같이 방송하는 것 자체가 너무 네. 굉장히 저 영광이고 언어인데
0: 네.
1: 지금 아까 사명감 말씀하셨잖아요.
0: 네.
1: 근데 우리 또 앵커님이 물어보시겠지만 기억에 남는 사건 같은 게 있으면 그러니까 임팩트한 거 약간 What's the impact that you have most?
2: 네. 그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 유미선 사건 한인타운에 뭐죠 2017년
1: 그때쯤
2: 그때, 네. 그때쯤 했는데요 그 피해자 가족이 it impacted the victim's family
1: uh-huh.
2: and the balance of privacy but the public interest in the case.
1: 그러니까 피해자분들의 네. 가족들의 그런 개인적인 사생활 보호랑 그죠 네. 또 공적으로 또 밝혀야 되는 부분 약간
0: 네.
1: 그거 겹치는 게 힘드셨다는 그런 네. 것 같은데
0: 네.
1: 와 그거 되게 유명한 사건이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2: 네 그렇죠. 근데 제가 그 career most of my career 그 가정폭력
1: 그런 가정폭력죠
2: 네, 네. 그런 케이스 하니까 제가 아이들인지 그
0: 영어로 하셔야
1: 돼요. 영어로 하셔도 돼요.
2: I've handled cases where children are murdered or I had another case where a mother was murdered holding her baby.
1: 그러니까 네. 아동 살인이나
0: 네. 네.
1: 그 어머님이 이제 아이를 안고서도 이제 살해를 당하는 이제 그런 네. 가정 폭력 이런 사건들을 네. 많이 맡으셨군요.
0: 네. 네.
1: 되게 말씀하더라도 좀 마음이 아프네요.
0: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검사에서 판사로 도전하시는
1: 그래요.
0: 이유는
1: 그
0: 무엇인지.
1: 이유는 뭐예요? So why are you running for the judge?
2: 그 판사가 되는 길은 주지사의 임명을 받거나
1: 네.
2: 선거에 출마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네.
2: 선거 기간이 다가오자 여러 아시아계 판사님들로부터 출마 권유를 받았습니다. 제가 출마를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삶의 경험이 법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0: 네. 그러니까 더 공정하고 균형 잡힌 판결을
1: 그렇죠.
0: 위해서 판사에 도전하신다는
1: 그래도 현재 판사분이 그렇게만큼 막 권유를 하셨다잖아요.
0: 네, 네.
1: 당신이 해야 된다. 당신이 넥스트 우리를 아, 따라오는 이런 사람이 네. 되단다.
0: 그만큼 선배 판사님들이
1: 그러니까요.
0: 어, 이 친구는 앞으로 어, 돼서 정말 크게 해서
1: 크게 되실 분이니까
0: 어, 네. 제대로 이끌어야 되겠다.
1: 웬만하면 추천 안 하실 텐데 그죠? 분들이 네. 100여 넘는 분들이
2: 이번에 캠페인에서도 네. 제가 그 anti Asian comment 받았어요.
1: 어 정말요?
2: 네, 그래서 그게 우리 뭐죠? Even though we've been here a long time. Uh-huh. We still have more progress to
1: of
2: make.
1: Of course.
0: 네. 네.
1: 그 아시안들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마이너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시안 때문에 약간의 그런 차별을 아시고 이렇게 검사님 말고 판사 되신 분도 네. 그런 걸 느끼신다고 하시니까.
0: 네.
1: 저희들 커뮤니티를 위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0: 네.
1: 그래서
0: 네.
1: 저희
0: 네.
1: 성장되는 거죠.
0: 그러면 네. 어떤 판사가 되고 싶으십니까?
1: 어, 좋은 질문이다.
2: 어, 뭐죠? I need to be fair.
1: Fair.
2: fair. 네. Work very hard.
1: 네.
2: Be
1: 네.
2: firm and compassionate. 그 뭐죠? I tell the public they have to trust that the judges will do the work and uphold the law for everybody.
1: 어,
0: 네.
1: 그러니까 일반 분들이 이제 판사가 공정한 판결을 내린다는 걸 믿어달라는 네. 말씀이시고 공정하고 또 아까 엄중하고 네. 열심히 하시겠다는 그런 판사님이 네. 되고 싶다고 하셨는데
0: 네.
1: 이거는 야 그 fair라는 말이 되게 와닿네요.
0: 네,
1: 그죠?
0: fair,
1: fair, 그죠? 그다음 form, compassionate. 와, 이거는. 아까 오피스 14이라고 하셨죠?
2: 네.
1: 그러면은 아까 뭐 에이션 그 엔타이션도 말씀하셨는데 그 어떤 그러니까 후보님은 어차피 어릴 때부터 미국에 쭉 사셨기 때문에 네. 또 메이저에서 공부하시고 검사역 하셨는데 한인 코리안 커뮤니티가 어떤 의미가 또 특별히 있으신 거예요?
2: 뭐죠?
1: It's something special for you.
2: Very,
1: like very
2: much a part of me. 제가 I grew up in the Koreatown area. 그 K-Town Plaza 뭐죠?
1: K-Town Plaza.
2: I've been 네. going there since I was, you know,
1: 아,
2: 5, 6 years old. 여기 동양성결교회 다녔어요. 아. 제가
1: 아, 완전 Koreatown 네, Plaza. 코리아타운에서 왔구나.
2: 네, 네. 그래서 진짜 그 it's a very much a part of my history. 역사라고 그러죠. 네. 네. It's part of my history and the legacy I want to do forward. 왜냐면 제가 한인 검사 협회랑 그 한인의 그 뭐죠 멘토십 프로그램 같은 거 해요. Because it's important to me, next generation, that we have more Koreans in prosecution service, more Koreans in the judiciary, so they can understand culture. 왜냐면 court 가는 사람들은 이유는 많잖아요. Whether it's divorce,
1: 그쵸.
2: lawsuit, victim of a crime, charged with a crime, 이렇게 판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중요해요. 그 language difficulty도 있으면은 그거도 네,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네. 한 2주 전에 그 뉴스에 나왔어요. 어느 뭐죠 백인 판사가
1: 네.
2: 그 jury duty잖아요.
1: 네.
2: She 네. She commented to the jurors because they were two Chinese jurors who could not speak English.
1: Okay.
0: 네.
2: 그래서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왜 여기 30년 살고 있는데 왜 영어를
1: 못하냐. 네. 못 알아듣는지. 네. 네.
2: 근데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뭐죠 그 people who immigrate, it's a hard challenge.
1: 그렇죠. 처음 이민 네. 오셔가지고는
0: 네. 늦게 와서
1: 그렇죠. 또 자기 네. 삶에 하기도 네. 바쁘시니까
0: 네. 그냥 네. 한국 문화 속에서 있고 네. 어쩌다가 손님 오시면 how much 뭐 이런 정도만 하기 때문에
2: 네.
0: 그 법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거기 가서 내가 괜히 배심원으로 가서 이해도 못하는데 잘못된 영향을 끼칠까 이래서 많은 분들이 no English에서 배심원 오면 그렇게 해서 많이 보내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그런 거를 이해를 해주시니까.
1: 그러니까요.
0: 네.
1: 그 아까 되게 멋있는 말씀하신 게 좀 이런 한인이나 아시안 앞으로 다음 세대들이 더 많이 이런 법정이나 이런 쪽에 더 참여를 하고
0: 네.
1: 실적으로
0: 네.
1: 판사라든가 검사에 많은 분들이 진출을 하셔가지고 이런 분들이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것 백그라운드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분들이
0: 네.
1: 더 많이 우리 세화에 있어야
0: 네.
1: 또 억울하거나 혹시나 자기가 피해를 보신 분들을 좀 더 이해하고 도와줄 수
0: 네.
1: 있다니까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하신 검토를 고민을 많이 하시는
2: 네.
1: 것 같아요.
2: 제가 멘토십이 진짜 중요해요.
1: 제 아들 좀 멘토십 해주세요. 네. 좀 걔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정말 계속 네. 진출해야 되거든요.
2: 네.
0: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어떤
1: 네.
0: 어떤 한인 커뮤니티에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지
1: 네.
2: Well, 그 멘토십 같지만 I want to be a bridge for the next generation. I want to be respectful to everybody who comes to the court. 하고 판사로 하면은 그 뭐죠? Community service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계속 그 네.
3: In the LA Superior Court, there is a program called Court Commons,
1: 네. yeah.
3: and they go to different communities to teach about the court system. 저도 오. 그런 거 하고 싶어요.
0: 네.
3: 지금 검사 일을 하고 있는데요. I volunteer at a fifth grade class in the 네. Low income schools
1: 와.
3: to teach about the criminal justice system.
1: 지금 현 5학년에서 또 발루티어 그 봉사 활동으로 학생 활동 가르치고 또 그 뭐라 저소득층 네. 아이들을 위해서 공부를 가르치시는 선생 역할까지 지금 하고 계신데
0: 네.
1: 판사가 돼서 또 그런 여러 가지 다음 주에 브릿지 역할
0: 네.
1: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고
0: 네.
1: 말씀을 하셨습니다.
0: 모든 사람의 목소리가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시고 싶다고 하셨어요.
1: 정말 멋있네요.
0: 바로 아이린 리 네. 오피스 sit 14 아이린 리 오피스 sit 14입니다. 바로 투표가 6월
1: 2일이에요.
0: 2일.
1: 종료가 6월 2일이에요.
0: 네, 장소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1: 네, 일단 여러분 지금 유권자 투표 혹시라도 안 하신 분들은요. 이미 늦었기 때문에 바로 인파스 직접 가셔서 현장에서 등록을 하시고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가까운 데를 원하시는 분들 일단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고요. locator.lavote.gov 제가 댓글 남겨드릴게요. locator.lavote.gov .gov를 통해서 가까운 데를 찰 수 있고요. 우리 네. 한인타운 기준으로 봤을 때는
0: YMCA
1: 응. 그다음에 호바트 엘리멘터리 스쿨
0: 호바트 엘리멘터리 스쿨 올림픽하고
1: 호바트 엘리멘터리 스쿨 네. 그다음에 호바트 케네디 엘리멘터리 스쿨
0: 네.
1: 그 7가구 카탈리나 아 카탈리나 맞나요? 그쪽이? 카탈리나 쪽이죠. 네. 네. 그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엘리멘터리 스쿨
0: 네.
1: 여기가 가장 아마 한인타운에서 중심이 가까울 거예요.
0: 네.
1: 근데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로케이러를 찾는 LAVOTE.GOV에 가셔서
0: 네.
1: 지역을 찍어보시면 가까운 네. 투표소를 찾을 수 있고요. 6월 2일 날
0: 네.
1: 종료입니다.
0: 네. 아이린 리 오피스 sit 14입니다.
1: 네.
0: 우리 아이린 리 님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판사로 우리가 세우면서 영어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갭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브릿지 역할을 해주신다는 우리 아이린 리님 오피스 C14의
1: 네.
0: 오는 6월 2일 선거 때 여러분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니 근데 제가 아까 네. 양력이랑 경력을 살짝 설명드리다가 놓친
0: 네.
1: 게 있는데
0: 뭐요?
1: 아니 상도 많이 받으셨네요.
0: 상 네. 받으신 거.
1: 가장 최근 게 네. 있어요 또.
0: 네.
1: 2026년 3월에
0: 네.
1: 영향력 있는 여성상을 받으셨습니다.
0: 네.
1: 가장 최근에. 그리고 오렌스카리 한국의 상공회사로부터 2024년 12월에 또 지역사회 봉사상도 받으셨고요.
0: 네.
1: 아까도 말씀하시면 5학년 교실의 자원봉사를 또 저소득 학생을 해서 서비스를 하시고 계신데 현재 아까 말씀 검찰 한국 검찰 협회 회장님이십니다.
0: 아, 네.
1: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신 거예요.
0: 야,
1: 이런 분들이 브릿지가 된다고 해주시는데 여러분
0: 네.
1: 서로 또 도움 드려야지 않겠습니까?
0: 우리 아이린 리 검사님이
1: 네.
0: 이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판사로 뚝 쓰신다면
1: 맞습니다.
0: 우리는 코리안 커뮤니티는 정말
1: 하나 더 발전하겠죠.
0: 예,
1: 그럼요.
0: 굉장히 파워풀해지는
1: 네.
0: 그런 모멘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우리 자녀들에게 네. 엄청난 좋은 멘토가 되실 분을 저희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0: 네.
1: 네.
0: 자 그렇다면 유권자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2: 뭐죠?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판사가 되겠습니다.
1: 와.
2: 제가 그냥 뭐죠? 계속 열심히 하고
1: 그렇죠.
2: 네, 한국 커뮤니티 위해
1: 네.
2: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투표해 주세요. 오늘부터 6월 2일까지
0: 네.
2: 할 수 있는 거예요.
1: 네네.
0: 네.
1: 이게요 항상 투표란 게 그래요. 아 듣고는 다음에 해야지라는 순간 늦어요. 그러니까 6월
0: 네.
1: 2일까지가 오늘 들으신 분들 오늘
0: 네.
1: 꼭 가시고요.
0: 네.
1: 6월 2일날까지 꼭.
0: 네.
1: 꼭 가셔서 투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디 지역구라고 하셨죠? 우리 오피스 sit 14
0: 네.
1: 아이린 리 오피스 sit number 14입니다.
0: 네. 저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오피스 sit 14이라는 거는 그 구역구를 얘기하나요? 어떤
2: it's 네. like a badge number.
1: Badge
2: 그 courthouse 아니고 anywhere in LA County 갈 수 있는 거예요.
0: 그 구역 넘버군요.
2: 네, 그냥
0: 그러니까
2: 그냥
0: LA 카운티 그냥 판사로서 그 구역 넘버가
1: 넘버.
0: 14, 네. 14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아이린 리 for George, Office Seat 14입니다. Office Seat 14. 6월 2일까지 여러분 선거하실 수 있습니다.
1: 그 지금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만 안내해드릴게요. 한인타운 가까운 곳 네 군데를 위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바트하고 올림픽에 맞는 호바트 엘리멘터리 스쿨 가실 수 있으시고요. 7가구 카탈리나 로버트 케네디 엘리멘터리 스쿨에서도 투표 및 유권자 등록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YMCA 당연히 네. 가능하시고요. 네. 알렉산드리아 엘리멘터리 스쿨 가능하시고요. 아 YMCA가 여러분 어디 YMCA? 삼가와 웨스턴에 있는 YMCA. 네. 나름 새로 오픈한 데잖아요. 삼가 웨스턴 잘 지어진데 네. 거기도 네. YMCA 가시면 유권자 네. 등록을 먼저 하셔야 돼요. 하시고 투표를 네.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미리 유권자 등록하신 분들은 그냥 가서 투표하시면 뭐, 되고요. 예. 넘버가 몇이라고? 14.
0: 14.
1: 넘버 네, 14. 오피스 14. 아이린 리.
0: 네. 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슈프리어 법원 판사 후보님이십니다. 우리 아이린 리 검사님께서는 다시 태어나도 나는 이 법 쪽에서 일하고 싶다 이런 말씀 있으십니까? 가장 뭐랄까 보람된 거.
1: 살면서.
0: 보람됐을 때 네,
1: 아까 뭐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네, 네. Would you like to be another like prosecutor or judge if you like have another life cycle? How do I say that?
3: Would I change my course?
1: Yeah, would you or
3: would you want to be a judge? It's important to be a voice.
0: Yeah.
3: 제가
1: So you're going to be somewhere in the community either way, right?
3: Yes.
1: 근데 프로스큐러가 되게 자부심이 있으시죠. 막 나는 진짜 막 내가 검사를 18년 넘게 아니, 하셨는데
0: 그렇죠. 왜냐하면 변호는 누구를 변호해 주는 거지만 네. 검사는 나쁜
1: 정의를 위해 싸우는
0: 정의를
1: 거잖아.
0: 내가 실현하겠다 이런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있으셨는가.
3: There's an advocacy role, but for judge, you have to oversee and make sure the rulings are fair.
1: 그렇죠.
0: 네, 그 밸런스를 잡는다는 네. 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힘든 게 검사분은 네. 사실은 저지를 위해 싸우잖아요. 근데 저지는 그걸 무슨 밸런스에서 다 이거를 봐야 되잖아요. 다. 뭐가 맞고 이거를
0: 컨트롤러 전체
1: 그게 진짜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네. 뭐 컨트롤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뭐라고 표현할까? 그 인생이 정말 달린 건데
0: 네.
1: 이거를 뭐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희는 이제 1.5세 이러니까 그런 백그라운드 문화를 아시는 분과 모르시면 분명히 다르거든요.
0: 그럼요, 그럼요.
1: 정말 다르거든요.
0: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1: 이건 정말 그냥이 아니고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겁니다. 이 네. 한국 커뮤니티 위상이 올라갈 네. 수 있는 기회고요. 다 저희가 좋은 거예요. 저희 자손분들 좋은 거기 때문에
0: 네.
1: 아까 그 브릿지가 되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럼 혹시 이렇게 자녀분들을 키우신 분한테 혹시 뭐 어드바이스 같은 거 좀 있을까요?
3: Advice for the young ones? Uh-huh. I think it's important to serve the community in some way. When I was young, my mom she took me to like senior center, things like that.
1: 아, 어릴 때요?
3: 어릴 네. 때요. 그래서 네. 그 respect for elders, it's important.
1: 아.
3: 그냥 공부하는 거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제가
1: 잘하셨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겠지.
3: 아니요, 근데 DA's 네. office에 들어가니까요. 네. 그 when we hire for attorneys, we want people who have served the community.
1: 아,
3: 왜냐면
1: 아, 그런 게.
3: 그냥 네. 공부만 네. 열심히 하는 거는 그게
0: 그게
1: 아니에요. 북스마트는 사실
3: 네,
1: 그냥 별로.
3: 왜냐하면 when you're in court, 네. you meet all kinds of people.
1: 아.
3: 부자, 녹사는
1: 온갖 네. 사람들 네. 만나니까 네. 그런 커뮤니티 활동 이런 게 훨씬 백그라운드가 중요하다.
0: 네. 네.
1: 아, 맞는 말씀이시네.
0: 커뮤니티의 활동 플러스 계속. 커뮤니티와 커넥트가 돼서 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1: 그렇죠.
0: 그걸
1: 진짜 몸으로 있는 사람. 몸으로 정말 깨우쳐야 돼. 공부만 해서는 안 된다는
0: 네.
1: 거죠.
0: 네.
1: 어릴 때부터 그걸 하셨구나 우리 검사님은.
0: 네.
1: 그리고 코리아타운 플라자, 아 코리아타운 죄송합니다. 코리아타운 플라자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코리아타운에서 쭉 어릴 때를 보내셨으니까 진짜.
0: 네.
1: 어
0: 네.
1: 이게 아 죄송해요. 모르게 특정 상황을 얘기해 버렸네.
0: 아니 네. 원래 아린이 검사님이 아까
1: 네. 네. 그러니까 말씀하셔가지고
0: 그 플라자 얘기하시고 그러셔가지고.
1: 진짜, 죄송합니다.
0: 여기 5살 때부터 사셨어요?
3: 제가 네 다섯 살 제가
0: 한국에서.
3: 아니 여기서 태어나시고
1: 네네네.
3: 근데 아. 여기 LA
1: K-Town LA
3: 네네네. 아.
1: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뿌듯해요 네. 이런 분이
0: 그러니까
1: 진짜
0: 우리
1: 스프리어 판사가 되신다는 게
0: 저지가 된다는 게
1: 다음 네. 방송 때는 잘 되셔갖고 판사 되셔갖고 한번 더 인터뷰를
3: 네. 그렇게 돼야죠
0: 네.
1: 여러분 아, 설명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0: 네. 6월 2일 네. 오피스 시트 14입니다 14 그래서 판사 우리의 판사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판사로 우리 아이린 리 검사님을 우리가 판사로 소중한 표를 한 행사하셔가지고 판사로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1: 또 궁금하신 분들은 네. 우리 아이린 리 검사님에 대한 사이트가 있으니까요.
0: 네.
1: 그 irinleeforjudge.com 아이린 리를 judge로 한 아이린 리 forjudge.com에 들어가셔도 많은 네. 정보를 보실 수 있으시고요. 네. 투표는 현장 투표가 6월 2일 날 종료가 되기 때문에 네. 반드시 여러분 6월 2일 전에 네. 가셔서 현장에서 유권자 등록하시고 투표를 꼭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아이린 리예요. 네. 아이린 리. 바로 오피스 시트 14입니다. 네. 14 아이린 리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1: 네, 여러분들 모두 네. 한 표 한 표가 되게 소중합니다.
0: 네.
1: 뭐 마지막으로 또 한 네. 말씀 들어볼까요?
0: 그렇다면 우리 아이린 리 점사님 파이널 메시지 투 보토스.
1: 막 보 주세요.
0: 네.
2: 그 뭐죠? 꼭 네. 투표해 주세요. 네. 오피스 14 아이린 리 6월 2일까지 꼭 해주세요. 제가 한인타운 코리안 커뮤니티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아, 네, 감사합니다.
1: 아이린 리 화이팅! 네,
0: 우리 아이린 리 님이 네. 가장 좋아하는 노래 한 곡 골라주세요 했더니 이 노래를 고르신 이유가 있어요. 왜요?
2: 그 느낌이에요.
1: 근데 약간 이미지가 억지로 맞추면 네. 제목이 달팽이잖아요. 패닉에 맞죠?
0: 네.
1: 우리 아이린 거사님이 꿋꿋하게 네. 묵묵하게 네. 그죠? 달팽이처럼 딱 짐을 지고 응. 커뮤니티에 짐을 지고 쫙 가는 거지.
0: 우리 모두 이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1: 스네일. 네. 아이린 리. 시트 넘버 14입니다, 여러분.
0: 네. 네. 자, 패닉의 달팽이 우리 아이린 리 검사님이 네. 또 LA 카운티 수프리어 법원 판사 선거 후보십니다. 오피스 시트 14 이번 6월 2일 중요한 까지. 선거 날이고요. 네네. 그러면 이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2: 뭐죠? 빠르면 3일까지 네. 나와요. 근데 네. 오래 걸리면은 한 일주일 걸려요.
1: 제가 봤을 때 금방 끝날 거예요. 왜냐면 아이린 검사님이 네. 확 차를 표를 많이 갖고 이게 비슷비슷하면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죠. 두 번 세 번 하니까.
0: 아니 보통 선거 전에 네.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미리
1: 할 수 있죠.
0: 게 있잖아요. 어떠십니까?
1: 뭐 프로텍션 같은 네. 거 보면은 뭐 당연히.
2: 그 네, 네. 폴 같은 판사 일렉션은 그런 거 없어요.
1: 네. 아니 저희들 생각을 잘 생각하면은 있잖아요.
2: 네. 해야죠. 제가 판사들도 많고 검사장들 많고 한인 커뮤니티 있어서 제가
1: 그러니까요. 네. 현직 판사분 100분 넘는 분들이 권유를 하셨는데 뭐
0: 그러니까요.
1: 그분들이 했으면 네. 뭐 이미
0: 됐으니까. 뭐 됐으니까. 네. 자, 말 조심해야지. 이제 퓨처 아이린 리 네. 우리 판사님 모시고 맞습니다. 언젠가 또 방송을 만날 일을 고대하면서요. 오늘 이렇게 자리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정말 저희가 소중한 한 표씩 해놓고 네. 모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우리 한번 외칠까요? 네. 아이린 리 for LA County Superior Court.
1: 좀 편하게 하면 안 돼요? 쉽게? 아이린 리를 LA 카운티 판사로
0: 이렇게. 보내자.
1: 네. 가자. 네. 용차.
0: 감사합니다.
1: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Office Seat 14, Eileen Lee for LA Superior Court.
1: Judge.
0: Judge로. 네. 네, 투표 꼭 하시기 바랍니다. 6월 2일. 네, 한인타운 곳곳에 투표소가 있어요. 네,
1: 정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좀 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로 한인들의 힘을 좀 모으면 좋겠네요.
0: 네. 자, 굿모닝 차차차 2부 이 시간은요.
1: 네,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0: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 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 식당.
0: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2: 홈쇼핑몰도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 멸치 6불99, 직화 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밀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3: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4: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5: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4: 213-388-5600. 213-388-5600.
5: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4: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5: 융자나라 좋은 나라.
4: 융자라면 콜미.
5: 213-388-5600. 213-388-5600.
6: 융자 나왔어요.
7: 우와, 빠르네.
8: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9: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8: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9: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8: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수 코치. 714-742-48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10: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1: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10: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1: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12: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3: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4: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15: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0: 집을 지을 때 거창하게 한 번에 뚝딱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1: 아니죠.
0: 기초부터 차근차근 벽돌 그럼요. 한 장, 기둥 하나 세우면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만들어갑니다. 그렇죠. 5월 한 달 동안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애쓰셨어요.
1: 아, 그러네요. 진짜.
0: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근데 보면요. 네. 그 진짜 가끔 이제 목표를 세워놓고 딱 잡아놓으면 네. 야, 저 언제 하지?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0: 한 걸음 위에 퐁 날아가고 싶은데
1: 근데 그 목표를 향해서 정말 한 걸음씩 딱 오늘 주어진 요 한 걸음만 네. 가다 보면 어느 순간 거의 가 있겠죠.
0: 천리길도
1: 한 걸음부터.
0: 오늘도 내 목표를 향해 네. 한 발짝 더 다가섰다 이렇게 마음 먹고요.
1: 네.
0: 지치지 말고 끝까지 달릴 수 있는 살아남는 그런 힘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1: 강해서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아서 강한 거라고.
0: 살아남아야 또 강해지잖아요.
1: 그렇죠. 오늘이 벌써 5월 29일이에요.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0: 마무리가 이렇게 벌써 되는군요.
1: 지금 이번 주말 지나면
0: 네, 6월 1일이 새롭게 열리네요.
1: 6월
0: 딱 떨어지네. 드디어.
1: 그러네요.
0: 네.
1: 여러분, 어쩌면 뭐 거창한 주말 계획 대신에 이번에는 오늘 정도 하루는 나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 최선을 한번 다해보고 나만의 작지만 행복 그리고 자부심 이런 거 한번 빵빵하게 충전하면 어떨까요?
0: 네, 조급할 필요 전혀 없죠.
1: 없죠.
0: 하루에 한 걸음씩 차근차근. 오늘 내가 5분 걸었으면 네. 내일은 6분,
1: 6분
0: 7분
1: 걷고, 그렇지, 그렇죠.
0: 몇 개 드는 거
1: 오늘은
0: 1파운드
1: 그러면 뭐
0: 내일은 점점 느리다 그렇죠. 보면요 분명히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그곳에 가 있을 겁니다.
1: 맞습니다.
0: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6월에 새롭게 만나 뵐게요.
1: 그러네요.
0: 네, 탱자미역이었습니다.
1: 탱자훈이었습니다.

0: 아이린 리 검사님을 LA 판사로. 카운티의 판사로. 아이린 카라의
1: 그래서 아이린 씨 노래를 부르는 거죠 응. 지금.
0: 아이린 카라의
1: 네.
0: Fame.
1: Fame.

0: 가족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 우와 싸다, 정말 싸다.
0: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0: 진짜 감쪽 같네.
1: 역시 벤트웨이야.
0: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1: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2: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3: 엄마 집밥이 최고지.
2: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3: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2: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3: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4: 밥 한 그릇 더요.
5: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4: 웨스턴 도마 칼국수.
5: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4: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5: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6: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7: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6: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7: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6: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8: H마트에서 만나는 CJ 브랜드 위크.
9: 햇반, 컵반, 냉면, 찌개 양념, 볶음밥부터 호떡, 붕어빵, 떡볶이, 핫도그까지.
8: 집에서 즐기는 간편식부터 추억의 간식까지 골라먹는 재미가 가득.
9: 지금 가장 인기 있는 CJ 제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
8: LA 마당몰, 얼바인 지점을 제외한 H마트 전매장에서 6월 4일까지 만나보세요.
9: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0: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1: Mm-hmm. 오르고 또 오르는 고물가 시대. 오늘은 또 뭘 먹나 고민되시죠?
12: 이제 걱정 그만.
13: 직장인 점심 빠르고 든든하게, 주부님들 저녁 고민도 간편하게.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가 한 방에 해결해드립니다.
14: 맛보장, 저렴한 가격 보장.
15: 다양한 메뉴를 부담없는 가격으로 즐기는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16: 혼자여서 편하고 함께라면 더 좋은 행복한 식사.
13: 점심 해결, 저녁 고민 해결.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로 오세요.
17: 투고도 대환영입니다.
18: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19: 마크 플리도 후보, 세리토스 시의원과 시장, 그리고 교육위원. 지난 30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마크 플리도 후보. 오는 6월 2일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마크 플리도 후보에게 투표해주세요.
4: 이 광고는 Citizens for an Affordable California Supporting Mark Pulido for Assembly 2026 Sponsored by Airbnb 제공입니다. 주요 후원사는 Airbnb와 California Apartment Association입니다. 이 광고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 통제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11: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7: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1: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7: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5: 스테이티드 인컴, 노인컴, 그리고 DSCR 용자들은 직장이 없으시거나 수입이 충분하지 않으신 분들께도 주택 구입의 기회를 제공해드린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신용점수와 다운페이먼트에 대한 조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이자율과 각종 비용 역시 풀딱 용자나 같은 노닥 상품인 VOE 용자에 비해서도 다소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당장 주택 구입이 필요하신 분들께서 향후 2, 3년 뒤 더 좋은 조건으로 재용자를 계획하시며 활용하시는 중간 단계의 용자 상품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준비된 노닥 또는 준풀닥 성격의 용자 상품도 있습니다. 2년치 세금 보고서 대신 회계사나 자영업주 본인이 은행이 준비하신 재무제표를 사용하거나 최근 12개월간의 사업체 은행 거래 내역서를 기준으로 수입을 산정해 융자 승인을 받으실 수 있는 상품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디시페이션 융자도 수입 증명이 없는 융자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융자는 은퇴 계좌나 금융기관 계좌에 상당한 자산이 있을 경우 해당 자산을 일정한 수익률로 융자 기간 동안 나누어 계산해 이를 수입으로 간주하는 방식입니다. 자산을 통해 수입을 증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노닥 융자라기보다는 풀닥 융자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며
1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0: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언제나 즐거운 토요일 아침을 책임지고 있는 DJ 케빈 킴입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죠. 편안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여기는 LA 코리아타운이고요. 2026년 5월 23일 네 번째 토요일 10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엘레이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낮에는 따뜻한 게 아니라 점점 뜨거워지고 있고요. 해질 무렵까지 이 더운 열기가 가시지 않을 때가 있네요. 해질 무렵에는 살짝 붉게 물든 야자수 그림자에 그리고 차창문 조금만 열어 들어오는 여름 냄새가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아, 이제 정말 여름이 오고 있구나 느껴지고 있는데요. 특히 5월의 LA는 참 특별한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뜨겁게 타오르진 않는데 마음은 벌써 여름으로 달려가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청춘을 흔들어 놓았던 80, 90년대 여름 노래들을 준비했거든요. 젊은 시절 바닷가로 MT 가던 기억, 중고차에 또는 우리 학생들 버스 안에서 카세트 테이프에 들어서 즐겨 듣던 노래들, 그리고 학창 시절 운동회 끝나고 친구들과 뛰어다니는 그 여름 냄새까지 같이 한번 추억으로 가볼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LA의 2026년을 잠시 1990년대로 돌아가 볼까 하는데요. 오늘만큼은 볼륨을 좀 크게 올려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여름하면 이 노래가 빠질 수가 없죠. 유피가 부릅니다. 바다!

지금 들려드린 노래 유피의 바다였습니다. 어떻게 여름 냄새가 좀 느껴지시나요? 아 정말 이 노래 들으니까 가만히 못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절인 여름만 되면요 꼭 이런 노래들이 거리에서 막 흘러나오곤 했었습니다. 동네 문방구 앞에서 들렸고요. 버스 안에서 들렸고요. 심지어 우리 놀러가는 관광버스 안에서도 들렸습니다. 참 그런데 신기한 게요. 그때는 지금처럼 비싼 여행을 가지 않아도 굉장히 행복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친구들 몇 명이 모여서 라면도 끓여 먹고 수박 한 톡 반 잘라서 먹기도 하고 아, 뭐 그냥 뭐 선풍기 앞에서 막 춤도 춰보기도 하고 그냥 뭐 조금만 음악이 흘러나오면 뭐 가진 건 없었지만 그렇게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은 좀 여유도 있고 뭔가 살 것 같은데 그때만큼 뜨거웠던 여름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순수했던 마음과 그 열정적이던 여름을 보냈던 그 뜨거운 그 기억들 말이죠.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젊었기 때문이죠. 아마 그때는 젊어서 그랬는지 뭔가 그냥 뭐 스치기만 해도 즐겁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만 모이면 행복했고요. 그때는 친구들 없으면 정말 못 살 것 같았었는데 그때 그 친구들이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두 번째 노래 들려드릴게요. 아, 이 노래도 한번 토요일 아침에 흥겹게 한번 들려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서 선곡해 보았습니다. DJ DOC가 부릅니다. Run to you.

0: 지금 들려드린 노래 DJ DOC의 Run To 이었습니다. 잠시 광고 말씀 드릴게요. 저희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알고 계시죠? www.radioseoul1650.com입니다. 뭐 다들 아실 텐데요. 여기에 들어오시면 최신 기사를 한 번에 보실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왼쪽에 중앙에 보시면 빨간색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라는 박스가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시면 지금 제가 방송하는 걸 실시간으로 보실 수도 있고요. 유튜브에 라디오 서울 1650 이렇게 검색하셔도 바로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만약에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기사를 검색하시다가 라디오를 듣고 싶다 하시면 왼편에 빨간색 박스를 클릭하셔도 좋고, 아니면 유튜브로 바로 검색하셔서 라디오 서울 1650만 딱 누르시면 지금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광고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6: 너무너무 좋습니다.
7: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5: 부담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5: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0: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9: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0: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9: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1: 라디오 서울과 아주 관광이 함께하는 서른도 스페셜 공연

0: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0: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2: 여러분께서는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1부를 듣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은 여름을 맞이해서 예전에 우리 눈에 또는 귀에 익었던 추억의 여름 노래들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가끔 LA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한국 생각이 정말 많이 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주말에 후회를 달릴 땐 더 많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사실 지금 있는 곳과 그때 상황이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하지만 희한하게 음악은 그런 시간을 바로 연결해 주는 것 같습니다. 20년 전, 30년 전에 한국에서 듣던 노래가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똑같은 그런 감정을 만들어 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악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저도 운전을 하고 오면서 아, 우리 그 라디오에서 이런 음악을 들려드릴 때 과연 우리 청취자분들이 어떤 느낌이 드실까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면서 저도 문득 아, 예전에 이 사람들 그때 음악을 들었을 때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혹시 우리 애청자분들도 누군가 떠오르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뭐 첫사랑이 됐든 뭐 대학교 동기가 됐든 아니면 뭐 남자분들은 군대 동기가 됐든 아니면 뭐 한국에 뭐 반상회를 했던 뭐 아니면 친목회를 했던 모임에 계시던 우리 또 친한 지인분이 생각이 날던 아니면 우리 아주 어렸을 때 그 동네에서 같이 놀던 친구들이 생각이 날 때가 있던지 말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노래 한 곡이 그렇게 잊고 있었던 생각이나 사람을 불러 모으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들려드릴 노래는 또 어떤 생각을 우리 애청자분들이 좀 추억으로 가게 만들어 줄까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 곡은 90년대 여름 생각하면 무조건 안 들을 수 없는 노래입니다. 쿨이 부릅니다. 애상.

쿨의 애상이었습니다. 아, 노래 참 좋네요. 여름에 들으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름에 들을 때 괜히 마음에 짠해지는 곡들이 있거든요. 좀 이렇게 신나는 멜로디인데요, 그 안에 우리의 지나간 청춘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그 시절 우리는요 좀 서툴렀지만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괜히 쭈뼛대고 또 괜히 말도 잘 못 건네고 주변에서 맴돌기만 했었고요. 또 그때는 뭐 지금처럼 뭐 셀폰이나 뭐 인터넷이나 이메일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전달하기가 너무 어려웠죠. 정말 전화 한 통 하려고 집 전화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또 그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집에 전화를 걸려고 하면 또 부모님이 받으면 안 되니까 받으면 막 전화를 끊어버리기도 했었고요. 지금 생각하면 참 불편하고 좀 뭐라고 생각하 지금 젊은 친구들이 생각하면 정말 이해가 안 될 텐데요. 하지만 또 묘하게 설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정말 모든 게 빠르잖아요. 뭐 톡하면 바로 와야 되고 이메일 보내면 바로 그냥 뭐 답장이 오고 그러는데 하지만 지금 이렇게 빨리빨리 모든 게 해결되는 것보다 그때 조금은 늦었지만 천천히 설레고요. 천천히 좋아하고 또 천천히 추억을 만들어가고 천천히 사랑을 쌓아가는 그 모습도 굉장히 낭만적이지 않을까 그때의 추억으로 한번 가볼 때가 있습니다. 이 노래 또한 추억으로 보내드릴 수 있는 정말 댄스곡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노래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아마 좀 8, 90년대 놀았다 하시는 분들 또 뭐 좀 나이트를 좀 가셨다 하시는 분들 이 노래 전주만 들어도 아실 텐데요. 클론이 부릅니다. 꿍따리 샤바라.

지금 들려드린 곡 클론의 꿍따리 샤바라였습니다. 와, 저는 지금 이 클론 두 분의 지금 그 예전 자켓 앨범을 보고 있는데요. 강원래 씨가 방독면을 쓰고 나와 있어요. 야, 저 때는 저렇게 방독면을 쓰고 나와서 자켓 앨범으로 썼는데 이질감이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새롭네요. 어떻게 좀 제가 좀 흥이 나는 노래를 좀 들려드리고 있는데 분위기가 좀 올라오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차 안에서 운전을 하면서 들으시는 분들 혹시 제가 들려드린 노래들 중에서 한두 곡 정도는 따라 부르신 분이 있다면 아마 오늘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들려드리는 노래들은 말이죠. 정말 세대를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가끔 요즘 젊은 친구들이요. 전혀 모를 것 같은데 옛날 80년대, 90년대 댄스곡이나 발라드 곡들을 아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신기한데요. 그래서 한번 제가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때 그 시절 음악들을 좋아하냐고 물어봤더니 에너지도 넘치고요. 가사가 너무 직관적이라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발라드는 가사가 너무 시 같아서 좋대요. 아, 그런 걸 보면서 아, 우리 젊은 친구들도 옛날 우리가 들었던 노래들을 들으면서 뭔가를 느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정말 신나자. 뭐 신나지 그러면 정말 신났던 것 같고요. 나너 사랑해 그러면 정말 저 친구가 나를 정말 사랑하나 하고 뜨겁게 그 마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만큼 그 마음이 순수하고 우리 그 뭐라고 하나 그 서로에 대한 그 이끌림이 뭔가는 조금 단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옛날 그런 댄스 곡들을 보면 좀 가사들도 직관적이고 조금 멜로디도 강렬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좀 계산하고 막 전자적인 느낌보다는 훨씬 인간적인 느낌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80년대 전반으로 한번 가볼까 하는데요. 이 노래 들려드리면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제 또래 이상은 다들 기억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노래일까요? 제가 좀 옛날 느낌이 나게끔 옛날 그 추억의 LP판 느낌으로 제가 선곡을 좀 해봤거든요. 키보이스가 부릅니다. 제목은 해변으로 가요.

0: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1: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0: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1: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0: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1: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2: Paid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3: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4: 우리 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5: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4: 고베주얼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진주와 아쿠아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5: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특별 전시.
4: 전 품목 최대 80% 파격 세일.
5: 마지막 찬스를 만나보세요.
6: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롭게 단장하고 여러분을 모십니다.
7: 최신 검안기기와 망막 건강검사까지 최고의 선생님들과 업그레이드된 최신 시설, 최상의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 모든 메디케어, HMO 보험과 각종 보험, 그리고 최신의 학생 시력교정, 올도케일 렌즈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 한인사회와 성장한 지난 50년, 꾸준히 성원해주신 모든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 봉사하는 서독안경 검안과가 되겠습니다. 서독안경.
8: 여러분께서는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1부를 듣고 계십니다. 좀 전에 들려드린 노래는 키보이스의 해변으로 가요 였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좀 옛날 느낌으로 좀 약간 지직 느낌도 나고 LP판을 그대로 좀 가져온 느낌이었는데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름이 되면요 괜히 좀 마음이 들뜨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여름에는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라는 뭐 기대감. 학생 때는 방학이 있었고요. 직장인이 된 이후에는 휴가가 있었고. 아, 그런데 이민 와서 막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도 뭐 개인 뭐 여러 가지 뭐 조그만 샵 같은 거 열어놓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휴가나 뭐 방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저도 좀 안타깝고 제가 주변에 계신 분들 볼 때도 좀 아, 좀 쉬시면 좋을 텐데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대신에 우리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LA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치열하게 일하고요. 또 가족 챙기고 외로운 시간도 버텨내고 또 여러 가지 나만의 좀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지만 내가 짊어진 삶을 견뎌내기 위해서 너무너무 고생하신 우리 진짜 우리 이민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만큼은 조금 이 라디오를 들으시면서 쉬어가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뭐 사실 쉬는 게 별거 있나요? 이렇게 좀 같이 얘기도 나누고 같이 음악도 들으면서 좀 분위기 전환하는 것도 쉴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라도 조금 마음의 위로나 편안함을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위안이 될 만한 노래 한 곡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이었습니다. 아, 90년대 음악을 듣다 보면요,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때 우리 젊었을 때는 미래가 두렵지 않았거든요. 돈도 많지 않았고 인생 계획이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또왜 그렇게 자신감이 있었을까요? 아마 그건 젊음이라는 가능성 자체가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어느 순간 좀 우리가 원숙해지고 삶의 여유도 생기고 재정적으로 조금 더좀 뭐라고 하나 좀 풍족해졌는데 그때만큼 그런 자신감은 또내 인생이 완벽한가라고 좀 물음표를 달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애청자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젊은 패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순수한 마음을 생각해 보시면서 나 다시 잘할 수 있어 또는 나 지금 열심히 하면 난 조금 더 나아질 거야. 또 만약에 나아졌다면 조금 더 내가 마음의 여유를 가질 거야 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우린 아직도 내 마음 속에 열정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직도 우리가 살아온 날보다는 살아갈 날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또 한번 여름. 아, 우리 또 옛날 여름을 생각하며 그 여름을 소환하는 노래 한곡 띄워드리겠습니다. 벌써 전주만 들어도 아, 이거 바로 내가 아는 노래인데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자, 누구나 다 아는 노래입니다. 높은 음자리가 들려드립니다. 제목은 바다의 노어.

0: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0: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0: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1: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0: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 올림픽 골프니까.
0: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2: 모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3: 아니, 갑자기 웬 청산별곡이야?
4: 청산까지 갈 필요 있나? 여기 다래가 있는데.
3: 어머나, 이게 그 화제의 새로 다래야? 디자인 진짜 예쁘다.
4: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맛도 엄청 화사해.
3: 우와, 진짜 소주 특유의 알코올 향이 거의 안 느껴지는데?
4: 제로슈가니까 깔끔하게 상큼한 딱 12도의 마법이지.
3: 이거 한 잔이면 여기가 바로 청산이네.
4: 지금껏 보지 못한 달콤함의 진수, 국산 다래와 제로슈가의 만남, 새로 다래.
5: 부당 찜뜸의 명가 김영석 찜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찜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6: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5: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찜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7: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8: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7: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형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모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8: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9: 99세까지 팔팔하게.
10: 여러분께서는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일부를 듣고 계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봄이 왔다고 얘기 드렸는데요. 벌써 여름이 시작된 거 보면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항상 좋은 음악과 함께한 시간은요, 그래도 마음에 좀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오늘 우리 애청자분들과 함께 8,90년대 여름 노래들을 들으면서 많은 장면들을 한번 떠올려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예전의 한국 여름, 또 지금 미국의 여름, 친구들과 웃던 한국의 골목길, 현재 LA의 어느 모퉁이 길, 처음 운전을 배우던 날, 미국에서 처음 다시 운전면허를 받던 날, 처음 한국에서 월급을 받았던 순간, 처음에서 미국에서 집을 샀던 그날. 그리고 지금 LA에서 다시 듣는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참 인생 신기하죠. 뭔가 모르게 계속 한 바퀴 한 바퀴 이렇게 뭔가 그 지나가는 것도 있지만 다시 되돌아가는 느낌이 드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그게 음악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어디에 있던 추억은 음악을 타고 다시 돌아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면서 또 80년대 추억으로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정석이 부릅니다. 제목은 여름날의 추억.

지금 들려드린 노래 이정석의 여름날의 추억이었습니다. 아직 완전한 여름은 아니지만요, 우리 마음은 이미 여름 한가운데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했던 노래들처럼 우리 애청자분들의 여름도요 조금 더 신나고 조금 더 많이 웃으시고 조금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뭐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 오더라도요 오늘 들었던 음악을 잘 기억해 주시면서 즐겁게 이겨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청춘은 지나갔지만 그 시절의 뜨거움은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이렇게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1부를 마무리하고요. 오늘은 다가올 여름을 기다리며 거기에 좀 어울리는 80년대, 90년대 댄스곡들을 함께 들려드렸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는요. 한국에서도 또 요즘 미주 한인들께도 가장 많이 주목받는 지역 중에 하나인 과천, 그리고 요즘 미주 교민들께 많이 소개되고 있는 해링턴 스퀘어 과천 오피스텔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미국과 한국의 부동산 및 투자 컨설팅을 하고 계신 리얼 브로커즈의 맥슬리 브로커님과 함께 자세히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잠시 뒤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케빈의 토리조와 1부 마지막 곡은요. 어떤 노래일까? 자, 노래 나갑니다. 유미리가 불러드립니다. 제목은 젊음의 노트.

0: 라디오 서울과 홈쇼핑 월드가 함께하는 서른도 콘서트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펼쳐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팡 매장은 비치와 멜번에서 티켓 구매 가능합니다. VIP 티켓은 가수 서른도와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서른도 공연 티켓 구매도 홈쇼핑 월드!
1: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함께 차차차.
2: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고밀도 녹용, 노스캐롤라이나, 삼증포 산삼을 주성분으로 뛰어난 흡수로 충분한 알부민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의 진심, 메가알부민,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213-277-8866 213-277-8866 OTC 환영.
3: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4: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3: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4: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 근육단과
3: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4: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5: 우리 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6: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5: 구베주얼 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 진주와 아코야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6: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 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7: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8: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9: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토요일의 특별한 만남, 힐링이 있는 라디오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2부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1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혹시 오늘 창밖을 한번 보셨습니까? 햇살은 벌써 한여름처럼 반짝이고 야자수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은 이제 곧 여름이야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뜨겁게 달아오르기도 전인데요. 마음은 벌써 바닷가로 향할 때도 있고 차창을 열고 드라이브를 하면 괜히 시원한 아이스커피 한 잔 들고 어딘가 떠나고 싶어지네요. 친구들과 웃으며 떠났던 여름여행, 카세트 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들었던 여름 노래들 말이죠. 그때 그 음악은요, 진짜 전주 몇 초만 들어도 그때의 얼굴들, 그때의 거리, 그때의 공기까지 다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집 청소하면서 듣고 계신 분들, 아니면 늦은 아침 브런치를 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어디론가 드라이브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오늘만큼은 조금 천천히, 조금 더 여유롭게 좋은 음악 안에서 쉬어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2부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한국에서도 또 미주 한인들께도 아주 주목받는 지역 과천, 그리고 화조 속에 소개되고 있는 해링턴 스퀘어 과천 오피스텔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얘기 잠깐 나누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여러분들 제가 귀한 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올 여름을 함께 여는 음악과 함께 기분 좋게 2부를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2부 첫 곡입니다. 홍수철이 부릅니다. 제목은 철없는 사랑.

0: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4: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5: 엄마 집밥이 최고지.
4: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5: 엄마가 해준 응대구조림에,
4: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5: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4: 밥 한 그릇 더요.
6: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4: 웨스턴 도마 칼국수.
6: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4: 우리 엄마 최고. 투고되죠?
6: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7: 2016 H마트 아이헐트 칠드런 아트 컨테스트.
8: 가장 좋아하는 H마트에서의 순간을 그림으로 표현해보세요.
7: 참가 대상은 프리케이부터 5학년까지.
8: 대상 수상자에게는 H마트 상품권 $1,000, 그 외에도 푸짐한 상품권과 트로피도 준비했습니다.
7: 가까운 H마트 고객 서비스 데스크에서 스마트 카드를 제시하고 도화지를 수령한 후 완성된 작품을 4월 26일까지 제출하세요.
8: 자세한 내용은 매장 내 포스터의 QR코드를 스캔해 확인하세요.
9: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0: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 은퇴 구별 세일.
11: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10: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1: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틴 오양복 799불 하나 사면 두 번째 반값. 사계절용 콤비 자켓, 와이셔츠, 바지,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
10: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12: 여러분께서는 케빈의 토이디조와 2부를 듣고 계십니다. 케빈의 토요 초대석. 아, 요즘 한국에서도 가장 주목받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인 과천, 그리고 미주 교민들께도 활발히 소개되고 있는 해링턴 스퀘어 과천 오피스텔을 소개해 주실 우리 맥스 대표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3: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반갑습니다.
12: 토요일 날 오전에.
13: 네. 네. 네. 방송이 너무 재밌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12: 사실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나이대가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옛날 노래 위주로 이렇게 노래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요즘 한국에 자주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가족 방문, 병원 진료, 뭐 건강검진, 비즈니스, 또는 은퇴하고 나서 또 한국을 또 왔다 갔다 하시는 뭐 그런 계획까지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한국 내 아 내가 좀 이런 주거공간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처럼 환율이 좋아지고 있고, 또 한국도 자주 가지만 한국 부동산에 더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한국에 뭐 하나 사두면 어떨까, 또는 어디가 앞으로 좀 가치가 있을까, 이런 문의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한국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지역 중에 하나인 과천, 그리고 그 안에서도 정말 미주 교민들께 잘 소개되고 있는 해링턴 스퀘어 과천 오피스텔에서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한번 우리 좀 우리 맥스 대표님께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13: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미주 교민들 분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한국 부동산 시장, 그리고 해링턴 스퀘어 과천의 오피스텔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리려 참석했습니다.
12: 미주 교민들이 지금 한국 부동산을 보는 이유가 좀 있는데요. 왜 한국 부동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대표님 보시기에는.
13: 가치와 지금 환율이 제일 좋고요. 네네. 그다음에 지금 그냥 한국에 그냥 단순히 방문이 아닌 앞으로 생활 거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12: 네네.
13: 앞에서 말씀 주셨던 1년에 몇 번씩 한국에 가시는 분들, 한국의 병원 진료나 건강 검진을 받으시는 분들, 은퇴 후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지내고 싶으신 분들, 또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가족분들이 계신 분들이 더욱더 많이 관심을 모으고 있으시고요.
12: 네네.
13: 심지어 뭐 요즘에는 1년에 몇 번씩 레이저 시술 같은 것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한국에 갈 때마다 호텔에 머무는 것도 좀 네. 불편하시고, 가족 집에 계신 것은 더 불편하고 생각하시고,
12: 맞아요.
13: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중에 뭐 연세가 좀 더 있으셔서 뭐 내 공간이 있었으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용하지 않을 때 또 임대를 받을 수 있으시면 더욱더 투자의 조건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2: 사실 저도 뭐 예전에 한국에 가면 뭐 지인 집에도 있어 보기도 하고 친척 집에 있어 보기도 하고 네. 아 근데 진짜 불편하더라고요.
13: 아, 네,
12: 그리고 또 호텔에 있으면 좋긴 좋은데 한정적인 공간이고 네. 또 서울에 있자니 가격도 만만치가 않아요.
13: 네,
12: 그리고 좀 싼 데로 가면 생각보다 우리가 원하는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으니까 좀
13: 네,
12: 불편하고요.
13: 네.
12: 그래서 오늘 소개해 주시는 해링턴 스퀘어 과천은요. 한국과 미국 동시 분양이라고 얘기를 또 들었거든요.
13: 네네.
12: 요즘 광고를 많이 지금 주변에서 하고 있어서 그런지 저도 많이 이제 과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13: 네.
12: 그리고 또 과천이면 사실 서울 아닌가요?
13: 맞습니다.
12: 네, 그리고 그 에어리어 코드도 공이 지역,
13: 네, 네,
12: 서울
13: 네.
12: 번호를 쓰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13: 네, 맞습니다. 일단 과천만으로도 관심이 많고
12: 네.
13: 질문도 많으시고, 저희가 1대1 VIP 상담을 이제 저희가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13-434-2433
12: 네네.
13: 외우기도 쉬우실 거예요.
12: 213-434-2433으로
13: 전화 주시면 자세히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12: 이게 대표님 번호인가요? 아니면 그 과천 오피스텔을
13: 네,
12: 소개하는 이거는 번호인가요?
13: 이거는 제 직접 번호이기 때문에
12: 그러면?
13: 문자나 네네. 통화도 가능하십니다.
12: 그러니까 지금 소개해드리는 번호가 우리 맥스 대표님 전화번호라는 거죠?
13: 네, 맞습니다.
12: 213-434-2433
13: 네.
12: 저희가 계속 전화번호는 안내해드릴 테니까요. 시간 나실 때 메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과천이 궁금하다, 해링턴 스퀘어 과천을 직접 설명 듣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테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잘 메모해 두셨다가 좀 전에 말씀드린 전화번호로 상담을 좀 받아보시고, 또 궁금하신 거는 뭐 전화하기 조금 좀 어색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면 문자로
13: 네.
12: 일단 좀 궁금한 거 얘기하시면 문자로
13: 네.
12: 답을 하시다가
13: 네.
12: 뭐 제가 뭐 진짜 문자로 좀 얘기하다가 이제는 한번 통화를 해야겠다 하시면
13: 네.
12: 잘 좀 통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213-434-2433으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 네.
12: 자, 대표님. 과천이라고 하면 저도 이 서울랜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3: 네, 맞습니다.
12: 한국에서는 좀 이 과천이라는 동네가 좀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다라고 좀 알고 있거든요.
13: 네.
12: 미국에 계신 분들께 과천을 좀 더 좀 쉽게 설명하면 어떤 곳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13: 네, 미주 교민들분께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
12: 네네.
13: 과천은 한국의 얼바인 같은 도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2: 얼바인 같다.
13: 네.
12: 네네.
13: 캘리포니아에서는 계신 분들은 얼바인은 잘 아시죠?
12: 그럼요. 네네.
13: 쾌적하고 안전하고 계획도시 느낌이 있고 생활 수준이 높고
12: 네네.
13: 교육 환경도 좋은 그런 도시라고 생각하시죠?
12: 네네, 그렇죠.
13: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과천도 그런 이미지가 강합니다. 도시에 정돈돼 있고 자연 환경이 좋고 주거 만족도가 아주 높은 곳입니다. 그런데 과천과 얼바인의 다른 강력한 장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강남 바로 옆이라는 점입니다.
12: 그래요? 저도 이제 사실 뭐 제 원래 고향이 인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천에서 과천을 지나서 강남으로 갈 때가 있어요.
13: 네.
12: 그래서 과천하고 강남이 가까운 건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은 쾌적하고 안

0: 첨단 산업, IT, 바이오 관련 기업과 전문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주거도시가 아니라 일자리와 자산 가치가 함께 성장하는 자족형 도시로 보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좀 제가 요약을 좀 하면 네. 과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얼바인처럼 쾌적하고 안전하지만 또 지식 정보 타운이 있기 때문에 첨단 산업, IT, 바이오 관련된 좀 전문직도 있으니까 그 지역이 수요도 많고 좀 굉장히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있고 지금도 성장에 있는 그런 도시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거기는 이제 건물 자체는 두 건물로 네. 지하 5층, 지상 29층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1: 그래요?
0: 생각해 보시면 얼바인에 이런 건물이 들어선다라고 생각하면 아주 고가와 럭셔리와 그런 것들을 같이 누릴 네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뭐 미주 교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요소들이 많이 있네요.
0: 네.
1: 복잡한 서울 한복판보다는 강남 가보니까 진짜 복잡하더라고요. 차가 안 움직여요, 진짜.
0: 네.
1: 그래서 걸어가는 게 빠를 네. 정도로 심지어는 비싼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약속 시간에 늦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차는 기사가 그냥 가져가고요. 본인은 걸어서 뛰어가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강남이 불편한데 그런 서울 한복판보다는 쾌적하면서도
0: 네.
1: 서울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다. 그러니까 과천이 굉장히 선호 지역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0: 네. 저희가 이제 남가주 LA 지역이나 남가주에 있었던 상황에서 봤을 때
1: 네네.
0: 예를 들어서 2017년도 18년도 이후서부터 지금까지도
1: 네.
0: 많은 분들이 좀 이제 이 답답한 도시를 조금 이제 벗어나는
1: 네네.
0: 그런 동향을 볼 수 있었어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특히 미국 생활에 익숙하신 분들은 너무 답답한 주거 환경에 불편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1: 네네.
0: 과천은 그게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거죠. 강남과 20분 이내의 거리로 강남 바로 옆이지만 도시에 훨씬 쾌적합니다. 그리고
1: 네네.
0: 이미 한국에서도 살기 좋은 도시 부촌 강남 옆 프리미엄 주거지라는 이미지가 확실히 자리를 잡고 있고요.
1: 네네.
0: 살기 좋은 도시로 매년 1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그리고 더욱더 하나 더 500병상 규모의 아주 대학교 종합 병원도 들어올 예정이고요.
1: 원래 아주대가 수원에 있는 거거든요.
0: 네네.
1: 근데 이제 수원에 있는 아주대학교 병원이 요 과천에도 들어설 예정이다.
0: 네, 맞습니다.
1: 500병상이면 굉장히 큰 이제 종합 병원인데.
0: 네, 맞습니다.
1: 아주 우리 좀 약간 은퇴하신 이후에 좀 은퇴를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좋은 소식이네요.
0: 매력있죠. 네.
1: 그러면 왜 해링턴 스퀘어 과천인가가 좀 궁금하거든요. 자, 오늘 좀 그러면 핵심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0: 네.
1: 과천이 좋은 건 알겠습니다.
0: 뭐 네.
1: 지금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0: 네.
1: 그 중에서도 왜 해링턴 스퀘어 과천이 주목받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0: 이제 해링턴 스퀘어 과천은 지금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분양을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점에 미주 교민들 분들께
1: 네네.
0: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1: 네네.
0: 보통 해외에 계신 분들은 한국 부동산을 보실 때 가장 걱정하시는 것이 절차예요.
1: 아, 절차다.
0: 계약과 이런 택스 문제와 송금과
1: 네.
0: 그다음에 한국에서 누리는 그런 혜택들
1: 네네.
0: 그런 것에 좋다라고는 들어보셨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모르고
1: 네네.
0: 그런 부분에서 해링턴 스퀘어 과천에서는 한국과 이제 그런 진행 순서 뭐 애플리케이션 넣는 거
1: 네네.
0: 그런 것들을 한 곳에서 다 정리해서 절차나
1: 네네.
0: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부서가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1: 그러니까 뭐 일단은 사실은 미국에 계신 분들이 한국에 부동산을 구입하시는 거니까
0: 네.
1: 뭐 미국 내에서야 너무나 쉽지만 한국에서 구입하시는 건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할 텐데
0: 네.
1: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전담 부서가 있다.
0: 네, 맞습니다.
1: 그러니까
0: 네.
1: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0: 네.
1: 편안하게 접근이 가능하시다라고
0: 네.
1: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0: 네.
1: 저는 진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 오래 사시면 사실 한국에서 저도 요즘에 한국에 가면 지하철 타는 게 좀 너무 어려워요.
0: 네, 맞습니다.
1: 택시도 카카오 택시 부르는 게 이제는
0: 네.
1: 전화기로 부르니까 어렵고요.
0: 네.
1: 그리고 진짜 어떻게 보면 부동산을 구입하는 거 한국에 또 부동산 뭐 그런 중개인들 만나서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상담하고 또 한국인은 또 다른 회사에 해야 된다면 굉장히 복잡한데
0: 네.
1: 이런 부분을 지금 하나로 이렇게 딱 이렇게 멀지에서 지금

0: 주시는 거니까 네. 이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 부동산을 사고 싶은데 중간에서 누가 책임지고 도와주는
0: 도와주시면 불안한다 네. 말씀이신 거죠?
1: 망설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미국 상담부터 그다음에 한국 현지 업무까지 연결해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또 자체적으로 세무사, 법무사, 행정사 등을 모든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어서 미국에서 한국의 부동산을 구입할 때 모든 부분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자 입장에서는 원스톱 서비스, 원스톱 쇼핑으로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0: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은 단순히 분양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 교민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모든 뭐 플로우 차트까지 이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수속을 다 도와주신다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주 교민분들께서 한국에 계신 분들과 진짜 상황이 다르잖아요.
0: 그렇죠.
1: 뭐 신분, 거주지, 송금, 네네. 서류, 위임, 등기, 임대 관리까지 모든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저희 한 회사에서 시스템을 적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관리나 그런 부분에서도 핸드폰으로도 한눈에 보실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0: 한 가지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영주권자도 계실 거고 네. 시민권자도 계실 거고 네. 또 뭐 영주권이나 시민권자 아니면 뭐 투자 비자로 계신 분들도 뭐 있으실 거고 네. 이런 어떤 신분에는 관계가 없나요?
1: 예, 지금 큰 관계는 없고요. 그런 네네.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그 한 분 한 분 해당되는 그런 서비스나 네네. 이런 세금 문제나 네네. 그런 것들을 다 상담을 한꺼번에 해드리기 때문에 내가 혹시 그런 걸 살 수 있을까? 그다음에 비용과 그다음에 네네. 이제 융자 서비스도 대출 서비스도
0: 대출도
1: 저희가
0: 가능하다.
1: 상담을 해드릴 수 있는 거죠.
0: 네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미국에서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고 네. 한국에는 재산이 없어요.
1: 네.
0: 뭐 이렇게 그래서 미국에 재산이 있고 한국에 재산을 형성하는 게 좀 뭐 세금 문제 이런 것도 좀 다 해결을
1: 그렇죠.
0: 뭐 네. 해주시거나 도와줄 수
1: 맞습니다.
0: 있다는 거죠.
1: 그러니까 한국에는 아파트를 사시는 부분에서는 규제나 이런 그 텍스나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리미테이션이 있는데
0: 네네.
1: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파트 이상 가는 그런 럭셔리야 그런 구조나 그런 공간과 그런 것들이 다 쾌적하고
0: 네네.
1: 그거 플러스 이제 오피스텔에서 주는 그런 소유자의 혜택 같은 것들 네네. 그런 부분에서 다 설명이 들어갑니다.
0: 아, 좋습니다. 자, 혹시 맥스 대표님 전화번호 한 번만 더 알려주시죠.
1: 네, 제 전화번호는 213-434-2433 213-434-2433입니다.
0: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1대1 VIP 상담을 지금 해주신다고 하니까 우리 지금 번호 알려주신 213-434-2433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팔로우 해주실 거고요. 잠깐 저희 노래 듣고 다시 2부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저희
1: 감사합니다.
0: 여름을 맞이해서 지금 어떤 노래가 좋을지 고민을 하다가 이 노래도 정말 우리 옛날 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를 제가 선곡해 놨거든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여운이 부릅니다. 이게 강변가요제 대상 수상곡입니다. 제목은 홀로 된 사랑.

0: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0: 선택하세요 품질을,
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0: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2: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3: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2: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3: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2: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3: 차원이 다른 아주 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 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2: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
4: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랏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서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레이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5: 여러분께서는 케빈의 토이드 조와 2부를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 토요 초대석 우리 맥슬리 대표님과 과천 해링턴 스퀘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좀 제일 많은 한국에 계신 우리 교민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과연 이 프로젝트가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해링턴 스퀘어 과천은 어떤 점에서 신뢰가 가능한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 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해링턴 스퀘어 과천은 효성 건설과 대상 산업이 함께 프로젝트라는 점에 신뢰도가 있고요.
5: 네네.
6: 그 다음에 효성 해링턴 브랜드는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주거 브랜드입니다. 송도의 랜드마크인 4개 블록 정도 되는 거대한 트리플 스트리트 건설 대상 산업에도 함께 참여하여 있고, 그 다음에 단순히 이름 없는 개발 상품이 아니라 브랜드와 사업 주체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5: 네네.
6: 미주 교민분들께서는 한국 현지 사정을 직접 확인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5: 네네,
6: 누가 시행하고 시공에 참여하는지, 어떤 브랜드인지, 어떤 회사가 책임지고 진행하는지 꼭 보셔야 합니다.
5: 네네.
6: 그런 면에서 해링턴 스퀘어 과천은 브랜드 신뢰도와 입지 함께 볼 수 있는 상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이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회사, 저희 지금 저희 오피스는 행코팍 윌 브로커리지는 행코팍에 있지만, 저희는 이제 브랜치로 50개주, 그 다음에 이번에 나스닥 상장이 돼 있는 그런 저희 리얼 브로커리지는 저희 회사는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리맥스 부동산을
5: 네네.
6: 매입하면서 전 세계 120개국과 18만 명의 에이전트가 있는 그렇게 스트롱한 그런 부동산 회사에서 이 효성 건설과 대상 산업과 이제 네네. 합작하는 그런 이제 예,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 네. 사실은 미국은요,
6: 네.
5: 뭐 빌더가 모든 걸 다 집을 짓고
6: 네.
5: 분양까지 하잖아요.
6: 네, 맞습니다.
5: 근데 한국은 시스템이 땅 주인이 있고
6: 네.
5: 또 이 건물을 짓는 시공사가 있고
6: 네.
5: 그다음에 이제 그 집들을 판매하는 분양 대행사가 이렇게 있어요.
6: 네,
5: 그래서
6: 네.
5: 이제 한국에서 계신 분들은 잘 아는데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여기에서 약간 좀 컨퓨즈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국 회사 이름이나
6: 네.
5: 브랜드를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6: 네.
5: 이런 부분들도 설명이 굉장히 필요한데, 한번 좀 이 부분을 만약에 이제 지금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6: 네.
5: 실제 방문하시거나 전화 상담이 되면 좀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지 알려주시면
6: 네,
5: 어떨까요?
6: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설명에 오시면 프로젝트의 구조,
5: 네네.
6: 사업 주체, 브랜드 입지, 향후 가치 그런 것들도 이제 다 설명을 드리지만, 당연히 이런 그 효성 건설과 대상 산업 기업이 한 프로젝트들 네네. 성공적으로 이런 것들들을 아, 네네. 예, 이제 전반적으로 다 저희가 풀어드릴 수 있고 네네. 보여드릴 수 있고 입증해드릴 수 있는 부분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5: 그러면 자 해링턴 스퀘어 과천의 핵심 장점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네. 뭐 어떤 프로젝트하고 차별화된 게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 네. 핵심 장점은 크게 다섯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 네네.
6: 첫 번째는 초역세권 입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5: 입지 조건.
6: 네. 네네. 과천 정보 타운역과 직접 연결 예정인 입지로 소개되고 있고요. 현 한국 부동산에서 역세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서 지하철 접근성이 가장 자산 가치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그 역에서 가까운 것과 단지에서 지하로 직접 연결돼 있다는 것이 차원이 다릅니다.
5: 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흔히 역세권은 어떤 지하철역 주변에 있다가 아니라 네. 지금이 해링턴 스퀘어는 지하철역과 바로 그냥 지하에 연결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6: 예, 맞습니까? 그게 이제 요즘에 네네. 많이 또 특세권, 특세권이나 네네. 그다음에 이제 슬세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5: 네, 슬세권. 네네.
6: 예, 슬리퍼를 신고
5: 다닐 수 있는
6: 예, 다닐 수 있다는 거.
5: 네네.
6: 맞습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더운 날, 추운 날에도 외부로 나가지 않고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은 실거주자에게서도 큰 장점이고 임대하는 사람에게서도 매우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5: 네네.
6: 특히 강남으로 출퇴근하시는 직장인들이 계실 테고 그다음에 그런 직접 연결 역세권이 굉장한 프리미엄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달리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습니다. 차를 가지고 있어서 출퇴근은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접근성도 곧 임대 수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5: 사실 저도 한국에 가면 늘 이제 미국에서 자가로 운전하는 버릇이 있으니까 네. 렌트카를 할 때가 많아요. 네. 근데 렌트카를 해서 어디 강남에 손님이 약속을 가면 한 번도 제 시간에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는 게 훨씬 편하고요. 지하철은 만약에 손님과 6시에 약속이 있다 그러면 심지어 그냥 우리가 셀폰에서 네. 몇 시에 출발하면 몇 시에 도착한다까지 정확하게 나오고 네. 몇 시에 지하철이 들어온다까지 다 분까지 네. 알려주니까 네. 거의 오차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차가 있어서 그러니까 없어서 안 타는 게 아니라 있어도 두고 나오는 게 편하니까 지금처럼 말씀하시는 게 진짜 차가 필요 없이 지하철로 다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잘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6: 네, 맞습니다. 한국에서는 역에서 몇 분 거리냐가 네네. 부동산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5: 네네.
6: 그런데 해링턴 스퀘어 과천은 과천 정보타운역과 지하로 직접 연결 예정이라는 점에서 강력한 장점이 있고요.
5: 네네.
6: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공사 중이고 2027년 내년에 개통됩니다.
5: 그래요? 네.
6: 두 번째는 지금 강남 접근성입니다. 강남 불패라는 말이 있듯이 한국은 무조건 강남이 가까워야 해요. 과천은 강남 바로 옆이면서 양재역으로 코스코를 다니니까요.
5: 맞아요. 양재역에 코스코가 있습니다.
6: 네. 그리고 바로 연결되는 생활권입니다. 그래서 강남으로 출퇴근, 고소득, 전문직, 수요를 기대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세 번째는 미국 교민들이 좋아할 구조입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타입은 미국 콘도에 익숙하신 분들에게도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고요. 또 높은 층고와 탁 트인 개방감 있는 구조. 그 다음에 이 디자인과 고품격 자재들을 썼고 아주 꼭 요즘 시대에 꼭 필요하는 아파트 진짜 한국에 이제 아파트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아파트 이상 정도의 그냥 오피스텔이면 좀 좁은 공간이라고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네네. 그것보다는 좀 펜트하우스 같은 느낌까지 날 정도로
5: 우리가 얘기하는 실링이 높다.
6: 네, 2.75m의 실링이고 또 어떤 이제 그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더 높은 네, 그런 구조도 있습니다.
5: 그리고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집을 사시는 분들은 뭐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거는 옵션이잖아요.
6: 네, 맞습니다.
5: 근데
6: 네.
5: 한국에 지금 이런 지금 뭐 어플라이언스가 다 들어간다는 말씀인 거죠?
6: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네 번째는 하이엔드 편의시설의 서비스고
5: 네네.
6: 건물 내에 피트니스 센터, 스크린 골프장 같은 부대 시설은 물론이고
5: 네네.
6: 호텔식 컨시얼 서비스 제공, 그 다음에 비서 서비스, 헬스 네네. 서비스, 세차 서비스, 펫케어까지 청소 서비스,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서비스들이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5: 아 좋네요. 그러니까 이게 컨시어지 서비스가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6: 네, 맞습니다. 네네. 네.
5: 그리고 다섯 번째 좀 한번 알려주시죠.
6: 네, 다섯 번째는 임대와 실거주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상품성입니다. 관리비가 30만 원 정도 한 달에 미국 돈으로 한 200불 정도 200불, 조금
5: 네네.
6: 넘는
5: 네네.
6: 요즘 한국에 오피스텔 사시는 분들의 내가 한국에 방문할 때 직접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 비워둘 수 있는 경우도 많은데
5: 네네.
6: 해링턴 스퀘어 가든 주변에는 IT 회사들과 다니는 고소득자가 많아서 임대 운영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한국에 자산을 두고 싶은 분들에게는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가 있죠.
5: 그리고 보니까 이게 오피스텔인데
6: 네.
5: 발코니도 연장해서 바닥에 난방까지 해줄 수 있다라는
6: 네.
5: 옵션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6: 일반적인 한국에서 오피스텔을 많이 이제 보셨던 분들이나 방문하셨던 분들은 발코니 스페이스가 없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5: 없죠 거의. 예.
6: 요즘 이제 다른 브랜드에서 나오는 것들은 거의 이제 하나 정도 있을까 말까.
5: 네네.
6: 그런 이제 발코니도 좀 좁은 경우인데 어떤 지금 타입 84에 여기 그 해링턴 오피스텔 과천은 발코니가 3개나 4개 있을 경우도
5: 예,
6: 있습니다. 그럼 플로어 플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코니도 난방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5: 히팅 시스템이 다 들어간다는
6: 맞습니다.
5: 거죠.
6: 맞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는 거죠.
5: 그래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미주 교민을 위한 특별 이벤트가 있다 그래요.
6: 네.
5: 선착순 30분께 항공료 지원이 가능하다.
6: 네.
5: 이런 게 있으니까 좀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미리 하시면
6: 네.
5: 한국 분들 여기 계신 한인 분들이 꼭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빨리 하시지 않고 눈치보다 늦게 해서 어떤 혜택을 못 받으시는 네,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6: 네, 네.
5: 미리 우리 맥스 대표님께 연락을 주셔서
6: 네.
5: 좀 이런 것도 미리 이왕이면 네. 뭐 오피스텔도 구입하시고 항공권도 받으시고 또 여러 가지 혜택도 같이 누리시면 좋은 거니까
6: 네.
5: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계속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일반적인 오피스텔보다 약간 하이엔드 느낌의 아파트 같은 그런
6: 네.
5: 말씀을 계속 해주고 계시거든요.
6: 네, 네, 네.
5: 이 부분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6: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진짜 작은 원룸을 생각하시는데 해링턴 스퀘어 과천은 그런 개념과 다릅니다. 미국 교민들이 선호하는 실용적인 구조와 고급 주거 서비스 갖춘 아파트급 하이엔드 오피스텔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5: 그런데 한국 부동산 하면 많은 분들이 아파트를 연상을 하시잖아요.
6: 네.
5: 그죠? 뭐 너무 한국에는 아파트가 많으니까.
6: 네네.
5: 근데 왜 해링턴 과천 오피스텔을 봐야 할까요?
6: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물론 한국에서 아파트 선호도가 여전히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투자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그래서 아파트는 실제로 2년 거주해야 하는 등 규제가 많고 구입 조건이나 대출, 아까 말씀드렸던 세금 등의 복잡하게 봐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유연합니다. 해링턴 스퀘어 과천처럼 입지가 좋고 구조가 좋고 관리 시스템이 갖춰진 오피스텔 아파트 구입이 어려운 미주 교민들에게는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5: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요 지금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구입하는 거나 나중에 가지고 계실 때
6: 네.
5: 훨씬 제재가 덜하다.
6: 그렇죠.
5: 그러니까,
6: 맞아요. 제지가 더
5: 그러니까 리스트레이션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6: 네, 그렇죠?
5: 그러니까 아파트는 뭐 2년을 거주해야 되고 막 매매할 때도 불편하고 뭐 임대 주기도 힘든데 오피스텔은 그런 게 굉장히
6: 네.
5: 플렉서블하다.
6: 네,
5: 이렇게
6: 맞습니다.
5: 말씀하시는 거니까.
6: 네, 네.
5: 자, 그러면 여러 가지 타입이 있다고 들었어요. 좀 한번 네. 알려 주시죠.
6: 네. 한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84 타입 모델.
5: 네, 네.
6: 즉 발코니 포함 34평에 4평은 거의 19대 1 경쟁이 나올 정도로 아주 레이아웃이나 한국에 계신 분도 이거는 꼭 필요했었으면 하는 그런 구조나 설비나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5: 네네.
6: 그다음에 미주 분양을 분양의 그 유네수를 따로 빼뒀기 때문에 네네. 미주는 영향 없이 그래도 조금 일찍 서둘러서 결정해 주시면 좋은 인기 있는 모델을 순조롭게 막 이렇게 복잡한 그런 그 프로세스가 아닌 경쟁을 안 하셔도 미리 연락 주시면 좋은 모델을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사실 미국에서도 어떤 좀 새 집을 분양받으러 갈 때 네. 어떤 분들은 그냥 모델룸을 보고 나 이 집 사겠다 하시지만 실제 내가 모델룸을 분양받는 게 아니라 실제 어떤 플랜을 다시 받아야 네. 되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한국 분들은 남양이라든지 좀 이렇게 채광이 좋은 집을 원하시면 네. 또 늦게 이제 가시면 뭐 북향이라든지 그렇죠. 채광이 안 좋은 집을 네. 똑같은 플로어 플랜이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우리 대표님 그 뜻은 같은 평수인데도 내가 보기에는 좀 빨리 이렇게 네. 내가 쉽게 얘기하면 선택을 해야지만 내가 좋은 위치 그리고 네. 이 평수가 제일 핫하기 때문에 이것도 금방 없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빨리 좀 그 네. 상담도 받으시고 빨리 좀 구입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자 그러면 혹시 지금 그냥 환율이 되게 좋으니까 네. 지금 사요 네. 사고 내가 한국에는 지금 당장에 안 갈 거야 그럼 이제 거기가 비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그럼 거기에 대한 임대 관리도 좀 가능하다는 거죠?
6: 네 맞습니다.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매일 한국 가 계시는 분들도 많이 네네. 없으실 테고 하시니까 그런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네네. 한국은 전문 임대 관리 시스템을 굉장히 잘 돼 있어서 미국의 property management company처럼 세입자 응대, 월세 수금, 시설 관리까지 다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즘은 스마트홈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미국에서 스마트폰으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에너지 사용량, 보안 체크, 네네. 각종 관리 기능들이 원격으로 할 수 있고요. 특히 해링턴, 과천, 강남 접근성, 지식 정보타운, 전문직 수요, 쾌적한 주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포함이 되니까 임대료도 아주 비싸게 받을 수 있습니다.
5: 아 지금 시간 관계상 이제 클로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오늘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요즘 과천이 왜 주목받는지 그리고 네. 왜 해링턴 스퀘어 과천이 네. 미주 교민들께 관심을 받을 수 있는지 잘 이해가 되고 있거든요. 네. 오늘 맥스 대표님 좀 마지막으로 네. 이 뭐 여기에 우리 오늘 상담해 주시는 이런 좀 Q&A 말고 네. 계속 이제 팔로우를 하고 계시니까 네. 이건 정말 좋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살려고 한다. 네. 이렇게 한번 클로징 멘트 해주시면 어떨까요?
6: 이제 과천시에서 과천시에 보면은 거의 이제 이후에 네. 이 프로젝트 이후에 나올 만한 매물이 없어요.
5: 아,
6: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네네. 더 가치가 더 높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냥 건물과 이런 층수와 그 다음에 방 몇 개 그런 구조가 아니고 진짜 쾌적한 들어가 보면 쾌적한 그런 실내와 활용도 높은 그런 거기 때문에 나중에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또 한국에 제일 또 꼽히는 게 새 건물 네네. 입지 입주와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또 많이 이제 뭐 여기서도 느끼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부동산은 마찬가지이지만 어떤 매물을 사시더라도 네네. 산다는 것은 그 매물이 좋아서 사시는 분도 실질적으로 있지만
5: 그렇죠.
6: 그거를 이제 전달하는 사람 회사를 얼마만큼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시면 사시는 거고 아무리 네네. 좋아도 그렇죠, 믿음이 그렇죠. 없으시면 못 사시는 겁니다.
5: 혹시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코리아타운 후보 쪽에 네. 그 지금 뭐 분양 오피스가 있다고 들었어요.
6: 네.
5: 거기 가면 실제 모델을 보실 수 있나요? 모델까지는 볼 수가 없나요?
6: 네, 모델은 이제 한국에 있고요.
5: 네네.
6: 이제 웹사이트나 저희가 이제 문자로 보내주시면 네네. 관심 있다라고 하시면은 문자로 또 링크를 보내드리고
5: 아, 그래요?
6: 그 안에서 또 이제 그 virtual tour 같은 것들을 아주
5: virtual tour 가능하다.
6: 예, 손쉽게 가능하시기 때문에
5: 네네.
6: 되게 접근하시기 쉬우실 거예요.
5: 요즘 다들 네. 스마트하시니까
6: 네네네.
5: 뭐 이렇게 셀폰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고 또 인터넷이나 아니면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네. 얼마든지 내가 서치가 가능하다.
6: 네.
5: 자, 오늘 방송 듣고 궁금하신 분들은요. 213-434-2433 213-434-2433 맥슬리 대표님께 연락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전화로 문의하시고 방문하셔서 실제 모형도 좀 보시고
6: 네.
5: 입지 그 다음에 해링턴 스퀘어 과천의 구조와 장점 한국과 미국 동시 분양의 내용 해외 거주자 구입 절차라든지 행정 문제까지 자세하게 상담해 주신다고 하니까
6: 네.
5: 자, 이 전화번호 한 번만 마지막으로 말씀해 네. 주시죠.
6: 213-434-2433 213-434-2433으로 연락 주십시오.
5: 아, 사실 저희가 조금 한 5분 정도가 부족해서 못했는데 네. 나머지는 또 좋은 시간이 있으니까
6: 네.
5: 주중에 한 번 더 나오셔가지고
6: 네.
5: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
6: 네.
5: 지금 신문이나 여러 가지 지금 대중매체로 계속 광고가 나가고 있으니까
6: 네.
5: 이거 들으시다가 궁금하시면 네. 우리 맥스 대표님께 연락 주시면
6: 네.
5: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6: 네.
5: 토요일인데
6: 네.
5: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6: 네.
5: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6: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6: 네, 감사합니다.
5: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6: 네.
5: 혜은이가 부릅니다. 열정.

0: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2: 여러분께서는 케빈의 토요일의 조화 2부를 듣고 계십니다. 햇살 좋은 5월, 마음도 잠시 쉬어가는 시간. 벌써 5월 넷째 주 토요일 정오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LA 5월은 참 묘한 계절인 것 같아요. 아직 완전한 여름은 아닌데 햇살은 이미 여름을 닮아 있고 사람들의 마음도 조금씩 들뜨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음악 들으시면서 또 제 얘기 들으시면서 잠시라도 마음이 편해지시고 즐거웠던 추억이 떠오르셨다면 그걸로 오늘 시간은 충분히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요, 주말조차 바쁘게 지날 때가 많이 있죠. 밀린 집안일, 다음 주 걱정, 끝나지 않은 지금 여러 스트레스들. 그런데 가끔은요, 좋아했던 노래 한 곡이 지친 마음을 참 많이 위로해 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예전에 들었던 우리 그 추억의 음악들은요, 그 시절의 우리를 다시 이렇게 소환시키기도 합니다. 오늘 LA의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그 추억들이 우리 애청자분들 마음속에 잠시 머물렀다 가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주말 오후가 시작될 텐데요, 어떤 하루를 보내시던 오늘만큼은 조금 천천히 그리고 조금 더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저는 DJ 케빈 킴이었고요. 남은 주말 편안하게 잘 보시고 다가올 한 주는 더욱더 행복한 한 주를 되시길 바라보겠습니다. 다음 주 10시에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우리 토요일이 좋아 가족분들과 함께해서 저 케빈 킴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Kevin의 토요일이 좋아 마지막 곡입니다. 산울림이 들려드립니다. 제목은 너의 의미. 행복한 한 주 보내십시오.

0: 라디오 서울과 아주광광이 함께하는 서른도 스페셜 공연.
1: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특별한 공연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0: 친구와 그룹과 부모님의 효도 선물로도 손색이 없는 공연을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1: 운전이 힘드신 분들을 위해 아주광광이 제공하는 BBIP 버스가 LA와 플러튼에서 공연장까지 안전하게 모십니다.
0: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080 혹은 shop.koreatimes.com입니다.
2: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3: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4: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5: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6: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주신 변함없는 우리 모든 친구 여러분들, 가족 여러분들. 와, 금요일입니다. 불이 탑니다. 아, 글쎄요. 이번 주는 연휴 덕분에 하루를 우리가 좀 짧게 보내긴 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죄송합니다. 좀 지쳤던 한 주를 마무리하고 이제 다가오는 주말을 기다리는 그런 금요일 오후 날씨, 정말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후 햇살이 따사하게 비치는 로스앤젤레스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기다리던 주말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좀 주중에 지었던 짐들을 내려놓으시고 오늘은 조금 오후를 좀 편히 쉬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분으로 금요일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의 편안한 이야기를 저에게 좀 들려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마침 또 오늘은 초대 손님도 안 계시고 2시간 꽉 차게 여러분이 주시는 청곡, 또 제가 선곡한 몇 곡의 음악들 한 잔씩 나누시면서 음악과 함께 멋진 오후 시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자, 어쨌든 출발합니다.

네, 둠바둠바 진시몬의 힘찬 음성으로 오늘 라디오는 내 친구 금요일 순서 출발했습니다. 자, 동계님 굿모닝입니다. 아, 지금 그곳은 토요일일 텐데 아, 주말은 어떻게 보내십니까? 혹시 포항에 가십니까? 아니면 쉬십니까? 신청곡 주셨고 비비안님 어서오세요. 블레스트 올 권인님 반갑습니다. 출발 나이스곡 둠바둠바 이제부터야 신청곡 주셨고 순철님 어서오십시오. 우연히 내 친구를 접하면서 구수하고 꼬임도 없고 정겨운 목소리와 흘러나오는 음악이 아, 우리 순철님의 감성을 건드려 이 시간만 되면 찾아오게 만들었네요. 감사합니다. 주말입니다. 경쾌한 음악이 흐릅니다. 저도 이 기분으로 함께 가겠습니다. 네, 신나는 곡 신청곡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불도 타는 데다가 마침 또 초대 손님도 안 계시고 3시부터 5시까지 여러분 벤치에 걸터앉은 기분으로 유튜브를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가족 여러분, 친구 여러분, 또 귀로 들으시는, 또 혹시나 밖에서 일하시는, 운전하시는 분들 좀 차창을 활짝 여시고 저희 2시간 동안 저와 함께 이번 주에 지친 피로를 쫙 풀어가지고 멋진 주말 보내시는 그런 준비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법에 빠지신 거라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통계님께서 또 멋진 노래 신청해 주셨습니다. 함께 하고 나서 달려갑니다.

0: 아 그냥 요즘 좀 힘들어서 그래. 왜? 아 핸드폰에 번호가 엄마랑 너밖에 없어서 그런 거야. 너 알잖아 왜 그래. 아 노래 그만 불러. 이거 다 내 얘기잖아. 너 내 얘기로 곡 쓰니까 재밌냐? 어? 아 좀 꺼져 그러면. 아 뭐 진짜 꺼져 그런다고 지금 가지가 잘못했어. 아 왜 그래. 나 친구 너밖에 없는 거 알잖아. 진짜 삐졌냐? 아 앞으로 네. 야 나 밥 좀 사주라. 알았어 내일부터 정신 차리지. 나 여자 소개 좀.
1: 네, 아이고 참 재미있는 가사죠. 비비언님 말씀처럼, 아이고 왜 그렇게 사니? 기리보이의 아, 노래 함께했습니다. 항상 우리 한국에 계시는 음악 부장님, 아, 정말 멋진 노래 이렇게 신청해줘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면서, 항상 사실 이곳은 금요일인데도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아 이렇게 항상 찾아주시는 아, 우리 통계님 한번 꼭 뵈야 될 텐데. 언제 한번 미국에 건너오시려나, 아니면 제가 한국 가게 되면 한번 꼭 뵈서, 제가 술은 못하지만 시원한 맥주 한잔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 금요일이면은 뭐 물론 그 굉장히 아, 참 들뜨고 좋긴 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분들은 아유 주말이고 뭐고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나 그러면서 속상해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숙제하듯이 하나 둘 풀어가야 되는 그런 사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하고, 또 그걸 풀면서 또 어려움이 있을 때를 기억을 해야 또 좋은 시절이 기억이 나고, 이런 게 인생 하루살이, 특히 이민 생활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저만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도 조금은 동의하십니까? 자 비비안님 갑니다. 꿈속의 사랑 심수봉입니다.

기계가 조금 투정을 부렸네요. 아, 신나게 음악이 잘 나가다 갑자기 끊겨서 비비안님 죄송합니다. 다른 신청곡 하나 주시면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순철님이 이 노래 들으면 신날 것 같다고 하셨네요. 비비안님 신청곡 다시 하나 주세요. 네, 2부의 경고 박미경입니다.

네, 아이고 우리 순철님 심장 박동수가 엄청 올랐다고 힘들어. 우리가 BPM이라고 하죠. 한 140에서 1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 예이, 아, 유산소 운동 잘 되고 계시네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 좀 전에 우리 비비아님이 신청해 주신 심수봉 씨의 아, 노래가 아, 약간 끊겼는데 그러면 아 이문세 애수를 신청하셨네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바로 찾아서 준비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기가 말이죠. 어, 저희가 너무 재미나게 지내면 이렇게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럴 때는 그냥 살살 아, 달래는 수밖에 없어요. 투정을 부리거나 하면 더 투정을 부려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네. 자, 이문세 애수 신청하셔서 준비 다 됐습니다. 바로 나가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통계님 또 다른 신청곡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0: 네, 아이고 이문세 노래 중에서는 그래도 이문세 씨는 좀 조용하고 차분한 발라드풍의 노래들을 많이 불러주는데 이 노래만큼은 좀 깊은 밤을 날아서 같이 좀 통통 튀는 아주 재즈형 브루스형의 노래 우리 비비아님이 기계 덕분에 또 이런 좋은 노래를 듣게 됐습니다. 만일에 기계가 투정을 안 부렸으면 그냥 심수봉 씨 노래로 끝날 뻔했어요. 아 이럴 땐 또 기계가 잘했네요. 비비아님 말씀처럼 기계도 사랑해요 질투하지 마요. 좋네요 이렇게 같이 들으면 더 좋은 노래. 아 쉐그린의 아 얼간이 짝사랑 아 예예 그 노래 재밌죠. 아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통계님이 또 두 번째 신청곡 주셨고 쉐그린의 얼간이 짝사랑 옛날에 한 이날에 얼간이 살았는데 아 추억의 명곡이죠. 예 전하는 말씀 잠시 듣고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라디오는 친구 1부 금요일 시간입니다.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에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TK님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1: 무더운 여름 잠 못 이루는 밤 이불 하나로 이제 끝.
2: 김수정기 풍기인견 이불 시어서커 이불 쿨패드까지 여름 친구 전품목 최대 30% 오프 풍기인견 이불 싱글 사이즈 41불부터 시어서커 이불 싱글 34불 99 퀸 48불 99 최고급 한국산 시원한 시어서커 패드 31불 99부터
3: 통기성 좋은 풍기인견 100% 땀 차지 않는 시어서커 원단 몸에 닿는 순간 시원한 쿨링 패드까지
2: 가볍고 시원하게 에어컨 없이도 쾌적한 여름 예쁜 여름 이불 하나로 침실 분위기도 시원하게
1: 올여름 이불 구매 바로 지금이 찬스 김수정기 여름 이불 스페셜 세일 최대 30% 할인 놓치지 마세요.
4: 마크 플리도 후보 세리토스 시의원과 시장 그리고 교육위원 지난 30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마크 플리도 후보 오는 6월 2일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마크 플리도 후보에게 투표해 주세요.
5: 이 광고는 Citizens for an Affordable California supporting Mark Pulido for Assembly 2026 sponsored by Airbnb 제공입니다. 주요 후원사는 Airbnb와 California Apartment Association입니다. 이 광고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 통제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6: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7: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6: 213-388-5600 213-388-5600
7: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6: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7: 융자나라 좋은 나라.
6: 융자라면 콜미
7: 213-388-5600 213-388-5600
8: 융자 나왔어요.
9: 우와 빠르네.
10: 이북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1: 뉴서울 호텔 내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12: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지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정치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역시 한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3: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0: 네, 통계님 두 번째 신청곡입니다. 슈퍼 쾌남이네요. 멋진 남자.
14: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몸과 마음을 바쳐
8: 멋진 남자로 살아갈 것을 굳고

야, 듣다 보니까요 현대판 삼태기 메들리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노래들이 다 섞여 나오는데 정말 신나는 노래. 비비안님 말씀처럼 메들리입니다. 슈퍼쾌남 굳게 다짐도 하고 슈퍼쾌남이나 다른다고 시작서부터. 야, 또 좋은 노래 알려주셨습니다. 역시 통계님, 아 대구에서 쉬려고 하시는군요. 예, 좋은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순철님께서 그리움의 노래. 아, 이 쉐그린이란 그룹은 여러분 알다시피 고니를 이태원 씨하고 전원순 씨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 전원순 씨는 오래전에 뉴욕에서 지금 살고 계시고 그곳에서도 라이브 바를 운영을 하신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제이슨 씨, 네 알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쉐그린 아주 재미났던 그런 그 이 당시에 쉐그린하고 또 하사와 병장이라고 있었어요. 목화밭 불렀던 그 시절 아니겠습니까? TK님, 네 알겠습니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옛날 버전이 됐는데 조금 그 LP판 돌아가는 느낌인데 이런 맛이 더 매력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비비아님 말씀처럼 재미나다고. 야, 이 우리 순철님은 그 추억의 명곡들을 많이 신청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 그 라디오는 내 친구의 각 부장님들께서 우리 한국에 계시는 음악 부장님은 저희에게 아주 새로운 선곡, 깔끔하고 상큼한 선곡들 알려주시고, 우리 순철님은 우리 추억의 선곡들 아주 담당 대장님이시고, 이렇게 풍성하니 제가 방송 진행하는데 얼마나 기분 좋고 행복하시겠습니까? 우리 노래 무슨 게임기, 게임 같은 거한것 같대요. 손바닥으로 서로 치면서, 에구, 오늘 기억이 가물가물. 자, 제이스님,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0: 네, 아이고, 예, 우리 제이슨님 덕분에 우리 조화문 씨의 음성 80년대로 가는 그런 시간 가졌습니다. 조화문 씨 지금은 가수가 아닌 목회자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미첼 윙이라는 4호 일어난 아이디어, 시카고신가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시카고에서 이렇게 들어주시네요.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잠시 전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번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4: 평생에 꼭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5: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4: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5: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4: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5: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4: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6: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7: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6: 품격 있는 가정에 대한 선물
7: 우메캔
8: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6: 감사한다면
7: 사랑한다면
6: 역시 우메캔.
7: 저도 우메캔을 받고 응? 싶어요.
8: 888-941-3311 우메캔.
9: 1등 회사 사모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10: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9: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10: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9: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10: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9: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27-5500.
11: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2: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랏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서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리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13: 말도 안 돼! 음료 한 잔에 $25라고?
14: 세상에, 오늘 저녁 식비로 100달러나 썼다고 엄마한테 말도 못하겠어.
13: 요즘은 모든 게 다 비싸. 월세, 식비에, 주유비까지.
14: 우린 좋은 학교도 나왔고 일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 걸까?
13: 게다가 삶은 전혀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 정치인들은 헛된 약속만 늘어놓고 우리에겐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해.
14: 그래서 난 주지사로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그는 확실한 결과를 내놓거든. 직접 사업을 일궈 성공시킨 뒤 자리에서 물러나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싸워왔잖아.
13: 맞아. 서민주택을 공급하고 물가를 낮추고 우리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안겨주려고 하잖아. 나는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14: 나도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15: 베티리 전 가조에게 감사관을 비롯해 존경하고 신뢰하는 지도자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는 톰 스타이어 2026 주지사 선거 캠프에서 지불했습니다.
0: DK님 함께하고 계시죠? 서영원입니다. 널 사랑하겠어. 로라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 애쓰셨어요.

0: 네, 서영은의 널 사랑하겠어. 우리 TK님의 신청곡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입니다. 오늘 금요일 오후에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전문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2: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2: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사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3: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4: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3: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4: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5: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6: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7: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6: 네.
7: 수영도?
6: 그럼요.
7: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6: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7: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8: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9: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10: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1: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상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0: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1: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10: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1: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12: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3: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12: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3: 제린더 버그, 말본, 치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12: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13: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12: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3: 올림픽 골프니까.
12: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14: 오르고 또 오르는 고물가 시대. 오늘은 또 뭘 먹나 고민되시죠?
15: 이제 걱정 그만.
16: 직장인 점심 빠르고 든든하게, 주부님들 저녁 고민도 간편하게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가 한방에 해결해드립니다.
17: 맛보장, 저렴한 가격 보장.
18: 다양한 메뉴를 부담없는 가격으로 즐기는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19: 혼자여서 편하고 함께라면 더 좋은 행복한 식사.
16: 점심 해결, 저녁 고민 해결,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로 오세요.
12: 투고도 대환영입니다.
20: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비비아님 마이클님도 듣고 싶으신 노래 청곡해 주세요. 아, 멀리 시카고에서 이렇게 들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시간 있으면 가끔씩 방문해 주십시오. 자, 일부가 시간이 좀 길지 않아서 오래간만에 여러분 돌아와요 부산항에 시원한 경음악 좀 들으면서 2부로 훌쩍 갈면 어떨까 싶습니다. 함께 하시죠. 2부에 뵐게요.

0: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고밀도 녹용, 노스캐롤라이나, 삼증포 산삼을 주성분으로 뛰어난 흡수로 충분한 알부민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의 진심, 메가알부민,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213-277-8866 213-277-8866 OTC 환영.
1: 2016 라디오 서울특별기획 서른도 콘서트.
2: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 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 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의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3: 우리 함께했던 그 시절 그때를 노래하는 우리들의 운도 형 운도 오빠, 그가 LA 우리 곁에 옵니다.
4: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5: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은 간 것이 없네.
6: 만두, 수제만두, 수제만두가 땡긴다.
7: 그럴 땐 당연히 신우랑 올케랑으로 가야지.
8: 매일 손으로 빚는 수제 손만두, 김치, 소고기, 야채, 골라먹는 재미까지.
7: 한입 먹으면 육즙 팡팡, 행복 팡팡.
8: 올케 콩국수로 시원하게, 쟁반국수로 푸짐하게, 단호박 들깨 수제비로 고소하게.
7: 신우랑 올케랑 완전 맛집이네.
8: 올림픽과 크랜셔, 투고 오케이, 딜리버리 오케이. 323-935-2724 323-935-2724
6: 수제만두 생각나면
7: 신우랑 올케랑.
9: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10: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11: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10: 213-388-5600 213-388-5600
11: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10: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11: 융자나라 좋은 나라.
10: 융자라면 콜미
11: 213-388-5600 213-388-5600
12: 융자 나왔어요.
13: 우와 빠르네.
14: 홈쇼핑월드 신토불이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15: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16: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7: K-열반 빌더스.
18: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9: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0: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2: 네, 2부 첫 곡은 우리 로라님의 신청곡으로 시작합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금요일 오늘 2부 첫 곡으로 우리 로라님의 신청곡, 불후의 명곡이 바로 이런 노래 아니겠습니까? 앤드리스 러브, 라이오넬 리치와 다이애나 로스의 멋진 화음이 곁들인 추억의 명곡 함께 하셨습니다. 세인트님, 아저씨 즐거운 주말 행복한 저녁 되세요. 토요일이니까 좀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커피 마시는데 그 커피가 여러분들 수면에 방해가 되십니까? 어떤 분들은 낮에 드셔도 잠을 못 주무신다는 분도 있는데 저는 사실 자다가 일어나도 커피를 마셔도 커피 없으면 하루 종일 졸리시고 달달한 거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저는 커피를 믹스커피로 배워서 그냥 다방커피가 제일 좋습니다. 자, 커피를 오랫동안 마시면요, 카페인이 몸에 적응해서 커피가 잠을 방해한다고 인식이 많이 되지만 오랫동안 마신 사람들은 커피를 마신다고 해서 수면이 뭐 질을 떨어뜨린다거나 뭐 그러지는 않는다는 그런 결과가 또 스웨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나름대로의 큰 차이가 없지만 커피 뭐 섭취량, 또 수면 습관, 또 주관적인 졸림의 정도를 분석을 했는데 크게 뭐 일부 뭐 통계적인 일관성은 존재했지만 실제 영향의 크기는 매우 이렇게 미세한 수준이니까 그동안에 카페인이 단기적으로 수면을 방해했다는 그런 이론들이 많습니다.

않았는데 이것을 장기간 오래 섭취하다 보면 이런 영향이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그런 그 결과가 나왔으니까 저같이 커피를 뭐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연구진이 커피 섭취가 수면에 미치는 영향이 개인별로 다를 수 있다 하니까 사람마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같이 즐기는 사람은 아무리 마셔대도 잠자는 데는 크게 영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항상 제가 드리는 좋은 정보들이 저희 사이트 radioseoul1260.com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 또는 국내외 주요 뉴스 업데이트하는 모든 정보들을 한목에 다 퍼가실 수 있는 그런 행운이 따릅니다. 아무쪼록 많은 이용 바라겠습니다. TK님이 우리 엔들리스 러브에 대한 답과 같은 또 멋진 명곡을 신청하셨네요.

네, You Are Lonely Lonely, J.D. 사우터의 우리 TK님의 아주 명곡 신청곡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비비아님이 해바라기 노래를 들으면 왠지 모르게 우리 유진 교수님, 권 교수님 생각이 난다고 하셔서 제가 한 곡 준비해 보았습니다. 해바라기의 명곡 중에서 오늘 제가 선곡한 곡, 이 노래 어떨까요? 여러분 함께 하시죠.

네, 우리 권 교수님 덕분에 또 해바라기의 명곡 아, 네네 내 마음의 보석상자 함께 하셨습니다. 비비안님 말씀처럼 가고 싶어 보고 싶고 하지만 마음으로 가고 마음으로 보고 하지만 언젠가는 가고 싶고 보고 싶은 날이 꼭 오리라.

0: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4: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5: 너무너무 좋습니다.
6: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4: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4: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랏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리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9: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10: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9: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10: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9: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11: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2: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11: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2: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1: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2: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13: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4: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네, 우리 함께 친구해요.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이제 금요일 절반이 이제 남아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모처럼 만에 요사이 나날이 아주 저희에게 만족감을 주고 발전을 하고 있는 이 AI의 음악도 한 두 곡 준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 그 우리 저 장요셉 단장님이 테슬라를 구입을 하셨어요. 그 차를 타고 제가 운전석에 앉아서 자동으로 운전을 해서 가는데 곧잘 하더라고요. 참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이 엄청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나훈아 씨의 무시로를 아주 여자의

네. 아이고 비비안님 말씀처럼 이 AI는 굉장히 젊은 AI입니다. 참 이 나훈아 씨가 불렀던 무시로가 이렇게 변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여간 우리 나훈아 씨도 음악을 정말 너무 멋지게 만드는 그런 작곡가이면서 가수이고 참 재주가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테슬라 편하죠. 저도 조금 걱정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운전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앉아만 있으니까 편안하게 다녀왔던 그런 기억도 나고 참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진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듯 모든 면에서 이제 그 AI라는 것이 지금 뭐 그 여러분 그렇게 자주 보시죠. 그 웨이모라고 테슬라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테슬라는 자동으로 운전을 하지만 웨이모는 뭐랄까요? 사람을 가서 빈 차로 태워 가지고 그 사람 목적지까지 간 거. 야, 그건 너무 멋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 드릴 노래는 여러분 좋아하시는 안동역이라는 노래가 원래 그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진성 씨가 우리에게 알려준 트로트 버전이 있고 원래는 처음에 발라드 버전으로 나왔는데 생각보다 인기를 많이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안동역이 이렇게 젊은 여자가 부르면 발라드로 바뀐다. 아주 좀 색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안동역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 예. 아, 웨이모 스탑사인에서도 정말 규칙 잘 지키고 굉장히 올바른 운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갑니다.

0: 네, 이렇듯 또 다른 노래로 탄생을 하게 됐어요. 안동유에 대한 노래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노래라는 것도 김치찌개를 제가 예를 들었었죠. 또 뭐 김치찌개뿐만이 아니고 하다못해 미역국을 끓여도 어떤 집은 홍합을 넣고 끓이고 어떤 집은 그냥 깨끗하게 미역만 끓이고 어떤 집은 또 소고기를 넣고 끓이고 그렇듯이 어떻게 내가 곡을 해석을 하고 소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듣는 것이 굉장히 달라진다는 그런 것 한번 느껴보는 그런 AI와 함께하는 그런 시간 가졌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4: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5: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6: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5: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6: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5: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7: 마크 플리도 후보, 세리토스 시의원과 시장, 그리고 교육위원. 지난 30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마크 플리도 후보. 오는 6월 2일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마크 플리도 후보에게 투표해주세요.
8: 이 광고는 Citizens for an Affordable California Supporting Mark Pulido for Assembly 2026 Sponsored by Airbnb 제공입니다. 주요 후원사는 Airbnb와 California Apartment Association입니다. 이 광고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 통제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9: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0: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9: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봄 파트너 타임 123.
11: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2: 안녕하세요. 지역 소화를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11: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13: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1: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13: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4: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15: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0: 손빈입니다. 그물.

네, 손빈이라는 가수의 그물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이 가사대로 여러분이나 저나 다 이 미국이라는 그물에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네. 자, 이 손빈 씨가 지난번 그 미스터 트롯에 나와서 이 노래를 부르고 나서 나온 이유가 데뷔한 지가 10년이 넘어서 이 노래 너무 많이 알려졌는데 정작 자기가 부른 줄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그물이란 노래는 아는데 손빈이란 이름을 기억 못해서 그것을 알리러 나왔다 하는 그런 또 웃지 못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신나는 노래 한번 들었습니다. 자, 금요일이 저물어 가는데 한 곡 더 마지막 에너지 기운 좀 내셔야겠습니다. 자, 갑니다.

네, 너는 내 남자 한혜진의 음성이었습니다. 우리 로라님, 비비아님, 혹시 오늘 금요일 아니겠습니까? 꽉 낀 청바지 있으시죠? 입고 한번 오늘 나가보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역시 금요일은 불타는 금요일이죠. 불금입니다. 로라님, 주시고 주시고.

0: 네, 주식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예, 못 멈춰. 예, 한 주도 수고하셨고. 아, 예, 짝다리춤. 예, 이렇게 오늘은 마침 초대 손님이 안 계셔서 좀 풍성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또 제가 준비한 몇 곡들 아주 비빔밥으로 잘 섞어서 노래 좀 많이 듣는 그런 금요일 순서 마련했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2부입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K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망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2: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1: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3: 마크플리도 후보, 세리토스 시의원과 시장, 그리고 교육위원, 지난 30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마크플리도 후보, 오는 6월 2일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마크플리도 후보에게 투표해주세요.
4: 이 광고는 Citizens for an Affordable California Supporting Mark Pulido for Assembly 2026 Sponsored by Airbnb 제공입니다. 주요 후원사는 Airbnb와 California Apartment Association입니다. 이 광고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 통제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5: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6: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5: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6: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장 장소로도 최고.
5: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6: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5: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하러.
7: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8: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9: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10: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11: 아니, 갑자기 웬 청산별국이야?
12: 청산까지 갈 필요 있나? 여기 다래가 있는데.
11: 어머나, 이게 그 화제의 새로 다래야? 디자인 진짜 예쁘다.
12: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맛도 엄청 화사해.
11: 우와, 진짜 소주 특유의 알코올 향이 거의 안 느껴지는데?
12: 제로슈거니까 깔끔하게 상큼한 딱 12도의 마법이지.
11: 이거 한 잔이면 여기가 바로 청산이네.
12: 지금껏 보지 못한 달콤함의 진수, 국산 다래와 제로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비비안님, 언제나 즐거웠지만 오늘은 최고로 즐거웠어요. 어제 못 와서 죄송해요. 별 말씀이요.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결석금지. 아, 감사합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여러분 덕분에 연휴가 빠진 하루 빠진 한 주였지만 그래도 우리가 오늘쯤 되면 지치는 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덕분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의 저 고니는 너무 풍성하고 행복한 또 한 주가 훌쩍 지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자, 금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주말에 일하시던 쉬시던 건강한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 가족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월요일 날 또 웃는 낮으로 저 고니는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여러분들 덕분에 꾸며가는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다음 주에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한 주를 보내는 그런 즐거운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아시죠? 네, 이번 주 마지막 곡으로는 묻어버린 아픔, 김동완이 불렀던 노래인데 우리 무명전설의 장한별의 음성으로 마무리하면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죠? 사랑합니다.

0: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0: 선택하세요 품질을,
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0: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2: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3: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4: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5: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2: 정말? 어떤 건데?
5: 용자나라, 캐코 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6: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7: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8: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9: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10: 뉴스가 강한 라디오 서울. 송봉우, 유지승, 오수연.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아침 뉴스는 라디오 서울과 함께.
11: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2: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1: 유지승의 모닝뉴스.
1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11: 송봉우의 스토리뉴스.
14: 송봉우의 스토리뉴스.
11: 여러분의 새 하루를 열어드리는 빠르고 정확한 뉴스, 라디오 서울뉴스. 전미주 한국일보 네트워크를 연결해 전해드리는 와이드뉴스.
10: 매일 아침 6시 오수연 앵커가 진행하는 오수연의 모닝리포트. 시사, 뉴스, 교양을 깊고 따뜻하게 전하는 뉴스와 함께 시니어를 위한 건강정보와 생활정보까지 뉴스 전문 앵커 오수연 앵커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전해드립니다.
11: 유지승의 모닝뉴스.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라디오 서울 뉴스룸과 한국일보 전 미주지사와 함께 제작, 방송하는 힘있는 뉴스, 파워뉴스를 에너지 넘치는 유지승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10: 송봉우의 스토리뉴스. LA 레전드 뉴스 앵커 송봉우가 진행하는 스토리 뉴스. 스토리가 있는 뉴스를 쉽게 스토리로 풀어드리는 뉴스. 깊이 있는 스토리 뉴스.
11: 라디오 서울은 미주 한국일보 뉴스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미주 한인사회의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진정한 뉴스 전문 라디오 채널입니다.
10: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을 켜세요.
11: AM 1650 라디오 서울 1650.com.
15: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6: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15: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6: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솔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15: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16: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15: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6: 올림픽 골프니까.
15: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17: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18: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7: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18: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17: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18: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9: Pay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6: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제다선교회 아시아 대표 최재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역대하 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리아 산의 성전과 은혜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할렐루야. 말씀만이 소망이요 기도만이 살길입니다. 새날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고요. 오늘은 역대하 3장 새벽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3장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 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을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역대하 3장은 모리아산의 은혜, 인생의 성전을 세우는 자리,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역대하 2장에서 솔로몬 왕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광이 아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로 결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당대에 동원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과 자원을 하나님의 목적 아래에 복종시키는 행정력을 준비했습니다. 성전이 어느 날 갑자기 세워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철저한 준비와 겸손한 고백 위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에서 마침내 이제 그 설계도가 현장에서 첫 삽을 떼는 그런 착공의 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전의 크기나 화려함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가장 먼저 그 성전이 세워진 장소에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리아산, 여호와께서 보여주시고 준비하는 곳이죠. 성전이 세워진 모리아산은 성경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극적인 두 장면, 두 사건이 일치하는 지점입니다. 모리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 보다, 보이다 라고 하는 의미와 하나님을 뜻하는 야 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라, 아 하고 야의 합성어죠. 보다, 보이다, 라 라고 하는 뜻과 하나님을 뜻하는 야의 합성어.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이신 곳,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곳이라고 하는 뜻이 모리아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늦은 나이에 25년 만에 기도의 응답을 받고 아들을 주셨죠. 그 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이곳에서 단을 쌓고 아들 이삭을 결박했을 때에, 칼로 내리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린 양을 보게 되죠.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입었던 순종의 자리, 바로 모리아, 여기 이 산입니다. 또 다윗이 범죄 후에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멈추게 하셨던 이곳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성전은 완벽하게 깨끗한 곳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철저한 순종과 처절한 회개가 만나는 그 지점에 항상 성전이 위치한다는 것이죠. 우리 이민생활에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실패가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눈물의 타작마당을 성전의 터로 삼으시는 겁니다. 내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때에 그것은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모리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심령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을 채우시는 분이시죠. 성전 내부를 온통 순금으로 입혔다, 이래서 여러 번 성경 속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을 뜻하는 단어는 자합이라는 단어예요. 자합, 빛나다, 반짝거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4절에서 9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값비싼 금들이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발라져 있다는 것이죠. 도색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벽과 또 지성소 안쪽에 집중되어 있다는 걸 아셨습니까? 최근에 주석가들은 이 성경 구절을 풀이하면서 내면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안쪽에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그곳에 집중된 내면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겉모습을 치장하라고 유익하죠. 그게 세상의 방법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내면이 순금처럼 빛나고 반짝반짝 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씀하죠. 사람의 칭찬과 박수 소리가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성실함, 정결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거룩하게 입히는 헌신이라고 믿습니다. 보든 안 보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는데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름답고 멋진 인생이 아닐까 생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마지막 절을 보면 두 기둥이 세워져 있죠. 성전 입구의 좌우에 거대한 두 놋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높이가 35규빗이요 그랬습니다. 한 규빗이 45cm 정도, 사람들의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 정도가 된다고 해요. 꽤 높은 탑이 세워져 있는 곳이죠. 우편에는 야긴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좌편에는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성소로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기둥 사이를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죠. 야긴이라고 하는 뜻은 그가 세우시리라 하는 뜻입니다. 야긴, 그가 세우시리라. 그리고 보아스, 좌편의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곳, 이루어져가는 곳이죠. 그러니까 성전은 내 힘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고 나를 견디고 버티게 하는 힘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필요한 거죠. 이런 고백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긴과 보아스, 우리가 교회의 야긴과 보아스와 같이 이 세상에서도 야긴과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힘주셔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은 어떤가요? 우리 집에 두 기둥은 있습니까? 우리 집에 두 기둥은 견고합니까? 우리 집에 두 기둥은 살아있습니까? 야긴과 보아스. 야긴, 그가 세우리라.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가고 계신가요?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능력으로 삼고 있습니까? 많은 이민 가정이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 학벌이나 경제적인 그런 성공과 부를 집안의 기둥으로 삼으려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 자랑을 너무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자녀를 누가 주셨습니까? 누가 만드셨습니까?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키웠다는 거죠. 내 아들이라는 거죠. 이런 기둥은요, 시련의 바람이 불면 쉽게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기둥, 하나님이 능력이 되는 기둥으로 우리 가족들, 자녀들이 성장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먼저 부모가 된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기둥을 살아가는, 지탱하는, 의지하는 삶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세우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야긴,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보아스, 우리 가정을 지키는 능력도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 고백의 기둥으로 서 있을 때에 자녀들은 세상이라는 거친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견고함과 안정감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야긴과 보아스, 이 이민 생활을 견디고 힘주어 세워나갈 수 있는 안전지대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역대하 3장의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이런 결단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아픔, 고통의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모리아로 바꾸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 위에 성전을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금의 진실함을 되찾고

0: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성전 안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과 다윗의 회개가 만난 그 모리아 산 정상에 성전이 세워졌다는 사실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날 우리의 부서진 삶의 조각들을 모아주시고 눈물을 거두셔서 간절함의 무릎구름 위에 주의 거룩한 처소를 성전을 삼아 주옵소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화려함, 칭찬과 박수가 아니라 주님만 아시는 나와 하나님의 그 내면의 장소에 그 정결함을 순금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닦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세상 풍파 흔들릴 때마다 요동치는 우리 인생 속에 인생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허락하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전부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의 가정과 가업과 일터,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영원한 기초석 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붙드시고 우리 가정을 붙드시는 분, 힘과 능력이 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샬롬.
1: 지금까지 제다 선교회 아시아 대표 최재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682-0581, 909지역 682-0581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새마음교회 박정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성령으로 하나됨,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할렐루야. 오늘은 어머니 주일 맞이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머님들이 행복한 날을 보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있다면, 또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엄마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엄마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항상 엄마를 그리워하고 또 사랑하고 또 그 항상 엄마가 옆에 있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많은 가정들과 또 이 어머니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 좋은 일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하나 되자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파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성경 말씀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23절,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0: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소서.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소원도 하나가 되는 것을 소원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 예수님과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즘에 자기 안에 마음도 미워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두 마음이 있어서 싸워서 괴로워하고, 그런가 하면 가정에서도 둘이 하나가 되어서 마음이 맞아야 되는데 마음이 맞지 않아서 또 서로 분리가 되고 또 싸우고 이혼하고 이러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하나가 되어서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분쟁이 일어나고 또 많은 여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가 간에 서로 평화하지 못해서 전쟁이 곳곳에 일어나서 세상이 점점 더 무서워지는 세상이 되고 있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내려보내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그 성령은 왜 보내주셨나 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는 데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데, 성령 받은 사람끼리 하나가 되고, 성령으로 교회도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성령으로 가정도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성령으로 국가도 구원받아서 모두 평화로운 나라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해도 두 육신이 되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해서 영으로 우리 마음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가 되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부활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있는 사람은 같이 있어도 그냥 하나가 돼요. 찬송하면 하나가 되고,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마음으로도 서로 통하고, 이래서 세상과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모두 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화목해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그리스도와 아버지로 하나이시다.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신자들은 한 형제다 그랬습니다. 한 영을 가지면은 한 형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자요. 또 우리는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는 사람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다 하나가 되는 역사가 예수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면 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은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너도 한 마음 나도 한 마음 가지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도 우리가 다 한 성령을 마셨다 그랬습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고린도전서 14장 33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우리에게 선물 주신 선물은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물인 평안함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은 세상을 이기고 또 마귀를 이기고 육신의 세력을 이긴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마음에 오면 두려움도 없어지고 근심도 없어지고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기도를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하면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을 임하셔서 내 마음을 괴롭히는 모든 세력, 악령의 세력을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좌절시키는 세력, 또 마음을 어지럽히는 세력, 또 낙망시키는 세력, 또 잠을 못 자게 하고 어지럽히는 세력들을 내 마음에서 다 쫓아내면 내 마음에 평강이 있어서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잠을 못 자서 밤에 철학기도 할 때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 아,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아, 그랬더니 기도하고 나서 보니까 그분은 마음이 평안해져가지고 드렁드렁 코를 골면서 잠자는 것을 봤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교회 왔는데 교회 와서 기도해서 성령을 마시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마음이 평안해져가지고 단잠을 자고 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평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여서 회개하고 기도해서 성령을 받으면 내 마음에 평강이 오고 내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근심도 사라지고 하나님한테 다 맡기면 평안한 마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과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시는 영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과 또 골로새서 1장 20절 골로새서 1장 20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화평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써 화평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사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인간과 인간들이 더 서로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화목하고 또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또 세상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담을 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불화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님이 죄악의 담을 허르셔서 화평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영은 화평케 하는 영,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어머니 나라의 가족 모두가 하나 되어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새마음교회 박정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새마음교회는 290 Century Drive East Greenwich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222-1794 714지역 222-1794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운의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본문 4절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여러분 아무리 사도들이 진짜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하더라도 교회 내에서는 사람이 늘어나면요 원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해야지 마땅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은혜는 막 받아가지고 밭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주고 막 이런 일이 생기니까 다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 뭐가 많다? 밭이 많다? 땅이 많다? 돈이 많다? 그러니까 자꾸만 뭐가 보냐면 그걸 나한테 얼마만큼 이렇게 혜택이 오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가 열둘입니다. 지금 한 5,000명이 모였다 칩시다. 그런데 그걸 구제하다 보면요 지금같이 뭐 온라인으로 통장으로 넣어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뭐 쌀로 팔아서 이러는데 일주일 내내도요 그 구제할 사람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매여 있는 게 뭐냐, 이 구제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해도 원망이야.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적인 표현은요, 사도들이 기도를 해보니까 사도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요, 여러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내가 맡은 직분도 본질이 있고요, 내가 받은 직임도 교회에서는 본질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세워둔 그 본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목사도 있고요, 지금 목사 훈련받는 사람도 있고, 본질이 뭐냐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증거하면요, 자기 아는 지식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원망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보면은 옛날에 출애굽 할 때요, 이 원망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은요 어떻게 됐나?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거 알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다 아는 내용이니까 건너뛰고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6절은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의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왜 광야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모세를 통해서 지금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데리고 나왔는데, 그 나왔던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거기에 매여가지고 여러분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0장 10절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맞는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여러분의 원망은요, 하나님의 어떤 섭리나 계획을 모르면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보내주고 끌고 오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걸 놓쳐버리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원하고 바라는 것, 내 것, 내가 많이 가지는 것,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도움을 받는 것, 여러분 그거밖에 여러분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 걸 여러분 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절입니다. 2절 합독합니다. 시작.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마땅한 게 있고요, 마땅치 않는 게 있습니다. 열두 사도가 더더욱더 마땅하게 해야 될 일이 있고 마땅치 않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해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는 게 있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데 순종해 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순종하는 걸 바라세요, 여러분 말을 들어주는 걸 바라세요? 말은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안 드니까 여러분 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한테 지금 이 말씀이 들어서 뭐 생활에 도움이 되고. 그래서 첫째요, 이렇든 저렇든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 같은 교회니까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두 사도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구제하는 거 말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데 전무하겠다. 그러고 나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12명 사도가요, 아 이것은 7명 해도 충분하겠다 해서 일곱 수가 완전한 수다 할지 모르나, 제가 이걸 읽으면서요 왜 일곱이라 했을까? 지금 이 교회에서 일곱이 남나요? 몇 명이 남나요? 집사가 몇 명이 남아요? 다음 장 가면요, 여러분 7장 읽으세요. 다음 장 가면 스데반이 죽습니다. 그럼 몇 명 남아요? 그러니까 열둘의 반 딱 잘라서 여섯 명에도 충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세우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가 제일 먼저 앞에 나옵니다. 뽑아라 그랬더니 누구를 제일 먼저 뽑아요?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계 입구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죄송합니다. 저도요 사도행전을 갖다 그렇게 읽었는데 두 사람밖에 모릅니다. 스데반하고 우리 빌립밖에 몰라요. 그래서 사도가 뭐라 그러냐면요, 이거 잘 나눠주려면 숫자가 밝은 사람,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을 뽑으라 하지 않고 제일 첫째 조건이 뭐예요? 제일 첫째 조건이 뭐냐면요, 너희 중에서 뽑으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 성령이 충만한 자를 뽑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자는 2번입니다. 첫째는 너희 중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을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의 은사 중에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냐, 우리는 다 자기가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 공동체에서는요,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되느냐. 교회는 에베소 4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 몸은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지만이 그 몸된 교회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내에서 믿음을 잘못 푼다든지 예수를 잘못 이야기하면요, 그거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신 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저 여러분은 다 은혜 받으셨죠? 선물을 주셨다는데요, 여러분. 그 분량대로 은혜도 주셨다는데요, 여러분 은혜를 못 받았다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 절대 만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은혜를 찾아다니는 거 아닙니다. 선물로 여러분 받으시는 걸 그걸 은혜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근거로 또 디모데전서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해서 집사를 세우느냐, 특히 오늘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본문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여러분 안수 집사요. 예. 그냥 안수 받아서 안수 집사 아닙니다. 사도들이 기도하고요. 일곱을 뽑아낸 그 사람들한테 안수해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보니까 얘 중에 중요한 사람이 하나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바나바가요, 자기 땅 팔아서 사도들한테 갖다 주고 진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를 했는데도 이 바나바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아니지만 초창기 때는 자꾸 찾아보고 이렇게 찾아보고 저렇게 찾아봤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언제 나오나요? 안디옥 교회를 세울 때 바나바가 나오죠. 12장 13장을 가면은 바울하고 같이 등장하는 거야. 여러분 때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 가면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안수 집사 잘 들으세요, 일구 예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뭐에 임박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술에는 이도 안박이 있는데 다른 데 임박인 사람 혹시 없나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왜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이셔야 되느냐. 지금 구제를 하려면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는요 축구를 하든지 운동을 할 때 앞에 센터포드 앞으로 가서 있잖아요. 무조건 적진을 향해서 사단을 향해서 가서 싸우는 거고, 여러분 이 미드필드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공격하고 수비를 중간에서 있잖아요, 조율하는 거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목사는 하나님이 뭘 원하는 걸 자꾸 이야기하고 안수집사는 목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직업도 가지고 다 하면서, 그러면서 성령이 충만해서 지금 옆에 좌우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나눠줘야 되는 거요.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일군이 하지 말고.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이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일이 우리가 원하는 일하고 바라는 일과 딱 같으면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 믿음도 마찬가지, 은혜도 마찬가지, 다 이야기가 다 하나로 통일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것은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둔 것, 예수님, 성령님, 뭐 여튼 천국, 여러분 다 모든 것은 우리가 눈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걸 자꾸 여러분이 아는 지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사람이 가르치는 지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오직 성령께서 하나님이 깊은 곳이라 통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를 뽑더라도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무조건 성령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지 그게 충만해지죠. 지금 여러분 교회에서 집사 세우고 뭐 교회 운영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성령으로 충만한 거 빼버린다니까요. 그러면요 그럼 믿음이라도 충만한 자를 뽑아라.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디모데전서가 보면요 똑같이 디모데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다 똑같습니다. 지금 직분자 세우는 것 똑같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그랬습니다. 진짜 여러분 믿음이 거짓이 없다면요 여러분 속에 이 사랑이 아가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속에 아가페가 있는데 원망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용서 못 해줄 자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러분 거짓말을 자꾸 믿으면서 나는 믿는다 거듭났다 이야기하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그래서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막 노력해요. 내가 예수 믿으면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막 노력해요. 저건 여러분이 과정으로 가는 것이고 진짜로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을 받으셔야 돼 이거는요. 이걸 만들려고 자꾸 그래요. 절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가보면 1절에 이 믿음을 이야기해 놓고 나서 중간에 다 여러분 환난이나 인내나 연단 소망 다 이야기하면서 5절 합독합니다. 5절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에로스입니다. 어쩌면 필레도 될 수도 있어요. 스톨게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여러분 이 사랑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이 사랑이 들어오면 인간을 사랑하게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영혼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사들 직분자들 사도는 아니더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그게 공평에 나눌 수도 없고 무엇 때문에 나눠주냐 우리 눈으로 나누는 거야. 아, 불쌍하구나 많이 주고 그래서 저건 내 말도 안 듣고 저거는 많이 안 주고 여러분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망 자기 자리 지키는 것 그게 쉬운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타락을요 자꾸만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 진짜 완전 타락에 빠져야 타락 아닙니다 여러분. 유다서 1장 6절을 보면요 천사가 타락은요 자기 처소를 떠난 게 타락이에요. 저 여러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고 맡은 직분을 우습게 생각하고 여러분 천사도 그렇게 해서 마귀가 됐는데 저와 여러분한테 여러분 할 말 있으면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원망 불평이 그렇게 위험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든 저렇든 간에 원망 불평하지 않고 맡은 직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성령을 받고 여러분이 거듭났다라면은 여러분 속에 진짜 아가페가 있는지 살펴보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요 여러분 형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 남편 사랑할 수 있어요. 낳은 자식 사랑할 수 있어요. 지금 뭐 거기 빠져가지고 여러분 그 사랑 여러분 목숨 끊어지면 끝입니다. 여러분 목숨 말고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절 다 같이 합정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단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이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제사장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하고요 이 도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다를 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는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그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를 낳게 만들려면요 복음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우리 성령이 있고요 예수님이 있고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역사는 여러 가지나 예, 그 역사를 나타나는 하나님은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 세 분이 저와 여러분한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만 나타나는 아닙니다 여러분. 삼위일체가 뭡니까? 그럼 나는 은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데 직임은요 똑같이 은사를 주신 분이 직임도 주신 거 아니에요. 똑같이 능력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도 유익함을 주려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록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집사 받았어요. 안수집사 받았어요. 장로 받았어요. 더더욱더 목사 됐어요. 그건 다 안수를 통해서 받는 거거든요. 안수집사와 장로와 목사는. 이 안수는요,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기름 붓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직임을 여러분이 소홀하게 생각하면요, 사단하고 똑같다니까요. 그 자리를 떠난 사단이 다를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웠는데. 안수라는 것은요,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그 교회를 섬기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로 붙여졌냐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그가 혹은 사도로, 이 그가 누구예요? 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그가 예수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직임은 여러 가지라 그랬습니다.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제일 여러분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어 보면요, 맨 뒤에 나온 결과가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그 교회가 아니면요, 음부의 권세가 다 무너뜨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말하는 교회, 그래 쉬운 교회라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 내가 몸담을 수 있는 교회, 이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가지고 제자의 수가 늘어났나요? 사도는 딴 거 하지 말고 말씀을 전한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동역자 직분자들은 정말로 성령이 충만해서 그리스도 사랑으로 같이 나누고 이러고 나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뿐만 아니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3천명 5천명 남자만 그렇게 됐는데 더 심히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심히 많아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지금부터 여러분 7장으로 이제 넘어가려면요, 이 많은 이 숫자가 그대로 여기가 조사오니 그러면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 다른 문제로 자꾸 다퉈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오늘 권능의 우리 주체가 뭐예요? 네, 사랑이에요. 그러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왜 못 나가냐는 거죠. 왜 못 하냐는 거죠.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고집하더라도 여러분 속에 성령이 안 계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9장에 가면요, 그리하여 그렇습니다. 그리하여가 뭐예요? 사도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직분자 세운 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서로 잘 평행적으로 교제하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교회 사람 수 많은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생명이 많아야 됩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11절 14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여러분 은사요, 한 성령께서 나눠줍니다. 여러분의 열심 봉사하는 것 한 성령께서 나눠줍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 머리에 예수라면요, 여러분 몸입니다. 각자는 지체입니다. 다 지체가 지체에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면 서로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맡은 게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자, 여러분 교회라 그러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하면 이 지체가 아닙니다. 지금 지체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체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지체를 보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이 말씀이 여러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도 신앙생활 이만큼 했지만은 이게 안 된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예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으면 예수께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태초 전에 저 여러분을 알고 예정을 해두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그렇게 책정하고 예정을 해두었다고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더라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 게 제일 빨리고 편히 가요? 길 위로 가려니까 후루의 위로. 그런데 여러분 뭐 구경도 하고 싶어요. 세상 구경도 로컬로 가요. 가면 뭐예요? 목적지에 더디 도착한다니까. 진짜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그 복을 누리고 평강하듯 살려 그러면요, 빨리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진짜 내가 거짓으로 믿고 있는데 가짜로 믿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도 똑같은 말을 아닙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 보라는 거예요. 자꾸 뭐 나는 믿는다 그러고 목사가 자꾸 하니까 더더욱더 나는 믿는다고 고집만 부리지 말고 진짜 나 믿는지, 나 거듭나서 하나님의 그 영생을 생명을 가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 증거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도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지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로 구원받을 자를 이 교회에 붙여주셨습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여기 다 여러분 각자 지체의 본질이 있습니다. 사도의 본질이 뭡니까?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더욱더 목회자들요 아는 지식 전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령께 받아서 말씀 전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전도함과 내 말이 사람의 지혜 가르치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목사의 본분은 뭐냐? 이 세상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냐 안 하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소망이 소원이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냐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폐의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그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1: 지금까지 다운의 아가페
3: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LA 소망 선교교회 김영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율법을 주신 이유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5: 제 생각에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게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데 이 사도신경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신앙의 핵심, 다시 말하면 기독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온 교리를 꽉 압축해서 만들어 놓으면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사도신경을 한 문장 한 문장 고백할 때 그래서 아멘으로 같이 동의를 하면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만약 사도신경을 같이 고백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거나 또 어떤 것은 인정하지만 또 어떤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 그건 우리와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즉 말하면 이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단을 구별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신앙의 교리의 핵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제가 듣기에 어떤 신학자나 목사님들은 사도신경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뭐 카톨릭에서 온 유산이다, 뭐 어떤 내용이 틀리다고 하면서 거부하고 또 교회에서 행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은 초대교회부터 전해온 가장 기독교 신앙의 귀한 유산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우리는 항상 예배 때마다 했는데 주기도문과 십계명은 사실 예배 때마다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은 기독교에 있어서 기독교 비전의 핵심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준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짧게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막연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그래서 주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죠. 샘플을 보여주신 거.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시면서 마태복음에도 보면 그냥 이 기도를 반복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샘플로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것이 모범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그런 식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주기도문도 안 하는 교회가 있고 주기도문을 반대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을 잘못해서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의미를 모르고 그냥 우리가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걱정해서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기독교에는 분명 말씀드리지만 주문은 없습니다. 그러면 각 종교마다 주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단어나 문장을 반복해서 자꾸 외우면 어떤 힘을 느끼고 그걸로 위해서 어떤 능력을 체험하는, 그래서 주문을 하지만 기독교에는, 교회에는 주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 말하는 기도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미한 반복적인 단어를 우리는 계속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너희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아무 뜻도 없이 그냥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예수님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중언부언하는 주문이 없고 대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문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예로 삼아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혹시 잘못되면 우리가 자꾸 반복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되고 무의미하게 반복될까 봐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무의미하게 반복해서 주문이 되지 않도록 주기도문을 정확히 알고 바르게 구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얼마 있으면 또 주기도문 강의를 좀 하려고 그래요. 주기도문을 하지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무엇을 구해야 될지 우리가 한번 공부하면 좋겠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꼭 해야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기독교 윤리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요즘은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란 말을 막 강조하다 보니까 십계명 율법을 외면하는, 이 시대에 무슨 율법입니까? 율법은 구약에나 있었던 것이지 또 예수님 십자가 이후로 율법은 다 끝난 것이 아닙니까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만 붙들지 십계명을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이 시대의 기독교의 문제가 뭡니까?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이 알기는 잘 알지만 삶을 살지 못하는, 뭐 가끔 뉴스에 보면 뭐 사회적으로 큰 무슨 범죄 또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켜 보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왜냐하면 십자가만을 붙들지 십계명을 잊고 살아가니까.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 교리의 핵심으로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그래서 성경도 보면 로마서 3장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믿음 율법, 믿음, 복음, 은혜는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참된 율법의 의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이다, 은혜다, 뭐 복음이다 하면 율법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오히려 더 율법이 굳건히 서는,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일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율법을 우리가 은혜의 규범, 우리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원리인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유월절 날 탈출하죠. 이집트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산이라는 곳까지 오는데 2개월이 걸립니다. 2개월이 걸리고 또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러 있던 것으로 갈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9장부터 마지막까지, 그리고 또 레위기 전체,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그리고 신명기 일부분이 이 시내산에 머물던 1년간의 일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대부분이 사실 시내산에 있던 1년의 그러한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1년간에 여러 일이 있었지만 이 시내산에 1년 동안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십계명을 받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사람이 쓴 거지만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다 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쓰신 이 십계명을 받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보니까 모세는요 시내산을 8번을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시내산은 높이가 2285m예요. 여러분 한라산의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라산이 네, 1950 정도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350m는 더 높은 산이고 이제 메마른 땅에 바위산의 암벽산입니다. 80세의 노인이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8번을 거기 정상까지 갔다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냥 받은 게 아니라 금식을 하시는데 40일 단식을 하셨습니다. 단식이란 말은 밥도 떡도 먹지 않지만 물도 안 먹는 거예요. 완전 단식이죠. 사람이 물을 안 먹고 40일을 산다, 이건 거의 불가능하죠. 40일 단식을 3번, 적게도 2번 하셨습니다. 성경 해석에 따라 다른데 적어도 2번, 3번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80세의 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8번 산에 오르고 그 중에 적어도 80일을, 많게는 120일을 완전 단식을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온 그 위험한 십계명이 있다는 거. 이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다는 거.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두 군데에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구약 전체를 율법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 그래서 구약을 따지면 유대인들은 토라 해서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고 예언서라고 해서 네비임이라고 하고 또 뭐 성문서라 케투빔이라고 얘기해서 그 앞글자만 따서 타나크라 그래요. 타나크. 그래서 율법하면 구약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율법하면 모세오경 토라에 있는 율법 613가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유대인 학자들이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연구해서 거기에서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뽑아보니까 총 613가지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65가지에 하지 말라, 248개에 하라, 이걸 다 합치니까 613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율법을 좀 더 작게 얘기하면 핵심을 얘기하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또 율법을 나타내는 계명으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으로 얘기할 때 십계명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죠. 오늘은 십계명의 서론이에요. 서론이니까 좀 지루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십계명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 인간과 관련된 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또 내 위의 것을 탐내지 말라 십계명까지를 사람에게 관련된 계명이다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정통 신학자 뭐 루터나 칼바르트라는 사람 이런 신학자들은 5계명을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글로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을 대리해서 자녀들을 믿음과 말씀으로 양육시킬 책임이 있고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부모를 통해서 주기 때문에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련된 계명으로 넣자 또 한 가지는 십계명을 자세히 보시면 일계명마다 하나님 꼭 이 말씀 말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을 방령태에 일컫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항상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는 말씀을 꼭 넣으세요. 6계명부터는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렇죠?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웃을 탐하지 말라. 6계명부터 10계명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간단한 명령문만 나온다면. 그래서 1계명부터 5계명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을 한데 묶고 아닌 것을 묶어서 그렇게 또 분류하시는 학자들과 또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5계명이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냐 사람에 관한 계명이냐 이건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주신 약속이 뭡니까? 너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럼 믿으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대부분 들어보면 하나님 잘 되고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건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돼요. 뭐만 하면 돼요? 부모를 공경하면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건 구해서 얻는 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해서 얻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 부모는 다 돌아가셨는데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어른들이 있잖아요. 교회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교회에 영적 리더들이 있잖아요. 공경하면 동일한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왜 주셨을까? 오늘 그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왜 그러면 십계명을 주셨을까? 성경적으로만 첫 번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 18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8장 5절. 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나를 죽인다고 생각을 해요.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고 나를 억압한다고 생각. 아니에요. 반대예요. 사실은 나를 살리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울타리와 같다는 거예요. 울타리. 우리 인간의 욕심이 있어서요. 울타리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우리 끊임없이 가다가 멸망의 길까지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전한 울타리를 주셔서 마음껏 이 안에서 뛰놀 수 있도록 울타리를 주신 거예요. 살리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네. 율법의 기능은 두 번째 기능은 이거예요. 죄를 좀 깨달으라는 것. 죄를 발견하는 것. 너는 죄인이야 라는 것을 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지 않으면 하나의 말씀이 거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다 괜찮은 사람으로 여겨요. 저 사람 보니까 나는 괜찮아. 저 사람 보니까 나는 그래도 훌륭해. 저 사람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 이뻐할 만해.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과 나를 비교할 때 나보다 못한 사람이랑 자꾸 비교를 해요.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이 정도면 그래도 나쁘진 않지. 그러나 나를 평가할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평가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십계명만 해도 그냥 살인하지 마, 가늠하지 마. 그 말씀만 가지고 있다면 그 정도는 아니잖아. 내가 그렇게 악하진 않잖아.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 말에 매이지 말고 너가 형제를 미워하면 어떻게 된다? 이미 넌 살인자라는 거야. 난 가늠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너가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고 있으면 너는 이미 가늠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형제에게 욕을 하면 너는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더 무서운 말씀하시죠. 너의 눈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라? 눈을 확 뽑아버려라. 네 손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손을 잘라버려라. 발이 잘못하면 발도 찍어버려라. 만약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하면 평생의 죄는 둘째치고 지난주 한 주만 생각해도 여러분 여기 온전한 몸으로 오실 분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예. 저도 온전한 몸으로 설교 못할 거예요.

엑스레이 많이 찍으면 뼈가 붙습니까? 아니죠. 엑스레이 아무리 찍어도 뼈는 안 붙어요. 엑스레이는 그냥 기능이 뭐냐? 여기가 너 부러졌어. 너는 이게 약점이야. 넌 이게 너의 큰 문제야. 그걸 찾아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엑스레이를 찍고 뼈가 부러진다 알면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엑스레이를 계속 찍는 게 아니라 고쳐야 돼요. 어디 가서 고쳐요? 고치는 건 십자가에 가서 고친단 말이에요. 엑스레이로 우리 연약한 죄성을 찾아내고 고치는 건 십자가. 그래서 세 번째 기능이 뭐냐? 예수님을 의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며.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하는 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거 지켜서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안 하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그래서 십자가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마치 초등교사가 뭐냐 하면 예전에 노예들이 종들이 주인의 아들을 손을 잡고 서당까지 학교까지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이 초등교사, 몽학선생이라고 하잖아요. 율법이 그거 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니까 이제 예수님한테 가자. 너 죄인이니까 이제 주님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살아나자 라고 하는 게 율법의 기능이래요. 우리 생명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이 생명이라는 것은 오래 살게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생명을 준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살려주려고 준 거야. 너가 죄인이라고 깨달으라고 준 거야. 예수님 찾으라고 준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 좋은 율법, 율법은 좋은 거예요. 좋은 율법인데 지킬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지키는 방법, 오늘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십계명 주시기 전에 하나님 먼저 주신 말씀, 십계명 하나하나 가르쳐 주기 전에 오늘 1절을 먼저 줬는데 뭐냐 하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 1절, 2절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을 가르쳐 주기 전에 먼저 주신 말씀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야. 너 죽는 걸못 봐서 너를 살려낸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러면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여러 가지 있죠. 사람 움직이는 힘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강압적으로 힘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책임감을 맡겨서 억지로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제일 사람을 완벽하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느 예전에 교도소에서 체육대회가 있었대요.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오랜만에 수감자들이 밖에 나와서 야외 활동도 하게 돼서 얼마나 좋습니까? 특별히 그때는 수감자들, 특별히 모범수들에게 가족을 초대하는 그런 순서가 있어서 가족들 앞에서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가족들이 응원하겠어요. 잘해라, 이겨라, 싸워라. 막 응원하다가 마지막 순서가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가족을 업고 달리기라는. 그래서 먼저 가족을 업고 들어오는 사람이 그날의 MVP가 되는 순서였다고 합니다.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한 명씩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뭐 대부분이 어머니들이 이렇게 나왔대요. 아들의 등에 업히기 위해서. 어머니들이 나오고 또 어머니가 없는 수감자는 아버지가 나오고 부모가 이미 돌아가신 분은 기다리던 아내가 와서 줄을 서서 다 업고 이제 시작을 알리는 총성이 울렸는데 신기하게도 한 사람도 뛰어가지 않더래요. 부모를 업고 어머니를 업고 또 어떤 아버지는 차마 업히지 못해서 뒤에 서서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고 아내를 업고 이 사람들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총소리가 나자마자 흐느끼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 오랜만에 어머니 체온을 느끼고 아버지 앞에서 수감자가 돼서 기다리는 아내를 데리고 와서 업고 달려야 되는데 아무도 달리지 못하고 그냥 흐느끼다가 울음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어느 1초라도 더 머물고 싶었어. 달리는 사람이 없이. 그러면 다들 이게 나가면 효도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살겠습니다. 아내에게도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물론 때려서도 되겠죠. 수감자들이 얼마나 많이 맞았겠습니까? 또 새로운 규범을 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했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사람을

0: 움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든 움직일 수 있어요. 조금만 잘못하면 때릴 수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무섭게 대하면 그 이스라엘 200만이 전부 다 하나님 말씀 잘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감동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왜 사랑에 감동되면 요구하지 않아도 때리지 않아도 스스로 기쁨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세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모르고 못 깨닫습니까?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죄인인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가면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날 사랑하시지 알고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누가 하지 말래도, 누가 때려서도 아니고 직분을 맡겨서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더 즐겁게 할까? 저도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과 난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한 제목이 그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날 데려가 달라고 좀 기도했어요. 이게 뭐 난게 없어요. 아무리 해달라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성 가운데서 들려주시는 것이 마음에, 제가 그때까지도 잘 이해하지 못했던 말이 있어요. 자꾸 교회 가니까 사람을 벌레만도 못하대요.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보고. 아니 죄인은 죄인인데 그래도 벌레만도 못하다니까 그게 조금 마음에 항상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와 하나님이 만드신 뜻 가운데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온 우주의 별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벌레들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뜻에 맞게 다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직 인간만 거역한다는 거예요. 인간만 하나님을 반역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린 벌레받도 못하다는 거죠.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냈을 때, 너를 만들었을 때 뜻과 계획이 있었는데 우린 그걸 무시하며 살아간다는 거. 그러면서 이끌어주시는 게 십자가더라고. 그래서 너가 죽어야 되는 게 목숨이 죽는 게 아니라 너의 옛사람, 속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 그곳이 십자가더라고. 하나님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십자가 붙들면 우리가 믿음대로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에스겔에서 36장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율법은 좋은 거지만 내 힘으로 하나님 안 돼요.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 십자가에 보려 살려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니까 이제는 예수님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살게요 하면, 하나님이 그런 결단을 하면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아, 우리가 죄 짓고 살지 어떻게 말씀대로 삽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인간이 말씀대로 못 살 걸 알면서 말씀대로 안 산다고 책망하시는 분 아니에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라 살면. 십자가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 너 이길 수 있어. 죄를 이길 수 있어.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 이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10계명, 1계명씩 다음 주부터 나눠볼 텐데 여러분 억압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고 기쁨을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한 삶을 살려고 우리가 계명을 나누는 거예요. 계명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린 온전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힘으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붙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어서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LA 소망선교교회 김영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거하셨습니다. LA 소망선교교회는 3511 웨스트 올림픽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323-233-9191, 323지역 233-91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시간에는 UBM Church 이명희 목사님께서 타찌리아 메쪼라 잉태하여 나병 환자란 제목입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타찌리아 근데 더블 포션이라서 메쪼라까지. 그러면 타찌리아 뭐였죠? 임신하다 잉태하다 그 다음에 나병 환자 메쪼라 나병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타찌리아와 메쪼라 잉태하다 임신하다는 우리가 이렇게 쭉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쭉 읽어 나가시겠지만 12장은 뭐냐 하면 임신하는 것 우리 성경에는 수태하여라고 돼 있어요. 다른 거는 잉태하여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이 12장은요 여자가 잉태해서 여자 아이를 낳았을 때 남자 아이를 낳았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이게 33일과 66일 뭐 이러고서는 그 다음에 그 정결 고 이제 총 40일과 80일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이제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성전에 나갈 수 있는지 그 이야기가 12장에 나와요. 12장은 8절까지밖에 없어요. 되게 짧아요. 근데 이제 13장을 가면 무려 59절까지 나간다니까요. 59절까지 나가는데 그 59절까지 나가는 그걸 보면 나병 환자 제사장이 사람들을 봤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은 정결하다. 여기가 허해졌고 뭐 어쩌고 7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봤는데 그것이 번지지 않았으면 그거는 부정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거예요? 병을 진단하는 거예요. 진단. 그러면 13장까지가 12장 13장까지가 타찌리아예요. 그리고 14장부터 가면 그때부터는 메쪼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메쪼라 자 13장으로 끝났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단한 걸로 끝났어. 너는 나병이야? 나병이 아니야. 너는 정결해? 너는 부정해. 이것으로 끝나면 사람이 좀 찝찝하지 않습니까? 네, 거시기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찝찝하게 놔두지 않으세요. 그거를 항상 뭐 하는 데까지? 회복하는데, 치유하는데, 회복하는데 이것이 이런 병이 있었어? 이런 것이 이렇게 부정했어?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자, 격리시키는 거예요. 타찌리아에서는 병이 있다. 7일간, 14일간 이거는 이제 잉태해서 해산한 다음인데도 불구하고 이것과 함께 연결되어지는 13장의 나병은 이렇다. 이들을 어떻게 분리해야 된다. 이들을 어디로 진짜 병이 걸렸다. 그러면 어디로 나가야 돼요? 진영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진영 바깥으로 누가 나가셨죠? 우리 예수님이 진영 바깥으로 나가셨어요. 자 이제 3절에 여덟째 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덟째 날. 우리 여덟째 날 언제 했어요? 지난주에 했잖아요. 쇠민이 여덟째 날 했잖아요. 이 아들을 낳고 지금 7일이 지나고 8일째 여덟 번째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8장에서 뭐가 있었어요? 지금 이거 12장인데 8장에서 뭐가 있었죠? 우리 지난주에 9장부터 시작했잖아요. 8장에 뭐가 있었죠? 제사장 위임식이 있었죠. 자 7일 동안 어떻게 하라고요? 성막문에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바깥에 나가지 말고 뭐예요 지금? 격리시킨 거라니까요. 격리시킨 거예요. 지금 아기를 낳고 7일 동안 집에서 나가지 말고 격리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산모가 여자가 잉태해서 출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8일째에 어떻게 됐죠? 지금 할례하러 가라 그랬잖아요. 8일째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뭐 하라 그랬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서 모세가 뭐 하라 그랬어요? 주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그죠? 그걸 드렸어요. 22, 23, 24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으로 영광에 뭘로요? 불로 임하셨다. 드렸던 모든 것들을 삼켜버렸다. 먹어버렸다라고 지난주에 우리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7과 8 7은 지금 조금 전에 격리라고 그랬어요. 분리라고 그랬어요. 자, 지금 8일째에 들어와서 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영광, 여호와의 영광의 불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오늘 7일 동안 그대로 격리되어져 있는 거예요. 8일째에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네, 할례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과 동시에 이제 신체적인 육체의 한계에서 벗어나 어디로요? 육신을 잘라내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그 부분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7과 8에 대해서 우리 뭐가 있었죠? 또 7, 창조 있죠? 창조 7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 날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 그게 뭐예요? 8일째예요. 안식 후 첫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마가복음 16장 9절. 이게 우리 성경에는 안식 후 첫날을 주의 첫날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개역 성경에 그 16장 9절을 다시 조금 더 다시 하나 넣었어요.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예수님께서 주의 첫날에 일찍 일어나신 뒤에 전에 친히 몸속에서 일곱 귀신을 내쫓아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시니라. 이게 이제 우리 번역이었고요. 개역 개정으로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8일째예요. 이른 아침 살아나신 후에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자, 이 마가복음에만 있을까요? 자, 요한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첫날, 안식 후 첫날입니다.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돌무덤에 와서 돌이 돌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이고, 또 있어요. 19절에.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안식 후 첫날 몇째 날이에요? 여덟째 날. 우리 주님은요 안식 후 첫날 여덟 번째 날에 부활하십니다. 새로운 시작을 또 일으키시는 거예요. 또 8 하면 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노아의 8대. 읽어볼게요. 바로 그날에, 바로 그날이 누구, 어떤 날일까요? 바로 그날. 자, 읽을게요. 바로 그날에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인 샘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과 함께 한 그들이 새 아내가 어디로? 방주로 들어가되. 바로 그날이 어느 날이에요? 홍수가 시작하는 바로 그날이에요. 바로 그날에 지금 몇 명이에요? 노아, 노아의 아들 셋, 노아의 아내,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의 아내 셋, 여덟이. 이 여덟은요 이전에 있었던 살았던 그 창조되어진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자 흘러다니다가 딱 멈췄어요. 거기에서 나와서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7일의 삶이 있습니다. 있으시죠? 7일 안 사세요? 7일 살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러면 7일의 삶만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8일의 삶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제까지 7일의 삶을 살았어요. 오늘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8일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오늘까지 7일의 삶을 살았어요. 그럼 내일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9일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새롭게 매일 아침 눈 뜨면서 나 어저께까지 7일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제 여덟 번째 날의 삶을 시작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선포하고 주님 앞에 고백할 뿐만 아니라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도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까지의 그 삶 혹시라도 실패하고 좌절하고 어려웠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이 시간 제 여덟 번째의 삶을 예수야의 이름으로 시작한다. 그게 매일 아침 여러분들이 일어나면서 그 선포를 하셔야 됩니다. 주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1일부터 7일까지의 삶의 반복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제 8일의 삶을 오늘 이 시간 시작합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창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삶이에요. 7은 격리라고 그랬잖아요. 분리라고 그랬잖아요. 8은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는 새로운 삶이에요. 그 삶을 제가 지금 이 시간부터 살겠습니다. 이게 구약에만 나오는 거냐고요? 또 베드로전서가 있으니까 또 읽어보죠. 네,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번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몇 안 되니 곧 여덟 혼이라. 이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아멘. 여러분들 세례 받으셨죠? 침례 받으셨죠? 노아의 방주 홍수였어요. 그것을 침례로 보는 거예요. 이전의 삶은요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여덟 번째 쭉 갔습니다. 자, 이제 13장으로 갈게요. 13장은 1절부터 몇 절까지 있다고 그랬어요? 59절까지 있다니까요. 짜라트예요. 짜라트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차대라서 차라트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나병입니다. 우리 아까 나병 메조라 했는데 메조라는 뭐죠? 네, 메조라는요 나병 환자예요. 그건 나병 병의 이름은 이 짜라트예요. 자, 볼게요. 얘가 어디에서 나왔냐? 짜라에서 나왔어요. 짜라 치다 때리는 거 있죠, 이렇게. 근데요 우리가 이거를 진짜 물리적인 어떤 나병 한센병 이런 거 있죠, 이런 걸로 이해하고 해석을 하면 말씀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이건요 우리가 영적으로 진짜 실제적으로 나병이 진짜 많았어요. 그 시절에 깨끗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아서. 그런데요 이것을 우리 내면 가운데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병을 병을 우리가 병을 진단할 때 여러분들 어디 가세요? 어디로 가요? 병원으로 가잖아요. 엑스레이 찍어보고 MRI 찍어보고 CT 촬영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나병은 누가 진단해요? 제사장이 진단하죠. 제사장이 보고 판단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긁어도 보고, 그죠? 그리고 또 가만 또 7일 동안 놔뒀다가 다시 가서 또 한번 보고. 뭐 제사장이 할 일이냐고요, 그거. 누가 해야 돼요? 그 시절에는 그러면 의사가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러면 의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나병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 영이라는 얘기예요.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짜라트 나병이 오는 그 유대 미드라시 전승에 여기에서 가장 첫째 원인을 바로 이 악한 말 요걸로 보고 있습니다. 라시온 하라라 그래요. 라시온 하라. 자, 악한 말. 악한 말이 뭘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을 헐뜯는 거. 험담하고 비방하고 가십하는 것들. 그러면 네, 그다음에 일곱 가지를 볼게요. 먼저 여기 웃어 있다. 라시오나라. 살인. 그럼 우리가 사람을 죽여요? 진짜로? 말로 죽여요. 말로 죽인다니까요. 이것도 말이에요. 그렇죠? 악한 말이 맨 위에 있잖아요. 살인도 우리가 말로 죽여버린다니까요. 생명의 존엄성을 그 존재를 아예 묵살시켜버리는 것. 그것이 살인이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헛된 맹세래요. 헛된 맹세 뭘로 합니까? 손으로 합니까? 발로 합니까? 막 몸으로 합니까? 뭘로 해요? 말로 한다니까요. 요 입으로 한다고요. 헛된 맹세조차도 헛된 맹세.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 실수 많이 해요. 내가 기도해봤더니 이런 거요. 맹세 아닌 것 같죠? 그것도 맹세예요. 듣는 사람, 기도 받았던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의 말을 어떻게 해요? 확 믿어버린다니까요. 그게 맹세로 들어와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받아버린다니까요. 헛된 맹세. 우리가 이 말들을 막 그러면 너무 헷갈려. 막 살인 안 죽였는데 난 아닐 거야. 아니라니까요. 헛된 맹세. 나는 뭐 아유 하늘에 두고 맹세하노니 이딴 거 안 하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아니라니까요.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음행. 나는 가늠 안 했어. 여러분들 가늠하셨습니까? 안 했잖아. 말로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음행입니다. 음행도요 말로 한다니까요. 눈으로 보는 것도 있죠. 입으로 한 번씩 웃어주는 거 있죠. 야 괜찮네. 안 그래요? 우와 멋지다. 그 음행이에요. 교만은요? 그것도 뭘로 해요? 말로 한다니까요. 눈으로 하고요. 눈 했죠? 눈초리. 나 자신을요 다른 사람들보다 높이는 것. 나 자신은요 이렇지는 않겠지만 하나님보다 높이 두는 것, 그게 교만이에요. 도둑질, 아이 슬쩍.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거 안 하셨어요. 그게 도둑질, 그것만 도둑질이냐고요? 아니요, 남의 것을요 탐내는 것. 그리고요 또 하나 있어요. 남의 권리 있죠, 권리를 취하는 것, 그것도 도둑질이에요. 인색함, 인색함은 뭘까요? 맞아요, 베풀지 않는 것. 인색한, 아니 뭐니 이렇게 뭐지, 베풀지 않고 뭐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마음을 딱 닫는 거 있죠. 딱 닫는 거, 여기까지. 그 인색함. 나병은요, 나병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나병 환자들 보여요 안 보여요? 나병이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보여진다는 거예요 남들에게. 더군다나 그것이 어떻게 돼요? 번지고요. 그죠? 저희 뭐죠, 이 옆에 있는 이분이 건강하신 분이에요. 별로 이렇게 뭐죠, 면역력도 좋아요. 그러면 잘 옮겨요 안 옮겨요? 잘 안 옮겨요. 근데 이분이 상처가 있으세요. 몸도 약하세요. 특별히 이렇게 하나가 찌 그어졌어요. 근데 거기에 가까이 갔어요. 거기에 균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뭐냐면은요, 나병이 걸린 사람,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나병이 걸렸어요. 이제 치유까지 가긴 할 거지만 그런 사람이 옆에 왔을 때 건강한 사람이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도와줄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병들었어요. 그럼 못해요. 도리어 나에게 더 큰 화가 오는 거예요. 영적인 것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 신체적인 것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그래요. 영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깊은 관계와 말씀과 기도와 어떤 그런 관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있다면 옆에서 아무리 병든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병이 얼마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지 않아요. 도리어 그를 위해서 정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고 그래서 그를 건강하게 해줄 수 있어요. 내가 병들었어. 그러면 이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로 들어가 버려. 같이 병들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나병은 어떻게 된다고요? 눈에 보인다 그랬잖아요. 눈에 보여요. 그러면 눈에 보여서 너무 괴로워. 병자 입장에서는 너무 괴롭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병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나는 좀 약해도 건강한 사람을 누군가를 데려와서 소개할 수 있어요. 그죠? 그게 바로 나병의 짜라트의 은혜인 거예요. 짜라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매라 그랬잖아요. 매매 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 키울 때 맴매하잖아요. 괜히 나 성질난다고 애 때립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가라고 맴매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때려버립니까? 아니잖아요. 아픔, 고통을 느껴야 돼요. 그래야 돌이킬 수 있다니까요. 그만큼 때리신다고요. 그게 짜라예요. 짜라트가 그거예요. 근데 매를 맞았어. 옆에서 도와줘. 도와줄 사람들이 나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움을 받지 않고 내치는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에게 보이지 않는 병이 있는지, 보이는 병이 있는지 그걸 돌아봐야 돼요. 정말 나의 아까 쭉 나열했어요. 악한 말, 살인과 험담, 모든 이 일곱 가지, 그 모든 중심은 뭐다? 말이다. 우리의 말. 아이고 죽겠다, 내가 뭐 이래서 뭐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거는 나한테 말하는 것도 이게 저주인데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 말해. 그 저주는요 돌아서 부메랑이 돼서 나한테로 와요. 축복의 말은요 어떻게 될까요? 축복의 말도 돌아옵니다. 축복을 했어요. 그러면 저분이 어떻게 돼요? 축복 받아요. 그 축복이 돌아와서 나의 축복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내가 축복받고 싶은 대로 축복을 하십시오. 내가 좋은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나쁜 말 듣고 싶으십니까? 좋은 말 듣고 싶잖아요. 그 좋은 말 듣고 싶은 말을 상대방한테 하시는 거예요. 아, 아름다우십니다. 멋지십니다. 와, 살맛 나십니다. 당신을 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듣기 좋으실까요? 안 좋으실까요? 좋죠. 그럼 그분이 또 나 저에게 얘기한다니까요. 아, 목사님을 보니까 너무너무 살맛나요. 네, 듣고 싶은 말을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이게 13장까지였고요. 우리 14장 15장을 해야지 되는데 14장 15장까지 가야 어떻게 돼요? 회복되어지는 거잖아요. 얼른 가도록 하겠습니다. 13장까지 어떤 일이 있었어요? 나병 환자냐 아니냐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자, 이제 나병에서 어떻게 되었을 때? 이제 회복되었을 때 나병이 이 3절에 나병 환자에게 있던 나병이 나아졌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네. 그 나병이 걸렸다 안 걸렸다 누가 얘기했어요? 제사장이 얘기했잖아요. 제사장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어유 당신은 이제 나병 아닙니다. 정결합니다. 라고 판단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았어. 제사장이 딱 봤는데 다 완전히 나았어. 나았으면 그냥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제사 정결 예가 있어야 돼요. 정결 예식이 있어야 돼요. 자, 여기에서 뭐 하나 둘 셋 넷 네 개 뭘 가지고 오래요? 첫 번째 새 두 마리, 그 다음에 백향목, 그리고 주홍색 실 우슬초를 가지고 오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니까 그러면 이제 이 새가 왜 한 마리가 아니라고 두 마리일까? 자,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어떻게 하래요? 죽이래요. 그 다음 살아있는 한 마리는 놔주래요. 자, 우리 아까 격리와 격리 기간 있었죠. 7, 8 그거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다시 거기에 들어갑니다. 죽음과 3.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살으셨어요? 누가 살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사셨습니다. 정결한 새 두 마리. 우리에게 육신으로는 표피가 잘려져야 돼요. 육신으로는 죽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안에 진리의 참 자유함으로 들판에 저 빈 들판에 놓아주니라. 우리는 자유함으로 나를 수 있는 그 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표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보니까 백향목, 주홍색실, 우슬초가 나옵니다. 백향목이 뭐예요? 십자가요. 하나님의 신성 왕권이세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주홍색 실은 뭐예요?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그 다음에 우슬초는 뭐예요? 우슬초는 뭘까요?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어요. 겸손함입니다. 자, 이 살아있는 새 뭐였어요? 그 저기 죽은 새 말고요. 살아있는 새는요, 백향목과 종색칠과 우슬초, 거기에 물 찍어요. 우리는요, 백향목 대신 우리 주님, 주홍색실 대신 우리 주님, 우슬초 대신 우리 주님이 없이는요 진리의 자유함 가운데에 나를 수가 없어요. 구원의 길로 이르시는 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직 예수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타즈리아와 메조라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나병 환자라니까요, 우리는 매일 우리의 입으로 말하며 살아요. 혹이라도 내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지 않았는지 나도 모르게. 14절에서 18절 볼게요. 제사장은 그 범법 헌물의 피 일부를 취하여 정결하게 될 자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일로 그 기름에서 일부를 취하여 자기의 왼손 바닥에 붓고 오른쪽 손가락을 왼손에 기름에 담가 자기 손가락으로 기름을 주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요. 그 제사장은 자기 손에 남은 기름을 정결하게 될 자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곧 범법 헌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또 자기 손에 남은 기름을 정결하게 될 자의 머리에 붓고 그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이 부분 어디에서 봤어요? 제사장 위임식에서 봤죠. 그렇죠? 지금 이렇게 요 일을 당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맷조라 나병 환자였잖아요. 나병 환자에서 어떻게 가요? 뭘로 가요? 제사장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뭐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예수야를 통해서. 예수야를 통해서. 자, 우리 17절 밑에 봄 저 위에서 피 번제 헌물 아니 범법 헌물 속죄 헌물의 피로 이미 벌써 오른쪽 귓볼과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찍혀졌어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뭐였어요? 기름이에요. 기름을 이렇게 해서 일곱 번 뿌리고 난 다음에 그 기름을 또 오른쪽 귓볼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다가 또 찍어요. 그리고 남은 거 머리에다가 붓는다니까요. 뭐예요? 거룩함이죠. 자, 피 발림을 누구의 피였어요? 아까 십자가에 예수야의 보혈의 피잖아요. 그 피로 깨끗하게 진짜 귀와 손과 발에 덮였어요. 그 다음에 또 뭘 부었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기름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보혈과 성령이요.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보혈만 있어도 안 돼요. 성령만 있어도 안 돼요. 보혈과 성령이 함께 발려져야 내가 듣는 것, 내가 행하는 것, 내가 걷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이 모두가 주의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맷조라, 타찌리아와 맷조라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매일매일 시작하는 삶이 여덟 번째 삶이 되어라. 매일매일 너의 귓볼과 너의 엄지, 너의 손과 너의 발에 피와 기름을 발라서 주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행하고 걷고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지금 한 주간, 이번 주간 개브라, 그 다음에 또 주중에 이제 티페레스로 또 연결이 되어질 겁니다. 오메르 카운트에서 그 매일매일 오메르 카운트 하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그러면서 이것저것 많이 바쁘고 번잡한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주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또 제 8일에 여덟 번째 삶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또 제 8일에 여덟 번째 삶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소리를 듣겠습니다. 주님이 하라는 행동을 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만 가겠습니다. 주님의 생각하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겠습니다. 세상의 것, 세상의 소리 듣지 않고 세상으로 바쁘게 행동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쫓아 달려가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내 머리를 혼탁해 하지 않겠습니다. 그 기도하는데 1분도 안 걸려요. 그렇게 여러분들 한 주간을 시작해 보십시오.
1: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야만이 주인이신 교회,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있는 교회 UBM 철치 이명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 성경통독 오전 11시, 목요 예배는 오후 7시, 오렌지 카운티 통일광장 기도, 이스라엘과 열방 기도가 있으며 토요일 오전 10시 샤밧 예배 있습니다. 151 이스트 컴먼 월스 에비뉴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714-336-8995 714지역 336-8995번으로 연락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누구나 100% 마지막 시간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마지막 생각을 하면 참 우울해질 거라고 반대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실제로 반대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 때 오늘 하루가 더 소중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 밥 먹는 시간이 감사해지고, 사랑한다는 말이 더 중요하고, 미워했던 마음도 이렇게 조금씩 내려놓게 되죠. 바빠서 계속 업무를 보면서 책상에서 그 컴퓨터를 보면서 식사를 가족들과 안 하고 바빠서 그냥 지금 중요한 이거를 빨리 마지막 해결을 해야 되니까 이제 아이들은 그냥 아이들대로 이렇게 먹게 하고, 아빠가 따로 이제 그 식사를 책상에 가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한 끼의 식사, 이런 한 끼의 가족과 아이들과 함께하는 한 끼의 식사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 삶의 마지막을 생각하는 것은 삶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밝게 만들고 또 진실하게 만드는 과정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전에 제가 그 렌초 팔라스버디스 그린힐에서 묘지를 그 카운슬러로 이제 묘지를 잠시 몇 년 일을 했었어요. 그 묘지 그 매니저분과 27년 전에 이제 한인공원을 수락을 해주신 그 매니저분이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쪽에서 원래는 이제 피너럴 쪽에 장례 디렉터면서 프리플래닝도 하면서 먼 미래를 준비하는 퓨처 플래너면서 또 이제 그런 일을 하다가 제가 경험은 많지만 정말 학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게 된 게 이제 임종학이죠. 그래서 그 임종학을 공부를 하면서 불과 한 4년 전에 알게 된 단어가 팔리티브 케어, 완화치료법이라는 방법을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여러분께 계속 그 영국이 전 세계의 삶의 질 1위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했는데요. 그 실질적으로 제가 최근에 영국의 죽음 페스티벌을 이제 직접 현장을 이제 답사를 하고 호스피스 협회에서 많은 선생님, 의사 선생님들, 또 간호사 선생님들, 물리치료사 선생님들, 또 영적 돌봄 그 목회자들,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인간의 마지막 그 호스피스 과정을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잘 도와줄 수 있나, 이러한 컨퍼런스가 곳곳에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한 보름 동안 그게 열리는데요. 제가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뭐 스코틀랜드, 뭐 영국 전 지역에서 이 죽음 페스티벌이 열리는 거예요. 그 페스티벌 기간 동안에는 호스피스 방문도 미리 젊은 사람들이 호스피스가 어떻게 생겼나, 또 거기서 뭐를 하는 데인가, 예를 들면 호스피스가 개인이 이렇게 주인이 아니고요, 그 커뮤니티 자체에서 이제 함께 이제 그 커뮤니티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정말로 놀란 것이 30%는 이제 정부, 영국 정부에서 이제 30%가 들어오고 70%가 사마리안,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분들이 다 다 도네이션으로 이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네이션 착하신 분들이 낸 도네이션을 가지고 의사 선생님들 월급도 주고 모든 직원들 월급 주고 간호사 선생님들 월급 주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근데 호스피스가 그렇게 큰 호스피스는 아니었는데도 1년에 도네이션이 7 밀리언 파운드가 도네이션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작년에 도네이션이 7 밀리언 파운드 그러니까 이제 영국 돈이 미국 달러보다 굉장히 세더라고요. 700불 바꿔갔는데 400파운드 얼마 안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공항에서 그걸 바꿨더니 굉장히 비싸게 달러를 굉장히 조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다음에 영국 가시면 이제 그 공항에서 바꾸는 돈은 굉장히 좀 조금밖에 안 준다는 거 이제 말씀드리고 이야기가 이제 엉뚱하게 갔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하신 분들이 커뮤니티가 이제 다 같이 함께 공동체로 똘똘 뭉치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놀란 것이 그 봉사자가 3,000명 넘게 발렌티어가 있다는 거예요. 발렌티어 명단이 3,0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놀라워서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랑 저랑 많은 분들이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도 모든 커뮤니티가 함께 뭉쳐서 우리가 마지막 가는 길이 이제 외롭거나 쓸쓸하거나 가족이 없거나 이런 분들이 우리 모든 한인분들이 가족이 되드리는 거예요. 같이 봉사자로서 그분들의 마지막 이야기도 들어주고 이 방송 시간 처음 멘트로 우리가 물어보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이제 그 끝자락의 시간이 될 때 이 물어보는 질문은 이제 이렇게 포기해야 하는 이런 질문이 아니고요. 그분들이 살아오신 이야기들이나 그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제 나누는 거죠. 경험이 많은 어르신들 그 봉사자들 이제 시간이 있는 분들이 이런 마지막에 계시는 분들을 함께 손잡아주고 삶의 이야기를 이제 자연스럽게 나누고 듣고 이런 것들을 많이 돌봐주는 거죠.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가족이 안 계시고 자녀들도 없고 뭐 결혼도 해본 적이 없는 분도 있었고 그분들이 이제 굉장히 외롭고 정말 쓸쓸하고 그분 어떤 분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이제 뭐 막 6시간, 4시간 이제 막 끝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주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 거는요. 그분들이 그 환자분이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할 때 또 제가 진심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줄 때 이분들이 아픈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막 욕창이 생기고 너무나 아픈 분인데도 그분이 당신이 살아온 이야기 또 당신이 사랑했던 부모님들 이야기 또 내가 어떻게 살았고 어떤 것들이 중요했는지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는 게 엄청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호스피스 죽음 페스티벌 그 시간 동안에 이제 그림도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해서 이제 작가들이 그 예술가들이 뭉쳐가지고요. 그게 이제 그 대학교 철학과에서 철학과 교수님이 예술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뜻이 있는 분들을 이제 같이 모아서 그 그림으로 표현하고 작품으로 이제 그분의 이제 애도라든가 슬픔이라든가 사랑하는 분을 잃고 굉장히 슬퍼하고 잠 못 자고 고통받는 많은 분들이 그런 예술 작품을 통해서 이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노래로 표현하고 어떤 분은 그림으로 표현하고 어떤 분들은 영적 기도로 또 표현하고 또 뭐 어떤 사람은 침묵으로도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영적 돌봄은 종교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은 이제 과연 나는 누구였는가, 나는 누구를 사랑했는가, 그리고 나는 또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 이렇게 묻는 깊은 인간의 질문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인 사회에서도 이런 많은 대화, 영적 대화가 필요합니다. 꼭 종교적인 그 대화가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지만 또 특히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그 마지막 준비를 단순히 뭐 어떤 장례 절차나 이제 이런 서비스, 묘지 준비 이런 것들만 문제로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또 부처님 앞에서 또 내가 믿는 그 종교 앞에서 내 삶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가족들에게 어떠한 사랑을 남길 것인가, 미안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화해를 해야 될 건가, 참 이런 것들이 큰 커다란 고민으로 다가오고 또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완화치료에 대해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컨퍼런스를 하고 함께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 다 똑같은 한 방향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그 어떤 그 임종 교육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메리 파크스 박사님은 정말 우리의 두려움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했고요. 사실 또 윌리엄 워든 박사님 그분도 이제는 우리가 가슴 속에 있는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꺼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는 이제 치료가 되는 거죠.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런 나쁜 고통스러운 시간을 절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 이런 다양한 것들이 우리 그 한인 커뮤니티가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그런 시간을 많이 만들 수 있었으면 하는 많은 용기 있는 리더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이제 그런 시작의 끈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랬지만 우리는 정말 마지막까지 사람은 마지막까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삶의 길이보다 삶의 질과 존엄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그런 어떤 마지막 시간을 직면할 때 오히려 더 삶이 더 충만해질 수 있고 또 이런 다양한 분들의 이런 메시지가 결국은 이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면 정말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면 정말 두려움을 숨기지 말고 가족과 나누어야 되는데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없죠. 더군다나 이제 이런 마지막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족과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많이 놓쳐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프신 분들을 우리가 끝까지 그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끝까지 존중을 해야 합니다. 아픈 분들도 굉장히 나에게는 소중한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픈 분들을 우리가 끝까지 기브업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쓰고 조금만 더 그분들 옆에 있어 드렸어야 됐는데 그 작은 아주 조그만 시간을 우리가 참지 못하고 그 참을성이 한도에 달았다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거를 포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사는, 오랫동안 사는 거, 살아가는 것만큼 어떻게 사는지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준비하는 것은 사실 오늘을 더 사랑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영국에서 돌아오면서 우리 한인 사회가 이러한 대화들을 꼭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회에서나 작은 커뮤니티, 작은 모임에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 또 오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나, 이런 준비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할 것이 아니라 정말 관심 있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대화를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 자녀 교육 열심히 하죠. 뭐 집도 준비하고 사업도 열심히 하고 또 은퇴도 어떻게 하면 잘 준비를 할까. 그런데 정작 삶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시간에 대해서는 준비도 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또 준비를 하긴 해야 된다는 머릿속으로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정말 무관심하고 관심이 없는데, 자녀들이 이제 그 가장 큰일인 게 전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 대화 이렇게 나누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병이 생기고 이제 가족들이 이제 병원에서 결정을 해야 할 일이 생기면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 배우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하고 서로 상처받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연구 선생님들이나 교수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 죽음은 경험이다. 우리가 실제로 죽어야 되는 경험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서로 대화하고, 뭐 정말 죽음 교육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뭐 반드시 묘지 준비하고 뭐 장례 서비스 뭐 화장일까 매장일까 이런 거 이전에, 거기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마지막 내가 갑자기 아플 때는 어떻게 하지? 그 아이들에게 정말 힘과 용기를 주려면 우리가 그런 마지막까지도 우리 아이들과 의논을 하고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한 예를 들면은요, 할머니께서 정말 사랑이 많은 손자 손녀들에게

그 뇌에서 이렇게 그 센서가 잘못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오는 그 아드님의 좌절감, 정말 황당하고 모든 것이 무너져버렸죠. 그래서 그분이 다행히도 이제 그 치매 그 걸리신 분들이 황당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래도 사랑으로 이렇게 돌보려고 해도 이제 우리는 제3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아, 그래도 이제 힘들어도 참고 우리가 열심히 이제 도와드려야지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도와드리기가 쉽지 않는 게, 이제 치매기가 있으면요, 이제 같이 함께 가족이 돌보면서 주무시면 우리가 24시간 그 어머니를 지킬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뭐 새벽 1시 이렇게 다들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냥 이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밤에. 뭐 찻길이고 뭐 어디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생기니까 굉장히 안타까우면서 이제 온그 가정이 이제 파탄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그런 병에 걸리면 안 되겠다 이러지만, 그분 역시 사랑으로, 이런 치매가 이렇게 사랑으로 오랫동안 많은 활동도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비즈니스도 크게 하셨고 이런 활동가셨던 그 할머니가 이제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게 꼭 남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굳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녀들 입장에서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또 우리는 정말 외롭게 그런 결정, 그큰 결정을 해야 되고, 또 가족 간에는 의견 차이, 뭐 서로 이렇게 모셔줬으면, 나는 바쁘니까 너는 안 바쁘니까 너가 모셔야지, 이제 이런 그런 갈등. 그래서 이런 일이 정말 그 쉽지 않은, 또 남의 일이 아닌 내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제 이런 방송을 들으시면서 정말 저도 조심스럽지만은 꼭 권하고 싶은 게, 오늘 당장 이 무거운 이야기를 다뭐 자녀들이나 뭐다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질문부터 하나씩 이렇게 우리가 시작을 해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작은 질문 하나가 뭐냐면요, 나는 마지막까지 사람답게 존중을 받고 싶은데, 또나 때문에 가족들이 서로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내지는 내가 너무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이 심할 때는 모든 것을 편안함을 위주로 우선적으로 내가 편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나를 돌봐줘야 되지 않나? 그렇다면 누가 도와줄 것인가? 또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인사할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평소에 나누어 주는 것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는 정말 커다란 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떠한 큰 병을 얻고 난 다음에 이제 바닷가라든가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그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많은 이런 것들이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그 호스피스 역할에서 굉장히 그런 큰 일을 역할을 담당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스토리 한 분, 그 어떤 할아버지 스토리를 준비해 가지고 올 건데요. 굉장히 그 호스피스 간호사분들, 또 의사 선생님들

0: 이런 물리치료사 선생님들 모든 분들이 한 팀이 돼서 정말 아름답고 감동적인 그런 스토리를 제가 다음 주이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준비해가지고 올게요. 왜냐면은 어느덧 시간이 다 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주이 시간에 뵙고요. 먼 퓨처 우리가 이런 마지막 장례 준비라든가 모든 상담 여러분들의 그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은요 무료 상담 전화번호 남기고 저는 다음 주이 시간에 함께 하겠습니다. 310-987-0736번입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장례 설계사 조마려와 함께 하셨습니다.

0: 지금까지 장례 설계사 조마려와 함께 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987-0736, 310-987-0736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올바인 침례교회 권태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내 이름을 아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1: 예, 오늘 이 본문에는요 요한복음의 일곱 가지의 표적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일으키신 많은 기적들과 이사가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일곱 가지를 대표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세 번째 표적을 우리가 좀 다룰 차례입니다. 본문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다섯 있었다. 지금 유대인의 명절이 됐다고 합니다. 이 명절은 유월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에 네 번의 유월절을 맞이하시는데 그 두 번째 유월절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베드자다라는 연못이 있다고 하는데 이 연못은 베데스다, 많이 들어보셨죠? 베데스다 연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유월절이 되면 온 전 세계에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디아스포라부터 해서 유대 땅에 살고 있는 모든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유월절 축제를 드립니다. 당시에 살아있었던 그 유대의 역사학자인 요세푸스, 많이 들어보셨죠? 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기록하기를 당시에 유월절이 되면 이 예루살렘에 26만 마리 정도의 양이 희생제사로 드려졌다 그래요. 조금 과장이 된 거지만 여러분 그 양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유월절 그 양으로 이제 사람들이 잡아서 먹잖아요, 그죠? 유월절 우리 양을 잡아 먹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근데 그 유월절 양을 먹을 때는 하나도 남기면 안 돼요. 그래서 양을 함부로 잡으면 안 됩니다. 한 마리 잡으면 먹을 사람을 계산해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 열 사람 이상이 다 먹게 돼 있어. 이 숫자를 26만 마리가 죽었다는 걸 따지면 한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어마어마한 사람의 숫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되면 그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발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집에서 자는 사람, 밖에서 자는 사람, 뭐 텐트 치고 자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는 날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유월절을 지키러 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갔다고 했는데 과연 예수님이 일반 사람들처럼 유월절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인가, 아니면 특별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은 단지 한 20세 넘는 청년들의 한 사람으로서 올라간 것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일을,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가셨냐? 바로 이 유월절이 누구 때문에 생긴 건지, 이 유월절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밝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밝혀주기 위해서 이 유월절에 일부러 그 예루살렘까지 지금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 그 성문은 한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성문마다 목적이 다 있어서 이름이 다 달라요. 어문, 그러면 물고기들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입니다. 또 한 곳에는 분문이라는 곳도 있어요. 분문은 배설물들을 실어 날려는 문이 분문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양의 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그 양의 문은 이제 저 성소로 들어가서 거기서 제사로 드려질 희생양이 들어가는 문이 바로 양의 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일 좋은 미문, 아름다운 문, beautiful gate, 바로 이 문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 빙 돌아서 일부러 양의 문으로 들어가십니다. 왜?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에 어린 양이셨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로 그 양의 문으로 통과해서 들어가십니다. 유월절이 시작된 이래 벌써 1450년 전에 이미 유월절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서야 그들이 기다리고 고대하던 어린 양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유오초. 성은 유씨고 이름은 오초입니다. 유오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가지의 절기는 모든 20세의 남성들이 다 성전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세 절기 중에서도 가장 큰 절기를 그들은 유월절으로 삼고 있어. 유월절. 왜 유월절이 그들에게 가장 큰 절기이냐? 이 날은 바로 그들이 이집트로부터 해방된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들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할 때 그것을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출애굽을 그들이 할 때 모세가 그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나 문지방에다 바르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죽음의 사자가 와서 당신들의 장자들을 싹 죽일 것입니다. 또 당신들 동물 중에 첫것을 다 죽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다 양을 잡아서 위에다가 양피를 다 발랐어요. 그리고 그 양고기를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바로를 비롯해서 이집트에 있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장자도 죽고 모든 이집트에 있는 동물들 혹은 사람의 첫것은 다 죽음의 사자가 다 죽였어요.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의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다 살았고 그렇지 않은 집안들은 장자들을 전부 다 잃어버렸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피를 보고 그 피를 바른 집을 넘어갔다고 해서 pass over, 다시 말하면 유월, 유월했다,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집트로부터 해방이 돼서 이제는 자유의 몸이 돼서 이제는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날을 가장 큰 축제일로 그들이 삼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날은 단지 그들이 해방받은 날이기 때문에 가장 큰 날이 아니라 여기에는 보다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이 유월절의 시작입니다. 그날이 바로 양을 잡아먹는 날이에요. 그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모으고 마가다락방에서 우리가 아는 최후의 만찬, 마지막 성찬을 거기서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 유월절에 다 모았으면 뭐를 준비하셔서 제자들을 먹여야 되죠? 양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그 유월절에 양을 잡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뭘 하시냐면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십니다. 새로운 유월절, 이제 유월절의 주인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새 유월절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이 피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내가 십자가에서 찢기는 나의 몸이 바로 이 떡이다 하면서 떡과 잔을 주시면서 어린 양 되신 자기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주시면서 새로운 유월절, 영적인 유월절을 그가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그 전에는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이집트에서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유월절 때 모두가 어린 양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것이 시작이 돼서 그들이 해방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십자가에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에서부터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죄에서부터 너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수많은 어린 양들을 잡아서 피 흘려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그들이 이루었다면 이제 예수께서는 자기의 피를 십자가에 흘리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메시지를 바로 이 첫 새 유월절에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이 바로 최후의 만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이스라엘이 이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듯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영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나를 피해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바르는 자들만이 이제는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를 바르는 자들만이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죄로부터 온전히 해방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피를 바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피를 바른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신 그 공로를 내가 공짜로 힘 입는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희 매형 중에 하나가 국가 유공자, 아버지가 국가 유공자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6.25 전쟁에서 돌아가셨는데 국가 유공자가 되니까 아버지의 공로를 우리 매형이 힘입어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정부로부터 그거를 타더라고요. 연금을 타더라고요. 내가 한 일은 없지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을 내가 그 공로를 힘입는 그런 케이스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가 피 흘리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나의 죄의 DNA 문제, 나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주셨습니다. 그 공로를 내가 힘입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다 라는 말로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나의 공로로 힘입으면 그러면 우리 모두는 영생을 얻는, 죽음의 사자가 나를 피해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의 공로를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회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님이 이제 양의 문을 통과해서 그래서 도착하신 곳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입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갔더니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주랑이 다섯 개나 된다 그러는데 그 주랑이 뭐냐면 천장은 있는데 벽이 없고 기둥만 있는 복도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 그게 다섯 개나 있는데 그 연못을 삥 둘러가지고 거기에 다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중풍병자, 자기 스스로는 일어설 수도 없는 사람들만 거기에 쫙 지금 다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 38년 동안 누워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지금 가서 찾아간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거기에 누워있냐면 가끔씩 천사가 와서 그 연못을 막 휘졌는데 그때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병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게 전설인지 소문인지 팩트인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다섯 주랑을 꽉 채우고 사람들이 지금도 이 유월절에 남들은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그들은 거기 누워서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혹시 천사가 내려오지 않을까, 그러면 내 병이 낫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들이 다 거기에 누워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누워 있는 사람들, 예수님은 평소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귀머거리도 고치고 벙어리도 고치고 또 피부병 환자들도 고치고 중부병자도 고치고 다 고쳤어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오늘 참 특이한 점은 그런 사람들은 여기 한 사람도 없고 하필 전부 다 자기 스스로는 연못에 뛰어들고 싶어도 뛰어들 수 없는 사람들만 지금 다 누워있대요. 그죠? 아주 특이한 점입니다. 그러면서 더 특별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중에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거기에는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는데,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을 찾아갈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려면 제일 먼저 뭘 얘기하죠? 그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이름 따위는 없어요. 그죠? 38년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왜일까? 왜 38년을 부각시키는 것일까? 여러분, 이 38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어먹을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연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애국자라면 누구나 기억하는 연수가 있죠. 일제강점 몇 년? 애국자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지금 36년에 일제강점기를 우리가 지내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는 잊을 수 없는 36년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38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들의 조상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출발을 해서 이제 시내산까지 가서 거기서 율법을 받고, 그리고 2년에 걸쳐서 그들이 간 곳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그런데 그들이 그 2년에 걸쳐서 가데스 바냐에 딱 도착했는데 저 눈으로는 보이지만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던 그 가나안 땅, 2년 후에 나머지 38년 동안을 그들이 광야에서 헤매게 돼요. 눈으로는 보여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지만, 마치 거기에 연못이 있어서 눈으로는 보여서 내가 들어가면 나을 것 같지만 내가 혼자 걸을 수 없어서 들어가지 못하는 바로 그 사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을 거기서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다. 늘 그 가난을 쳐다보면서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모든 것을 다 준비했으니까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땅이 당신들 앞에 있습니다. 주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그냥 당신들은 내가 밥을 떠줄 테니까 입을 벌리고 삼키세요. 그런데 그들이 입을 벌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땅을 탐지할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우리가 올라갈 길과 우리가 쳐들어갈 성읍들이 어떠한지 그 땅을 정찰하여 우리에게 보고하게 하자. 내가 듣기에도 그 말은 옳은 말이어서 나는 각 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뽑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그냥 점령하기만 하면 돼. 내가 싸워주고 내가 준비해주고 내가 밥상을 차려줄 테니까 너희들은 그것을 그냥 떠서 먹기만 해. 그런데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그것을 공짜로 얻을 수 있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올라갔다가 다 전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정탐꾼을 한번 보내보는 게 어때요? 라고 모세에게 건의를 합니다. 근데 모세도 뭐라 그래요? 모세도 그 얘기를 듣고 나도 그것을 좋게 여겨서 그래서 정탐꾼을 뽑아서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짓을 그들이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주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38년이 걸린 거예요. 7일이면 되는 그 길을 38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헤매다가 결국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예. 그들은 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헤세드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총칭하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아마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제일 중요한 개념이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헤세드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헤세드의 그 사랑과 긍휼과 그 은혜를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니 정말이야?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정말 공짜로 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는 지금 굉장히 키 큰 사람도 있죠, 그죠? 또 뭐 거기에 가나안 쪽에 여러 족속들이 지금 거기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들은 어떻게 하고 하나님 그냥 가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거절했습니다. 그 대가는 굉장히 처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은 그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뺑뺑이를 돌면서 38년을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일부러 찾아가신 이유는 헤세드의 은혜를 모르는, 헤세드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도 그 은혜를 몰라서 믿음을 갖지 못하고 그것을 거부했던 이스라엘 1세대 같은 바로 그 한 사람을 찾아가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오늘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상한 질문이에요, 그죠? 38년 동안 누워있었는데 가서 낫고 싶으냐? 라는 말이 이게 문맥상 말이 되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엉뚱한 질문 같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그런데 왜 이 질문을 하셨는가? 예.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은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가 38년 동안 그 모진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을 아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38년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의미는 예수님은 그와 전에 만나본 적도 없지만 그의 이름을 아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이미 그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만난 사람이 삭개오이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뽕나무 위에 숨어있는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가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가 깜짝 놀라서 나무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네?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그 자체가 벌써 자기의 마음을 활짝 여는 계기가 됐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의 이름까지도, 그의 고민까지도, 그가 하는 기도 제목까지도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베드로를 처음 만나자마자 네 이름이 시몬이지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네 이름을 내가 앞으로 베드로로 개바로 바꿔주겠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이미 그 병자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 모두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예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왜 있는지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모든 디테일한 속속들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병자에게 네가 낫고 싶으냐 이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이미 경험한 우리 같으면 아멘 주님, of course, 당군이죠 뭐, 그죠? 아, 뭐 당연하죠 이렇게 달려나갔을 텐데 지금 3년 8개월도 아니고 38년 동안 누워있다가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은혜를 이미 알고 있는 우리 같으면 정말 예수님한테 그냥 예수님을 끌어안으면서 제발요 좀 제발요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도 모르는 예수님도 모르는 바로 이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본문으로 보면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그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38년 동안 이 병에 발이 묶여서 지금 여기 있는다는 겁니다. 바로 나를 못에 던져줄 그 사람,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이 병자가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병자를 고쳐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예. 왜 지난주만 해도 마태복음 9장에 우리가 사람들을 쭉 얘기하면서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네 믿음이 네 병을 고쳤다, 네 믿음이 믿음을 보시고 낫게 하셨는데 오늘 믿음은커녕 헤세드의 은혜도 모르고 또 예수님도 전혀 모르는 이 병자를 왜 고쳐주셨냐 이렇게 질문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는 말의 의미, 단어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 베데스다는요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첫 번째는 베이트, 집이라는 단어와 두 번째는 은혜라는, 긍휼이라는, 자비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는 뭐죠? 헤세드. 베이트와 헤세드가 만나서 이룬 단어가 바로 이 연못의 이름 베데스다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인간의 노력과 수고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든지 마음껏 노력 없이 수고 없이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바로 이 베데스다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도 주님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그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왜? 베데스다의 헤세드의 은혜를 그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신 것입니다. 낫고자 하느냐? 내가 바로 너를 낫게 해줄 네가 기다리는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참된 안식을 이 38년 된 병자가 오늘 만나게 됩니다. 얻게 됩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를 그 베데스다의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에다가 데려다 줄 바로 그 사람을 그가 만났기 때문에 그는 오늘 참된 안식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의 반응을 우리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3년 8개월도 아니고 38년 동안을 누워있는 바로 그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너는 일어나서 걸어가라. 여러분이 그였으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주님,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요. 주님, 제가 여기 몇 년 동안 있는지 잘 모르시죠? 38년, 38 years, 38년 동안 여기 누워있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걸어가라고요?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아니, 당신 내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과학적으로 좀 make sense하게 나한테 얘기를 해야지. 내가 38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나보고 지금 일어나라고? 그게 말이 됩니까? 경험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일어나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보고 이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통계학적으로 이 일이 가능한 일입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주님 앞에 반응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헷세드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믿음은 단무지적 믿음이 필요합니다. 단순 무식 지는 알아서 해석하십시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때로 우리의 믿음은 특별히 하나님의 헤세디의 그 은혜 앞에서는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내가 능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라 그래도 나는 못해요. 나는 걸을 수 없어요. 나는 눈이 멀었기 때문에 어디에 연못이 있는지 내 스스로는 찾을 수 없어요. 나는 다리를 절기 때문에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걸어갈 수 없어요. 나는 중풍병자인데 내가 내 몸도 못 가누는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 베데스다 연못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네가 믿음이 있다고, 네가 열심히 있다고, 네가 공부만 했다고, 네가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이런 조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리고 네가 나를 안다고, 그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입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고 만난 적이 없는 바로 이 사람도 예수님이 찾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손 내미셨을 때 그 손을 잡으면 그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는 하나님의 핫자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 예수님의 옛자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베데스다 연못에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또 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바로 헤세드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게 뭔지 몰라서 그것을 거부했다는 바로 그 스토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이 내미는 손을 잡는 사람은 영원한 안식에, 영원한 기쁨에, 영원한 행복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직 헤세드의 은혜를 모르시는 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 말은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살아온 과정과 여정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네가 이 헤세드의 은혜를, 네가 이해하지 못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은혜를 내가 오늘 너에게 주는데, 네가 이 은혜를 붙들게 되면 내가 너를 영원한 안식으로, 그동안 네 발목을 38년 동안 붙잡고 있던 이 모든 것들로부터 너를 해방시켜주겠다. 그 말씀을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한두 가지씩은 분명히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해결책은 우리가 그 베데스다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 안에 들어갈 때만, 그때만 우리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사랑, 이미 나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그 모든 사랑을 힘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방법,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 그게 답이 아니고 그것은 단지 그림의 떡이 될 뿐입니다. 예수를 붙드셔야 됩니다.
0: 지금까지 얼바인 침례교회 권태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얼바인 침례교회는 5101번 왈루트 에비뉴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49-857-9425, 949지요 857-9425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
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5: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6.3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율이 23.51%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지방선거 사전투표 중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최종 투표율이 60%를 넘을지도 주목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백종규 기자, 사전투표율 집계 상황 전해주시죠.
1: 네, 이틀 동안 치러진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조금 전 오후 6시에 마무리됐습니다. 최종 투표율이 23.51%로 집계됐습니다. 역대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기록 가운데 최고치인데요. 전체 유권자 4,464만 9,908명 가운데 1,049만 8,411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한 겁니다. 지난 2022년에 치러진 8회 동시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20.62%를 기록했는데, 이보다 2.89%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38.95%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전북이 35.05%, 광주 27.83%, 세종 27.67%, 강원 27.05% 순이었습니다. 사전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로 18.65%를 기록했습니다. 경기는 20.96%, 여야 모두 이번 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꼽는 서울은 23.85%, 부산은 21.29%로 집계됐습니다. 14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은 24.12%로 집계됐는데요. 유권자 226만 7,121명 가운데 54만 6,757명이 투표권을 행사한 겁니다. 선거구별로 보면 전북 군산, 김제, 부안, 을이 42.59%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곳은 대구 달성으로 17.56%를 기록했습니다.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 북갑은 25.57%, 경기 평택 을은 18.39%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사전투표율이 높아진 건 막판 지지층 결집과 사전투표 제도가 정착 단계에 접어들면서 유권자들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만큼 6월 3일 지방선거 당일 투표율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이 최고 기록을 쓸지는 다음 달 3일 최종 투표율까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0: 네, 이렇게 높은 사전투표율을 놓고 여야는 각각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놨습니다. 투표장으로 향하는 민심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강조하려는 건데요.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은 부동층에 호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2: 사전투표율이 높게 나오자 여야는 모두 반색하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진보진영이 유리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높은 투표율은 유권자들이 선거에 관심이 많다는 증거라며, 그 관심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일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3: 그동안의 지선이나 대선이나 총선 과정을 보면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저희 당은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께서 지방선거 관련해서 관심이 많다는 증명이기도 하고요.
2: 반면 국민의힘은 사전투표가 진보 진영에 유리하다는 말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정권 심판을 위한 유권자들의 분노가 높은 투표율로 이어진 것이라며, 막판 보수층 결집과 야당에 대한 지지를 기대했습니다.
4: 이재명 정부의 민생을 무시한 폭주, 독선, 그리고 오만을 심판하겠다는 유권자분들과 내 집과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많은 유권자분들이 투표장으로 그 분노를 표시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2: 여야가 이처럼 높은 사전투표율에 대해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은 기선제압을 위한 목적이 큽니다. 아직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세가 자신들에게 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입니다. 본 투표가 가까워진 만큼 격전지에서는 판세를 좌우할 것으로 보이는 부동층의 표심을 얻기 위한 여야의 수싸움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은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오늘 투표 포기는 중립이 아니라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거라며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려는 선거 개입을 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5: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사전투표 마지막 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생명줄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꼭 투표하자고 했습니다. 투표를 포기하는 건 나와 가족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사전투표 첫날, 김혜경 여사와 청와대 인근 투표소를 찾은 데 이어 이틀 연속 투표 독려 메시지를 낸 겁니다.
6: 신호를 주면 이렇게.
7: 네, 지금 넘으시면.
6: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5: 이 대통령은 특히 투표 포기는 중립이 아니라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진 않았지만 보수 야당에선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겉으로는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유도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8: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려는 메시지입니다. 이는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망각한 노골적인 선거 개입입니다.
5: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사전투표 때 도장이 잘 안 찍힌다며 투표지를 들고 기표소를 잠시 나온 것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장도 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의 비밀침해죄에 해당한다는 건데 더불어민주당은 단순 해프닝을 두고 억지 공격에 나섰다며 깎아내렸습니다.
3: 단순한 해프닝이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과격한 표현을 써가면서 억지 공격을 하고 있는데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낍니다.
5: 당시 사전투표관리관이 이 대통령의 투표 내용을 보지 못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국민의힘이 선거 쟁점화하려 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막판 표심잡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 대통령의 선거 관련 행보와 메시지를 둘러싼 정치권의 신경전 또한 가열되는 모습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0: 6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가까워지자 여야 지도부는 전국을 훑으며 막판 지지층 결집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에서 야권의 전직 대통령 유세를 정조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강원과 TK 등에서 정권 심판론을 외치며 보수층 결집에 집중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9: 사전투표 마지막 날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통적인 강세 지역인 호남으로 향했습니다. 전남 섬 지역부터 내륙까지 전방위 유세에 나서며 민주당 후보들을 뽑아야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이 실린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0: 내란의 잔불을 쐬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줘야 하는 선거는...
9: 일부 지역에서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후보의 선전이 이어지자 핀셋 지원에 나선 셈인데 제1야당을 겨냥한 공세도 매서웠습니다. 갱생교육을 받아야 할 감옥 3인방이 전국을 누비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전직 대통령 유세를 정조준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또 최대 격전지가 된 텃밭 전북엔 한병도 원내대표를, 재보선 핫플레이스인 경기 평택을 지역엔 조승래 사무총장을 각각 출동시켜 민주당 후보시키기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11: 진짜 민주당 후보인 김용남 후보가 있습니다. 가짜 민주당을 찍으면 국민의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9: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당에서도 접전지로 분류한 강원행을 선택했습니다.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와 함께 족자의 대동단결 네 글자를 한자로 쓰는 퍼포먼스로 선거 막판 보수 결집 의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12: 얼마나 오만합니까? 나는 있는 죄도 다 없애고 재판 취소하는 그런 대통령이니 당신들 문제 해결을 해봐라.
9: 최근 강원을 방문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차 언급하면서 짠물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도 제발 투표장에 나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투톱 송원석 원내대표는 강세 지역 대구 경북에서 사전투표에 나섰습니다. 본투표에 나서기로 한 장동혁 대표와 이른바 분산투표를 하며 마지막 한 표까지 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13: 오만한 권력을 견제하는 최고의 무기는 투표입니다. 당당한 권리를 행사하셔서 권력이 국민을 두려워하게.
9: 지방선거 날짜가 임박한 만큼 내란 완전 청산과 정권 심판을 각각 외치는 여야의 구호는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0: 철로 위를 덮쳤던 서소문 고가차도 상부 구조물이 모두 치워지면서 열차 운행이 나흘 만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공사 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14: 무너져 내린 콘크리트와 철근 더미가 말끔하게 치워졌습니다. 철로 위에 위태롭게 얹혀있던 상부 구조물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이후 79시간 만에 양쪽 기둥을 제외한 상판 철거 작업이 마무리된 겁니다. 사고 충격으로 끊겼던 전동열차 전력 공급선도 다시 연결됐습니다. 경의중앙선과 KTX 운행을 가로막았던 잔해가 사라지면서 열차들이 다시 서소문 구간을 오가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붕괴 사고가 발생하기 1분 전 무궁화호 열차가 이곳을 지나간 지 나흘 만에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현장에 남은 양쪽 기둥은 비교적 붕괴 위험이 낮다고 판단돼 열차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새벽 시간대를 활용해 철거할 예정입니다. 사고 수습과 별개로 경찰은 붕괴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고가차도 철거 사업을 발주한 서울시 도시개발본부를 포함한 7곳에 대해 11시간 동안 압수수색한 경찰은 주말에도 출근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철거 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됐는지, 현장에서 안전수칙은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압수물 등에 대한 기초조사가 마무리되면 철거 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0: 서소문 구간 운행이 재개되면서 내일부터는 전 열차의 운행이 정상화됩니다. 하지만 주말인 오늘 열차 이용객들의 불편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박희원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15: 주말 오전 서울역 매표소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여파로 일부 열차 운행이 취소되면서 급히 다른 표를 찾아 나선 겁니다.
16: 출연들 다 지금 몰리다 보니까 표가. 매진인 상황이거든요, 저희도.
15: 조카 결혼식에 맞춰 한 달 전 끊어둔 KTX표는 취소됐지만 입석이라도 구한 게 그나마 다행일 지경입니다.
17: 예약된 게 취소가 돼갖고 지금 서울역까지 왔는데 자리가 없어서 그냥 입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50분 동안 서서. 식구들 데려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15: 운행 차질로 인한 열차표는 위약금 없이 자동 환불됩니다. 하지만 내려가는 열차가 취소되면서 돌아오는 표까지 울며 겨자 먹기로 취소해야 하는 승객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18: 못 내려가면 올라오는 것도 캔슬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분명히 여기에서는 취소 수수료를 다 받을 거란 말이에요.
15: 열차 운행은 순조롭게 정상화 궤도에 올랐습니다. 서소문 구간 정상화로 경기 고양시 행신역에서 출발한 KTX 열차가 서울역을 통과했고 경의선 전동열차도 첫 차부터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여기에 강릉 중앙선 KTX 이음 역시 서울역에서 청량리까지 구간을 다시 달리게 됐습니다. 서소문 구간이 복구된 뒤 정기 점검을 받지 못해 운행 차질을 빚었던 열차들이 속속 수색과 행신 차량 기지로 입고했습니다. 이후 차량 점검과 정비를 마치면서 내일부터 모든 열차 운행이 정상화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0: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중국 등 누구도 패권 행사로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를 흔들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맹국의 국방비 증액을 촉구하면서 한국 같은 동맹국이 군 작전 통제권을 더 신속하게 주도하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오늘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중국의 역사적인 군사력 증강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및 그 너머까지 확장되고 있는 군사적 활동에 대해 정당한 우려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근 한국을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할 단검에 비유해 논란을 일으킨 제이비 어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자신의 발언 맥락이 와전됐다는 취지로 공개 해명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해당 발언이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입장인지 묻는 중국 대표단 질의에 주한미군이 처한 작전 환경을 설명하려던 것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최근 이처럼 한국을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할 단검으로 비유해 논란을 일으킨 제이비 어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과 관련해 브런슨 사령관의 일련의 대외 발언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한미 간 외교 안보 채널을 통한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지만 양국 간 재반 현안을 각 급에서 소통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청와대와 국방부, 외교부 등 유관 부처가 여러 소통 창구로 브런슨 사령관의 해당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수사 2라운드에 돌입한 가운데 관저 이전과 내란 혐의 관련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추가 신병 확보 시도와 기소가 본격화할 거라는 전망인데요. 인력난 해결 등이 과제로 지목됩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19: 90일간의 1차 수사를 마치고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한 2차 종합특검. 가장 속도를 내는 건 1호 신병 확보에 성공한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예산 불법 전용 의혹입니다. 당시 대통령실 주요 관계자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사도 다음 달 4일 이뤄집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등 윗선 수사에 수사력을 모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비상계엄 관련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종합특검 첫 소환 조사가 임박한 건데 다음 달 6일과 13일 각각 계엄 정당화 메시지와 군사반란 혐의를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1호 인지사건인 합동참모본부의 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해선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처음으로 소환했습니다. 계엄 당시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 명령을 내리고 병력 철수 건의를 묵살했다는 의혹 등을 받습니다.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도 쟁점입니다.
20: 대북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 충돌 예방이라는 의장의 안보 통제 지침을 충실히 따랐다고 생각합니다.
19: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도 여전합니다. 인력 문제가 대표적인데 종합특검 파견검사 정원은 앞서 3대 특검에 훨씬 못 미치는 15명, 그마저도 12명 파견에 그치고 있습니다.
21: 진행되는 수사는 물론 앞으로 있을 공판에서의 공소 유지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법무부에 검사 3명에 대한 파견을 정식으로 요청하였습니다.
19: 관련해 권창영 특별검사가 직접 인력난을 거론하며 수사기관 후반부에 구속영장 청구와 공소 제기를 집중하는 헤비테일 전략을 내부 구성원에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한정된 자원과 시간 속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한데 중복 수사, 기소라는 일각의 비판을 떨치고 특검의 후반 승부수가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0: 정부가 최근 삼성전자 성과급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성과 배분의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밝혔던 초과 세수를 넘어서 이른바 초과 이윤에 대한 배분으로 논의 대상을 확대

0: 그런데 2주 뒤 정부 인사 입에서 초과 이윤 분배에 대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1: 대기업의 초과 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것인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형 사회연대 임금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실언을 열고 싶습니다.
0: 그러면서 지방선거 이틀 전 정부 주관으로 토론회를 열고 초과 이윤 재분배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청와대 역시 성과 배분의 사회적 공론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장관 발언에 힘을 실었습니다.
2: 향후 토론회를 통해서 다양한 공론화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청와대 입장입니다.
0: 하지만 제1야당은 자유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국가 개입 발상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학계에서도 기업 이윤에 대한 정부 주도의 배분 논의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3: 자발적인 책이었는데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강제로 하는 것들은 약간 조금 일반적이진 않은 상황들이다. 이것을 먼저 아젠다로 내놓은 것은
0: 비판의 부담을 느낀 정부는 결국 예고했던 초과 이윤 재분배 토론회를 지방선거 뒤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대화 추진 의지엔 변함이 없어서 공론화 과정 속도 조절에 나선 거로 풀이됩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4: 낮 기온이 섭씨 30도에 가까운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면서 도심 공원이 거대한 물놀이장으로 변했습니다. 물놀이장에는 다양한 물놀이 시설과 체험 프로그램 등이 마련돼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로 붐볐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5: 뜨거운 햇볕 아래 아이들이 물놀이장으로 뛰어듭니다. 시원한 물줄기를 맞으며 웃음을 터뜨리고 손에 든 물총으로 소로를 쫓아다닙니다. 대형 물놀이 시설 앞에는 차례를 기다리는 아이들의 줄이 이어지고 부모들은 가까운 곳에서 아이들을 지켜보며 휴일을 함께 즐깁니다.
6: 날씨도 더운데 물이 있어가지고 아이도 시원하고 저도 시원하고 한여름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5: 이곳은 청주시가 마련한 팝업 놀이터 현장으로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물놀이 중심 프로그램으로 꾸며졌습니다. 워터 슬라이드는 미취학 아동용과 초등학생용으로 나눠 운영됐고 페달보트와 아쿠아 챌린지 등 다양한 놀이시설도 마련됐습니다. 멀리 피서지를 찾지 않아도 집 가까운 공원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 가족들의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7: 이렇게 더운 날씨에 같이 이제 물총놀이도 하고 미끄럼틀도 타고 워터 슬라이드도 타고 하니까 다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5: 물놀이장 주변으로는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마련됐습니다. 음악에 맞춘 활기찬 공연이 나들이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체험 행사장도 종일 북적였습니다.
8: 좀 많이 덥다 보니까 좀 많이 뜨거워서 애들이 충분하게 놀 수 있는 그늘 같은 것도 좀 같이 장만해서 같이 즐겁게 놀랐으면 좋겠습니다.
5: 도심 속에 마련된 깜짝 물놀이터. 서둘러 찾아온 더위 속에 시민들은 집 가까이서 시원한 휴일을 보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4: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협상과 관련해 최종 결정을 미뤘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국익과 자신의 조건을 만족하는 합의만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9: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상황실에서 약 2시간 동안 안보 참모들과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를 최종 승인할지 결정하기 위한 회의였는데 구체적인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10: Well, I think it's hard to say exactly when or if the president is going to sign the MOU. We're going back and forth on a couple of language points.
9: 백악관은 회의 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이익에 부합하고 자신이 요구한 조건, 레드라인을 충족하는 합의에만 서명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회의에 앞서 이란은 핵무기 포기에 동의해야 하고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은 미국 주도로 파괴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11: Well, a deal that wasn't going to be good for us is the line ultimately because you know I'm playing it out and we're going to see.
9: 또 통행료 없는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개방과 이란의 기뢰 제거를 요구하면서도 이란이 요구하는 동결 자산의 즉각 해제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핵심 쟁점에서 자신의 요구가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결정을 보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파키스탄 등 중재국을 통한 협상을 이어가면서도 이란에 대한 경제적 제재로

0: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란산 원유와 석유 제품을 수출하는 데 관여한 선박과 기업을 제재한 데 이어 이란 국방부 등을 위해 금지된 물품을 조달한 기업과 개인도 제재에 추가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지금까지 10억 달러, 1조 5천억 원이 넘는 이란 소유 가상화폐 자산을 압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제재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이 이란에 압력을 넣자면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장입니다.
1: 이란은 미국과 대화하고 있지만 최종 합의는 아직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양해각서에 핵 문제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이란 외무부는 미국과의 종전 양해각서가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협상은 전쟁 종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핵 문제는 논의 대상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측 고위 관계자는 알자지라에 정해진 도덕적 기준이 없고 변덕스러우며 요구사항을 끊임없이 바꾸는 상대라면 최종 결정이라는 것은 도출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협상단 대표인 갈리바프 의회 의장 역시 그동안 대화가 아닌 미사일로 양보를 얻어냈다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또 보장이나 말이 아닌 행동만 신뢰한다며 미국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이란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과 거짓이 뒤섞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주도의 고농축 우라늄 파괴, 통행료 없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 양해각서 초안에 없는 내용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이란 동결 자산 해제와 레바논에서의 완전한 휴전은 양해각서에 포함돼 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양측의 군사적 충돌은 이어졌습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게슘섬 인근에서 이란 방공망이 미군 드론을 탐지해 격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군은 별다른 반응을 내지 않았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1: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대표적인 문화 공연장인 트럼프 케네디 센터에서 트럼프의 이름을 빼라는 미국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화폐에 자신의 얼굴을 넣는 방안까지 밀어붙이며 막무가내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3: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대표적 문화 공연장인 케네디 센터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을 기리기 위해 만든 공간이지만 지난해 이름을 트럼프 케네디 센터로 바꿨습니다. 이 사진도 모두 트럼프 측근으로 갈아치웠습니다. 하지만 문화예술인들이 반발하며 공연 거부가 계속되자 전면 개보수를 명목으로 2년간 운영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4: We're going to close it and we're going to make it unbelievable, far better than it ever was and we'll be able to do it properly.
3: 이에 대해 크리스토퍼 쿠퍼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의회 승인 없이 공연장 명칭을 함부로 고칠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 이름을 빼라고 결정했습니다. 2주 안에 트럼프 이름이 적힌 표지판을 모두 철거하고 공식 자료도 고치라고 지시했습니다. 좌파 판사가 나라를 망친다고 발끈한 트럼프는 한술 더 떠 화폐에 자신의 얼굴을 넣는 방안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의 얼굴을 넣은 250달러짜리 지폐를 발행하겠다는 건데 살아있는 인물 화폐 도안 금지라는 법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5: I don't think that there's anything untoward about having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e person who w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n the 250th anniversary bill.
3: 트럼프는 다음 달에는 자신의 80살 생일을 맞아 백악관에서 종합격투기 UFC 대회도 개최합니다. 일부 군 장병들을 초대하기로 했지만 비용은 알아서 각자 부담하고 그것도 살찐 군인은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정작 국가적인 주요 결정은 늘 머뭇거리고 회피하는 트럼프가 오로지 자신의 치적을 남기는 데만 몰두한다고 비판합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1: 라오스에서 폭우로 침수된 동굴에 9일 동안 갇혀있던 주민 7명 가운데 1명이 처음으로 구조됐습니다. 라오스 언론들은 현지 시간 29일 밤 구조대원들이 동굴 속 생존자 5명 가운데 1명을 무사히 구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라오스 중부 사이송분주 롱쨍 지역의 동굴에 들어간 현지 주민 7명이 폭우로 출구가 물에 잠겨 갇혔습니다. 현지 관계자들은 평소 인근 산에서 식량 채집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주민들이 동굴에서 특이한 색의 바위와 모래를 발견해 금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동굴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대상을 받은 BTS가 북미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5개 도시에서 84만 명의 관객을 끌어모았습니다. 이광현 기자입니다.
2: 미국 라스베이거스 대형 스타디움을 가득 채운 수만 명이 우리 민요인 아리랑을 떼창으로 부릅니다.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5년 만에 다시 대상을 타며 신화를 써내려간 BTS가 북미 투어를 마무리했습니다. 5개 도시에서 진행된 이번 투어에는 모두 84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 공연하면서 느꼈는데 진짜 저희보다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즐겨주실 것 같아요.
7: 여러분 감사합니다.
2: BTS의 티켓 파워는 매출액 수치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음악 전문 매체인 빌보드는 지난 4월 한 달간 8번의 공연으로 1,140억 여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에선 다음 달 BTS가 데뷔한 지 꼭 13주년 되는 날 부산에서 공연이 열리는데 숙박업소 바가지 요금 소비자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멤버들은 자신들도 관련 뉴스를 접했다며 사투리를 섞어 강한 어조로 쓴소리에 나섰습니다.
8: 원래 성숙이 미숙이
9: 아니 너무 심하잖아.
8: 근데
9: 그럼 안 돼. 너무 심하잖아.
8: 적당히 좀 하십시다. 진짜로. 적당히 좀 하십시다. 진짜로.
9: 맞지. 진짜 적당히 하셔야죠.
8: 막 대한민국 사람들
10: 막 북한에
9: 진짜 몇 배로 올리지
8: 말라고요. 진짜.
2: 정부는 인근 대학과 종교 시설, 연수원 등을 활용해 대체 숙박 1,300여 개를 확보하고 합동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0: 오늘도 고속도로를 이용해 나들이 떠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여행지에서 내일 돌아온다면 언제가 가장 막힐지 예측해 봤습니다. 내일 서울 방향 정체는 오후 2시부터 증가해 5시대 정점을 찍겠고, 저녁 8시 무렵 해소될 것으로 보이니까 참고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속도로의 정체는 예상보다 빠르게 해소가 됐습니다. 양평이나 가평, 남양주 등 근거리 갔다 돌아오는 길, 60번 서울 양양선도 현재 전 구간 불편이 없고요. 경부고속도로마저도 시구간 안쪽에서만 주춤하는 정도입니다. 방향은 부산 쪽이고요. 잠원 나들목 부근입니다. 짧지만 평균 속도가 많이 내려가니까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이동하시고요. 65번 동해고속도로 속초 방향 남양양 부근 갓길엔 고장차가 보이는데요. 큰 일교차 속 고장차 소식도 많은 요즘이라서 장거리 운행 전 타이어나 엔진 등 차량 상태도 미리 꼼꼼하게 살펴주시는 편이 낫겠습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현재 바람 부근 갓길에도 돌발 상황 주의해 주셔야겠고, 내일 오후 5시대 서해안선은 서평택부터 팔탄까지 길게 막히면서 경기권 통과가 많이 답답하겠습니다. 지금은 정체가 많이 풀려서 금천 나들목 주변에서만 양방향 정체와 서행을 반복하고요. 50번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도 북수원 부근에서만 짧은 구간 주춤합니다. 전방 주시도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 김인우였습니다.
1: 오늘 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동해안과 영남 지역의 기온을 끌어올렸습니다. 분홍색으로 표시된 지역인데요. 오늘 동해시가 33.6도로 가장 더웠습니다. 반면에 인천은 24.1도에 머무는 등 서해안 지역은 이맘때 기온을 보였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릅니다. 서울 낮 기온 30도로 7월의 기온 보이겠고요. 반면 아침 기온은 17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아서 자외선 지수 그리고 오존 농도 모두 높겠습니다. 아침 기온입니다. 서울이 17도, 전주는 15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2, 3도 정도 더 높겠습니다. 서울 30도, 대전 31도, 강릉과 포항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2: 서서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에선 남은 상판 구조물 철거 작업이 완료되면서 경의선 열차 운행이 오늘 첫 차부터 재개됐습니다. 내일부터는 모든 열차의 운행이 정상화됩니다.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와 관련한 최종 결정을 미뤘습니다.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처리와 동결 재산 해제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최종 승인할 거란 입장을 밝혔는데, 이란은 핵합의는 없을 거라는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2: 피트 헤그세스비 국방장관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연례 안보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준비를 환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미국 우선주의와 동맹 관계 재정립을 올해도 역설하면서 안보 무임 승차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불볕 더위가 기승을 부린 주말에 이어 휴일인 내일도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낮 동안 30도를 오르내리는 여름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YTN 뉴스와이드 이어갑니다.
2: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입니다.
3: 이미 사전투표 마감을 2시간 앞두고 역대 지방선거 최고 투표율을 경신했는데요. 사전투표소 현장에 취재기자들 나가 있습니다. 차례로 연결해 보죠. 자, 김다은 기자, 어디 나가 있습니까?
4: 네, 저는 지금 서울 역삼일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입니다.
2: 네, 임형준 기자 있는 곳은 어디죠?
5: 네, 저는 경남 김해시 장유 3동 사전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3: 네, 먼저 김다연 기자. 사전투표 마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투표소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4: 네, 투표 종료 1시간을 앞둔 지금도 사전투표소에서는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한 표를 행사하고 나왔는데 줄이 길다 보니까 조금 기다렸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만난 유권자들은 아무래도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요. 유권자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6: 주거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 부분으로 많이 이제 공약과 정책을 봤습니다. 예.
7: 지금 부동산이 굉장히 어려워요. 수요보다 공급이 적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4: 오늘 오후 5시 기준 980만여 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해 전국 투표율은 22.16%로 집계됐습니다. 역대 지방선거 최고 사전투표율로 제8회 지방선거 최종 사전투표율인 20.62%보다 1.54%포인트 높은 건데요. 지금까지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37.42%를 기록한 전남이고 본투표 선호가 강한 대구 지역 투표율은 17.52%로 가장 낮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이 22.22%, 경기 19.66%, 인천 20.34%입니다. 사전투표는 1시간 정도 뒤인 오늘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하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도 투표가 가능합니다. 가까운 사전투표소의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주소지관을 구역 안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경우 기표를 마친 뒤 투표용지를 바로 투표함에 넣으면 되고요. 선거구 밖의 투표소를 이용하는 유권자들은 투표 후 회송용 봉투에 용지를 담아서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 투표지 촬영을 포함해서 투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2: 네, 이번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접전지로 꼽은 경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임영준 기자, 투표소 분위기 어떻습니까?
5: 네, 이제 곧 사전투표가 종료된 가운데 이곳 장유 3동 사전투표소의 투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근에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해 있다 보니 가벼운 옷차림에 관내 유권자들이 이곳 사전투표소를 찾고 있습니다. 주로 가족과 함께 찾은 모습인데 종일 사전투표소 밖까지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경남 지역 유권자는 277만 5천여 명으로 지난 2022년 지방선거 유권자인 280만여 명보다 2만 8천여 명 줄었습니다. 유권자들은 경남도지사와 교육감, 18개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여야 후보들의 각축전이 펼쳐지고 있는 만큼 사전투표율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경남 지역의 열띤 투표 열기는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후 5시 기준 경남 지역 사전투표율은 23.26%로 전국 사전투표율 22.16%를 웃돌고 지난 지방선거 같은 시간대

0: 20.41%와 비교해도 높습니다.
1: 네,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움직임도 전해주시죠.
0: 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와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 투표 마지막 날인 오늘도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창원 지역 시장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이번 경남도지사 선거는 사상 첫 전현직 대결이기도 합니다. 사전투표를 이틀 앞두고 진보당 전희영 후보가 사퇴하면서 양자구도가 확정됐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사전투표 첫날인 어제 투표를 마쳤고, 선거일에 투표하려 했던 박완수 후보 역시 오늘 오전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선거일 전 마지막 주말인 만큼 두 후보의 막판 표심 잡기는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2: 네, 지금까지 서울과 김해 투표소 현장 살펴봤습니다. 김다현, 임영준 기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 캠프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인공지능 조작 영상을 만들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관계 당국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전직 경상남도 공무원과 영상 제작 관계자 등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관련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는 캠프와는 관계없는 일이고 유포가 안 됐기 때문에 공직선거법과는 관계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는 검찰과 경찰의 조속한 수사로 이번 사안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0: 6.3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 여야는 막판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역 유세에 집중하는 동시에 전현직 대통령을 고리로 한 날선 공방도 주고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YTN 특별 스튜디오로 가보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2: 네, 서울시청 특별 스튜디오입니다.
0: 네, 먼저 민주당 지도부 유세 움직임부터 전해주시죠.
2: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통적 강세 지역 전남에서 섬과 내륙을 가로지르는 전방위 유세 중입니다. 오전엔 완도 진도 등 이른바 섬심을 공략했고요. 오후에는 내륙 장흥 순천을 돌며 후보들을 지원했습니다. 당 기반이 강하다고는 하지만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혁신당 무소속 후보와의 경쟁이 치열한 만큼 직접 핀셋 지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정 대표는 완도 유세에서 민주당은 호남에 한없는 깊은 감사와 사랑을 갖고 있다며 당대표를 봐서라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서라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물론 대야 공세도 빼놓지 않고 있는데요. 감옥 3인방이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다며 전직 대통령들이 등판하는 국민의힘의 유세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정 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3: 윤석열, 이명, 박근혜가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2: 전북을 담당하고 있는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도 충남을 찾았다가 곧바로 전북으로 향했습니다. 전반적인 호남 집중 행보는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약진하면서 텃밭 전북지사 선거가 지도부 평가를 좌지우지하는 최대 승부처로 떠오른 영향이 큽니다.
1: 네, 국민의힘 지도부의 움직임과 메시지도 정리해 주시죠.
2: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당내에서 접전지로 분류한 강원 민심을 공략하기 위해 춘천에서 선거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지역민에게 적잖은 의미를 가진 동서 고속철도 공사 현장에서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에게 적극 힘을 실은 건데요. 이 대통령의 투표용지 노출 논란을 겨냥한 공세 수위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장 대표는 오전 SNS를 통해서 이 대통령이 투표 동력까지 갈라치기 하고 있다며 이 정권 심판론을 띄웠는데요. 유세 중에도 이 대통령이 대놓고 이 방송 카메라 앞에서 대놓고 선거운동을 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서울경찰청을 찾아 이 대통령에게 이 공직선거법상 투표의 비밀침해 혐의를 적용하는 이 고발장을 직접 제출했습니다. 장 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4: 이미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니라 정치적 중립, 선거 중립 의무를 지키는 대통령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원장입니다.
2: 송원석 원내대표는 TK 행보를 이어나가는데요. 자신의 지역구인 경북 김천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장 대표는 본투표에 참여할 예정인 가운데 이 같은 투표의 분산투표는 강성 지지층 일부가 투표관리 문제를 이유로 사전투표를 불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전국 격전지 선거전도 정리해 주시죠.
2: 네, 최대 격전지 서울시장 선거전은 민주당 정원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본인의 상징성을 담은 현장을 찾으며 경쟁 중입니다. 정원호 후보는 정치적 기반인 성동구, 서울숲에서 도보 유세를 하며 유권자와 접촉면을 넓혔습니다. 또 강북권 노도강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 간담회를 열며 부동산 표심을 정조준했습니다. 반면 오세훈 후보는 지난 시정에서 야심차게 추진한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에서 시민들과 만났습니다. 이와 함께 서남권에서 시작해 남진 이후 용산과 서초 등에서 대형 상권, 골목 상권을 훑으며 막판 지지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재보선 핫플레이스 경기 평택을에선 여야가 사활을 건 선거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총괄 선대본부장인 조승래 사무총장은 김용남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회의를 열고 민주당 후보는 김용남이라며 가짜 민주당을 찍으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다고 우려했습니다. 혁신당 조국 후보는 야유회 인사부터 초등학교 총동문회 체육대회까지 바닥민심 공략에 집중하는 동시에 당 차원에선 김용남 후보는 분열의 씨앗이란 취지의 비판 논평을 쏟아냈습니다. 보수 진영에선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와 자유와 혁신 황교안 후보의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각자 도생이 한창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 특별 스튜디오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0: 철로 위를 덮쳤던 서소문 고가차도 상부 구조물이 모두 치워지면서 열차 운행이 나흘 만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1: 경찰은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공사 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5: 무너져 내린 콘크리트와 철근 더미가 말끔하게 치워졌습니다. 선로 위에 위태롭게 얹혀있던 상부 구조물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이후 79시간 만에 양쪽 기둥을 제외한 상판 철거 작업이 마무리된 겁니다. 사고 충격으로 끊겼던 전동열차 전력 공급선도 다시 연결됐습니다. 경의중앙선과 KTX 운행을 가로막았던 잔해가 사라지면서 열차들이 다시 서소문 구간을 오가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붕괴 사고가 발생하기 1분 전 무궁화호 열차가 이곳을 지나간 지 나흘 만에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현장에 남은 양쪽 기둥은 비교적 붕괴 위험이 낮다고 판단돼 열차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새벽 시간대를 활용해 철거할 예정입니다. 사고 수습과 별개로 경찰은 붕괴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고가차도 철거 사업을 발주한 서울시 도시개발본부를 포함한 7곳에 대해 11시간 동안 압수수색한 경찰은 주말에도 출근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철거 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됐는지, 현장에서 안전수칙은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압수물 등에 대한 기초조사가 마무리되면 철거 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0: 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이후 열차 운행 차질이 계속되면서 이용객 불편도 잇따랐었습니다.
1: 다만 서소문 구간 운행이 재개되며 내일부터 전 열차 운행이 정상화됩니다. 박기원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6: 주말 오전 서울역 매표소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여파로 일부 열차 운행이 취소되면서 급히 다른 표를 찾아 나선 겁니다.
7: 출연들 다 지금 몰리다 보니까 표가 지금 매진인 상황이거든요. 저희도.
6: 조카 결혼식에 맞춰 한 달 전 끊어둔 KTX 표는 취소됐지만 입석이라도 구한 게 그나마 다행일 지경입니다.
8: 예약된 게 취소가 돼갖고 지금 서울역까지 왔는데 자리가 없어서 그냥 입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50분 동안 서서 식구들 데려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6: 운행 차질로 인한 열차표는 위약금 없이 자동 환불됩니다. 하지만 내려가는 열차가 취소되면서 돌아오는 표까지 울며 겨자 먹기로 취소해야 하는 승객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9: 못 내려가면 올라오는 것도 캔슬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분명히 여기에서는 취소 수수료를 다 받을 거란 말이에요.
6: 열차 운행은 순조롭게 정상화 궤도에 올랐습니다. 서소문 구간 정상화로 경기 고양시 행신역에서 출발한 KTX 열차가 서울역을 통과했고 경의선 전동열차도 첫 차부터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여기에 강릉 중앙선 KTX 이음 역시 서울역에서 청량리까지 구간을 다시 달리게 됐습니다. 서소문 구간이 복구된 뒤 정기점검을 받지 못해 운행 차질을 빚었던 열차들이 속속 수색과 행신 차량 기지로 입고했습니다. 이후 차량 점검과 정비를 마치면서 내일부터 모든 열차 운행이 정상화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 최종 결정을 미뤘습니다.
1: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국익과 자신의 조건을 만족하는 합의만 수용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10: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상황실에서 약 2시간 동안 안보 참모들과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를 최종 승인할지 결정하기 위한 회의였는데 구체적인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11: Well, I think it's hard to say exactly when or if the president's going to sign the MOU. We're going back and forth on a couple of language points.
10: 백악관은 회의 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이익에 부합하고 자신이 요구한 조건, 레드라인을 충족하는 합의에만 서명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회의에 앞서 이란은 핵무기 포기에 동의해야 하고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은 미국 주도로 파괴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12: Well, a deal that wasn't going to be good for us is the line ultimately because you know I'm playing it out and we're going to see.
10: 또 통행료 없는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개방과 이란의 기뢰 제거를 요구하면서도 이란이 요구하는 동결 자산의 즉각 해제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핵심 쟁점에서 자신의 요구가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결정을 보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파키스탄 등 중재국을 통한 협상을 이어가면서도 이란에 대한 경제적 제재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란산 원유와 석유 제품을 수출하는 데 관여한 선박과 기업을 제재한 데 이어 이란 국방부 등을 위해 금지된 물품을 조달한 기업과 개인도 제재에 추가했습니다. 스콧 베센트비 재무장관은 지금까지 10억 달러, 1조 5천억 원이 넘는 이란 소유 가상화폐 자산을 압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제재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이 이란에 압력을 넣자면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장입니다.
0: 이란도 미국과 대화는 하고 있지만 최종 합의는 아직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1: 이번 양해각서에 핵 문제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13: 이란 외무부는 미국과의 종전 양해각서가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협상은 전쟁 종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핵 문제는 논의 대상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측 고위 관계자는 알자지라에 정해진 도덕적 기준이 없고 변덕스러우며 요구사항을 끊임없이 바꾸는 상대라면 최종 결정이라는 것은 도출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협상단 대표인 갈리바프 의회 의장 역시 그동안 대화가 아닌 미사일로 양보를 얻어냈다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또 보장이나 말이 아닌 행동만 신뢰한다며 미국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이란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과 거짓이 뒤섞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주도의 고농축 우라늄 파괴, 통행료 없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 양해각서 초안에 없는 내용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이란 동결 자산 해제와 레바논에서의 완전한 휴전은 양해각서에 포함돼 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양측의 군사적 충돌은 이어졌습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게슘섬 인근에서 이란 방공망이 미군 드론을 탐지해 격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군은 별다른 반응을 내지 않았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0: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란의 고위 관리가 핵심 쟁점인 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이전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장인 에브라힘 아지지는 러시아 관영 리아 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은 농축 우라늄을 제3국으로 이전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이란의 농축 우라늄 보유분을 이란 내부 또는 제3국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 아랍에미리트가 이란 전쟁 초기부터 지난 4월 휴전 발표 다음 날까지 이란을 수십 차례 공습했다고 미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소식통을 인용해 UAE가 호르무즈 해협의 게슘섬과 아부무사섬, 이란 남부도시 반다르 아바스, 페르시아만 라반섬의 정유시설, 아살루의 석유화학단지 등을 공습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공습은 UAE의 석유 및 가스 인프라를 겨냥한 이란의 공격에 대응해 이란 에너지 시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UAE가 이스라엘과 함께 감행한 아살류의 석유화학단지 공습은 국제사회의 반발을 샀고 미국은 이스라엘의 에너지 시설 타격을 중단하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0: 피트 에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중국 등 누구도 패권 행사로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를 흔들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맹국의 국방비 증액을 촉구하면서 한국 같은 동맹국이 군작전 통제권을 더 신속하게 주도하는 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오늘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 연설에서 중국의 역사적인 군사력 증강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및 그 너머까지 확장되고 있는 군사적 활동에 대해 정당한 우려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가 추구하는 건 동맹국은 물론 미국 국민을 위해 작동하는 안정된 균형 상태라며 중국을 포함한 어떤 국가도 아시아에서 패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1: 최근 우리나라를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할 단검에 비유해 논란을 일으킨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자신의 발언 맥락이 와전됐다는 취지로 공개 해명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해당 발언이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입장인지 묻는 중국 대표단의 질의에 주한미군이 처한 작전 환경을 설명하려던 것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브런슨 사령관은 미 육군 전쟁대학 팟캐스트 방송에서 중국이 남중국해 너머로 나아가려는 야심을 가질 때 한국은 아시아의 중심에 있는 단검이자 고정된 항공 모함이고 일본은 방어벽 같은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0: 정부가 2030년대 중반까지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밝혔는데 넘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1: 핵 연료를 어떻게 확보할지 국제사회 핵 확산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최대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문경 기자입니다.
14: 2030년대 중반 국내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첫 실전 배치하겠다. 정부가 밝힌 핵 추진 잠수함 로드맵입니다. 장보고 N사업이란 이름으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공식화한 겁니다.
15: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과 조선 분야 기술을 바탕으로 자주적으로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 개발 사업을 장보고 N 프로젝트로 명명하겠습니다.
14: 개념 연구를 거쳐 체계 개발에 이르기까지 기간은 앞으로 10년 남짓.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거론되는 건 잠수함에 사용될 핵연료 확보 문제입니다.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미국의 승인을 받아 공급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기존 한미 원자력 협정은 원자력 발전소 등 민간용에 대한 것이라 별도 협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더해 미국 내 핵 비확산론자들을 설득해야 하는 만만치 않은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16: 미국에서 의회를 통해서 군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용인을 한다는 문서화를 하면은 그 이후에 그 문서를 가지고 IAEA가 협력하고 이래서
14: 정부는 핵을 동력으로 쓰지만 재래식 무기를 장착하는 만큼 핵무기 확산 우려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선례로 다른 국가들의 요구가 제기될 수 있다는 미국 내 우려도 크다는 관측입니다. 예산 역시 문제입니다. 향후 10년간 20조 원이 넘는 국방비가 투입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17: 제가 단계별로 이제 투자 계획을 수립을 할 거고 뭐 지금 예상치기를 합니다만은 향후에 28.9조까지도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4: 이 때문에 다른 방위력 개선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핵 잠수함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또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자, 고물가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매파적 분위기로 이 무거워지던 시장을 이 외교 뉴스가 적극적으로 좀 구원을 했죠. 하지만 월가에서도 증시 전망은 엇갈립니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시장 과열을 경고하는 리포트를 내놓고 골드만삭스는 여전히 낙관론을 좀 펼치고 있습니다. 대체 이게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갈피를 잡기가 어려운데 지금 우리 증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앞으로 포트폴리오는 좀 어떻게 구성하면 좋은지 월간 연불리와 함께 오늘 5호로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허지만 유진투자증권 상무님과 이광수 국민일보 기자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사실 이게 좀 무난하게 또 8,400선 갈까 이렇게 좀 봤던 코스피가 어제 장중에 뭐 8,000피도 무너지기도 하고 상당히 좀 변동성이 좀 많이 좀 나오는 좀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어쨌든 좀 오늘 지금 이게 제가 계산한 거 좀 보니까 굉장히 또 좋은 분위기로 좀 출발한 것 같아요. 지금 8,400선 좀 이제 좀 넘는 분위기로 좀 출발을 한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시장 상황들 좀 먼저 허재환 상무님께서 네.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 그러니까 뭐 그냥 기승전 반도체인데 네. 약간 이제는 슈퍼 사이클이냐 네. 아니면은 슈퍼 버블이냐 이 두 가지의 어떤 경계선에 조금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그 실적도 좋고 사이클이 좋은 것도 다 인정을 하긴 하는데 보면 미국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일본, 유럽마저도 사실 지금 오르는 종목수가 많지가 않아요. 거의 온리 메모리 반도체 또는 반도체 장비 그리고 그 업체들의 주가 상승이 근데 또 희한한 거는 그렇게 밸류에이션이 또 높지도 않아요.
3: 네.
5: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데 뭐 마이크론도 사실 별로 안 비싸고 근데 이제 그 반도체 시장 비중이 작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되게 소규모 반도체주들의 밸류에이션이 막 40배, 50배 갑니다. 그러니까 약간 좋고 또 그만큼 이제 실적이 뒷받침 되는 장세이긴 한데 너무 소수가 끌어가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이제 어떤 부담감 이게 과연 올라가지만 올라가는 게 되게 불편한 그런 느낌들을 좀 주고 있는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3: 네. 아우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인데 사실 이게 저도 개인 투자하면서 소통 많이 하다 보니까 힘들어 죽겠대요. 아니 그 코스닥 왜 이 난리가 나냐. 코스피 저 세상에 가 있는데 왜 지하로 내려가냐 이렇게 좀 한탄하신 분도 좀 상당히 많은데 이제 상무님 말씀처럼 너무 쏠림도 되게 심한 것 같고 근데 또 말씀하신 대로 메모리가 또 비싸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더 쏠림이 좀 심해지는 것 같은데 그 이광수 기자님 좀 어떻게 보세요? 요즘 시장 뭐 특히 코스닥이 참 되게 좀 버거운 것 같아요.
4: 네 맞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레버리지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코스닥 액티브 상품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밀어줄 것이다 네. 라고 해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셨는데 지금 상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오로지 대형 메모리 반도체주 AI 밸류체인이 아니면은 철저하게 좀 소외받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 오늘 시장만 놓고 봐서 특이할 만한 점은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보다 상승폭이 더 커지고 있다.
3: 항상 뒤쳐졌잖아요.
4: 네, 항상 뒤쳐졌는데 이렇게
3: 무슨 일이죠?
4: 이렇게 가끔 한 번씩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를 압도한 날이 있더라고요. 그날이 오늘인 것 같고 지금 LG전자, LG CNS 이런 것들 좀 두 자릿수로 오르고 있는데 오늘 아마 좀 로봇주 관련된 거, 피지컬 AI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오르고 있어서 이렇게 증시가 다시 8,400선을 회복한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3: 네, 안 그래도 뭐 어제 뉴스 보니까 그 젠슨황 CEO가 다음 주에 또 한국 온다. 만난다. 누구 만난다. 이랬던 것 같은데 로봇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한번 시장 얘기 좀 잠깐 했는데 그 사실 어제 또 시장이 좀 흔들렸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이란 공습도 좀 있었지만 그 코스피 큰 손이죠. 국민연금의 중기자산 배분 결과 이게 어떻게 될지 좀 사실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일단 그 기자님 이게 좀 안도해도 되는 건가요? 일단 그 주식 비중을 20% 이상으로 좀 늘리기로 결정한 것 같은데 한번 이거 내용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 네, 이 국민연금이 원래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채권 이런 자산 비율을 목표치를 정해놓고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국내 증시가 워낙 올랐으니까 의도치 않았는데 더 사지도 않았는데 비율이 커진 거예요, 비중이. 그래서 아 이거를 그럼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는 대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우려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국민연금 만약에 판다고 하면은 시장이 폭락할 수 있잖아요. 예전에 이 코로나 이후에도 그때 국민연금이 한번 비중 너무 커졌어. 그래서 한번 판 적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40거래 1, 뭐 50거래 이 정도로 이렇게 한번 팔았었다고 국민연금이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그때 국민연금이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제 이제 국민연금이 결정을 했는데요. 이 국내 주식 투자 목표 비중을 기존에는 14.9%였는데 20.8%로 올려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 5%가량 높여 잡았고요. 그리고 2.8%를 넘어서면 바로 파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 좀 유동성 있게 좀 이렇게 플렉서블하게 이제 대응을 하는 것도 이제 국민연금의 특징인데요. 전략적 자산 배분 허용 범위라고 하는데 네. 그게 기존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5%였는데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10% 포인트로 높여 잡았다. 좀 이런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국민연금이 담을 수 있는 국내 주식 최대 비중이 뭐 수학적으로 이제 계산해 보면 30% 수준으로 늘어나니까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이제 매물 쏟아질 부담은 좀 줄어들었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3: 네, 그래도 어쨌든 이제 시장에서 뭐 최대 뭐 160조 매물 폭탄이 네, 나왔었는데 맞습니다. 그 우려가 좀 해소된 것 같아서 일단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화답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신현송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처음으로 이제 지휘봉을 잡고 금통위 회의를 열었는데 사실 뭐 저도 이제 보면서 느낀 게 아 금리 인상 하겠구나 이거 신호탄을 준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본인이 직접 얘기한 건 아니지만 허재현 상무님 그 하반기에 두 차례 이상이라고 대부분 이제 전망들이 네. 나오는데 뭐 허재현 상무님도 좀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하시나요?
5: 저는 사실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 인상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은 그 물가 상승 압력이 굉장히 좀 크지만 이제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유가나 뭐 휘발유 가격이 올라도 이게 전체적인 압박으로 간 속도가 더딘데 네. 저희는 이제 뭐 원유 수입 의존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걸 통제하지 않으면은 유럽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약간 그 인플레 기대가 좀 그 처음에 안 막으면은 되게 이게 악순환이 될 수가 있어서 오히려 좀 뭐 좀 선제적으로 이렇게 좀 막아준다라는 측면에서는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 사실은 이제 중산층 이하의 네. 사람들이 되게 힘들거든요. 아, 그리고 빚을 내서 최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집을 샀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저는 이제 하반기 두 차례 할 것 같긴 한데 두 차례를 하면 생각보다는 저희가 이제 금리 때문에 느끼는 어떤 그런 거가 거시 지표에는 덜 나타나긴 하겠지만 심리적으로 내수에는 좀 영향이 부정적인 영향이 일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살짝 좀 들긴 하는 것 같습니다.
3: 네, 그러면 이렇게 보면 결국 이제 제가 상무님 얘기 들어보면 그럼 내수 쪽은 더 좀 안 좋아진다고 보시는 그럼 쏠림이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5: 그러니까요. 그게 저는 진짜 좀 걱정이 되는데. 물론 이거를 함으로써 금리를 좀 올려놓음으로써 환율도 조금 안정을 시킬 수도 있고 또 부동산 쪽에서 좀 중심 그러니까 무게를 조금 두는 그런 효과들은 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아마도 이렇게 금리를 오히려 올리게 되면 결국은 차입 비용보다 지금 현재 당장 매출이나 이익이 높은 약간 대형 수출주들이 여전히 이게 안 바뀔 가능성이 사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3: 네. 그래서 사실 금리 인상 자체가 사실은 뭐 무조건 사실은 이게 증시에 뭐 100% 악재는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그만큼 성장도 하고 대신 또 물가 압력도 있으니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내수 쪽에는 영향을 좀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최근에 어쨌든 코스피는 뭐 8천 넘어서 이제 오늘 주제 중에 하나죠. 진짜 1만 피 가는 거냐. 네. 이걸 좀 한번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 그 기자님 그 현재 요새 뭐 외국계 투자 은행도 그렇고 국내 증권사들도 이제 만 포인트를 좀 이제 올리는 것 같아요. 좀 한번 그 상단 전망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봐주세요.
4: 네, 최근에 강 사장 보면은 국내 증권사보다 외국계가 오히려 더 강하게 얘기하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5천, 6천 얘기한 것도 아마 제 기억으로는 외국계 IB가 먼저 그렇게 네. 상단을 높여 잡았고 국내 증권사까지 뒤따르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는 만 천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역시 좀 이제 해외 IB 중심으로 나왔었고요. 최근에는 국내 증권사에서도 만 이상을 나오고 있는데요. 그 최근에는 이제 삼성증권이 이제 26일에 이제 코스피 상단을 8,400포인트에서 11,000포인트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 근거를 봤더니 한국보다 ROE가 낮은 대만 증시랑 이제 자주 비교가 되는데 이 대만 PBR보다 한국 PBR이 절반 수준이다. 그래서 여전히 저평가다. 좀 이런 논리가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 그 왜 이렇게 저평가냐? 이렇게 저평가 됐냐라고 하면은 지금 상무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반도체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가격이 만약에 하락한다 하더라도 글로벌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이 우려할 만큼 하락할 가능성이 좀 낮다. 지금 워낙 이게 유동성 장세다. 좀 이런 논리를 삼성증권이 설명을 했고요. 이란 전쟁 이후에 좀 유동성 확장세가 둔화되긴 했었는데 좀 이달 들어서 전쟁 전 수준을 좀 대부분 회복했다라는 게 지금 이 증권사의 분석이고요. 이 삼성증권만의 생각은 아니고 이 노무라 증권도 최근에 11,000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JP모건 또 연내 코스피가 만까지 갈 수 있다. 국내에선 또 현대차 증권이 12,000까지 얘기했고 KB증권도 1,500 선을 제안을 했었는데요. 그 제가 보니까 그 이사님이 계신 LS증권도 만선을 전망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사님 좀 관련해서 좀 이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 뭐 제가 쓰진 않아서. 네. 이제 저희 회사도 뭐 이제 리서치 센터 쪽에서 이제 1만 포인트로 최근에 올렸고요.
4: 네.
3: 근데 다만 조금 이제 경계감도 일부는 있어요. 뭐냐면 이제 시장이 워낙도 좋고 뭐 충분히 1만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금리에 대한 좀 부담.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금리 오르지만 사실 미국 금리도 좀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어느 시점에서 변동성을 좀 키울 수 있으니까 그런 약간의 이제 걱정도 좀 일부 좀 담겨 있긴 한데 그래도 저희 증권사도 역시 최근에 이제 흐름 자체가 워낙 또 반도체 이익이 좋다 보니까 1만 포인트로 이제 최근에 올렸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4: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제가 궁금한 것은 유진증권의 뷰입니다.
3: 또 나오셨네요. 네,
4: 유진증권이 사실 이제 뭐 대세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자신만의 또 신념으로 가지고 이렇게 뷰를 내시는 분들이 많이 네,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상무님 유진증권은 지금 어떤 뷰를 지금 제시를 하셨나요?
5: 저희 회사는 이제 제가 제시를 결정하는데 저도 당연히 올렸죠. 올렸는데 좀 비겁하게 올렸습니다.
3: 비겁하게
5: 남들만큼만 딱 올렸는데, 네.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다들 이제 그 이 소위 말해서 막말로 업자들끼리 하는 얘기로 이게 이제 너무 튀는 일단 전망을 하는 거를 저희들이 좀 싫어하고, 그러니까 너무 세게 불러도 좀 손가락질 받고, 너무 비관적으로 봐도 사실 오랫동안 시장에서 일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약간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아주 좋게 본다, 그다음에 조금 덜 좋게 본다, 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 대부분 다들 좋게 보는데 가장 큰 근거는 영업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가끔 여기서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보통 한 해에 이제 그 영업이익에다가 곱하기 10을 하면은
3: 네.
5: 그러니까 평균적인 적정한 코스피의 레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별로 이익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레벨. 거기서 이제 보통 코스피가 플러스 마이너스 한 300에서 한 400, 뭐 이렇게 진폭이 클 때는 한 500포인트인데 올해 지금 코스피 영업이익이 뭐 그 거의 이제 800조, 700조, 800조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 8천에서 9천 정도가 그냥 적정한 레벨인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좋아지면은 뭐 한 8,500에서 9,000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내년은 대부분 이제 1,100조 정도 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다 네. 보니까 1,100조에서 공을 하나 더 붙이면 11,000이잖아요.
3: 11,000이죠.
5: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 4,500 정도 그러면 보통 하반기는 올해 적정한 레벨에서 내년에 높아지는 정도의 한 중간 정도까지 이제 좀 땡겨서 반영을 하니까 딱 그 정도 하면은 아 9천 중후반에서 한 만 정도 만 가겠구나 정도. 그 정도의 어떤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네, 그러면 사실 이거 근거는 결국에 반도체네요. 그렇죠. 반도체 이익이 회사만 예, 고개 예. 유지된다는 조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환율도 어쨌든 이게 참 옛날하고 다른 게 이것도 뉴노멀일 텐데 환율이 높은데도 코스피가 계속 가니까 상당히 좀 과거랑 좀 다른 흐름인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안정되면 환율도 괜찮아질 것 같다. 그리고 최근에 또 외국인 매도가 맞아요. 사실 요새 네. 너무 많이 팔잖아요. 뭐 리밸런싱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게 그래서 외국계 그러니까 개인 투자분들 일부는 또 그러세요. 약간 음모론을 또 제기를 하세요. 뭐냐면 왜 외국계 증권사는 목표주가 다 올려놓고 외국인도 왜 다 파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환율하고 네. 외국인 매도.
5: 그러니까 일단 환율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보다 네. 상황 파악을 잘하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뭐냐면 지금 저희가 그 올해 경상 흑자 규모가 역대 그러니까 다 지금 반도체 때문에 모든 게 다 역대인데. 네. GDP 대비 경상 흑자가 한 10%가 넘게 나올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물론 대만 같은 나라들은 GDP 대비 한 20% 가까이 나오는 나라이긴 하지만 이제 사이즈가 좀 작고 저희는 10%면은 진짜 역대급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달러 유동성이 많은데 왜 환율이 1,500원대냐? 진짜 외국인들이 많이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WGBI 그러니까 이제 그 국제 이제 채권 지수에 편입이 돼서 일부 채권으로도 돈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또는 또 다른 거를 통해서 나가는 돈들이 훨씬 많아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어쨌든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이 또 그만큼 팔아대면서 나가는 그러니까 그 이제 환전해서 나가는 돈들이 많다라는 건데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가 좀 쉬어야 어떻게 보면 좀 환율이 안정이 된다라는 좀 극단적인 논리로 설명을 해도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만큼 지금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만큼의 주가 상승이 너무 세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차익에 대한 실현에 대한 압박이 큰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좀 걱정이라기보다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게 자꾸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진짜 계속 쏠림인 거예요.
3: 쏠림.
5: 그러니까 환율이 높으면 당연히 수출 기업들의 실적은 더 좋아질 거고. 네. 근데 반면에 이제 내수 기업들이나 수입을 하는 기업들은 지금 이익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확실히 더 좋아질 건 더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돌고 돌아 또 이제 양극화 얘기인데 쏠림 얘기인데 이게 이제 환율도 그렇고 지금 주식시장의 모든 게 약간 뭐 AI 때문에 저희가 이제 좋게 반응하는 가격들도 있고 안 그런 가격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양극화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약간 저는 이제 오히려 반도체가 조금 쉬고 이러면서 약간 그래야 뭐 코스닥도 좀 숨을 쉬고 또 다른 국내의 다른 산업들도 좀 뭔가 개선의 어떤 빌미를 좀 찾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3: 네, 그러니까 계속 이제 강조해 주시는 게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 좀 반도체 때문에 좋은 거 맞는데 이제 너무 쏠린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약간 걱정도 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한 분이 좀 이렇게 그 이렇게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시청자분께서 그 청취자분께서 예, 금리 인상은 증시 악재 아니냐? 금리 인상 얘기 나와서 좀 걱정이 된다 이렇게 좀 질문 좀 그 문의를 해주셨는데 사실 금리 인상 자체가 당연히 좀 이렇게 좋은 건 아니죠. 주식시장에 이제 밸류에이션 이 가치를 좀 떨어뜨리니까 비용도 증가하고 여러분도 사실 금리가 올라가면 담보대출 금리 올라가면 좀 위축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니까 뭐 당연히 좋다라고 좀 볼 수는 없지만 다만 무조건 악재는 아닌 게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성장이 더 나오면 금리를 이길 수 있는 그 성장이 나오면 그걸 누르고 또 올라가는 경우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최근에 그래서 미국도 계속 AI 때문에 성장 나오죠. 우리도 지금 올해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훨씬 좀 높을 거라고 좀 네. 어제도 한국은행에서 올려버렸죠. 상향했습니다. 전망치를. 네, 그런 것들 보면 이게 물가 때문에 금리를 어쩔 수 없이 올린다면 22년처럼 악재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또 성장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금리 인상에 그렇게 민감하진 않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 성장이냐 물가냐 이 무게추에서 어디가 우선이냐가 저는 좀 결정을 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은 호재는 아니지만 예, 어쨌든 성장이 금리 인상을 좀 누르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그 보니까 또 문자가 왔는데 와 연불리 진행을 보다니요. 허재한 상무님은 주식 영재반에서 넘어오셨네요. 이강수 기자 중간에서 쏙쏙 설명해주고 질문해주는 거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생생연재로 상쾌하게 출발. 예, 아 이렇게 문자 보내주 8494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번 좀 주요 이슈들 한번 좀 다뤄봤는데, 근데 1만 피 결국 좀 이제 호재현 상무님도 이제 최근에 그 목표 지수 올려주셨는데, 그 최근 증시가 워낙 좀 이제 가파르게 올라서 좀 이제 두 분께서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변수가 있을지, 1만 피를 갈 때 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거, 뭐 약간 악재 같은 것들 있잖아요. 좀 신경 써야 될 것들. 먼저 기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0: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뭐 완전히 시장이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조정을 계속
1: 그렇죠.
0: 하면서 좀 흘러가지 않을까, 망까지는 이렇게 단숨에 간다기보다는 그런 금리가 좀 종종 이렇게 한번 이렇게 건드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1: 좀
0: 있습니다.
1: 방해를 할것 같다, 금리가.
0: 네,
1: 네.
0: 맞습니다.
1: 상무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2: 근데 이제 저는 금리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 2022년에도 뭐 이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1: 네.
2: 이게 금리 한 번, 두번 올리는 걸로 시장은 안 무너집니다.
1: 맞아요.
2: 그러니까 뭐 잠깐 한 5%, 10% 이렇게 조정을 받을 수는 있는데 안 무너지고요. 근데 이제 연준이 막 75년씩 이렇게
1: 그죠, 그죠.
2: 올려버리면 이제 망가지는 거죠. 그리고 뭐 지금 저희가 지금의 어떤 상승세가 어떻게 보면 99년 2000년대 이후에 가장
1: 네,
2: 강력한
1: 강력한 거죠.
2: 랠리인데 99년에도 연준이 뭐한 반년 사이에 금리를 6번 촉착착 올리는데 한 3번, 4번까지는 끝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혀 조정이 없었다 이런 건 아니고 간혹 10% 조정, 15% 조정이 있긴 했지만 주가가 계속 올라가다가 이게 금리 사이클의 중후반에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부담 때문에 성장률이 꺾이면서 망가지고 졌거든요. 그래서 금리 자체에 대한 거는 저는 이제 나중에는 문제가 될 텐데 처음에 금리 인상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스페이스X 뭐 엔트로픽 같은 이제 대형 기업들의 IPO
1: IPO.
2: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너무 큰게 들어오니까 딴걸 팔아야 되는 압박들이 분명히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저는 이제 엔트로픽 이 지금 이제 오픈 AI보다 막 기업 가치가 넘어가고
1: 맞아요.
2: 있고 저도 사실 클로드를 엄청 비싸가지고 투덜투덜대면서도 쓰거든요.
1: 저도 그렇습니다.
2: 좋으니까.
1: 네, 좋아요.
2: 근데 좀 저는 그러니까 이게 비싸더라고요.
1: 비싸요.
2: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너무 비싸니까 어떻게 보면 얘네가 상장을 해서 자금 조달을 하면 또 반도체 투자를 하고 그래도 좋을 것 같긴 한데 결국 이게 모두가 다 엔트로픽이나 오픈 AI를 쓰면서 가격의 레벨 자체가 이렇게 높아지면은 여기서 AI 때문에 더 양극화가 심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은 더 좋은
1: 더 양극화.
2: AI를 더 쉽게 잘 쓰고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은 좀싼 AI 또는 저렴한 AI 또는 AI를 못 쓰거나 근데 이러면서 더 벌어지면 사실은 이제 균형이라는 게 굉장히 좀 많이 흔들리면서 사이클이라는 게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은 좋게 얘기하면 시장이 한번 폭발했다가 폭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오히려 이런 AI가 그 시장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지는 것 자체가 약간
1: 좀
2: 불길합니다.
1: 불길하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그리고 IPO 그 후에 또 있을 또 AI 이제 빅뱅. 근데 이 후유증도 좀 걱정이 된다. 이렇게 좀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1부는 이제 여기서 줄이고요. 월간 연불리와 함께 자, 월간 연불리와 함께 오후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LS증권 염승환 이사고요.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상무 국민일보 이광수 기자와 함께 합니다.
0: 네, 지금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인데요.
1: 네.
0: 이 허상무님 별명이 여의도 차인표라는 그런 별명이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그런데 뵈니까 정말 차인표
1: 진짜
0: 느낌이,
1: 느낌 있어요. 느낌
0: 예,
1: 있어요.
0: 훨씬 나는 것
1: 맞습니다.
0: 같고, 저는 또 이광수 계보의 막내 이광수를 맡고 있어서, 저도 연예인 이름을 갖고 있거든요. 오늘 또 이렇게
1: 그래요?
0: 두 연예인의 만남,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염불리 염이사님은 좀 별명, 염불리 말고 또 다른 연예인 같은 이런 거 별명 없으신가요?
1: 저는 없었고 그냥 이제 옛날에 그건 있었어요.
0: 네.
1: 수검댕이
0: 수검댕이,
1: 눈썹이
0: 상징어,
1: 튀어나와가지고.
0: 오늘 또 이렇게 새 연예인의 만남입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참 저희 이 지금 이 경제 방송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이제 엔터 방송이 된것 같아서. 자, 근데 요즘에 좀 나오는 말 중에 이제 뭐그 점심값 줄이고 커피 담배 끊고 택시는 참는데 주식은 두 배짜리 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뭐 어떤 얘기예요?
0: 네, 실제로 고물가 때문에 부담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점심 한 끼가 부담스러워서 편의점 도시락이나 구내식당 이런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실제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에도 구내식당이 있는데 저희 회사분들만 드시는 게 아니라 인근의 직장인분들도 줄 서서 드시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맛집이어서가 아니라 워낙 고물가여서 이제 만 원 이하로 점심 해결하실 수 있고 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장점으로 부각이 돼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GS25 도시락 매출을 제가 봤는데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해 두 자릿수로 도시락 매출이 성장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0: 무조건 그럼 직장인들이 전략을 하냐 좀 이렇게만 보기는 어렵지만 워낙 이제 외식비가 물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작용을 한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럼 그렇게 아낀 돈으로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주식을 산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휴가철인데 요즘에 휴가 얘기 별로 안 하시거든요. 휴가 안 가시고 어차피 지금 비행기 값도 많이 올랐는데 휴가 안 가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사야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제 주변에 많더라고요.
1: 참 주식 열기가 좀 뜨겁긴 한데 사실 이제 최근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추종하는 거죠. 요 이제 ETF 16종 이제 최근에 나왔는데 합산 거래대금이 9조가 넘었다면서요.
0: 네.
1: 시총도 5조 원이 넘었다고 하는데 진짜 열기가 너무 뜨거운데 좀 어떤 상황인지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0: 네, 오늘도 지금 매매에 몰리고 있습니다.
1: 네.
0: 지금 가장 인기 많은 상품이 지금 타이거 SK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인데요. 이게 이틀 연속 개인 투자자 ETF 순매수액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27일에 처음으로 이제 상장을 했는데 27일, 28일 개인 투자자 순매수액만 1조 404억 원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저는 개인이 아닌가 봐요. 1조 원씩이나 이렇게 이 상품 하나에 투자를 하셨고 그 뒤이어서 이제 코덱스 SK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마찬가지로 1조 350억 원 그래서 뒤를 이었고요. 삼성전자 그리고 이렇게 코덱스 타이거 중심으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들이 지금 이제 5천억 원, 4천억 원 각각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를 하려면 이제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1: 네.
0: 그런데 27일까지 이 교육 신청하신 분이 24만 7천 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 사실 요즘 다 주식 얘기하시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얘기를 하시는 그런 게 실감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 그 상무님 근데 이게 참 이렇게 뭐 열풍 부는 건 뭐 열풍 부는 건데 좀 걱정도 돼요. 그러니까
0: 네.
1: 그래 이것 때문에 저는 또 코스닥이 빠진 거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그 생각도 들거든요. 그날 너무 놀랬던 게 상장한 날 반도체 주식은 네. 하이닉스가 10% 오르는데 소부장이 폭락하는 건 네. 저는 처음 봤습니다.
2: 진짜요?
1: 저도 그런 건 본 적이 없는데
2: 이해가 안 되죠.
1: 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투자하는 것까지 뭐 말릴 수는 없다 하더라도 좀 약간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인데 좀 사모님 좀 어떤 좀 의견을 갖고 계시나요?
2: 네, 저도 저는 사실 이제 약간 그 레버리지
1: 네.
2: 이거를 쏙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이게 주가가 10% 오르면 레버리지 상품이 20% 오르니까 올라가는 장에서는 굉장히 강력하지만
1: 그렇죠.
2: 이 한번 빠졌다가 다시 회복을 하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상품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제 아시겠지만 10% 빠지면 10% 올랐다고 해서 가격이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1: 손해죠 아직. 그렇죠?
2: 굉장히 큰 손해잖아요. 그래서 저는 별로 이게 사실은 이제 좀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저 주변에 이제 지인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방향성이 확실한데 어차피 지금 저희 그 반도체라든지 이런 주식들을 처음부터 못 샀던 사람들 입장에서 그나마 뭔가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지수가 뭐 지금 8천에서 예를 들어서 만 간다고 해도 한 15% 20%잖아요.
1: 네.
2: 근데 반도체는 그 사이에 엄청나게 올랐는데 근데 이제 15%에 만족하기가 어렵거나 또는 그보다 조금 더 초과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 약간의 변동성을 감안을 하면서 이제 레버리지를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약간 공감은 되면서도 사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좋았으니까
1: 네.
2: 하는 이야기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좀 나중에 이게 시장이 안 좋아졌을 때는 사실 좀 부담이 있는 상품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약간 위험들이 좀 간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워낙 시장이 좋으니까.
1: 맞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좋은 말씀해 주신 게 좋을 땐 좋은데
0: 네.
1: 이게 영원한 건 세상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안 좋아졌을 때 그 어떤 좀 또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하셔가지고 이렇게 투자하실 때 레버리지는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정부에서 2시간이나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그 한 분이 이제 레버리지 이제 하려고 교육을 받았대요. 받았는데 듣고 나서 안 하기로 했답니다.
0: 아,
1: 너무 무서워서.
0: 교육을 충실하게 받으셨나요?
1: 네, 그 위험성이 다 나오잖아요. 그만큼 위험하니까 이걸 교육을 하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 한 번에 많이 하려는 그런 뭐 심정은 당연히 저도 뭐 이해는 하지만 그게 또 반대로 갔을 때는 큰 또 악영향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레버리지 상품에 좀 투자를 하실 때 그런 부분 유의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근데 이제 그 레버리지 ETF를 또 모르신 분도 계시니까 네. 오늘 삼성전자가 4% 정도 오르고 있는데 근데 또 어제처럼 만약 3%로 빠지면 이 레버리지 금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 거죠?
0: 네, 네 맞습니다.
1: 이게 한번 좀 수익률 한번 그 어떤 영향 주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단순히 이제 두 배로 하루 등락률을 추정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두 배 먹는다라고만 사실 사람들이 네, 생각을 맞아요, 하셔서 맞아요. 지금 이렇게 사시는 건데 두 배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가 3% 빠지게 되면은 레버리지 상품은 단순히 6%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또 삼성전자가 만약에 반등을 했다라고 네. 하면은 그 두 배로 다시 반등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다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은 그 음의 복리 효과라고 맞아요. 해서 네. 그 이제 현물은 이제 원금을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이 단위 종목 레버리지는 그 원금을 회복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어서 아까 상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을 때는 계속 좋은 거고 나쁠 때는 계속 나쁘고 이렇게 방향성에 좀 베팅해야 되는 상품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 단위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제일 처음에 상장한 날 27일이었는데 이때 그 코덱스 반도체 레버리지 상품은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었었거든요. 근데 삼전딕스가 거기도 이제 절반 이상 담겨 있는데 이게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 ETF라는 게 그 유동성 공급자 증권사 LP 역할을 해서 네. 호가를 계속 대잖아요. 그런데 9시부터 9시 한 10분까지는 호가를 댈 의무가 없고 또 장 3시 20분부터 3시 반 정도까지 뭐 더 길게 얘기하자면은 한 3시 10분부터 이렇게 호가를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코덱스 반도체 레버리지 그 LP 분들이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너무 이제 신경을 쓰시다 보니까 그날 좀 호가를 제대로 안 된 것 아니냐. 왜냐하면 그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오른다고 해서 이제 무조건 추정되는 거 아니라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ETF라는 게 결국 그거를 이제 그 현물이나 이런 가격을 좀 쫓아가야 되는데 네. 그거를 그냥 실시간 다 쫓아갈 수 없다 보니까
0: 없습니다.
1: 괴리가 생기는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어쨌든 참 이렇다 보니까 이게 참 전 국민 단타장이 됐다는 참 우픈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어쨌든 너무 이렇게 과열되는 건 좀 이렇게 너무 한쪽으로도 쏠리거나 이런 것들은 언젠간 진정은 되겠지만 조금 이제 이런 부분들은 걱정은 좀 되는 거는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삼성전자 두 배보다 하이닉스 두 배가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좀 그 이유가 좀 혹시 있을까요?
0: 여러 가지 전문가분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가 더 순수 반도체 업체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그래서 삼성전자 이번에 노조 파업 다들 보셨겠지만 삼성전자가 반도체 말고도 맞다. 스마트폰도 있었고 파운드리도 있었고 가전도 있었지. 그래서 워낙 지금 메모리 반도체 상승에 베팅을 한다고 하면은 차라리 하이닉스에 베팅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것 때문에 하이닉스가 더 많이 오르고 이런 것 때문에 레버리지 상품도 반도체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도 하이닉스 두 배짜리에 더 수급이 몰리고 있다. 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또 공교롭게 삼성전자가 조금 더 하이닉스보다 더 오르는데 지금 보니까 하이닉스가 또 따라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 그래요?
0: 어떻게 종가로 마감할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와 그리고 삼성전기가 200만 원 찍었다 그러네요.
0: 전기가?
1: 삼성이 작년 이맘때 20만 원도 안 했던 네. 것 같은데 지금 거의 1년도 안 돼서 야 진짜 엄청난 지금 상승이 좀 나오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상무님 그 이런 이제 ETF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소부장한테는 또 오히려 안 좋게 작용을 해버렸고 그리고 또 AI 전력주 ETF도 이게 수급을 뺏겨서 그런 건지 펀더멘털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보니까 다들 지금 삼전 닉스로만 너무 옮겨가는 것 같은데 지금 내가 그러면은 지금 뭐 이런 AI 전력주라든가 아니면 또 반도체 소부장 갖고 계신 분들은 또 고민이 클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라도 쫓아가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결국 좀 다시 같이 갈 것 같다. 계속 차별화된다. 좀 어떻게 보세요?
2: 같이 가야죠.
1: 같이 간다.
2: 근데 이제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특히 저희 전력기기 업체들 그러니까 효성중공업 네. 같은 주식들이 2023년 그러니까 이제 챗GPT 나오고 본격적으로 이제 AI 데이터 센터 붐이 나오면서부터는 주가가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아시겠지만 효성중공업은 한 2년 반 동안에 50배 넘게 올랐었고
1: 네,
2: HD 현대일렉트로닉이나 LS일렉트로닉 같은 거가 한 20배 정도 올랐어요. 근데 이제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는데 이제 10배 정도 이렇게 올랐으니까 이게 이제 똑같은 AI 데이터 센터에서 먼저 병목 기기 생겼고 또 굉장히 제일 병목이 심한 전력기기 이런 쪽들이 먼저 많이 올랐었고 그걸 지금 뒤따라서 이제 반도체가 이제 간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지금 이미 이제 뭐 20배, 50배 올른 거보다는 이제 10배 정도 오른 반도체 이쪽으로 그리고 실적도 지금 워낙 좋다 보니까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결국은 같이 갑니다.
1: 같이 간다.
2: 저는 이제 전기도 어떻게 보면 기판인데 기판이 결국은 이 반도체를 이렇게 쌓는 과정에서 이렇게 기판이 많이 필요해진 거잖아요. 입체적으로도 그렇고 층을 쌓는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전기와 뭐 저기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는 같이 간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히려 이제 지금처럼 반도체 때문에 약간 수급에서 이렇게 좀 흔들리는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기회가 오히려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계속 반도체로만 가게 되면 아 이거는 펀더멘탈 무시하고 약간 수급으로만 가는 현상으로 보면서 오히려 조금 더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부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뭐 정말 너무 이제 반도체 쪽으로 좀 쏠리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근데 뭐 요즘 또 증시 보면 삼전, 우리가 보통 삼전하면 삼성전자라고 하는데 요새는 삼성전기라고
2: 전기라고.
1: 하더라고요. 요새 삼성이 이제 못 오른 건 아닌데 너무 전기가 또 이게 수익률이 좋다 보니까, 그래서 오를 땐 삼성, 근데 어쨌든 뭐 삼성전자도 오르긴 하죠.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는 계속 오르는 것 같고, 또 내릴 때는 안 오른 게더 내리는 것 같고, 이게 사실 좀 강세장이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허재환 상무님도 이제 최근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이 버블장의 특징 좀 간단히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쏠리면서 그냥 끝나버리는 건가요?
2: 그렇죠.
1: 소유주는 영원히 못 가는 건가요?
2: 못 갑니다.
1: 못 가요.
2: 그게 너무
1: 너무
2: 슬프더라고요.
1: 잔인한 거 아니에요?
2: 예. 네. 그러니까 보통 이게 건강한 장, 그리고 좀 오래 가는 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2022년 같은 경우가 전체적으로 장은 힘들었지만, IT, 많이 올랐었던 IT주들, 빅테크 기업들도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소위 말해서 뭐 배당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를 좀 방어적인 그런 업종들이, 뭐 예를 들면 월마트 같은 주식들은 오히려 좋았어요. 그러면서 약간 이제 이런 선순환 내지는 로테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없는 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장이 사실 굉장히 화려해요. 멋있고 주가도 엄청 많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99년, 2000년대 보시면 나스닥이 1년에 이제 더블이 납니다. 저희도 이제 거의 더블 비슷하게 나는데 다우하고 S&P는 10% 후반, 10% 중반대 수익률. 그러니까 수익률 격차가 4배, 5배 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해에 이제 뭐 아무리 실적이 좋다고 해도 그해 주가가 뭐 배가 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1: 맞습니다.
2: 그러니까 강세장은 생각보다 오래 간다. 그리고 이게 주가 뭐 예를 들어 금리가 올랐을 때 약간 덜컹거리지만 또 금방 굉장히 빨리 회복하는 그런 특징들이 좀 있는데, 오히려 정말 강세장, 그다음에 후반에 가면은 순환매가 잘안 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그렇게 더 소위 말해서 뾰족하게 소수에 집중이 되고 세컨 티어에 있는 주식들이 다 탈락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순환매가 세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시장이 완전히 디엔드
1: 끝난다.
2: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1: 그러니까 쏠림은 강세장, 이런 좀 초강세장에서 계속 심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좀 마지막 좀 질문인데, 좀 30초씩 좀 간단히만 좀 이렇게 의견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증시 체력을 키울 것 같다. 아니다. 예측 불가 변동성이 더 우려된다. 좀 기자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좋은 상품이지만 약간 변동성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워낙 우리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자 성향 고려하면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1: 네, 상무님 좀 어떤 의견이세요?
2: 네, 저도 뭐 그쪽이죠. 그러니까 많은 투자의 구루들이 레버리지로 성공하신 분도 별로 없습니다.
1: 맞습니다.
2: 네.
1: 네, 그래서 변동성을 좀 키우는 건좀 우려된다, 이렇게 좀 정리해 주셨고, 이 변동성 확대 우려와 함께 국내 주식의 이 가격 제한 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30%인데, 레버리지 상품은 이론적으로 하루에 최대 60%까지 손실이 나올 수 있다는 점꼭 기억을 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부는 여기까지 저희가 좀 진행을 해봤고요. 오늘 그이 허재현 유진투자증권 상무님, 이광수 국민일보 기자님 모두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네, 또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0: 감사합니다.
2: 수고하셨습니다.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철거 사고로 6명의 사상자를 낸 서소문 고가차도 주요 부분 철거 작업이 어젯밤 마무리됐습니다.
4: 운행이 중단됐던 경의선은 사고 발생 나흘 만인 오늘 첫 차부터 운행을 재개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임예진 기자.
5: 네,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현장입니다.
3: 네, 서울시의 긴급 철거 공사는 이제 마무리된 건가요?
5: 네, 어제까지만 해도 안전펜스 너머로 굴착기 등 대형 장비가 분주히 오가며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주변에는 구조물 잔해가 쌓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중장비도 사라지고 잔해물도 대부분 치워진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어제 자정부터 시작한 철거 공사를 밤 9시 40분쯤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6일 사고가 난 지 79시간여 만입니다. 철로를 덮쳤던 슬라브와 거더, 빔, 공중 비계 등 상부 구조물은 모두 사라졌고 이를 떠받치던 기둥은 일부 남아있습니다. 서울시는 붕괴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둥은 향후 열흘 이내에 열차 운행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철거한다는 계획입니다.
4: 네, 사고 여파로 열차 운행이 중단돼 시민들의 불편이 컸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정상 운행되는 거죠?
5: 네, 멈춰섰던 경의중앙선 열차가 나흘 만에 다시 운행에 들어갑니다. 저희 취재진이 새벽 3시 반쯤 현장에 도착했는데요. 안전점검을 하면서 여러 차례 시범 운전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은 어제 서울시의 긴급 철거 공사 이후 밤새 전차선과 신호 등 철도 시설물 복구 작업을 벌였습니다. 조금 뒤인 새벽 5시 첫 차부터 운행을 재개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부터는 행신에서 서울 용산 구간 KTX 운행과 서울에서 청량리 사이 KTX 이음 운행이 정상화됩니다. 오늘 계획된 전체 열차 운행 횟수는 643회로 평소 84.8% 수준까지 운행률이 회복될 거로 보입니다. 코레일은 이번 사고로 행신역과 수색역 차량기지에 입고하지 못해 임시 정비하던 열차들도 오늘부터 기지에 순차 입고시킬 예정입니다. 이후 차량 점검과 정비를 마친 열차들이 투입되면 내일부터는 전 구간에서 모든 열차 운행이 정상화될 거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현장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3: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당일 새벽 구조물 일부가 2.9cm 내려앉은 모습이 담긴 현장 사진을 YTN이 확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분암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당시 현장 보고서를 보면 거더 연결부에 높이 차이가 생긴 모습이 확연히 드러나고 계측 장비에는 29mm라는 수치가 표시돼 있습니다. 현장 조치 예정 사항으로는 안전진단업체 조사를 의뢰하고 전도방지 플레이트 설치로 처짐 발생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서울시는 이후 양 방향에 크레인을 설치해 거더와 연결한 뒤 절단 작업을 진행하고 2분의 1 구간씩 나눠 인양하는 등 후속 작업을 검토했던 것으로도 나옵니다.
4: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가 발생한 당일 새벽 시공사가 작업 도중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도 서울역 측에 열차 운행에는 지장이 없다고 허위로 보고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철도공사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에 제출한 녹취록을 보면 시공사인 홍화건설 관계자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난 26일 새벽 1시 27분쯤 서울역과 무전교신을 통해 작업을 중단하고 대기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조금 뒤 새벽 1시 반쯤 고가 철거 작업이 시작됐고 새벽 2시 반쯤 상판을 자르던 중 2.9cm의 단차가 발견돼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시공사는 서울역 측에 별다른 연락을 취하지 않았고 승인받은 작업 시간이 끝나기 5분 전인 새벽 4시 25분 무전으로 작업을 종료했고 열차 운행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보고에 따라 이상 징후가 발생한 새벽 2시 반부터 실제 붕괴 사고가 일어난 오후 2시 33분까지 고가 아래 철로에는 열차 166대가 지나갔습니다.
3: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서울시와 시공사 등을 상대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4: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에 필요한 물증 확보에 나선 건데요. 앞으로 남은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조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6: 문이 열리자 파란 상자를 든 경찰 수사관들이 시공사 사무실에 들이닥칩니다. 같은 시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건물에 들어섭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7: 압수수색 과정에서 저항이나 증거인멸 정황 이런 것도 있었나요?
8: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6: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50여 명을 투입해 모두 7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사를 발주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시공사는 물론 하청업체와 현장사무소도 강제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 세 가지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붕괴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에 필요한 작업 계획서와 안전점검 기록 등 자료 확보에 나선 겁니다. 사고 발생 사흘 만에 전격 강제수사가 이루어지면서 앞으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경찰은 앞서 서울시로부터 사고 현장을 비추는 CCTV와 안전수칙이 기재된 계획서, 공사와 관련한 입찰과 발주 계약서를 이미 제출받았습니다. 확보한 증거물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에는 공사 현장 관계자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명 규모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검찰도 수사에 힘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와 시공사 등이 안전주의 의무를 다했는지가 남은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3: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서울시가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4: 서울시는 공사장과 고가, 교량 등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9: 경찰이 붕괴 사고 사흘 만에 이번 철거 공사의 발주처인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시는 자료 제출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면서 같은 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점검 계획을 내놨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7월까지 두 달 동안 시발주 공공공사장 114곳과 해체나 땅 파는 작업 등 위험 공정이 진행 중인 민간 공사장 338곳 등 모두 984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입니다. 특히 구조적인 위험은 없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C등급 고가와 교량 27곳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와 함께 선제적인 구조 안전성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결함이 드러나면 정밀 안전점검을 추가로 진행해 보수 보강 대책을 세운다는 방침입니다.
10: 해체 공사장과 고가 교량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시민 우려가 커지면서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점검을 시행해서 사고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우려도 낮출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9: 서울시는 위험 요인이 크다고 판단되면 통행 제한이나 공사 중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0: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전국 투표율은 11.6%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대선 때보다는 낮았지만 역대 지방선거 첫날로는 최고치였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1: 투표소 바깥으로 길게 늘어진 줄이 건물 안 계단까지 이어집니다. 인쇄기가 쉴새 없이 돌아가고 투표지 꾸러미를 받아든 유권자들은 신중하게 지역 일꾼을 고릅니다.
2: 저희는 일단 아이가 두 명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 정책을 내시는 분들을 좀 유심히 봤고요. 그런 분들을 투표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전국에서 유권자 518만 명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율은 11.6%. 지난해 대선 첫날보다 낮았지만 4년 전 지방선거보다 1.42%포인트 넘게 늘어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3: 제가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잠시 여기 전주에 들릴 일이 있어서 오는 길에 바로 간에 투표를 했고.
1: 지역별 투표율 기는 엇갈렸습니다. 전남이 22.31%로 첫날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았고, 전북과 강원, 광주가 뒤를 이었습니다. 본투표 선호가 강한 대구 지역 투표율은 9.02%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서울은 11.22%였습니다.
4: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을 골랐습니다. 네. 그 소외된 국민이나 그런 현장에 직접 찾아갈 수 있고 그런 진취적인 그런 분을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네.
1: 통상 사전투표 첫날보다 이틀째가 더 높고 마침 주말인 만큼 최종 투표율은 20%대 중반을 넘길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5: 전국 3,571개 투표소에서 시작된 사전투표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사전투표 동료에 나선 가운데 최종 투표율이 얼마나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0: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꼭 1년 만에 치러지는 6.3 지방선거에서 최대 변수는 투표율입니다. 여야는 지지층을 한 명이라도 더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건 물론 중도층을 잡기 위해 공을 들였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지방선거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유권자 관심도가 낮습니다. 역대 평균 투표율은 55.5%, 60% 벽이 견고하게만 느껴집니다.
7: 요즘에 잘 안 보고 있어. 제 관심이 별로 없어서.
8: 막 도지사나 이런 분들은 사실 잘 모르긴 하거든요. 저희 지역 국회의원이 아니신 분들도 있어서.
6: 하지만 이번 6.3 지방선거는 비상계엄과 대통령 파면, 조기 대선 이후 꼭 1년 만에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로 정치적 의미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물론 정치권 안팎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처럼 여권에 유리한 구도가 재현될 거라는 전망이 대세입니다.
9: 충청도도 거의 다 민주당이 가져갈 것 같다라는 거고, 부울경이 핵심인데, 그래서 울산은 지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경남이나 부산도 민주당이 해볼 만하다.
6: 다만 민주당이 우세할 거라는 관측이 오히려 투표율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권 지지층은 승리를 낙관하며 투표 참여 동력이 다소 약해질 수 있고, 반대로 보수층은 패배의식 속에 투표를 일찌감치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내란청산 슬로건을 외치는 동시에 연일 접전이라며 지지층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10: 보수가 결집하는 것처럼 이제 겉으로는 보이지 않습니까? 선거가 잘못되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큰일 난다.
6: 국민의힘은 독주를 막아달라 정권 견제론으로 보수 집토끼 표심을 파고드는 동시에 중도층을 겨냥해 평범한 일상과 자유의 중요성을 전면에 내세우는 모습입니다.
11: 우리 국민들 커피 한 잔 선택할 자유까지 빼앗길 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의 공포 정치입니다.
6: 지지층 결집이든 무당층 표심이든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으면 이기는 게 선거입니다. 여론조사가 아무리 기울어진 듯 보여도 투표소 문을 여는 유권자 수가 부족하다면 판세는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0: 탄핵과 수감 이후 공개 활동을 자제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근 전국을 다니며 광폭 행보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적극적인 민생 행보에 나서고 있어 이번 선거가 전현직 대통령 간의 대리전이란 얘기까지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12: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보수의 심장 대구서 탄핵 이후 첫 선거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13: 조금이라도 위로를 저분들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12: 이어 충청과 부산, 울산, 경남, 강원까지 당대표급 강행군을 소화하며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13: 우리 박민식 후보에게 봉사할 기회를 주신다면.
12: 한때 선거의 여왕, 하지만 최서원, 개명전 최순실 씨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된 뒤 공개활동을 꺼리다가 최근 선거판에 전면 등판한 겁니다. 광역 지자체 16곳 중 15곳까지 빼앗길 수도 있다는 보수 진영 위기감이 광폭 행보의 배경으로 보이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후보 면담 등으로 간접 지원에 나섰습니다.
14: 저게 저 아름답게 만든 또 사람 여기 있어요.
12: 이재명 대통령은 사전투표를 이틀 앞두고 최대 격전지 중에 하나 부산을 찾아 경남 거제 출신 김영삼 전 대통령을 두 차례 언급했습니다.
15: 김영삼 대통령께서 꿈꾸었던 해양강국 대한민국으로의 힘찬 도약을 앞당길 것입니다.
12: 부산행의 명분은 바다의 날 기념식이었지만 최근 일정이 울산부터 대구, 경북, 경남, 창원 등 동남권에 집중되면서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힘 실어주기란 얘기가 나왔습니다. 전현직 대통령들의 선거 전면 등판을 두고 양당이 서로 부끄럼을 모른다, 선거 개입이다 비판에 나선 가운데 이들의 후광이 실제 선거 결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민생 토론회란 이름으로 20곳 넘는 지역을 순회했지만 관권 선거 논란만 났고 결과는 108석, 국민의힘 참패로 끝났습니다.
16: 청주 구간을 지하화하겠다는 약속을 제가 아마 각서에 서명까지 한 거로.
12: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22대 총선 기간 부산, 울산, 경남 일대를 돌며 민주당 후보 11명에 대한 지원 유세를 벌였지만 이 중 9명이 낙선하며 당시 보수 결집만 도운 거 아니냐는 책임론까지 불거졌습니다.
17: 지금처럼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봅니다.
12: 지방선거는 통상 대선이나 총선보다 투표율이 낮아 지지층인 집토끼 결집이 주요한 변수로 꼽힙니다. 전현직 대통령 등판이 지지층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6월 3일 결과에 달렸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18: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3100일쇼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 세일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에 드리며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799불 하나 사면 두 번째는 반값입니다. 사계절용 콤비 자켓, 티셔츠, 와이셔츠, 바지,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은 윌셔와 웨스트무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번입니다.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음 한의원의 고기현 원장님은 중국 북경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북경동진문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중의사입니다. 나우만 의원은 침, 부항, 추나, 괄사, 골타요법 및 근육관절교정을 통해 구조적 이상을 제거하여 만성통증은 물론 내과 및 신경계 질환을 치료합니다. 주요 진료 과목으로는 만성통증,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오십견, 비염, 알러지, 갱년기 증후군, 생리통, 불안초조, 불면증, 담적병 등이 있으며 효과적인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험을 환영하는 나음 한의원은 6281 비치 블러버드 부의 나팍이며 문의는 65735 4000번 65735 4000번입니다.
19: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18: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19: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안녕하세요. 위크엔드 수다의 애청자 여러분, 수다쟁이 로빈입니다. 요거 딱 한마디 했는데요. 저 왜 웃음이 이렇게 나죠? 우리 위크엔드 수다 애청자 여러분들 만나니까 너무 좋은가 봐요. 아니 근데 우리 그 메모리얼 연휴에 있었던 지난주에 오렌지 카운티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모두를 긴장하게 만들었던 대형 화학물질 저장 탱크 사고 소식으로 좀 많이 심란하셨었죠? 가든그로브의 한 항공 부품 업체에서 시작된 이번 사고가 그 탱크 내부의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폭발 가능성 경고까지 이어지고 그래서 수만 명 규모의 대피령까지 이어지는 그런 너무 불안한 상황이 이어졌었잖아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막 어떤 커다란 행복을 바라는 게 아니고요. 막 로또를 막 맞아가지고 일확천금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그냥 모든 사람들이 모두 매일매일 큰 사건 사고 없이 내 집에서 편히 자고 아침에 건강히 일어나고 밥 먹고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또 퇴근해 와서 쉬고 그냥 매일매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순 없는 걸까요, 정녕? 그냥 그렇게 아무 사고 없이 아무 그냥 일 없이 그렇게 편안하게 좀 그냥 마음만이라도 좀 편안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정말 좋겠는데 말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토요일 아침에 만나는 위크엔드 수다. 오늘도 이렇게 저 수다쟁이 로빈이 조잘조잘되면서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요 조금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기대하세요? 기대하시려나? 기대 안 하셔도 되나? 잘 모르겠어요. 음악 한 곡 듣고요. 우리 오늘 특별한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할게요. 출발!

AM 1650 라디오 서울 토요일 아침 9시 함께하는 위크엔드 수다입니다. 솔직히 요번 주는 좀 무슨 얘기를 하면 재밌을까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적당하게 어떤 컨셉이 딱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까, 영화 얘기를 할까, 무슨 얘기를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요. 아! 이거다 싶었어요. 저희 라디오 서울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많이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요새 사는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사연 모집합니다, 그런 광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수다의 주제는요, 바로 사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요? 저요. 저 로빈의 사는 이야기. 사람 사는 거 다 뭐 비슷비슷하지 않을까요? 허스트 캐슬 씨처럼 크게 갑부의 세계는 물론 다르겠죠. 저는 그냥 평민이니까요. 그리고 누구나 본인의 인생 스토리는 꽤나 드라마틱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책으로 쓰게 되면 베스트셀러이고 넷플릭스에 드라마로 올리면 글로벌 초대박 날 거고 영화로 만들면 천만 당연히 넘을 거고, 그렇게 본인의 라이프 스토리가 값지고, 물론 값지죠. 그런 인생 스토리니까 그렇게 생각들 들잖아요. 그런데요,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저도 그렇고요. 얘기 들어보면 진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그런 인생 스토리도 많더라고요. 저는 뭐 화려한 인생 아니고요. 약간 저는 신데렐라 인생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 왕자님 찾기 전에 신데렐라 있잖아요. 신발 잊어버리기 전에. 신발을 잊어버려야 하는데 제가 신발을 못 잊어버려서 왕자님을 못 만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냥 신데렐라. 제가 이제부터 슬슬 사는 이야기 조금 시작하는데요. 제가 어릴 때 구박을 좀 받았답니다. 신데렐라는 어려서 구박을 받았더래요. 부모님이 안 계신 건 아니었지만 제가 구박을 조금 받았거든요.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조금 특별할 수도 있을 저의 이야기. 오늘 우리 위크엔드 수다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까 합니다. 제 얘기를 하려니까 조금 쑥스러워요. 음악 한 곡 듣고요. 마음 진정 좀 할게요. 잠시만요.

AM 1650 라디오 서울 토요일 아침 9시 오늘은 로빈과 함께하는 위크엔드 수다가 아니라요. 로빈의 라이프 스토리입니다. 조금 계속 쑥스럽긴 한데요. 제가 어리지도 그렇다고 아주 많지도 않은 그런 애매한 나이에 이민을 왔거든요. 부모님이 먼저 미국에 도착을 하시고 저는 한 5, 6년쯤? 그보다 조금 작았을 수도 있고요. 기간은 아마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부모님이 먼저 미국 가시고 저는 큰 집에서 잠깐 자랐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 큰 집에도 사촌들이 벌써 3명이 있었거든요. 제 나이쯤 또래 시절 때에는요. 한 집에 자녀 셋은 기본이었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아무래도 객식구잖아요. 아무튼 저희 큰아빠 큰엄마께서 저에게 눈칫밥을 주지는 않으셨지만 제가 그냥 혼자 스스로 먹었겠죠. 그래도 어린 나이에 내 집처럼 편안하진 않으니까 조금 눈칫밥을 좀 먹긴 했어요. 근데 제가 좀 눈치가 빠르거든요. 어린애가 그냥 눈치만 빨라가지고 어른들 눈에 들려고 그런 거 아시죠? 어른들 볼 때 예쁜 짓 하는 거요. 막 어른들 보시면 막 청소하고 있고 근데 제가 공부는 되게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만회하려면은 다른 예쁜 짓을 찾았어야 했거든요. 아침에 뭐 저희 큰엄마 막 커피 막 맛있게 타드리고 할머니 막 안마도 해드리고 하여튼 그렇게 약간 제가 여우짓을 좀 했어요. 근데 부모님 쫓아서 미국에 금방 갈 줄 알았더니 이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요 미국에만 가면 영어가 그냥 저절로 막 술술술술 되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예전에 초원의 집이라는 영화 혹시들 기억나시나요? 그게 아마 일요일 아침이었나? 그때 방영을 했는데 그 초원의 집의 영화처럼 집은 푸른 언덕 위에 있고 새하얀 유리창이 있고 미국 가기만 하면 바로 막 영어하면서 주위에 금발 친구들 많고 막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꿈을 꾸고 있다가 드디어 제가 미국에 옵니다. 두둥! 탐 브래들리 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저의 미국 첫 시련이 시작이 됩니다. 그 입국 카드 쓰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뭘 잘못 적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바로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어딘가에 끌려갑니다. 어린 나이에 뭐가 뭔지도 모르고 정말 눈만 띵그랗게 뜨고 저 사람들이 앞에서 나한테 막 뭐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고 무섭기는 하고 앉아 있으라고 해서 앉아는 있었고 이제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요. 그 주소 쓰는 칸에 주소를 잘못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집 주소가 아직도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레몰리였거든요. 주소가 L-E-M-O-L-I 이렇게 써야 하는데 L 쓰고 E 써야 하는 그 칸에 letter E를 써야 되는데 아라비아 숫자 2를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읽게 되면 L2MOLI 이렇게 된 거죠. 주소가. 그러니까 이 이민관들이 이런 주소 없대는 거예요. 미국에. 너 누구냐? 막 이랬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안에서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데 밖에서 저희 부모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사람들 다 나오는데도 제가 안 나오니까 이제 수소문을 막 하신 거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물어보시고 그렇게 했다가 그 상황을 알아채시고 다 설명하시고 저는 드디어 저의 부모님을 만납니다. 그렇게 저희 부모님하고 이제 집에를 갔더니요. 주스를 주는데 와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맛있는 사과 주스는 처음 마셔보는 것 같아요. 그 트리탑 애플 주스 너무 맛있는 거예요. 공항에서 고생도 했죠. 그래도 좀 고팠겠죠? 뭐 시차도 있었겠죠? 와 정말 그 트리탑 애플 주스 한 모금이 잊을 수 없는 달콤함의 최고봉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놀랐던 게 그 스파클레스 물 있잖아요. 그 물통에 스파클레스 워를 넣어갖고 이렇게 마시잖아요. 어머 세상에 냉장고에 있지도 않은데 어쩜 그렇게 시원하고 맛있어요? 너무 시원하고 맛있고 아 미국은 이렇게 물통을 배달을 받아서 마시는구나. 냉장고에 안 넣었는데도 어머 너무 시원하고 내가 드디어 미국에 왔구나. 이게 된 거죠. 어떠세요? 재밌으신가요?
이제 시작이랍니다.

0: 와, 오늘 진짜 덥다. 뭐 좀 상큼한 거 없을까?
1: 그럴 줄 알고 내가 새로운 거 가져왔지. 짜잔.
0: 어? 이거 새로 아니야? 근데 색깔이 연두색이네?
1: 이게 바로 새로 바레야. 국산 달래 과즙이 들어가서 엄청 상큼해.
0: 고려가요 청산멸곡에 나오는 그 머루랑 달래?
1: 맞아. 제로슈거라 깔끔하고 도수도 12도라 딱 좋아.
0: 와, 진짜 새콤달콤한데? 끝맛이 진짜 가볍다.
1: 이름처럼 진짜 달달해야지.
0: 상큼함에 달래를 더하다. 제로슈거 소주의 새로운 매력. 새로 달래.
2: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2: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3: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213-388-7979 213-388-7979
2: 유니굿 프렌드 보험.

네, AM1650 라디오 서울 매주 토요일 아침 9시. 오늘은 위크엔드 수다가 아니라요. 로빈의 좌충우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미국 생활 적응기? 뭐 그렇게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그렇게 제가 미국을 왔잖아요. 제가 드디어 이제 미국에서 학교를 갑니다. 와, 학교 처음에 갔는데요.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 캠퍼스가. 그리고 한국 학교와 분위기가 다르죠, 당연히. 개인 락커가 하나씩 다 있는 것도 저는 참 신기했거든요. 그리고 대학교처럼 교실을, 이제 클래스를 다 찾아다니고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당연히 제가 ESL을 갑니다. 사실 ESL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거기 가라고 하니까 이제 간 거죠. 너무 예쁘고 아담한 그 교실에 들어가니까 커피 냄새가 싹 나는 거예요. 그리고 금발에 정말 인형처럼 생긴, 와, 사람 얼굴이 어떻게 저렇게 작을 수 있나 그럴 정도로 작은 얼굴에 아주 키도 크고 너무 예쁘고 바로 눈동자에 선생님이 앉아계신 거예요. 너무 예뻤어요. 진짜 환하게 웃으면서 저한테 뭐라 막 해주시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아마 저를 환영해주는 거였겠죠? 그리고 그 미국 선생님 한 분이 계셨고 또 일본 선생님이 한 분이 계셨고

했어요. 오히려 저는 그 일본 선생님이 좀 의지가 많이 됐어요. 그냥 같은 아시안이었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그 선생님이 좀 좋았어요. 어쨌든 이제 수업이 시작됩니다. 아, 그리고 처음에 그 예스를 딱 갔는데요. 한국 아이가 저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저보다 딱 하루 먼저 미국에 와서 딱 하루 먼저 등교했었던 까무잡잡한 여자애가 하나 있었어요. 정말 얼마나 둘이 의지가 많이 됐었겠어요. 둘이 정말 이 베프가 안 되면 너무 이상한 그런 관계겠죠. 서로가 힘이 되고 서로가 막 지켜주고 누가 뭐라고 할까봐 우리 둘이서 막 주먹 꽉 쥐고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수업 시간이 된 거죠. 그림책을 보여주면서 선생님이 이건 뭐냐? 그러면 저희가 뭐 체어 이렇게 대답해요. 그럼 이건 또 뭐냐? 그럼 뭐 테이블 뭐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럼 선생님이 그럼 이걸 다 통틀어서 뭐라고 하지?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머릿속에서 막 뱅뱅뱅뱅 생각이 나다가 제가 퍼니처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퍼니처 단어 하나 맞췄다고 와 진짜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래도 한국에서 중학교까지 다 다니고 미국을 온 건데 그깟 퍼니처 단어 하나 맞췄다고 너무 박수가 막 나오더라고요. 선생님도 막 박수 쳐주시고 그래도요. 저는 ESL 교실이 정말 제일 좋았어요. 그 학교 통틀어서 한 구석탱이의 저쪽 복도 끝에 그 ESL 클래스가 있었거든요. 다른 수업 듣다가 이제 ESL을 가면은 정말 이건 집에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그 일본 선생님은 엄마 같기도 하고요. 그 인형 같은 미국 선생님은 아 그래도 오늘 잘하고 왔어 이렇게 반겨주시고 그 ESL만 들어가면 너무너무 진짜 마음이 포근하고 너무 좋았어요. 제가 제일 싫어했던 과목이 PE라고 체육 시간이었거든요. 제가 진짜 운동신경도 없고 한국에서도 그 체력장 이런 거할 때는 뭐 철봉 매달리기 이런 거 하면은 올라가자마자 바로 떨어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정말 제가 운동신경이 없어요. 체육 시간 진짜 너무 싫어하고 막 제일 싫어하는 게막 피구 막 이런 거였거든요. 피구 같은 거 하면은 제가 제일 먼저 죽어요. 공이 제일 먼저 맞아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서도 그런 걸 하더라고요. 뭐 배구, 농구 이런 거할때그 반의 아이들끼리 서로 이제 호명을 하면서 팀을 맞추고 그러는데 저는 영어도 못해, 체육도 못해, 아무도 저를 안 뽑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저보다 하루 먼저 왔다는 친구는 영어는 못하지만 체육을 정말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걔는 애들이 좋아하고 서로 뽑아가는 거예요. 영어 못해도 체육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 반 아이들이 너는 너무 영어도 못하고 체육도 못하고 그러니까 너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저 상대방 아이 쟤만 블락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또 뭔지도 모르는 거죠. 뭘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뭘 블락하는 거지? 블락이 뭐지? 이제 막 그런 거죠. 아, 쟤를 도와주라는 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으라고 했는데 저는 그 아이, 그 상대방 그 아이 막 길을 쫙쫙 열어주는 거죠. 막 이렇게 잘할수 있게 막 도와주고. 그러니까 애들이 저를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정말 체육 시간만 되면은 거기 가는 것도 너무 싫고요. 진짜 너무 싫었어요. 체육 시간. 그리고 또 있어요. 제2 외국어를 해야 한다고 그래서 그나마 좀 편한 게 같은 아시아계. 그래서 제가 이제 1어를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재피니스 클래스를 들어갔죠. 전부 같은 아시안이면 뭐 합니까? 저만 또 이방인인 거죠. 저만 영어 한마디 못하고 선생님도 일본 분이긴 하셨지만 영어 하는 일본인. 영어 못하고 1어만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선생님 안 됐겠죠? 영어 잘하는 1어 선생님이었던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너무 기죽어 있으면 안될것 같아서 제 자신한테 이제 좀 기를 불어 넣어 주려고 수업 시간에 이제 잘 들어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선생님 말을 잘 들었다 보면은 그래도 뭔가 내가 좀 알아듣지 않을까? 그래서 그날따라 유난히 선생님 설명을 이제 잘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성이 안 씨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스펠링이 A로 시작이 되잖아요. 만약에 제가 뭐, 킴 이랬으면 K니까 앞에서 누군가 하는 걸 보고 쫓아 하면 될 텐데, 제가 안 씨니까 A니까 항상 먼저 이름이 불리는 거예요. 그날도 선생님이 안쌍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근데 가만히 잘 들어보니까 선생님이 이름을 부를 때
하이 하고 일어나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일어 클래스니까 이름을 이제 출석 체크를 할 때 뭐 here, yes 이게 아니라 하이 이러고 이제 대답을 하고 일어나는 거였거든요. 근데 잘 들어보니까 선생님이 이름을 부르면 일어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안상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제가 하이 이러고 이제 일어났단 말이에요. 정말 목소리 제가 원래 크거든요. 그날따라 더 컸던 거죠. 하이 이러고 일어났는데 선생님의 얼굴이 빨개지시고 애들은 막 책상을 두들기면서 웃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선생님이 이름을 부를 때 일어나라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다 혼평을 하면 다 이제 뒤로 클래스 뒤에 가 있다가 선생님이 그때 이름을 부르면 하이 그러고 와서 책상 배치를 다시 하자 뭐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정말 제가 얼마나 학교 다니기 싫었겠어요. 정말 저 너무 지금 생각하니까 불쌍하네요. 그래도 씩씩하게 잘 다니기는 했지만 와 진짜 너무 힘들었답니다.

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 네, 이 시간 통해서 수면은 이렇게 해야 된답니다. 또 올바른 식습관은 이렇습니다. 운동은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라고 소개해드리고 있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이 골고루 조화롭게 돼야지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런데 한 가지도 어려운데 세 가지를 어떻게 다 맞춰 하신다면 네, 실제로 수면, 식단, 신체 활동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의 균형이 흐트러지겠죠. 그래서 과식으로 이어지기 쉽고 또 피로감으로 인해 활동량도 줄어들 겁니다. 반대로 규칙적인 실제 활동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수면의 질이 높아지고 또 균형 잡힌 식단 역시 수면과 에너지 수준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크게 바꾸려 하기보다 작지만 지속 가능한 변화를 쌓아가는 접근 훨씬 더 효과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자, 자는 시간 한 11분 정도만 더 늘리고요. 중간 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을 조금 더 하고요. 이는 계단 오르기, 장바구니 들기, 빠르게 걷기 정말 일상적인 움직임이 여기에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단의 질을 조금 높인다는 거 채소를 약 4분의 1컵만 더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작지만 우리가 큰 변화 이뤄낼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영국에서 성인 5만 3천여 명을 8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이런 작은 세간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특히 심혈관 질환 위험을 유의미하게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 최근에 국제학술지에도 실렸습니다. 네, 조금만 더 움직이고 조금만 더 초가공 식품을 피해보고 조금만 더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AM 1650 라디오 서울 매주 토요일 9시 위크엔드 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수다 제대로 떨고 있는데요. 네, 제가 그렇게 학교를 너무 다니기는 싫었지만 별로 집에서 티도 못 냈어요. 부모님 너무 고생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때 저나 제 친구들은 흔히들 말하는 1.5세대가 아니라 아마 1.2세대 정도?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부모님하고 같이 고생하는 세대. 부모님들 일찍 일 나가시고 늦게 오시고 하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제 친구들도 학교 끝나면 잠깐 같이 이제 숙제하고 조금 놀다가 바로 저녁들 하러 집에 가곤 했거든요. 뭐 할 줄 아는 건 없으니까 그래도 밥이라도 늘 새로 해놓고 그랬죠. 너무 착한 아이들 아니에요? 지금 주부들처럼 조금 더 놀까 그러다가도 안 돼, 빨리 집에 가서 밥 해야 돼 이랬다니까요. 진짜 저희 부모님은 수아밋 하셨고요. 제 친구들 부모님들 뭐 샌드위치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세탁소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때 한국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셨던 그런 비즈니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이름이 왜 로빈이냐면요. 처음엔 그 이름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에이프릴. 제가 4월생이라서 저희 아빠가 에이프릴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이름 지금 들어보니까 굉장히 예쁘네요. 에이프릴? 하여튼 그랬는데 학교에 로빈이라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정말 얼굴도 예쁘고 공부, 뭐 체육,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그 체육, 뭐 노래, 뭐 못하는 게 없고 너무 아이가 착하고 너무 괜찮은 아이였거든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제가 너무너무 부러워서 아빠한테 이름 바꿔달라고 한 거예요. 나 로빈 하겠다고. 그래서 이름을 바꿨는데 이름만 바꿔도 자신감이 좀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요, 제가 학교 땡땡이도 좀 쳤어요. 학교 가기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결석하면은 학교에서 전화 오거든요. 그게 항상 같은 시간에 전화가 와요. 어차피 낮에는 부모님 안 계시니까 제가 전화 받고는 했는데 그 다음날 익스큐즈 레터를 써갔어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쓰는 거죠. 제가 써서 아빠 사인 제가 막 위조하고 그러다가 걸립니다. 왜 걸렸냐면요, 이 사인이 아무래도 다른 거예요. 제가 흉내를 냈지만 아빠 사인이 다 달라요. 그래서 딘 오피스에 불려갔어요. 제가 딘 오피스에 갔는데 딘이 그 제가 써간 익스큐즈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사인이 다 틀리다고, 이거 네가 있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다. 그래서 미국 학교도 부모님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빠 불려가셨어요. 아, 오늘 이렇게 수다 떨고 그러다 보니까 저 맨 처음에 미국 왔었던 생각도 나고 힘들게 학교 다녔던 생각도 나고 수다가 이래서 좋은 건가 봅니다.

AM 1650 라디오에서 매주 토요일 아침 9시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 함께 듣고 계십니다. 오늘 제 토크 들으시면서 처음 미국에 오셨을 때 그리고 적응하셨을 때 그런 생각들 많이들 나시죠? 자, 이번 주 H마트 세일 어떤 아이템들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요, 정식품의 진한 콩국물 4개 드리가 8불 99입니다. 저희가 샀거든요. 정말 4개 들었어요. 저는 4팩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뭘 잘못 봤나? 그러고 갔는데 4팩 들었어요. 검은 콩, 콩국물 2개 들어있고요. 일반 콩국물 2개 들어있어요. 4개 8불 99센트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싼 가격 아닌가요? 이 콩국수가요, 그렇게 몸에 좋대잖아요. 콩국수랑 같이 드시면 좋은 음식이 부추 겉절이 반찬으로 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콩에 찬 기운을 잡아주고 혈액순환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콩국수 식당 가서 먹거나 이럴 때 위에 검은깨 가루 또 뿌려주시잖아요. 이 검은깨 가루가 한 스푼이면은 콩 단백질의 흡수율을 도와준다고 해요. 그리고 그 위에 토핑으로 토마토도 올려주시죠. 방울토마토가 그 비타민C가 콩 단백질의 산화를 막고 피로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오늘 콩국수 어떠세요? 콩국수에 일반 소면도 맛있지만 저는 두부국수 넣어서 먹으려고 해요. 콩국물 4개 드리에 8불 99 H마트 세일 하니까요. 얼른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CJ 브랜드 위크라고 해서요. CJ 제품들 또 세일 많이 하고 있네요. 햇반도 있고요. 또 컵반, 도시락으로 싸기도 좋고 또 냉면, 각종 찌개 양념, 뭐 순두부 양념 이런 거 있죠. 그런 CJ 브랜드 위크 하고 있다고 합니다. LA 마당몰이나 얼바인 지점을 제외한 H마트 전 매장에서 6월 4일까지 CJ 브랜드 위크 행사 중이라니까요. H마트 오늘 들리셔서 세일 아이템도 좀 보시고 콩국물도 좀 사시고 건강한 식단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 이후에 이어지는 강병선 원장님의 3분 건강 칼럼 그리고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1부 2부 훈훈한 카페 1부 2부 히스토리 꿈꾸는 다락방 머니톡 그 라디오 서울의 자랑이죠. 뉴스 매거진.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LA 사는 이야기. 그 이후에 시네마 천국, 라디오 X파일, 인터뷰 다이제스트까지 저희 라디오 서울의 프로그램은 주말도 풍성합니다. 모두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6월의 첫날 시작이잖아요. 우리 모두 화이팅!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H마트에서 만나는 CJ브랜드 위크.
1: 햇반, 컵반, 냉면, 찌개 양념, 볶음밥부터 호떡, 붕어빵, 떡볶이, 핫도그까지.
0: 집에서 즐기는 간편식부터 추억의 간식까지 골라먹는 재미가 가득.
1: 지금 가장 인기 있는 CJ 제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
0: LA 마당몰, 얼바인 지점을 제외한 H마트 전매장에서 6월 4일까지 만나보세요.
1: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2: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라디오 서울과 홈쇼핑 월드가 함께하는 서른도 콘서트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펼쳐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팡 매장은 비치와 멜번에서 티켓 구매 가능합니다. VIP 티켓은 가수 서른도와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서른도 공연 티켓 구매도 홈쇼핑 월드!
4: 홈쇼핑 많이 들어가세요! 함께 차차차!

0: 강병선 TV 생활 침뜸 따라하기. 이 시간 진행해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병원의 강병선 원장입니다.
1: 네, 오늘 발목 염좌 얘기입니다. 즉 발목이 삐었다라는 그런 환자들이 요즘 참 많이 옵니다. 자, 우리 발병 중에 가장 흔한 것, 발목 삐는 증상인데, 발목은요, 모든 종류의 관절 운동이 가능한 관절이죠. 펴기나 굽히기, 안으로 젖고 또 밖으로 젖히고 돌리는 등 다 할 수 있는 유일한 관절 운동이 가능한 관절, 발목입니다. 이처럼 많은 동작이 가능하니 그 기능도 다양하지만 그만큼 위험하기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도 발목은요, 우리 몸에 온몸 체중을 다 밑에다 바치고 있기 때문에 발목 그만큼 부담도 크기 때문에 잘 삐는 관절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삔다, 삐는 것, 의학용어 염좌라고 합니다. 흔히들 듣는 말, 아마 인대가 늘어났어요 라는 표현일 것인데, 자, 이 인대란 바로 양쪽의 뼈를 서로 연결시켜주고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조직을 우리는 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목이 꺾이면 뼈 양쪽을 붙잡고 있는 그러한 복숭아뼈 있는 그 인대가 늘어나기 마련인데, 그런데 우리 발목의 안쪽의 인대는 탄탄하게 감싸있는 반면 바깥쪽 복숭아 쪽에 있는 데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감싸고 있어서 발이 삘 때 대부분은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꺾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바깥의 복숭아뼈 아래가 많이 삔다는 얘기인데, 자, 발이 삘 때 대부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꺾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대가 조금 늘어날 때는 아프긴 하지만 붓지는 않는데 피멍도 들지 않는데, 굳이 치료를 받지 않아도 시간이 지면 저절로 낫는데, 그런데 퍼렇게 멍이 들거나 발목과 발등이 붓거나 걸을 때 절룩거리면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 이것은요, 단순히 인대가 늘어난 정도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인대가 파열될 수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대는 넓은 섬유 한 가닥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백만, 수천만의 인대가 모여서 섬유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인대가 부분적으로 파열됐다는 말, 인대 섬유의 일부가 끊어졌다는 말인데, 만약 꼼짝할 수 없을 정도로 팅팅 붓고 발목을 지탱하고 서기조차 없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욱신욱신 쑤셔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라면 인대 파열 정도가 심각한 경우일 수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발목을 삐었을 뿐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 하고 부작정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간혹 삔 게 아니라 골절이 된 경우도 참 많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우리는 삐었다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시니어 어르신들은
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0: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언제나 즐거운 토요일 아침을 책임지고 있는 DJ 케빈 킴입니다. 여기는 LA 코리아타운이고요. 현재 시간 10시 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집 청소하시면서 라디오를 듣는 분도 계실 거고요. 벌써 한인타운 마켓 다녀오시려고 막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혹시 가족들과 브런치 때문에 막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혹시 아직은 잠 옷 차림으로 커피 한 잔을 들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벌써 제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 그리고 이런 날 갑작스레 생각나는 어떤 그 목소리들이 있잖아요. 구수하면서도 정겹고 흥겹다가도 어느 순간 가슴을 찡하게 만드는 그런 목소리가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은 대한민국 트로트의 살아있는 역사, 우리 서른도씨의 노래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볼까 하는데요. 노래들도요, 서른도님의 최고 히트곡들로만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마 오늘 방송 들으시다 보면요, 아, 이 노래도 서른도씨 노래였어 하시는 곡들도 정말 많을 거예요. 운전하시는 분들도 어느 순간 갑자기 따라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일하시는 분들도 갑자기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노래들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런 시간입니다. 추억도 꺼내고 웃음도 꺼내고 조그만 울컥한 기억도 꺼내보는 시간입니다. 아, 오전 10시 여기는 토요일 LA이고요. 자, 애청자분들 곁엔 제가 늘 항상 있으니까요. 우리 토요일이 좋아 1부 첫 곡은 어떤 곡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서른도님의 첫 곡입니다. 제목은 삼바의 여인.

와우. 케빈의 토요일 조화 1부 첫 곡 서른도님의 삼바의 여인이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우리 서른도님 스페셜로 1부를 준비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2026년 서른도 콘서트가 6월 27일 토요일 7시에 판타지 스프링스 카지노 특설 무대에서 열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4주 남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광고도 좀 드릴 겸 또 우리 라디오 서울하고 우리 홈쇼핑 월드가 함께 주최하는 우리 서른도 콘서트를 제가 좀 홍보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일부를 제가 통째로 빌렸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워낙에 우리 서른도님이 유명하시잖아요. 그래서 서른도님의 히트곡들로만 제가 일부를 꽉 채워드릴 예정이니까 우리 서른도님을 좋아하시는 분들 빨리빨리 주변에 연락하셔서 제가 오늘 아주 좋은 노래들만 엄선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실 우리 서른도 씨의 가장 큰 매력은요, 사람을 움직이게 만든다는 것 같아요. 가만히 듣고만 있어도 어깨가 들썩이고 막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막 손가락에 리듬을 타는 것 같고 괜히 냉장고 문을 열어다 닫았다 막 그냥 나도 모르게 뭔가를 하고 싶어지고 특히 이민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요, 이런 트로트를 들으면 마음이 조금 더 움직이시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이 트로트가 한국 냄새가 나잖아요. 우리 예전에 한국에 있었던 시장 골목 냄새, 포장마차 냄새, 아, 고속버스 터미널 그런 사람들이 막 북적거리는 그런 곳들의 냄새, 아니면 옛날 동네 슈퍼를 지나갈 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소리들까지요. 우리가 미국에 오래 살아도요, 어떤 노래 한 곡은 순식간에 우리를 한국에 데려다 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 27일 날 그 서른도님의 콘서트에 많이들 오셔서 한국의 그 옛날 정취를 잘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두 번째 서른도님의 히트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노래를 선곡하면서 이명웅 버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서른도님의 스페셜이니까 우리 서른도님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제목은 보랏빛 엽서.

0: 지금 들려드린 노래 설운도님의 보랏빛 엽서였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6: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그러세요.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네네.
5: 올림픽 골프에서 기쁨이 두 배가 네네. 됩니다.
6: 제린더 버그, 말본 치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5: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6: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5: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6: 올림픽 골프니까.
5: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7: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8: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9: 언니, 우리 이번 주말에 골프 치러 가자.
10: 누구랑? 우리끼리?
9: 아니, 골프 프로미에서 너무 재밌는 이벤트가 있더라고. 바로 쉽게 가입해서 신청해.
11: 티칭 프로와 함께 배우고 재밌는 골프 이벤트도 즐기는 새로운 골프 플랫폼
12: golfpromi.com.
13: 우사장님 주말에 뭐해?
11: 골프.
13: 누구랑 해?
11: 프로랑.
13: 어떻게 해?
11: 골프 프로미에서.
9: 맞춤형 티칭 프로를 만나고 다양한 골프 이벤트도 함께 즐겨보세요.
11: golfpromi.com.
0: 여러분께서는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일부를 듣고 계십니다. 좀 전에 들려드린 보랏빛 엽서는요, 정말 세월이 지나도 분위기가 변하지 않는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편지를 참 많이 썼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못한데요. 군대 간 아들에게도 써봤고, 뭐 서울 올라간 딸에게도 써봤고, 또 멀리 떨어진 연인에게도 써봤고요. 그리고 미국 이민 오셔서도 한국에 편지 보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때 첫 마디가 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한 줄을 시작할 때도 막 눈물이 나곤 했다고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카톡 하나면 끝나지만 그때는 편지 한 장에 내 마음을 다 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들었던 보랏빛 엽서를 들으니까요. 괜히 마음에서도 느껴지는 것 같고 내 마음이 천천히 옛날 생각이 더 나는 것 같습니다. 빠르게 사는 세상인데요. 좀 전에 들려드린 우리 서른우님의 노래를 들으니까 잠깐 우리를 시간 속에서 멈춰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또 이번에 들려드릴 우리 서른도님의 히트곡은 뭐가 있을까요? 와, 이것도 정말 국민 트로트곡이니까 한번 여러분들 전주만 들어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노래일지 전주 들어보시죠. 다 아시겠죠? 다 함께 차차차입니다.

자, 지금 들려드린 노래 다 함께 차차차였습니다. 잠시 광고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저희 그 라디오서울 홈페이지 다 아시죠? www.radioseoul1650.com입니다. 들어오시면 최신 기사를 아주 빠르게 다 접하실 수 있고요. 또 왼편 중앙에 보시면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라는 빨간 박스가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시면 지금 제가 방송하고 있는 걸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저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만약에 라디오 서울 1650으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셨는데 안 나오신다 하시면 우리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에 오셔서 왼쪽에 있는 빨간 박스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를 클릭하시면 바로 실시간으로 유튜브 버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와, 지금 좀 전에 들려드린 노래의 다 함께 차차차는 뭐 벌써 막 토요일 오전인데도 텐션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지금 막 집안일 하시다가 막 혼자 춤추고 계신 분 혹시 계시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괜찮습니다. 오늘은 그런 토요일 오전이니까요. 우리 서른 도시 노래는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슬픈 노래도 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막 붕 뜨게 만들고 기분 좋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아마 이 서른도님께서 막 30년, 40년 넘게 계속 사랑을 받지 않는가 싶은데요. 서른도시의 노래를 들으면 힘든 시절에 웃게 만들고 또 지친 사람도 일으켜 세워주고요. 특히 80년대, 90년대 그 한국의 진짜 그 어려운 시기를 겪어오신 우리 아버님들, 어머님들 보면 정말 대단하신 그런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힘든 세월을 겪어오셨잖아요.

지금 들려드린 노래 서른도님의 원점이었습니다. 제가 오늘은요 6월 27일 우리 서른도님의 콘서트를 기대하면서 한 달을 앞두고 우리 서른도님의 특집으로 제가 준비를 해보고 또 서른도님의 아주 따끈따끈한 히트곡들로만 제가 오늘 노래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드릴까 하는데 우리 서른도님의 본명이 있다고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 계시죠? 본명은 이영춘이라고 하셨네요. 그런데 서른도님이란 예명을 원래는 나훈아처럼 최고의 가수가 되겠다는 뜻으로 나운도라고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나훈아 씨의 나를 따고 운도는 뭐냐면 매회 권투 선수처럼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라운드의 말을 좀 한국식으로 바꿨더니 라운드란 말이 생각이 나더라라고 해서 라운도라고 지었는데 그 당시에 있던 매니저가 아, 나운도라는 말보다는 서른도가 낫지 않겠냐라는 말이 들어서 앞에 있는 나자를 빼고 설로 바꾸고 나서 설운도라는 예명이 생기게 되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른도님은 가수로도 유명하지만 굉장히 많은 노래를 작사 작곡하셨어요. 그래서 한 300여 곡을 작사 작곡했다 그래. 그래서 뭐 여러분들 그 임영웅 씨에게 노래를 준 게 있고 또 홍진영 씨도 준 게 있고 그래서 여러 곡들이 있는데 제가 잠시 뒤에 그 임영웅 씨에게 주었던 곡을 제가 한번 들려드릴 기회도 제가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 원점이라는 노래를 들어보니까요. 누구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돌아갈 수 있다면, 20살의 나로 돌아갈 수 있다면, 첫사랑의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첫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내가 미국에 올 때 첫 그

그때 그 모습이 어땠을까라든지. 혹시 우리 그 이민자로 오신 우리 모든 분들, LA 공항에 처음 내렸던 것 기억하시나요? 낯선 공기, 낯선 냄새, 익숙하지 않았던 영어,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들 하나씩은 다짐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나꼭 성공해야지. 그래서 멋있게 한국에 돌아가야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세월이 지나서 돌아보면 성공보다 더 소중한 건 결국 가족이고 또 건강이고 또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우린 조금씩 지금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다들 다녀오실 때마다 그때 기억보다는 또 예전의 친구들을 찾아보게 되고 다들 그리고 한국에 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대요. 아유, 얼른 미국에 다시 돌아가야지. 아우, 미국이 제일 편해. 그래서 옛날에는 낯설었던 그런 냄새나 또 그런 모습들이 미국에 돌아오면, 아, 이제는 좀 편안하다. 내 고향에 왔으니 이제는 좀 마음이 좀 놓여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을 때마다, 아, 우리가 이제는 여기에 제대로 정착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딱 들게끔 만드는 우리 서른도님의 노래가 하나 있거든요. 어떤 노래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이 노래도 굉장히 우리 그 엄마분들이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목은 누이.

0: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0: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 제린더버그, 말본, 치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0: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1: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0: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 올림픽 골프니까.
0: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2: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3: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2: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3: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4: 마크 플리도 후보, 세리토스 시의원과 시장, 그리고 교육위원. 지난 30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마크 플리도 후보. 오는 6월 2일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마크 플리도 후보에게 투표해주세요.
5: 이 광고는 Citizens for an Affordable California Supporting Mark Pulido for Assembly 2026 Sponsored by Airbnb 제공입니다. 주요 후원사는 Airbnb와 California Apartment Association입니다. 이 광고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 통제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6: 말도 않습니다. 말도 안 돼! 음료 한 잔에 $25라고?
7: 세상에, 오늘 저녁 식비로 $100나 썼다고 엄마한테 말도 못하겠어.
6: 요즘은 모든 게 다 비싸. 월세, 식비에, 주유비까지.
7: 우린 좋은 학교도 나왔고 일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 걸까?
6: 게다가 삶은 전혀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 정치인들은 헛된 약속만 늘어놓고 우리에겐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해.
8: 그래서 난 주지사로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그는 확실한 결과를 내놓거든. 직접 사업을 일궈 성공시킨 뒤 자리에서 물러나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싸워왔잖아.
6: 맞아. 서민주택을 공급하고 물가를 낮추고 우리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안겨주려고 하잖아. 나는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8: 나도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9: 베티리 전 가조에게 감사관을 비롯해 존경하고 신뢰하는 지도자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는 톰 스타이어 2026 주지사 선거 캠프에서 지불했습니다.
10: 여러분께서는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일부를 듣고 계십니다.

0: 케빈의 토요 초대석. 오늘은 특별히 아주 멋진 게스트분을 제가 섭외를 했는데요. 우리 라디오 서울 마케팅 사업 총괄 데이빗 뭇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우리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우리 라디오 서울 청취자 여러분, 우리 형님 누님들, 오늘 주말을 맞이하여 토요일 날 주말 라디오 서울 대표 프로그램이 된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해 특별히 참석을 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역시 본부장님 홈그라운드에 오시니까 목소리가 두 배가 되신 것 같아요.
1: 예, 하여튼 우리 좀 갖는 거는 나이뿐이 없지만 그래도 마음은
0: 목소리는 30대세요.
1: 마음은 좋습니다. 그래도 30대처럼 살아야죠.
0: 근데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게 우리 본부장님이 제일 열정적으로 사시는 것 같아요.
1: 그럼요. 우리가 다 사람이라는 게 어차피 인생이 짧게 갔다가 또 가는 거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0: 맞습니다.
1: 가고 싶은 거 가시고 또 애인이 없어도 돼. 돈이 없어도 좋고 집이 없어도 좋고 그래도 안 죽어요. 그날까지. 그러니까 마음을 활짝 여시고 지금 우리 인플레이션 높죠. 식당 가면 소화 안 돼요. 팁 줘야죠. 음식값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이 너무 많은데 그런 거를 확 풀어드리게 우리 라디오 서울이 특별 이벤트를
0: 맞습니다.
1: 우리 케빈 씨가 언급했듯이 판타지 스프릭에서 오는 27일 6월 27일 토요일 날 저녁 7시에 서른도 형님을 저희가 모시고 정말 스트레스 확 날려버리고 눈물과 웃음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사실 오늘 원래는 우리 본부장님 쉬시는 날이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저한테 자청해서 내가 오늘 토요일이지만 우리 라디오 서울 애청자분들께 이 소식을 좀 전달해야겠다. 그러니까 딱 적절한 게 지금 딱 4주 남았어요.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딱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홍보를 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서른도님 하면 모르는 분들이 없잖아요.
1: 그렇죠.
0: 대한민국에 서른도 모른다 그러면 죄송한 얘기지만 한국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근데 서른도님을 정말 잘 섭외하셔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특집으로 이번에 2026년 서른도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장소, 날짜, 시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1: 장소는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
0: 맞아요. 카지노 리조트고요.
1: 공연장이고요. 일시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그러면 티켓은 어떻게 구매해요?
0: 맞습니다. 제가 이제 얘기해 드리려고 했는데
1: 티켓은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홈쇼핑 월드 LA 매장 세라노와 팔가 부에나팡 매장
0: 비치하고 멜번입니다.
1: 그렇지. 비치하고 멜번에 가시면 구매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대표 관광에서 아주 관광 LA 오피스 가면은 또 지금 절찬리에 판매를 하고 있고 또 한국 홈쇼핑
0: 한국 홈쇼핑.
1: 한국 일본화 라디오서 웹사이트에 가서 한국 홈쇼핑 클릭하시면 서른도 배너가 나오니까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우리 형님 누님들 밤에 운전하기 힘들고
0: 맞아 그 얘기가 중요했습니다.
1: 나 멀어서 못 가. Don't worry. Be happy. 아주관광 VVIP 버스 33인승.
0: 와 좋아요.
1: 거의 누워서 가요.
0: 알아요. 제가 타봤거든요.
1: 그 차 타보셨죠? 그 차가 LA 아주관광 앞에서 12시 출발.
0: 12시 출발.
1: 그다음에 한남체인 플러튼 한남체인 주차장에서 거기도 12시 출발. 딱 준비되어 있고 그 오바되는 차량은 저희가 그 장소에 어나더 차량을 또 배치를 할 거니까 그 대신 차량이 인원이 제한되니까 빨리 구매를 하셔야 돼요.
0: 빨리 구매하시고 미리미리 선착순으로 신청을 하셔야 좋은 자리도 알아보시고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공연은 7시인데 무슨 12시부터 출발을 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거기가 카지노지 않습니까?
1: 그럼요.
0: 즐길 거리가 많아요. 어떤 분들은 하루 전에 가세요.
1: 그렇죠.
0: 하루 전에 가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거기서 맛있는 거 드시고 카지노 좀 하시다가 릴렉스 다 하시고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콘서트 보고 또 주무시고 가시는 분들 계세요.
1: 그럼요.
0: 그러니까 급하게 그냥 공연만 보러 오시지 마시고 여유 있게 꼭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리는 차량을 탑승하지 않으셔도 좀 여유 있게 오셔서 편안하게 즐기시고 그 다음에 여유 있게 돌아가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아, 그리고 또 VIP 티켓은 또 특전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1: 그러니까 저희 티켓이 네. 250불짜리부터 80불짜리가 네네. 있고 250불 티켓을 구매하시면 네네. 아까 말씀드린 버스 좌석도 저희가 드리고,
0: 아, 드리고.
1: 또 공연 끝나고 운도 형님하고
0: 사진도 찍으시고
1: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드렸으니까 250불짜리가 지금 많이 팔리고 있어요. 아,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자녀분들이 아. 부모님 선물 이제 좀 있으면 Father's Day 들어오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Father's Day에 혹은 어머니한테 네네. 부모님께 드리는 선물 이것만큼 네네. 좋은 게 제가 없을 것 같아요.
0: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판타지 그 특설 무대가요. 굉장히 지어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사운드도 굉장히 좋고 좌석도 되게 편안하고
1: 편안하고
0: 그리고 이렇게 네. 계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멀리서도 잘 보여요.
1: 옆에서도 더 잘 네, 보여요.
0: 그리고
1: 오히려.
0: 뭐냐면 중앙 집중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250불짜리 그 VIP는요. 바로 일렬 직관입니다.
1: 일렬
0: 바로 코앞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진짜 우리 네. 서른도 형님의 땀 냄새까지 맡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보시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네, 그러니까 사실 뭐 돈을 딴 데 쓰지 마시고 이런 데 쓰시면 앞에서 진짜 편안하게 보시고 사진도 찍으시고. 아니 그렇다고 뭐 뒤에 자리가 나쁜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뒤에 자리도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가격이 얼마부터 있다고
1: 그러셨죠? 250불부터 200불, 150불, 네. 80불,
0: 80불까지.
1: 100불,
0: 그러니까
1: 80불 뭐 네, 이렇게 다 있으니까
0: 얼마든지 저렴하게 네네. 또 즐기실 수 있으니까 네. 뭐 그 금액에 연연하지 마시고
1: 마시고
0: 많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우리
1: 또 하나의 특징은 네. 뭐가 있냐면 우리 남가주에서 한 17년 이상 합창단 브라비 합창단이라고 있어요.
0: 아, 브라비 합창단
1: 연령이 65세에서 85세까지 어, 평균 75세
0: 시니어분들만 이렇게
1: 시니어분들로
0: 만드신
1: 구성된 네네. 합창단에 교복 아래 위로 입으시고 모자까지 쓰시고 가방까지 들고 아예 36분이 네네. 또 특별 아... 스페셜 참석을 하게 돼요.
0: 그래요.
1: 이분들이 무대에 올라가는 순간 네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야 돼요.
0: 그러니까 따로 무대가 준비되어 있는 거 아니면 코러스 같이 뒤에 오시는 거예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운도 형님이 옷 갈아입거나
0: 아, 그
1: 잠깐 사이사이에 나오셔서 할 거고 네네. 그다음에 우리 남가주에 정말 삼바 댄스 팀이 있어요. 아까 아, 첫 그래요? 곡에 삼바의 여인
0: 네,
1: 하셨잖아요.
0: 삼바 여인 제가 했습니다.
1: 삼바 댄스 팀도 저희가 초청해서 네네. 정말 흥을 돋구면서
0: 아 그래요.
1: 와, 나 진짜 여기 와, 안 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라는 느낌을 들 정도로 준비를 했으니까
0: 네네.
1: 평균 연령이 아까 몇 살이었죠? 75세 분들이
0: 그러니까요.
1: 상하이 춤을 따라서 춤을 추시니까 네네. 관객에서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
0: 네네네.
1: 같이 추셔야 되고 스트레스 다 풀어드리고 또 네네. 꿈과 희망과 눈물을 다 그냥 함께 드릴 준비를 하고 있고 한국의 우리 운도 형님 지금 목소리 가다듬으시고 나의 마지막 미주 공연이다라는 각오로
0: 그러실 수도 있겠다, 그죠?
1: 정말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네. 꼭 오시지 않으면 후회하실 거예요. 아,
0: 또 오신, 제가, 예. 네. 제가 노래 한 곡 듣기 전에 퀴즈 하나 드려볼게요.
1: 네?
0: 우리 서운도 형님은 옷을 어떻게 갈아입는 줄 아세요? 어디부터 입으실 것 같아요? 옷을 갈아입으실 때
1: 우리 운도 형님은 양말부터 갈아입으실
0: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 운도 형님은요 상하이
1: 네 아유
0: 상하이 그래서 우리 네. 운도 형님은요 상의 먼저 갈아입으시고 하이 예. 죄송합니다.
1: 아유 맞습니다.
0: 아재 개그였습니다.
1: 네, 아재 개그였습니다. 네.
0: 자 우리 선운도님의 또 대표곡이죠 여자 한번 같이
1: 좋습니다.
0: 들어보시고 네네. 이어가겠습니다. 네.

0: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 은퇴 고별 세일.
1: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0: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틴 우양복 799불 하나 사면 두 번째 반값. 사계절용 콤비 자켓, 와이셔츠, 바지,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
0: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2: 아직 투표할 시간이 충분합니다. 줄을 서는 번거로움 없이 6월 2일 화요일까지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공식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반납하세요. 기다리지 말고 미리 투표하십시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plan.lavote.gov를 방문하세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선거관리국이 제공합니다.
3: 자, 오늘 아주 특별히 우리 서른도 콘서트 6월 27일 7시 판타지 카지노 특별 행사장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걸 홍보하기 위해서 라디오 서울 총괄 마케팅 본부장님이신 우리 문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좀 해줄 얘기가 또 있으시다고요.
4: 네, 우리 라디오 서울이 한 두 달 정도 야심차게 준비한,
3: 그러니까요,
4: 주말 프로그램 오늘 저녁 6시에 네네, 우리들의 LA 이야기가 이제 시리즈로 나가게 되는데요.
3: 제목이 우리들의 LA 이야기.
4: LA 이야기인데. 네. 아주 그냥 두 달을 준비했기 때문에 네네, 내용도 좋고 네네, 뭐 한번 들어보시면 네,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아주 그냥 유머스러운 것과 LA의 히스토리,
3: 네네,
4: 또 50대 후반 60대하고 30대 초반의 어떤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 네네, LA의 역사가 너무나 네, 재미있는 스토리와 그다음에 음악과
3: 네네,
4: 뭐 아픈 히스토리도 있죠. 이런 것들을 시리즈로 지루하지 않게 지금 준비했거든요.
3: 아,
4: 제가 어제 좀 들어봤는데
3: 네네,
4: 와우, 그냥 채널 고정이에요.
3: 아, 그래요?
4: 이게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몰입도가 세고 하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 6시 잊지 말고 들으시고.
3: 제목이 뭐라고 하셨죠?
4: 우리들의 LA 이야기.
3: 우리들의 LA 이야기.
4: 네,
3: 아, 제목이 벌써 딱 벌써
4: 와닿잖아요.
3: 아, 그런 것 같아요.
4: 와닿죠. 우리 네네, 젊은 친구들이 LA에 와가지고 그냥 맛있는 맛집만 가고
3: 네네,
4: 영혼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네네, 그래도 LA의 히스토리,
3: 맞아요,
4: 1세대들이
3: 맞아요,
4: 과연 어떠한 일을 겪어서 이 네네, 도시가 되었는지
3: 맞아요,
4: 이런 네, 거를 좀 알려주는.
3: 아, 좋네요.
4: 뭐 향후에는 뭐 영문 버전도 나오겠죠, 당연히.
3: 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4: 야심차게 준비했으니까 네네, 메모하셨다가 네, 6시에 채널 튠 고정하시고 네, 꼭 들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3: 사실 우리 라디오설 애청자분들은요, 그냥 24시간 고정해 놓으세요.
4: 그러니까 그렇죠,
3: 계속 나오시는데 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다른 걸 들으실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꼭 6시에는 다시 채널을 네네, 돌리셔서 우리 진짜 LA의 산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또 이왕 나오신 김에 조금 더 우리 서른도님의 콘서트 얘기를 조금 더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4: 네.
3: 다시 한번 못 들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4: 혹시 전화로 구매하실 수 있는.
3: 아, 맞아요. 전화 구매가
4: 323-692-2170
3: 네,
4: 323-692-2170
3: 아, 323-692-2170번으로 전화 주시면 또 전화로도 티켓이 구입 가능하다.
4: 그래서 월요일 날 전화 주시면 네네, 저희가 바로 받고
3: 네,
4: 티켓을 원하는 좌석으로 저희가 배정해드리고, 아니면 윌콜로 현장에 네네네, 오셔서 티켓을 픽업하시도록 준비를 딱 해놓으실 거니까요.
3: 네네.
4: 빨리 전화하셔야 버스를 타시고
3: 맞아요,
4: 공연까지 편안하게 다녀오실 수 있으니까. 아마 저희가 지난주부터 계속 전화콜이 많이 들어오니까
3: 네네,
4: 이번 주가 아마 피크일 것 같아요.
3: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십시오. 죄송해요.
4: 이번 주가 피크일 거니까 아우, 다음에 하지, 내일 하지,
3: 맞아요,
4: 이러면은
3: 맞아요. 네네,
4: 버스 좌석 끝납니다.
3: 뭐 전화를 일단 뭐 지금 표가 있느냐 물어보시는 것도 가능하시니까.
4: 네네.
3: 그리고 직접 가실 곳이 일단은 홈쇼핑 월드 LA 매장, 부에나팡 매장에 가실 수 있고, 아까 얘기하신 아주관광, 그 다음에 H매거진도 가실 수가 있고, 또 여기 라디오 서울에서도 지금 바로
4: 그렇죠,
3: 네, 지금 가능하시고.
4: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나
3: 네네,
4: 한국일보 웹사이트에 서른도 배너 클릭하시면
3: 맞아요, 맞아요,
4: 바로 그냥 구매가
3: 되고,
4: 가능하시니까요.
3: 네, 그리고 그 티켓 가격은 250불, VIP석부터 80불까지 다양하게 있다.
4: 예, 다양하게 있습니다.
3: 그리고 250불짜리를 구매하시면 사진도 찍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버스도 탑승이 가능하시다.
4: 아무래도 우선권이 네, 있으시죠.
3: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버스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오셔야 되니까 그것도 예약이 필수라는 거.
4: 네네.
3: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해 주신 TV, 우리 서른도 형님만 나오시는 게 아니라 거기 지금 뭐 합창단도 나온다.
4: 합창단도 나오죠.
3: 그다음에 뭐 쌈바 팀도 나온다.
4: 하나 빼먹은 게 있어.
3: 또 있어요?
4: 공연 30분 전에
3: 네네,
4: 서른도 노래 내가 무대에서 한번 해보겠다.
3: 네네.
4: 물론 연습을 많이 하고 오시겠죠. 네네. 우리가 MR을 틀어드리고 네네. 한 5분에서 6분 정도만 아.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서른도 노래 1절을 부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1등 네네. 하시면 또 우리 홈쇼핑 월드가 준비한
3: 아, 그래요? 그
4: 건강식품부터 큰 선물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와. 공연 전부터 벌써 이게 틀려요.
3: 그러니까 식전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그렇죠. 이런 거죠. 아, 그러니까 미리 빨리 가셔야 될 이유가 있네요.
4: 그렇죠.
3: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에 맞춰서 오시는 건 요즘은 사실 너무 바보 같은 짓이고 미리미리 오셔서 편안하게 뭐 카지노도 즐기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한 6시쯤에 딱 입장하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그죠?
4: 아우, 지금 정확하게 네, 6시 그러니까, 입장하시는 네. 분들이 제일 베스트죠.
3: 진짜. 그리고 네. 선물도 받으실 수 있고.
4: 선물도 받으시고.
3: 좋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다시 한번 우리 본부장님의 시원시원한 목소리로 날짜, 장소, 시간 알려주십시오.
4: 네. 6월 27일 네네. 토요일 저녁 네. 7시.
3: 7시
4: 지금 마크해놓으셔야 돼요. 27일 저녁 7시
3: 4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4: 판타지 스프링 카지노 리조트입니다.
3: 맞아,
4: 거기 특별 공연장에서 공연이
3: 맞습니다.
4: 있으니까 마크해두셨다가 특히 네네. 우리 부모님들
3: 네네.
4: 파더스데이 선물 걱정하시는 분들 이걸로 끝
3: 네네.
4: 핸드다운.
3: 아, 그리고 선부님이 네. 진짜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4: 그치, 서울에서
3: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네. 7시에서 밤 12시에도 안 끝날지도 몰라요.
4: 그게 걱정해요.
3: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워낙에 또 이분이 관객들과 호응하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뒤에 끝나는 시간은 거의 준비가 없다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지금
4: 그럼요.
3: 준비를 네, 많이 네. 하셨다고 하니까 일단 우리 본부장님께서 손수 홍보차 나오셨으니까 제가 보기에 우리 티켓 판매량이 내가 보기에 이제 금방 솔드업 될 것 같아요.
4: 그렇죠. 아무튼 안 오시면 우리 형님들 손해야.
3: 맞습니다. 맞습니다.
4: 그냥 이거 다시 안 오는 네, 우리 공연이에요. 이번
3: 형님 누님들 진짜 손해시니까.
4: 손해요. 손해요.
3: 그리고 네. 이 자녀분들 불효하지 마시고.
4: 불효하지 마시고.
3: 저도 아시려면 빨리빨리 들어가셔서 예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네. 파더스데이 3주
3: 맞습니다,
4: 남았습니다. 미리미리 네. 구매하셔야 돼요.
3: 네네. 네.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3: 본부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또 좋은 일 있으면 언제든지 오셔서 뭐 즐거운 이벤트 얘기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4: 네네. 감사합니다.
3: 네. 수고하셨습니다.
4: 네.
3: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면 우리 서른도 형님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정말 이렇게 한국의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게 있는데 이 노래를 잠깐 설명해드리고자 하면 사실 저희가 미국 온 지 5년 같은데 막 20년 지나고 있고 아이들은 벌써 더 커가고 있고 거울 속의 내 모습은 벌써 늙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열심히 살아온 시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가 지금 들려드리는 이 트로트의 힘은요. 결국 우리의 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남는 것 같고요. 자, 제가 지금 이 노래를 들려드리면 눈물이 살짝 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의 옛날의 과거를 한번 보듬을 수 있고 또 우리의 미래를 한번 또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노래를 준비해 봤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노래 들으시고 또 우리 6월 27일 또 이 서른도님의 콘서트에 많이들 오셔서 진짜 그날의 즐거움, 행복, 여러 가지 또 힐링도 받으시고 또 좋은 추억거리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53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잠시 뒤 2부에는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쭈니와 케빈의 토요 시네마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영화 이야기 들려주신다고 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잠시 뒤 2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노래가 아마 서른도님의 대표곡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목은 잃어버린 30년. 저는 잠시 뒤 2부에 먼저 가 있겠습니다.

0: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1: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0: 거대한 빙하 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1: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0: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1: 차원이 다른 아주 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 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0: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
2: 마크 플리도 후보, 세리토스 시의원과 시장, 그리고 교육위원. 지난 30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마크 플리도 후보. 오는 6월 2일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마크 플리도 후보에게 투표해주세요.
3: 이 광고는 Citizens for an Affordable California Supporting Mark Pulido for Assembly 2026 Sponsored by Airbnb 제공입니다. 주요 후원사는 Airbnb와 California Apartment Association입니다. 이 광고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 통제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4: 류마티스 관절염,
5: 어깨와 허리 통증,
4: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5: 성민산삼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4: 진통제 없이
5: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4: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벽사단은 우리집 가정상비약입니다.
5: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AM 1690
6: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7: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8: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토요일의 특별한 만남 힐링이 있는 라디오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2026년 5월 30일 마지막 토요일 오전 11시 1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아직 한 여름처럼 뜨겁진 않은데 햇살은 사람 마음을 괜히 들뜨게 만들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게 만들고 그리고 문득 영화 한 편이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계절입니다. 누군가는 오늘 가족들과 브런치 약속 가는 길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집안일 하며 라디오를 켜놓으셨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조용히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여유로운 주말을 보내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억 속 영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영화관 팝콘 냄새까지 떠오르게 만드는 추억의 영화들,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봐서 더 기억나는 영화들, 그리고 인생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줬던 영화의 그 장면들까지. 생각해보면 영화는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2시간 남짓한 이야기인데 어떤 영화는 우리의 청춘이 되고요. 어떤 대사는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라는 대사가 남겨지기도 하고 또 어떤 OST는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시절 감정을 그대로 데려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 LA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화는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이 도시 자체가 영화 같은 곳이니까요. 오늘 그런 감성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 기다려지는 시간, 쭈니와 케빈의 토요 시네마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얼마 전 새롭게 넷플릭스 시작한 시리즈물 한번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1부에 이어서 2부에 서른도님이 작곡한 노래로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2부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어떤 노래가 우리 서른도님이 작곡한 노래일까요? 임영웅이 불러서 너무너무 화제를 일으킨 그런 노래죠. 제목은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이 노래가 서른도님이 작사 작곡하신 노래랍니다.

0: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병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4: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5: 진짜? 라디오 서울 169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6: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7: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9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4: 정말? 어떤 건데?
7: 융자나라, 킬코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4: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7: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8: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9: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10: 여러분께서는 케빈의 토요일의 조와 2부를 듣고 계십니다.

0: 주니와
1: 케빈의
0: 도요 시네마.
1: 이번에 완벽합니다.
0: 잘 맞았나요?
1: 너무 잘 맞았습니다. 네. 살짝 소름이 다. 근데 가끔 제가 이 시그널을 틀어드리면 많은 분들이 옛날 토요 명화 생각이 나신다 그래서 향수에 젖는데요. 그래서 좀 시그널을 오래 틀어놔라. 왜냐면 이때가 막 진짜 토요 명화 그때 막 정말 우리 어렸을 때 정말 즐겁게 재미있게 봤던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또 그 성우들이 더빙까지 해줘가지고 그런 영화를 너무 즐겁게 접했었는데 그런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0: 뭐 그때는 사실 넷플릭스나 이런 OTT가 없었기 때문에
1: 그러니까요.
0: 영화를 볼 수 있는 거 극장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1: 맞아요. 극장 말고 집에서 볼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연휴 때 명절에 이럴 때 정말 간혹 가다가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막 그 신문에 그 편성표가 있었어요.
0: 그
1: 편성표를 막 이렇게 영화나 내가 좋아하는 거 막
0: 오려놓고
1: 근데 열받는 게 MBC나 KBS에서 동시에 할 때가 있거든요. MBC는 주말의 명화. 이제 KBS는 토요일 영화였는데 이게 좋은 영화 겹칠 때가 있어요.
0: 맞습니다.
1: 돌려볼 수가 없으니까 막 짜증도 내고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0: 좀 더 옛날 얘기하면 80년대 와서 사실 비디오 테이프 나오지 않습니까?
1: 맞아요.
0: 그 이전엔 더 했겠죠 사실.
1: 그러니까요.
0: TV에서 해주는 것이 그게 전부였으니까.
1: 맞아요. 그래도 뭐 나름 영화를 다 보고 왔대요.
0: 그렇죠.
1: 어떻게든 찾아서 보고 그 영화를 또 얘기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0: 맞습니다.
1: 지금은 어떻게 보면 또 영화의 또 홍수
0: 그렇죠.
1: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영화나 또 이런 시리즈물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선별을 좀 해야 되는데
0: 그렇죠. 골라봐야 됩니다.
1: 한 가지 좋은 게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 코너를 들으신 분들은요. 이거만 보셔도 돼요. 이거만 보셔도 제가 보기에 충분한 영화의 어느 정도 이 패러다임이나 이 스펙트럼이 넓어질 것 같습니다.
0: 아니 말씀대로 이렇게 볼 것도 많고 시간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럼 괜히 재미없는 거 봤다가
1: 맞아요.
0: 시간 낭비하느니 저희 얘기 듣고
1: 우리 또 이준하 시네마 가이드님이 워낙에 또 영화 감별사시잖아요. 좋은 영화를 그러니까 영화를 다 보세요. 보실 그 중에 좋은 영화를 소개하시기 때문에
0: 맞습니다.
1: 제가 보기에는 믿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그 영화는 영화가 아니라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0: 맞습니다.
1: 더 실버타운인데요. 와 이게 제가 보면 진짜 좀 뭐라고 하나 좀 제목만 들으면 약간 따뜻한 은퇴 생활 드라마 같기도 하고 또 편안한 휴먼 드라마 같기도 한 것 같은데 이게 정말 드라마를 보면 그 예상이 완전히 깨진다 그래요.
0: 그러니까 그래서 제목 그대로 사실 실버타운이니까 사실 실버타운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실버타운 얘기에 앞서서 우리 또 DJ님이 본업이 또 부동산 에이전트 아닙니까?
1: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늘 우리 한인분들의 은퇴를 고민하면서 제가 이런 실버타운을 소개하기 때문에 저는 이 실버타운이 늘 평화롭고 여유롭고 좀 뭔가 좀 뭐라고 하나 이제 좀 내가 좀 편안하게 쉬어야겠다. 난 이런 이미지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 더 실버타운은 그런 생각을 완전히 깨부순다. 맞습니까?
0: 네 맞습니다.
1: 와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좀 뭔가 반전이 필요한데 제가 살짝 좀 이렇게 맛만 보여드리면 겉보기에는 완벽하다 그래요.
0: 맞습니다.
1: 조용하고 안전하고 풍경도 아름답고 모든 것이 잘 관리되고 있는 이상적인 그런 실버타운이라고 보이는데 그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주민들은 그 마을 속에 숨겨진 어떤 진실을 발견한다 그래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여기까지 제가 스포일러 되는 건가요?
0: 괜찮습니다.
1: 그러니까
0: 말씀처럼 사실 그냥 실버타운이 그냥 편안한 것으로 끝난다면 사실 그거를 굳이 우리가 시리즈로 만들 필요는 없었겠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어차피 또 본업이 우리 DJ님이 또 부동산 에이전트시니까
1: 안 하려고 피해가려고 했는데
0: 아니 여기 또 듣는 분들도 사실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고 하니까 우리 이 한인타운 여기 남가주에 좀 유명한 실버타운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제가 잠깐 그럼 시간을 빌어서 LA뿐만 아니라 오렌지 카운티까지 포함해가지고 크게 한 세 군데 실버타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실비치에 있는 레저월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원래는 해군 기지였습니다. 지금도 실비치 일부가 해군 기지로 쓰여지고 있고요. 해군 기지였던 곳을 이제는 일반인들한테 공개하면서 실버타운으로 바꿨거든요. 근데 거기도 좋은 게 일단 단층짜리 구조의 그렇죠. 그런 이제 투베드, 트리베드가 있고. 네네. 근데 한 가지는 이 실버 실비치에 있는 그 레저월드가 LA와 가깝다 보니까 흑인들이나 멕시칸들이 많이 들어오는 경향이 좀 있어요.
0: 그래서 한인 숫자가 좀 주나 보죠.
1: 예, 그래서 한인 희한하게 이제 한인들이 예전에 많이 거주하고 계셨는데 지금은 한인들이 떠난 자리에 한국인들이 들어오기보다는 멕시칸 흑인들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은 이제 그 멕시칸 흑인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한인들이나 아시안 계통은 좀 빠지고 있고요.
0: 네네.
1: 이제 그래서 조금 어느 부분에서는 한인들의 정서는 느끼기가 좀 힘들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0: 네.
1: 근데 이제 한 가지 좋은 건 실비치가 이제 코리아타운하고 가까우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한인타운 쪽에 계속 왕래가 필요하시거나 또 그쪽에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뭐 제가 지금 다른 데 소개하기 전에 이쪽이 좀 나을 수도 있고요.
0: 네네.
1: 그다음에 부에나팍에 인접한 실버타운이 또 있습니다.
0: 네네.
1: 거기는 랜드마크라고 하는 라미라다에 있거든요.
0: 네네.
1: 여기도 굉장히 한인분들이 좋아하세요.
0: 그렇죠.
1: 근데 단점이
0: 부에나팍 한인타운 바로 옆에 아닙니까?
1: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부에나팍 한인타운 한인마켓까지 오실 수 있는 시간이 5분에서 10분밖에 그렇죠. 안 걸려요.
0: 네,
1: 그러니까 굉장히 또 거기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단점은 거기가 500세대밖에 없어요.
0: 아,
1: 정확하게 521세대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좀 한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조금 이제 부대시설이 적다. 수영장도 작고 테니스 코트도 작고.
0: 네,
1: 하지만 한인타운 근교에 살기를 원하신다 하시면 부에나팍 바로 옆에 라미라다에 있는 랜드마크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진짜 뭐 타주에서도 오시는 게 라구나우즈입니다. 이제 얼바인에서 15분 남쪽으로 가 있거든요. 근데 라구나우즈 빌리지는 라구나 비치에서도 15분밖에 안 걸려요. 근데 거기는 단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0: 그쵸.
1: 심지어는 라구나우즈 시에서 그 라구나우즈 시니어 빌리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땅을 거기에 이제 투자를 했고요. 현재 거기가 12,736세대가 살고 있어요.
0: 대단하네요.
1: 엄청나죠. 네. 그러니까 그게 1966년부터 조성이 돼서 마무리가 1975년 정도에 끝났거든요. 야,
0: 그 당시 한국하고 비교하면 정말 앞서간 거죠.
1: 그래서 뭐 그 안에는 뭐 선수용 수영장부터 골프장 그다음에 완전 좀 연세가 많은 시니어분들을 위한 파트리 전용 또 나인홀 골프장도 있고 정규 코스 27홀이 있고 승마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대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0: 아니 뭐 방송국도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1: 방송국 극장 심지어는 그 커뮤니티 센터가 7곳이 넘게 있어가지고요. 가장 큰 공연장도 있고 작은 여러 가지 그런 공연장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재미있는 여가 생활을 즐기실 수도 있고.
0: 그럼 한인들은 얼마나 됩니까? 거기는?
1: 한인들은 약 한 1000에서 1200세대.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북으로 따지면 한 2000명 이상 살고 계세요.
0: 와, 그럼 당연히 한인회도.
1: 한인회도 있죠. 예. 그래서 라구나우즈 한인회가 있습니다. 예, 정말 무시 못할 정도로 맨파워를 발휘할 정도로 잘 돼 있고 또 거기가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살지만 좋은 게 뭐냐면 백인들이 50% 이상 살고 계세요.
0: 네,
1: 그러니까 굉장히 그 백인들이 많다는 얘기는
0: 주변 관리를 잘 하잖아요.
1: 관리부터 일단 안전도까지 굉장히 좋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사셨던 분들이 들어오세요. 왜냐하면 인컴부터 본인 에셋까지 다 증명이 돼야지만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범죄 기록도 봐요. 시니어타운 들어오시려면 그래가지고 뭐 좀 안 좋은 내가 범죄 기록이 있으면 죄송한 얘기지만 돈이 있어도 못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검증이 되신 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는 분들 타주에서 좀 이쪽 어딘가 좀 그 LA 쪽에 정착을 하고 싶다 그러면 라구나우즈 빌리지도 제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0: 예. 오늘 이렇게 그냥 방송 라이브로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좀 이걸 좀 자세히 알고 싶다. 그것도 유튜브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1: 아, 유튜브도 있죠. 저희 케빈 부동산이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라구나우즈 소개 영상이 10개 정도 있거든요. 제가 토탈 영상이 한 300개가량 있는데 그중에 10개 정도가 라구나우즈 빌리지만 소개한 거니까 한번 와서 보시면 들어오셔서 라구나우즈만 검색하셔도 뭐 10개 이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0: 그래서 은퇴하셔서 만약 실버타운 가신다. 그러면 3개 중에 어디로?
1: 그래도 다 장단점이 있어요. 뭐 제가 솔직하게 뭐 어디하고 제가 뭐 컨트롤이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좀 더 안전하고 많은 부대시설을 원한다 그러면 라구나우즈 빌리지가 좋고요. 또 바닷가하고 가까우니까 뭐 나쁘지 않고 아니면 나는 한인타운 인접해 살고 싶다 그러면 랜드마크 뭐 라미라다 그리고 이제 나는 코리아타운이나 LA 쪽 부근에 있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면 실비치를 가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0: 네,
1: 이렇게 그래서 뭐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네. 지역으로 일단 네. 잘 한번 생각해 보셔서 네.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네. 네. 잘 제가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 아니, 근데 너무 좋은 실버타운 세 군데 소개했는데 사실 오늘 소개할 영상에 네. 네. 실버타운은
1: 그러니까요.
0: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1: 네네. 그래서 네. 사실 좀 네. 정말 그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네네. 제목도 굉장히 독특해요. 더 실버타운.
0: 네.
1: 왜 실버타운이라는 제목을 이렇게 강하게 밀었을까?
0: 네네.
1: 그래서 좀 사실은 실버타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좀 편안하고 좀 여유 있는 곳을 생각했는데 이 배경을 호러물로 만들었단 말이죠.
0: 그렇죠.
1: 네. 아, 그게 너무 이제 발상이 독특하고 흥미로운데.
0: 네.
1: 조금 맛만 좀 보여주시죠.
0: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더 실버타운은 그냥 단순한 공포 드라마라고 보기에는 그냥 네네. 상당히 그냥 독특한 작품인데요.
1: 네네.
0: 그러니까 2020년 5월 22일 날 이제 공개됐습니다.
1: 얼마 안 됐네요.
0: 네네. 네네. 네네. 그리고 원제는 버로우스라고 합니다.
1: 더 브로우스.
0: 네. 예. 버로우스가 어떤 뜻이냐면 이제 지역, 그러니까 자치구.
1: 자치구, 자치구요.
0: 자치구란 뜻인데요.
1: 예.
0: 그러니까 그 작품 속에 그 실버타운 회사 이름이기도 하고
1: 아,
0: 그 실버타운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1: 아, 실버타운의 이름이 더 브로우스.
0: 네네네. 그러니까 배경 자체도 하나의 브로우스가 자치구처럼 이렇게 묘사되는 거죠.
1: 네네.
0: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뉴멕시코 사막 한가운데에서 있어가지고요. 그 외부에 이제 출입하는 것도 막 통제가 되고.
1: 네네.
0: 그래서 처음부터 시청자들에게 약간 폐쇄적인
1: 아.
0: 그러니까 좀 전에 설명하신 그런 좋은 실버타운이 아니라
1: 네네.
0: 좀 폐쇄적인 묘한 분위기를 아. 내고 있습니다.
1: 그래요. 네. 와우. 네. 사실 뉴멕시코가 사막 지역이에요.
0: 그렇죠.
1: 네. 네. 그래서 애리조나를 지나면 있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네. 텍사스 가기 전에.
0: 네네.
1: 아 그러니까
0: 네.
1: 어떻게 보면 그 배경도 굉장히 독특하네요.
0: 그렇죠.
1: 사막 네. 배경으로 했다라는 거.
0: 네네. 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사실 그런 분위기를 이제 그 영화, 그러니까 드라마에서도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1: 네네. 그러니까
0: 처음에는 정말 그냥 평화로운 은퇴 마을처럼 보이는데
1: 네.
0: 그냥 골프 카트 타고 다니고 뭐 주민들끼리 커뮤니티 활동하고 뭐 음악 듣고
1: 네.
0: 여유롭게 이제 생활하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1: 네.
0: 그런데 점점 그냥 작은 균열들이 생각이 아. 생깁니다.
1: 네네.
0: 그러니까 뭐 이상한 소리도 나고
1: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0: 설명되지 않은 사건도 있고 또 예기치 않은 갑작스러운 막 죽음도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근데 문제는 이제 누군가가 주민들 이 주민들의 시간을 뺏는다는 의심이 이제 이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1: 아 뭔가 네. 내가 정상적인 시간을 살고 있지 않다.
0: 그렇죠.
1: 네, 아 네, 그래요.
0: 네네네. 네, 네.
1: 근데 참 시간을 뺏는다 이게 좀 뭐라고 설명이 좀 애매한데
0: 네, 네.
1: 뭐 돈을 뺏는다.

0: 그냥 뭐 그냥 멜로 드라마나 네네. 아니면 뭐 스릴러 드라마랑 조금 느낌이 틀릴 것 같아. 결이 약간 틀릴 것 같은데 네. 사실 어떤 철학적인 느낌도 담겨 있나요? 어때요?
1: 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뭐 시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철학 같은 느낌이 나는데요.
0: 네네.
1: 사실 이거를 처음부터 이제 넷플릭스의 시리즈를 많이 보신 분들은 네. 사실 이 소식을 듣고 보는 분도 있겠지만
0: 저도 이거 네. 듣고 보려고 하는 거죠 지금요. 네. 네.
1: 왜냐하면 이제 이걸 만든 제작사가 더피 형제입니다.
0: 더피 형제.
1: 네. 네. 네. 그러니까 네. 이 더피 형제가 누구냐면 기묘한 이야기를 만든 사람들.
0: 기묘한 이야기. 굉장히 히트를 쳤잖아요.
1: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넷플릭스를 있게 만든 작품입니다.
0: 아, 그렇죠. 예. 그렇죠.
1: 얼마 전에 이제 그 시리즈 5가 나와서 이제 끝났는데
0: 네.
1: 이거를 만든 더피 형제가 만들어서
0: 아, 그래요.
1: 좀 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잘 연출됐다. 이런 그래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0: 아, 더피 형제가 만들었다고 하고 기묘한 이야기 에 대한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따지니까 네.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1: 그렇죠.
0: 네, 네. 근데 이게 그래서 그런지
1: 네네.
0: 이 제목을
1: 네.
0: 시니어판 기묘한 네. 이야기다
1: 그렇죠.라고
0: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래요.
1: 그러니까 기묘한 이야기에서 뭐 다섯 여섯 명의 어린 아이들이 이제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괴물과 싸우는 거라면
0: 맞아요.
1: 지금은 연세가 많은 은퇴하신 분들이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싸우는
0: 아,
1: 거니까
0: 그래요.
1: 예, 그런 것이 굉장히 비슷하고 예.
0: 그러면 저는 사실 생각한 거는
1: 네네.
0: 저는 이거 지금 더 실버타운을 보질 않았습니다.
1: 네네.
0: 왜냐하면
1: 네.
0: 뭐 시간도 얼마 안 됐고 또 보고 제가 그쵸. 설명하는 거가 틀린 것 같아서 근데
1: 네.
0: 대개는 그 거기에 나와 있는 인물들 간의 갈등
1: 네네.
0: 그러니까 지금 말씀 비프
1: 네네.
0: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했어요.
1: 네네.
0: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1: 그러니까 기묘한 이야기도 여러 친구들끼리 힘을 합치는 얘기거든요.
0: 아.
1: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노인분들
0: 네.
1: 독특한 개성을 갖고 있는 각자 그분들이 힘을 합치는 과정을 아. 보여주는 겁니다.
0: 그 네. 오히려 그러면 더 비프 얼마 전에 설명해 주셨잖아요.
1: 네네네.
0: 더 비프 같은 경우는 개개인 간의 갈등이
1: 그렇죠.
0: 생겨서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요거는
1: 네네.
0: 오히려 그 시니어분들끼리 막 그 어떻게 보면 구심점이 생기고
1: 그렇죠.
0: 각자만의 그 힘을 모아서
1: 네네.
0: 또 그 어떠한 누군가와 싸우고
1: 그렇죠.
0: 네네. 느낌이 틀리겠는데요.
1: 네네네.
0: 오히려 조금 뭐 동질감도 느껴지고
1: 그렇죠.
0: 예. 더 많이 빠져들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1: 이게 총 8부작인데요.
0: 네네.
1: 뭐 1, 2편은 사실 이 더피 형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참고 봤습니다.
0: 네네.
1: 근데 한 3편 넘어갈수록 다음 편을 보지 않으면 아. 안 되게끔 만들어놨습니다.
0: 근데 이게 보면
1: 네. 네.
0: 더 비프도 그랬지만
1: 네.
0: 1, 2편은
1: 네.
0: 준비 과정이에요.
1: 네.
0: 이걸 이제 배경을 설명을 해야 되니까
1: 네.
0: 왜 이런 갈등이 생기고 왜 이런
1: 그렇죠.
0: 문제가 생기는 설명해야 되니까
1: 그렇죠.
0: 1, 2편에 확 드러나면 뒤에가 용두사미가 그렇죠. 되는 경우가 많은데
1: 네. 네. 네.
0: 1, 2편을 잘 견뎌내시면
1: 네. 그렇죠.
0: 배경지를 쌓아놓으면 그다음부터는
1: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0: 네. 그다음부터는 이제 절대
1: 네.
0: 놓칠 수 없다.
1: 계속 그러니까. 갑니다.
0: 아, 네. 좋네요, 좋네요.
1: 물론 마지막은 뭐 기대만큼 커지지는 않지만
0: 네. 네. 네.
1: 그래도 2, 3편만 지나가면은 8편까지 쭉 가는 시리즈입니다.
0: 사실 네. 저는 이제 대개는 SF나
1: 네.
0: 포럼물 네. 같은 경우가 대개는 젊은 사람들,
1: 네네.
0: 그러니까 뭐 젊다기보다는 노인들을 소재로 하진 않잖아요.
1: 네네네.
0: 근데 이 더 실버 타운은 중심 자체가 노년층이란 말이죠.
1: 그렇죠.
0: 이게 일단 굉장히 신선한 것 같아요.
1: 네, 그러니까 노년층이기 때문에 이제 등장인물 하나 하나의 그 감정선이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됩니다.
0: 네네.
1: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좀 단순할 수 있지 않습니까?
0: 네네.
1: 노인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가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 하나가 굉장히 섬세하죠.
0: 아.
1: 그래서 뭐 그 노인들의 그 특유의 뭐 외로움과
0: 네네.
1: 뭐 기억 상실, 뭐 죽음에 대한 공포,
0: 아.
1: 예 그리고 뭐 관계 회복 이런 감정들이 막 섞여서 오히려 저희가 보면 굉장히 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0: 그러니까 앞으로 또 다가올 네. 것도 있고 또 우리 또 지금 이 제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이 약간 연령층이
1: 네.
0: 있기 때문에
1: 네.
0: 공감대가 많이 느껴질 수 있을
1: 그러니까
0: 것 같아요.
1: 하나 약간 뭐 스포일러 한다면 그 등장 인물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암 말기 환자입니다.
0: 아, 그래요.
1: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남아 있는 삶과 우리의 삶은 되게 다르죠.
0: 그렇죠, 그렇죠.
1: 그 사람들은 자기는 몇 개월 뒤에 죽을 거기 때문에
0: 아.
1: 그 남은 삶은 좀 다르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처한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만든 시리즈입니다.
0: 아니 그리고
1: 예.
0: 이제
1: 네.
0: 배우들도 굉장히 빼놓을 수 없다고
1: 그렇죠.
0: 말씀을 많이
1: 그렇죠.
0: 하죠. 배우분들 얘기를 좀 한번 해주세요.
1: 그러니까 한인들한테는 가장 그러니까 많이 알려진 분들은 아닌데
0: 네네.
1: 사실 미국 뭐 영화에 관심이 많거나 미국 TV 드라마 많이 보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반가운 배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요? 이제 그 중에 하나.

0: 가 알프레드 몰리나인데 그 누굴까 하시겠지만 이제 제일 유명한 거는 이제 스파이더맨에서 닥터 옥토퍼스로 이렇게 예, 그 나온 사람 나온 사람이고 뭐 북이 나이시나 뭐 다빈치 코드에 나왔던 사람인데요. 네네. 이 사람이 이제 전직 엔지니어로 나옵니다.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아내를 잃고 이제 그 실버타운에 들어온 인물이에요. 네. 이분이 주인공인데
1: 네네.
0: 겉보기에는 이제 푸근하고 인자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이제 상실감. 아. 왜냐하면 와이프를 잃었기 때문에 예, 분노가 깊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진아 데이비스입니다.
1: 어, 진아 데이비스 예전에 그
0: 그렇죠.
1: 그 액션 영화도 막 나오고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0: 제일 유명한 건 텐 마일 루이스.
1: 아
0: 여자 둘.
1: 맞아 맞아. 맞아 맞아. 텐 마일 루이스 맞아 맞아.
0: 여기서 나왔었죠.
1: 그 마지막에 차에서 뛰어내리잖아요. 그쵸. 이렇게 차로 뛰어내리는.
0: 아, 그 영화 정말. 에.
1: 아 진아 데이비스. 네. 아 이분이 이렇게 나이가 드셨구나 이제는.
0: 그렇죠. 예. 이분이 옛날에 TV 시리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1: 아 그래요.
0: 그때 같이 나왔던 게 브루스 윌리스. 브루스 윌리스가 그때 TV에 나오면서
1: 네네.
0: 인기를 얻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이하드에 나오기 시작했죠.
1: 그러니까요.
0: 정말 오래된 배우죠.
1: 그러니까 브루스 윌리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는 네. 치매가 오고
0: 그쵸,
1: 막 이래서
0: 그쵸.
1: 아, 네. 그런데
0: 네, 진아 데이비스는 지금 70 몇 세입니까? 근데도 여기서도 아주
1: 왕성하게
0: 멋진 여성으로 나옵니다.
1: 와, 그러니까, 진짜 네. 그 또 한 분의 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있다면서요.
0: 네, 이번 이제 알프리 우다드라고 이제 흑인 배우인데 이 배우도 사실 사람들이 많이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전직 기자로
1: 아~
0: 나와서 여기 이분들 말고 한 3명 정도가 더 나옵니다. 그중에 요 3명만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등장 인물들이 정말 연기도 너무 잘하고
1: 아니 이 네. 알프리 우다드라는 네. 사람이 전직 기자였다고 하니까
0: 네네.
1: 굉장히 핵심 인물일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1: 사건을 풀어가고 네. 막 뭔가 추적을 하고 막 이런
0: 그렇죠. 요 분의 남편도 영화 있습니다. 같은
1: 아, 네.
0: 그분도
1: 그래요?
0: 아주 재미있는 캐릭터입니다.
1: 야 이 네. 배우들 이름만 듣고 또 그 전직에 모였다라는 역할만
0: 그렇죠.
1: 봐도
0: 네.
1: 아 뭐 벌써 막 이렇게 뭔가 오늘 봐야겠다
0: 그렇죠.
1: 그런 네. 생각이 드는데
0: 그러니까 김요한 이야기는 그 각 자의 그 캐릭터가 이제 성격이라면
1: 네네.
0: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1: 좋습니다.
0: 한 명은 엔지니어, 한 명은
1: 네네.
0: 기자,
1: 네네.
0: 한 명은 뭐 음악 프로듀서, 한 명은 의사, 의사도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그런 전직에 했던 여러 가지 자기의 그 일도 있고
0: 네.
1: 경험도 있기 때문에
0: 네.
1: 일반적인 젊은 사람들이 찍었던 기묘한 이야기와는
0: 네.
1: 조금 차별화돼 있고
0: 네네.
1: 뭔가 깊이가 굉장히 좀 있게
0: 그렇죠.
1: 느껴질 것
0: 네네.
1: 같아요.
0: 네네.
1: 와 좋습니다.
0: 네.
1: 일단
0: 네.
1: 중간에 한번 우리가 쉬어가야 되니까
0: 네네네.
1: 어떤 노래를 선곡해 주셨는데 이 노래가
0: 네네.
1: 지금 이 더 실버타운과 잘 맞는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1: 뭐죠 어떤 노래죠?
0: 그러니까 그 산울림의 청춘 언젠간 가겠지로 시작하는.
1: 그러니까 사실
0: 네네네.
1: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고
0: 네네.
1: 지지난주에 제가 소개했거든요.
0: 아 그렇습니까?
1: 하지만 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0: 좋습니다.
1: 듣고 네. 또 다시 영화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창완의 산울림이 부릅니다. 청춘. 언젠가.

0: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용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 재용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용자 비용도 없습니다.
0: 주택 용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용자, 비즈니스 용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 용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2: 99세까지 팔팔하게.
3: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4: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0: 주니어
1: 케빈의
0: 도요 시네마.
1: 좋습니다. 아, 지금 제가 새롭게 시그널 한번 깔아봤어요.
0: 예.
1: 자,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또 이게 뭔가 지금 막 또 채널을 틀으신 분들도 궁금해하실 수 있으니까
0: 네.
1: 저희가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영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와, 근데 어, 지금 벌써 살짝 맛만 보여드렸는데 꼭 보고 싶어요. 와, 1화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0: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주 강렬합니다. 그러니까
1: 아, 그래요?
0: 어느 이제 여성 노인분이
1: 네.
0: 그 좀 거미같이 생긴 괴물한테 도망가다가 문 앞에서 잡혀서 끌려가면서 시작이 됩니다.
1: 그래요?
0: 그래서 그 문고리가 빠지는데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아까 말씀드린 주인공이 그 문고리를 잡으면서 시작되는.
1: 아, 그래요? 네.
0: 그 시작은 아주 강렬합니다. 그래서
1: 와.
0: 그 스타일을 딱 보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아, 이거 더피 형제 약간 괴물 같다.
1: 아,
0: 그 분위기 그래요? 자체가 연출이 또 기묘한 이야기 같다라는 생각을 바로 또 할 수가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네. 근데 사실은 네. 더 기묘한 이야기에 나오는 배경은
0: 네.
1: 학교하고 또 인물들이 약간 젊은 청소년들이잖아요.
0: 네. 네.
1: 근데 여기는
0: 네.
1: 약간 시니어분들이고
0: 그렇죠.
1: 타운 네. 자체도 실버타운이란 말이죠.
0: 그렇죠.
1: 와, 네. 느낌이 네. 안 틀리네요.
0: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드려왔듯이 실버타운 하면 평온해야 되는데
1: 그렇죠.
0: 그렇지 않은 거고 그런 공간에서 막 설명할 수 없는 막 뭐 공포가 시작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게 다가오는 거죠.
1: 사실 네. 지금까지 제가 본 뭐 좀비 같은
0: 네네.
1: 뭐 약간 호러물이나
0: 네네.
1: 그다음에 무서운 그런 좀 약간
0: 네.
1: 호러물이나
0: 네네.
1: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나이 네. 드신 분들은 사실 네. 잠깐 지나가는 단역이었지
0: 네, 그렇죠.
1: 이분들이 주인공은 아니었단 말이죠.
0: 그러니까 금방 소비되는
1: 네, 그리고 네. 또 하나 재밌는 건
0: 네.
1: 어떻게 보면 실버타운이라는 또 게이트까지 있다 그랬으니까
0: 그렇죠. 네.
1: 그런 폐쇄적인 공간에서 벌어진 일들이라
0: 네.
1: 굉장히 긴장감이나 이런 좀 뭔가
0: 그렇죠.
1: 몰입감이 높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굉장히 사실 뭐 안전해야 되죠. 게이트까지 있고
1: 그러니까요.
0: 그 실버타운이라고 하면 안전이 제일이어야 되는데
1: 네.
0: 사실 그러니까 전체 분위기를 답답하고 불안하게 만드니까
1: 네네.
0: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몰입해서 보게 하는데 근데 이 작품이 사실은 이렇게 누가 범인인가 이렇게 찾는 작품은 아닙니다.
1: 네네네.
0: 이게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사실 이 공동체는 과연 무엇을 숨기고 있을까?
1: 네네.
0: 그런 거를 찾아내는 시리즈입니다.
1: 아, 네. 사실 제가요 네. 지금도 밤에 혼자서 멀리 못 가요.
0: 네네.
1: 그리고 이제 네. 밤에 혼자서
0: 네네.
1: 호러물 같은 거 보려고 하다가도요.
0: 네네네.
1: 어 갑자기 보고 싶지 않아 지금
0: 네.
1: 꿈에 나타나고.
0: 네네.
1: 약간 제가 새 가슴이거든요. 많이 무섭나요?
0: 저는 이상하게 영화는 무섭지 않더라고요. 네, 영화는 그 무서운 게 없어가지고
1: 그러니까
0: 다 봅니다.
1: 그게 우리
0: 네.
1: 시네마 가이드님 입장에서 얘기하지 마시고 일반인이 느끼기에 네. 무섭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0: 아 이게 그러니까 점프 스케어라고 하는데. 깜짝 놀라게 하는
1: 네네네.
0: 그런 공포는 없습니다.
1: 아,
0: 그러니까
1: 그래요?
0: 이 무서운 거 난이도로 하면은 1부터 10까지 있다면 거의 2, 3, 5도 안 됩니다.
1: 아, 근데 은은하게 공포감을 계속 조성한다.
0: 네,
1: 네. 아, 이런 느낌이시구나.
0: 네네.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게 이 공간은 좀 정상적이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을 내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그 디제이님처럼 무서운 거 못 보시는 분도 볼 정도 되는.
1: 아.
0: 예. 그러니까 괴물이 나온다 걱정 없이.
1: 근데 이야기 자체가 이제 무서워진다 이런 거죠 이게.
0: 그렇죠. 네, 뭐 사실 뒤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괴물보다 더 무서운 거 있지 않습니까? 시간.
1: 그렇죠, 시간.
0: 네, 그런 얘기입니다. 예.
1: 혹시 저는 예. 그러면 일단은 이제 중간에 뭐 줄거리 얘기해드리면 안 되니까.
0: 네네.
1: 우리 그 평단의 반응은 어떤지 좀 궁금해요.
0: 그 우리가 몇 번 얘기했지만 그 로튼 토마토
1: 네네.
0: 신선도가
1: 예,
0: 신선도가 95%를 기록했습니다.
1: 어 그래요.
0: 네네네.
1: 또 비포다 훨씬 높네요.
0: 그렇죠.
1: 와,
0: 네.
1: 그래요.
0: 네.
1: 그러면 사실은 미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요즘에 아주 각광받는
0: 네네.
1: 이제 평가 기관이잖아요. 노른 토마토.
0: 맞습니다. 네.
1: 와, 근데 95%면 굉장히 높은
0: 그렇죠.
1: 어떻게 보면 그 평가를 준 건데.
0: 그렇죠. 그러니까 SF 호러 장르물을 이렇게 높게 주지 않는데
1: 와,
0: 그만큼
1: 그래요?
0: 연출이나
1: 네네.
0: 그런 뭐 것들을 굉장히 좋게 본 거죠.
1: 와, 예.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진짜.
0: 네네네.
1: 점점 보고 싶어집니다.
0: 네.
1: 와. 그리고 이 작품 촬영지가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뉴멕시코라고
0: 네. 그렇죠.
1: 들었어요.
0: 네.
1: 정확하게 뉴멕시코 어디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0: 엘버커키라는 동네고요. 그리고
1: 아.
0: 또 산타페에서 촬영이 됐다고 합니다.
1: 산타페하고 네. 엘버커키. 네. 와.
0: 그러니까 큰 그 광활한 사막에서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조성된 실버타운의 네네. 모습을 굉장히 독특하게 만들었거든요.
1: 사실 네. 저도 뭐 라스베가스 가거나 지방 출장을 갈 때 가보면 네. 네. 사막이 굉장히 더워요.
0: 그렇죠.
1: 네. 근데 이게 TV에서 보는 분들은 네. 좀 다른 이색적이니까 특히 네. 한국에 계신 분들은 사막을 전혀 경험할 수
0: 그렇죠.
1: 없거든요.
0: 네네.
1: 되게 좋아 보여요. 뭔가 좀 이렇게 뭐라고 하나 좀 네. 가보고 싶다.
0: 네, 네,
1: 한
0: 네.
1: 시간만 있으면 네. 내가 여기 왜 와 있나 이럴 텐데. 아 근데 아니,
0: 저는 제가 다니는 그 어느 단체에서 이제 사막 캠프를 이렇게 가거든요.
1: 네, 네.
0: 근데 사막 캠프 가면 좋은 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뭐 퇴근 후에 아니면 주말에 친구들하고 모여서 뭐 술 한 잔이든 어떤 얘기를 뭐 커피를 마실 때 하는 얘기와
1: 네, 네.
0: 자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1: 그러니까요.
0: 하는 얘기는 다릅니다. 예,
1: 그렇죠.
0: 예. 그러니까 본심, 뭐 진심이 나오는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1: 네네.
0: 그러니까 사막 얘기 나오시니까 갑자기 이제 그 사막 캠핑이 생각나는데 뭐 이 근처에 사막이 많고
1: 네네.
0: 사막에도 캠핑장이 있습니다.
1: 아 그러니까요.
0: 한번 가족과 함께 가시면은. 예.
1: 근데 사막의 단점이 낮엔 엄청 덥고,
0: 그렇죠.
1: 밤엔 춥잖아요.
0: 춥죠.
1: 일교차가 심하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예. 예.
1: 그러니까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고,
0: 네네.
1: 그런 걱정이 들어요. 솔직하게는.
0: 네. 여름은 너무 덥고요. 겨울은 너무 춥습니다.
1: 네네.
0: 그러니까 봄, 가을에 가시는 게 좋고요. 하나 더 얘기하시면은 요 풀무늬 뭐죠? 풀무늬 그러니까
1: 보름달.
0: 보름달. 그러니까 그 달의 크기를 염려해서 가야 됩니다.
1: 아, 그렇죠.
0: 만약에
1: 그렇죠.
0: 보름달이 뜨는 순간,
1: 네네.
0: 사막에서 별을 볼 수가 없습니다.
1: 아,
0: 너무 밝아서.
1: 너무 밝아서.
0: 네, 그래서 초승달일 때 사막에 가면은
1: 네네.
0: 별이 쏟아집니다.
1: 아,
0: 옆으로 샜습니다 말이.
1: 아, 네. 괜찮습니다.
0: 네.
1: 뭐 보름에 한 번씩 오는 거기 때문에
0: 그렇죠.
1: 날짜 네. 맞춰서 가시면 되는 거니까.
0: 네네.
1: 근데 저는 왜 뉴멕시코 사막에서 찍었을지 좀 이해가 가는 게
0: 네.
1: 이게 낮과 밤이 존재하잖아요. 극명하게
0: 그쵸.
1: 사막이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그리고 네. 시니어분들이 삶과 죽음도 아주 극명하게 보여지는 시기이고
0: 그렇죠. 네.
1: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0: 네.
1: 젊은 사람에 대한 시간과
0: 그렇죠.
1: 시니어들의 시간이 또 틀리다.
0: 너무 다르죠.
1: 뭐 처음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0: 네.
1: 돈을 빼는 게 아니라 시간을 뺏었다.
0: 그렇죠.
1: 아 이게 네. 의미가 되는 게 되는
0: 그렇죠.
1: 것 같고 또
0: 네.
1: 배경을 이 뉴멕시코 사막으로 정한 이유도
0: 네.
1: 이런 여러 가지의 요소를 담기 위해서
0: 그렇죠.
1: 사막에 찍지 않았을까.
0: 맞습니다.
1: 맞습니까?
0: 예, 아, 좋은 지적이십니다.
1: 아, 예, 예. 안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0: 예, 1년 넘게 지금 또 이걸 진행하시니까
1: 네네.
0: 점점 시네마 가이드로.
1: 아,
0: 예, 예.
1: 시네마 가상자리.
0: 가상자리? 시네마 보조 어떠세요?
1: 아니, 시네마 아니 이제 가상자리라 그래서 가장자리 옆에 있는 가상에서 자리에 있는 그래서
0: 구석 시네마 구석탱이
1: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저기 시네마 민물 매운탕 같이
0: 더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1: 아니 그러니까 뭔가를 아는데
0: 네.
1: 그 이상은 갈 수 없는
0: 네.
1: 아이 계셔야죠
0: 네. 네.
1: 근데
0: 네.
1: 느낌에 그런 것 같아요
0: 네.
1: 아,
0: 네.
1: 이 장소 선정이라든지
0: 네.
1: 그 호러물 자체가 어떤 이미지를 줄 때
0: 네.
1: 아, 장소가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고요.
0: 네.
1: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걸 다 종합을 해보면
0: 네.
1: 결국 인간의 삶과
0: 네.
1: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주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0: 그렇죠. 결국
1: 뭐
0: 우리에게 그 남아있는 시간은 어떤 의미인가
1: 네네.
0: 그런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고요.
1: 네네.
0: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괴물보다 더 무서운 거는
1: 네.
0: 뭐 늙어간다는 사실,
1: 네네.
0: 뭐 시간이다 이렇게
1: 네.
0: 이런 생각을 만들게 하는 시리즈입니다.
1: 네. 네. 아니 뭐 지나간 얘기지만
0: 네.
1: 이제 김한선이
0: 네네.
1: 이제 나이 드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 가서
0: 네네, 네.
1: 요즘에 전술의 광이 무섭죠 그랬더니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랬잖아요. 네 눈이 더 무섭다고.
0: 아 옛날에 나왔던 거죠.
1: 그, 그, 왜냐하면 에,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있어요.
0: 네, 네.
1: 사실은 요즘에는요.
0: 네.
1: 이 외부가 무서운 게 사람이 무서워질 때가 있더라고요.
0: 아, 그럼요. 그럼요.
1: 그 내가 에. 그 사람과 편하고 좋은 관계가 돼야
0: 그렇죠,
1: 되는데
0: 그렇죠.
1: 결국은 지금은 사람이 제일 무섭고
0: 그렇죠.
1: 에. 만약에 밤에 어떤 사람이 오고 있다 그러면 이게 반가워야 되는데
0: 네.
1: 오지 마. 무서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0: 네,
1: 어떻게 보면 에. 점점 우리 삶이 각박해지는 것 같고
0: 그렇죠.
1: 안 좋은 것 같아요.
0: 네, 네.
1: 근데 그런 생각을 들게끔 또 이 영화가 또 이
0: 그렇죠.
1: 드라마가 좀 뭔가를 우리를 각성해주게 만들지 않을까
0: 그렇죠.
1: 싶어요.
0: 예.
1: 솔직하게 여기에 우리 지금 얘기 나누는 거에는 없지만
0: 네.
1: 이 더 실버타운을 보고 나서
0: 네.
1: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뭐가 좀 개인적으로 느껴지셨어요?
0: 그러니까 저는 사실 김유한 이야기 팬입니다. 제가 워낙 또 영상물을 좋아하지만
1: 아니, 예. 팬이 엄청 많아요, 진짜
0: 그렇죠.
1: 김유한 이야기 팬들이. 예.
0: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얘기도 너무 이렇게 막 호러에다가 공포물이고 뭐 미스테리고. 또 주인공이 너무 어린 애들이고
1: 네네.
0: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정도 나이 되는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예, 아무리 인기가 좋아도. 근데 하지만 이거는 저희 세대하고 비슷하고 네. 또 공감할 수 있는 네네. 나이대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기묘한 이야기를 뭐 볼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그거 보신 것보다 훨씬 이거 보는 게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1: 사실 예. 저도 점점 나이가 들다 보니까요. 네, 예. 빠른 액션물이나 네. 전개가 너무 급속도로 진행이 되면 외려 몰입감이 떨어져요.
0: 네네네. 네, 네.
1: 앞에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네, 네, 네, 네. 근데 젊은 친구들은 벌써 다 그걸 캐치하고 그렇죠. 그 후반부를 예상을 한단 말이죠. 우리는 네, 근데 네.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라고 막 네. 의심을 하고 네. 더 불편한 거예요. 이 네, 영화의 네. 몰입도가 떨어지니까. 근데 제가 보기 더 실버타운은 네. 오히려 그런 몰입감을 천천히 주면서 네. 우리 어르신들이나 네. 제 연배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익숙하지 않을까.
0: 네.
1: 예, 뭐 왜냐면 우리 예. 가이드님이 보시고 좋았다는 얘기.
0: 네.
1: 아 죄송해요.
0: 네.
1: 죄송해요. 네.
0: 늙어가고 있습니다. 늙고 뚱뚱해지고 있습니다. 병들고.
1: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이게 내 세대에 맞는 네. 나하고 결이 맞는 그런 그렇죠. 드라마나 영화를 찾게 그렇죠. 되는 것 같은데
0: 네. 네.
1: 요즘엔 그래서 액션 영화 이런 게 재미가 없고요.
0: 네. 네.
1: 오히려 인생 드라마나 네. 이런 게 더 그리고 외려 네. 무서운 것보다도 따뜻한. 네. 결론이 좀 이렇게 따뜻하게 맺어지는
0: 네.
1: 그런 게 더 재밌는 것 같고 생각이 네. 든다니.
0: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저도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넷플릭스 뭐 다섯 개 뭐 네. 시리즈 하면 사실 그 중에 하나는 김유한 얘기 무조건 들어갑니다.
1: 아,
0: 근데 제가 추천을 저희 친구들이나 네네. 저희 주변 사람들한테 추천을 하면 전 김유한 이야기 추천하지 않습니다.
1: 아.
0: 네, 그거는 이제 너무 좀 동떨어져 있는 얘기가 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네네. 정말 쉽게 아주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1: 그리고 제가 지난 주인가 우리 그 마이클,
0: 네네.
1: 마이클 잭슨의 일대기를 그린 네. 영화를 저희가 소개를 잠깐 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이걸 들으신 분이
0: 네네.
1: LA의 그 극장에 가서 보셨다는 거예요.
0: 네네.
1: 그 얘기를 듣고
0: 네네.
1: 개봉한지도 몰랐대요. 근데 네. 지나가는 말로 그때 얘기 듣고 가서 봤는데 재밌었어.
0: 네.
1: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0: 네.
1: 뭔가 제가 이 코드를 진행하길 잘했다 생각이 들고
0: 네.
1: 굉장히 좀 응원을 받은 거예요.
0: 네.
1: 그래서
0: 네.
1: 저희들이 원하는 건 뭐 이렇게 한 시간 떠들어서 네. 시간을 때우기가 아니라
0: 네.
1: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좀 네. 어떻게 여가 생활을 좀 즐겁고
0: 네, 네.
1: 또 야외에 가서 뭐 극장도 한번 구경해 보시고
0: 네.
1: 또 넷플릭스 같은 거 보시면서
0: 네.
1: 뭔가 좀 이렇게 기분 전환도 하시고
0: 네,
1: 이런
0: 네.
1: 의미에서 저희가 소개를 하는 거니까
0: 그렇죠.
1: 좀 네. 그냥 보고 흘려 지내서 그냥 없애지 마시고
0: 네.
1: 꼭 한번 찾아서 보시고
0: 네.
1: 극장도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그렇다고 네. 저희가 뭐 CGV나 넷플릭스에서 일부도 주지 않습니다.
0: 주문 받겠죠 우리가.
1: 받아서 환원을 해야죠, 우리 또.
0: 그렇죠.
1: 멋있게 예. 환원을 할 수 있게끔.
0: 네네.
1: 만약에 관계자분들이 들으시면
0: 네네.
1: 정기 구독권 저희가 보내드릴 의향도 있고
0: 그...
1: 뭐 극장 티켓도 제가 다.
0: 우리 그 얘기도 1년 넘게 한 것 같은데.
1: 근데 이제 시작입니다.
0: 그건 아예 녹음을 해서 틀까 봐요. 이제.
1: 그래야겠습니다. 언제 한번 가서 우리가 니들 홍보하고 있다 한번 제가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하여튼 매달 이렇게 좋은 소재의 영화나 또 드라마 소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0: 네네.
1: 제가 기대가 됩니다.
0: 좋습니다.
1: 다음 달에도 좋은 영화 이야기 부탁드리겠고요.
0: 네, 잘 골라서 오겠습니다.
1: 네, 오늘 이번 주도 이렇게 주말에
0: 네.
1: 바쁜 시간에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0: 네.
1: 한 가지 우리 요 지금 얘기들이
0: 네.
1: 웨디오솔 홈페이지에
0: 네.
1: 게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얘기를 조금 더 글로 읽어보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또 다른 예전 얘기를 찾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웨디오솔 홈페이지에서 영화 이야기나 또 우리 이준하 가이드님의 성함을 입력하시거나 또 이 영화 제목 이야기를 클릭하시거나 검색하시면 네. 주된 내용을 보실 수가 있다.
0: 네, 맞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1: 네, 아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0: 네.
1: 다음 달에도 밝은 얼굴로 뵙겠습니다.
0: 네, 다음 달 뵙겠습니다.
1: 마지막으로 또 선곡해 주신 곡이 하나 있잖아요. 요거
0: 네.
1: 한번 들어볼까 해요.
0: 네, 네.
1: 어떤 곡이죠?
0: 그 너무 유명하죠. 대국화의 그것만이 내 세상.
1: 아, 명곡이죠.
0: 네.
1: 요 곡 들으면서 우리 이준학 시네마 가이드님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0: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1: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0: 품격 있는 가정에 대한 선물
1: 우메캔
2: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0: 감사한다면
1: 사랑한다면
0: 역시 우메캔
1: 저도 우메캔을 받고 응? 싶어요.
2: 888-941-3311 우메캔
3: 라디오 서울과 홈쇼핑 월드가 함께하는 서른도 콘서트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펼쳐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팡 매장은 비치와 멜번에서 티켓 구매 가능합니다. VIP 티켓은 가수 서른도와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서른도 공연 티켓 구매도 홈쇼핑 월드!
4: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함께 차차차
5: 여러분께서는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2부를 듣고 계십니다. 벌써 종호가 가까워지고 있네요. 오늘 LA의 5월 햇살처럼 따뜻했던 우리 영화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어떤 분은 추억 속 영화 한 편이 떠오르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오래전 영화를 함께 보던 사람이 생각나실 수도 있겠죠. 생각해보면 영화는 우리와 참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든 시간이 지나도 다시 살아가고 또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쁜 한 주를 지나 잠시 숨 고르듯 맞이하는 토요일 오전,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애청자분들 마음에도 작은 영화의 한 장면처럼 편안하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오후에 시간이 되신다면 좋아하는 영화 한 편 다시 꺼내보셔도 좋고요. 가족들과 맛있는 점심 드시면서 느긋한 영화 이야기 한번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오늘 애청자분들 본인에게도 조금은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LA의 포근한 토요일 정오 직전, 저는 DJ 케빈 킴이었습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조용히 인사드릴까 합니다. 우리 토요일이 좋아 가족분들 오늘 하루가 영화의 엔딩 장면처럼 오래도록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Kevin의 토요일이 좋아 2부 마지막 곡입니다. 해바라기가 들려드립니다. 제목은 사랑으로. 저는 다음 주에 인사드릴게요.

0: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4: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5: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4: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5: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4: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6: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7: 엄마 집밥이 최고지.
6: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7: 엄마가 해준 응대구조림에
6: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7: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8: 밥 한 그릇 더요.
9: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8: 웨스턴 도마 칼국수.
9: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자.
8: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9: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10: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11: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0: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2: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0: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13: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4: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1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주말만큼은 마음도 조금은 가볍게, 그리고 발걸음도 조금은 천천히, 그래도 괜찮겠죠? 훈이와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현훈입니다. 오늘도 좋은 음악과 신나고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주말 가져볼게요.

0: 힐링되는 좋은 주말. 오늘 또 힐링의 여신 우리 김원정 호스트님 모시고 아주 건강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주말은 정말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아침에 눈 뜨면 월요일이었는데 네. 눈 뜨면 주말이에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1: 시간이 너무 빨라요.
0: 아니 왜 나이가 들수록 제가 물론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들으신 분들께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는 말이 진짜인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30대에는 30km
0: 아, 시간이?
1: 40대에는 40km로 달리고 50대 50km 60대는 60km
0: 몇 킬로신가요?
1: 근데
0: 네, 한 20킬로 되시죠? 네.
1: 근데 이게 그 살수록 맞는 네. 얘기인 것 같아요. 너무 빨리 가고
0: 그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20킬로 30킬로 써먹어야겠다.
1: 예전에 작가분이 오프닝으로 써준 말이 그 이제 제가 30대 때 그 얘기를 방송을 진행하면서 네. 한국에 있을 때 이제 했었는데 네, 네. 그때는 그냥 이렇게 써주니까 읽었었는데
0: 그쵸, 와닿지 않았죠.
1: 그 말이 요즘 가끔 생각이 나요.
0: 아니 뭐 비슷하잖아요. 네. 지금 아유. 30대 뭐
1: 그래도 네. 그렇게 빈말이라도 네. 그런 말로 또 아니, 근데 정신적인 건강을
0: 제가 이거는 여담인데요. 얼마 네. 전에 지인이랑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제가 식당을 갔는데 식당에서 네. TV 가끔 틀어준다 있잖아요. 식당을 먹던데 우리 김원정 선생님이 나오는 그 홈쇼핑이 딱 보이는 거예요.
1: 헬스코리아.
0: 네, 헬스코리아 딱 나오는 거예요. 시다다 그 지인께서 보면서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뭘 보라, 제 반대쪽에 안 보여서 뭘 보라 이렇게 돌려봤더니 헬스코리아 그 방송을 가만히 보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마사지 체어 나왔는데. 네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형님, 체어 보시는 거예요? 저 호스님 보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물어봤다니까? 진짜로. 너무 밥 먹다가 쿨터리 보길래. 그랬더니, 어? 아니, 아니, 아니, 형, 솔직히 해봐요. 어떤 거 보시는 거예요? 했더니, 아니, 아, 둘 다 좋은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형 그거 알아요? 뭐 나 저분이랑 좀 전에 녹음하고 왔다? 방송하고 왔다? 했더니 네. 뭔 소리 하는 거야? 나 저분이랑 잘 알아요? 했더니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 나 저 심지어 나 마사지 다 있어? 했더니 뻥치지 말라고. 야, 안 믿어.
1: 디바였구나.
0: 디바였어. 아, 이분이 네. 내가 우리 김원정 선생님도 잘 안다? 디바 있다? 둘 다 안 믿어.
1: 헬스코리아를 잘 안다는 얘긴데. 아, 진짜. 세상에.
0: 야, 웃기지 마 이러는데 오랜만에 보면. 네. 근데 그분이 정말 TV를 코타하게 보는 건데 너무 웃겨가지고
1: 디바에 반하셨나 보다 또. 아, 뭐 디바에, 센스 있게 또
0: 디바에 반한 건지
1: 둘 다라고 얘기해 주신 건 너무 고맙네요.
0: 네, 어느 쪽이 진실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던 분이 계신데 네. 그분이 제 기억에 정확하게 나이는 모르겠다. 50대 뭐 초중 됐을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랑도 이제 한 거의 10살은 아닌데 몇 살 차이 나는 좀
1: 보면은 선생님 나이가 그렇구나.
0: 아, 네. 아니, 근데 보면은 그분이 완전 할아버지 같은 약간 그런 얼굴 있죠. 머리 허옇고 막. 그러니까 사실은 50대 초중밖에 안 되는데도
1: 요즘은
0: 안 그러잖아요. 요새 안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형은 그나마 제가 형이니까 형 그럼 남들이 그냥 아 형 나이 많아 형인가 보다 하다가 가는데 이 형들의 주변 친구들은 그렇게 또 안 생겼거든요.
1: 관리하신 분과 안 하신
0: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야 진짜로.
1: 진짜요.
0: 근데 머리 하얗고 몸이 꾸부정거리잖아요. 진짜 이렇게 말하면 죄송합니다만 너무 할아버지 같아.
1: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0: 이러고 다니니까.
1: 근데 그 자세도 네.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마사지가 왜 중요하냐면 마사지를 자꾸 받고 이렇게 그러면 자세부터가
0: 교정이 좀 맞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간단하게 이게 구부정하게 이게 어깨가 말려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0: 그렇죠, 말려 들어가자 앞으로.
1: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나이 들수록 키도 작아진다고 하는데 그것도 관리하기 나름입니다. 매일 마사지 체어에서 스트레칭하고 펴주고
0: 그러네요.
1: 마사지로 풀어주면은 그리고 이제
0: 숨을 일찍이 나올 수도 있어.
1: 거북목도. 거북목도 쫙쫙 펴주면서 근데 디바는 이제 저희 H솔루션 네. 헬스코리아 마사지 체어 중에 이제 최고죠. 네.
0: 제가 안 그래도
1: 최고를 좋아하는 우리.
0: 저는 제가 그 디바를 갖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형님한테 제가 살짝 세일즈를 했어요.
1: 네.
0: 형 여기 이런 데가
1: 헬스코리아 직원이세요?
0: 그러니까 가서 근데 저 안 믿으니까 제가 네. 우리 김원정 선생님도 안다 그러고 저것도 이때도 안 믿으니까 가셔라 가셔서 체험을 해보시고 근데 형님이 마사지를 잘 안 받는 사람이니까 처음부터 저거 보지 말고 그라비티라고 있다.
1: 네, 네.
0: 그거를 먼저 가서 체험을 해봐라.
1: 맞아요.
0: 그들이 왜 뭐가 달라? 그래서 이제 설명했는데 그분도 웃긴 게 제가 막 저는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알잖아요. 그리고 제가 사서 쓰니까 아는데 네. 이거를 막 얘기 제가 항상 듣는 얘기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말을 참 잘해서 어릴 때부터 너는 변호 지금도 누구 만나면 변호사세요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네. 두 번째는 사기꾼이세요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1: 극과 극이네요.
0: 후자를 더 많이 들어요. 입만 열면 사기라고. 그래서 제가 그 형한테 얘기했더니 넌 역시 입만 열면 사기구나. 그러니까 제가 다 지어내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형 진짜 가봐.
1: 디바에 대해서.
0: 그래서 진짜 가보라고. 근데 뭐 설명해봤자 몰라. 그냥 형 가서 체험해봐.
1: 맞아 맞아.
0: 나 이거 샀거든. 형 가서 그래비티 한번 해봐. 라고 했는데 솔직히 그 다음에 연락이
1: 안 돼서 집으로 초대를 하지 그러셨어.
0: 아, 그 정도 친하진 않아요. 집에 그 정도 친분 있진 않아요. 아니 우리 집에 제 집입니까? 저희 와이프도 있고 아이 있는데 그런 안정적인 집에 이런
1: 아니 디바하고 친구분들도 많이
0: 이런 인간을 우리 집에 보낼 순 없어. 아니 그런 분들 있죠.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인데 이분은 그 정도로 친밀하진 않아요.
1: 그래서 또 그리고 가보시라고. 처음 그 마사지 체어를 네. 그 선택하시는 분들이나 네. 마사지에 대해서 그냥 신뢰도가 좀 이렇게 낮으신 분들 그러니까
0: 안 써보신 분들,
1: 안 써보신 네네. 분들 그리고 마사지 안 받아도 살아 막 이러면서 또 뭐 받는 거랑 뭐가 틀려 그거는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0: 맞아요.
1: 거예요.
0: 맞아요, 진짜 그래요.
1: 모르는 그냥 그런 분들 관리가 잘 돼서 또래에 비해 본인이 얼마나 지금
0: 도태되고 있는지 몰라요.
1: 그렇죠. 그리고 신체 나이가 얼마나 신체 나이가, 차이가 나는지를
0: 진짜로
1: 이게 체감을 못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한번 이렇게 눈이 뜨이시거나 네. 아시고 나면은 아 내가 왜 이제서야 알았을까 하는 이제 후회를 먼저 시작하시는데
0: 맞아요.
1: 그라비티가 정말 그런 분들께는 딱이죠.
0: 딱이죠.
1: 처음에 그래서 그 체험을 해보시면은 알죠.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0: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진짜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마사지라는 거는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어디 여행 갔을 때 와이프나 여자친구를 한 번 정도 받는 거라고 그렇게밖에는 못 받으신 분이니까 이게 설명이 안 돼. 근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별로 우리 사장님, 은 대표님이 안 좋아하실 것 같은 얘기인데 저한테 가격을 물어봤거든요.
1: 네네.
0: 네가 샀다면 좀 얼마냐? 근데 저는 48개월 무기와 가격을 알잖아요.
1: 네.
0: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또 사기라고 할 것 같아서 네. 얘기 안 했어요. 가격은 나 몰라. 기억 안 나. 가서 물어봐. 그냥 그랬어요.
1: 그렇죠. 받아보고 나서.
0: 왜냐면 제가 솔직히 그라비티 가격 너무 저렴하거든요. 저렴하다는 게 남들이 오해할 줄 모르는데 이 정도의 훌륭한 그런 퀄리티의 360을 내가 집에서 우리 전 가족이 언제나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이 가격이라는 거는 안 해보신 분들은 웃기지 마 이럴 수가 있거든요.
1: 안 받아보신
0: 렌트야?
1: 분들.
0: 이런 분도 있고 정수기 렌트, 렌트냐? 이런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1: 아니면 안 받아보신 상태에서 가격만 들으면 아 이게 마사지의 질은 떨어지나 보다.
0: 아, 그렇지.
1: 기능 성능이
0: 그렇지, 그렇지.
1: 아유,
0: 그 정도 감식업 땐가 보다.
1: 가격을 들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0: 근데요 이거 48개월 무이자는요 정말 말이 안 돼요.
1: 맞아요.
0: 이 가격으로는 어디 식사 한 끼도 안 되는 값인데 이걸로 여러분 48개월 금방 가거든요. 솔직히 미국은 다 페이먼트 라이프잖아요. 저희가
1: 그럼요.
0: 크레딧 카드며 자동차며 집이며 다 우리는 할부 뭐 그냥 페이먼 하다 보면
1: 월급이 들어오면 그냥 그날로 다 그냥 거쳐갔다.
0: 맞아요. 그냥
1: 거쳐갔다 하는 게 미국 허브. 생활이라고 이민 생활이라고 얘기하시죠.
0: 내 거라는 거 확인차 한번 툭 찍고 가는 걸 뿐이지 슈슈슈 나가는 페이먼트인데 48개월 금방 가거든요.
1: 그러니까 묻혀서 나갔다고.
0: 그럴 것 같아요.
1: 묻어나가서
0: 큰 금액도 아니니까
1: 언제 끝났는지도 모르게 네.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0: 그거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그게?
1: 너무 그렇죠. 맞아요.
0: 기분 나쁜 건 있어요. 정수기 이런 거 저희는 했을 때 지금은 저희 정수기를 안 쓰고 아예 인스톨을 해버렸는데 어느 순간 연락이 딱 와요. 끝나셨다고. 그러면 우리를 끝난 줄 몰랐는데 끝났어요. 그래서 리턴을 하셔야 된대. 그럼 뭔가 새로운
1: 연장
0: 리턴하실래요? 연장하실래요? 뭐 새 걸로 바꾸. 그럼 이제 그분들은 또 이제 영업을 하셔야 되니까 네. 새로운 기계 뭐가 바뀌었는데 이게 더 좋아요. 그러면 또 하면 가격 또 돈 비싸지고 또 사람 와서 또 꾸짝꾸짝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소비자들 굉장히 귀찮은 거거든요. 뭐 좋은 게 생길지 언정.
1: 중간에 뭐 한 대라도 또 끊기면 이제 가져가시는 거.
0: 그렇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 이 가격 하시면 그냥 끝나면 내 거잖아요. 이거는.
1: 맞아요.
0: 이게 48개월 하셨고 제가 봤을 때 저는 지금 한 3년, 4년째 쓰고 있지만 그전 것도 한 3년 썼고 보통 좋은 제품은 5년, 10년은 그냥 쓴다는 얘기죠. 그러면 48개월을
1: 그럼 드셔 6년째
0: 그러니까 6년 쓰시잖아요. 있고. 저도 제가 봐서 못해도 6년, 10년 쓸걸요. 지금 디바 그 정도의 투자 가치가 있는 것들을 진짜 48개월을 무이자로 하신다는 거는요 진짜 이건
1: 돈 뭐, 버는 거예요.
0: 소비자 입장 논하는 거예요. 논하는 거 진짜 맞아요. 와, 근데 이걸 아직까지 해주시니까 저는 방송할 때부터 불안해요. 제가 말씀드렸다가 그 가격이 이제 바뀌었습니다라고 할지 모를까봐. 왜냐면
1: 저도 그
0: 언제 바뀔지 모를
1: 때마다 회의 때마다 네. 불안해요.
0: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1: 지금
0: 것 같아.
1: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정말 그라비티는 그 정도,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야무지게 여러분의 몸을 풀어줍니다.
0: 그렇죠.
1: 그런 마사지 체어가 그 일반 보통 이제 마사지 체어에 조금 관심 있는 분들도. 다른 뭐 브랜드나 모델들 네. 받아보시고 나서 네.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되는 거 아주 그 최고는
0: 최고.
1: 아니더라도 네. 그런 분들이 한 7-8천불대에서 만나는 그런 성능 다 갖추고 있다고 해요. 거기에 디자인은 더 훌륭하고
0: 디자인 훨씬 좋죠.
1: 풀 워런티 3년 들어가고 그리고 AS가 바로 연결되는 그렇죠. 하이스코리아이기 때문에 이제 선택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마사이 치과 처음 선택하시는 분들은 특히 하이스코리아를 선택하시는 이 이유들이거든요. 네. 무엇보다도 망설이시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가격이에요.
0: 아무래도.
1: 근데 네. 3,999불. 와. 3,999불에 한 달 무이자 할부 금액이 네. 83불 플러스 택스. 그러니까 후니님이 그렇게 이제 막
0: 말도 안 되는 거.
1: 진짜 목에 핏대까지 세우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0: 아니 일주일에 83불도 아니고 한 달에 83불 플러스 택스예요. 무이자 하시면.
1: 이거 외식도 못해요.
0: 외식이 뭐예요. 커피 마시면 끝이에요.
1: 맞아요. 식구들. 그래서 이게 한 사람만의 건강을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관리라는 게 아니라 다. 가족 모두. 그래. 가족이
0: 24시간
1: 3명 4명이 됐든 5명이 됐든 넘어가든 거기다 친구들도 와서 해요 또 네, 와서 주인들이 그러면서도 쭉 가는 마사지 체어가 그라비티 정말 훌륭합니다.
0: 저는 정말 가격에 대해서 또 서비스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로 저는 놀랄 놀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제 돈 제 구매를 했고 그리고 제가 서비스를 제가 받아본 소비자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미국 분들 다 아실 미국 사시면 다 아실 거예요. 뭔가 주문을 했을 때 일단 그래 가격도 좋고 해서 샀어. 근데 배송을 때 한번 스트레스 받아요. 그렇죠. 날짜 조정 안 됩니다. 자기가 주는 시간 뭐 야 토요일 날 갈게. 나 토요일 없는데. 아 몰라 갈 거야. 몇 시에 와요? 9시부터 5시 사이. 이러면 하루 종일 우리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1: 그쵸.
0: 그리고 와서 앞에 뚝 던져놓고 가.
1: 문 앞에.
0: 어 막 그러면 막 박스 우리가 뜯어서 막.
1: 2층에 계신 고치고. 분은 1층에
0: 어, 그래 맞아요. 얻을... 진짜 그런 경우도 있고.
1: 왜냐면 이게 배송 업체에 맡기게 되면 네,
0: 제3업체에 맡기면
1: 그걸 또 2층까지 올려서 이제
0: 또 추가 비용.
1: 추가 비용도 있고 네.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게 또
0: 추가 비용 맞아요.
1: 미국은 또 그런 게 까다롭잖아요.
0: 생각해요.
1: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반품하신 분도 있대요. 그거 어느 정도 같아요. 자기가
0: 어르신들은...
1: 페이를 해야 되는데도 그 페널티가 있는데도 너무 화가 나가지고
0: 그렇죠. 정말 화나요.
1: 그 얘기하신 것처럼 원하는 시간에도 아닌데 그냥 1층에다 띡 던져놓고 가서 그냥 가져가라 그랬대요. 와. 지불하겠다고 페널티 그거
0: 멋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진짜.
1: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헬스코리아로 오신 거죠.
0: 그러면 그분은 굉장히 소재로. 얼마나 기분 좋으셨을까 그죠?
1: 그렇죠.
0: 그래 이게 서비스지
1: 그런 분들이 이제 막 리뷰 올려주시고
0: 그렇죠 그렇죠.
1: 난리 나죠 저는.
0: 근데 저도 써봤지만 정말로 그냥 아무나 오시 막 동네 분들이 오시는 게 아니라 정말 회사로 오고 딱 바뀐 셔츠 입으신 직원분들이 딱 오셔갖고 친절하게 착착착착 해주시고 3년 풀런티가 된다니까 저는 말씀드렸던 하루에 두세 번씩 쓰잖아요. 제 몸에 두세 번씩 쓰면 얘가 무리가 갈 거란 말이죠. 근데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잘못되면 연락하면 알아서 해주시겠지.
1: 그쵸.
0: 이런 AS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그라비티를 시작을 3,999에 놀라운 가격에 구매하시는 분들 너무 좋겠지만 또 어떤 분들 야 그래도 내가 없어도 없이 살던 거를 4,000불 또는 한 달에 뭐 84불 프로텍스를 내야 돼라고 고민하실 수도 있지만 그 결정에 여러분의 정말 많은 게 바뀔 거예요. 진짜로
1: 제가 살아오면서 그렇더라고요. 가장 이제 뭐 저도 아직 이제 뭐 그렇게 제가 생각하기엔 많이 살았다고 생각해요.
0: 무슨 말씀을?
1: 앞으로 살아야 될 네네. 요즘은 건강 관리하기 나름이잖아요.
0: 그 중이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중이들도 중이병이라고 하잖아요.
1: 아니 제 아들도 지금 네. 고등학교 올라가는 애가 네. In My Life를 맨날 얘기하면서 내
0: 아,
1: 생에서 이게 처음이라는 둥 막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근데 야. 이제 또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은 네. 제가 얘기하는 게 아유 저 어린 게 이렇게 얘기하실 그쵸, 수도 있지만 그쵸. 저도 네. 이제 50대 중반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제 후회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 그게 가장 큰 후회인 것 같아요. 뭔가 망설이다 안 한 거. 차라리 하고 후회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결혼 안 한 그 애들
0: 할래,
1: 이제 할까 말까 막 이런 거 얘기할 때 네. 그래도 하고 이혼을 하더라도 하고 후회하는
0: 맞아요.
1: 게 낫다.
0: 해보고.
1: 그 삶은 알아봐야 될 거 아니냐.
0: 그렇지. 맞아요.
1: 애도 나보는 게 낫다. 맞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네. 하는데 우스갯소리로 이제 비유를 좀 이렇게 했지만 마사지 치워도 아니 아예 관심이 없고 난 없어도 네. 된다 하시는 분은 아니고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망설이시는 분들 이게 정말 좋을까? 이런 분들이라면 한 달에 83불 플러스 택스예요. 해보세요.
0: 아, 근데 진짜 해보세요. 진짜 해보세요.
1: 그 후회 없어요. 그리고 일단 체험을 해보시고 하실 수가 있잖아요.
0: 아, 그렇죠. 체험을 해보시면 되죠.
1: 어떤지 만나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
0: 맞아요.
1: 헬스코리아 매장에 가보세요. 그러니까 갈까 말까 가서 받으면 무조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이러면서 망설이시는 분들 많거든요.
0: 네네.
1: 저희 푸시도 안 하고요. 또 이제 소심하신 분들이 또 경우가 너무 바르신 분들이
0: 그런 분들 있죠.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1: 네, 한국인들이 네.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지 말고 가서 해보세요. 그냥 뭐 받아보시고 나가셔도 저희는 당연히 그런 네. 뭐라 오히려 다른 데도 갔다 오시라고 저희는 얘기해요. 저희 매장이 처음이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만큼 부담이 없으니까 받아보고 나서 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에요. 건강이 없으면 모든 건 다 무너집니다.
0: 그렇죠.
1: 가족도 지킬 수 없고 사랑하는 사람도 지킬 수 없고 내 자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해서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 네. 그 건강의 소중함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마사지의 중요성, 마사지 체어를 아, 좀 해볼까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 이상 망설이는 시간 갖지 마시고 네. 그냥 하세요.
0: 근데 되게 좋은 말씀하셨던 게 체험이라는 게 또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체험 공간이 있잖아요. 네. 옷을 사더라도 저희가 단돈 10불짜리, 20불짜리, 50불짜리, 100불짜리 옷을 사더라도 저희가 솔직히 예전에야 캐탈로그 보고 살까만 고민한 적도 있어요. 근데 요새 웬만큼 좋은 거라 옷을 가서 입어보잖아요. 입어보는 것도 누가 뭐라 아무도 안 하거든요.
1: 네네.
0: 입어보고 나한테 어울리고 내가 마음에 들어야 사는 건데 마사지 체어 같은 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솔직히 방송 듣고 사신 분도 있어요. 그래도 후회 안 하실 거예요. 근데 가까운 데 있으면 가서 직접 체험을 해보시고 내가 옷 입으러 간다는 마음으로 편하게 가서 한번 체험을 해보시면 왜 체험을 하라고 하는지가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또 체형마다 다르고 또 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1: 맞아요.
0: 어떤 분들은 그래비티가 너무 맞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래비티 좋은데 나 디바 한번 해볼까? 난 디바가 너무 좋은데 또는 디바 하셨던 분이 그래비티 해보시고 나 이게 더 좋은데 네. 그거는 본인의 또 체형과 모든 게 다르니까
1: 그러니까 헬스코리아의 또 매력이라고 또 얘기하시는 것 중에
0: 몇 가지가 있으시죠?
1: 저 7가지 모델
0: 그러니까
1: 있습니다.
0: 이게
1: 그러니까 한 그 브랜드 네. 한 매장에서 7가지 다 달라요 매력이.
0: 그쵸.
1: 지금 두 가지 얘기하셔 좀 대표적이죠
0: 네.
1: 저희가
0: 네, 네, 네.
1: 처음 이제 선택하시는 대중적인 모델이 그라비티,
0: 그라비티?
1: 최고 원하시면 디바,
0: 디바.
1: 이제 그 사이에 있는 그 둘의 장점을
0: 네. 모아놓은
1: 게 네. 그라비티 터보.
0: 아 맞다 그라비티 터보가 있구나.
1: 카이로스에는 이제 네. 그라비티보다 조금 컴팩트하면서 네. 사이즈가 작으면서 그래도 아기자기하게 강하게 들어오는 맛이고
0: 네,
1: K 마사지 체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0: 네.
1: 7가지 모델이 다 매력이 달라요. 그럼 이제 본인의 체형도 다르고 또 원하시는 손맛이 달라요.
0: 그렇죠, 그렇죠.
1: 두툼한 손으로 강하게 밀고 들어오는 그런 지압을 원하시는 분이 있고,
0: 네.
1: 그냥 아기자기하게 그냥 이런 작은 주먹 네. 그리고 손주가 이렇게 막 눌러주는 것
0: 네,
1: 같은
0: 네, 네, 네.
1: 그런 손맛을 원하시는 분도 있고 다 다르니까
0: 그렇죠.
1: 받아보시고 나서 선택할 수 있다는 거. 내 입맛에 맞게, 그러니까 내 그 몸 상태나 뭐 여러 가지
0: 그렇죠.
1: 그걸 받아보면은 알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한 가지 모델만 받으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0: 그렇죠. 한번 방문하셨을 때
1: 7가지 다 받아보셔도 돼요.
0: 옮겨오시면서 받으시면
1: 네네.
0: 되죠.
1: 그러니까 그 눈치도 전혀 보실 필요 없고 그러고 나서 선택을 하실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헬스코리아가 마사지 체어를 선택하기에는 최고의 장소다라고 얘기하십니다.
0: 근데 지금 이것도 좀 여쭤보기가 죄송하고 제가 조심스러운 건데 혹시 이지바이크 선물을 아직 주시나요?
1: 이지바이크.
0: 어떻게 5월까지 주시 5월달까지 마지막 지금 5월 마지막 주말인데
1: 네.
0: 주시나요? 나 이거 너무 아깝다 여쭤보고 싶었는데 드려요. 주세요?
1: 드리고 저희
0: 주말까지는
1: 네. 31일이죠 이제
0: 네.
1: 5월까지는 행사 저희 가정에
0: 응모권 행사
1: 응모권 행사하면서 10일이에요
0: 네,
1: 10일날
0: 6월
1: 추첨을 10일. 해서 여러분들께 네. 연락을 드립니다. 1등 마사지 채우고 또 5등까지 다양한 상품들이 있으니까
0: 네, 네.
1: 그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
0: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는 게 이번 주말 지나고 나면 이제 6월이 되잖아요. 사실 가격적인 것도 원래는 예전부터 올릴 수밖에 없다고 양해를 부탁드렸는데도 지금 가정의 달 때문에 한 번 더
1: 네.
0: 사실 심사숙고해갖고 이렇게 잡아주셨는데 6월 달 되면 어떻게 사실 가격적인 면도 저희는 잘 모르겠고 또 이렇게 선물 주신 이지바이크 사실 이것만 해도 거의 250% 상당의 굉장히
1: 그럼요.
0: 핫한 진짜 베스트 아이템인데
1: 단독 상품으로 너무 인기 상품
0: 그러니까 저 이거 말씀드렸죠. 거래처 네네. 그분이 지금 자리 안 계신데 돌아오시면 저희가 선물로 드리려고 네 이런 것까지 선물로 주실 이 기회 그리고 거기다 한 가지 더 30일 이번 주말까지 이루어지는 응모권 그 가정의 달 이벤트
1: 행사 이거는 OTC 카드 이용하시는 분들이거나
0: 네.
1: 그냥 뭐
0: 어떤 걸 구매하셔도
1: 어떤 카드를
0: 어떻게
1: 사용하셔도
0: 구매하셔도.
1: 되고 어떻게 뭐 어떤 걸 구매하셔도
0: 네네네.
1: 어느 매장이나 저희가 응모권을 드리니까
0: 네.
1: 그냥 응모하시면 돼요 거기다
0: 그래서 구매하신 걸 응모하시면은 6월 10일 날 아주 공정하게 발표가 나올 거니까요 제가 보니까 수요일이더라고요 6월 10일
1: 네.
0: 그 제가 아마 수요일 날 쾌제를 몇 시쯤 하실 거예요? 아니 그 대충 몇 시인지 아세요? 아, 진짜로?
1: 저 시간을 지금 네. 아직
0: 나중에
1: 정확하게
0: 알정해 좀 알려주세요.
1: 오전 중으로 하려고.
0: 오전 중입니까?
1: 네네.
0: 아, 그러면
1: 근데 이제
0: 기분
1: 여러분들한테
0: 좋은 방송을 할 수 있겠군요. 제가
1: 저희는
0: 뭐 수요일 날 6월 10일 수요일 날 제가 2부에 제가 또 에? 우리 또 차차차 시간에 모닝 차차 굿모닝 차차차에 제가 또 여러분께 어나운스먼트를
1: 근데 뭐 1등이 아니더라도 아니, 2등 3등 4등 5등
0: 아니 1등이든 5등이든 상품이 다 좋아요. 다 네. 너무 좋은데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1: 1등은 마사지요.
0: 네, 저는 네. 무엇을 주시더라도 굉장히 밝고 즐겁게 받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네.
1: 받는다고 거의 100% 확실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말을 뭐.
0: 아니 근데 여러분 이렇게도 받으면 진짜 공정한 거예요.
1: 그럼요.
0: 못 받아도 공정한 건데 이러고 받아도 공정
1: 아, 꿈은 꿀 수 있는 거니까. 아, 그럼요.
0: 그럼요. 제 꿈을 몰아지 마세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어차피 좋은 너무나 좋은 제품을 지금 좋은 가격에 구매하시면서 이런 이벤트까지 참여할 수 있다는 건 놓치시면 아깝잖아요. 이번 주말까지 꼭 많은 분들이 그라비티를 한번 꼭 같이 체험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체험 어디로 가시면 될지 한번
1: 저희
0: 얘기해 주세요.
1: 한인타운에는 네.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갤러리아 몰 마켓 들어가는 1층에 입구에 이제 오른쪽에 있고요. 2층은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습니다. 네. 푸드코트에서 내려오시면서도 이제 많이들 들리시거든요.
0: 그쵸.
1: 예. 부에나팍은 한남체인 몰. 한남체인에서 비치길에 있는 한남체인이에요.
0: 네네.
1: 거기 주차장에서 한남체인 등지고 오른쪽 바라보시면 예. 코코우드랑 강남스테이션 그 고깃집 사이에 있고

0: 하시는 거를 적극 추천드리니까요. 방송 들으시면 주말에 몸집 부담인데 한번 체험이나 해볼까라고 하신 분들 지금 안내해 주신 그 매장으로 가셔서 한번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저희 쉬었다가 하는 걸로 전화 말씀 듣고 와서 또 연달아서
1: 아,
0: 여러분께
1: 대표번호.
0: 아 213-385-1005 맞습니다. 이거 저 대표번호를 일어나 했다 큰일 날 뻔했네. 213-385-1005번입니다. 213-385-1005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올게요.
2: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 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 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 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 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우리와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희가 또 힐링의 여신 우리 김은정 호스트님과 함께 저희가 재밌고 건강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서 지금 그라비티 체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화번호 안내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213-385-1005번 213-385-1005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너무나 좋은 마사지 체어를 집에다 두고 쓸 수 있다는 건 정말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집안에 좀 두기는 뭐 애매하거나 아니면 우리 집에 이미 있거나 나는 사무실이나 좀 돌아다니고 아 뭐 우리 설거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아내 뭐 집안일하는 우리 아내가 좀 편하게 썼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뭔가 좀 가볍고 사용하기 편한 게 없을까? 이게 또 답을 주셨더라고요. 목 어깨 마사지기를 지난번에 저희한테 안내를 보여주셨는데 야 이거 저 반했어요.
1: 실물
0: 지금 제가 그 지난 방송 때 빼고 계속했잖아요. 네. 너무 좋아요.
1: 이게 우리가 몸이 이제 전체적으로 마사지 체어야 물론 전체적으로
0: 그건 뭐 말할 필요 없고
1: 발끝까지 다 해주지만 네. 제일 많이 또 이렇게 딱딱하게 굽고
0: 뭉치고
1: 뭉치는 곳이 목
0: 네. 목 뒷목
1: 뒷목이랑 그리고 뒷목이 어깨 승모근, 라인 어깨. 따라가서 네, 네, 네. 뒤쪽 맞아요.
0: 승모근
1: 이쪽 풀어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목 어깨 마사지기가 사실 이제 기존에 많이 나와 있었어요. 타사 제품도
0: 있었죠. 네네.
1: 근데 승모근을 잘 못 풀어줘요. 아, 기존

0: 모델들은
1: 기대도 안 해요.
0: 살짝 얹는
1: 그렇죠. 어깨다 얹혀놓는
0: 형태여가지고,
1: 거.
0: 얹고 이제 약간 고정된 자세에서 이렇게 목 어깨 부분을 조금 이렇게 눌러주고 문질러주고 이런 효과를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1: 네.
0: 근데 지금 이제 H 솔루션 목 어깨 마사지기 신상품이죠. 이거는
1: 네.
0: 업그레이드된 정말 그 승모근 부분을 꽉꽉 엄지 손가락으로 누르면서 이렇게 막 문질러주면서 이렇게 풀어주는 거 있잖아요.
1: 그걸 뭐라고 앞으로. 표현하죠? 이 튀어나온 부분을 후크 뭐라고 표현하죠?
0: 이
1: 눌러주는 데를 그
0: 아, 그 헤드 같죠? 부분 마사지 헤드,
1: 헤드 헤드라고 표현하는군요.
0: 네, 네.
1: 걔가 그 이 어깨를 눌러주는 게 두 개가 탁 잡아주고
0: 맞 그쵸 그쪽으로
1: 그게 이제 사람의 치면 엄지 손가락처럼
0: 맞아 맞아 뒤쪽에
1: 눌러주는,
0: 있는 거
1: 뒤쪽에 승모 그게 아주 대단하더구만요.
0: 그리고 앞쪽으로 감싸듯이
1: 손으로 감싸듯이
0: 네 개 손가락 이렇게 딱 감싸서 하는 것처럼 앞쪽으로 이렇게 딱 있잖아요.
1: 그러니까 여러분 그 귀신이 이렇게 뒤에서 어깨를 툭 잡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엄지 손가락에 내 어깨를 잡고 앞에 싹 손을 감싸듯이 감싸면서. 그렇게 딱 잡아주는데 저는 진짜 엄지 손가락 헤드가 이게 정말 요새 말로 킥인 것 같아.
0: 그치.
1: 너무 좋아. 이게 딱 잡아주니까요. 어깨가 촥촥 그 풀려요.
0: 이게 동작
1: 너무 좋아.
0: 게 너무 시원하죠. 그냥 받아봐야 돼요. 이런 건 진짜.
1: 아 이건 진짜 받아봐야
0: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말로 아무리 설명을
1: 그러니까.
0: 해도 느낌이 전달이 잘 안 되는
1: 그러니까요.
0: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 부분은 또 양쪽으로 꽉꽉 눌러주면서 그 압이 너무 시원하고 따뜻하게
1: 아,
0: 온열까지 들어와요.
1: 맞아, 온열까지 들어왔어요.
0: 그래서 진짜 왜 목 뻣뻣하면 우리가 거북목 앞서 얘기했지만.
1: 네.
0: 뻣뻣하면 이거 풀어주는 거 쉽지 않아요.
1: 힘들죠.
0: 정말 쉽지 않고
1: 네.
0: 제대로 된 프로 지압사의 손을 빌려도 가서 몇 번씩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힘들잖아요.
1: 그렇죠.
0: 몇
1: 어떻게
0: 번씩
1: 시간도
0: 가서
1: 없고.
0: 받으려면 또 그러다 보면 또 뭉치고 또 뭉치고 이러는데
1: 네네.
0: 자주 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든지.
1: 맞습니다.
0: 수시로.
1: 뭉친 거 푸는 거는 자주 해야 돼요.
0: 바로바로. 그런데 이거는 뭐 내가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 이건 또 휴대하기도 간편하고
1: 맞아요.
0: 수시로 충전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1: 네.
0: 몸을 딱 고정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이렇게
1: 움직이면서.
0: 감싸면서 뒤쪽으로 딱 내 몸과 밀착이 되게끔
1: 스트랩이 딱 이렇게
0: 스트랩이 딱
1: 깍깍
0: 있잖아요.
1: 해주면은
0: 네.
1: 그러니까 아기 옛날 뭐라고 하죠?
0: 그,
1: 포대기 같이
0: 네.
1: 아기를 딱 안에 한 다음에 딸깍하면 몸에 딱 붙는 것처럼,
0: 붙는 것처럼.
1: 딱 그냥
0: 밀착이,
1: 밀착이 탁 돼요.
0: 그래서 이게 마사지를 받는 중간에도 손은 자유예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움직일 수도 있고 뭔가를 할 수도 있고
1: 네.
0: 뭐 그냥 마사지 받을 때는 그냥 온전히 가만히 있는 게 좋다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움직이게 되잖아요.
1: 그렇죠.
0: 좀.
1: 시간이 또.
0: 근데도 네. 얘가 그 마사지 위치가 바뀌지가 않고 딱 밀착이 돼 있기
1: 그렇죠,
0: 때문에
1: 그렇죠.
0: 나는 몸을 움직이고 손으로 움직여도 이 얘는 딱 달라붙어서 그 부분을 제대로 집중적으로 그냥 자기 할 일을 제대로
1: 맞아.
0: 하는 거죠.
1: 깐난 아이가 이렇게 뒤에서 탁 목에 매달려 갖고 엄마 앞에 꼭 매달려 있는 것처럼 애가 탁 매달려 있어요.
0: 근데 이제 깐난 아기는 무겁고 이제 저한테
1: 그렇죠. 무거운 짐이지만 이거는 그런 아이가 뒤가 딱 안아주는 느낌인데
0: 네.
1: 얘가 쫙 풀어주니까
0: 그쵸.
1: 저는 이거 하면서 사실
0: 마사지하면서.
1: 그 컴퓨터 많이 하시는 분들 이거 딱 올려놓고 작업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0: 실제로 우리 그 미디어 팀의 감독님은 요즘 그거 딱
1: 아 하고면서 작업하세요?
0: 네, 좀 전에도 그 하고 계시다.
1: 근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전 것들은 이게 의자 뒤에다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압력을 뒤에다 막 땡겨서 붙이고 막 이렇게 해야
0: 돼. 고정을 내가 이제
1: 고정을 제가 해야 되는
0: 밀착을 내가 이제
1: 그러니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자기가 딱 나를 자기가 잡고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0: 정말 좋아요. 그냥 꽉꽉 눌러주는 그 마사지
1: 진짜,
0: 맛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1: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0: 이것도 체험을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매장에 가시면 네. 체험해보실 수 있습니다.
1: 아니 근데 가격도 이게 지금 신제품 가격으로 또 어마어마하게 또 세일해 주시죠.
0: 저희 지금 50불이나 할인 행사
1: 50불을 할인해 주니까
0: 출시 가격이 제일 착하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이제 50불 할인됐다라는 얘기는 이건 제자리로 간다는 가격
1: 간다는 거죠.
0: 그렇죠.
1: 네.
0: 저희 지금 99불
1: 99불
0: 그러니까 149불이면 150불인데 지금 50불 할인 행사 출시 가격 99불이니까 요거는 선물로도 우리 지금 가정에다 끝났잖아요.
1: 네.
0: 끝나는 요 주말인데
1: 예.
0: 정말 많이 나갔어요.
1: 그럴 것 같아요.
0: TV 광고는 나가지도 않았는데도 네. 매장에 이제 선물 때문에 많이 오셨어요.
1: 네네네.
0: 오셨다가 다른 거 생각하고 오신 분들도 요걸로 바꿔서 하신 분들도 많아요. 가격 대비 효과가 클 것 같으니까 많이.
1: 이거 체험해 보신 분들 웬만하면 다 구매하실 것 같은 게
0: 그렇죠.
1: 저도 한번 써봤는데 이게 팬이 돼버렸던 게 그 이 승모근 진짜 풀기 힘들어요. 이게 왜냐면 사람이 해주면
0: 맞아.
1: 진짜 손 아프고요. 제가 옛날, 그때 한번 방송 때 말씀해드린 것 같은데 진짜 어릴 때는 젊은 이제 연인이 되고 싶어하는 여자들이 옆에서 저를 해주죠. 막 풀어주세요, 막 풀리세요, 그리고 막 해주는데 지금은 아무도 안 해줘요. 이게 힘든 거 알거든. 이거를
0: 와이프
1: 해달라고 못해요. 힘드니까. 그래서
0: 맞아요.
1: 이런 거 딱 하고 물론 저 같은 경우에 디바에 가서 누우면 되지만 사무실에서 하거나. 뭐 어디 여행 갔거나 출장 갔을 때 사실 그럴 때 등이 아프거든요. 요거 들고 다니면서 하면 너무 좋고요. 거북목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요새 거북목 아닌 사람이 거의 없대요. 거의 다 이제
0: 그럴 수밖에 없어요.
1: 스마트폰이랑 이 모니터에 하도 이게 익숙해져 갖고 네. 어느 정도 심한지 제가 아는 친구 아는 분은 의사분이 농담으로 그냥 이렇게 사실 바는 거북이로 사실 게 더 편할 겁니다라고 할 정도로 오케이. 이게 너무 심하게 거북목이 된 거죠.
0: 나중에 통증까지 와요.
1: 아 아프대요. 그러다가. 근데 자기도 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 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맨날 이러고 다니는데 그냥 이게 근데 한번 키면은 몇 분 자동으로 10분, 10분이었나요? 10분 자동으로 딱
0: 네.
1: 오프가 되고
0: 버튼도 자동으로. 그냥 너무 간단하고 두 네. 가지 모드여서 아, 세 가지 모드죠.
1: 세 가지.
0: 누를 때마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온열 버튼 위쪽에 따로 있는데 네. 거북목 이제 얘기하셨는데 그런 분들일수록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네. 이게 물론 몸에 딱 밀착이 돼서 예. 우리가 움직여도 잘 하긴 하지만 네. 목을 앞으로 이렇게 수리시는 게 버릇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작업하다 보면
1: 네, 이렇게
0: 떨어져요. 네. 근데 목은 이렇게
1: 반대 C자로
0: 네, 반대로 그러니까 좀 약간 세운 상태에서 받아야 마사지 효과도 더 큽니다.
1: 아 받을 때도요?
0: 네, 그러니까 물론 고개를 떨어뜨려도 얘가 같이 이 노드 부분이 같이 따라서 이렇게 약간 내려오긴 하지만 네네네. 그래도 이렇게 목을 좀 세운 상태에서 받는 게 그 효과가 제일 커요.
1: 좋은 팁이네요.
0: 그러니까 원래 마사지도 네. 앉아서 받는 게 안 좋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마사지
1: 그래요?
0: 체어에 대해서 네. 부정적인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그건 이제 좀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눕혀지잖아요, 마사지
1: 그렇죠.
0: 체어가.
1: 좀 무중력 같이
0: 그렇죠. 네. 무중력 상태에서 받아야 이게 누운 상태에서 받아야 무게점들이 다 이렇게 분산이 되면서 가장 마사지가 효과가 커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한테 가서 받을 때는 엎드린 상태에서 받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경우가 많고 이게 다 누워서 받잖아요. 네네네네. 마사지가 그게 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런데 뭐 앉아서 받는 것도 그래도 안 받는 것보다는 낫죠.
1: 그럼요, 그럼요.
0: 그렇지만 가장 최고의 그 자세에서 받으면 그 효과가 더 크니까 그런 것도 뭐 너무 어쩔 수 없이 그냥 자꾸 목이 떨어진다 그래도 요 목 어깨 마사지기는 같이 따라서 내려오면서 잡아주긴 해요.
1: 네.
0: 하지만 뭐 어떤 마사지가 됐든 여러분들 이렇게 목은 좀 세우신 상태에서.
1: 근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게 되게 좋은 게 아까 제가 지인분 말씀도 드렸지만 이 사람의 인상을 판단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김원정 선생님이 누가 봐도 되게 우리가 항상 여신이라고 이렇게 약간 어떻게 기분 놀린다는 생각이 저희 봤죠. 왜냐면 굉장히 아름다우시고 하시니까. 근데 그냥 단순히 외모적이 아름답다가 아니고 사실 여성분들은 뭐 몸매도 그렇지만 이 얼굴이나 이 포스처라고 그러죠. 이,
0: 그렇죠.
1: 이게 자세. 살짝 자세가 살짝 위로 이렇게 되신 분들이 네. 옛날에 뭐 도도하다 당당하다는 그런 멋이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개가 쳐져 있는 남자 여자 이렇게 보면요 되게 좀 불쌍하다고 해야 되나 없어 보이고 그래요. 대신 진짜로 고개가 살 드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 포스처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 거를 진짜 이걸 풀어주면서 되게 도움이 될 거라 믿어요. 하지만 남자분들은 반대로 아무리 고개가 뻣뻣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목이 좋아도 머리빨이 없으면 헤어가 없으면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자분이
0: 최고, 맞아요.
1: 160, 150대 남자는 만나도 네. 키가 네. 머리 숱 없는 남자는 못 만나겠다 여자분들이 해요.
0: 아, 그런
1: 내가
0: 얘기까지 있고
1: 돈 없는 남자는 말아도 머리 없는 네. 남자는 못 만난다 이런 여자가 있어요. 그만큼 남자한테는 헤어와 머리빨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까지는 오케이 알았어. 우리가 네. 어깨, 목, 어깨 마사지가 있으니까 그걸 풀어주시면 됩니다. 남자의 머리빨, 자존심 이거를 챙길 수 있는 기계도 나왔죠.
0: 두피 마사지기. 그러니까 뭐 어디서 마사지가 중요한 거예요.
1: 근데 이걸 계속 해주면 이게 순환이 되니까.
0: 그러니까 그 탈모, 그러니까 선천적인 그
1: 거는 탈모는
0: 유전자는 네. 저희가
1: 힘들죠.
0: 그거에 대해서는 네. 그거 치료하시는 분 이제 노벨상 받으시죠.
1: 그 노벨 받으셔야 진짜.
0: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네. 이제 나이가 들면서 물론 탈모 증상이 나타난다고는 하지만 요즘은 네. 관리하기 나름이에요. 탈모도 젊은 분들 중에도 머리 쑥쑥 빠지시는 분들 많잖아요.
1: 저 주변에 많아요.
0: 원형 탈모도 있고 네. 막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많은데 이게 관리를 안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보통 스트레스가 많고요.
1: 근데 관리를 어떻게 할지 몰라요.
0: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관리를 또 마사지를 안 받고 이러면 뭔가 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막혀버리죠.
0: 그리고 이게 머리 그 두피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딱딱하다는 건 뭐든지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1: 그렇죠,
0: 이제
1: 그렇죠.
0: 거북목 뭐 이런 목 어깨 딱딱하면 일단 그걸 풀어주려고 마사지를 하는 네. 거잖아요. 네. 두피도 여러분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시면 딱딱한 부분들이 있어요.
1: 네.
0: 특히 막 정수리나 이 뒤쪽으로 가서 딱딱한 건 이거는 두피와 머리뼈 사이에 틈이 없다는 얘기예요.
1: 두피와 뼈 사이에 틈이 없다.
0: 그 틈 사이가 좁으면 좁을수록 네. 여기에 많은 혈관이 지나다니는데 네. 그게 좁혀지면 어떻겠어요? 순환이 잘 안 되는
1: 네,
0: 거고 영양 공급도 잘 안 되고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1: 네네.
0: 그러면 뭐 아무래도 입쪽 부분에 이제 문제가 생 트러블이 생기면서
1: 그렇죠. 순환이 안 되니까
0: 뭐 피씨도 생길 수 있고 노폐물 같은 게 많이 쌓일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탈모 증상이 나오는 거죠.
1: 네네네. 막혀버리니까.
0: 막혀버리니까. 그러니까 모든 건 그게 안 좋은 거야. 안에서 이제 곱는 거죠. 또 염증이 생기면서 네. 그러다 보면 두피 마사지의 중요성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는데 이제 손으로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딱딱한 그런 뭐 괄사 같은 것도 있고.
1: 그럼 머리를 어떻게 해요?
0: 지풍들이 참 많아요.
1: 괄사로? 엄청 아픈데.
0: 그런 거 여러분들이 막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그런 자료들도 많고 한데
1: 집에도 있어요. 돌 같은 거
0: 안 하는 거보단 그거 하시는 게 나아요. 정말 딱딱하고 아파서. 근데 너무 아프기도 하고
1: 못하겠어요.
0: 손으로 막 하다 보면 그게
1: 힘들고.
0: 내가 내 나를 그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1: 맞아. 우리가 나는 나를 아니까 못해요. 네. 네.
0: 잘 우리가 어디 가려운 부분이 있어도 내가 가려워서 막 긁는 거는 잘 안 되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런 것처럼 이것도 좀 도움을 받는 게 좋은데 그래서 두피 마사지만 따로 하는데 요즘 많습니다. 두피 클리닝 헤어 마사지에서
1: 뭐
0: 헤어 스파 가면은 한 번에 뭐 200불씩 받아요. 팁까지 하면은 엄청나더라고요. 네. 미국은 특히 더 비싸더라고요. 근데 그건 한 번이면 일시적인 효과는 있죠.
1: 그렇죠, 그렇죠.
0: 그것도 뭐든지 꾸준히 자주 하는 게 습관적으로
1: 그럼요.
0: 하는 게 건강해질 수 있는데 그걸 도와주는 게 두피 마사지기거든요.
1: 이거 새로 나온 거잖아요.
0: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기존에 마사지 네. 많이 받겠지만 네. 저희는 또 차별화된
1: 차별화
0: 두피 마사지기로 요 네. 헤드 부분도 실리콘으로 돼 있기 때문에
1: 맞아 아프지가 않더라고요.
0: 네, 막 이렇게 다른 건 뭐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다른 소재들은 좀 딱딱하면서 아파요.
1: 머리를 아프게 해요.
0: 네, 네. 근데 그 아프게 하면서 풀리는 것도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또 상처가 날 수도 있고.
1: 근데 아프게 다르게 아픈 거예요.
0: 다르게
1: 시원하게 아픈 게 아니라
0: 그렇죠.
1: 그 아픈 게 있어요.
0: 강하면서도 네. 부드러운
1: 이거는
0: 이렇게
1: 진짜 안 아프게 진짜 풀어주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0: 두피고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은 실리콘 소재이기 때문에.
1: 네네.
0: 상처가 나거나 두피가 손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사지는 제대로 순환을 시킬 수 있게끔
1: 네네,
0: 해주는
1: 네네.
0: 거고.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받아보셨잖아요.
1: 네,
0: 제가
1: 방송 때 한 번 해봤죠.
0: 네네, 방송 때
1: 예.
0: 받아보셨는데 시원하면서
1: 그리고 바로 가져가셨죠. 한번 5분 10분 더 주셔도 되는데 방송 끝나니 바로 박스에 넣어서 가져가셨죠. 아주 그냥 맨물차게
0: 체험을 해보셨으니까 이제 또 해봤으니까. 매장에 가셔서 또 체험을 그렇죠. 해보시라고.
1: 아주 살 거예요. 저
0: 네,
1: 산다고 했잖아요.
0: 그래서
1: 주말.
0: 저희가 네. 이것도 이제 출시 가격이라 너무 가격 착합니다 지금.
1: 그러니까 이것도 출시가라서 50불
0: 79불. 와. 근데 매일매일 여러분들 뭐 나만이 아니라 또 주변에 아니 그러니까 가족들까지 다 같이
1: 네네네.
0: 두피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이건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1: 네.
0: 붓기도 빠지고 얼굴 라인이 살아요. 이 두피는 얼굴 피부와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1: 근데 사실 얼굴이 하나잖아요 머리부터.
0: 하나예요.
1: 하나. 우리가 안 봐도 그렇지.
0: 이렇게 뭐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축축 처진다고 걱정하시면서 리프팅 효과 얻으려고 막 얼굴만
1: 네네네.
0: 열심히 문지르시는데
1: 네.
0: 얼굴 문지르는 것만큼
1: 그러네,
0: 두피
1: 머리가.
0: 문지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1: 그러네. 머리에서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0: 이 옆에 축두근 있죠.
1: 네네.
0: 이 부분에 이 두피 H 솔루션 두피 마사지 딱 갖다
1: 것처럼.
0: 대고 있으면 그렇죠. 그럼 정말 여기 올라가요. 그러니까 막 이 밑에서부터 끌어올린다고 막 얼굴 부분도 하지만 뭐 그것도 하시면서 이 측두근이랑 뒤쪽
1: 네.
0: 그리고 정수리 이쪽
1: 네.
0: 부분을 마사지를 제대로 해주면 붓기도 빠져요.
1: 제가
0: 하나로
1: 지금 부은 거잖아요. 아시죠? 안 부을 때 보신 적 있었나? 지금 부은 건데.
0: H 솔루션 마사지 기 사용하시고 나서 살짝 이렇게 라인이 살아나는 걸 제가 봤죠. 네.
1: 에이. 디바가 제 살을 못 빼주더라고요. 근데 아니 근데 이게 제가 지난번 써보고 너무 좋았던 게
0: 네.
1: 머릿속에 했을 때도 이게 시원한데 저는 진짜 마음에 든 게 이게 방수 기능이 있어갖고 머리 샴푸하시고 이제 바로 할 수 있다면서요.
0: 그렇죠. 같이 하시고.
1: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0: 여기 화색도 정말 좋아지고요.
1: 네.
0: 얼굴이 이제 맑아 보여요.
1: 맑아 보인다고요?
0: 네. 왜냐면 이게 순환이 잘 되니까.
1: 그렇지. 얼굴 혈액순환 잘 되면은 뭐.
0: 그럼요. 저희 마사지 딱 받고 오면
1: 얼굴
0: 사람들이
1: 맞아요.
0: 사람들이
1: 알아.
0: 너
1: 맞아,
0: 얼굴 받고 왔구나
1: 맞아,
0: 이런
1: 맞아,
0: 얘기 하잖아요.
1: 알아요.
0: 근데 네. 제가 이거를 사용하고 나서 집에 이제 아는 동생이가 왔어요. 근데
1: 네.
0: 같이 밥을 먹는데 저 언니 오늘
1: 뭐
0: 피부 관리 받고 왔어? 얼굴 마사지 받고 왔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 이거 해봐라. 그리고 이제 바로 줬죠. 그랬더니 하고는 너무 좋다고. 그래서 얘는 막 팔에도 갖다 대고, 그러니까 이게 사용하기 나름이에요. 꼭 두피 마사지기라고 해서 두피만 하는
1: 맞아요. 그때
0: 않아요.
1: 보니까 약간 팔다리 같은데 살짝
0: 네네.
1: 이렇게 주물러도 해도 얘가 아프지 않게 뚫고 주물러 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사실 두피 관리라는 거는 정말 아까도 말씀하셨죠. 현대인들은 누구나 중요함을 알고 정말 필요한 걸 아는데 그 머리에다가 뭐라 그러죠? 요새 그 뭐 발라주는 거 뭐 있던데 뭐 이렇게
0: 에센스나
1: 뭐 그런
0: 뭐
1: 거 있잖아요.
0: 세럼 종류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요것도 머리카락에 바르는 게 있고
1: 네.
0: 두피에 바르는 것도 있고 다 달라요. 근데 이제 머리카락에 바르는 거요 끝에만 이렇게 바르지만 두피에 직접적으로 발라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1: 그거 해놓고 이거 쫙 하면 너무 좋겠네요.
0: 너무 골고루 퍼지는 거지. 정말 두피에 닿아요.
1: 그래, 아 그거 네. 스크럽 같은 것도 해서 이거 하면 너무 좋겠다.
0: 그렇죠. 여러분들 뭐 요즘 막 그런 이거였다. 것들도 많이 바르시더라고요.
1: 뭐요?
0: 그 머리 잘 나게끔 하는 거. 탈모도 탈모지만 또 새롭게 나게 하는 그런 성분들 에센스도 많아요.
1: 네.
0: 근데 이제 그런 것도
1: 안
0: 잘, 네. 잘 요렇게
1: 흡수가 척척 되게 흡수 그냥
0: 되게. 그러니까 두피에 제대로 이렇게 발라지면서 안으로 흡수가 되는 거죠.
1: 저는 남자니까 여성분과 다르게 남성분들 이렇게 젤이나 이 헤어 용품 많이 쓰시거든요. 스프레이 네네. 같은 거. 이게 저도 몰랐는데요. 이 그 뿌리 끝에 엄청 많이 쌓인대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이 비누칠 뭐랄까 비누칠하는 샴푸를 해도
0: 클린할 때
1: 네, 이게 잘 안 되는 경우 있다는데 그거를 한번 척척 풀어주면 너무 좋겠네.
0: 그러니까 깊숙이 들어가서 제대로 클린 그게 그러니까. 정말 중요해요. 클린이 제대로 안 됐을 때 네. 클린이 제대로 된 다음에 좋은 에센스도 발라야 되는
1: 맞죠,
0: 거고
1: 맞죠. 네.
0: 그 피지랑 이런 부분을 다 깨끗하게 제거를 한 다음에 또 새롭게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1: 와, 이거
0: 안 그러면 이제 탈모 그리고 머리카락의 질도 떨어지는 거죠. 얇아지고 가늘어지고 막
1: 피부발이도 없어지고. 그렇죠. 야 이거 샤워할 때 노래 한 곡 부르겠는데요? 뭐 흥얼흥얼하면서 하겠는데 진짜?
0: 시원해요 그리고
1: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무 하고 싶다 지금
0: 안에 이렇게 막 빗질하듯이 너무 시원해요.
1: 이게 충전 타입이잖아요. 배터리 교환도 아니냐 충전하면
0: 아니에요.
1: 되는 거잖아요.
0: 그 자석 스타일이어서 자석 충전식
1: 네.
0: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 드리죠 그것도
1: 근데 그거 뭐 완충이 오래 걸려요 그런 건? 금방 되죠?
0: 금방 돼요.
1: 이게 가격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지금 출시 가격 50불 할인돼서 79불.
0: 네네.
1: 와.
0: 선물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1: 색깔 빨간색 그거 맞죠? 예쁜 거.
0: 색깔도 너무 예쁘고. 야, 그리고 전 욕실에 이렇게 놨더니 너무 예쁘더라고요.
1: 이게 진짜 고급 화장품 그런 케이스 같이 생겼는데 약간. 약간 도장 같기도 하고 네. 진짜 이쁘고 좋아요. 이게 지금 출시가 새로 나온 출시가 50불 할인된 79불에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H솔루션 헬스코리아고요. 요게 또 사실 이번에 응모권의 선물로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5등인가 4등인가요? 5등.
0: 5등.
1: 다섯 분께 주는 건가요?
0: 아니 10명.
1: 그럼 나는 안 사야 되나? 설마
0: 마사지 치료 받으시다.
1: 그러니까 뭐가 될지 모르니까요. 뭐가 될지 모르니까요.
0: 두 번 당첨되시는 분은 왜냐면 여러 번 응모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1: 근데 두 번에 주면 안
0: 되죠. 두 번은 저희는 그거를 안 하고 더 원하시는 걸 드립니다. 만약에 마사지 치료가 됐는데 두피 마사지기 달라면 두피 마사지기 드립니다.
1: 저를 바보로 보시는군요. 네, 좋습니다. 자, 이거를 또 한번 체험 받으러 어디로 가시면 될까요?
0: 저희 헬스코리아 매장 네.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갤러리아 몰 1층과 2층에 있고요. 부에나팍은 그 비치길에 있는 한남체인 몰 한남체인 등지고 오른쪽 바라보시면 됩니다. 아, 가든그로브는 길버 선상 길버 플라자 그 아리랑 마켓 몰 바로 옆에 있는 데니까 직접 가셔서 체험해 보시고 그리고 네. 결정하시면 돼요.
1: 자, 그 결정하시기 전에 여러분 혹시라도 예약을 해서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또는 이거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213-385-1005번 213-385-1005번으로 어느 지점 어느 매장을 가시더라도 이 전화로 문의를 하시면
0: 지금,
1: 됩니다.
0: 지금 하세요.
1: 213 적어서 야. 이따 해야지 하면은 몰라요. 213-385-1005번 지금 하셔야 되고 몇 시까지 영업을 하세요?
0: 저희가 매장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네. 그 갤러리아 몰 같은 경우에도 네네. 이제 그 마켓보다는 조금 일찍 닫아요. 그러니까
1: 6-7시
0: 네.
1: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가끔 8시 9시에 가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주변에 있어요.
0: 네네.
1: 저도 예전에 한번 그런 적 있고 8시인데 뭐
0: 갤러리아는 저희가
1: 근데 그러면 안 되니 늦어집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미리
0: 전화를 하셔서
1: 전화하셨고,
0: 매장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셔서 나는 어디에서 가까이 있으니까 그 동네를 얘기하시면 가까운 매장을 저희가
1: 그렇죠.
0: 안내해드리고 뭐 그쪽 전화번호 또 매니저님 연결시켜드리기도 하고 하니까
1: 네네.
0: 저희 다 직영이기 때문에 모든 조건은 다 똑같아요.
1: 좋습니다.
0: 그러니까 같은 뭐 꼭 가까운 곳으로 가셔서
1: 네.
0: 일단 헬스코리아랑 가깝게 지내시고 자주 가보시는 게
1: 건강
0: 정보
1: 아 근데 맞아요.
0: 건강 정보도 얻고
1: 맞아.
0: 아니, 업그레이드
1: 좋은 게 너무 많아요.
0: 그러니까
1: 지금
0: 저도 모르게 빨리 막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고객님이 먼저 매장에서 만나실 때도 있어요. 신제품.
1: 그래요? 네. 아 근데 저희는 저희 어머니가 늘 말씀 석류를 되게 좋아하시는데
0: 네.
1: 이번에 사들렸더니 아껴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0: 그래서
1: 왜 그랬더니 골프 갈 때마다 남들 주니까 너무 빨리 나간다고. 한번 가시면 팅하면 4-5명 나오니까
0: 맞아.
1: 한 번에 이렇게 자꾸
0: 저도
1: 먹어서.
0: 블루베리를
1: 네. 그래서 이제는 골프 갈 때 안 가져가고 나만 먹겠다고 하셔서 아유 좋은 거 나눠 드시라고 내가 하면 되죠 그냥 그렇게 했는데
0: 어우 너무 좋네요.
1: 이 여러분 왠지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오늘 소개해드린 목 어깨 마사지기 그다음에 헤어 두피 마사지기 그다음에 그라비티를 비롯한 7가지 정말 다양한 그런 안마 마사지기가 있지만 그거 외에도 정말 녹여 홍삼이라든가 천진단이라든가 정말 몸에 좋은 게 너무나 다양한 게 우리 헬스코리아에서 만나실 수 있기 때문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한번 구경하시러 가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꼭 무엇보다도 예약을 원하시거나 궁금하신 분은 꼭 전화를 주세요. 213-385-1005번 213-385-1005번 385-1005번입니다. 오늘 또 주말 또 너무 재밌고 또 몸에 건강한 얘기를 나눠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끝에 인사말씀 부탁드릴게요.
0: 건강해야 네. 이런 재미도 느끼실 수 있고 그렇죠. 하루하루의 행복을 쌓아가실 수 있습니다.
1: 할 수 있고.
0: 그렇죠. 꿈도 꿀 수 있는 거죠.
1: 6월 10일
0: 헬스코리아에 가셔야 네. 이런 건강한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으니까 네. 가깝게 그냥 망설이지 마시고 매장으로 가시고 1335-1005번으로 전화하세요.
1: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2: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 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 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 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 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3: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4: 네, 이 시간 통해서 수면은 이렇게 해야 된답니다. 또 올바른 식습관은 이렇습니다. 운동은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라고 소개해드리고 있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이 골고루 조화롭게 돼야지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런데 한 가지도 어려운데 세 가지를 어떻게 다 맞춰 하신다면 네, 실제로 수면, 식단, 신체 활동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의 균형이 흐트러지겠죠. 그래서 과식으로 이어지기 쉽고 또 피로감으로 인해 활동량도 줄어들 겁니다. 반대로 규칙적인 실제 활동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수면의 질이 높아지고 또 균형 잡힌 식단 역시 수면과 에너지 수준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크게 바꾸려 하기보다 작지만 지속 가능한 변화를 쌓아가는 접근 훨씬 더 효과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자, 자는 시간 한 11분 정도만 더 늘리고요. 중간 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을 조금 더 하고요. 이는 계단 오르기, 장바구니 들기, 빠르게 걷기 정말 일상적인 움직임이 여기에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단의 질을 조금 높인다는 거 채소를 약 4분의 1컵만 더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작지만 우리가 큰 변화 이뤄낼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영국에서 성인 5만 3천여 명을 8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이런 작은 세간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특히 심혈관 질환 위험을 유의미하게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 최근에 국제학술지에도 실렸습니다. 네, 조금만 더 움직이고 조금만 더 초가공식품을 피해보고 조금만 더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3: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분이랑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하루에 듣는 문학. 오늘 함께하실 문학은요, 한국 우리 문학을 가져와 봤습니다. 제목이 메밀꽃 필 무렵. 많이 들어보셨죠? 네, 아주 한국 단편 문학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우리 이효석 님의 작품이고요. 제목부터가 굉장히 시적인 것 같아요. 이 말만 들어도 뭔가 하얗고 고요한 밤길, 뭔가 달빛, 산길, 이런 풍경이 떠오르지 않나요? 근데 이 작품은요,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만 보여주는 소설은 아니에요. 짧은 이야기지만 그 안에 외로움, 어떤 삶, 지나간 사랑, 그리고 말로 다하지 못한 인연이 아주 조용하게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보시면 그냥 옛날 그 장돌뱅이 얘기네 뭐 이라고 싶을 수도 있지만, 가만히 이 소설을 따라가다 보면은요, 결국 한 남자의 오래된 기억, 어떻게 보면 늦게 찾아온 가족 같은 인연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작품의 작가는 이효석 님이시죠. 한국 근대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중에 한 분이시고요, 자연 풍경을 아주 감각적으로 그려내는 문장으로 유명하십니다. 이효석 이 작가의 문장은요, 읽다 보면은 어떤 냄새가 나는 것 같고, 막 달빛이 실제로 나에게 비치는 것 같고, 밤 공기 쌀쌀함이 피부에 닿는 것 같은 정말 4차원, 4D, 5D, 4차, 5차원적인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메밀꽃 필 무렵은 줄거리보다 분위기가 오히려 더 오래 남고 사랑을 받는 그런 작품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뭐 큰 사건이 터지고 그런 것도 아닌데, 사실 이게 여운이 오래 남아요. 이 드라마로도 한 두 번 정도 제가 알기로는 제작된 걸로 알고 있고요. 마지막에 80년도에 아마 그 지금은 돌아가신 고 김인문 선생님도 출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했던 그 김인문 선생님이 아마 나오셨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해볼게요. 이 메밀꽃 필 무렵 이야기의 중심에는 바로 허생원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허생원은요, 장을 따라 떠돌면서 물건을 파는 장돌뱅이죠. 어떻게 보면 사실 지금 보면 직장이 없고 뭐 마땅한 집도 없고 그냥 옮겨다니는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은 봉평장에 지냈다가 내일은 대화장으로 갔다가 또 다음에는 또 다른 장으로, 그래서 길에서 먹고 자고 그냥 장이 서는 곳을 따라다니는 그런 인생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멋진 인생은 아닐 수도 있어요. 장사 잘 될 때는 그렇지만 허탕칠 때도 많고요. 뭐 어쩌면 길에서 자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몸은 힘들어집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이 소설은요, 나름의 자유, 멋, 그 투박한 정들을 그려줘요. 자, 우리 주인공 허생원은요, 성격이 그렇게 부드러운 사람은 아닙니다. 저랑은 다르죠. 말투도 투명스럽고 막 푹 하기도 하고 좀 까칠한 인물이에요. 근데 그 안에는 뜨거운 기억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거칠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어떤 그 하룻밤을 오래 붙들고 사는 그런 사람, 그게 바로 허생원입니다. 자, 이야기는 이제 봉평장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장을 마친 허생원은 조선달 그리고 젊은산의 동이 이렇게 함께 길을 나섭니다. 셋이 같이 길을 가는 장면이 참 좋아요. 뭐 어떤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들이 나는 말투, 분위기만으로도 저희는 머릿속으로 그림이 쫙 그려집니다. 이 조선달은 말도 좀 많고 분위기를 가볍게 만드는 그런 아주 밝은 인물이고요. 동이는 아주 젊고 싱싱한 청년입니다. 그 사이에 누가 있죠? 허생원이 있죠.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이 한 길을 같이 나란히 걷는 구조라서 서로 다른 시간과 인생이 자연스럽게 마주칩니다. 이 작품의 재미가 이제 그런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누가 인생을 길게 설명하지 않지만 툭툭 던지는 그런 대화 속에서 이 사람이 이 주인공 이 인물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허생원이라는 인물은요, 유독 봉평이라는 지명에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곳에는 아주 오래전 단 한 번뿐이었지만 너무나도 강하게 남은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죠.
허생원은요 젊은 시절에 이 봉평에서 한 여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웠던 하룻밤의 기억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가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우습기도 한데 좀 짜네요. 그 한 번 만난 사람을 그렇게 동안 평생 오랫동안 품고 사나 싶지만 또 반대로 또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오래 시간을 함께했다고 또 깊이 남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것들은 짧지만 평생 가는 그런 추억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잠깐 스쳐도 마음 어딘가를 구석에 우리 마음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죠. 허생원에게 그 봉평의 여인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날 밤은요 이미 너무 오래된 일이고요 지금의 허생원은 이미 늙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얼굴조차 정확히 떠오르지 않을 정도라고 있어요. 근데 그 밤의 분위기, 그 여인의 느낌, 그 순간에 했던 그 떨림, 그게 사라지지 않는 거죠. 지나갔지만 끝내는 사라지지 않는 기억. 우리들도 여러분, 청취하시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 하루하루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기억이 좀 생기지 않나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것을 알지만 어떤 계절, 어떤 냄새, 어떤 음악, 어떤 그런 기분, 어떤 밤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겁니다. 그죠? 허생원은요, 유치인공 허생원은 그런 장면 하나를 그냥 마음속 깊이 평생 담아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작품이 이 좋게 판 여러 가지 평가를 받는 거는요, 이런 주인공의 기억을 억지로 이렇게 막 서사를 만들어서 억지로 읽는 독자에게 밀어서 슬프게 만들지 않는다는 데 있다고 해요. 허생원이 무슨 하늘을 보면서 아이고 대성통곡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여인을 찾아서 평생을 헤매는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그냥 길을 걷다가 뚜벅뚜벅 걷다가 또는 그냥 술기운이 좀 돌아서 좁다 또는 밤공기가 싹 차가워질 때 문득 그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독자에게는 더 진짜 같은 거죠. 원래 사람의 그리움이라는 게 그렇게 갑자기 불쑥 다가오는 거니까요. 막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갑자기 툭 이 기억이 튀어나오는 거죠. 자, 우리 이 말씀드린 세 명이 함께 발길을 갑니다. 여기서부터 메밀꽃 필 무렵은 이야기라기보다는 풍경과 정서의 음악처럼 흘러가게 됩니다. 달빛이 쫙 비치고 산길이 이어지고 메밀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 있는 그런 음악 같은 그림이죠. 그 장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많은 사람들이 줄거리보다는 그 풍경을 먼저 떠올린다고도 하네요. 이 메밀꽃은 하얗고 밤 빛을 받으면 더 환하게 보입니다. 낮에 보는 이 메밀꽃과는 또 달라요. 그리고 낮에 있는 그 꽃들은 들판에 그냥 꽃들처럼 보일 수 있는데 뭔가 밤이 되면 더 몽환적이고 쓸쓸하다고 해야 되나요? 뭔가 더 외로워 보이는 그 느낌을 우리 이효석 작가가 굉장히 센스 있게 잘 잡아냅니다. 자, 이 허생원 일행이 걸어가는 길이요, 단순히 그냥 이동만 하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인생을 보여준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론가는 계속 가야 하고 옆에 누군가 있지만 결국 자기 마음속에는 자기만이, 나 혼자만이 그 가지고 있는 외로움, 그리고 나만의 추억, 그리고 젊은 사람과 늙은 사람이 같은 길을 걷고 있지만 서로 다른 시간을 품고 있는 그런 상태, 이 모든 게 그 겨울한 산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단편 짧아도 크게 느껴지는 거겠죠. 자, 여기서 동이라는 젊은 사내가 점점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허생원이라는 주인공과 함께 걷는 젊은 동료 정도로밖에 안 보이죠. 그런데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동희의 태도와 사연이 묘하게 걸립니다. 동희는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젊고 건강하고 아직 앞날이 창창한 청년입니다. 근데 그렇게 마냥 밝지만은 않아요. 그 청년 또한 어머니와 관련된 사정, 자기만의 속사정,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마음에 깊숙이 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생원과 동희의 대화가 조금씩 미묘한 감정을 띠게 되죠. 허생원은 어느 날 자기의 봉평 이야기를 꺼냅니다. 술기운도 좀 거나하게 좋아, 밤공기도 사살하게 감정을 쫙 만들어주죠.
그러면서 그는 봉평의 여인 이야기, 단 한 번 스쳐갔던 그 인연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듣는 사람, 우리 작가, 저 우리 독자들 입장에서는 눈치가 딱 오죠. 어? 야, 이것 봐라. 요 젊은 동이라는 청년과 허생원의 과거가 연결이 될 수 있겠구나. 그죠? 이 정도 느낌 오시죠? 네. 근데 이 작품은요, 드라마처럼 이걸 팍 터뜨리지 않아요. 조용하고 은은하게 갑니다. 그래서 더 멋있는 거죠. 자, 동희도 자기 어머니 이야기 또는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이야기도 하고요. 출생 이야기, 물에 빠졌다가 살아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슬슬 나오게 됩니다.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사연들이 우리 주인공 허생원의 옛 기억과 묘하게 겹칩니다. 듣는 사람은 점점 연결고리를 더듬게 되죠. 잠깐만, 혹시 이 허생원이 오래전 봉평에서 만났던 그 여인이 혹시 우리 지금 보고 있는 동희 청년의 어머니, 혹시 그거 아니야? 이 여인의 아이가 동희 아니야? 그죠? 약간 이런 절묘하게 뭔가 맞아떨어지죠. 인생의 인연이라는 게 늘 뭔가 정확하게 뭐 딱 증명서랑 오는 건 아니잖아요. 느낌으로 오는 경우가 있죠. 설명은 안 되는데 뭔가 정이 좀 더 가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자꾸 챙겨주고 싶고, 이상하게 밉지 않은 사람 허생원에게 동희가 그렇습니다. 처음에 허생원은요, 동희에게 굉장히 투명스럽게 좀 굴어요. 이 젊은 놈이 뭘 안다고, 나이 어린 놈이 말이야, 어린 놈이 말이야, 한마디 더 하고 못당하게 굴고 막. 근데 점점 달라집니다. 자꾸 보면 볼수록 눈길이 가고 마음이 쓰여요. 참 인간적이죠. 나이 든 남자가 어떻게 갑자기 확 바뀌어서 큰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무뚝뚝했던 사람이 조금씩 자기도 모르게 정을 내보여주는 그런 방식이라서 더 진짜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여기서부터 감동이 좀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작품이요, 사실은 부자의 재회를 대놓고 그리는 소설은 아니거든요. 조금 더 뭐랄까, 더 섬세합니다. 혹시 그럴지도 몰라 라는 그런 감각, 어쩌면 이 사람이 하는 그런 가능성, 뭔가 확실하게 말하진 않지만 마음이 먼저 알 수 있는 그런 우리 정서를 그려냅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표현이죠. 요즘 세상은 사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뭐든지 막 빨리빨리 확인하려고, 이거 맞아 저거 맞아 약간 이런 게 있지만, 어떤 인연은 꼭 이렇게 확정되지 않아도 마음으로 먼저 흐르는 그런 법이 있으니까요. 허생원과 동희 사이에는 바로 그런 정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쯤에서 작품을 좀 더 크게 보면요, 메밀꽃 필 무렵은 단지 허생원의 과거 사랑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나이 든 사람이 자기의 그런 삶의 끝자락에서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무언가를 어렴풋이 만나는 다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젊음이라는 건 다시 돌아오지 않고, 봉평의 그 추억, 그 밤도 다시는 오지 않겠죠. 그 추억의 여인도 아마 어느 먼 곳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기억이 전혀 다른 얼굴과 전혀 다른 시간의 인연으로 다시 찾아오는, 그게 바로 동희라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허생원 이 주인공에게는 동희는 단순한 젊은 동행자가 아니라 어쩌면 자기 인생에서 놓쳐버렸던 무엇인가가 다시 건네는 그런 인사 같은 존재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늘 앞으로만 가는 것 같지만 인생은요, 가끔 뒤늦게 어떤 의미를 다시 돌려주기도 하니까요. 자, 그 모든 감정의 배경에 메밀꽃 핀 밤길이라는 게 정말 탁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곳이 대낮의 장터 한복판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막 서정적이고 아름답게 느껴지진 않을 거예요. 달빛이 쫙 비치고 조용한 그 뭐랄까요, 벌레 소리 칙칙 나는 그 산길 위에서 술기운이 조금 돌고 사람 마음이 느슨해져 있는 상태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이기 때문에 더 우리에게는 아련하게 보이는 거겠죠. 이 작품을 듣고 있으면 정말로 하얀 꽃이 끝없이 펼쳐진 들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들기도 합니다. 그 길 위에서 사람 마음도 함께 조금씩 환해지고 조금씩 허물어지기도 하고요.
허생원의 거친 말투 뒤에 숨어있는 우리는 외로움을 볼 수 있고요. 동이라는 젊은이의 그 젊음 뒤에 있는 말 못할 사연, 그리고 그 재밌는 조선달의 농담 뒤에도 숨어있는 떠돌이 인생의 처지까지 보이는 거죠. 사실 그 앞서서 얘기했던 장돌뱅이의 삶은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늘 이동해야 되고 늘 불안정하고요. 뭐 어찌 보면 금전적으로도 넉넉하지 않고 몸도 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길에 어떻게 보면 약간의 낭만이 있어요. 지금 우리들의 삶은 좀 더 편해지금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허생원 일행들이 걷는 저 밤길보다 각박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불편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길 위에서 달빛을 느끼고 옆 사람과의 서로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고 본인의 과거 이야기를 꺼내놓을 만큼의 여백과 여유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지금 들어도 좀 새롭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점점 더 효율적이게 되고 있지만 이 소설은 효율로만은 설명되지 않는 것들을 보여주거든요. 길 위에 있는 정, 떠나는 길 속에 있는 그런 그리움, 어떻게 보면 늦게 찾아온 인연, 말로 다 못하는 그런 서로 간의 마음, 요런 게 핵심이죠. 자, 이쯤에서 여러분 잠시 이 이야기 아주 잘 어울리는 노래 한 곡을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생원의 오래된 외로움, 그리고 밤길의 쓸쓸함, 그리고 말로는 다하지 못하는 그리움이 스며드는 그런 곡입니다. 장필순 씨의 나의 외로움이 너를 부를 때 라는 노래를 듣고 마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장필순의 나의 외로움이 너를 부를 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장필순이 부르는 노래였죠. 와, 노래가 어떤지 여러분,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뭔가 여운이 좀더 진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죠? 모르겠어요. 저는 이 메밀꽃 필 무렵을 그 여러분들과 함께 소개를 하려고 보면서 이 음악이 갑자기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물론 이 뒤에 여러분께 소개드릴 노래들도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여러분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제가 또 마무 더 이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훈이와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자, 지금 여러분 함께하고 있는 오늘 하루의 문학 메밀꽃 필 무렵입니다. 이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허생원은 동이와 함께 길을 계속 갑니다. 근데 이제는 처음과는 조금 달라졌어요. 동이는 이제는 그냥 같이 가는 젊은이일 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쓰이고 괜히 챙기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동이라는 청년 역시 허생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됐고요. 서로가 서로의 삶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어쩐지 그 밤길 위해서만큼은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인생에는 어떤 관계는 오랫동안 알고 지내도 멀고요. 어떤 관계는 아주 짧은 시간 만났지만 이상하게만큼 깊이 후 들어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허생원과 동이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정말 피가 섞인 건지 진짜 부자지간인 건지 뭐 이걸 넘어서서 그 순간만큼은 이미 서로의 삶에 의미가 있는 존재가 돼버린 것 같아요. 이 작품의 마지막이 특별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작가는 끝까지 모든 걸 다 말하지 않아요. 정답을 딱 이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픈엔딩 같은 그런 식으로 더 오래 남는 것 같아요. 그냥 독자들이 아 아마도 그럴 것이다, 허생원도 어렴풋이 느꼈을 것이다, 동이도 알 수는 없지만 어떤 그런 따뜻함을 느꼈을 것이다 라는 이 남겨진 여백, 이게 참 좋죠. 요즘 그 우리 사회는 너무 빨리 문화, 그죠? 관계도 빨리, 감정도 빨리, 결론도 지금 당장. 근데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제가 성격이 좀 워낙 급해가지고 뭐든지 빨리 알고 싶어하고 빨리 배우고 싶어하고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메밀꽃 필 무렵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꼭 반드시 다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진실이 있다고. 어떤 인연은 그냥 그 느낌만으로도 충분히 깊다고. 자, 이제 허생원은 이미 늙었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요. 인생도 이미 많은 걸 지나왔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이 작품이 더 아프게 다가오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젊은 사랑이 이 젊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이야기하면 아직까지 펼쳐진 미래가 많으니까 가능성이 많잖아요. 시간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허생원이 봉평의 밤을 이야기한다는 거는 그건 이미 지나가버린 훌쩍 지나간 시간, 옛 시간을 향한 시선이니까 그래서 더 쓸쓸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 나오는 동이라는 존재가 그 쓸쓸함 속에 아주 따뜻하지만 작은 온기를 만들어주죠. 그게 바로 이 작품의 마지막의 빛입니다. 이 메밀꽃, 여러분 이 꽃이 참 신기하죠.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우리가 흔히들 보는 장미처럼 강렬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보는 이들에게 조용히 마음에 남습니다. 하얗고 부드럽고 바람에 흔들리고 달빛 아래서 더 빛나는 꽃. 딱 이 소설 그 자체죠. 뭔가 소리를 높여서 감정적으로도 울리지 않았지만서도 독자들에게 오래 기억되는 이야기. 한 장면이 그 그림이 촥 조용히 마음속에 남는 그런 이야기. 메밀꽃 필 무렵은 굉장히 짧은 단편 소설이지만 그 안에 많은 삶에 대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떠돌이 인생의 고단함, 남자들의 그런 거친 우정, 나이가 들어가는 모습, 지나간 사랑, 그리고 외로움, 늦게 찾아온 듯한 인연, 이런 것들이 다 얽히고 설켜 있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내용 자체는 길이는 짧지만 굉장히 큰 소설이에요. 큰 사건은 없지만 어떤 사건 사고가 막 크게 벌어지는 건 없지만 감정은 크게 남아있죠. 그래서 시간이 흘러도 아마 많은 분들이 독자에게 읽히고 또 뭐 드라마나 이런 식으로 또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작품을 이 메밀꽃 필 무렵 이 작품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 길 위를 오래 떠돌아도 마음속에는 끝내 지워지지 않는 한밤의 기억 하나 정도는 품고 살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인연은 가끔 아주 늦은 밤, 고요한 밤에 또는 아주 늦은 시간, 늦은 나이에 조용히, 그렇지만 갑자기 다시 다가오기도 한다. 우리는 이미 다 지나간 줄 알고 살고 있지만 어떤 기억은요, 여러분,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 저 깊은 곳에 숨어 있고요. 어떤 인연은 완전히 끊어진 줄 알았지만 또 다른 얼굴로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떻게 보면 재밌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또 아름답기도 하고요. 자, 하루에 듣는 문학. 오늘은 여러분 이효석 작가의 메밀꽃 필 무렵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같이 이렇게 쭉 영화처럼 들으시면서 각자 마음속에 떠오르는 밤길 하나 혹은 문득 생각난 사람 한 분 하나면 좀 더 있으셨다면 어떨까요? 지나간 줄 알았던 계절, 잊힌 줄 알았던, 나에겐 잊혀졌던 그런 이름, 다시는 떠오르지 않았 듯하게 느꼈던 장면들 말이죠. 그런 기억이 여러분 만약 있다면요, 어쩌면 아직은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메마르지는 않았다고 하는 그런 뜻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메밀꽃이 한철 동안 쫙 피었다가 그 풍경은 오래 남듯이 사랑의 그 사람의 그 사랑의 그 마음도 뭘까 그런 우리 마음속에 그런 밤 하나 정도는 오래 남을 수 있으니까요. 자, 이쯤에서 제가 또 준비한 노래 하나를 또 여러분께 들려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뭐 이 노래는 그냥 딱 이 소설과 그냥 딱이에요. 제가 왜냐면 지난 시간에 제가 아마 이 이문세 씨의 노래를 틀어드렸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가 겹치는 그런 가수의 노래는 이렇게 틀어드리지 않으려고 제가 고민을 하는 편인데 아, 이 음악은 제가 꼭
틀어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같은 가수를 한 번 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선택한 이 노래 이문세 씨의 옛사랑 한번 들으시면서 이 소설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여러분 이문세의 옛사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이문세의 옛사랑 듣고 오셨는데요. 제가 이왜이 소설과 어울리는지 노래를 함께 들어보신 분들은 어떠세요? 조금 공감이 되시나요? 자, 이 메밀꽃 핀 무렵 저희가 얘기를 한번 쭉 나눠봤는데, 조금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재밌는 몇 가지만 제가 좀더 포인트만 또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몰랐던 부분인데요. 사실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효석 작가분이 이 작품의 배경이었던 강원도 봉평에서 태어나셨다고 그러네요. 저 몰랐습니다. 그래서 1907년 강원도 봉평에서 태어나셨고, 이분이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돌뱅이라는 그 조선인이 경영하는 그 예전에 재래시장들, 백화점 종로 열기 전에 재래시장이 여전한 그 시대를 배경으로 만들었는데, 이 저희가 장돌뱅이 주인공 허생원 있잖아요. 이분이 굉장히 또이 특징이 있습니다. 뭐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시겠지만, 앞에 제가 줄거리 할 때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분이 사실은 얼굴뱅이의 왼손잡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의 또 복선이 있습니다. 이분이 왼손잡이고요. 성격은 아까 말씀 다 소심하고 정이 많아요. 가족은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왼손잡이에요. 이분은 평생 여자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냥 나귀를 함께 장에서 장으로 돌아다니는데, 이제 동인을 만나고 아까 조선을 만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예전에 한 번, 단한번 인연을 맺었던 성소반의 처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서로 간에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되고, 동인은 이제 자기가 아버지를 모른 채 어머니 얘기를, 처녀의 몸으로 낳았던 이제 어머니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허생원이 물에 빠지는데, 여러분, 동희가 허생원을 업고 개울을 건너는 씬이 있거든요. 그때 허생원이 동희가 자신과 같은 왼손잡인 걸 알게 됩니다. 야, 이 복선을 제가 앞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려다가 조금 이 중간에 내용이 삐끗해갖고 제가 뒤에 정리할 때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서 꼭 이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여러분,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만은 굉장히 향토적이고 서정적인 분위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음악과 그림이 막 몸속에 펼쳐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표현이 어떨까요? 여름밤 메밀꽃이 피어있는 산길을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 이런 묘사를 우리 이효석 작가가 쓰시거든요. 이게 아마 작품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묘사라고 손꼽힌다고 합니다. 네,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 그리고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 특이해요, 그죠? 자,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개울을 건너다 빠졌을 때 동희가 허생원을 안고 나오는, 업혀서 나오는데, 업어서 그때 이제 우리들은 물론 열린 결말이긴 하지만 둘이서 부자 관계일지 모른다라는 추측을 하게 되지요. 그 소설의 결말부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방울 소리가 밤 벌판에 한층 청청하게 울린다. 방울 소리가 밤 벌판에 한층 청청하게 울린다.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밝고 긍정적인 느낌을 주면서, 앞으로 우리 독자들은 모르지만 소설 속에서의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가 매우 긍정적일 것 같다라는 그 암시를 주죠. 그러니까 둘이 그런 관계일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 네, 아무튼 참 열린 결말로 나오는 단편 소설이었는데, 아, 진짜 참 뭐랄까, 저는 이거 예전에 드라마로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풍경이며 이런 게좀 머릿속에 많이 남는데, 뭐랄까, 이 메밀꽃 필 무렵은 제가 보니까 한국 문학 역사상 가장 서정적인 단편 소설로 꼽힌다고 하네요. 아무튼 저희가 그전 시간에는 사실 그 굉장히 해외 문학들을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뭐 모리스와 함께했던 화요일이라든가, 뭐 이런 어린 왕자라든가, 생텍쥐페르이, 이런 것들을 많이 저희가 했었는데, 데미안도 했었고. 아, 데미안은 솔직히 너무 어려웠어요, 그죠, 여러분? 제가 왜 그때 하필 데미안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제가 트라우마가 남아있는데 좀 쉬운 걸로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아, 이번 시간은 한번 한국 문학으로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메밀꽃 필 무렵으로 선택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또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한국 문학을 할지 아니면 또 다른 세계적인 또 다른 해외 다른 유명한 또 문학으로 할지는 제가 좀 더 고민을 해보고요. 여러분께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릴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후니와 함께했던 훈훈한 카페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주말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고요. 시간은 어쨌든 흐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추억,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밤, 그날의 밤, 이런 것들은 참 간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곡 또 하나 서정적인 것 노래 하나 틀어드리면서 저는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석 씨가 부르는 60대 노부부 이야기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 훈훈한 카페 이만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2: 네, 이 시간 통해서 수면은 이렇게 해야 된답니다. 또 올바른 식습관은 이렇습니다. 운동은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라고 소개해드리고 있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이 골고루 조화롭게 돼야지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런데 한 가지도 어려운데 세 가지를 어떻게 다 맞춰 하신다면 네, 실제로 수면, 식단, 신체 활동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의 균형이 흐트러지겠죠. 그래서 과식으로 이어지기 쉽고 또 피로감으로 인해 활동량도 줄어들 겁니다. 반대로 규칙적인 실제 활동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수면의 질이 높아지고 또 균형 잡힌 식단 역시 수면과 에너지 수준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크게 바꾸려 하기보다 작지만 지속 가능한 변화를 쌓아가는 접근 훨씬 더 효과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자, 자는 시간 한 11분 정도만 더 늘리고요. 중간 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을 조금 더 하고요. 이는 계단 오르기, 장바구니 들기, 빠르게 걷기, 정말 일상적인 움직임이 여기에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단의 질을 조금 높인다는 거, 채소를 약 4분의 1컵만 더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작지만 우리가 큰 변화 이뤄낼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영국에서 성인 5만 3천여 명을 8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이런 작은 세간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특히 심혈관 질환 위험을 유의미하게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 최근에 국제학술지에도 실렸습니다. 네, 조금만 더 움직이고 조금만 더 초가공 식품을 피해보고 조금만 더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1: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히스토리의 진행자 이서희입니다. 히스토리는 서희와 히스토리를 함께 붙여 만든 이름입니다. 역사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우리 삶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왜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그 답을 조금씩 찾아가는 시간이 바로 히스토리입니다. 어렵지 않게 편안하게 이야기처럼 역사를 나누면서 각자의 삶에 작은 의미 하나씩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히스토리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히스토리의 진행자 이서희입니다. 역사 속 사람들의 삶을 통해 오늘의 우리를 만나는 시간, 히스토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은 아름다운 주택가와 대학도시의 모습이지만 100여 년 전 이곳에는 끝없이 펼쳐진 오렌지 농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렌지 농장 가운데 조국 독립을 꿈꾸던 한국인들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오렌지를 따고 밤에는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고 주말이면 모여서 나라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사람들. 그 중심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입니다. 오늘 히스토리에서는 리버사이드 오렌지 농장에서 시작된 미주 한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와 LA에서 펼쳐진 독립운동 이야기, 후반부에는 왜 한인들이 세탁소와 리커스코어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한인타운에 숨겨진 흥미로운 역사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오렌지 주스를 마시면서 그 오렌지가 어디에서 왔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도 캘리포니아는 미국 최대의 오렌지 산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LA 동쪽으로 1시간 남짓 떨어진 리버사이드. 이곳은 한때 전 세계 오렌지 산업의 중심이었습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미국 사람들이 먹던 고급 오렌지 상당수가 바로 이 지역에서 생산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오렌지 농장에 한국인들의 눈물과 땀이 스며 있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1902년 한 청년이 미국 땅에 도착합니다. 이름은 안창호. 훗날 도산 안창호라고 불리게 되는 인물입니다. 당시 나이는 겨우 24살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대학을 막 졸업했을 정도의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돈을 벌겠다는 생각보다 다른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조선은 이렇게 약한 나라가 되었을까? 나라를 살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당시 조선은 이미 일본과 러시아, 청나라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위태롭다는 것을 젊은 안창호는 누구보다 절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으로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부자의 나라로 생각했지만 안창호에게 미국은 공부의 장소였습니다. 선진국이 이렇게 국민을 교육하고 어떻게 사회를 운영하는지 배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상과 달랐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결국 리버사이드의 오렌지 농장으로 향합니다. 오늘날 리버사이드를 방문하면 깨끗한 주택가와 대학 캠퍼스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끝도 없이 펼쳐진 오렌지 과수원이 전부였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안개가 걷히고 있습니다. 멀리 산맥이 보입니다. 그리고 수천 그루의 오렌지 나무가 황금빛 열매를 달고 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정말 아름답다고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노동자의 눈에는 달랐습니다. 그 나무 하나하나가 오늘 해야 할 일의 양이었습니다. 오렌지 수확은 생각보다 힘든 작업입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하고 하루 종일 팔을 위로 뻗어야 하고 무거운 바구니를 계속 옮겨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햇볕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겨울에도 따뜻하지만 여름에는 피부가 타들어갈 정도입니다. 당시 한인 노동자들도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며 일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일이 생깁니다. 처음 농장주들은 한국인 노동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농사 경험도 부족했고 숫자도 적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평가가 달라집니다. 그 중심에 안창호가 있었습니다. 그는 노동자들에게 늘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이 곧 한국인의 얼굴이다. 한 사람이 거짓말하면 한국인이 거짓말쟁이가 되고 한 사람이 성실하면 한국인이 성실한 사람이 된다. 사실 이 말은 단순한 도덕교육이 아닙니다. 당시 미국 사회에서 한국인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미국인들은 한국인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보고 민족 전체를 판단했습니다. 안창모는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철저히 지키게 했습니다. 약속을 지키게 했습니다. 술 마시고 싸우지 못하게 했습니다. 일을 끝까지 책임지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아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몇 년 후 농장주들 사이에서 한국인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평판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기업에서 말하는 브랜드 가치, 국가 이미지, 그것을 안창호는 이미 100년 전에 실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낮에는 오렌지를 따고 밤에는 독립운동을 준비했습니다. 일이 끝나면 숙소에 모입니다. 누군가는 신문을 읽어줍니다. 누군가는 한국 소식을 전합니다. 누군가는 나라 걱정을 합니다. 1905년 을사늑약, 1910년 한일병합. 조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점점 절망적이었습니다. 멀리 미국에 와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늘 조선에 있었습니다. 어떤 노동자는 하루 품삯 가운데 일부를 모읍니다. 어떤 사람은 담배를 끊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 옷 사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낀 돈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냅니다. 생각해보면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저녁 먹을 돈도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 기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조국이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그리고 그 희망은 바로 이 리버사이드의 작은 오렌지 농장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3: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4: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 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5: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1: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6: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7: 리버사이드의 오렌지 농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던 한인 노동자들이 밤이면 나라 이야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애국심은 단순한 그리움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조직을 만들고 돈을 모으고 독립운동을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지가 된 곳이 바로 샌프란시스코였습니다. 오늘날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면 금문교가 떠오르고 실리콘밸리가 떠오르고 세계적인 관광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하지만 100여 년 전 그곳은 미주 한인 독립운동의 심장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나라를 잃은 사람들의 독립운동 본부가 한반도가 아니라 미국 캘리포니아였다는 사실입니다. 1900년 초반 샌프란시스코에는 한인들이 조금씩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하와이를 거쳐온 사람들, 유학생들, 사업가들, 독립운동가들. 그들은 각자의 이유로 미국에 왔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조국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909년, 도산 안창호는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한인 조직을 통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탄생한 조직이 바로 대한인국민회입니다. 당시에는 국가도 없었습니다. 정부도 없었습니다. 외교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한인국민회는 사실상 미주 한인사회의 정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회원 등록을 하고 회비를 걷고 신문을 발행하고 학교를 운영하고 독립운동 자금을 관리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행정기관과 시민단체 그리고 외교 조직이 합쳐진 형태였습니다. 당시 대한인국민회 회관에는 항상 사람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신문이 도착하면 함께 읽고 조국 소식을 나누고 독립운동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요즘처럼 인터넷도 없고 전화도 자유롭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한 장의 신문이 세상과 연결되는 창문이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한국에서 오는 소식에 민감했습니다. 일본이 무슨 정책을 시행했는지, 독립운동가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국제사회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신문 한 줄 한 줄이 모두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1919년, 그리고 마침내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3.1운동입니다. 서울 탑골공원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은 전국으로 번집니다. 당시 미국에 있던 한인들도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조국이 일어섰다. 하지만 동시에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라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강하게 탄압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고 고문당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소식이 태평양 건너 샌프란시스코까지 전해집니다. 한인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모금 운동이 시작됩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어떤 노동자는 하루 일당을 통째로 기부합니다. 어떤 여성은 결혼 반지를 내놓습니다. 어떤 노인은 평생 모은 돈의 상당 부분을 냅니다. 지금처럼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돈을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자신이 미국에 있지만 여전히 조선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 미주 한인 사회는 유명한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몸은 미국에 있어도 마음은 조국에 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는 독립된 조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 자금 모금은 거의 생활의 일부가 됩니다. 교회 예배 후 헌금을 모으고 행사가 열리면 기금을 걷고 새로운 이민자도 참여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당시 미주 한인의 숫자가 매우 적었다는 점입니다. 불과 수천 명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임시정부에 전달된 자금은 상당했습니다. 어떤 역사학자들은 초기 대한민국 임시정부 재정의 중요한 부분을 미주 한인들이 담당했다고 평가합니다. 나라를 잃은 민족의 정부를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 지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기에 또 하나 중요한 조직이 등장합니다. 바로 흥사단입니다. 1913년 도산 안창호가 설립한 단체입니다. 흥사단은 단순한 독립운동 조직이 아닙니다. 인재를 키우는 조직이었습니다. 도산은 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라를 살리려면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 그는 독립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한 사람, 책임 있는 사람,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국민이 많아져야 나라가 강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흥사단에서는 거짓말하지 말 것, 약속을 지킬 것, 공동체를 위해 봉사할 것, 끊임없이 공부할 것, 이런 가치들을 강조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농장에서 일하고 가게를 운영하고 공부하고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놀라운 일입니다. 당시 미국에 살던 한인들은 대부분 영어도 서툴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영향력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세계 정세를 고민했고 조국의 미래를 걱정했고 독립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대한민국의 발전 뒤에는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수많은 미주 한인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리버사이드 오렌지 농장과 샌프란시스코 대한인 국민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미국 한인 이민사를 이야기할 때 자주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사실 캘리포니아 한인 이민사의 숨은 주인공들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센트럴밸리, 중앙 계곡 지역의 한인 농부들입니다. 지금도 캘리포니아를 자동차로 종단하다 보면 끝없이 펼쳐진 농장을 보게 됩니다. 포도밭, 오렌지 과수원, 아몬드 농장, 복숭아 농장, 미국 최대 농업 생산지입니다. 그런데 100여 년 전 이 광대한 농업지대 곳곳에 한국인 마을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그분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간을 1910년대로 돌려보겠습니다. 하와이에서 일하던 많은 한인들이 미국 본토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죠. 농장 노동자로 평생 살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큰 돈을 벌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땅을 빌릴 수 있었고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성공하면 스스로 농장주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 서부는 말 그대로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인들은 과감하게 이동합니다. 프레즈노, 다뉴바, 리들리, 엑서티, 튤레이. 오늘날에도 한인들이 많이 살지는 않는 작은 도시들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미주 한인 농업의 중심이었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1915년 어느 여름날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한 청년이 캘리포니아 중앙 계곡의 한 농장에 도착합니다. 주변에는 한국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영어도 거의 하지 못합니다. 돈도 없습니다. 하지만 눈앞에는 끝없는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한번 해보자. 문제는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농사는 경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후를 알아야 하고, 물을 관리해야 하고, 시장을 알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실패도 많았습니다. 가뭄이 오기도 하고, 가격이 폭락하기도 하고, 수확을 망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당시 한인 농부들에게 유명했던 작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복숭아와 포도였습니다. 중앙 계곡의 기후가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프레즈노 지역에는 한인 포도 농장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노동자로 시작했다가 몇 년 동안 돈을 모아 조그만 땅을 임대합니다. 그리고 가족 모두가 농사에 뛰어듭니다. 남편은 새벽부터 밖으로 나갑니다. 아내는 집안일과 함께 수확 작업을 돕습니다. 아이들도 학교가 끝나면 농장으로 갑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힘든 노동이지만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 농장은 내 것이다. 비록 작은 규모일지라도 자신이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시 신문 기록을 보면 한인 농부들의 성공 사례가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다뉴바 지역은 한인 사회에서 꽤 유명했습니다. 성공한 한인 농장주들이 생겨났기 때문이죠. 몇몇은 상당한 부를 이루기도 합니다. 자동차를 구입하고 집을 사고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면 대단한 일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사탕수수 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의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만 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성공한 한인 농장주들 가운데 상당수는 독립운동 자금을 후원했습니다. 실제로 중앙계곡 지역은 독립운동 기금 모금이 활발했던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자신이 성공한 이유가 개인의 노력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국이 있었기에 자신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수확이 좋으면 일부를 기부합니다. 새로운 독립운동 소식이 들리면 후원금을 냅니다. 나라가 없는 민족이었지만 그들은 나라를 잊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의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 한인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지금도 프레즈노와 리들리 지역에서는 초기 한인 교회 역사가 남아있습니다. 그 시절 교회는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식장이었고 학교였고 회의장이었고 정보센터였습니다. 누군가 농사를 시작하려고 하면 교회에서 조언을 해줍니다. 누군가 아프면 함께 병원비를 모읍니다. 새로운 이민자가 오면 숙소를 구해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커뮤니티 네트워크가 이미 그때 존재했던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깁니다. 2세들이 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부모들은 농사를 짓지만 자녀들은 대학에 갑니다. 회계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의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농촌 지역을 떠나 대도시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로스앤젤레스가 새로운 중심지가 됩니다. 사업 기회가 많고 교육 환경이 좋고 한인 사회도 커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인 사회의 중심은 프레즈노와 다뉴바 같은 농촌 지역에서 점차 LA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LA 한인 사회의 성공 뒤에는 중앙계곡의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땅을 일구었던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거대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인 사회가 미국에 뿌리 내릴 수 있었던 토대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오렌지 나무를 심고 포도를 수확하고 복숭아를 길러 자녀를 대학에 보낸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가장 미국적인 성공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0: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0: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3: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4: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5: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6: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7: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농담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전에 동네 세탁소 사장님이 거의 다 한국 사람이었어. 실제로 1980년대와 1990년대 미국 주요 도시를 돌아다니면 세탁소 간판 뒤에는 한국인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뉴욕도 그랬고, 시카고도 그랬고, 워싱턴 DC도 그랬고, 로스앤젤레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집니다. 왜 하필 세탁소였을까요? 한국 사람들이 원래 세탁을 잘해서였을까요? 여기에는 이민자들의 현실적인 고민이 숨어 있습니다. 시간을 1970년대로 돌려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민붐이 시작됩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사람들, 자녀들에게 더 좋은 기회를 주고 싶었던 부모들, 새로운 미래를 꿈꾸던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옵니다. 그런데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현실의 벽에 부딪힙니다. 영어가 어렵습니다. 학력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돈도 많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민이 쉽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특히 회사 취직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영어 인터뷰를 통과해야 했고, 미국 경력이 있어야 하고, 추천인도 필요했습니다. 새로운 이민자들에게 너무 높은 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세탁소였습니다. 당시 미국은 드라이클리닝 문화가 매우 발달해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직장인이 많았고, 집에서 세탁하기 어려운 옷들도 많았습니다. 즉, 수요는 꾸준히 존재했습니다. 게다가 세탁소는 영어를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월요일에 찾아가세요. 다 됐습니다. 영수증 가져오세요. 기본적인 의사소통만 가능해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 전체가 함께 일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다림질을 하고, 아내는 카운터를 보고, 아이들은 방과 후에 가게를 돕습니다. 온 가족이 생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 세탁소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새벽 5시 가게 문을 열고, 세탁물을 분류하고, 기계를 돌리고, 하루 종일 다림질을 합니다. 특히 셔츠 다림질은 엄청난 노동이었습니다. 뜨거운 증기와 싸워야 하고, 팔은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하루 수백 벌씩 다림질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당시 한인 이민자들 사이에서는 다림질하다가 어깨가 망가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버텼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나는 힘들어도 아이들은 대학 보내겠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업종이 등장합니다. 바로 리커스토어입니다. 한국분들은 처음 미국에 와서 놀랍니다. 동네마다 술과 담배를 파는 작은 가게가 있습니다. 리커스토어입니다. 당시 많은 한인들이 이 사업에 뛰어듭니다. 왜였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진입 장벽이 낮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형 자본이 필요하지 않았고 가족이 운영할 수 있었고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었습니다. 문제는 쉬운 지역에 가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범죄율이 높고 백인들이 떠난 지역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인들이 사우스 LA, 컴턴, 잉글우드, 사우스 센트럴 지역에 진출하게 됩니다. 사실 이 선택은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총격 사건도 있었고 강도도 많았습니다. 어떤 업주는 카운터 아래 야구 방망이를 두고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도전한 이유는 다른 선택지가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뷰티 서플라이 업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 흑인용 가발과 헤어 제품 시장은 다른 민족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이후 한국 기업들이 가발 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한국에서 생산한 가발이 미국으로 수출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한인들이 유통을 맡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뷰티 서플라이 산업입니다. 지금도 미국 곳곳에 가면 한국인이 운영하는 뷰티 서플라이 매장이 많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과 이민자의 사업 감각이 만나서 만들어진 결과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도서 난청호 선생이 리버사이드 오렌지 농장에서 시작한 이야기, 미주 한인들의 독립운동 이야기, 그리고 세탁소와 한인타운의 숨겨진 역사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신기합니다. 낮에는 오렌지를 따고 밤에는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어 한마디 제대로 못했던 이민자들이 세탁소를 열고 가게를 만들고 결국 하나의 도시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걷는 코리아타운의 거리에는 단순한 건물과 간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이름 없이 살다간 수많은 이민자들의 땀과 꿈, 그리고 족을 향한 그리움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히스토리의 이서희였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6.3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율이 23.51%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지방선거 사전투표 중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최종투표율이 60%를 넘을지도 주목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종규 기자, 사전투표율 집계 상황 전해주시죠.
1: 네, 이틀 동안 치러진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조금 전 오후 6시에 마무리됐습니다. 최종 투표율이 23.51%로 집계됐습니다. 역대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기록 가운데 최고치인데요. 전체 유권자 4,464만 9,908명 가운데 1,049만 8,411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한 겁니다. 지난 2022년에 치러진 8회 동시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20.62%를 기록했는데 이보다 2.89%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38.95%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전북이 35.05%, 광주 27.83%, 세종 27.67%, 강원 27.05% 순이었습니다. 사전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로 18.65%를 기록했습니다. 경기는 20.96%, 여야 모두 이번 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꼽는 서울은 23.85%, 부산은 21.29%로 집계됐습니다. 14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은 24.12%로 집계됐는데요. 유권자 226만 7,121명 가운데 54만 6,757명이 투표권을 행사한 겁니다. 선거구별로 보면 전북 군산 김제 부안 을이 42.59%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곳은 대구 달성으로 17.56%를 기록했습니다.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 북갑은 25.57%, 경기 평택 을은 18.39%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사전투표율이 높아진 건 막판 지지층 결집과 사전투표 제도가 정착 단계에 접어들면서 유권자들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만큼 6월 3일 지방선거 당일 투표율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이 최고 기록을 쓸지는 다음 달 3일 최종 투표율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0: 네, 이렇게 높은 사전투표율을 놓고 여야는 각각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놨습니다. 투표장으로 향하는 민심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강조하려는 건데요.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은 부동층에 호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2: 사전투표율이 높게 나오자 여야는 모두 반색하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진보 진영이 유리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높은 투표율은 유권자들이 선거에 관심이 많다는 증거라며 그 관심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일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3: 그동안의 지선이나 대선이나 총선 과정을 보면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저희 당은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께서 지방선거 관련해서 관심이 많다는 증명이기도 하고요.
2: 반면 국민의힘은 사전투표가 진보 진영에 유리하다는 말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정권 심판을 위한 유권자들의 분노가 높은 투표율로 이어진 것이라며 막판 보수층 결집과 야당에 대한 지지를 기대했습니다.
4: 이재명 정부의 민생을 무시한 폭주, 독선, 그리고 오만을 심판하겠다는 유권자분들과 내 집과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많은 유권자분들이 투표장으로 그 분노를 표시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2: 여야가 이처럼 높은 사전투표율에 대해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은 기선제압을 위한 목적이 큽니다. 아직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세가 자신들에게 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입니다. 본투표가 가까워진 만큼 격전지에서는 판세를 좌우할 것으로 보이는 부동층의 표심을 얻기 위한 여야의 수싸움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은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오늘 투표 포기는 중립이 아니라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거라며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려는 선거 개입을 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5: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사전투표 마지막 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생명줄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꼭 투표하자고 했습니다. 투표를 포기하는 건 나와 가족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사전투표 첫날 김혜경 여사와 청와대 인근 투표소를 찾은 데 이어 이틀 연속 투표 독려 메시지를 낸 겁니다.
6: 신호를 주면 이렇게.
7: 네, 지금 넣으시면.
6: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5: 이 대통령은 특히 투표 포기는 중립이 아니라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진 않았지만 보수 야당에선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겉으로는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유도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8: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려는 메시지입니다. 이는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망각한 노골적인 선거 개입입니다.
5: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사전투표 때 도장이 잘 안 찍힌다며 투표지를 들고 기표소를 잠시 나온 것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장도 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의 비밀침해죄에 해당한다는 건데 더불어민주당은 단순 해프닝을 두고 억지 공격에 나섰다며 깎아내렸습니다.
3: 단순한 해프닝이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과격한 표현을 써가면서 억지 공격을 하고 있는데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낍니다.
5: 당시 사전투표관리관이 이 대통령의 투표 내용을 보지 못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국민의힘이 선거 쟁점화하려 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막판 표심잡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 대통령의 선거 관련 행보와 메시지를 둘러싼 정치권의 신경전 또한 가열되는 모습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0: 6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가까워지자 여야 지도부는 전국을 훑으며 막판 지지층 결집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에서 야권의 전직 대통령 유세를 정조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강원과 TK 등에서 정권 심판론을 외치며 보수층 결집에 집중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9: 사전투표 마지막 날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통적인 강세 지역인 호남으로 향했습니다. 전남 섬 지역부터 내륙까지 전방위 유세에 나서며 민주당 후보들을 뽑아야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이 실린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0: 내 나라의 잔부를 제거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줘야 하는 생각입니다.
9: 일부 지역에서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후보의 선전이 이어지자 핀셋 지원에 나선 셈인데 제1야당을 겨냥한 공세도 매서웠습니다. 갱생교육을 받아야 할 감옥 3인방이 전국을 누비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전직 대통령 유세를 정조준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또 최대 격전지가 된 텃밭 전북엔 한병도 원내대표를, 재보선 핫플레이스인 경기 평택을 지역엔 조승래 사무총장을 각각 출동시켜 민주당 후보 시키기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11: 진짜 민주당 후보인 김용남 후보가 있습니다. 가짜 민주당을 찍으면 국민의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9: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당에서도 접전지로 분류한 강원행을 선택했습니다.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와 함께 족자의 대동단결 네 글자를 한자로 쓰는 퍼포먼스로 선거 막판 보수 결집 의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12: 얼마나 오만합니까? 나는 있는 죄도 다 없애고 재판 취소하는 그런 대통령이니 당신들 문제 해결을 해봐라.
9: 최근 강원을 방문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차 언급하면서 짠물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도 제발 투표장에 나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투톱 송원석 원내대표는 강세 지역 대구 경북에서 사전투표에 나섰습니다. 본투표에 나서기로 한 장동혁 대표와 이른바 분산투표를 하며 마지막 한 표까지 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13: 오만한 권력을 견제하는 최고의 무기는 투표입니다. 또 당당한 권리를 행사하셔서 권력이 국민을 두려워하게.
9: 지방선거 날짜가 임박한 만큼 내란 완전 청산과 정권 심판을 각각 외치는 여야의 구호는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0: 철로 위를 덮쳤던 서소문 고가차도 상부 구조물이 모두 치워지면서 열차 운행이 나흘 만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공사 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14: 무너져 내린 콘크리트와 철근 더미가 말끔하게 치워졌습니다. 철로 위에 위태롭게 얹혀있던 상부 구조물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이후 79시간 만에 양쪽 기둥을 제외한 상판 철거 작업이 마무리된 겁니다. 사고 충격으로 끊겼던 전동열차 전력 공급선도 다시 연결됐습니다. 경의중앙선과 KTX 운행을 가로막았던 잔해가 사라지면서 열차들이 다시 서소문 구간을 오가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붕괴 사고가 발생하기 1분 전 무궁화호 열차가 이곳을 지나간 지 나흘 만에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현장에 남은 양쪽 기둥은 비교적 붕괴 위험이 낮다고 판단돼 열차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새벽 시간대를 활용해 철거할 예정입니다. 사고 수습과 별개로 경찰은 붕괴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고가차도 철거 사업을 발주한 서울시 도시개발본부를 포함한 7곳에 대해 11시간 동안 압수수색한 경찰은 주말에도 출근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철거 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됐는지, 현장에서 안전수칙은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압수물 등에 대한 기초조사가 마무리되면 철거 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0: 서소문 구간 운행이 재개되면서 내일부터는 전 열차의 운행이 정상화됩니다. 하지만 주말인 오늘 열차 이용객들의 불편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박희원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15: 주말 오전 서울역 매표소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여파로 일부 열차 운행이 취소되면서 급히 다른 표를 찾아 나선 겁니다.
16: 출연도 다 아직 몰리다 보니까 표가 매진인 상황이거든요.
15: 조카 결혼식에 맞춰 한 달 전 끊어둔 KTX표는 취소됐지만 입석이라도 구한 게 그나마 다행일 지경입니다.
17: 예약된 게 취소가 돼갖고 지금 서울역까지 왔는데 자리가 없어서 그냥 입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50분 동안 서서. 식구들 데려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15: 운행 차질로 인한 열차표는 위약금 없이 자동 환불됩니다. 하지만 내려가는 열차가 취소되면서 돌아오는 표까지 울며 겨자 먹기로 취소해야 하는 승객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18: 못 내려가면 올라오는 것도 캔슬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분명히 여기에서는 취소 수수료를 다 받을 거란 말이에요.
15: 열차 운행은 순조롭게 정상화 궤도에 올랐습니다. 서소문 구간 정상화로 경기 고양시 행신역에서 출발한 KTX 열차가 서울역을 통과했고 경의선 전동열차도 첫 차부터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여기에 강릉중앙선 KTX 이음 역시 서울역에서 청량리까지 구간을 다시 달리게 됐습니다. 서소문 구간이 복구된 뒤 정기점검을 받지 못해 운행 차질을 빚었던 열차들이 속속 수색과 행신 차량 기지로 입고했습니다. 이후 차량 점검과 정비를 마치면서 내일부터 모든 열차 운행이 정상화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0: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중국 등 누구도 패권 행사로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를 흔들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맹국의 국방비 증액을 촉구하면서 한국 같은 동맹국이 군 작전 통제권을 더
19: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0: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말 오후의 여유로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꿈꾸는 다락방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경제 이야기라고 하면 어렵고 멀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의 하루하루와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이야기죠. 보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기치 못한 순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조용하지만 꼭 필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이 시간에는 복잡한 숫자와 용어 대신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쉽고 편안한 이야기로 경제와 보험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시간, 여러분의 삶에 작은 힌트가 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지금부터 꿈꾸는 다락방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꿈꾸는 다락방의 이서입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켈코보험에서 만드는 켈코 방송입니다. 경제를 이야기할 때 전문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숫자가 뭘까요? GDP, 실업률, 주가지수? 네, 바로 소비자들의 심리입니다. 왜냐하면 경제는 결국 사람이 움직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돈을 쓰면 기업이 돈을 벌고, 기업이 돈을 벌면 사람을 더 고용하고, 고용이 늘어나면 다시 소비가 늘어나는 선순환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반대로 소비자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갑을 닫기 시작합니다. 외식을 줄이고, 여행을 미루고, 자동차 구입을 연기합니다. 집 구매를 포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 매출이 줄어들고 경제 전체가 식기 시작하죠.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늘 묻습니다. 소비자들은 지금 어떤 기분인가? 최근 발표된 미국 소비자 심리지수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교가 발표한 5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44.8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중동 전쟁 이후에 유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이 심리를 크게 악화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미국 경제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실업률도 아주 높지 않습니다. 기업 실적도 일부 분야는 좋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불안할까요? 답은 물가에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GDP를 보고 장을 보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을 보고 점심값을 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매일 체감하는 것은 생활비입니다. 주유소 가격, 마켓 가격, 보험료, 전기료, 렌트비, 외식비,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최근 미국 소비자 설문에서도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바로 생활비 부담이었습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높은 물가 때문에 개인 재정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실 미국은 지난 몇 년 동안 인플레이션과 전쟁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2025년 이후 중동 긴장 확대, 2026년 이란 관련 충돌과 호르무즈 해협 불안. 이런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이 에너지 가격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가격은 경제 전체로 전염됩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운송비가 오릅니다. 운송비가 오르면 식품 가격이 오르고, 식품 가격이 오르면 외식비가 오릅니다. 결국 모든 가격이 영향을 받습니다. 최근 소비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실제로 향후 물가 기대치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심리가 무서운 이유는 실제 경기보다 먼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선행 지표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먼저 움직이고 경제가 나중에 따라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구조조정 이야기를 들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당장 해고된 것은 아닙니다. 월급도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이죠. 경제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소비 심리가 나빠지는 현상은 단순한 설문조사가 아닙니다. 향후 경기 둔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소비자들은 지금 무엇을 줄이고 있을까요? 최근 유통업계 조사들을 보면 고가 소비가 눈에 띄게 둔화되었습니다. 가전제품, 가구, 자동차, 휴가, 레저 소비 이런 지출이 먼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생필품은 어쩔 수 없이 계속 사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미국 소비자들은 예전보다 훨씬 가격에 민감해졌습니다. 조금이라도 저렴한 곳을 찾고 할인 쿠폰을 사용하고 대형 할인 매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근 글로벌 소비자 신뢰 조사에서도 거의 1년 만에 처음으로 세계의 소비 심리가 하락했습니다.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는 거의 비슷합니다. 높은 생활비, 높은 금리, 불확실한 국제 정세, 즉
지금의 소비 위축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 현상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경제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첫째, 에너지 가격입니다. 중동 긴장이 완화되면 소비 심리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는 물가입니다. 물가가 안정되기 시작하면 소비자들은 다시 지갑을 열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는 금리입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면 소비 심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세 가지 모두 불확실성이 큽니다. 결국 경제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심리로 움직입니다. 기업은 소비자가 돈을 써야 성장할 수 있고요. 정부는 국민이 미래를 낙관해야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미래가 안정적이라고 느껴야 지갑을 엽니다. 지금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 하락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세계 최대 소비국 국민들이 미래를 조금씩 걱정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앞으로 세계 경제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3: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4: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보험.
5: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6: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7: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8: 네, 여러분은 지금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모든 보험을 여러분께 도와드리고 있는 캘코 보험에서 지원하는 캘코 방송입니다. 미국인들에게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만은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부동산이 중요한 자산인 것처럼 미국에서도 집은 가장 큰 재산입니다. 은퇴 준비도 집으로 하고 사업 자금도 집을 담보로 조달합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봐야 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시장입니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자료를 보면 미국 부동산 시장에 심상치 않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S&P 코어로직케이스 셀러 주택가격지수에 따르면 미국 주요 20개 도시 가운데 절반 가까운 지역에서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이미 마이너스 전환을 했고 거래량도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2022년 이후 가장 뚜렷한 둔화 신호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미국은 역사상 가장 뜨거운 부동산 시장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팬데믹 시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재택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도심 아파트를 떠나 넓은 집을 찾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낮은 금리가 유지됐습니다. 은행에서는 2에서 3%대 모기지를 제공했죠. 그러자 미국 전역에서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텍사스, 플로리다, 애리조나, 네바다,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까지 수많은 지역에서 1, 2년 만에 집값이 수십 퍼센트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에서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오늘 안 사면 내일은 더 비싸다.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금리겠죠. 여러분이 집을 살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집값일까요? 사실 대부분은 월 페이먼트입니다. 집값이 조금 비싸도 이자가 낮으면 부담이 적습니다. 반대로 집값이 조금 내려가도 금리가 높으면 부담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50만 달러 집을 구입한다고 가정해 보면 금리가 3%일 때 7%일 때의 월 납입액의 차이는 수백 달러가 아니라 1000달러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소비자들은 집값보다 금리를 더 무서워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최근 미국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올해 금리 인하를 기대했지만 최근 물가가 다시 상승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주택시장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연료인 저금리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구매력입니다. 사람들의 월급이 늘고는 있지만 집값 상승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0대와 40대 수요자들은 높은 집값, 높은 금리, 높은 생활비를 동시에 감당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첫 집을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지만 지금은 과연 내가 집을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부동산협회의 자료를 보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비중도 예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나타납니다. 집값은 떨어지는데 거래도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원래 시장이 침체되면 가격이 내려가고 거래가 살아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집주인들이 집을 내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1년에는 2.8%의 금리로 집을 산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집을 팔고 새로운 집을 사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모기지 금리는 6에서 7% 수준입니다. 월 부담이 크게 늘어나겠죠. 그러니 차라리 지금 집에 계속 살게 됩니다. 이 현상을 미국에서는 골든 핸드컵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낮은 금리가 사람을 현재 집에 묶어두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주택시장은 이상한 상태입니다. 사고 싶은 사람은 줄고, 팔고 싶은 사람도 줄고, 거래 자체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동결시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역별 상황은 어떨까요? 모든 도시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이나 보스턴처럼 공급이 제한된 지역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팬데믹 시기에 너무 많이 올랐던 일부 선벨트 지역은 조정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 수요가 많았던 지역일수록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집값이 떨어지면 왜 세계 경제가 관심을 가질까요? 답은 미국 경제 구조에 다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의 상당수는 주택 자산을 기반으로 소비를 합니다. 집값이 오르면 부자가 된 느낌을 받습니다. 자동차도 사고 여행도 가고 가전제품도 구입합니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자산효과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집값이 하락하면 소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주택시장은 소비와 직결됩니다. 실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작도 주택시장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이 당시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급입니다. 신규 주택이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 안정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기입니다. 고용이 유지된다면 시장은 완만한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경기 침체가 오면 가격 조정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도 예외는 아닙니다. LA, 오렌지 카운티, 샌디에고 등 주요 지역 역시 과거와 같은 급등세는 멈춘 상태입니다. 다만 공급 부족이 여전히 심하기 때문에 일부 지역은 예상보다 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미국 부동산 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붕괴는 아니지만 분명히 식고 있다. 결국 지금 미국 주택시장은 높은 금리 시대가 만들어낸 새로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집을 사고 싶어 하지만 금리가 부담스럽고 집주인은 팔고 싶지 않고 시장 전체는 움직임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한 부동산 뉴스가 아니라 앞으로 미국 소비와 경제 성장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3: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각장 캘코에 맡기시고 각장 끄세요.
4: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5: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6: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7: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8: 네, 여러분은 지금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모든 보험을 열고 있죠. 특히 세계 경제가 주목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지도에서 보면 페르시아만 입구에 위치한 좁은 해협입니다. 이란과 오만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좁은 바닷길 하나가 세계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이곳을 지나기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세계 석유의 고속도로입니다. 만약 이 길이 막히거나 불안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석유 가격이 오릅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전 세계로 퍼집니다. 사실 최근 중동 지역 긴장이 커지면서 시장이 가장 먼저 반응한 것도 국제 유가였습니다. 투자자들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먼저 가정합니다. 혹시 해협이 봉쇄되면, 원유 공급이 줄어들면,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으면, 이런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원유 선물 가격이 크게 움직였고, 에너지 기업들의 주가도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유가가 오르는 것이 왜 월급 문제와 연결이 될까?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석유는 현대 경제의 혈액입니다. 자동차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트럭도 움직이고 배도 움직이고 비행기도 움직입니다. 공장도 돌아가고 플라스틱도 만들고 비료도 만듭니다. 즉, 석유 가격이 오르면 경제 전체 비용이 상승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사과 한 상자를 생각해보면 농장에서 수확을 하고 포장을 합니다. 트럭으로 이동하고 물류센터를 거치고 마켓으로 배송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 연료가 필요합니다. 가스비가 오르면 운송비가 오릅니다. 운송비가 오르면 상품 가격이 오르고 결국 소비자가 부담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종종 이런 표현을 씁니다. 유가는 모든 물가의 어머니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품목도 많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품목은 훨씬 많습니다. 식료품, 항공권, 의류, 가전제품, 건축자재, 심지어 의료비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실질 임금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명목 임금은 급여 명세서에 적힌 숫자입니다. 실질 임금은 그 돈으로 실제 무엇을

무엇을 살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5% 올랐다고 가정해보면, 그런데 물가가 7% 올랐다면 숫자는 늘었지만 구매력은 줄어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실질임금 감소입니다. 최근 선진국 노동자들이 느끼는 압박도 여기에 있습니다. 월급은 조금씩 오르지만 생활비 상승 속도가 더 빠른 겁니다. 미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 소비자 조사들을 보면 가장 큰 불만 가운데 하나가 생활비 부담입니다. 사람들은 실업보다도 물가를 더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체감하기 때문이죠. 주유소에서 느끼고, 마켓에서 느끼고, 렌트비 고지서에서 느낍니다. 유럽 상황은 더 복잡합니다. 유럽은 원래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곳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에너지 구조가 크게 흔들렸고, 최근 중동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에너지 비용 부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임금 인상 요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협상이 늘어나고 파업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임금을 많이 올리면 비용이 늘어납니다. 비용이 늘면 제품 가격을 올립니다. 그러면 다시 물가가 상승하고요. 이것을 임금 물가 악순환이라고 부릅니다. 중앙은행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최근 AI와 자동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AI를 도입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화를 확대합니다. 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복잡한 감정을 느끼게 되죠. 생산성은 높아지는데 내 임금도 함께 오를 수 있을까? 혹은 내 일자리는 안전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질 임금 문제는 단순한 물가 문제가 아니라 기술 변화 문제와도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변수는 중동 정세입니다. 만약 긴장이 완화된다면 에너지 가격도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 압박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중앙은행의 정책 또한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미국 연준과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경제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변수는 생산성입니다. AI와 기술 발전이 실제로 생산성을 크게 높인다면 장기적으로 임금 상승 여력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경제는 단순히 성장률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GDP가 성장을 해도, 주식시장이 올라가도, 사람들이 체감하는 생활 수준이 좋아지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그 돈으로 얼마나 살 수 있느냐입니다. 바로 실질 임금이죠. 그래서 최근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실질 임금 둔화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생각보다 멀리 있는 사건, 바로 중동 정세와 호르무즈 해협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유소에서 넣는 가스, 마켓에서 사는 식품, 항공권 가격, 생활비 부담까지 결국 세계 경제는 하나의 거대한 연결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꿈꾸는 다락방 마치 시간이 다 되었네요. 이번 주의 주제들은 각각 달라 보이지만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는 둔화되고 주택시장은 식고 실질임금은 압박을 받고 있지만 반대로 AI와 반도체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오래된 성장 모델이 약해지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 모델이 태어나는 과도기를 지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꿈꾸는 다락방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6.3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율이 23.51%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지방선거 사전투표 중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최종투표율이 60%를 넘을지도 주목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종규 기자, 사전투표율 집계 상황 전해주시죠.
1: 네, 이틀 동안 치러진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조금 전 오후 6시에 마무리됐습니다. 최종 투표율이 23.51%로 집계됐습니다. 역대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기록 가운데 최고치인데요. 전체 유권자 4,464만 9,908명 가운데 1,049만 8,411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한 겁니다. 지난 2022년에 치러진 8회 동시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20.62%를 기록했는데 이보다 2.89%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38.95%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전북이 35.05%, 광주 27.83%, 세종 27.67%, 강원 27.05% 순이었습니다. 사전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로 18.65%를 기록했습니다. 경기는 20.96%, 여야 모두 이번 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꼽는 서울은 23.85%, 부산은 21.29%로 집계됐습니다. 14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은 24.12%로 집계됐는데요. 유권자 226만 7,121명 가운데 54만 6,757명이 투표권을 행사한 겁니다. 선거구별로 보면 전북 군산 김제 부안 을이 42.59%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곳은 대구 달성으로 17.56%를 기록했습니다.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 북갑은 25.57%, 경기 평택 을은 18.39%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사전투표율이 높아진 건 막판 지지층 결집과 사전투표 제도가 정착 단계에 접어들면서 유권자들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만큼 6월 3일 지방선거 당일 투표율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이 최고 기록을 쓸지는 다음 달 3일 최종 투표율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0: 네, 이렇게 높은 사전투표율을 놓고 여야는 각각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놨습니다. 투표장으로 향하는 민심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강조하려는 건데요.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은 부동층에 호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2: 사전투표율이 높게 나오자 여야는 모두 반색하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진보 진영이 유리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높은 투표율은 유권자들이 선거에 관심이 많다는 증거라며 그 관심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일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3: 그동안의 지선이나 대선이나 총선 과정을 보면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저희 당은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께서 지방선거 관련해서 관심이 많다는 증명이기도 하고요.
2: 반면 국민의힘은 사전투표가 진보 진영에 유리하다는 말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정권 심판을 위한 유권자들의 분노가 높은 투표율로 이어진 것이라며 막판 보수층 결집과 야당에 대한 지지를 기대했습니다.
4: 이재명 정부의 민생을 무시한 폭주, 독선 그리고 오만을 심판하겠다는 유권자분들과 내 집과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많은 유권자분들이 투표장으로 그 분노를 표시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2: 여야가 이처럼 높은 사전투표율에 대해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은 기선제압을 위한 목적이 큽니다. 아직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세가 자신들에게 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입니다. 본투표가 가까워진 만큼 격전지에서는 판세를 좌우할 것으로 보이는 부동층의 표심을 얻기 위한 여야의 수싸움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은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오늘 투표 포기는 중립이 아니라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거라며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려는 선거 개입을 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5: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사전투표 마지막 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생명줄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꼭 투표하자고 했습니다. 투표를 포기하는 건 나와 가족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사전투표 첫날 김혜경 여사와 청와대 인근 투표소를 찾은 데 이어 이틀 연속 투표 독려 메시지를 낸 겁니다.
6: 신호를 주면 넣을게.
7: 네, 지금 넣으시면.
6: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5: 이 대통령은 특히 투표 포기는 중립이 아니라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진 않았지만 보수 야당에선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겉으로는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유도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8: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려는 메시지입니다. 이는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망각한 노골적인 선거 개입입니다.
5: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사전투표 때 도장이 잘 안 찍힌다며 투표지를 들고 기표소를 잠시 나온 것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장도 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의 비밀침해죄에 해당한다는 건데 더불어민주당은 단순 해프닝을 두고 억지 공격에 나섰다며 깎아내렸습니다.
3: 단순한 해프닝이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과격한 표현을 써가면서 억지 공격을 하고 있는데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낍니다.
5: 당시 사전투표관리관이 이 대통령의 투표 내용을 보지 못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국민의힘이 선거 쟁점화하려 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막판 표심잡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 대통령의 선거 관련 행보와 메시지를 둘러싼 정치권의 신경전 또한 가열되는 모습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0: 6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가까워지자 여야 지도부는 전국을 훑으며 막판 지지층 결집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에서 야권의 전직 대통령 유세를 정조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강원과 TK 등에서 정권 심판론을 외치며 보수층 결집에 집중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9: 사전투표 마지막 날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통적인 강세 지역인 호남으로 향했습니다. 전남 섬 지역부터 내륙까지 전방위 유세에 나서며 민주당 후보들을 뽑아야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이 실린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0: 내 나라의 잔부를 제거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줘야 하는 생각입니다.
9: 일부 지역에서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후보의 선전이 이어지자 핀셋 지원에 나선 셈인데 제1야당을 겨냥한 공세도 매서웠습니다. 갱생교육을 받아야 할 감옥 3인방이 전국을 누비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전직 대통령 유세를 정조준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또 최대 격전지가 된 텃밭 전북엔 한병도 원내대표를, 재보선 핫플레이스인 경기 평택을 지역엔 조승래 사무총장을 각각 출동시켜 민주당 후보 시키기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11: 진짜 민주당 후보인 김용남 후보가 있습니다. 가짜 민주당을 찍으면 국민의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9: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당에서도 접전지로 분류한 강원행을 선택했습니다.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와 함께 족자의 대동단결 네 글자를 한자로 쓰는 퍼포먼스로 선거 막판 보수 결집 의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12: 얼마나 오만합니까? 나는 있는 죄도 다 없애고 재판 취소하는 그런 대통령이니 당신들 문제 해결을 해봐라.
9: 최근 강원을 방문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차 언급하면서 짠물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도 제발 투표장에 나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투톱 송원석 원내대표는 강세 지역 대구 경북에서 사전투표에 나섰습니다. 본투표에 나서기로 한 장동혁 대표와 이른바 분산투표를 하며 마지막 한 표까지 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13: 오만한 권력을 견제하는 최고의 무기는 투표입니다. 또 당당한 권리를 행사하셔서 권력이 국민을 두려워하게.
9: 지방선거 날짜가 임박한 만큼 내란 완전 청산과 정권 심판을 각각 외치는 여야의 구호는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0: 철로 위를 덮쳤던 서소문 고가차도 상부 구조물이 모두 치워지면서 열차 운행이 나흘 만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공사 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14: 무너져 내린 콘크리트와 철근 더미가 말끔하게 치워졌습니다. 철로 위에 위태롭게 얹혀있던 상부 구조물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이후 79시간 만에 양쪽 기둥을 제외한 상판 철거 작업이 마무리된 겁니다. 사고 충격으로 끊겼던 전동열차 전력 공급선도 다시 연결됐습니다. 경의중앙선과 KTX 운행을 가로막았던 잔해가 사라지면서 열차들이 다시 서소문 구간을 오가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붕괴 사고가 발생하기 1분 전 무궁화호 열차가 이곳을 지나간 지 나흘 만에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현장에 남은 양쪽 기둥은 비교적 붕괴 위험이 낮다고 판단돼 열차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새벽 시간대를 활용해 철거할 예정입니다. 사고 수습과 별개로 경찰은 붕괴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고가차도 철거 사업을 발주한 서울시 도시개발본부를 포함한 7곳에 대해 11시간 동안 압수수색한 경찰은 주말에도 출근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철거 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됐는지, 현장에서 안전수칙은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압수물 등에 대한 기초조사가 마무리되면 철거 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0: 서소문 구간 운행이 재개되면서 내일부터는 전 열차의 운행이 정상화됩니다. 하지만 주말인 오늘 열차 이용객들의 불편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박희원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15: 주말 오전 서울역 매표소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여파로 일부 열차 운행이 취소되면서 급히 다른 표를 찾아 나선 겁니다.
16: 출연들 다 아직 몰리다 보니까 표가 매진인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15: 조카 결혼식에 맞춰 한 달 전 끊어둔 KTX표는 취소됐지만 입석이라도 구한 게 그나마 다행일 지경입니다.
17: 예약된 게 취소가 돼갖고 지금 서울역까지 왔는데 자리가 없어서 그냥 입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50분 동안 서서. 식구들 데려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15: 운행 차질로 인한 열차표는 위약금 없이 자동 환불됩니다. 하지만 내려가는 열차가 취소되면서 돌아오는 표까지 울며 겨자 먹기로 취소해야 하는 승객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18: 못 내려가면 올라오는 것도 캔슬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분명히 여기에서는 취소 수수료를 다 받을 거란 말이에요.
15: 열차 운행은 순조롭게 정상화 궤도에 올랐습니다. 서소문 구간 정상화로 경기 고양시 행신역에서 출발한 KTX 열차가 서울역을 통과했고 경의선 전동열차도 첫 차부터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여기에 강릉중앙선 KTX 이음 역시 서울역에서 청량리까지 구간을 다시 달리게 됐습니다. 서소문 구간이 복구된 뒤 정기점검을 받지 못해 운행 차질을 빚었던 열차들이 속속 수색과 행신 차량 기지로 입고했습니다. 이후 차량 점검과 정비를 마치면서 내일부터 모든 열차 운행이 정상화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0: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중국 등 누구도 패권 행사로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를 흔들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맹국의 국방비 증액을 촉구하면서 한국 같은 동맹국이 군 작전 통제권을 더 신속하게 주도하는...
19: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0: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2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22: 아무리 현재가 중요하지만 또 미래를 대책을 안 세워놓을 수가 없죠. 아, 바보처럼 나는 돈을 그냥 은행에 이자도 없는 거에 그냥 넣어놓고 이러면 안 됩니다. 좀 부지런 떨면서 남들이 하는 거 참 이렇게 보고 이래야 되는데. 자, 오늘은 바로 와이즈 캘리포니아 파이낸스 앤 마케팅 대표 문선영 대표님 모시면서 우리 돈 그리고 잘 돈을 어떻게 하면 잘 안전하게 좀 늘리면서 활용할 수 있을까 얘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셨어요?
1: 네, 오랜만입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22: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더 아름다워지시고
1: 저도 오늘 네. 아침에 선글라스를 끼고 올까 그랬나 봐요. 너무 밖에, 멋있어 보이세요.
22: 밖에 좀 쌀쌀하지 않아요?
1: 선글라스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네. 저도 끼고 와야 되는지 않았을까.
22: 아니 이렇게 저희 안전망 스크린이에요.
1: 네, 감사합니다.
22: 아니 실제로 네네. 여러분 그 바람 불 때는 이렇게 눈보. 안경 눈보.
1: 아,
22: 제가 아는 분이요. 네. 그 모로사이클을 타는데 촥 하고 타는데 그 뭐랄까 그 플라이가 네네. 나방이라고 그랬나? 눈 속에 탁 해가지고 한쪽을 실명하셨어요.
1: 아, 그럴 네. 수 있죠.
22: 저는 맞습니다. 이게 보호가 뭐냐면 환한 조명과
1: 아, 네.
22: 그리고 막 눈을 이쁘게 떠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뭔가 좀 편하게 네, 하기 위해서 이렇게 프로텍트를 하는데
1: 너무 멋있습니다.
22: 네, 네. 금융에서도 재정에서도 네. 뭔가 나를 이렇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안정장치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1: 당연하죠.
22: 네.
1: 이제 무엇으로부터 나를 그럼 보호할 네. 것이냐라는 네. 건데 재산을 잃을 가능성으로부터 보호한다라는 게 재정에 있어서는 가장 큰 안정장치가 되겠죠.
22: 네.
1: 그러니까 재산을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네. 게 이제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네. 이자가 떨어져서 내 돈이 네.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그것으로부터 당연히 내 돈을 보호를 해야 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겠죠.
22: 네.
1: 이런 게 중요하고요. 또 세금을 몽땅 내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아무리 이자를 많이 받고 돈을 많이 벌었다 하더라도 돈을 많이 네. 모았다 하더라도 결국에 택스로 나가는 금액이 너무나 많아버리면 그거에 대한 또 안전장치가 필요하겠다라고 이제 느끼실 거고요.
22: 그래서 주식을 네.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정리를 할 때 올해는 하지 말고 내년에 수입이 없을 때 해라 뭐 이런 그 지혜도 쓸 수 있는 거죠?
1: 그럴 수 있죠.
22: 네.
1: 또 하나는 또 예를 들면 네. 나의 인컴을 벌어들이는데 네. 나의 인컴이 혹시라도 중단되는 상황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인컴을 네.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안전장치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22: 네.
1: 이 재정적인 이 세 가지 안정장치는 모두 다 이제 저희들이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22: 아, 그렇군요. 네. 요즘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주식은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네. 어디 들어가기도 뭐하고 그냥 CD에 넣어놨어 이런 좀 컨서버티브한 친구도 있고
1: 네네.
22: 이때 그래도 잘 보면 뭐 있어가지고 제 친구의 아들은 엄청난 네. 주식 이득을 최근 봐서요. 직장도 그만두고
1: 네.
22: 직장 왜 다녀? 이러면서 네.
1: 일단은 네. 친구나 친구의 아들이나 네. 주변의 지인분들의 이야기에
22: 네.
1: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 이제 이게 첫 번째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드리고 네. 싶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22: 네.
1: 많은 분들이 이제 주일날 교회 가면은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께서
22: 네.
1: 이제 무엇을 했다라고 이야기 들으면 너무 부럽죠. 저쪽 집은 왠지 잘 다는 것 같고 이제
22: 네.
1: 그랬을 때 나도 따라야겠다 그러는데 그게 여러분들한테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정말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22: 네.
1: 왜냐하면 나의 상황에 맞는 투자가 있을 거고
22: 네.
1: 나의 상황에 맞는 이자가 따로 있을 거고
22: 네.
1: 나의 인컴과 나의 자산에 맞는 이제
22: 네.
1: 프로텍션이 따로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죄송하지만 송구스럽지만
22: 네.
1: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주위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서 이제 그분들이 재정 전문가고 나의 모든 상황들을 알고서 조언을
22: 네.
1: 해주는 것이 아닌 이상은
22: 네.
1: 주변 사람들 말에 휘둘리시는 경우가
22: 많아요.
1: 사실은 이제 자산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22: 그러면,
1: 숨어있는
22: 네.
1: 그 밑장으로 깔려있는 위험한 것이다 라고
22: 네.
1: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2: 그래서 그런 얘기 들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뭐 이상한 코인에 투자했다가 전재산 다 날리신 분들 진짜 너무 속상하죠.
1: 표정을 보니까 너무 속상하신 것 같아요.
22: 그럼요. 네. 진짜. 진짜. 그런 사기꾼도 많기 때문에 잘 지켜야 되는데 오늘은 특히 그래서 라이프 인슈런스 라이프 인슈런스를 또 선호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꼭
1: 그렇죠.
22: 내가 세상 떠야지 되는 게 아니고
1: 네네.
22: 여러 가지 또 위기 시에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1: 맞아요. 생명보험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저희가 프로텍션을 해야 된다. 보호를 안전장치를 만들어 놔야
22: 네.
1: 된다 했을 때 이 세 가지가 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다 되는 것 같아요.
2: 네.
1: 첫 번째는 일단은 내가 혹시라도 인컴을, 그러니까 이자를 떨어져가지고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떨어져 내가 손실을 보는 것으로부터 내가 보호를, 안전장치를 만들어 놔야지라고 한다면, 네, 이 생명보험에 저축을 하게 된다면, 저축성, 네, 생명보험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죠. 그럴 경우에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네, 이자가 주식만큼 올라갈 때는 올라가지만 물론 이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캡이라는 게 있는데요. 떨어질 때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내, 네, 돈이 예를 들어서 만 불을 집어넣는데 예를 들어 10%가 올라가게 되면 내 돈은 만 1,000불이 되죠.
2: 네.
1: 그런데 그 다음 연도에 10%가 떨어지더라도 내 돈은 그대로 만 1,000불이에요.
2: 네.
1: 네.
2: 네.
1: 네. 이제 그게,
2: 네,
1: 내가 돈이 주식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이 생명보험 쪽에서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주식에도 없고 은행에도 없고 그리고 또 부동산에도 없는데 이 보험회사 쪽에 보험 상품에는 그런 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네, 이제 이런 이자를 지수성 이자 혹은 인덱스드 이자라고 하는데,
2: 네,
1: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활용하신다면 생명보험이, 네, 네, 첫 번째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 거고요.
2: 네.
1: 택스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단 말이죠.
2: 네.
1: 택스에 대한 안전장치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캐피탈 게인이라는 게 생긴단 말이죠. 이자를 받아서 내 돈이 불어난다.
2: 네.
1: 그러면 그 돈에 대해 세금 내셔야 됩니까? 안 내셔야 됩니까? 당연히
2: 내야죠.
1: 내셔야 되죠.
2: 네.
1: 주식에서 예를 들어서 불어서 내가 돈을 찾아 쓴다. 그러면 그것에
2: 내야죠.
1: 대해서 돈을 내셔야 되고요.
2: 네.
1: CD가 끝나고 CD가 나왔을 때 이 CD 이자 붙은 거에 대해서도 세금을
2: 내야
1: 내셔야 되고요.
2: 네.
1: 집을 팔아가지고 내가 캐피탈 게인이 이뤄졌을 때 당연히 세금을 내셔야
2: 되고.
1: 돼요. 그런데 이 라이프 인슈런스 생명보험에서 돈이 자라가지고,
2: 네,
1: 내가 찾아 쓸 때,
2: 네,
1: 어떤 방식으로 찾아 쓰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안 낼 수가 있어요.
2: 어떻게요?
1: 이제 보통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명보험을 마치 나의 은행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2: 네.
1: 예를 들어서 우리 진행자님께서 100만 불짜리 생명보험을 가입하셨을 때,
2: 네,
1: 이 100만 불짜리 은행 하나를 혼자 셋업을 하신 거예요.
2: 네.
1: 그러면 내 은행에서 내가 돈을 빌려 쓰는 거예요. 다시,
2: 네,
1: 말해서 내 라이프 인슈런스 팔러시에서 내가 론을 받아서 빌려 쓰게 되면,
2: 네,
1: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되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이 은행을 유지할 것이냐, 내 생명보험을 유지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2: 네,
1: 선택을 하시면 되죠.
2: 네.
1: 그런데 어쨌거나 빌려 쓰시게 되면 캐피탈 게인이나,
2: 네,
1: 아니면 인컴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전혀 내지 않게 돼요.
2: 네.
1: 그래서,
2: 네,
1: 라이프 인슈런스 생명보험을 통해서,
2: 네,
1: 돈을 자라게 한 다음에 마치,
2: 네,
1: 그것을 은퇴 플랜처럼 돈을 찾아 쓰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세금 없이 마치 로스 IRA처럼 찾아 쓰는 게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말하는 안전장치이고,
2: 네,
1: 세 번째 안전장치가 정말 중요해요.
2: 네.
1: 예를 들어서 50대, 제가 이제 50대 중반입니다.
2: 네.
1: 50대 중반인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2: 네,
1: 내가 60에 이제 은퇴를 해야지 혹은,
2: 네,
1: 68에 은퇴를 해야지라고 계획을 잡았는데,
2: 네,
1: 지금 돈을 모아가고 있는 중인데,
2: 네,
1: 제가 일을 하지 못하거나 인컴이 스탑되거나 아니면 롱텀 케어 상황에 들어가게 됐을 때,
2: 네,
1: 당연히 인컴을 벌어들이지 못하거나 기존에 모아놨던 돈을 다 쓰셔야 되는 경우가 생기죠.
2: 네.
1: 라이프 인슈런스 생명보험에서 내가 사망하면 우리 자녀한테 주려고 했던 사망보상금을 살아있는 내가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때 그러냐면,
2: 네, 네,
1: 암의 진단을 받거나,
2: 네,
1: 심장병,
2: 네,
1: 또는 신장 말기, 신장 투석이라든지 이식과 같은 경우들, 뇌졸중,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병들이 들어가는데 뭐 중요 장기를 이식을 받거나 이런 경우죠. 그랬을 때 어떤 경우가 되냐면 100만 불짜리 내가 사망 보상금을 들었는데 내가 사망하지 않았어도 암의 진단을 받아서 그 100만 불에서 50만 불, 70만 불을 미리 받을 수가 있는 거죠.
2: 네.
1: 그렇게 되면 나의 자산이나 나의 인컴이 소멸되거나 없어지거나 무너지지 않는 안전장치로서,
2: 네,
1: 생명보험을 유지할 수가 있죠.
2: 아,
1: 그러니까 생명보험이, 네,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는 이런 그 투자의 안전장치로 생명보험을 가입합니다라고 하신 거는 굉장히,
2: 네,
1: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2: 아, 그러네요.
1: 네.
2: 정말.
1: 그런데,
2: 네,
1: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2: 네,
1: 나이가 드신 분들이 생명보험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2: 네,
1: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2: 네.
1: 나 이제 68세, 71세인데 이 생명보험,
2: 네,
1: 나 지금 필요 없는 거고 우리 아이들은 다 컸는데,
2: 네,
1: 아이들이 이제 본인들이 다 알아서 크고 있고,
2: 네,
1: 생계도 걱정 안 해도 되고 지원도 안 해도 되고 나 이거 꼭 굳이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2: 네.
1: 그죠? 그러면 이 생명보험이 나이에 따라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변형을 하거나 네. 아니면은 다른 플랜으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2: 네.
1: 예를 들면 저희가 뭐 2G폰 나왔던 그 전화기를 계속 지금까지 쓰시는 분은 없잖아요.
2: 네.
1: 지금 혹시 삐삐 쓰시고 계신 분 계신가요?
2: 네.
1: 목적은 똑같아요.
2: 네.
1: 상대방하고 연락을 하거나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삐삐나 2G폰이나 이런 거를 썼지만
2: 네.
1: 지금 상황에서는 누구도 그걸 쓰지 않는 이유가
2: 네.
1: 그것보다 세대가 바뀌게 되고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더 좋은 플랜들이 나오기 때문에
2: 네.
1: 이제 최신형 스마트폰으로 다 옮기시는 거잖아요.
2: 네.
1: 마찬가지예요. 생명보험이 예를 들어서 68세 되셨는데
2: 네.
1: 걱정이 무엇이겠어요? 68세 되신 분들은요.
2: 이제 뭐 이제 노후
1: 어.
2: 내가 또 아플 때 치매
1: 그렇죠.
2: 걸릴 때 막
1: 맞아요.
2: 이럴 때
1: 맞아요.
2: 거동을 못 할 때
1: 맞아요. 보통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그냥 롱텀 케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2: 네네.
1: 내가 지금 아이들은 다 컸고 내가 지금 거의 한 달에 한 4,000불 받아가지고 생활 5,000불 받아서 생활은 하고 있는데
2: 네.
1: 지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랑 우리 남편이랑 둘이서 생활을 하는데 혹시라도 한 명이 롱텀 케어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지가 걱정이실 거란 말이죠.
2: 그렇죠. 네.
1: 그러면 사망보상금이 생명보험이 예전에 가입하신 것들은 전부 다 실제로 사망했을 때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기 위한 생명보험이셨을
2: 네,
1: 거예요.
2: 네.
1: 근데 이거 내가 지금 쓸 수 없는 이제 보험이 돼버린 거죠.
2: 네.
1: 난 사망하고 나서야 효과가
2: 네.
1: 발효하는 건. 그런데 이 생명보험을 롱텀 케어가 들어있는 것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가 있어요.
2: 아.
1: 그런데
2: 네.
1: 두 가지 조건에서요.
2: 네.
1: 손해보지 않으셔야 되고
2: 네.
1: 첫 번째, 두 번째는 건강이 그래도 보험회사에서 받아줄 정도가 되셔야 돼요.
2: 네.
1: 이 두 가지만 확인을 하시는데 이제 누가 확인하냐? 손님이 확인하시기는 힘들죠.
2: 그쵸.
1: 내 돈이 지금 얼마 나오는지도 모르고
2: 네.
1: 언제까지 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자는 잘 받고 있는지 아니면은 10년 있다가 소멸되는 없어져 버리는 보험인지도 잘 모르시는
2: 네, 네.
1: 이제 보통 손님들이 그러시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그걸 도와드리는 거죠.
2: 네.
1: 전화번호가 먼저
2: 네.
1: 손님들께서 전화번호 중간에 좀 알려주라고.
2: 아, 네, 전화번호
1: 네.
2: 626-826-827-829번 9599번
1: 네.
2: 626-827-9599
1: 네.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제 문의를 하시면 이게 손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2: 네.
1: 그리고 손해가 만약에 캐시 밸류가 쌓여 있다. 그러면 그 돈 쌓여 있는 것도 얼마큼 옮길 수 있는지 전부 다 옮기는지 손해를 보시는지도 알려드릴 거고
2: 네.
1: 건강 상황에 따라서 이게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도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나를 위한 생명보험으로 이제 바꿔 쓰실 수가 있는 거죠.
2: 네.
1: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이제 젊은 나이에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들었다면
2: 네.
1: 이제는 나를 위한 생명보험으로 바꾸실
2: 네.
1: 수가 있고요.
2: 네.
1: 근데 건강이 안 좋으세요.
2: 네.
1: 생명보험을 들 수가 없어요.
2: 네.
1: 더 이상 바꿀 수도 없어요.
2: 네.
1: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 네.
1: 그러면 이제 생명보험에 있는 돈을 가지고 어뉴이티로 옮길 수가 있어요.
2: 아, 손해 보지 않고 그럴
1: 네네.
2: 수 있나요?
1: 네.
2: 아.
1: 세금도 내지 않고.
2: 아.
1: 세금도 내지 않고
2: 네.
1: 생명보험에 있는 돈을 어뉴이티로 옮기실 수가 있어요.
2: 생명보험에 근데 그동안 넣어 놨던 돈은 좀 불어 있나요?
1: 그렇죠. 이제 불어 있는
2: 아.
1: 경우에
2: 네.
1: 어떤 보험은 캐시 밸류가 전혀 없는 보험도 있고요.
2: 네.
1: 그리고 캐시 밸류가 조금 자란 것도 있을 거고 많이 자란 것도 있겠죠.
2: 네.
1: 그래서 이제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저희 손님 중에 정말 32만 불이 캐시 밸류가 자라신 분이 계세요.
2: 네.
1: 그런데 롱텀 케어가 걱정이신 거예요.
2: 네.
1: 근데 이분의 연세가 71세신데
2: 네.
1: 벌써 이미
2: 네.
1: 당뇨와 그리고 심장 수술을 한번 받으신 경력이 있으세요.
2: 아, 네.
1: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을 다시 한번
2: 네.
1: 옮기려고 했더니 롱텀
2: 네.
1: 케어가 되어 있는 플랜으로 옮기시려고 했더니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2: 네.
1: 32만 불을 그대로 라이프 인슈런스에서 어뉴이티로 옮겨서
2: 네.
1: 어뉴이티로 옮기면서 롱텀 케어가 들어있는 어뉴이티 다시 말해서
2: 네.
1: 롱텀 케어 상황이 됐을 때 내가 돈을 두 배씩 찾아 쓸 수 있는 그런 플랜으로 따박따박 나오는 우리 개런티 인컴 어뉴이티로
2: 네.
1: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도와드릴 수가 있는 거죠.
2: 죽을 때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1: 맞아요. 100세까지 네. 죽을 때까지
2: 나이가
1: 나와요.
2: 나이가 들수록 더 나오고.
1: 네, 맞습니다. 오래 나오니까요. 찾아 쓰는
2: 네.
1: 돈이 더 많아지겠죠.
2: 아프면 더 나오고.
1: 아프면 더 나오고.
2: 아.
1: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2: 네.
1: 라이프 인슈런스를 아유 내가 죽으면 이제 뭐 아이들이 받아가겠지라고 그냥 단념하지 마시고
2: 네.
1: 지금 생각보다 오래 사시고 네. 다만 생각보다 오래 사시는데 많이 아프실 거예요. 이런 것들을 대비할 수 있는 라이프 인슈런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네. 꼭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그러니까 빨리 네. 빨리 지금 상담을 받으셔서 네. 가능한 내가 조금이라도 몸이 젊을 때 가능한 그렇죠. 빨리 더 맞습니다. 좋은 플랜으로 바꾸셔야지 옛날 오래된 라이프 인슈런스 그냥 갖고 계시는 거는 아니네요.
1: 활용하셔야죠. 네, 나의 자산이니까.
2: 그러니까요. 네. 손에 안 보고 이거를 과연 요즘에 맞게 가장 좋은 어누이티나 아니면 그런 롱텀 케어 플랜이 들어있는 생명보험으로 바꾸든지 얼마든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626-827-9599 626 827
1: 857
2: 857이요?
1: 네네.
2: 여태까지 27로 했는데
1: 죄송합니다. 626
2: 857 9599
1: 네.
2: 626 857 857 9599
1: 네. 혹시 운전 중이시라서 전화번호 못 적으셨다 하시는 분들은요.
2: 네.
1: 그냥 구글에 인터넷에 문선영의 머니토크 뭐 이렇게 하시면 제 유튜브로 연결을 네, 되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제 전화번호를 검색하실 수가
2: 네.
1: 있습니다.
2: 네. 자, 우리 문선영 대표님 문화평론가이자 라디오 서울의 최초의 재정 전문 방송자십니다. 그리고 유튜브 문선영의 머니톡을 운영하고 계신데 구글에 문선영의 머니톡 이러면 뭐든 그 인포메이션들이 나올 겁니다. 네, 지금까지 와이즈 캘리포니아 파이낸스 앤 마케팅 대표 문선영 대표님이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LA, 라팔마 그리고 샌디에고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아, 네. 샌디에고 오피스가 오프닝했다면서요?
1: 아, 네네.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샌디에고 오피스 이제 개업식을 합니다.
2: 네.
1: 오픈은 벌써 했는데 손님들도 네. 만나고 그러고 있었는데
2: 네.
1: 이제 개업식 통해서 네. 이제 손님들 초대해 가지고
2: 네.
1: 잔치 한번 해야죠. 이번 주 토요일 11시 샌디에고
2: 네.
1: 지역은 한인타운인 콤보이 지역이고요.
2: 아, 네.
1: 거기에 한인회관이 있는 건물
2: 네.
1: 우리 성모병원 있는 네. 2층 건물입니다.
2: 축하드립니다.
1: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면
2: 네.
1: 두 손 벌려서 두 팔 벌려서 환영하겠습니다.
2: 네, 626-857
1: 827
2: 아까 또 57이라고 했잖아요.
1: 아, 그래요? 네.
2: 626-827
1: 827이야? 827입니다.
2: 근데 왜 아까 857이라고 하셨어? 나 진짜 나도 헷갈리네. 아, 그런 거죠. 뭐.
1: 네.
2: 좋아요.
1: 네.
2: 네. 827-9599
1: 아, 네. 아침 방송이 이렇게 네. 정신이 없을 수가 생방송의 묘미라고 생각하고
2: 네, 네. 네.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네, 626-827-9599 626-827-9599 YG 캘리포니아 파이낸스입니다. 아우, 이렇게 어누이티나 생명보험 이렇게 좋은 플랜으로 해놓으면요 든든합니다.
4: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 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 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있는데요. 글쎄요, 우리 주인공 싱클레어 얘기를 다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흐르면서 싱클레어는 점점 흔들렸다고 해요. 흔들어 흔들려. 사춘기를 지나게 되고 방황도 하고 술도 배우고요. 어른이 되고 있죠. 자신을 잃어버리는 시기도 겪습니다. 한동안은요, 이 친구였던 데미안과도 멀어지고 삶의 중심을 못 잡은 채 떠돌듯이 살아갑니다. 이분이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인 것 같아요. 이 성장이라는 게 늘 멋있거나 고상하고 우아하게 진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오히려 젊었을 때 삐긋되기도 하고 엉망이 되기도 하고 그냥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써보고 허세도 부려보고 자기 자신도 미워도 해보고 뭐 이런 걸 다 통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싱클레어가 딱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야기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성장 소설이라고 해서 반듯하게 뭔가 주인공의 막 발전이 쫙 이게 아니라 무너지고 더러워지고 흔들리는 과정까지 그대로 우리 데미안은 보여줍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두둥 드디어 싱클레어가 싱클레어 키클레어 아니요 싱클레어 싱클레어는 한 여성을 모습을 보면서 인상을 받습니다. 두둥. 그리고 그 이미지를 붙들고 그림을 그리는데요. 그 얼굴이 묘하게 데미안을 닮아 있기도 하고 또 어머니 같은 분위기도 있는 그런 신비한 존재로 완성이 됩니다. 그 인물이 바로 에바 부인으로 이어지고요. 에바 부인은 데미안의 어머니이자 싱클레어에게는 단순한 연애 감정 이상의 상징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자, 따뜻하고 이해심 있고 정신적으로 약간 이상형, 그리고 본인을 한 번 더 깊이 보게 하는 거울 같은 인물이죠. 이때부터 작품의 약간 분위기가 조금 몽환적이고 상징적으로 변합니다. 누군가는 이때부터 아, 좀 어려운데 이 책? 데미안 어려워 라고 느낄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한데요. 감정적으로 싹 생각해보면 또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거는 약간 사건 중심의 이야기 스토리보다는 한 사람이 자기 내면으로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한 인간의 여정이기 때문이죠. 자, 데미안에서 아주 중요한 상징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 새가 우리 새가 알을 깨고 나오는 장면이에요. 이 작품 속에서는 아주 유명한 문장으로 이어지죠. 대략 이런 겁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기 위해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고로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만 한다. 자, 새는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 투쟁을 한다. 알은 세계다. 알이 하나 둘 세 개가 아니고요. 알은 세 개다. 월드, 우리 사는 세계. 알은 세 개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만 한다. 자, 이 문장이 왜 사람들을 이렇게 감동을 주고 오래 남냐면요, 너무 정확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사람이 정말 새롭게 태어나려면 이전까지 자기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그 안전했던 세계를 깨뜨려야만 하거든요. 익숙한 가치관, 모두 남들이 정해줬던 그런 어느 하나의 기준, 사회가 정해준 기준, 부모님의 기대, 사회가 바라는 모범적인 답안, 그리고 어쩔 때는 내가 스스로 만든 틀, 나만의 그런 하나의 약속, 틀까지도 깨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좀 무섭긴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를 보호해주는 알 속에 있으면 안전하니까요. 근데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알, 그 알이 세 개인데 그 알 안에서는 안전할 수는 있어요. 현재 그 안에만 있으면 어떨까요? 영영 밖으로 나올 수가 없죠. 밖의 세상이 어떤 건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이거는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이 사실 데미안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알이라는 그 상징이. 우리 옛날에 그 제가 누구죠? 그 전기 에디슨, 그분도 알을 품고 있다가 그 어머니 만나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 알, 우리 박혁거세도 알에서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알, 알만합니다. 자, 이게 데미안의 핵심 중에 하나죠. 아, 여러분 제가 좀 너무 좀 딴소리 막 하는 게 있죠. 이해해주세요. 여러분 주말에 편하게 들으시라고 부담없이 들으시라고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금 우스갯소리 놓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문학 얘기만 하면 또 졸리고 재미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끔 제가 후니만의 그런 되도 않는 개그가 중간중간 들어가는 걸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런 걸 싫으시면 저희 댓글이나 카톡으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저는 철저하게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미안의 핵심이죠. 진짜의 성장은 편안한 정답을 따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나만의 자기만의 길을 받아들이는 데서 온다. 그리고 그 과정은 어떻다? 꽤나 고독하다. 고독한 사냥꾼. 이 데미안은요, 싱클레어에게 계속 그런 메시지를 툭툭 줍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삶을 그냥 따라 살지 말고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거, 네가 정말 하고 싶은 말, 네 안에 나오는 그 소리를 들어. 근데 그 말이 그게 꼭 멋있지만은 않아요. 왜냐면 실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리를 듣고 산다는 게 쉽지 않죠, 여러분. 그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한다? 그 뜻은 뭡니까? 책임도 내가 져야겠죠.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아까 말했던 뭐 부모의 기대도 될수 있고 사회가 정해준 그런 모범 정답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모범 시민, 모범 학생, 모범 가장 뭐 이런 어느 한의 잣대가 있죠. 그거를 내가 깨부순다. 쉽지 않습니다. 자, 작품 후반으로 갈수록 싱클레어와 데미안은 다시 가까워지고요. 에바 부인을 중심으로 어떤 정신적 공동체 같은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세상과는 조금 결이 다른 사람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자기만의 표식을 가진 사람들. 여기서 나오는 상징이 바로 아브락사스입니다. 성과 악을 함께 품은 존재, 빛과 어둠을 모두 아우르는 그런 상징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종교적 아니면 철학적으로 느낄 수도 있는데 쉽게 풀면 이런 거라고 해요. 인간은 깨끗하게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고 선한 면, 어두운 면, 질서, 혼란, 아름다움, 추함을 다 양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 진짜 자기 자신을 만나는 거는 좋은 부분만 골라서 포장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복잡한 이 양면을 다 가진 전체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풀이를 할수 있다고 하시네요. 다시 한번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자, 그런데 세상은 점점 불안해집니다.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개인의 내면에 벌어지던 싸움이 바깥 세계의 혼란과도 뭔가 연결되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결국 싱클레어는 전쟁터로 나가고 거기서 부상을 입어요. 그리고 꿈 같은 장면 속에서 다시 데미안을 만납니다. 데미안은 마지막으로 싱클레어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기죠. 싱클레어, 이제 더 이상 나를 바깥에서 찾지 말고 네 안에서 찾아라. 이 장면은 이 작품을 이제 정리하는 거죠. 데미안은 단순한 어떻게 보면 친구이자 조력자였지만 동시에 싱클레어 내면, 싱클레어 속 안에 있는 어떤 가능성, 그 깨어내야 할 자아의 상징이기도 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데미안을요, 줄거리만 놓고 이렇게 보면 좀 뭐랄까 신기해요. 네, 뭔가 막 이렇게 엄청난 사건들이 막 연속으로 터지는 그런 책은 아니에요. 네, 아니죠. 근데 묘하게 사람을 잡아드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왜냐면 이 책은 바깥 이야기를 하는 척 하면서 결국엔 내 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 안, 나의 모든 나의 자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누구나 한 번쯤은 아, 내가 언제나 이 밝고 안전한 세계만 있을 수 없겠구나라고 느끼죠. 누구나 한 번쯤은 나도 나를 잘 모르겠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남들이 원하는 나의 모습과 진짜 나의 모습 사이에서 흔들리고 고뇌를 하고 뭔가 이 뭐랄까요? 그 정말 고뇌 속에서 갈등을 하는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데미안은 바로 그 시기를 통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꿰뚫고 있죠. 딱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묘하게 위로가 됩니다. 이게요, 아, 괜찮아, 괜찮아, 다잘될 거야, 괜찮아, 다잘될 거야 같은 그런 다정한 위로가 아니고요, 좀 묵직합니다. 야, 지금 너가 혼란스러운 거는 잘못된 게 아니야. 오히려 너가 스스로 깨어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어 라는 식의 위로입니다. 요새 말하는 그 MBTI T와 F면 이건 T네요. F가 아니요. F는 괜찮아, 어떻게 해, 괜찮아, 다잘될 거야, 걱정하지 마, 잘될 거야. 이게 이제 F면은 T는 아니야, 지금 네가 잘 혼란스러운 건너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너가 깨어나고 있다는 뜻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라고 위로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이 책이 굉장히 인생책이 된다고도 하네요. 저한테 솔직히 좀 어려웠어요. 근데 특히 너무 모범적으로만 살아오다가 공허해진 분들, 남들 기준에는 잘 맞춰왔는데 이상하게 자신감이 없는 분들, 나는 뭐지? 이게 나인가? 난 누구지? 뭔가를 깨고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용기가 없는 분들한테 굉장히 강하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뭐 우스갯소리인데 굉장히 모범적인 삶을 나름 살아온 것 같긴 해요. 뭐 아주 뭐 바람직하고 누군가의 그런 길잡이라던가 어떤 그 롤모델 이 정도까지는 절대 아니지만 크게 사고치지 않았던 것 같고, 아 물론 살면서 엄청난 뭐 굴곡도 많고 사건 사고도 많았죠. 근데 돌이켜보면은 막 정말 어마어마하게 어떤 인생의 변화가 있을 만큼의 그런 큰 문제 아니면 어떤 큰 사건 사고를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아요. 저 그냥 제 생각인데 제 뇌피셜로 부모님 속도 그렇게 썩 헤어뜨리지 않았던 것 같고, 예, 뭐 그런 거 있죠. 학교 시절 때는 정말 누구나 생각하는 그런 모범적인 학생, 예, 정말 딱 그랬던 것 같아요. 학교 시절은 제가 굉장히 모범적인 학생으로 뭐 예를 들면 열심히 공부하고, 예, 성적 잘 받고, 그다음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애들 같이 있는 친구들 잘 이렇게 어울리고, 뭐 반장 같은 거면 애들 잘 다스린다기보다 같이 통솔하면서 같이 잘 하고, 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뭐 선생님 워낙 또 이뻐라 하시고, 뭐 인기 만점이고, 뭐 그런 거죠. 뭐 그 요새 뭐라고 했지, 그 엄마 친구 딸, 엄친아 엄마 친구 딸이 아니지, 내가 딸이 아닌데 엄마 친구 아들, 네, 엄친아,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 같은 느낌, 예, 그런 시절이었는데 살면서 저도 이제 미국 이제 고등학교도 왔거든요. 고1 때 미국을 들어오면서 그런 뭔가 인생이 좀 달라지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는 그냥 마냥 뭐랄까 시키는 약간 그런 주입식 공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들을 딱 정해져 있잖아요. 뭐 국영수 해야 되고 뭐 수능 봐야 되고 뭐 이런 논술, 이런 게 정해진 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다가, 혼자 미국 와 있고 여러 사람들 만나고 이제 삶을 살면서 좀 많이 변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자기 자신을 깨부셨다까지 거창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뭐랄까요, 좀 많은 생각이 바뀌고 살면서 몇 번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제가 만들었던 틀도 많이 좀 깼고 사람들하고 대하는 것도 좀 많이 바뀌어왔고. 근데 이제 저는 좀 고집이 세요. 여러분 뭐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뭐 똥고집이라고 저희 어르신들이 항상 저 고집 센 놈이라고 하셨는데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칼 같아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좋으면 좋고 아니고 싫으면 딱 거기까지 선을 정확하게 긋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도 약속을 정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혼자만의 그런 약속 있잖아요. 뭐 지킬 거 안 지킬 거. 죄송합니다. 오늘 말을 하다가 목소리가 가끔 좀 쉬는 경우인데 이해해 주시고요. 그 혼자만의 약속을 저는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예전에 사실 흡연자였는데 그 금연한 지도 몇 년 됐지? 한 7, 8년 됐나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는 제가 담배를 폈었다는 것조차도 기억이 안 나요. 제가 18 그 합법적인 나이 되면서부터 아마 핀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폈습니다. 오랜 시간 폈고 많이 폈어요. 근데 중간에 끊어본 적도 물론 있었고 한 3년까지 끊은 적도 있어요. 근데 다시 또 하게 되더라고요. 주변 분들과 있다 하다 보니까 또 뭐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그런데 이제 제가 스스로 딱 어느 날 약속을 한 거죠. 끊자. 정말 뭐 특별한 일도 없었어요. 그냥 와이프한테 나 이제 끊을게. 그냥 그러고 그냥 그날부터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끊어왔는데 물론 꿈에서 가끔 태웁니다. 너무나 현실적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그러면은 너가 피고 싶은 거 아니야? 근데 전혀 피고 싶은 마음 1도 없고요. 누가 옆에서 아무리 펴도 저는 전혀 동요가 안 돼요. 그래서 왜냐면 저 약속을 했으니까 저 스스로 안 피겠다고. 그래서 저는 제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이에요. 대학 때도 이제 우리 여행들 많이 가시죠. 베가스, 라스베가스 여행들 많이 가시는데 제가 뭐 학교 생활하면서 약속을 했죠. 스스로 나는 게임하지 않겠다. 왜냐면 게임하면서 좀 잘못된 길을 가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보이니까 나는 게임을 안 하겠다.
여기 있는 기간 동안은 라고 혼자 약속을 딱 멋있게 합니다. 그리고는 뭐 주변에 뭐 친구들도 놀러 오고 주변 뭐 지인들 뭐 가족분들도 놀러 오시잖아요, 자주. 뭐 그런데 사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뭐 유명 관광지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주변에 항상 누군가 이렇게 지인분들이 이렇게 놀러 오시잖아요, 가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뭐 카지노도 여행 가게 되고 뭐 식당도 가고 하지.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저 혼자만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게임을 하지 않았어요. 단 1불 뭐 25전 뭐 10센트 뭐든 한 번도 안 했어요. 뭐 어떤 게임이든. 왜냐면 약속을 했으니까. 아, 멋있죠? 그리고 졸업하고 딱 오는 마지막 날 이제는 하자. 그래갖고 이제 포커룸 들어가서 장장 8시간인가 10시간인가를 물 한 모금 안 먹고 그 당시에 담배도 피고 담배도 안 피고 밥도 안 먹고 그냥 쭉 플레이를 하고 놀았죠. 그래서 역시 야 내가 이걸 안 하는 게 약속을 하길 잘했구나. 이게 사람이 노니까 그냥 쭉 빠지는구나. 그때 한번 느꼈고요. 뭐 그다음부터는 놀러가서 하는 건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저는 약간 자기만의 그런 약속하는 거를 좀 즐긴다고까지는 그렇고 좀 잘하는 편이에요. 뭔가를 해야 되거나 할지 말아야 할 때 전 스스로 약속을 딱 정해버려요. 그러면 좀 독해서 그런지 잘 지키는 편인 것 같아요. 물론 못 지키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뭐 방송에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제 스스로도 굉장히 바보 같은 게 지금 있어요. 지금도 끊어야 되고 하면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친구들이랑 아니면 거래처랑 뭐 술자리라든가 뭐 밤에 먹으면 안 되는데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자꾸 또 배고픔 먹게 되고 막 운동은 맨날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하기로 약속했는데 못 가고 이런 것들이 자기 안 되더라고요. 아, 생각해보면 독하지 않은 것 같던가 안 독한가?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또 이상한 얘기를 많이 갔는데 이 데미안이라는 책이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또 위로가 되는 정말 일생이 나한테는 정말 최고의 책이야 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깨고 나올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으시다면 데미안을 한 번쯤은 추천을 해주신 것도 어떨까 싶네요.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도 듣고 가야겠죠.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할 때 우리 데미안이 주는 그런 감동을 느껴보시게끔 준비해봤습니다. 김동률이 부르는 출발 듣고 오실게요.

김동률의 출발 들으셨습니다. 이제 데미안을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데미안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쉬운 책은 아닌 것 같긴 해요, 데미안은. 그렇지만 워낙 또 유명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께서 또 좋아하시는 책이다 보니까 오늘 하루 만에 듣는 문학 데미안을 한번 설정해봤습니다. 자, 데미안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요, 결국 내가 정말 나로 살아가기까지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라고 정리할 수 있다고 하네요. 과정이 물론 깔끔하지도 않고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진짜 본인 자신에게 닿을 수 없다라고 이 작품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청춘의 책이라고도 하지만 사실 뭐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읽히는 그런 책이죠. 네, 30, 40, 50, 60, 어쨌든 사람은 또 다른 그때그때 알을 깨야 할 때가 올 테니까 말입니다. 자, 한 줄로 정리하면 되면 이렇습니다. 진짜 성장은 착한 답안지를 오래 붙들고 있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의 복잡함과 혼란까지 껴안고 나만의 세계를 깨고 나올 때 비로소 시작이 된다. 아, 어렵죠? 결국 나의 그런 어두운 면, 복잡, 혼란, 혼돈 이것도 깨부수고 나와야 한다. 그래서 데미안은 누군가의 성장 소설인과 동시에 지금도 어디선가 나를 찾아 헤매는 모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하루에 듣는 문학, 오늘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었습니다. 혹시 요즘 여러분 괜히 마음이 복잡하거나 잘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게 맞나? 다른 길을 떠올릴 수도 있고요. 뭔가 그런 흔들림이 있다. 그렇다면 잘못 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새로운 나로 나아가기 전, 그 전에 진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알은 그 깨는 일은 조용하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의 가장 큰 혁명이니까요. 알을 깨는 것은 그 알을 속 안의 생명에겐 가장 큰 혁명입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이유가 이렇다고 그러네요. 데미안이요, 여러분, 단순히 뭐 우울하거나 무거운 작품이 아니라 늘 뭐 또 한 번 말씀드려 자기 자신을 향해 나아가는, 그래서 모르겠어요. 우리가 나한테 익숙해 있는 그 나만의 그 공간, 나한테 익숙해 있던 나의 그 경험, 나의 인생, 나의 그 주변의 인물들과 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나만의 세계죠. 그거를 깨고 나온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죠. 저도 못할. 근데 저는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들으시는 지금 이 방송, 이렇게 DJ를 하는 것도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알을 깨고 저도 도전했던 거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사실 쉽게 생각하면 뭐 음식 안 드셔보신 분들, 뭐 예를 들면,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흑염소도 좋아하거든요. 뭐 흑염소도 전골 좋아하고 뭐랄까 뭐 이런 전골류 좋아해요. 뭐 곱창 전골도 좋아하고 뭐 만두 전골도 좋아하고 버섯 전골도 좋아하고 뭐 하긴 뭐 제가 뭘 안 좋아하겠습니까? 먹는 거 다 좋아하지. 근데 이 흑염소를 제가 표현을 드는 게 뭐냐면 흑염소 전골을 좋아하신 분은 정말 좋아하고 또 싫어하신 분은 정말 싫어하시더라고요. 호불호가 있죠. 근데 안 먹어보고 싫어하신 분들은 조금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드셔보셨는데 나한테 안 맞아 이러면 당연히 취향을 존중하죠. 근데 안 먹어봤는데 그냥 이상할 것 같아, 그냥 별로일 것 같아, 그냥 느낌이 이상해, 염소잖아, 이거 염소 어떻게 먹, 야 너 소 먹잖아, 소나 염소나, 이제 약간 이런 거. 근데 그것도 자, 어떻게 보면 저는 알인 것 같아요. 그 알을 딱 깨, 왜냐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 주변에 흑염소를 못 드시는 분이 어떻게 먹냐 이랬는데 딱 가서 먹더니 깜짝 놀라고 너무 맛있다고. 야, 이렇게 맛있는 걸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제 와이프 같은 경우도 곱창할 때 양 있잖아요, 양 구워 먹는 양, 양을 한 번도 안 먹어봤다가 제가 먹어봐 이거 맛있는 거야 그러고 그러다 먹어보더니 너무 맛있다고 그 다음에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먹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만의 알인 것 같아요. 그 알을 깨고 새로운 음식을 도전하라는 이 얘기도 이상하게 가네. 우리 이게 철학적인 얘기하다가 결국 먹는 걸로 끝냅니다. 그게 접니다. 네, 여러분 어쨌든 오늘 그 마더스 데이 일요일이죠. 네, 오늘 또 마더스 데이, 그 부모님 또 여러분 사랑하는 또 가족 함께 하시는 정말 편안한 주말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마지막 곡을 띄워드리고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라도 그동안에 나를 둘러싸고 있던 알이 있다면
한 번쯤은 깨보시고 하늘을 향해 달려가면 어떨까요? 마지막 곡 준비했습니다. 이적이 부르는 하늘을 날리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저는 이제 마무리 인사드리고 자리를 떠날게요. 편안하고 즐겁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말 훈훈한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한 주의 흐름을 정리하고 꼭 짚어야 할 이슈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 뉴스 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4: 로스앤젤레스 시장 선거가 며칠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의 공개 지지 선언이 선거판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직 시장 캐런 베스가 26% 시의원, 니티아 라만이 25% 무소속 후보 스펜서 프레시 22%를 기록하며 사실상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베스 시장의 재선을 공개 지지하며 노숙자 수와 범죄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성과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프레트 후보는 즉각 반발하며 해당 수치를 조작된 통계라고 주장했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노숙자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부패한 정치 시스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프레트 후보는 시가 제공하는 주택 지원을 받기 전에 약물 중독 치료와 정신건강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진보 진영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접근이 지나치게 강압적이며 노숙자들에 대한 낙인을 강화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는 노숙자 문제와 치안 악화, 그리고 올해 초 대형 산불 대응 논란 이후 기존 정치권에 대한 시민들의 누적된 불만입니다. 현재 여론조사 수치만 놓고 보면 어느 후보도 50%를 넘기기 어려워 상위 2명이 맞붙는 결선 투표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5: 남편을 독살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던 오렌지 카운티의 피부과 의사에 대한 기소가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고등법원은 어제 미션 비에오에서 개원 중인 피부과 전문의 위에 에밀리 유에 대한 대배심 기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남편이 마시는 차에 배수관 세정제인 드라노를 넣어 독살을 시도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법원은 기소 절차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오렌지 카운티 검찰은 즉각 재기소 방침을 밝히며 증거의 강도와 수사 절차의 적법성에 대해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면허를 가진 의료 전문가가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독극물을 투입해 고통을 가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정에서 계속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재기소할 경우 즉시 또다시 기각을 요청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변호인은 유 씨가 그동안 의료활동도 하지 못했고 자녀들도 만나지 못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제 샘을 되찾고 싶어 한다고 전했습니다.
4: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와 LA 시장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텃밭에 이례적인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집계에 따르면 민주당 유권자의 조기 투표율은 13%에 머문 반면 공화당 유권자는 18%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캘리포니아에서는 민주당 유권자들이 조기 투표에 적극 참여하고 공화당 유권자들이 선거 당일 투표에 몰리는 패턴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 동안 누적된 생활고와 치안 문제, 노숙자 문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피로감이 반영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치솟는 주거비와 물가 전국 최고 수준의 전기요금 일부 지역에서 갤런당 7불에 육박하는 게스값, 그리고 거리 곳곳에서 목격되는 약물 중독자와 정신질환자 문제가 주민들의 불만을 키워왔습니다. 캘리포니아 민주당은 지난 16년 동안 사실상 주정부와 의회를 장악하며 슈퍼머저리티를 유지해왔지만 정책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LA 시장 선거에서는 리얼리티 TV 스타 출신인 스펜서 프렛이 유력 후보군으로 부상하며 기성 정치권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가장 큰 변수는 누구를 지지하느냐보다 누가 투표장에 나오느냐이며 그 답은 다음 주 투표함이 열리면서 드러날 전망입니다.
5: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가 지난 30일 탄소배출권 거래제 개편안을 10대 3으로 승인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대형 오염 배출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기존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정유업체들의 부담을 일부 완화하고 친환경 기술 투자 기업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석유업계는 기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2030년까지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1불 이상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지만 위안에는 최종 승인된 개편안이 추가적인 유가 상승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소비자 가격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단체와 진보성향 정치인들은 이번 개편이 오염 배출 기업들의 수십억 달러 규모의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